내 다니던 거리의 학교가 없어지면 근데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다음 경지의 변화인데요. 산업화 도시화로 농경지가 뭐 이제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용도가 변하는 거예요. 도로로, 주택으로, 공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경지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논밭이 아파트촌으로 변하고 도로가 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산업단지가 건설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지 면적이 감소했어요. 했고 경지 면적 감소율에 비해 농가 수도 감소를 합니다. 근데 자, 경지 면적 감소 속도보다 농가 수 감소율이 더큰 거예요. 경지 면적도 감소하는데 농가 수는 더 많이 감소할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농가당 경지 면적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피자를 나눠 먹을 때 피자가 옛날에는 이만큼 컸어요. 근데 100명이서 나눠 먹었어요. 이큰 피자를 100명이서 나눠 먹으면 얼마 안 되겠죠. n분의 1 했을 때. 근데 피자가 줄었거든요. 피자 크기가 줄었는데 이제는 30명만 나눠 먹으면 된대요. 오히려 한 명당 나눠 먹을 수 있는 피자는 어떻게 했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줄고 이것도 줄었어요. 경지 면적도 줄고 농가 수도 줄었지만 그 결과, 농가당, 그 농가당 가질 수 있는 경지 면적 오히려 어떻게 했다? 증가됐다. 네, 쉽지만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대신 노동력 부족으로 이렇게 농가당 경지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는 땅들이 늘어났어요. 휴경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루갈이 굳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경지를 이용하는 율은 또 감소했습니다. 자, 많이 줘도 그걸 이용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자, 농가 인구 수부터 한번 볼게요. 자, 농가 인구 아주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위 한번 보시면 이게 100만 명 단위인데 1,400만 명에서 그렇죠? 1,400만 명이 넘었다가 지금은 200만 명대로 줄었다는 거 보이시죠?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가 수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농가당 가구당 인구수도 약간 알수 있겠죠. 옛날에는 한 가구에, 농촌에 가면 막 7명, 8명 함께 살다가,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남아 계시고, 뭐 이런 것도 약간 느껴지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소년층 비율, 0세에서 14세 비율, 보시면, 네, 이렇게 급감하고 있고요. 청장년층의 비중도, 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은 늘었다가 네, 도시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됐을 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인구 비율이 그 안에서 점점 늘어나는. 그래서 농촌의 고령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뚜렷하게 더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데이터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경지 면적하고 이 농가 수를 한번 비교를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경지 면적이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 우리 논밭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국의 논밭이 줄었는데 뭐가 더 많이 줄었어요? 농가 인구라든지 농가가 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농가당 경지 면적은 어떻게 됐다? 농가당 경지 면적은 여기 보세요. 살짝이라도 늘고 있죠. 예, 예전에 비해서 거의 1.5배, 2배 늘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 면적과 농가의 그 관계성을 따지면 될것 같고요. 경지 이용률. 네, 요즘 휴경지 늘어나고 있댔죠. 노는 땅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방안이 또 지자체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도 잘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농업과 관련해서 한네 문제만 함께 풀어볼 텐데 좀 꼼꼼하게 풀어볼 예정입니다. 가장 최근에 오늘 풀네 문제가요. 불과 여러분들 딱 1년 선배들이 풀었던 모평 문제, 수능 문제, 학평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31번부터 34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은요. 2026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고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비슷한 자료 보셨잖아요. 그래서 경지 면적, 농가 수 함께 있네요. 그리고 그 농가 수에는 겸업 농가와 전업 농가의 비중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요, 농가 인구 구조 변화인데요. 인구 구조죠.
그래서 농가 인구의 그 구조가 유소년층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의 이제 없어요.

그렇죠.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거의 다 사라졌다 그러고. 그리고 청장년층, 아주 많이 줄었죠. 대신 노년층의 비중. 전체 인구수는 당연히 줄었고요. 그 안에서 차지하는 노년층의 비중이 이전에 비해서 월등히 폭발적으로 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양가 비율, 비중 차이 있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차피 우리나라 농촌의 변화로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대로 해석했는지를 판단하는 게이 문제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번 갑이 뭐라고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농가 수는요, 1980년 농가 수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10만 가구네요. 여기서는 단위가 10만 가구이기 때문에 일단 2024년의 농가 수, 요 데이터. 그 다음에 1980년의 농가 수, 요 데이터. 그러니까 대략 1980년대는요, 220만 가구예요. 단위가 10만이니까 220만 가구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100만이 살짝 안 되죠. 100만이라고 적을게요. 어쨌든 절반 이하죠. 그래서 갑은 맞네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1990년보다 농가 인구의 총부양비가 높아요. 우리 총부양비 인구에서 했죠. 자, 그래서 총부양비의 식은요, 청장년층 분의 유소년 인구 그리고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인데요. 이 총부양비는 사실 뭐 각각의 데이터를 몰라도 청장년층의 비율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총부양비가 청장년층의 비율과의 관계성을 따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해석만 하면 되는데,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네, 청장년이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청장년층이 든든하게 받쳐줘요. 그러면 총부양비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근데 청장년층이 적어요. 막 세금 내고 경제활동 해야 되는 층이 적어요. 그러면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부양하는 부담, 총부양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율이 늘어나겠죠. 되게 상식적이거든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총부양비와 청장년층의 비율은 반비례다. 반비례.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2024년은 1990년보다 청장년층의 비중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그쵸? 줄었죠. 그러면 총부양비가 어떻게 될까요? 네, 높아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갑과 을까지 지금 맞고요. 그다음 병을 보시면 2024년은 1980년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 물론 이걸 뭐 상식으로도 우리가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농가당 경지 면적은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늘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통계 문제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큰일 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짚어가는 게 우리 수능에서 자료 분석할 때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 A당 B, 뭐 A 대비 B, A에 대한 B.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하는 표현인데요. 이거 나오면 식을 어떻게 세야 되죠? A분의 B. 사실 이게 분모 분자가 거꾸로 되는 순간 우리가 거꾸로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모 분자를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고 모의고사 학력평가 볼 때도 꼭 필요하니까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 그러면 농가당 경지 면적이니까 뭐가 분모로 오는 거예요? 농가 수가 분모로 오겠죠. 그리고 분자의 경지 면적이 올 겁니다. 나누긴 할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경지 면적을 농가 수로 나누면 농가당 경지 면적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 면적도 줄고 농가 수도 줄지만 농가 수가 더 많이 줄었잖아요. 보이시죠? 그래프의 기울기만 봐도 사실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자, 정을 보시면 1980년 이후 전체 농가 중 겸업농가 비율은 계속 전체에서 겸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전체에서 겸업 이 정도였어요. 그쵸? 한20% 정도? 그러다가 겸업농가가

그냥 전체 평균이 50%가 안 돼요. 그쵸? 보이시죠? 보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선생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보리를 좀 이렇게 자주 섞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거주했던 지역은 남부 지방이기 때문에 보리가 되게 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리가 섞인 밥도 급식에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요즘에 급식에서도 거의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자급률이. 자, 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많이 낮았어요. 가끔 우리 밀뭐 이런 거 팔긴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 밀이 맞느냐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자급률이 매우 낮아요. 대부분 수입합니다. 밀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도. 자, 그리고 콩도. 네. 뭐 40%가 안 되죠?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식량의 자급률은 낮아요. 그러니까 식량 안보가 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다음 주요 농축산물의 1인당 소비량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선입견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게 수능특강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능특강에도 실려 있기 때문에 수능 대비할 때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뭐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거 보세요라고 했을까요? 우리 1인당 농축산물 소비량을 봤을 때 1위가 쌀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이 이거 그냥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쌀이겠다. 막 이러거든요? 이거 쌀 아니고요. 채소입니다. 1인당 소비량. 왠지 그 우리의 주식, 쌀. 뭐 식량 자급률도 높아. 뭐 이러면서 우리의 쌀이 메인이지. 뭐 이러면서 쌀을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식판에서 그 쌀이, 여러분 밥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대부분이 아니고요. 국도 있고요. 반찬들이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학교 요즘 잘 나와서 반찬 막 세네 가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반찬들이, 뭐 고기도 있지만, 그 고기는 일부이고, 대부분 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진 반찬들. 그리고 김치, 샐러드, 그리고 국에도 우리 막 무, 마늘,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쵸? 오, 그러네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무, 배추, 마늘, 고추, 이런 소비량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1인당,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1인당 그 채소 소비량이요. 우리의 연간 채소 소비량이 여러분들 몸무게 한두배 정도 될 거예요. 한 130kg 정도? 아, 선생님, 제 몸무게 그 정도 많지 않은데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니까 130kg 정도 되고요. 사람마다 당연히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거의 절반이 쌀 소비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쌀 여기 데이터 있잖아요. 쌀. 그거 채소 소비량의 한 절반 정도. 최근에는 완전 최근에는 이게 한 130kg 정도로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채소가 1위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요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는 좀 증가 추세. 최근에는 살짝 감소 추세라는 것도 챙겨 가세요. 근데 쌀은요. 중요한 게 정말 뚜렷한 감소 추세예요. 옛날에는 진짜 쌀밥만 먹어도 감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 풍부해지다 보니까 쌀보다 뭐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스파게티도 먹어야 되고 뭐 먹을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아주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냥 반 절반 절반이 돼버렸죠. 그래서 60kg 정도고요. 자, 그다음에 과실. 과실도 살짝 전체적으로 좀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뚜렷한 증가 추세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살짝이라도 증가를 했다. 전체적으로는. 그다음에 육류. 요거도 증가. 그러니까 쌀을 안 먹는 거예요. 얘도 많이 먹고 얘도 많이 먹고 얘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변화에서 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알 거예요. 어떤 공간에서? 논에서 재배돼. 논. 물이 고여 있는 그 공간, 논인데요. 그래서 이게 평야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 지역, 재생에너지에서도 중요하지만, 네, 농업에서도 중요한 게 전남 지역, 호남 지역인데요. 평야가 많아서 그래요. 평야. 자, 그 다음에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호남이 생산량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중이 높죠. 자, 그 다음에 보리는요, 이 표현.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가 된다.
그루갈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땅에서 서로 다른 작물을 1년

네, 이제 다른 시기에 재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벼 같은 경우에는 초여름에 모내기를 해요. 벼, 쌀. 6월 초에 모내기를 해서 9월, 10월에 이제 추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심는 게 보리예요. 그래서 이 보리가 강인함의 상징이잖아요. 늦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봄에 싹을 틔우고 푸르게 자라는 그 청보리. 자, 그래서 이게 겨울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따뜻한 지방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남, 뭐 경남, 전북, 좀 남부 지방, 좀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것도 많이 안 해요. 수익성도 약화됐고, 그리고 수요량도 크지 않다 보니까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근데 원예 작물, 채소하고 꽃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소하고 꽃의 수요량이 엄청 증가를 했죠. 왜?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잘 사라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식생활 변화, 왜냐면 이제 건강을 또 챙기는 거야. 자, 그다음에 소득 증대, 교통 발달, 이게 또 신선도가 중요한데 이게 발달됐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근교 지역에서는 대도시 주변에 시설 재배,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 재배로 채소나 꽃을 키우고 있죠. 원교 지역, 대표적으로 이제 강원도인데요. 강원도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진짜 이 고랭지 배추의 그 담당 비중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멀지만 그래도 교통이 발달했고 이 고랭지라는 유리한 지형 조건, 기후 조건이 있잖아요. 기후 조건. 그걸 활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벼가 네, 많이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많이 감소를 한 편이고요.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맥류는 더 많이 감소했죠. 네, 비중 자체가. 근데 채소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채소. 그 다음에 과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거는 이거 두 개가 중요하고요. 감소한 거는, 네, 벼와, 그 다음에 맥류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 다음 글은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뭐 이거를 뭐 일일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워낙 유명한 곳들이기 때문에, 뭐 풀면서 또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는 어떤 제도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농산물의 특징이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경우에 그 지역의 지명, 딱 붙여주는 거죠. 보성 녹차, 성주 참외,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소백산맥이 지나는, 그러니까 대략 어디에 이제 여러분들 지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충북, 뭐 경북, 이런 라인으로 지금 소백산맥이 전북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가는 기후와 토양이 옥수수 재배에 유리하다. 전국에서 옥수수 재배 면적이 가장 넓대요. 자,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그 다음, 서해안 해풍을 맞아서 당도가 높은 복분자. 근데 이건 좀 유명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항상 사면 여기 거던데. 자, 그래서 복분자. 그 다음, 대구광역시와 접하고 있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구광역시와 접하고 있으면 막 다른 데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잘안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 추석 때 여길 지나서 여길 갔는데 낙동강 유역이잖아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창녕에 우포는 하면서 이제 낙동강 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지형 형성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창녕이에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이 괴산이거든요. 특히 괴산 어디에 위치하는지 지도에서 잘못 찾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고창은 좀 찾읍시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안다는 가정에서, 찾았다는 가정에서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선지 보면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경지 면적 중 밭이 논보다 넓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할수 있는 게 지금 어떤 그 멘트가 지나갔냐면 소백산맥이 지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산맥이 지나가요. 그러면 논하고 밭 중에 뭐가 더 넓을 수밖에 없을까요? 상대적으로 그 경지 면적 중에 비중이 밭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산맥이요, 산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그냥 추론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가보다 맥류 생산량이 많다. 지금 이게 지금 산맥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재배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냉양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옥수수가 냉양성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옥수수가 강원도 유명하고, 옥수수가 그래서, 아니, 강원도가 그래서

그래서 감자도 유명하고, 그쵸? 감자 옥수수 냉양성이니까. 근데 얘는 서해안이야. 회팜지잖아요. 온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가보다 맹류 생산량이 많다. 그루 관리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나는 전북 곡차. 다는 여기가 어딥니까? 경상남도 창녕입니다. 선생님, 대구랑 붙어 있다면서요? 대구는 주변에 다 경상북도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대구광역시가요,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 딱그 경계에 딱 붙어 있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경상남도 창녕입니다.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리얼. 기역은 식량작물 중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다. 자, 옥수수인데? 자급률, 이거 계속 나오는 선지일 거거든요? 이걸 무조건 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기역리은. 33번이고요. 가나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서 지운 후, 남은 지역 A를 쓰고, 우리가 이런 선지들을 해결을 하는 건데, 일단 가나가 어딘지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남은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요, 일교차가 크고, 토질이 좋아, 당도가 높은, 질 높은 쌀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쌀.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되었던 쌀입니다. 어딜까요? 자, 쌀 농사 짓기에 지금 가장 적합한 곳은 여러분들 이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은 상당히 잘 아는 쌀일 것 같은데 선생님도 여기서 정식 먹는 걸참 좋아하는데 이천 임금님표 쌀이 있어요. 네, 이천 쌀 지리적 표시제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과. 아, 여기 사과. 유명하죠. 그리고 지질 공원으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세계 지질 공원 바로 청송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조금 우리 선생님 어릴 때는 옛날에 대구가 미인이 많은 이유가 뭐 사과가 잘 재배가 되고 그걸 매일 먹어서 미인이 많다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주변 지역에서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역이 평창입니다. 여기 평창이죠. 자, 그래서 이 평창과 관련해서 혹은 가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기억을 보시면 가보다 A 지역이, 그쵸? A 지역이 가보다 농가 인구 수가 많다.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는 지금 2000이에요. 지금 A는 평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기도가 인구가 전체 14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기도의 대표로 나온 농업지역 이천, 강원도의 대표지역 평창. 어디가 더 농가 수가 많을까요? 농가 인구가 많을까요? 기억이 많겠죠. 아, 가, 이천이 많겠죠. 그래서 A가 가보다 많은 게 아니라 이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틀렸고요. 나가 지금 청송인데요. 채소 재배 면적이 넓다? 여러분들, 평창입니다. 잘 생각해요. 채소, 배추, 고랭지 엄청 넓어요, 평창이. 자, 그래서 이걸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일대가 고랭지 채소 농업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서 청송은 네, A 지역보다는 채소 재배에서는 조금 밀리고요. 청송은 오히려 과실이 더 포인트가 된다는 거. 그래서 A가 채소 재배 면적이 훨씬 넓은 거 맞습니다. 자, 경지 면적 중 논보다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평창이에요. 저기 태백산맥 산간지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보다는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A 지역은 넓겠죠.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시설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 여러분, 시설 재배는요, 채소와 꽃 이런 원예 작물을 키우는 게 맞아요. 그 아까 선생님이 저기 평창이 고랭지 채소 농업 한다면서요, 배추 키운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 고랭지는 여름철에 노지에 사는 거예요, 노지에서. 그쵸? 노지에서 해도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서늘한 장점을 활용한 거예요. 시설 재배가 아닙니다. 시설 재배는 대부분 네, 경기도권에서, 수도권 일대에서 하는 형태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 3번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은 게임 형태로 제작한 수업 활동지다. 그래서 이걸 차분히, 요즘에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없애면서 하시면 되는데, 자, 게임 방법 예시를 보시면, 이 지표의 값이 큰 지역, 어떤 지표를 주고요. 그둘 중에 큰 지역이 그 아래쪽에 적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표는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A는 경기고요. B는 강원이고요. C는 전남인데, D도 제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먼저 찾아봐. 경지율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 중에, 자, 경기하고 강원, 경지율,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비율, 평지가 많은 경기가 높겠죠. 강원은 경지율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참고하세요. 여기 생각보다 막다 농사 지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산이 너무 많아요. 자, 지역 내 겸업 농가의 비율, 지금 C하고 D인데요. 여기는 좀 촌락의 비중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서 전업 비중이 높고요. 제주가, 네, 관광업도 발달한 그런 특징 때문에 농사 지으면서 관광업도 하는, 펜션도 운영하고 하는, 카페도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 겸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A, D가 남았고요. 경지 면적은 누가 봐도, 자, 경지 면적, 경기가 훨씬 높죠. 자, 이렇게 가나다를 찾았어요. 자, 그럼 나를 보시면 제주인데요. 제주는 밥보다 논의 비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기반은 혐오합니다. 물다 빠져요. 자, 가는 나보다 경기는 제주보다 과실? 과실하면 제주죠. 귤, 한라봉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가보다 전체 농가 수? 말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의 인구 수 기억하시면, 네, 경기 1,400만 명, 제주 67만 명. 자, 가는 경기, 나는 제주. 이거 우리가 찾은 거 그대로 답이고요. 마지막에 이 고랭지 배추 생산량은 강원도인데요. 강원도는, 네, 가나다에 해당 상황 없고요. 그냥 B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풀어봐야 될 중요한 문제들 다 풀어봤고요. 오늘 내용 기반으로 다음 시간까지 문제 풀고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문항들 계속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와 복지제도는 실제로 이제 6월, 9월 수능에서 또 어렵게 출제되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도 혼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복습의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요. 기출엔 플러스로 먼저 우리 문제에 활용되어지는 핵심 개념들 점검하고 이어서 기출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55쪽이고요. 기출엔 플러스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사회보험과 달리 사회서비스는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보험과 달리가 잘못된 거죠. 사회보험 대표적인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민간 부문이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 네,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46번에 공공부조와 달리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자, 옳은 내용이고요. 47번에 사회서비스와 달리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 공통점으로 출제가 정말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옳은 내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48번으로 갈게요. 자,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 성격. 49번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출제되어지는 중요한 선택지인데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디가 더 크게 발생하냐, 여기까지 챙겨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럴 경우에는 바로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의 공통점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디가 더 크냐? 공공 부조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선택지에서는 달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이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9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자료가 첫 번째 가나다로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를 보겠습니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바로 요 내용이 바로 사회보험인 거죠. 사회보험. 자, 두 번째, 나는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바로 이것은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조. 다는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바로 이것은 사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나다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료에서 자, 가가 여러분 사회보험이었고요. 나는 공공부조였고요. 다는 사회서비스였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일단 갑국은요.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또 해당 지역의 수혜자 비율 구하는 공식 여기에 적혀져 있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러한 공식으로 도출된 값이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2는 일단 갑국의 가다 제도의 지역별 수혜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뭐 제가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은 바로 부분과 부분과 전체 요 내용이 나오면은 줄다리기. 줄다리기 어떤 스킬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사람 수가 더 많은지 집단의 크기가 더 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는요, 바로 공공부조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부조. 보시면은 공공부조 좀 빼서. 자, 공공부조의, 자, A. A 지역은 지금 3%. 공공부조의 B 지역은 얼마예요? 6%라고 적혀져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전체는요. 전체는 4%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4%는 3과 6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4, 3에 더 가깝죠? 따라서 이렇게 전체가 위치한다. 그러면은 3과 4는 1만큼 차이 나고 4와 6은 2만큼 차이가 나죠? 따라서 A 지역과 B 지역을 비교했을 때 A 지역이 B 지역보다 사람 수가 더 많다라는 거야. 왜? 전체 값을 부분으로 더 가깝게 땡겨올 수 있는 것은 이쪽 부분보다 이쪽 부분의 사람 수가 더 많아서 전체를 우리 쪽으로 끌로 땡길 수가 있다라는 거. 줄다리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얘가 더 많는데 몇배더 많다? 구체적으로 두배더 많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되죠? 자, 이걸 통해서 그럼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A 지역이 B 지역보다 두배더 많다라 그랬으니까는 우리가 B 지역을 1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A 지역은 200명으로 놓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전체는 300명으로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줄 수 있겠네요. 일단 200에 3%니까는 6명, 200에 10%니까는 20명 이렇게 적고 여기는 100명에 8%, 6%, 7% 그대로 사람 수로, 수급자 수로 읽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300명이 10%니까는요, 30. 여기는 12. 이렇게 일단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20명, 7명 더해서 얼마입니까? 여기 27명이 되겠죠? 그럼 300명에서 27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니은. 몇 퍼센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9%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 니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8명과 얼마를 더해야지 30명이 나옵니까? 얼마를 더 해야 돼요? 22명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22명이다. 그럼 200명 중에 22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예요? 11%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기역은 11, 니은

니은 8이다. 자, 기억은 맞지만 니은이 지금 9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가와 나중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이거는 뭔데요? 바로 나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자, 이 제도의 수혜자 수는 A지역. A지역 얼마입니까? 6, 6명이고요. 그 다음에요. B지역 얼마예요? 6, 6명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오답이 되고요. 3번 선택지 볼게요. 자, 3번에 갑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 사회 서비스, 가나다 중에 어디예요? 다였죠, 다. 요 다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3배다. A 지역 얼만데요? 수를 물어보니까 20이고요. 그다음에 B 지역은요? 7이죠? 그러면은 3배라고 하면 7, 3, 21 되는 건데 A는 20이기 때문에 3배다라고 하는 거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배보다 작습니다. 4번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일단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이 둘인데 그 중에서 사전 예방적인 건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따라서 가네요, 가. 요 제도의 수혜자 수는 자, A 지역이 A 지역 얼마예요? 22. B 지역은요? 8이죠, 8. 요 8의 2배. 16이죠. 16보다 22가 많죠? 그쵸?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선택지 볼게요. 자, 갑국 전체에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상호부조의 원리, 누구의 특징이었어?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가. 자, 요거의 수혜자 수는, 근데 갑국 전체라 그랬으니까는 여기서 봐줘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 30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 가장 큰 거. 공공부조지, 공공부조. 나네요, 나. 요것의 수혜자 수, 갑국 전체에서니까는 여기서 봐줘야 되겠죠? 얼마예요? 12죠? 이것의 두 배, 얼마입니까? 24인데, 24, 30, 어떻습니까? 요것의 두 배보다 적은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오답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문항으로 갈게요. 24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자, 갑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사회보장제도 A, B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B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대요. 그러면은 AB는 사회보험 아니면 공공부조야. 그다음에 A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고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A는 뭔데? 공공부조구나. B는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금전적이면서 수혜자 비용 부담, 사회보험이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사회보험이다. 표는요, 갑국의 가, 나 지역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갑국은 가, 나두 지역으로만 구성이 되고, 요 정보, 인구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활용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먼저 앞에서 확인했었던 건 A 수급자가 뭐였어요? A가 뭐였어요? 공공부조죠? A가 공공부조. B는요, 사회보험이고요. 여기 중복수급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중복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고요. 앞에서 어떤 힌트가 있었어? 하단부에. 인구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두 배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 지역 인구를, 가 지역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나 지역 인구는 200명으로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00명의 12% 24, 26, 여기는요 12 요런 식으로 이제 수급자 수를 비율과 비교해서 써 놓을 수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비교해 써 놓지 않는 이유가 100%나 100명이라

각게 읽어도 괜찮기 때문에 별도로 써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가 지역에서, 자, 가 지역에서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따라서 B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몇 명? 8명이죠, 8명. 그쵸?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8%니까 8명.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 얼마예요? 100명 중에 4%니까는 얼마예요? 4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의 두 배보다 많은가? 아니죠. 딱두 배죠? 4의 두 배가 8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배보다 많다가 틀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딱두 배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 지역에서. 나 지역에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회보험의 제도의 혜택만 받는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 지역에서 사회보험, 요거죠. 26명, 그쵸? 그런데 그것만 받는 사람이니까 26에서 12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14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중복을 빼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는 얼마이고요? 12인 거죠? 14와 12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A와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 A와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 요거 찾는 것도 우리 수능 기출에서 또 교육청 기출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즉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를 말하는 건데요. 나 지역 같은 경우는 수를 물어보니까 나 지역의 공공부조 24명. 그다음에 사회보험은요. 26명. 근데 중복이 몇 명이에요? 12인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간단하게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냐면은 30 8이 나옵니다. 요 38이 나 지역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가 되는 거죠. 가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가 지역은 공공부조 11명, 사회보험 8, 중복 4. 빼주니까 얼마예요? 15. 요 15라는 수치가 뭐예요? 가 지역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15의 두배 하면 얼마 되는 거야? 두배 하면은 30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 30. 이 30보다 38이 적습니까? 어때요? 38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두 배보다 적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두 배보다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볼게요. 나 지역과 달리 가 지역은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수가 나 지역과 달리 가 지역은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 뭐예요? 사회보험이 되는 거죠? 사회보험. 그 수급자 수가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 공공부조죠? 요거의 수급자 수보다 많은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가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가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사회보험 여러분 B죠. 사회보험은 8명.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부조 얼마예요? 11명. 있죠? 100명이라 그랬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의 사람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수가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수보다 많다라고 하는 선지가 잘못된 거지. 알아보니까 그 반대로 나오잖아.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나 지역 한번 해볼까? 나 지역 같은 경우에. 요 아래도 빼서 해볼게. 나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떠냐? 나 지역은, 자, 사회보험 B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26. 그 다음에 공공부조 A죠? 공공부조는요? 24. 여긴 어때요? 아, 여기는 반대로 사회보험, 즉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사람 수가 수급자 수가 더 많네요. 공공부조보다. 그쵸?

이렇게 비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가지역이. 가지역은 보편적 복지개념, 즉 사회보험에 기초한 수급자 수, 이것이 공공부조에 기초한 수급자 수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4번 오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여기 아래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5번 보시면은 각국은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가 라고 그랬는데 자 지금 각국 전체를 물어보고 있죠? 사후 처방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하면은 사회보험인 거죠? B네요. 그곳의 수급자 수보다 많은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사후 처방적 성격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요, 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공공부조 여기 11. 그 다음에요, 나지역은요, 24. 두개 더해서 얼마예요? 35인 거죠? 35. 그 다음에 사전 예방적은요, 사회보험 8. 그 다음에 여기 가지역에서, 나지역에서는요, 26이니까 더해서 얼마입니까? 34입니다. 따라서 다시 읽어보면은,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가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보다 많다라고 하는 5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24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각국 을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A와 B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고 그럼 A는 사회보험이네요.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B는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회보험, 여기 공공부조 이렇게 써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복수급자. 표는 각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전체 인구는 각국이 을국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국이 을국의 두 배다라고 하면은요. 을국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하면은 각국의 인구는 200명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만 이렇게 200명의 5%, 200명의 7%, 200명의 3%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수급자 수를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 A는 공공부조에 해당하고 해당하는 제도이고 B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A는 지금 공공부조가 아니라 A는 사회보험. 그다음 B가 공공부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A와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는 A와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는 각국이 을국의 1.5배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각국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각국. 각국은요,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 10, 공공부조는요, 14, 중복은요, 6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0, 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을국은요. 을국은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 10, 공공부조 6, 중복 4명이기 때문에 결국에 12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12에 1.5배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18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갑국이 을국의 1.5배이다라고 말하는 선택지가 뭐다? 옳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인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갑국에서 강제가입이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제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인 거죠? 따라서 A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요것의 수급자 수는 수급자 수 먼저 구해볼까요? 예,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갑국에서 그럼 사회보험이죠? 10명인데 중복이 6이니까는요 그 혜택만 받는 수급자 수는 4명인 것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복은요, 여섯 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명은 6명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을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순. 지금 을국 물어보고 있어요. 을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 적용되는 거는 사회보험이죠? 자, A가 되겠습니다. 그곳의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얼마예요? 100명의 10%니까는 10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 얼마예요? 100명의 4%니까 4명인 거죠? 자, 그 4명의 1.5배 2분의 3한 값이 10명이랑 어떻습니까? 같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답국은 을국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가, 자, 갑국. 먼저 확인해 볼게요.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 사회보험 A죠? A. 그 다음에 요 수급자 수가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바로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요 수급자 수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요. 갑국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면은요. 갑국은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는 얼마예요? 10명, 10명. 그 다음에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 얼마예요? 14시기 때문에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을국 보시면은, 을국은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10%니까 10. 그 다음에요, 공공부조, 100명이 6%니까 6. 반대로 얘는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즉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보다 많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오히려 지금 더 갑국은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5번 또한 오답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서술 방식에서는 지금 여기를 적다라고 해야지 옳은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9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5번으로 가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15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갑국에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A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이고, 아, 그럼 A는 여러분 사회보험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B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공공부조. 자, 표는 각국의 전체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과 시기에 따른 비율 차이를 나타낸 거래요. 비율 차이.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또한 50%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이따가 활용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표 1은요, T년의 수급자 비율이에요. T년의 수급자 비율. 우리가 A는 사회보험이라고 했었죠?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 또 A와 B의 중복 수급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표 2는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수급자 비율 차이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비율 차이가 뭐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수급자 비율 차이라고 하는 것은 T 플러스 30년의 수급자 비율에서 T년의 수급자 비율을 뺀 값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A만, 즉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요 비율 차이의 수치는 2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위는 퍼센트죠. 또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 차이는 마이너스 3%. 또 중복 수급자 비율 요 차이라고 하는 것은 8%라고 하는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옆에다가 조금 보충적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일단 A 수급자. 자,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 그다음에 A와 B 중복 이렇게 한번 적고요. 자, T년, 그다음에 T 플러스 30년. 네,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는 지금 예, 당연히 네, 퍼센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아까 아, 요 단위를 옆에다 적어 볼게요. 헷갈리니까. 단위는 여기다가 적고요. 자, A는 아까 사회보험이라고 그랬죠? A는 지금 예, 사회보험. 사회보험 여기도 사회보험이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앞에 슬라이드에서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각국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T년에 인구를 100명이라고 놓으면은 T 플러스 30년은요, 150명으로 놓을 수 있겠죠? 50% 증가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A 수급자 T년의 비율이 40%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40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고요. A와 B의 중복 수급자가 8%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에만, 즉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A 수급자에서 중복을 빼준 값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가 들어가면 됩니까? 3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T 플러스 30년은 어떻게 적나요? 바로 표 2의 수치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이게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수급자 비율 차이가 이래요. T 플러스 30년에서 T년을 뺀 수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기를 뺀 값이 플러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얼마가 올까요? 여기는 34가 와야 되겠죠. 34에서 32를 빼야지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중복 수급자는요, 플러스 8이래요. 여기에서 여기 8을 뺀 값이 플러스 8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와야 될까, 얘들아? 여기 16이라고 하는 값이 와야 됩니다. 되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치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왜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에서 중복 수급자, 요걸 뺀 값이 여기,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여기 값을 추론했을 때 얼마가 오게 되는 거예요? 50이 오는 거죠. 50. 그쵸? 50에서 16을 뺐을 때 34가 오는 것이죠. 되죠? 자, 그런데 여기는 100명 100% 그대로 비율 퍼센트, 비율과 사람 수를 그대로 읽고 상관없지만 여기는 150명이 됐으니까 옆에 좀 구분해서 써둘게요. 150명의 50% 얼마냐? 75명이다. 150명의 34% 얼마냐? 51. 150명의 16 얼마냐? 24.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적어두도록 할게요. 오케이. 요게 이제 사회보험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부조 적어볼게요. 똑같이. 오른쪽에다가 비수급자. 그 다음에 B에만 해당하는. 그 다음에 여기 중복이라고 적고요. B는 여러분, 네,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둘다 공공부조. 마찬가지로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이라고 적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T년 100명으로 적용되니까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50%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T 플러스 30년 150명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를 채웠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T년에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 15%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다가 15를 적습니다. 중복 수급자는요, 8%라고 했었죠? 8을 적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B에만, 즉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바로 15에서 8을 뺀 수치가 여기에 오는 거죠. 따라서 7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T 플러스 30년도 우리 앞에서 사회보험 구했던 방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요 비율 차이 수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여기 제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요 부분에서 7을 뺐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얼마가 와야 돼요?

4가 와야 됩니다. 4에서 7을 뺀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복 수급자는 플러스 8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8을 뺀게 플러스 8이 나오려면은 여기 16이 와야 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 여기에서 중복 수급자를 뺀게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즉, T 플러스 30년의 공공보조 수급자 비율은 2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T 플러스 30년은 T년보다 50% 전체 인구가 증가해서, 전체, 여기 앞에 슬라이드에서 전체 인구가 50% 증가했다. 요걸 똑같이 반영해서 150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비교해서 같이 적어둘게요. 150명의 20%라고 하면은 여기 30명. 150명의 4는요, 여기 6. 150명의 16%라고 하면은 24. 요렇게 같이 적어두고 이제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T년에 전체 인구 중, T년 전체 인구 100명으로 우리가 가정했었죠?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낙인, 즉,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그것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공공부조, 여기죠, 그쵸? 요거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이니까 7입니다. 7. 7. 7%. A와 B의 중복 수급자 비율 얼마예요? 8이죠. 8. 그렇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 즉 사회보험이죠. 그렇죠?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T 플러스 30년에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 얼마? 150명이 50%니까 75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년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 수. T년에 A와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 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T년에 A 수급자는요, 40이죠, 40. 그 다음에요, B 수급자는요, 공공부조. 사회보험은 40, 공공부조는 15죠? 15, 그쵸? 그 다음에 중복은요, 중복은 우리가 8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47이 나옵니다, 47. 요 47의 의미는 뭐예요? A와 B 중 하나 이상. 하나 이상으로 받는 수급자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비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A와 B 하나 이상으로 받는 요 수급자, 즉 다시 말해서 T년에 100명이라 그랬지? 100명에서 하나 이상 받는 수급자 수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나와? 53이 나오지? 요 53은 뭘 말하는 건데? A와 B,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 수가 되는 거지. 즉 전체 100명에서 하나 이상 받는 수급자 수를 빼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75는 53보다 어떻다? 많다라고 하는 2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이라고 하고 있어요. T 플러스 30년 강제가입은 사회보험인 거죠? 요곳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T 플러스 30년에서 강제가입에만, 즉 51이죠? 51. 51이고요. A와 B의 중복수급자 수는요, 얼마예요? 2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24. 그것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수 있고요. 4번입니다. T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즉 사회보험이죠. 요곳의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T년에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 얼마입니까? 40. T 플러스 30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공공부조죠. 그것의 수급자 수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T 플러스 30년이니까 150명이 20%여서 30

30명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30명의 두 배냐? 40명이 30명의 두 배입니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번 선지 볼게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A 수급자 수, 즉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의 증가율, B 수급자 수, 공공부조 수급자 수의 증가율, 요두 가지를 비교하는 선택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사회보험 선택자 수는 40에서 75죠, 그쵸? 그러면은 40을 기준으로 35만큼 커진 거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증가율을 구해줘야 되고요.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지금 15에서 30이 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15를 기준으로 15만큼 증가한 거 곱하기 100이 되네요. 그럼 굳이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큼 증가한 요 뒤쪽이 요거보다, 즉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의 증가율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사회보험 수의 수급자 수는 공공부조 수의 수급자 증가율보다, 사회보험 수급자 수의 증가율은 공공부조 수급자 수의 증가율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지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되죠? 따라서 5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87.5%가 나오고 얘는 100%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95번에는 2번이었고요. 정답이 96번입니다.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료 1을 통해서 가, 나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가는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여러분,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유형이었고요. 나는요,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이거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여러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부하고 계시죠? 자, 그럼 자료 2번을 보시면은요. 갑국의 성별 시기별 가나 제도의 수급자 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 가는 공공부조, 기초연금이었으니까 공공부조. 나는 국민연금 사회보험, 가는 공공부조, 그다음에 사회보험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지금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은 T년, 그다음에 점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은 T 플러스 30년인 것을 알수 있고요. 또 이쪽은 남성, 그다음에 이쪽은 여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인데, 일단 두 번째 단서. T년과 T 플러스 30년 모두 갑국의 남녀 인구는 각각 1000만 명이다. 갑국의 남녀 인구가 각각 1000만 명이면은 갑국의 전체 인구는 얼마예요? 남자, 여자 1000만 명씩 더해서 2000만 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 인구를 물어보는 선택지가 등장했을 때 기준을 1000만 명으로 보시면 안 되고 2000만 명으로 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되죠? 자, 그럼 기억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T년에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자, 이거 공공부조죠? 가네요. 요 제도에 남성 수급자 수는 여성 수급자 수의 3배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T년에 남성 수급자 수 공공부조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인 것을, 즉 그냥 단위 생략하고 15로 표현하겠습니다. 15만 명, 그쵸? 15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성 수급자 수는 얼마인 거예요? 여기 45만 명인 것을 알수 있죠? 45만 명의 3배가 아니라 45만 명의 3분의 1배가 15만 명이기 때문에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즉,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 수급자 수는 60만 명 늘어났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T년 같은 경우는 T년의 사회보험은 남자는 60, 여자는 40이니까 얼마예요? T년은

100을 기준으로 100 중에 남성 수급자 수는 역시 60이죠? 100분의 60이잖아. 그쵸? 100만 명 중에 60만 명인 거란 말이야. 곱하기 100이니까 60%네요. 요거의 비율은 60%다. 60%. 100분의 60이기 때문에 곱하기 또 100인 거죠. 그리고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마찬가지로 T 플러스 30년의 강제가입도 이 사회보험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죠. 그 제도의 수급자라고 하면은 요 T 플러스 30년 남성 80, 여성 80, 160이네요. 그쵸? 160을 기준으로 여성 수급자 얼마예요? 80인 거잖아. 곱하기 100 이런 거죠? 그럼 비율 얼마입니까? 비율 50%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는 60%, 여기는 50%이기 때문에요. 어때요? 높다라고 말하는 디귿 선택지에 옳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갈게요. 리을의 T년에 갑국 인구 중 요걸 잘 보셨어야 돼. T년에 갑국 인구라 그랬을 때 갑국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놓는 게 아니라 2000만 명으로 놔야 된다라는 거죠. 분모를 2000으로 놔야 된다. 그중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하면은 사회보험이 나가 되겠죠? 그것의 비율은 물어보고 있으니까는 네, 2000분의 즉 T년의 사회보험 얼마죠? 네, 60과 그 다음에 40 더한 100이죠? 2000분의 100,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에 갑국 인구, T 플러스 30년도 지금 동일하게 T년, T 플러스 30년 모두 다 인구가 남자, 여자 각각 1000만 명 더해서 200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는요. 사후 처방적은 공공부조, 이 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00을 기준으로 공공부조 T 플러스 30년에 얼마예요? 30과 여기 60, 얼마입니까? 90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는 4.5%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죠? 따라서 리을 선택지 오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문항으로 갈게요.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국은 정부 예산만을 재원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와 같은 기업. 동그라미 동그라미 연금. 요게 뭐예요, 결국에? 결국에 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즉 기초연금. 그쵸?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부 예산만을 재원으로 하잖아. 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우리나라 연금제도 기초연금인거든요. 즉 공공부조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연금 지급액을 놓고 A안과 B안을 검토 중인데 다음은 동그라미 연금제도 시행 전에 상대적 빈곤율과 A안 또는 B안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한 표의 일부입니다. 제도 시행 전후의 상대적 빈곤율은 현재 시점의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표가 나오는데요. 가구 형태 1인 가구, 부부 가구, 기타 가구가 나오고 가구 수, 여기는 가구 수예요. 그쵸? 그다음에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고요. 상대적 빈곤율 A안, B안 나와 있습니다. 조그만 글씨 좀 읽어볼게요. 갑국의 노인 가구는 1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1명, 부부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 2명, 부부니까 2명이다 이거야. 기타 가구로 구분된다.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정부가 가구 형태별로 결정한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억은 공공부조라고 했기 때문에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당연히 오답이죠. 니은의 기억은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왜? 공공부조잖아. 따라서 니은 선택지는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귿이에요. A안 시행 전후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차이. 가구 수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1인 가구. 1인 가구 같은 경우는요,
전에는

그러면 전에는 100만 가구 중 50%니까 50에서 시행 후라고 물어보고 있죠? 시행 후라고 하면은 지금 A안 시행 전후라 그랬으니까 A안은 얼마예요? 25%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100만 가구 중 25%, 즉 25죠, 그쵸? 그러면 50에서 25를 뺀요 25가 1인 가구, 빈곤 가구 수 차이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고요. 부부 가구는요? 부부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 전에는 20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40%니까는요? 200만에 40%. 얼마입니까? 80이죠, 80. 80. 그 다음에요? 요 20%라고 했으니까 200만에 20% 얼마예요? 40이죠, 그쵸? 따라서 이렇게 4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1인 가구가 부부 가구보다 어때요? 작은 것을 알수 있죠. 25고 40이니까. 따라서 디귿 선택지, 옳은 선택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을 실수할 수가 있어. 보면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부부 가구 인구를 물어본다고. 디귿에서는 가구를 물어봤다면은 인구를 물어본다고. 부부 가구 인구를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야. 2명이구나, 2명. 곱하기 2를 생각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A안을 시행할 경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A안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부부 가구 같은 경우가 200만 가구에서 20%라 그랬으니까는요, 가구 수는 40만 가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사람 수가 2명이니까 곱하기 2 해주는 거지. 그래서 80 되죠? 그 다음에 B안 같은 경우는요, 200만에 15니까는요, 얼마예요? 30만 가구에다가 곱하기 2, 2명이니까 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80, 60이니까 10만 명 많은 게 아니라 20만 명 많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니은디귿 연결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98번 갈게요. 자, 2023학년도 시험학력평가 1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항이고요. 자, 다음 자료에 갑 지역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A, B 나와 있습니다. A는요, 노령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제도, 자, 이거 국민연금이어서요, 사회보험의 유형이죠. B는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기초연금 내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자, A가 사회보험, B가 공공부조예요. 자, 그러면 A가 사회보험, B가 공공부조. B가 공공부조, A는 사회보험 이렇게 적어보고요. 요 표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A, B 수급자 비율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적어볼게요. 자, A가 사회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럼 A, 요거 이제 사회보험. 그 다음에 B는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중복. 적어보고요. 2020년,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 요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비율로 먼저 적어볼 거고요. 일단은 갑 지역 인구는 100만 명으로 일정하다. 100만 명으로 일정하다. 갑 지역 인구 중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2020년과 2021년이 20%로 같다. 아, 100만 명으로 일정하다. 여기도 100만 명, 여기도 100만 명. 그런데 20%로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20%, 여기도 20%. 그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수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보험의 수급자 중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 이게 무슨 말일까? 결국에 사회보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복 수급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는 20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20%만큼이 뭐다? 중복 수급자 비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20에다가 0.2를 곱한 값, 얼마가 나오는 거죠? 여기 4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 25는 무슨 의미예요? 공공부조의 수급자 중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 즉, 공공부조,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지하는 중복 수급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지. 요거

6.5에다가 0.25 곱한 값이 4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가 올까요? 여기가 16이 오는 것을 알수 있죠. 16에 0.25, 즉 4분의 1을 곱한 값이 요 4가 나오니까요. 같은 논리로요. 여기 20에다가 요 0.35를 곱한 값이 중복 수급자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 7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치, 공공부조율 수치에다가 0.28을 곱한 값이 7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얼마가 오냐? 여기 25가 됩니다. 25. 즉, 25에다가 0.28 곱했을 때 7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요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지 볼게요. 1번에 2020년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 사회보험이죠? 그렇지 않은 제도, 공공부조죠?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요. 2020년에 수익자 요거 20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 16이죠? 그러면은 적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2번에 2021년에 의무가입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 의무가입, 강제가입. 다뭘 말하는 거예요? 사회보험 말하는 거죠. 그쵸? 사회보험. 사회보험이고. 그렇지 않은 거, 공공부조 B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21년 물어보니까 사회보험은 수급자 20. 공공부조는 25. 어때요? 서술어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볼게요. 2020년에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가 그러면 요거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수급자가 사전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즉 사회보험인데 요곳의 수급자 수보다 4만 명 많은가? 2020년 물어보고 있는 거죠? 2020년은요, 즉 사후처방적 제도 수급자 16. 그쵸? 16이고요. 사전 예방적은 지금 20이죠? 단위 생략하고요. 그러면은 수급자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보다 4만 명이 많은 것이 아니라 4만 명이 적다라고 해야 되겠죠. 4만 명이 적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만 명, 16만 명이니까요. 3번 오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의 증가율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선별적 복지 이념은 여러분 공공부조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면은 2020년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에만 16만 명에서 4만 명 빼, 16에서 4뺀 얼마예요? 12죠, 그쵸? 2021년에는요, 25에서 7을 빼요. 얼마입니까? 18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12만 명에서 18만 명, 즉 12에서 18.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2를 기준으로 얼만큼? 6만큼 커진 거 곱하기 100 요렇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50%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5번에 2020년 대비 2021년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과 달리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증가하였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2020년 같은 경우에 공공부조에만 공만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공만. 공만은 16에서 4 얼마? 12이고요. 25에서 7 얼마예요? 18이니까는요. 어때요?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거 증가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요. 사회보험에만 4만이라고 한번 적어보면은 20에서 4 얼마예요? 16이고요. 20에서 7 얼마예요? 13이죠. 여기는 지금 증가했는데 여기는 어떻다? 감소한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못 서술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감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 복지제도와 관련된 기출 문항들 풀어봤습니다.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 강의가 끝난

이후에 충분히 충분히 복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직 교재에는 남아있는 문항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회문화는 럭키북.

사회와 문화의 권유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 1. 이번 시간 41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4단원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4단원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졌죠. 이와 같이 01번 사회 불평등 현상과 사회 계층, 02번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03번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이 4단원에서 중요한 부분들, 또 압축적으로 이번 시간은 개념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시험 직전에 들으면 너무너무나 유용할 겁니다. 자, 우리 교재 160에 나와 있는 개념 정리된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조금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 자료는요,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다운받으셔서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는 들어가는 내용,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 해당하는 부분이죠. 사회적 희소가치, 부, 명예, 권력 등과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돼서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가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죠. 1번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 불평등 현상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하면은 소득과 재산 등으로 대표되어지는 바로 경제적 불평등. 자, 요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나와 있는 정치적 불평등, 권력의 소유와 행사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불평등, 사회적 위신, 명예, 건강, 문화 및 여가 생활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생활의 기회와 수준의 차이로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불평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불평등과도 또 긴밀하게 영향을 갖고 있는 거죠. 각각 다 마찬가지고요. 뭐 이 세 가지 불평등이 서로 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고 서로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뭐 정치적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뭐 한 표를 더 주고 말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었죠. 그 다음에 또 사회 문화적 불평등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소득과 재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소 좀 풍요로운 상황이 갖춰져야지만 문화생활, 여가생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영향을 또 주고받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사회 불평등 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 이 내용에서 시험에서 출제가 이루어지죠. 바로 첫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기능론. 제가 설명할 때

사회 유기체설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사회 유기체설. 그래서 우리 몸의 각각의 기관과 조직들도 각자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만은 우리 몸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도와 기여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직업 같은 경우에도 기능적인 중요도와 기여도가 다르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더 많이 기여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상이 또더 적게 기여하고 덜 중요한 직업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어떤 직업은 많은 보상, 어떤 직업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보상에 의해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현상, 기능론이 바라봤었던 사회 불평등 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개인의 노력, 능력, 업적 등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정당한 기준, 요게 기능론에서 이야기한 사회적 희소 가치의 가치 배분 기준이죠. 사회 전체 구성원의 합의가 반영돼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업적과 더 많은 성취와 성과를 낸 사람에게 차등 보상을 해주자라고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결정한 가치 배분 기준이었고요. 또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었죠.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경쟁을 유발하고 또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치를 통해서 무엇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높일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봤었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마다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면서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다 라고 봤던 거.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거 뭐예요? 조심하셔야 될 거. 사회 불평등 현상을 기능론에서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봤지. 병리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병리적인 현상,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이다라고 봤던 게 아니라 불가피한 현상이다.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다. 요렇게 봤다라는 걸로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병리적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1단원에서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는요. 갈등론 들어가는 거죠. 갈등론. 자, 갈등론은 지배 집단이 만든 분배 구조에 따른 차등 분배예요. 그래서 지배 집단이 만든 분배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한 것이다?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거죠. 지배 집단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소 가치, 즉 기득권을 유지하고 대를 이어서 이 기득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재생산, 계급 재생산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게 만든 형태의 분배에 따라서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이라고 봤었죠.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게끔 적용되어 있는 가치 배분 기준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권력, 재산, 가정 배경,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은 것들이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가치 배분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배 집단만의 합의가 반영됐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배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불평등 사회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현존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 그 다음에 피지배 집단 입장에서. 피지배 집단 입장에서는 계층 상승하고 싶은데 가치 배분 기준이 권력, 재산, 가정 배경 등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지배 집단의 경우에 계층 상승 욕구가 억압될 수 있는
상승 욕구가 억압되고 그 의지가 떨어지게 되는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특징적으로 따라왔었던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갈등론에서는 제거해야 된다. 어느 시대나 사회마다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거는 맞아.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론, 갈등론 모두 다 인정하는,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다 인정하는 공통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가치 배분 기준으로 인해서 피지배 집단의 계층 상승 욕구가 억압되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하고 타파하고 변혁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비교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이동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회 이동, 수평 이동, 수직 이동 등장하고 있죠. 수평 이동, 수직 이동,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 뭐예요? 이동 방향이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동 방향이다. 수평 이동은 같은 계층 내에서 지위만 변화하는 것이고요. 수직 이동은 다른 계층으로 위치가 변화하는 것이어서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을 모두 담고 있는 내용이 수직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 이두 가지는 묶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동 원인인 거죠. 이동 원인. 개인적 이동은 노력이나 능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것. 현재의 계층 구조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 같은 것을 통해서 위치가 변화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구조적 이동 같은 경우는 급격한 사회 변동, 전쟁, 혁명, 급격한 산업화, 공업화, 기존 존재했었던 신분 제도가 폐지되거나 하는 것들과 같은 기존 사회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맥락에서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구조적 이동이라고 했죠. 요거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4번에 들어가는 건 뭐냐. 한 개인의 일생 중 어느 두 지점 사이에서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것. 한 개인의 일생 중, 개인의 독립적인 생애 내에서에 집중하는 거죠. 세대 내 이동. 반면에 5번은요, 부모 세대 및 자녀 세대와 같이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것. 이건 세대 간 이동이죠. 이동이고요. 얘네 둘,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이동 혹은 세대 범위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 개인의 독립적인 생애 내에 주목하는가, 부모부터 자녀까지 이어지는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계층적 위치의 변화에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계층 구조도 정리했었죠, 우리. 사회 계층 구조 첫 번째, 폐쇄적 계층 구조, 그 다음에 개방적 계층 구조. 얘네 둘을 구분하는 기준, 얘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수직 혹은 계층 이동 가능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로 구분했지. 폐쇄적 계층 구조는 구성원의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거. 그래서 뭐가 제한되는 거야? 수직 이동이. 수직 이동이 제한되는 형태. 대신에 수평 이동은 아니죠. 수평 이동이 제한되는 것. 자,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수직 이동의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개방적 계층 구조는 신분제가 폐지되는 형태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 등에 따라서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을 말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직, 수평 이동 모두 제한이 나타나지 않는, 모두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계층 구조가 개방적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분 제도가 폐지, 이런 맥락이 또 많이 적용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구조 요거 아주 많이 물어보는 중요한 내용이죠. 얘네 둘을 구분하는 기준. 구분하는 기준은 계층 구성 비율입니다. 계층 구성 비율. 흔히 말하는 상층, 중층, 하층이라고 하는 그 계층 중에 어떤 계층의 구성 비율이 더 많은가, 적은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같은 경우는 하층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계층 구성원의 비율이 낮아지는 계층 구조, 이런 식이죠.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삼각형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 그렇죠? 그래서 하층에 상층으로 갈수록 구성원의 비율이 낮아지는 계층 구조고요. 그래서 상층보다는 중층의 구성 비율이, 중층보다는 하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형태다라고 하는 요 표현, 구등으로 표현하는 요 부분도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는 잘 챙겨 두시고요. 더 나아가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였어요? 앞에서 봤었던 폐쇄적 계층 구조와 이퀄 지금 보고 있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이게 똑같냐? 라고 했을 때 단정할 수 있다 없다?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거 요거 시험에서 아주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다 라고 했었죠? 얘와 얘를 구분하는 기준도 다르고 반례도 존재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요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도 부각이 되기 때문에 사회 안정, 그다음에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사회 안정과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유리하지 못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같은 경우는 마름모 형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수 있죠? 상층, 하층에 비해 어디에 중층의 비율이 높은 계층 구조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중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얘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와 달리 사회 안정, 그다음에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실현하기에 유리한 계층 구조다라고 하는 걸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처럼 보통 얘는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 근대 산업사회에서 주로 등장하는 부각되어지는 계층 구조라 그래서 개방적 계층 구조가 이퀄 무조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다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 똑같은 논리로서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그쵸? 하지만 얘보다는 요 위에 거, 요 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훨씬 내신에서는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니까는 폐쇄적 계층 구조 이퀄 피라미드형을 단정해서 놓지 말아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원형 계층 구조, 그다음 6번에 해당하는 내용과 같이 정리해 볼 건데요. 타원형 계층 구조와 6번에 들어가는 내용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죠. 여기 6번에는 형 계층 구조이고요. 얘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와 세계화 맥락에서 예측할 수 있는 계층 구조의 형태잖아요. 타원형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감소해서 어디에 인구가 중층의 인구가 또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태의 계층 구조로서 정보화 세계화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낙관적인 입장에서 예측하는 계층 구조고요. 중층의 인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와 마찬가지로 사회 통합과 안정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유리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같은 경우는 양극화된 계층 구조. 왜요? 왜 양극화된 계층 구조야?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상, 그다음에 중이 제일 적어, 그다음에 하. 중이 가장 적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상과 하의 두 격차, 완충할 수 있는 중이 가장 적어서 양극화된 계층 구조로 심각한 사회 혼란 및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양극화냐? 왜? 정보화 세계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관적인 입장에서 예측하기 때문에. 정보 격차, 정보 불평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존에 중층이었던 사람들이 하층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다.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심각한 사회 혼란,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 통합과 안정을 실현하기에 어렵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 간 이동 양상과 계층 구조 분석. 이거 수업할 때 자료 분석에서 함께 봤었던 내용이고요. 요게 또 자료 분석 문항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아줘야 될 거.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계층 구조 물어본다. 계층 구조. 계층 구조는 합계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아서 부모 세대는 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구나 그러면서 피라미드 계층 구조 특징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녀 같은 경우는 가로로 읽는다 그랬지? 중이 제일 많네요. 중으로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구나라고 하면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특징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계층 구조 파악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이동 가운데 일치하는 비율. 대물림이죠, 대물림. 일치 혹은 상상 중중하로 대물림되는 비율과, 그다음에 불일치. 이동하는 거죠, 이동. 이동. 요거를 구하는 거야. 일치하는 거는 상상 중중하라 그랬었지, 얘들아. 그러니까는 상상 중중하하 이렇게 해서 일치값 구하면 되고, 전체 100을 기준으로 하니까 100에서 일치값 빼면은 뭘 구할 수 있다? 불일치 이동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불일치 이동에서도 세부적으로 또 상승 이동한 거와 하강 이동한 걸또 따로따로 또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상승 이동한 거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요 영역이지. 요 영역. 부모가 위에 있고 자녀가 옆에 있을 때는 중에서 상, 하에서 상, 하에서 중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상승 이동한 것을 말하고요. 하강 이동은요, 부모가 위에 자녀가 옆에 있을 때는 요 영역이 하강 이동이 되는 거죠. 상에서 중, 상에서 하, 중에서 하. 다 어때요? 하강 이동한 구간 영역이 되잖아요. 그쵸? 요런 것들을 수치를 비교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 또는 자녀 기준으로 일치하는 것과 불일치하는 정도를 분수의 형태로 구한 다음에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걸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기준으로 물어본다라고 상중하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부모 상중의 일치를 물어봐요. 그럼 10분의 8. 그쵸? 10분의 상상 8이잖아요. 중은요, 30분의 18. 이미 적었으니까 적진 않을게요. 예전에 수업할 때. 60분의 20. 여기 부모 기준으로 일치하는 거죠? 근데 부모 기준으로 불일치하는 거는 10분의 요거 두개 더한. 10분의 2. 그 다음에 중은요, 30분의 18 빼고 2와 10 더한 거. 하는요, 60분의 하하 20 빼고 0과 30 더한 거. 이렇게. 부모 기준인 거죠. 일치 불일치. 자녀 기준은요, 이제 자녀 상일 경우에 이렇게 20. 20분의 8. 일치. 50분의 18. 그 다음에 30분의 20. 여기 자녀 기준의 상중하 일치죠? 불일치는요, 상20 중에 요런 식으로. 두개 더해서 2. 그쵸? 그 다음에 50 중에 18 빼고 2와 30 더한 거. 요게 자녀 중에 기준으로 했을 때 불일치고요. 그 다음에 하는 30 중에 하하 20 빼고요. 0과 10두개 더한 걸로. 이렇게 자녀 기준으로 일치와 불일치 값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문제 풀다가 많이 봤었을 텐데, 문제 풀다가 부모와 자녀의 계층. 계층으로 우리가 막 찾았어요. ABC가 상중하 중에 뭔지. 이거 찾았다 말이죠. 연습할 때, 문제 풀 때. 그러니까는 각각의 계층이 뭔지를 좀잘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 예를 들어서 부모 같은 경우에 상, 중, 하라고 한번 정리해 보잖아. 부모의 상과 같은 경우 좀 지워 볼게요, 여러분. 부모의 상 요렇게 보는 거지, 얘들아. 부모 상. 그럼 요렇게 보면은 부모 상은요, 상상. 그쵸? 8이라는 상상. 그다음에 상에서 중, 상에서 하. 그럼 결국에 부모 상 같은 경우는 상상으로 일치하는 거랑 상에서 중, 상에서 하, 하강이동. 하강이동 할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부모 중일 경우에는요, 중에서 상, 올라가는 것도 있고, 중에서 중, 일치하는 것도 있고, 중에서 하,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일치도 있고, 그다음에 상승 이동하는 것과 하강 이동하는 거 모두 다 나타나는 게 중이네요. 그래서 중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중은 일치와 상승하강 둘다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모 하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영은 뭐예요? 하상 올라간 거죠. 하중 올라간 거죠. 하하 일치한 거죠. 하와 같은 경우는 일치랑 상승 이동하는 형태. 상승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자녀 같은 경우는 해볼게요. 자녀도 상, 중, 하라 그랬을 때, 자녀 상은요,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봤었을 때, 자, 자녀 상은 이렇게 상상, 그 다음에 중상, 그쵸? 그 다음에 하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녀 상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보다 다 어때요? 자녀 상이 다 높은 거예요. 그쵸? 부모는, 자녀는 상인데 부모는 상 일치하는 거랑 오히려 부모는 중이고 부모는 하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녀 상과 같은 경우는 부모랑 일치하는 거랑 그 다음에 부모보다 다 어때요? 자녀가 부모보다 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존재하는 게 자녀 상의 특징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중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 2화 같은 경우는 부모는 상인데 자녀는 중이야. 떨어지지 않아. 그 다음에 똑같아. 얘는 올라갔지. 부모 중과 마찬가지로 일치하는 거. 그래서 자녀가 부모보다 높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가 부모보다 높은 것도 있고, 반대로 자녀보다 부모가 높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는 게 자녀 중에 또 특징이죠. 그 다음에 자녀 하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녀 하와 같은 경우는 상에서 하, 중에서 하, 그쵸? 그 다음에 일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치하는 거랑 어때요? 다 자녀가 부모보다 계층이 낮은 것만 존재하잖아요. 자녀는 하로 고정이라 그랬을 때 부모 상, 부모 중, 둘다다 하보다 높죠, 부모가? 하는 똑같으니까 하. 요런 식의 경우의 수로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적용해서 ABC가 상중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찾은 다음에 기본표를 그려가지고 적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 파트 정리하면서 했었어요. 대단어 문제 풀때 다시 한번 그런 거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곤으로 한번 가볼게요. 빈곤 같은 경우에 7번에 들어가는 거 뭐가 들어가냐? 7번에는 절대적 빈곤이 들어가죠. 절대적 빈곤. 왜 절대적 빈곤이 들어가요? 제목이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 표현 여러분 꼭 기억해 두라 했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이다라고 했었고요. 주로 어디에서 부각된다, 얘들아? 어디에서? 그렇지. 저개발 국가에서 부각이 돼요. 경제 성장으로 감소하긴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는 게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인 빈곤선을 적용했었습니다. 또 절대적이라고 해서 시대나 사회에 따라 똑같은 건 아니라 그랬어요.
달라질 수 있다. 다르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1950년대의 절대적 빈곤과 우리나라의 오늘

오늘날의 절대적 빈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 8번에는 상대적 빈곤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다. 뭔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는 상대적 빈곤 이퀄 주관적 빈곤이냐라고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주관적 빈곤은 개인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득,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체감하는 형태의 빈곤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은 다른 개념이고요. 상대적 빈곤은 먼저 이 상대적 빈곤 선이라고 하는 부분, 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적용되는 게 대표적으로 중위소득이잖아요. 중위소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의 50%죠?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는 상대적 빈곤 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빈곤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개발국, 선진국 모두 나타나지만은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득 격차, 빈부 격차가 심화된 사회에서 부각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한 사회에서 가구의 소득 격차가 아주 부각이 되면은 그러한 사회일수록 상대적 빈곤이 더욱더 부각이 되어진다라고 우리 연습해 봤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상대적 빈곤에 적용하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요 내용도 중요했었죠?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거.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빈곤 선, 절대적 상대적 빈곤 선이라고 하는 것과 절대적 상대적 빈곤 율이라고 하는 걸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빈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금액, 지표, 최저생계비,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 빈곤 선, 빈곤 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갑구의 사회가 전체 가구가 100가구라 그랬을 때 빈곤 가구, 절대적 빈곤율이 20%다라고 하면은 100가구 중에 20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이다. 전체 가구에서 해당 빈곤에 처해 있는 가구의 정도, 비중, 이것을 비율이라고 하죠. 오케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은 모두 다 빈곤선이라고 하는 객관적 지표가 있기 때문에 둘다 객관적 빈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불평등 문제. 자, 성불평등의 발생 원인으로서 대표적으로 차별적 사회화를 정리할 수 있죠? 9번에는 차별적 사회화 적어주시면 됩니다. 차별적 사회화에 의해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지게 된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성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가부장제,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남성 중심적인 지배질서, 가족 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보편적으로 특정 성 중심의 지배적인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원인으로서 성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넘어가서요. 10번에 들어가는 내용은 사회적 소수자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차별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소수민족, 소수인종,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죠. 특징 가운데 사회적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내용이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받지 않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해외에 공부를 하러 나가든 경제활동을 하러 나가든 간에 다른 사회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때그 사회에서 이런 의미래. 이런 의미에 국한되어서 이런 의미로 평가받아서 차별받는 대상인 소수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분들이 자국에서는 아주 고학력 엘리트 계층으로 평가받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받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라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인 것만은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다수의 많은 사회 구성원들을 차지하지만은 어때요? 소수의 백인 기득권 집단에 의해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로 평가받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기준에 의해 중첩될 수 있다. 꼭 반드시 하나의 기준에만 부합해야지 사회적 소수자 아니라는 거죠. 소수 민족, 소수 인종이면서 특정한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두 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 좀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단답형으로 많이 물어보는 특징이 있어서요. 식별 가능성, 권력의 열세, 그다음에 사회적인 차별, 집합적 정체성, 요네 가지 성립 요건 네 가지 꼭 암기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의 해결 방안, 관용의 자세. 또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자세, 너무 좋은 의식적이고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죠. 더 나아가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기 들어갈 거 적극적 우대 조치죠. 11번에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기회, 형식적인 기회 균등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차이와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서의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적극적 우대 조치,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도 하는데요. 가산점을 주거나 할당제를 일정한 인원을 무조건 사회적 소수자에서 뽑을 수 있게끔 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의무 고용제와 같은 제도가 적극적 우대 조치에 들어가는 유형이죠. 하지만은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제도에 의해 역으로 차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역차별 문제. 역차별 문제를 또한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제도. 뭐, 그 이전에 등장하는 복지국가, 뭐, 바이마르 헌법, 미국의 사회보장법,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그 다음에 초기 자본주의 사회, 현대복지국가, 요거 비교하는 거랑 과감하게 스킵하고 학교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2번에는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이고요. 모든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뭐 질병, 노령, 실직, 사망 이런 사회적 위험 쉽게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발생했을 때큰 비용이 수반되어져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이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매달 정기적인 일정 소득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서 차곡차곡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목돈을 모아두는 거죠.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대표적인 사회보험이고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이념이라고 하죠. 그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 외의 특징 가운데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강제 가입 혹은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서로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일정 재산이나 소득의 일부분을 정기적으로 매번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함께 모아둔 그런 목돈을 가지고 가입자 중에 사회적 위험을 직면했었을 때 함께 모아둔 돈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돕는 형태의 상호부조의 성격을 띈다. 그 다음 보험이니까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으로서 학교 시험에서 아주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자 혹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인 건데요. 수익자 부담 원칙의 비용 부담 원칙은요. 바로 수혜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는 정도, 수혜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 능력에 비용 부담 능력에 비례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항상 오답 유도로 수혜 정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게 아니라 비용 부담 능력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요. 국민 건강 보험. 그다음에 국민 연금. 이게 있죠. 뭐 이거 말고도 고용보험 제도도 있고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도 있지만은요. 특히 많이 물어보는 거 국민 건강보험과 국민 연금이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 챙겨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에는요. 뭐가 들어가냐? 바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부문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공공 부조가 13번에 들어갑니다. 공공 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의 책임하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 이념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재산이나 소득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거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죠. 일단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으로도 많이 물어보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가 더 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누진 세율에 의해서 더 많이 복지재원을 납부하게 되면서 그걸 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각종 급여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체감되어지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가 더 크다라고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요 두 가지 세부적인 거 공통점이며 재분배 효과 자체만 물어보면은 공통점으로 끊어줘야 되고 그 중에 어디가 더 크냐? 공공부조. 근데 크냐라고 안 물어볼 수도 있어. 오히려 어디가 더 작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 알았지? 작냐라고 물어보면은 사회보험이 더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교하셔서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얘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요 내용도 이미 많이 봤었던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문제 풀면서도 봤었던 내용, 공공부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공공부조의 예시라고 하면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데 이거 단순히 이름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요 제도 안에서 원래는 얘가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서 일괄 지원하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의 개념이 적용되어져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피드백을 받아서 변화됐다라고 했었죠.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라고 하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적용되어서 이제 그 중위소득 일정 비율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차등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맞춤형 복지 체계라고 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앞서 배웠었던 빈곤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의 절대적 빈곤 개념, 최저생계비가 적용됐었는데 상대적 빈곤 개념, 즉 중위소득 일정 비율이라는 개념으로 차등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맥락까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꼭 구분해야 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기초연금은 공공부조, 선별적 복지이념 제도가 적용되어지는 요 정도 유형 챙겨두시면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가볼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 비금전적 지원의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요게 이제 특징이죠. 중요한 특징, 구분되는 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통점이지만은 사회서비스는 금전이 아니라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금전적, 이용권이나 바우처와 같은 비금전적 지원의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또한 중요하게 시험에서 많이 등장하는 부분인 거죠. 민간 어린이집.

0: 크게 세 가지. 세 가지로 봐서 비용 부담 능력이 있다.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회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비용 부담 능력이 떨어져요. 부족해. 그랬을 경우에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다라는 거고요. 그럼 더 나아가서 비용 부담 능력이 없어. 하지만 서비스를 누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요.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형태. 요런 식으로. 있을 경우는 본인이 직접 수익자 부담. 떨어질 경우에는 일부를 지원해준다. 그다음에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전액을 공공부문이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나눠서 학교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내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꼼꼼하고 섬세하게 개념을 잘 정리하냐, 분류하냐가 중요한 1등급 관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부담 능력.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각종 유형들 있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같은 그런 것들도 몇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를 둘러싼 쟁점이죠, 쟁점. 14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은 들어가야 될 것. 것들이 아니죠. 들어가야 될 것은 보편적 복지죠. 보편적 복지이고요.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회보험의 대상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 이념 반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형평성이 부각되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복지 혜택의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복지 제공의 범위. 복지 제공의 범위가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으니까 좁아요, 넓어요? 넓다. 넓음.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별적 복지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좀 적다. 뭐 이런 내용들도 사회보험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 사회보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 재산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누구? 일부 사람들에게만 한정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 재산과 소득 수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낙인 효과, 부정적인 낙인 효과 등이 또 초래될 수가 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사회보험에 비해서. 그 다음에 뭐랑 연결시켜야 돼? 공공부조화. 공공부조화 연결시켜서 꼭 기억해 두시고 상대적으로 복지 제공 범위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에 비해서는 좁다라고 하는 내용도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단원 전체적인 내용들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내용들 딱 중요한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아주 밀도 있게 50분 동안 딱 준비하고 정리했습니다. 쭉 여러분 정 들으시면서 아마 이 시험 직전에 듣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요. 아, 맞다. 이게 중요했었지. 이걸 놓치지 말아야지. 이거 꼭 나오니까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이런 마음을 느끼셨으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마음 가지고 시험장이 긴장감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100점으로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을 벌써 본것 같습니다. 아셨죠? 꼼꼼하게 빈틈없이 섬세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에 남아있는 대단원 문항들 같이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시험 준비 꼼꼼하게 하도록 할게요. 사야 문화는 럭키 보키.
1: 우와, 이거 진짜야? 레이서?

0: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수강후기 스페셜 사진이야. 그래서 우리 강의가 이제 오픈을 하고 이렇게 수강후기를 남겨줬는데, 나 사실 수강후기가 올라온 걸 보고 좀 뜨끔했다? 왜냐면 우리 강의가 대수잖아. 근데 이 대수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친구는 지금 1학년인 친구들이란 말이지. 근데 1학년 학생이 벌써 이렇게 대수를 들을 리가 없다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기분이었어. 언젠가 이걸 애들이 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아무도 아직 안 볼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찍어야지 왜 이렇게 빨리 찍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강의 수강후기가 올라온 걸 보고 이걸 보고 있는 아이가 있었고, 더 열심히 찍어야겠다, 얼른 찍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훌륭하지.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강의라고 말해주고, 나랑 강의 잘 보고 있다고, 천천히 꼼꼼하게 잘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쉽다고, 감사한다고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후기를 보는데 너무 뿌듯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됐었어.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한 사진을 준비했어. 다음 사진 보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지만 11월에는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다. 널 아끼는 사람을 만나고 애쓴 일 다 이루어지며 마음 편한 시간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너희들 모두, 그리고 아까 수강후기 써준 친구는 좀 더 마음 편히 즐거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랄게. 나도 네 덕분에 더 좋은 일이 많아질 것 같아.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었고, 우리 오늘은 또 어려운 문제 풀 거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남았는지 같이 한 번씩 살펴볼게. 3번. 자,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복습해줬던 1학년 내용 떠올리면서 이 문제 읽어보자. 자, 삼각형의 넓이가 9였어. 그리고 각C를 알려주는데 6분의 5파이였대. 내가 원하는 건 BC 더하기 CA의 최소값이야.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대뜸 무언가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가 있어. 근데 이 두 개는 둘 다 뭐야? 변의 길이지. 나 지금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둘 다 양수였겠지. 양수 조건이 주어지면서 합의 최소값이야. 근데 처음부터 산술기가 떠올리긴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런 조건들 가지고 하나씩 채워 넣어보자. 삼각형 ABC가 있었고, 그 삼각형 ABC의 넓이가 9였대. 그리고 뭐 줬냐면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준 게 하나도 없어. 뭐밖에 안 줬냐면 각 C밖에는 안 줬다. 각 C. 나 지금 요 C에 대해서 6분의 5파이였대. 그리고 이제 두 변이 등장을 하는데 BC하고 CA야. 우리 저번 부분부터 문자로 좀 잡자. 나 A였으니까 A고, B였으니까 B고, C였으니까 C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요 두 개의 문자를 봤을 때 그 문자가 없는 나머지 문자로 이름 붙여주면 되잖아. BC였으니까 A인 거고, CA였으니까 B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B 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개를 더한 거에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해달래. 최소값.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AB라는 애가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C 정도는 내가 정확하게 알아. 얘가 6분의 5파이야. 그럼 그림에 대한 구성을 좀 봤더니 넓이에 대한 표현 주고 있고, 그리고 양변하고 끼인각이 주어져 있어. 나 양변하고 끼인각을 주면서 넓이에 대한 조건이 나오니까 나는 뭐 해봐야 돼? 넓이 조건을 써봐야지. 삼각형의 넓이. 나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을까? 넓이. 그치. 2분의 1에다가 양변 갖고 와야지. 즉 A하고 B 갖고 와야지. 그리고 뒤에 뭐 나와야 되냐면 사인값. 사인 6분의 5파이. 이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9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사인 6분의 5파이 한번 계산해볼까? 나 우리

6분의 5파이 바로 못 구하니까 식정리부터.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지. 그러면 나 파이 걸렸으니까 180도 순둥순둥하지. 사인 6분의 파이고 부호는 고민하지 말고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니까 삼각형에서는. 그럼 사인 몇 도인 거냐면 우리 6하고 3 왔다 갔다 했어. 사인 30도. 그러니까 몇인 거냐면 2분의 1인 거지. 나 지금 각만 먼저 계산해 봤더니 2분의 1이야. 이제 식정리하자. 2분의 1하고 2분의 1 곱했으니까 4분의 1이고 그리고 a, b 남았고 그거 계산한 게 뭐가 되냐면 9가 된대. 따라서 내가 알수 있는 건 AB가 36이라는 거야. 내가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둘에 대한 곱이 36이 된다라는 건 알았어. 그럼 이제 모양 봐야 돼. 내가 원하는 건 합이야. 합.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곱이야. 이제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곱이었어. AB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36.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합의 최소값이야. 나 여기까지 보는 순간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식이야.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계산을 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 최소값을 구하는 단계에서 아마 막혔을 텐데, 그래서 산술기하는 활용하는 것보다,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이게 산술기하라는 그 내용이 어느 지점에서 쓰이는지가 어려워. 그래서 양수 조건을 주면서 합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봐 대뜸, 그럴 때 산술기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은 항상 크거나 같지. 두 배의 루트, 둘을 가지고 곱한 거보다. 이게 기본식이었다. 그럼 둘을 가지고 더한 것은 크거나 같지. 두 배의 루트, 두 개를 가지고 곱한 거보다. 근데 그 둘을 가지고 곱한 값이 지금 36이었잖아. 그러니까 2에다가 루트 36이니까 6인 거고, 즉둘 곱하니까 12인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값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1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랬어. 그럼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물어보잖아. 가장 작은 순간. 그러니까 답은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야. 계산 과정이 많진 않거든? 그리고 넓이에 대한 조건도 명확하게 쓰였어. 두 변에 대한 길이하고 각을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AB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을 주면서 넓이에 대한 표현을 주니까 여기까지는 아마 잘 구했을 거야. 그 다음 단계 응용이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산술기하라는 걸 눈치채야 풀수 있는 문제가 요 3번 문제였어. 그래서 서술형에서의 마지막 문제였고, 이번에는 고난도 문항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 삼각형 ABC가 있었어. 근데 관계식만 봐도 엄청 길쭉하게 생겼지, 복잡하게.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B, 코사인 제곱 C, 사인 A, 3사인 B, 4사인 C. 나 지금 이런 관계식들이 주어져 있다? 근데 이런 관계식들을 주면서 탄젠트 B가 P분의 Q였고 나는 P 더하기 Q의 값이 궁금해. 나 우리 문제에서 준요두 개의 관계식이 전부 다 대문자들 나와. 코사인, 사인 전부 다 대문자들이다? 즉, 각에 대한 표현들이야. 근데 우리는 각에 대한 표현보다는 뭐가 더 편하지? 그치? 변에 대한 표현이 편하지. 근데 일단 모양부터 좀 맞춰볼까? 나이두 번째 수식은 전부 다 사인. 앞에 있는 수식은 전부 다 코사인. 나 이렇게 전부 다 코사인, 전부 다 사인이었어. 그럼 내가 문자 정도는 하나라도 통일시켜야 그나마 식이 좀 간단하게 느껴지잖아. 근데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코사인으로 만들기는 어려워. 근데 얘는 각각에 대한 제곱들이야. 우리 각각에 대한 제곱들은 얼마든지 사인으로, 그리고 코사인으로 바꿔줄 수 있었지. 누구 이용해서? 제곱합이 1이다. 나 우리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하면 1이었어. 그럼 내가 요 관계식만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문자로 바꿔주는 게 가능했지. 내가 사인을 없애고 싶어. 그럼 사인 제곱을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고, 내가 코사인을 없애고 싶어. 그렇다면 코사인 제곱은 1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1차 식들은 바꾸기가 어렵고, 제곱되어 있는 애들을 바꾸는 게 맞아. 그럼 저 코사인들을 전부 다 사인으로 바꿔보자. 코사인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냐면, 1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쓸수 있거든. 대신에 지금은 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에 대한 표현도 예쁘게 잘 맞춰줘야 돼. 그럼 1을 더해 져 있었고 나 코사인 제곱 a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냐면 1마이너스 사인 제곱 a라고 쓸수 있는 거고 이게 좌변 그리고 우변을 좀 봤더니 코사인 제곱 b니까 쟤는 1마이너스

코사이너스 사인 제곱 b지. 그리고 우리 코사인 제곱 c는 1-사인 제곱 c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쓰고 났더니 지울 수 있는 게 1 더하기 1, 1 더하기 1. 1들은 다 지웠어. 그럼 이게 남은 게 뭐냐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마이너스 사인 제곱 c거든? 그래서 나 전부 마이너스 없애고 아랫줄에 쓸게. 그래서 뭐가 되냐면 결국 남은 게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b에다가 사인 제곱 c를 더한 거와 같다라는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문자는 맞췄어. 얘도 사인, 쟤도 사인. 근데 우리 이게 사인이긴 하지만 각보다는 뭐가 편해? 변이 편하지.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변의 모양으로 돌려보자. 우리 사인 a라는 건 무거운 게 아래로 2r분의 a의 제곱인 거고, 사인 b는 2r분의 b의 제곱인 거고, 사인 c는 2r분의 c의 제곱의 지금 형태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났더니 분모가 2r제곱, 2r제곱, 2r제곱이라서 다 지워졌어. 그럼 우리한테 너무너무 익숙한 식 하나 나온다. 스몰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요거 무슨 식? 그치, 피타고라스지. 나 이걸 보는 순간, 아, 각 a가 90도구나라는 조건을 찾아낸 거야. 그럼 이제 각 a가 90도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까? 삼각형.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이제는 A가 90도야. 여기가 A다. A였고, B였고, C였어. 이제 문자 맞춰주면, A였으니까 A, B였으니까 B, C였으니까 C. 그럼 이제 여기서 내 목표 한번 다시 체크해보자. 내 목표는 지금 뭐냐면, 탄젠트 B야. 탄젠트 B. 나 여기에서 탄젠트 B 궁금해. 그 우리 탄젠트는 정의가 뭐였어? 그 각에서 시작해서 직각 그리는 게 탄젠트였지? B에서 시작해서 직각 그렸어. 그래서 뭐가 탄젠트냐면 C분의 B가 탄젠트야. 내 목표는 있잖아. C하고 B를 구해주는 게내 목표인 거야. 내 목표는 BC 구하기다. 그럼 이제 또 한번 찾아보자. 우리 아직 안쓴 관계식. 나 3sin A 더하기 3sin B는 4sin C래. 쟤도 변으로 고쳐보자. 그럼 3에다가 우리 sin A 대신에 2r분의 A라고 쓸수 있고, 또 3에다가 2r분의 B라고 쓸수 있고, 또4 대신에 2r분의 c라고 쓸수 있는 거지. 그러면 2r, 2r, 2r이 또다 지워져. 그래서 뭐가 되냐면 3a 더하기 3b가 4c가 된다. 나 이거 숫자 앞이라도 좀 나눠볼게. 3으로 나눴더니 a 더하기 b가 몇인 거야? 3분의 4c인 거야. 나 우리 지금 등장하는 문자가 abc지. 나 a하고 b에 대한 합에 대한 조건을 하나 찾았어. 식이 좀더 필요한데.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관계식 다시 한번 보러 가자. 나 어떤 관계식 있냐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저 관계식도 한번 가져와 볼게. 나 우리 합을 찾았거든. 내가 합을 가지고 3분의 4c로 표현을 했어. 그리고 관계식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야. 그래서 연립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긴 한데 나는 요 합의 형태가 등장할 수 있도록 식을 바꿔볼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지금 c제곱인 상황이지. 그럼 요 안에서 합차 공식 쓰면 더하기 한 개, 빼기 한개 만들어낼 수 있지. 근데 그 더하기 해준 게 지금 누구인 거냐면 3분의 4c지? 그러면 3분의 4c에다가 a-b가 곱해져 있는데 그게 지금 c제곱이지. 이게 좀 쉽게 산이 많았어, 이 문제가. 문자를 연립해야 되니까. 근데 c는 양수잖아, 변의 길이니까. 양변에서 나눠서 없애버리자. 그럼 내가 a 더하기 b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3분의 4만 나눠가면 되니까 4분의 3c라고 쓸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개를 더한 건 3분의 4c. 나두 개를 가지고 뺀건 4분의 3c. 요두 식을 연립하면 ab 구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두 개의 관계식 한번 갖고 와볼게. 나두 개를 가지고 더한 값이 3분의 4c고, 두 개를 가지고 뺀 값이 4분의 3c였어. 근데 이때, 물론 얘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내 목표는 지금 뭐냐면, c하고 b를 구해주는 게내 목표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a 값을 남길 게 아니라, b가 등장할 수 있도록 식을 고치는 게 낫지. 그럼 B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식을 빼버리자. 그럼 A랑 A는 사라지고 B 더하기 B니까 2B가 되는 거고 나 지금 두 개를 빼는 중이야. 통분시킬게. 12로 통분했어. 12였으니까 4 곱해서 16.

16, 12였으니까 3 곱해서 9. 그러니까 뭐 나오는 거냐면 12분의 7c지. 괜찮아. 2b가 지금 12분의 7c야. 그러니까 스몰 b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2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24분의 7c인 거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했지. 왜냐면 내 목표는 뭘 구해주는 거였냐면 탄젠트 b였거든? 근데 그 탄젠트 b가 아까 c분의 b였단 말이지. 그럼 분모는 c고 내가 b값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c에 대한 표현으로 만들어냈으니까 24분의 7c였고 c하고 c는 없어진 니까 탄젠트 b는 결국 24분의 7이었네. 근데 문제에서 그 탄젠트 b를 p분의 q라고 부른대.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p하고 q를 가지고 더해달래. 그래서 pq 더했으니까 31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pq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정답은 31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산이 좀 있었지. 식 정리하는 과정이 다시 한번 볼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나는 보자마자 너희들이 좀 겁먹었을 것 같아. 수식이 너무 길어서. 나 지금 코사인에 대한 제곱식, 그리고 사인에 대한 식들이 나와. 일단 제곱 제곱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리고 문자 정도는 모양을 맞춰주면 좋잖아. 그래서 1차인 애들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2차인 애들을, 즉 코사인을 1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꿨어. 그렇게 바꾸고 나서 정리해봤더니 피타고라스에 대한 식이 성립해.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라는 걸알수 있었던 거고. 내가 원하는 건 탄젠트니까 내가 이 안에서 필요한 값이 뭐인지 체크해봤어. 그랬더니 그런 값이 C하고 B였던 거야. 그래서 나머지 관계식을 가지고 정리해서 AB에 대한 식을 찾아냈어. 그래서 AB에 대한 식들을 연립해서 내가 원하는 B하고 C 사이의 관계로 탄젠트 값을 읽어내주는 문제였지. 그래서 이 문제가 고난도 문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 얘가 1번이었고. 이 뒤에 문제들도 다 요래. 그래서 기운 내서 풀어야 돼. 2번 한번 보자. 삼각형 ABC가 있었어. 그때 AB하고 AC의 곱이 30이 된대. 저두 변을 가지고 곱한 값을 알려주고 있지? 그리고 코사인 A를 줬어. 코사인 A 값은 뭐냐면 5분의 4가 된대. 두 변에 곱을 줬는데 익숙한 문자로 고쳐보면 나 AB였으니까 스몰 c, AC였으니까 스몰 b. 나저두개곱 줬고, 코사인 값 줬고, 삼각형에 뭐가 나오냐면 외접원의 넓이 나와. 나 우리 외접원 만나는 순간 뭐 생각나야 돼? 아, 이거 분명히 사인 법칙 쓰겠구나. 나 지금 외접원의 넓이가 9분의 125파이였어. 그리고 AB하고 AC의 차를 물어봐. 나 AB니까 결국 C, AC니까 B. 나 BC 사이에 곱을 주고 BC하고의 차를 물어봐. 나저두 개가 같이 등장하는 식이 누구 있어? 차하고 곱이 같이 등장하는 식. 그치, 보통 완전제곱식이잖아. 분명 완전제곱식에 비슷한 형태가 나올 것만 같아. 그리고 외접원의 넓이를 줬으니까 사인 법칙이 쓰일 것 같고, 우리 여기까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일단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아 제곱인데. 그게 지금 9분의 125파이인 거지. 그럼 파이하고 파이였으니까 r제곱이 9분의 125였어.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제곱해서 9인 거니까 분모는 3, 제곱해서 125인 건데, 나 우리 125는 25 곱하기 5인 거잖아. 그래서 루트 25 곱하기 5인데, 그 안에서, 25 안에서는 벗고 나와서 5루트 5인 거지. 여기까지. 그래서 넓이를 이용해서 일단 반지름부터 구해본 거야. 그럼 반지름이 나왔어. 반지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코사인 값이야. 나 우리 코사인 값 가지고 있으니까 저 코사인을 가지고 뭐할수 있어? 그치, 사인 구할 수 있지? 우리 사인 법칙 써먹어야 되니까. 그럼 코사인 A였으니까 사인 A 구해보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5분의 16이지. 루트 25분의 1. 나 우리 25에서 16 뺐으니까 9인 거고, 이거 5분의 3이었겠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사인 값까지는 찾았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 가지고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까? 지금 ABC라는 삼각형이 하나 있었고, 나 AB,
각각 변의 길이까지 쓸게. 나 A였으니까 A, B였으니까 B, C였으니까 C였어.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에서의 조건들의 주인공은 BC야, BC. 얘네 둘. 나 지금 얘네 둘에 대한 조건이 중요하지. 그리고 뭘 구했냐면 사인 A 값도 구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쓸수 있는 것도 뭐 있냐면 외접원의 반지름 알고 있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뭐 해줄 수 있어? 그치, 요 A 값좀 활용해 줄수 있지? 그럼 요 A 값좀 한번 찾아볼까? 나 우리 스몰 A를 구해야 돼. 사인 법칙 써주면 2R 곱하기 사인 A지. 근데 2에다가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은 3분의 5 루트 5였고, 사인 A 값은 방금 전에 5분의 3이었어. 나 3하고 3, 5하고 5 없어지니까 A는 누구였냐면 2 루트 5였던 거지. 나이 A가 2 루트 5라는 것까진 찾았어. 그럼 내가 이제 BC의 곱은 알고 있잖아. 나 BC 여기 있는데. 그럼 양변 하고 끼인각 주어져 있고 나 A 값 찾았어. 그러니까 뭐 해볼 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 써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도 한번 써보자. BC 가지고. 그럼 나 주인공이 A였으니까 4, 5, 20은 양 날개 뭐 해야 돼? 제곱. 거기다가 뭐 해야 돼? 마이너스 2BC. 완전 제곱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뒤에 뭐 해야 돼? 코사인 A. 근데 우리 BC 문제에서 줬잖아. 우리 BC 누구였냐면 30이었어. 30. 그리고 코사인 A 값도 문제에서 줬잖아. 이거 누구였냐면 5분의 4였다. 몇 가지 정리해볼까? 나 우리 2BC였고 5분의 4였어. 지울 수 있는 거 먼저 지워보면 5하고 지워서 6 남았네.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나 2, 4, 6 남았어. 8, 6에 48인 거지. 나 그대로 보는 마이너스.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마이너스 48 넘어가니까 얘가 68이었겠다. 다시 한번 볼게. 나 우리 코사인 법칙 써준 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A였어. 4, 5, 20이었고, 양날개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양날개. 거기다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A. 근데 BC가 30이었고, 코사인 A, 5분의 4라고 예쁘게 줬거든. 그래서 약분시켜서 6 됐어. 2, 6, 4 곱해서 48.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왔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조건 쓰자. 또 우리 각각에 대한 제곱합은 68. 곱도 알잖아. 우리 곱 얼마였냐면 30.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좀 어렵게 쓰자면 B하고 C라는 값 있잖아. 두값 사이의 차.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나 지금 얘네들이 다 같이 등장하는 수식 떠올려야지. 그거 누구? 어떤 식? 그치, 완전 제곱식이지? 자, B-C의 전체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였잖아. 그래서 두 개의 제곱합은 68. 거기에서 두 배에서 뺐으니까 60. 그래서 뭐 나오는 거냐면 8. 나 얘를 가지고 제곱한 거 지금 8 나왔어. 차 물어보니까 양수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루트 8이 되고, 그러니까 누구였냐면 2루트 2였겠다. 식한 번만 좀 다시 보자. 나 우리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봤었냐면 맨 처음에 곱 줬어. 코사인 줬어. 외접원 줬어. 그 외접원을 보자마자 아 이거 사인 법칙 쓰겠구나. 외접원 반지름 구하고 사인 하나 찾아놨어. 그래서 내가 구한 값들로 그림을 좀 만들어 봤더니 사인 법칙 쓸수 있고 양변하고 끼인각이라서 코사인 법칙까지 활용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 이용해서 변의 길이 구했고 마지막은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 근데 우리 코사인 법칙 안에는 완전 제곱 비슷비슷한 애가 숨어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 그 형태를 가지고 정리해서 각각의 제곱합을 구했고, 그 제곱합과 곱과 차가 같이 나오는 완전 제곱식을 떠올려야지만 마지막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차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2루트 2가 나와주면 되지. 그래서 이 문제도 쉽지 않았을 거야. 못 푼다고 기죽지 말고 풀기다. 이번에는 3번 한번 해보자. 나 이거 마지막 고난도야. 그림과 같이, 우리 그림 좀 이따 볼게. 나 그림과 같이, BC는 루트 37, CD-AB는 4. 나 그런 조건에 만족하는 사각형 ABCD에 내부에 점이 하나 있었고, OA는 2, OB는 3, AOD의 사이즈, COB의 사이즈를 만족한다 그랬고, 그리고 넓이가 지금 두 배가 된대, 그때 AB의 값을 구해주는 게 목표야. 나 AB의 값을 구해주는 게 목표니까 나 이걸 X라고 잡을게. 나 우리 나머지 조건들은 그림 안에다가 문제 읽으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채워보자. 그리고 삼각형 OBC의 넓이가 삼각형 ODA의 넓이의 두 배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요 식도 좀 이따 넓이에서 활용. 써보면 삼각형 OBC의 넓이가 삼각형 ODA의 넓이의 두 배가 된대.

알고 넓이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 목표는 X값을 구해주는 게 목표. 그래서 이제 그림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자. 요 강의식도 하나만 써놓자. CD 마이너스 AB는 4라는 거. 요 관계식까지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문제 안에다가 길이 빠진 거 있나 채워볼게. 그래서 우리 요 문제가 고난도에서의 3번 문항이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문제 읽으면서 조건 채워보자. 우리 BC는 루트 37. BC는 루트 37이었고, 나 CD-AB는 4라는 거 적어놨고, 그리고 OA는 2, 그리고 OB는 3, 나 A, O, D 각 3분의 파이, 나머지 각 3분의 2파이. 그래서 문제에서 준 조건은 전부 다 그림 안에 잘써 있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관계식에 대한 표현 준 거, 얘네들 좀 한번 해석해 보자. 첫 번째로는 CD-AB가 4라 그랬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지금 AB였잖아. 나 AB가 어딘지 봤더니, 여기야. 나이 길이 X라고 잡아보자. 내가 원하는 거 X. 근데 그 AB가 지금 X잖아. 그럼 내가 요 관계식을 정리한다면 CD를 뭐라고 쓸수 있어? 마이너스 X만 넘어가니까 X 더하기 4인 거지. CD 쓰러 가볼까? C 여기 있고 D 여기 있다. 그 전체 길이가 지금 X 더하기 4인 거야. 그럼 나 이제 아랫줄에 대한 표현은 썼고 이제 넓이에 대한 수식 볼까? OBC랑 ODA야. O, B, C랑 O, D, A야. 나요 삼각형 두 개에 지금 무슨 관계식이 필요하냐면 넓이에 대한 식이 필요해. 넓이. 그럼 이제 기억에 놔야지.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나요두개 삼각형의 넓이를 써야 내가 저두배 된다는 내용으로 나머지 조건들을 찾을 수 있잖아. 그럼 넓이를 좀 구하려고 봤더니 우리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하고 끼인각이 필요했거든. 근데 양변과 끼인각이 필요한데 지금 뭐가 없어. 그치, 변의 길이가 없어, OC가. 그래서 그걸 잠깐 Y라고 잡아보자. Y. 그럼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Y가 필요해. 근데 양변하고 끼인각, 그리고 걔가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네? 그러니까 뭐부터 써야 돼? 그치, 코사인 법칙 먼저 써야지. 양변하고 끼인각으로 쓸수 있는 공식은 두 가지야. 넓이 공식과 코사인. 근데 넓이 공식을 Y를 모르기 때문에 못 써. 그래서 코사인 먼저. 그럼 37은? 제곱했으니까. 나 양날개 제곱하니까 y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2배에다가 양날개.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 요만큼이지. 그럼 우리 코사인 3분의 2파이 정리하자. 얘는 코사인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 거고, 얘는 평평하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인 거고, 나 파이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이사 보면 얼싸 안 꼬였으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럼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누구냐면, 그치, 2분의 1이지. 나 요만큼만 먼저 각도 계산을 했는데, 약분까지 시켜볼까? 나 부호가 마이너스야. 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꿨어. 둘 곱하면서. 2분의 1이니까 2하고 사라졌어. 이제 남은 거 써보자. y제곱 남아있었고, 나 플러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남는 거, 플러스 3y 남아있었고, 나 37이고 9였지? 나이 식에서는 2하고 2는 다 지워졌어. 그래서 남은 거 3y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9 남아있었는데 거기다가 37이야. 나 37에서 9 빼주면 되지? 마이너스만 붙여주고, 그래서 누가 되냐면 28인 거지. 괜찮아. 넘겼다가 지울 거다 지운 거야. 즉,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가운데 합자리가 3이니까 47에 28인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고, 그래서 y 마이너스 4, y 플러스 7은 0인 거고. 나 원래대로라면 값이 두개 나와야겠지만, 우리 y는 누구야? 변의 길이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양수. 그래서 y가 누구냐면 4인 거지. 나 우리 y 값 찾은 거 한번 써볼까? y 값. 나 y가 누구였냐면 여기 그림에다 채웠어. 4였던 거야. 그럼 이번에는 y 값 찾았고 우리 여기 지우고서 한번 써보자. 나 y 값까지는 찾았는데 이제 뭐 해봐야 되냐면 넓이에 대한 관계식을 쓰는 중이었잖아. 그러니까 넓이 한번 찾아보자. 넓이. 나 누구의 넓이냐면 얘 OBC. 얘 넓이 한 번씩 구해보자. 우리 아까는 y를 몰라서 넓이를 못 구했어. 근데 이제는 괜찮지? 그래서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에다가 양변이니까 하나는 3, 하나는 4, 그리고

사인 3분의 2파이. 이게 넓이지. 그럼 사인 3분의 2파이 정리해야 되는데,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평평해서 사인 3분의 파이고, 사인 값은 부호 걱정 없이 써도 되지. 나 우리 3분의 파이니까 결국 60 돌아서 2분의 루트 3인 거지.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나 여기 있는 2, 여기 있는 2가 누구랑 만나서 사라지냐면, 4랑 만나서 사라졌어. 그래서 남은 건 누구냐면, 3루트 3만 남았네. 자, 삼각형 OBC의 넓이가 3루트 3이면, 삼각형 OAD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OAD는 그치. 2분의 3 루트 3인 거지. 나 문제 한번 다시 보여줄게.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OBC가 ODA의 두 배가 된다 그랬어. 나 ODA의 넓이의 두 배가 된다 그랬어. 식한 번만 좀 다시 보자. 지금 우리 OBC의 넓이지? OBC. 여기 구했다. 3 루트 3. 우리 그3 루트 3을 구했고, 그리고 넓이가 ODA의 넓이의 두 배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얘 넓이의 두 배가 되니까 OAD까지 찾아준 거야. 그럼 이제 그 조건 썼고, 이제 넓이 한번 써볼까? 나 OA가 지금 2였는데, 마찬가지로 넓이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변의 길이. 나요 OD를 지금 식 한번 세워보자.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식 세워주면 되지? 그래서 세 번째로. 나 삼각형 OAD 넓이 구하는 중.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나 양쪽 두변 갖고 와야 돼. 하나는 2고, 하나는 OD지. 거기다가 넓이니까 사인. 사인 누구냐면 3분의 파이. 근데 이거 계산한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넓이 찾아놨어. 2분의 3루트 3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럼 양변에서 지울 수 있는 거 있나 봤더니 2하고 2 없어졌어. 사인 3분의 파이. 요거 몇 도야? 사인 60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에다가 OD를 곱한 게 2분의 3 루트 3이란 얘기지. 나 우리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지웠어. 그러니까 OD는 누구였던 거냐면 3이었던 거네. 변의 길이 쓰러 가자. 나 OD도 찾았어. 이 OD라는 변의 길이는 3이었던 거야. 3.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X지. X. 그래서 X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X라는 변의 길이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근데 얘는 2고 얘는 3이야. 누구만 있으면 구할 수 있을까? 그치? 각만 있으면 돼. 나 이각 세타라고 부를게. 내가 각만 있으면 두 변하고 그둘 사이에 끼인 각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구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세타를 모르잖아. 근데 그 세타 대신에 나머지 변, 반대편 각도 한번 생각해볼까? 나 우리 한 바퀴니까 무조건 몇이어야 돼? 그치? 360도. 근데 얘가 3분의 파이고 얘가 3분의 2파이였어. 둘을 가지고 더하면 몇이야? 파이니까 180도. 그럼 이 둘을 더한 것도 몇이어야 돼? 180도. 그럼 여기가 세타면 나머지 변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각의 사이즈가 반대편이니까. 나이 둘을 가지고 더한 게 180도니까 파이가 돼야 돼. 그럼 여기 삼각형에서 관계식 하나. 그리고 이쪽 삼각형에서 관계식 하나. 둘다 무슨 법칙 써야 돼? 코사인 법칙이지. 나두 변하고 끼인 각 마주 보고 있는 거, 두 변하고 끼인 각 마주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 양쪽으로 두번 한번 써보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코사인 법칙 써볼게. 그래서 우리 x제곱은 나 양날개 제곱해서 갖고 오면 되니까 하나는 9, 하나는 4, 마이너스 2에다가 3하고 2, 그리고 코사인 세타. 얘가 x제곱에 대한 표현. 그래서 뭐가 되냐면 13에다가 마이너스 4, 3, 12였고 나 코사인 간단하게 c라고 쓸게. 근데 코사인 법칙 오른쪽에서 한번 더. 이번에는 주인공이 x 더하기 4의 제곱. 나 우리 익숙한 코사인 법칙 쓰는 중이야. 그럼 양날개 제곱하니까 4제곱해서 16, 3제곱해서 9, 마이너스 2배에다가 4 하나, 3 하나. 근데 이때는 각도가 누구였어? 그치,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내가 요 둘을 더한 게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먼저 정리할까? 나 파이니까 평평해서 그대로 유지, 코사인 세타. 파이만큼 갔다가 돌아왔어. 얼싸 안 꼬였으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럼 이제 이쪽 부분마저 계산해보면, 둘 더하니까 25, 거기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꿨고, 나4 2 8 3이었으니까 24, C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나 x제곱이 13-12c고 x 더하기 4의 제곱이 25 더하기 24c야.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식이 문자가 두개 나와. 하나는 x고 하나는 c지. 그래서 너희들이 편한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는데 나는 이 식에서 c로 좀 정리해볼게. 특히 여기서 나오는 게 c가 24c거든. 그래서 나는 이 식을 정리해서 24c를 좀 만들어내보자. 나이 식을 c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12c 가 오른쪽 13이었고 그리고 x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지. 나 요식을 가지고 식만 잘 정리해준 거야. 주인공을 c로만 바꿔서. 그럼 12c가 13-x제곱이면 24c는 여기다가 두 배만 해주면 되니까 26-2x제곱이라고 쓸수 있는 거지. 그럼 나 이제 c가 완전히 사라진다. 내가 이값 대신에 x에 대한 표현으로 바꿨으니까.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전개해서 풀어주면 그거 그냥 익숙하게 풀었던 2차 방정식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전개해서 갖고 올게. x제곱 제곱에 플러스 8x에 4였으니까 16은 25, 26둘 더하면 51 마이너스 2x제곱. 또 넘겼어. 나 이번에는 3x제곱 좀더 올라가서 쓰자. 3x제곱에다가 얘만 넘겨준 거야. 그럼 1차는 8x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51 넘겨주면 되지. 나 50에서 16 빼니까 34 나오는데 거기다가 1 더해주니까 35가 나와주면 되겠다.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지? 우리 지금 마이너스 35. 16에서 50을 빼준 거야. 그럼 이제 요식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3하고 1이었고 7이랑 5 하면 될것 같은데 나 5, 3, 15에다가 7이었어. 플러스 8 만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3x 마이너스 7 하나,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5 하나, 둘 곱한 게 0이었대. 나 원래대로라면 x 값이 두개 나오지만 지금은 나 x라는 거 뭘로 잡았어? 그치, 변의 길이 당연히 양수여야 되니까 3분의 7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변의 길이였어. 그래서 정답이 3분의 7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진짜 공식을 여러 번 사용을 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 보자. 나 이런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건첫 시작이야. 문자 만들기. 지금 내가 원하는 값은 AB라는 애였어. 그래서 그 AB를 뭐라고 잡았냐면 X로. 근데 우리 문제에서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더 줬었잖아. 굳이 그 부분을 모르는 문자로 잡을 게 아니라 X로 표현이 가능했거든. 그래서 요 길이를 X 더하기 4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넓이에 대한 조건을 줬잖아.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을 봤는데 우리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양변하고 끼인각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넓이 공식을 쓰려고 봤더니 이 변의 길이가 하나가 없어. 그래서 그걸 y라고 잡아서 양변하고 끼인각이 주어져 있는데 쳐다보는 변의 길이를 알아? 그러니까 코사인이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변의 길이를 구했어. 그러니까 넓이식이 나왔지. 그럼 그 넓이식이 나왔으면 반대편 넓이의 삼각형을 구해줄 수 있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길이를 구해줄 수 있지, 변의 길이를. 그래서 요만큼의 변의 길이가 나온 거야, 3이라는. 그럼 이제 그 변의 길이를 구했고, 내가 원하는 x는 여기 있는데, 두 변이 주어져 있으니까 끼인것만 찾아주면 돼.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 한 바퀴니까 무조건 360도야. 마치 삼각형에서의 세 각이 180도인 것처럼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 둘을 가지고 더한 게 180도거든? 그럼 이 둘을 더한 게 180도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세타면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나두변 있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그래서 그렇게 구한 코사인 법칙으로 마지막에 뭐 했어? 관계식을 가지고 연립했어.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코사인이 없어질 수 있도록 내가 코사인을 가지고 x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서 그 x에 대한 표현을 나머지 코사인 법칙에 대입해서 풀어준 문제지. 그래서 요 내용이 도형에서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식계산도 많아서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고난도 문항에서의 마지막 문제였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거야. 우리 레벨 1부터 이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단원 문제들 풀어보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사인하고 코사인의 더한 값이 2분의 1이 되고, 사인 세제곱 세타, 코사인 세제곱 세타. 우리 저 값을 좀 구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요 표현 기억이 나야지. 얘는 사인 세타의 전체 세제곱인 거고, 얘는 코사인 세타의 전체 세제곱인 거지. 그럼 지금 간단하게 쓰자면 어떤 식이냐면, 두

가지고 더한 걸 알려줘. 2분의 1이래. 그리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각각에 대한 세제곱합을 지금 물어봐. 나 요 두 개 관계식을 보는 순간 우리 1학년 때 내용 생각나야 된다. 무슨 식? 그치, 인수분해하는 식 아니면 곱셈 공식의 변형식. 그래서 1학년 때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혹시 이 부분 기억 안 나면 나 잠깐 복습 한번 좀 해보자. 우리 어떤 식이 있었냐면 각각에 대한 세제곱합을 구해주는 공식이 좀 있었어. 근데 우리 이 공식에 대한 표현은 크게 두 가지였지. 첫 번째로는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나 얘는 지금 3차식이다. 얘하고 똑같이 생긴 1차식을 내가 앞쪽으로 꺼냈어. 그거 원래 3차인데 1차 꺼냈으니까 뒤에는 몇 차가 나와야 되냐면 2차식이 나와줘야 되지. 그래서 그 2차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더하기면 가운데가 빼기인 2차식이 튀어나오지? 이게 인수분해야. 곱의 형태로 표현한 거. 아니면 곱셈 공식의 변형식도 있었다. 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야. 3차지. 나저 3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네 둘을 더한 걸 전체 세제곱을 했어. 근데 왼쪽식하고 오른쪽식은 당연히 다른 식. 나이 안에는 더하기 3a 제곱이 막 그런 거 잔뜩 더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들어간 걸 빼줘야 되지. 누굴 빼줬었냐면 3에다가 곱하기 한 번, 똑같이 생긴 더하기 한 번. 그래서 관계식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뭘 쓰든 크게 상관없어. 너희들이 편한 식 써주면 돼. 저나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써볼게. 요 위에 있는 식. 그래서 우리 저 관계식으로 한번 저 x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한번 구해보자. 나 우리 s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야. 나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하게 되면 똑같이 생긴 1차식 하나였고, 그리고 2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2차식은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2차식이 튀어나온단 말이지. 근데 우리 여기서의 sc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인하고 코사인이다. 일단 문제에서 사인하고 코사인의 합이 2분의 1이라는 건 알려줬어. 근데 얘를 이용해서 또뭘 찾을 수 있는 거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등장했을 때 천만 번, 수만 번 쓴다는 그거.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하면 무조건 1이다. 그럼 여기서 요두 값은 1이 돼버려. 그리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2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그러니까 요두 식을 대입해서 식정리한 게 결국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값을 구하는 게 목표야. 사인 코사인의 곱만 나와주면 되지. 그럼 이제 곱은 어떻게 찾을까? 나합 알아. 제곱합도 알아. 곱이 궁금해. 걔네들이 다 같이 나오는 식 누구? 완전제곱식이지.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의 전체 제곱식 떠올려보면 얘는 사인 제곱하고 두 배에다가 쌓고 거기다가 코사인 제곱인데 우리 전체 제곱에 대해서 각각의 제곱합은 무조건 1이었잖아. 요만큼은 1. 그래서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2 쌓고가 되지? 이제 우리가 아는 거 대입해보자. 사인하고 코사인은 더하면 2분의 1이야. 그럼 제곱하면 4분의 1인 거고 그 값이 1 더하기 이 쌓코인 거지. 그러니까 이 쌓코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넘어가서 4분의 1 마이너스 1인 거고, 즉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쌓코니까 쌓코는 2로만 나눠주면 마이너스 8분의 3인 거지. 이제 다 있네. 그 사인 코사인의 곱만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식까지 넣어보면 2분의 1에다가 1이었고, 나 우리 쌓코가 마이너스 8분의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분의 3인 거지. 따라서 우리 2분의 1에다가 8분의 8 더하기 3이니까 11 곱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16분의 11인 거지. 예쁘게 쓰자. 16분의 1. 그래서 문제를 좀 봤더니 각각에 대한 세제곱합을 구해달래. 그래서 16분의 11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설명을 좀 자세히 하느라 풀이가 길어진 거지만 가능하면 바로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뭘 줬어, 문제에서? 합을 줬어. 그리고 각각의 세제곱의 합에 대한 표현을 물어봐. 그래서 내가 복습으로 적어준 내용 있지. 여기서는 각각의 세제곱의 합이 나와서 내가 두 가지 공식을 좀 적어줬어.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을 적어줬지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도 정리해낼 수 있어야 돼. 문제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하면 1이라는 거. 그 내용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합, 곱, 각각의 제곱합, 얘네들이 다 같이 나오는 식은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그렇게 변형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가 1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보자. 우리 fx란 함수가 나왔는데 사인 함수야. 너무 오랜만에 나왔지. 그래서 우리 사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함수값에 대한 얘기였어. 나 fx란 함수가 있었는데 사인 2x에 a가 곱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 b만큼 들어 올렸다. 최대값, 최소값이 6하고 마이너스 2였대. 기억해 볼까? 나 우리 기본 사인은 항상 그치. 아무리 작아야 마이너스 1, 아무리 커봐야 1이지. 최대값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 그럼 사인 2x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1이거든? 나 거기다가 a 곱했는데 a가 지금 부호가 없네. 그러니까 최대값은 절대값 a에다가 b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플러스 b. 그게 지금 누구인 거냐면 6. 최소값 해보자. 나 우리 원래 사인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순간이 마이너스 1이거든? 거기에 지금 a 곱해져 있어. a가 누군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a. b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플러스 b. 근데 그 최소값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두 개를 가지고 통째로 더해버렸더니 절대값들이 사라졌고 2b만 남았는데 2b가 4. 그러니까 b가 나오네. b는 2였던 거지. 그럼 이번에는 최대 최소 썼으니까 함수값 한번 써볼까? f12분의 파이. 나 f에다가 x 대신에 12분의 파이를 좀 넣어달라 그랬어. 나 a는 지금 누군지 모르고 사인에다가 2에다가 12분의 파이 집어넣었고 그리고 바깥쪽에 플러스 b인데 그 플러스 b가 지금 2인 거지. 그럼 나 여기서 괄호 안에 값 먼저 계산해 보면 사인 6분의 파이다. 사인 6분의 파이는 누구야? 사인 30도. 그러니까 2분의 1인 거지. 그럼 내가 요값 대입한 거 넣어보면, 나 2분의 1a에다가 2를 더했어.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그때 0이 된다는데,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족시켜주는 a 값은 마이너스 4였겠다. 그럼 이제 a 값 구했고, 우리 b 값 구했고,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볼까? a 더하기 2b.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2였잖아. 두 하니까 4, 둘 더하니까 얘는 0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a 플러스 2b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0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최대값, 최소값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앞에 곱해진 거 그리고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결정해주는 게 최대하고 최소였고 나 x 앞에 곱해진 애가 움직이는 속도를 바꿔주지. 즉 뭐를 바꿔주는 요소였냐면 주기를 바꿔주는 요소였어.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주기가 중요하게 쓰이진 않았지만 다음번에 좀 어려운 문제 풀때 주기 다시 한번 나온다. 꼭잘 정리해놔야 돼. 자, 요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오늘 뭐 했나 같이 한번 좀 정리해보자. 기초 도형 꼭꼭. 나 우리 문제 풀때 누구누구 나와? 그치. 가장 단골로 나온 애들, 가장 다 자주 나온 애들이 삼각형이었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같은 거 등장할 때 그대로 꼭지점에서 내려 그으면 반으로 똑 잘라지는 거. 그리고 우리 만약에 원이야. 그 중심부에 있는 각도는 360도잖아. 삼각형이었으면 180도잖아. 그래서 그런 도형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어려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쓰이는 문제들도 풀수 있어. 평행사변형에서는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대각의 크기도 같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야. 그러니까 이 산술기하가 갑자기 대뜸 나와. 그래서 양수 조건을 주면서 합에 대한 최소값, 곱에 대한 최대값. 우리 그런 조건을 줄 때는 산술기하 쓰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레벨 문제들 쭉 이어서 풀어보자.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급 하나 정중영입니다. 미적분호는 크게 세 개의 대단원이잖아요. 가운데 두 번째 대단원이 가장 개념도 많고 유형도 많고 그리고 앞선 내용을 받아서 미분을 정의해 미분에서 적분으로 넘어가 이 중간 단계에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대단원을 잘 마쳤습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올림포스 안에서의 전문항과 그리고 제가 사이에서 기출 플러스 그리고 고난도 기출까지 정리한 내용들 그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이제 미분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문제가 없다고 자신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3시간 동안 대단원 종합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풀면서 내가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내가 풀었던 문제들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3시간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자, 첫 번째 우선 키워드로 보는 대표 유형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크게 두 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앞선 소단원이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리고 그 도함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된다면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는 간단한 두 문항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단순 계산 문제 하나 그리고 고배 미분법 하나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을 적어내기 위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할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계수의 정의는 모양들은 계속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표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X는 A를 경계로 좌우가 서로 다른 함수로 정의되어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로 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을 없애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는 이 정도 유형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도함수의 활용으로 넘어오면 아무래도 미적분원에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들입니다.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에 단순하잖아요. 위치, 속도, 가속도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라고 했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뭐야?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또 가속도가 되죠. 근데 점의 운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 속도입니다. 왜? 속도의 부호가 무엇을 결정하니까? 위치의 증가, 감소, 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니까. 그리고 고차함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함수는 3차, 4차 함수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들 그려보셔야 합니다. 뭐 교점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값이라든지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들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3차 함수에서는 비율관계 그리고 실근의 합이 일정한 것까지 살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극대와 극소에서도 항상 수능 문항이 하나씩 출제가 되었었고요. 방정식, 부등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프를 그려내고 나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카테고리가 최대 최소,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이야기, 실근의 개수, 부등식을 이용한 증명까지 나왔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케이스 몇 개? 세 개. 첫 번째 케이스가 접점의 좌표 주어진 경우, 두 번째가 기울기 주어진 경우, 세 번째가 곡선 밖에 한 점 주어진 경우 있었고요. 증가와 감소, 최대와 최소 이야기까지 하면 도함수의 활용도 끝.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키워드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피드 액션 개념 정리를 해보는 것 가장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개념 복습을 잘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소단원 끝날 때마다 계속 개념 노트를 적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스피드 핵심 개념

평균 반환율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y는 fx를 x는 a에서 잘라요. 그리고 x는 b에서 잘라요. a, fa란 점과 b, fb란 점. 결국 이 두 점을 지나는 뭘 구하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델타 x, x의 변화량 분의 델타 y가 되죠.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그러니까 사이에서의 변화는 관심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처음 시작, 마지막 끝, 양 끝점만 알면 게임 끝. 2차 함수가 있죠. x의 값이 1부터 2까지. 스텝 1. 1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부터 가보자. 2 빼기 1분의 f 2 빼기 f1 되겠죠.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뭐야? f2가 0, f1이 마이너스 1 되니까 1 됐습니다. 자, 이제 스텝 2. 두 번째, 0부터 1까지 a 빼기 0분의 fa 빼기 f0. 분모는 a, 분자는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했네요. 마이너스 2a죠. 자, a를 약분하고 나면 어쨌든 지금 양수 a니까요. a를 약분하는 순간 얘는 a 빼기 2가 될 겁니다. 평균 변화율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 a는 얼마야? a는 3이 되겠죠. 평균 변화율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 얘는 함수가 너무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무슨 말이야?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생각 우리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fx. 자, x축이랑 0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납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온 평균 변화율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어요? 1부터 2까지였어요. 아,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애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0부터 어디까지? a까지. 이렇게 쫙 그으면 얘가 서로 같다는 거죠. 평행해! 이런 거야. 선생님, 2차 함수에서 우리 이런 거 압니다. 뭘 알아요? 2차 함수에서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 우리 평균값 정리해서 이야기했어요. x좌표가 a인 곳에서부터 x좌표가 b인 곳까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딱 그으면 이 접점 x좌표가 어디 있다고 했어? 2분의 a 플러스 b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들이 평행한다고? 아, 여기 등차 중앙 얘가 일치한다는 거죠. 오, f'c 얘가 일치한다는 거야. 근데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2분의 3 이렇게 되잖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건 1과 2의 평균과 0과 A의 평균이 서로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 A가 3이죠. 이렇게 빠르게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2차 함수니까. 자, 2차 함수에서의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 기하적으로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함수 fx가 있어요. 리미트 x가 2 안 없이 가까워질 때 지금 이 모양을 보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갑니다. 그렇잖아. 그러니 0분의 0 꼴의 극한을 보면 생각해야 되는 건 두 가지죠. 앞서 배운 내용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처음 시작은 함수의 극한에서 뭘 했어요? 아, 극한 이야기에서 공통인수를 약분하고 대입하는 형태를 하나 배웠었고요. 부정형의 극한 계산. 자, 두 번째 했던 게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도 0분의 0꼴을 다루었고요. 미분계수의 정의로 넘어와서도 또 0분의 0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니까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져. 스텝 1. 분모가 0으로 가죠. 분모는 0으로 가요. 이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도 어디로? 0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fx가 무슨 함수이니까? 다항함수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지요. 이런 흐름들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언어로 쓸수 있어야 돼요. 분모가 0으로 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근데 다항함수니까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잖아. 무슨 말 하고 싶다는 거야? 넣으면 F4가 0이라는 거죠. Limit. Step 2. Limit x가 2한 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 x-2, x+1 되었고요. 분자는 fx제곱 빼기 f4입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괄호의 차가 분모에 있어야 되잖아. 괄호의 차. 누가? x제곱 빼기 4가 분모에 있어야 되는 거야. Limit x가 2한 없이 가까워질 때 한번 더 써보자. fx제곱 빼기 f4. 분모에 누가 있어야 돼? x제곱 빼기 4. 적어보세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야. 원래 x 마이너스 2는 있었잖아. 근데 얘는 x 플러스 2가 생겼죠? 그러니까 뒤에 누굴 곱할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짜잔. 이제는 앞에 있는 부분이 누구의 정의고? 미분계수의 정의고? 뒤에 있는 건 그냥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는 순간 3분의 4 곱하기 f 프라임. 헷갈리면 안 돼. x가 2한 없이 가까워져? 그럼 얘가 f4에 가까워지는 거죠? f 프라임 4가 됩니다. 이게 6이래. 따라서 f 프라임 4는 6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약분해 주시면 정답 2분의 9가 되지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말 정직하게 사용한 것.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두 번째 방법은 로피탈의 정리죠. 교육과정에는 없는 이야기. 하지만 알아두면 0분의 0꼴 내석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제가 단한 줄에 끝나버리니까. 0분의 0꼴입니다. Limit. X가 2한 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한 극한값이랑도 똑같다고 한 거지. 분모 미분해 보세요. 뭐야? 2x-1이야. 분자를 미분하면 근데 이거 원래 우리가 미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f 안에 x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x제곱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를 미분하고 나면 항상 속미분이 곱해져야 돼. 안에 있는 알맹이를 곱한 애가 미분한 애가 곱해져야 돼. 그러니까 f'x제곱에 뒤에 속미분 2x가 곱해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미분하는 요령만 알고 있으면, 그럼 x자리 2를 대입했을 때 3분의 4배의 f'4,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끝! 한 줄만에 끝나죠. 로피탈의 정리가 비록 교육과정 안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무기를 더 가져가야 됩니다. 당연히 교과서적인 풀이를 할수 있어야 하고요. 교과서적인 해설, 서술형 과정을 적어내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객관식이야. 그럼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푼 것이 제대로 푼 것이 맞는지 검산 용도로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좀 알고 가시고.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 다항함수 fx가 위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유일하지 않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유일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다는 거야. 하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어느 것이 나타나도 상관없으니 간단한 예를 잡으면 얘는 답이 유일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다시 fx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무수히 많아. 근데 그중에서 내가 가장 간단한 예,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찾을 수만

시간이 있다면 그럼 걔를 가지고 오더라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야 문제 성립하니까. 어떤 fx를 가지고 오더라도 조건만 만족하면 f'4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건 이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 조건 만족하는 예를 아무거나 잡을 수 있어? 그럼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 분모가 0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죠. 그게 우리가 배웠던 이제 0분의 0꼴에 대한 해석이니까. 아, x-2가 분자에 있어야 돼. 분자에 x-2가 있어야 돼. 근데 얘가 x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 이렇게 써볼까? fx의 제곱. 얘 x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x제곱 빼기 4가 있으면 되겠네. x제곱 탁 넣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는 x-2,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여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가면, x 마이너스 2는 약분이 되겠지. 그럼 2를 넣으면 얼마야? 3분의 4잖아. 그럼 뒤에 4분의 3을 곱하고, 그럼 6을 곱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얘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지. 그럼 x 마이너스 1을 약분하고 나서 극한값이 진짜 6이 나오는 예인 거야. 나는 x제곱이 필요한 게 아니라 fx가 필요하잖아? 그럼 fx는 뭐야? 그러면 x제곱 자리에 x가 들어간 예지. 이렇게. f'4를 구하세요. f'4는 뭐 미분했을 때가 1차한 계수니까요. 정답이 2분의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미분 계수의 정의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로피탈의 정리를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조건을 만족하는 예를 잡아내는 센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수학을 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뭐 성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 그럼 시험 문제를 조금 특이하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닌데 제가 푼 대로 해도 답은 나오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논리적인 모순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간단한 예를 잡아서 사고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으면 조금 더 직관이 길러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이 생기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보시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3차함수 fx가 다 친구가 마이너스 2,1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롤의 정리. 기억나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이라고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f-2랑 f1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지? 양 끝의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롤의 정리를 따로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뭐야,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더라도 당연히 결과는 똑같습니다. 시작. 스텝 1. 뭐부터 해야 돼요? 롤의 정리든 평균값 정리든 처음에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함수 fx는 다항함수야. 원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연속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열린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데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이러한 조건들은 만족을 하겠죠. 서술형이라면 이 과정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 평균값 정리 모양으로 그대로 가볼까요? 롤의 정리든 평균값 정리든 모양은 똑같다고 했어요.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F1 빼기 F-2. 얘가 F'C와 같은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고, 이게 바로 롤의 정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F1도, F-2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좌변이 뭐가 돼? 0이 되죠. F'C는 3C제곱 마이너스 3인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C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C제곱이 3이니까, C제곱이 1이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선생님, 답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뭐,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왜? 열린 구간 마이너스 2,1에 속해야 되니까. 1은 안 된다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누구야?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3번이었습니다.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있으셔야 되고요.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라고 했을 때 로레 정리가 과연 뭐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로레 정리 같은 경우에는 경계 양 끝에서의 함수 값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평균값 정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한테 찾으라고 한게 F'C가 0이 되도록 하는 C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 C가 항상 잊지 말자. 보통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경계 안에 하나, 그리고 경계 밖이나 구간 밖이나 아니면 경계의 점이 하나 이렇게 같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로 유일하게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린 구간 마이너스 2,1에 속하는 C를 찾는 것 반드시 체크, 주의합시다. 자, 3번이었고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어요. 몇차 함수야? 3차 함수야. 근데 3차 함수에서도 최고 차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예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케이스, 그래프의 모양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계속 증가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증가만 하는 애가 있어. 또 어떤 경우가 있어?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F'X가 항상 양수인 거고요. 얘는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순간 딱한번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경우는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이런 3차 함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누구야?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f(x)의 역함수 f inverse x가 존재합니다. 언제 역함수가 존재해요? f(x)가 1대1 대응일 때 존재하죠. 보다시피 f'x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없어요? 그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fx가 1대1 대응입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x는 그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이 케이스 1번과 케이스 2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면에 케이스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두번 바뀌고요. 얘는 극대값, 극소값, 극값이 존재합니다. 됐지? 그럼 위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결국에 내가 해석을 하는 건 어떻게 가야 돼요? 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래서 이런 해석까지 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자, 스텝 1. 우선 상황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스텝 2. F'X가 누구야? F'X는 불러보세요.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인데 아래로 볼록한 몇차 함수가? 2차 함수가 X축보다 붕 위에 떠 있거나 내려오더라도 접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오면 안 돼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안 맞나? 혹은 접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앞선 유형 정리할 때이 부분 3차 함수에서 꼭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가운데 짝수 개수를 보고 4분의 D 갑시다. 마지막 스텝 3죠. 1차항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항 상수항.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정답 마이너스 3분의 4 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건을 해석 그리고 해법까지 보통 어떤 문제들을 계산하는 건 제일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고

큰 그림, 스케치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와 같이 그래도 이제 우리 30강 했잖아요. 이 정도 감들은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보면 처음부터 계산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상황을 이해. 계산은 의외로 간단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5번으로 가시죠. 자,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8이야. 이랬네요. 합이 8이야. 지금 얘는 2차 항이 없는 상황이고요. 뭐 1차 항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많이 문제 풀어봤어요. 그치? 근데 2차 항이 없어도요. 뭐 묶어내고 나서 상황을 해석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극대와 극소를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라고 했으니 미분해서 극값들을 조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네요. 자, 스텝 1 들어갑시다. 미분해서 도함수 f'x 불러보세요. 6x의 제곱 마이너스 6. 깔끔하지? 얘는 6배 묶어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되고요. 자, 극대극소를 전부 다 갖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왼쪽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오른쪽 x는 1에서 극소값이에요. 자, 이제 극대극소 언제 생기는지 압니다. 극대값과 극소값, 함수값들만 구해주면 게임 끝. 자, 극대부터 구해봅시다. x에 마이너스 1 넣었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k 되고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1, k 플러스 4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점이. 이젠 x에 1 넣었어요. x에 1을 넣으면 f1, 2 빼기 6 더하기 k가 되니까 오른쪽 아래 극소값입니다. 1, k 빼기 4야. 결국에 나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 함수값의 합이에요. 그러면 함수값 k 플러스 4와 k 마이너스 4를 더해주세요. 이런 거죠. k 플러스 4와 k 마이너스 4. 얘 합이 8입니다. 그러니까 2k가 8, k는 얼마? 4가 되겠네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 극값 조사하면서 그래프 기형 생각하는 것. 아니, 극대값 구해봐, 극소값 구해봐. 이런 문제들은 수능에서도 간단한 3점짜리 문항으로 자주 출제가 되던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3차 함수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점대칭이라는 거야.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이 변곡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극대인 점과 그리고 극소 인 점은 서로 변곡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당연하지 않겠어? 여기 점대칭의 중심이 있으면 이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들이 항상 대칭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차중앙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극대 인 점과 극소 인 점을 둘을 쫙 이으면 얘는 점대칭이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언제야? x가 0일 때거든요. 그럼 x 좌표만 등차중앙인가? 아니, y 좌표도 등차중앙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딱 보면 아, 극대값과 극소값 얘의 평균이 얼마라는 거야? f0이라는 거야. 그럼 둘의 합이 8이래. 2분의 8. f0은 뭔데? 0 넣으면 k. 그러니까 k가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선생님 F1랑 F-1 이걸 각각을 구할 필요가 사실 없었네요. 얘 각각을 알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이 변곡점, 이 X좌표가 누구냐 그러면 이게 3차항 분의 2차 하고 나서 마이너스 3의 2분의 B 이렇게 가니까 이게 X는 0에 대해 대칭인 건 당연한 이야기거든. 그건 도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도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x는 0에 대하여 도함수가 선대칭이야? 그러면 f(x)는 x좌표가 0인 곳에서 이 점에 대하여 점대칭이야.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함수값의 평균이 f0과 같구나. 자, 5번 문제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원점 움직인대.

원점에서 출발 안 돼. 자,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원점을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있잖아요. 위치 함수 xt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속도 함수를 한번더 미분하면 누가 나와? 이번에는 가속도 함수가 나와요. 근데 운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이 속도잖아요. 속도 함수. 얘의 부호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 운동 방향을 결정하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뭐 깊이 이해하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속도를 가지고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니? 이런 걸 묻는 것도 아니고요. 가속도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계산하라는 거야. 원점을 출발한 후 다시 원점으로 온다는 거야. 위치가 0이 된다는 거죠. 위치가. 아, 스텝 1. xt는 t의 4제곱, 마이너스 t의 3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인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실수 t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출발한 후에 다시 오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조건은 양의 실근 t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t가 0보다 크다는 거야. 항상 점의 운동은 t가 0 이상일 때거든요. t가 음수인 애들은 우리 관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발한 후부터 운동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t는 0 이상인데 얘는 출발한 후에 다시 원점을 지나는 이니까 양의 실근을 구해봐. 이 부분 이해되죠? 인수분해 보세요. t 제곱 묶어내면 4차지만 이거 너무 단순하다, 그렇지?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t제곱 곱하기 인수분해하면 t-2와 t+1이 되고요. t는 0 또는 t는 2 또는 t는 -1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t는 누구? 2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와요. 언제? t가 2일 때. 그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지. 순간의 속도, 스텝 2.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속도 함수가 필요해요.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불러보세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t로 묶어내기만 하면 되잖아. t로, 아니죠. 인수분해 할 것도 아니네. 그냥 t 이러면 끝이네. 따라서 v는 들어가면 3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정답 12가 되네요. 자, 간단한 점의 운동에 대한 문제 6번이었습니다. 이제 레벨 1이 끝이 났어요. 레벨 2로 갑니다. 자, 레벨 2로 가서 7번.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를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건 우리가 앞에 개념 공부를 할때 제가 이제 예시 가지고 와서 같이 공부했었던 형태예요. 근데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생각. 연속인 함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x는 a에서 어느 한 점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면 얘는 미분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연속이라고 모두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죠. 근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 것은 맞지. 연속인 애들 안에 미분이 가능한 애가 있고 미분이 불가능한 애가 있잖아요. 연속 안에 미분 가능한 애들은 어떤 그래프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프를 딱 보면 알잖아. 얘가 매끄럽게 이어져 있지. 반면에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애들은 어때? 뾰족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가 다른 애들이죠.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가 다른 애들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뾰족한 애들만 있는 건 아니라 꺾인 애들, 이런 애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확인해 보러 갑니다. 기억부터.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걸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치? fx는 말이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1로부터 y는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생각하면 되겠어.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x 마이너스 1이니까 x축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근데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짜잔! 뾰족하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끊어진 부분은 없잖아요.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x는 0에서 살핀 거네. x가 0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 x가 0일 때에는 연속이고요. 그리고 미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안 되네요. 선생님, 근데 이건 너무나 직관적이잖아요. 맞아.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과정을 서술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건 뭘 따지라는 거야?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fx 좌극한과 0에서 함수값 그리고 0보다 큰 쪽에서 올때 fx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같은 걸 확인하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건 극한값 함수값 전부 다 x에 0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얘는 이렇게만 써도 되겠죠?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누구야? x제곱 빼기. 1이랑 1 넣었을 때, 1의 제곱 빼기 1의 절대값 빵. 아니죠, 0을 넣었을 때. 0의 제곱 빼기 1의 절대값 빵. 얘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에요. 이렇게 보면 된다고. 자, 두 번째. 이제 미분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정의가 뭐야? 만약에 애매하면 무조건 정의로 가는 거예요. 정의는 뭐예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우미분계수와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얘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 미분 가능한가? limit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 빼기 0분의 fx 절대값 x 제곱 빼기 1 빼기 f0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limit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할때 x 빼기 0분의 절대값 x 제곱 빼기 1 빼기 1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든 선생님 이게 0에 한없이 가까운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아니 음수인 거예요. 절대값 아니 얘도 음수야 얘도 음수야 부호를 바꾸고 나오니까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때 x분의 부호 바꾸고 나와요.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얘도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에도 x분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약분하고 0 나와. 그냥 00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인데, 뭐 굳이 우리가 객관식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의는 알고 있지만,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니은도 한번 볼까요? 니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나? 물론 할수 있지. 니은을 GX는 X가 0을 경계로 찢어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야.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야. 우선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얘들을 가지고 그냥 직접 이렇게 각각을 미분해봐요. 그냥 계속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얘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미분해봅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고요. 언제 x가 0보다 클 때? 미분해봅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예요.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야. 그럼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때 g'x와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g'x를 비교해보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정의 그대로 바라보는 것 기억에서 보여드렸고요. 니은은 조금 더 실전적으로 각각을 미분한
범위가 나뉘어진 도함수들을 구해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극한, 도함수의 극한, 도함수에서 우 극한, 도함수에서 좌극한으로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0, 0, 0, 0 넣으면 얘도 똑같잖아. 좌미분계에서 우미분계에서 똑같네. 연속이고요. 미분 가능합니다. 얘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답은 ㄷ이시겠지. 근데 이 니은을 좀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볼까요? 니은. y는 절대값 x의 세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y는 절대값 x의 세제곱이라는 애는 원래 x의 세제곱을 꺾어 올린 건데요. 원래 x의 세제곱이라는 애를 꺾어 올리면 얘가 매끄럽게 이렇게 갈 거거든. y는 마이너스 2x제곱. 얘는 당연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왼쪽에 있는 절대값을 포함한 3차 함수도 오른쪽에 있는 그냥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도 x는 0에서 연속이고요. 미분이 가능합니다. 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 미분 가능, 미분 가능끼리 더하고 빼고 곱해도 미분 가능한 거야. 얘들 둘을 더했어.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누가? GX가. 그러니까 이거 따질 것도 없었다는 거야. 각각이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더하고 빼고 곱해도 미분 가능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 미분 가능, 미분 가능끼리의 덧셈 뺄셈이야.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당연히 미분 가능했던 함수예요. 절대값이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디귿은 얘는 좀 판단이 어려워요. 뭐가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a 일부. 자, 오른쪽은 0,0, 1,0 만나는 이런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와 2차 함수인데 여기에서 꺾이는 모습이 느껴지나요? 느껴진다면 그냥 얘는 연속이긴 하잖아. 근데 미분이 불가능해 라고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디귿 h'x는 말이야 각각을 미분해 봅니다. 시작. x가 0보다 작을 때 2x예요. 등호 없어집니다. x가 0보다 클때 누구야? ex-1이네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h'x는 0입니다. 근데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때 h'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좌미분계수는 0이지만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니 여기에 뾰족 미분이 불가능한 순간이 생긴다는 거지요. 정답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연속성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좌악한 우극한 함수값을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기억에서만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제 미분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뾰족한 것이 느껴져?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거고. 매끄러우면 미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정의 그대로 가져가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각각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에서는 그냥 각각의 도함수에서의 극한으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고 했고요. 니은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들끼리의 덧셈 뺄셈은 고민할 필요도 없다. 개념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는 8번입니다. 2차 함수 fx가 있어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칭성이에요. 2차 함수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대칭성들을 건드리고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에서 조건들을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주어진 극한을 보니까 스텝 1. h가 0으로 갑니다. 누가? 분모가 0으로 가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h에 0 넣었더니 f2 빼기 f4가 0이야.

아, F2와 F4가 같다는 거구나.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 참수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몰라.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몰라. 다만, 높이와 같은 두 점을 알려줬다는 건, 와우! 대칭축을 알려준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fx를 잡더라도, fx는, 뭐, 최고 차항 계수를 몰라. 그래도 x-3의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잡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얘는 a 배에 x-2, x-4 하고 뒤에 k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식을 잡는 건 여러분들이 뭐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그게 대칭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이제 스텝 2.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제 모양을 한번 바꿔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아까워질 때 h분의 f2-h 빼기 f2로 모양을 짜잔 바꿔줬어요. 얘가 1이래. 근데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을 알아야 되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아까워질 때 h 앞에 계수가 달라요. 별표 h분의 fa 더하기 하트 h 빼기 fa가 있으면, 얘가 별표 하트 h 앞에 있는 계수를 그대로 따오고, 여기에 f'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괄호에 차가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h 만들어 주고 나서 뒤에 마이너스 1 한번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랑 같다는 거야? h 앞에 계수들을 따와서, 아, 마이너스 f'e가 지금 1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 f'e는,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건 이제 미정계수 두개 있고요. 함수값 F0 알고, 그리고 F'E 미분계수까지 압니다. 뭐 주어진 식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겠죠. 뭐 위에 거 사용할까요? 자, 첫 번째 F0은 0 넣어봐. 그러면 8A 더하기 K. 얘가 3이고요. 자, 두 번째 F'E는, 이거 우리 고의 미분법 많이 했잖아. 어차피 K는 미분하고 없어질 거고요. 앞에서 9번의 미분법 하면 가리고 인어, 가리고 인어 이거였잖아. 근데 x-2가 있는 이상 얘 가리고 미분만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a,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a가 2분의 1 됐고요. k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따라서 f4는 4 넣으면 없어지고 결국에 k 나오죠. 정답은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사실 f4라는 건 처음부터 위에 있는 이 꼴을 따르기만 한다면, 얘를 가지고 오기만 한다면, 결국에 4 넣었을 때 k값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k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함수값 알아, 미분계수 알아, 연립하면 ak 나오니까 정답을 바로 땅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대단원 종합 문제 첫 번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9번부터 또 레벨 2 문제들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영 끝판왕 정종용이었습니다.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어깨를 풀다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서 카메라 너머에 감독님에게 들릴 소리가 여기서 났어. 뚜둑 이렇게. 아,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약간 미리미리 좀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입으로만 말해요. 진짜 나도 너무 내 스스로가 약간 부끄러운데 입 운동이야. 운동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약간 양심의 가치가 매번 느끼는 거지. 그래서 진짜 진짜 깔짝이는 스트레칭을 할 때도 있어요. 언제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한 번을 켠다거나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런 정도. 아니면 여기 이제 와서 여러분들 수업해야 될 때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약간 어깨 아프니까 이제 어깨 이렇게 돌리고 있거나 박수 치고 있거나 이제 이러는 거야. 그게 나의 운동의 전부인가? 아닌데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주말에 일이 있어서 아무튼 계단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3층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를 그냥 왔다 갔다 한 네댓 번 한 거지. 저녁에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호들호들호들호들 해가지고. 그래서, 아, 나 원래는 옛날에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근육은 이제 다 사라지고요. 근육이 이제 아예 없어. 근육 없는 인간. 무근육 인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체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은 필요해. 공부를 하면서 운동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너무 맞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뭐 어떤 운동을 배우러 가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냥 저를 보면서. 알겠지? 햇볕을 쬐고요. 산책만 해도요, 여러분. 훨씬 더 나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골골골골을 없애는 거는 필요하거든? 그냥 앉아서 공부할 때 팔목 좀 이렇게 풀어주고, 목 운동 좀 해주고, 어깨도 풀고, 위에 무릎도 한 번씩 움직여줘. 그냥 우리 일부만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조금만 해도, 특히 이게 말리니까 이런 것도 좀 풀어주고. 그래야, 힘들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잊지 마라, 나의 지금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일평생 건강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자, 20번부터 열심히 달려서 오늘은 너무나 즐거운 날인 게 우리 요기 내용을 끝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라는 파트로 넘어갈 거고 요기는 이제 뒤에는 통계는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가 어려워질 방법이 아예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리 올림포스 교재를 통틀어서 오늘 남은 20, 21, 22만 어려워. 말고 다 쉬워. 진짜야. 통계는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우리 지난 시간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자, 가볼게요. 자, K회사의 제품은 두 공장 A, B에서 생산이 됩니다. 전체 제품의 75%는 A에서 생산이 되고 A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 에너지 효율이 1등급 제품의 비율은 3분의 1이며 B공장, 이렇게 읽으시면요. 머릿속에 남는 게 사실 아예 없어요. 너무 잘 알지? 그치?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해보자. A에서는 생산이 얼마큼 된대? 비생산. 일단 우리 상황을 나타내 보려고 A에서 얼만큼 생산이 되고 B에서 얼만큼 생산이 되고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상황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A에서 생산이 얼만큼 된다고 75%, 그러니까 4분의 3은 A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 1등급 제품인 비율이 3분의 1이야. 이것까지 가야 돼. 그러면 자 이렇게 쓸까? 1등급 제품의 비율이 3분의 1이야. A에서 얼만큼이 생산되는데 4분의 3. B에서 얼만큼이 생산되겠어? 말하지 않아도 4분의 1이 생산될 거예요. 근데 4분의 3 중에 얼만큼이 3분의 1이 1등급의 비율이래. 그러면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이고야 1등급이 아닌 비율은? 이게 나의 유일한 하체 운동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4분의 3 중에서 3분의 2는 1등급이 아니겠지 뭐.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내진다는 거죠. 상황을 좀 그리면. 그치? 자, B공장에서 생산

생산된 제품 중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인 제품의 비율이 5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1 중에 5분의 1은 1등급, 4분의 1 중에 5분의 4는 1등급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봐봐요. 그럼 나 여기까지를 표 형태로 나타내면서 되게 잘 가지고 왔어. 자, 시작. 이 회사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택한 두 개의 제품 중 적어도 하나가 1등급 제품일 때, 오, 두개 중에서야, 그치? 오, 그래. 두개 중에서야. 그럼 일단 두개 중에 하나가 1등급 제품일 때면 우리 이렇게 이 분모를 먼저 깔고 가야 될것 같아서 상황을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제품 1과 제품 2가 있다고 합시다. 얘네 중에서 두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1등급 제품이면 얘가 1등급이고 아니거나 아니고 맞거나 맞고 맞거나죠 뭐. 그죠?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될때 A 공장에서 생산된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포함할 확률입니다. 아, 그러면 이야기가 다른 게 보통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생각할 때, 자, 이건 레벨 3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가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조건부 확률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위로 올리는 그림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럴 때둘 다, 제품 두 가지가 다 1등급 제품인 확률은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부 확률을 따라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케이스 중에 3번 케이스를 위로 올리는 그림이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였을 거야, 사실은. 그지? 내가 원하는 형태였겠지,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가 A 공장에서 생산된 이어야 하는 거야. 그래? 그럼 일단 너 기다려봐. 얘까지 내가 한 방에 해낼 수는 없어. 그러면 1등급 제품이 될 확률을 먼저 따져볼까요? 1등급 제품이 될 확률은 더하면 되지. A에서 생산이 됐거나 B에서 생산이 됐거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4, 그러니까 20분의 5니까 20분의 6, 그러면 10분의 3의 확률로 뭐예요? 1등급이 되는구나. 그리고 10분의 7의 확률로 1등급이 아니겠구나. 뭐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 얘는 순서 바꿔가 되니까 이렇게 올려서 곱하기 2로 갈게요. 여기는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적어도 하나가 1등급이 될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분의 42 더하기 9가 되어서 100분의 51이야.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는데 적어도 하나이다 보니까 분모에 들어갈 그 확률은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1의 확률에서 둘다 아닐.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여사건은 X, X잖아.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7 하시면 반박에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쵸? 여사건의 힘이 훨씬 세잖아? 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이렇게 썼을 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끝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원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게 얼마가 된 거야? 얘야, 얘. 그지?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51. 아, 100분의 51 분의. 여기다 써놓을까? 아직. 요 위에 또 이제 올라가야 돼. 아, 그죠. 왜냐하면, 왜 내가 약간 망설거렸냐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이 분모가, 여기가 100분의 얼마가 해서 50일 나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객관식 보기에 그 값이, 분모가 50일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 204, 막, 102막 이러고 있어갖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분수꼴로 올라가니까 중중분모 상하분자가 되겠구나. 계산이 좀 많아지겠다. 자, 일단 기다려봐요. 어쨌든 간에 분모에 들어가는 건 해결을 했어. 그럼 여기서 할게요. 이 그림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A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봐봐. 지금 요건 이제 지울게. 그것이 그 1등급 제품이 A 공장에서 천천히 말해봐.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일, 1등급 제품일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A에서 생산이 되었어야 돼. 또는 요게

A에서 생산이 되었어야 돼. 또는 둘 중에 하나는 A에서 생산이 되었어야 돼. 이 뜻인 거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A에서 생산이 되었어야 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 확률은 얼마야? A에서 생산이 되었다면 A에서 우리가 1등급을 생산해냈을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이 4분의 1 그냥 갖다 쓰면 되지. 그치? 4분의 1. 그리고 아니었으리니까 얼마야? 아니었으리는 우리 알아. 1등급이든 2등급이든 그러니까 1등급이 A에서든 B에서든 아닌 거는 그냥 아니면 되는 거니까 얼마야? 이거 10분의 7이잖아. 그치? 10분의 7. 요거는요? 10분의 7 곱하기 4분의 1. 요거는 어떻게 해요? A, B거나 B, A거나 A, A거나를 다 해서 더하시거나 아니면 뭐 하면 돼? 그냥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전체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이었죠. 에서 모두 B에서 생산된 경우를 제외할까? 그러려면 B에서 여러분들 생산될 요거 잠깐 갔다 올게요. B에서 우리가 1등급이 생산될 확률은 20분의 1이거든. 그러면 이걸 들고 와봐봐. 요것도 B, 요것도 B일 확률은 20분의 1 곱하기 20분의 1 하셔야 돼. 오, 계산이 복잡할 만하구만. 자, 40분의 7 더하기 40분의 7 더하기 요거는요, 400분의. 여기는 100이고 9니까 4 곱하면 36 빼기 1 요렇게 됩니다. 그럼 35분의가 되니까 좀 부담스럽잖아. 그래도 통분을 위해서 일단 정리한 다음에 나누어 주도록 할까? 얘네 둘이 더하면 40분의 14인데요. 400분의로 통분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도록 할게요.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400분의 175가 됩니다. 괜찮아? 자, 요게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400분의 175. 약분할 수 있지. 근데 안 하고 있었어. 어차피 여기도 있거든. 100 지워버려. 이렇게 하려고. 그럼 정답 얼마예요? 204분의, 왜냐면 중중부모 상하 175. 약분될 리가 없어. 이거 있거든, 정답. 정답 어딨어요? 4번 끝. 이렇게 하시는 게 계산이 가장 편할 거예요. 고, 첫 번째 분모에 해당하는 것을 찾았을 때 1등급 제품이 그것이 A인 것만 뽑아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보통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중에 하나를 올리는 그림을 상상을 했다면 이번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에 그것이 A인 경우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괜찮아? 자, 똑같은 풀이를 다르게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할수 없을까? 어? 이렇게 가면 되지. 여기서 A 1등급이 생산이 돼. 그러면 여기서는 B에서 나오는 1등급이 생산이 되건, 아니면 1등급이 아닌 것이 생산이 되건 상관이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A 공장에서 생산된 1등급 제품을 포함하면 되니까. 여기는 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제품이 A에서 생산된 1등급 제품의 확률은 얼마냐면 A에서 1등급 제품을 생산한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이거 4분의 1이야. 그러면 얘네 둘은 어차피 곱하기 1이니까 이건 안 쓸게. 순서 바꿔가 가능하지. 그래서 2분의 1이 일단 있고요. 근데 문제는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둘다 A등급, 1등급, 1등급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겹치는 경우의 확률만 제외시키려고. A에서의 1등급, 여기도 A에서의 1등급인 거야. 그럼 어떻게? 이거는 겹치잖아요. 이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서 16분의 1 제외시키면 되어요. 괜찮아? 그지? 자, 요렇게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16분의 7이거든요. 이게 분자에 올라간 거야. 놀랍게도 얘가 16분의 7이야, 여러분. 제가 약분을 안 하고 끝까지 버텼어서 그렇지, 약분하면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때? 100분의, 51분의, 16분의 7 하셔서, 16 곱하기, 51분의, 7 곱하기, 100 하셔서 어떻게 4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4로 나누면 이제 나오잖아. 204분의 7 곱하니까 175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얘 이렇게 갈 거면

계산이 좀더 복잡해진다는 단점은 있으나 의외로 약분 과정에서 팁을 얻었다는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풀이는 각각의 경우, 그러니까 분모를 계산하는 건 분모, 분자를 계산하는 건 분자를 계산하는 것에서 최선의 간단풀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적어도 하나는 1등급 제품이니까 둘다 1등급 제품이 아닌 확률을 분모에 깔아놓고, 여사건으로 일단 분자에서는 A 공장에서 생산된 1등급 제품이 있거나 제품 1이거나 제품 2거나 겹치는 경우 제외,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낸 거. 그럼 풀이의 양은 좀 줄어들잖아요. 괜찮아? 아, 솔직히 말하면요,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1등급 제품인데 그게 A 거일 수도 있고 B일 거일 수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좀 복잡해진 거야. 그래서 이 상황들을 잘 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되었으면 귀찮은 문제 21번으로 한번더 가보도록 할까요? 21번도 쉽지 않아. 근데 제가 얘기했던 독립이 되도록 하는 문제의 유형 중에 가장 귀찮고 어렵게 나오는 버전이 여기에 등장을 했어요. 독립이 낼 만한 문제의 유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읽어볼게요, 어떻게 가는가?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2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장을 꺼냈을 때, 꺼낸 카드가 자연수 n의 약수가 적혀 있는 사건을 an이라고 한대요. 됐어? 그리고 a12와 ak가 서로 독립이 되는 k가 30 이하의 자연수예요. k가 몇개안 되는 숫자면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하나씩 해보라고 하겠어. 근데 30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진 거야. 사실은. 아, 그건 생각하셔야 되고, 일단 뭔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A12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A12가 뭐야? A12에 해당하는 원소들 나타내보자. 12의 약수가 적혀 있으면 돼. 우리에게는 1부터 12까지만입니다, 여러분들. 더는 없어.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이고, 이것은 모두 다 12까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걱정은 없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AK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쓰기가 그래. AK는 원소가 뭐냐면, K의 약수 중에서 12 이하인 수까지만 적을 수 있어. 이해되시죠?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어차피 12까지밖에 없으니까 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자,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A12와 AK의 교집합의 확률이, 그 확률이 어떻게 되면 돼? PA12의 확률. 근데 A12는 확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12개 중에 6개니까. 어차피 12개잖아. 12개 중에 6개니까 2분의 1이라고 그냥 바로 쓸게요. 괜찮아? 2분의 1 곱하기 AK. 이렇게지? 맞아? 그러니까 AK의 해당하는 확률 뭐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거야, 요거. 됐어, 됐어, 됐어. 이거야, 이거. 그랬을 때 여러분 저식이 성립을 해야 되잖아.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생각해보니까 얘는 어쨌든 12분의 어쩌구야. 약분하기 전 상황이라면. 그지? 더 정확하게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쓸게요. 12분의 교집합 개수, 원소. 그죠? 그게 2분의 1 곱하기, 약분하기 전으로 따지면 12개 중에 그 AK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되죠. 맞아? AK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자연수 n의 약수가 적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의 약수가 아니야,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AK 원소. 그죠? 요거야. 그러면 이제 따져보자. 따져보자, 따져보자. 얘네 둘이 약분되어서 사라져야 돼. 만약에 여기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면 2가 약분이 안 돼서 24분의 어쩌구가 되고요. 여기는 원소의 개수기 때문에 12분의 어쩌구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 알수 있는 건요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여야 돼.

약수 중에 12 이하인 것의 개수가 짝수개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이제 시작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K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것부터 따져볼까요? 첫 번째, AK의 원소의 개수니까 우리 이렇게 할게요. 이게 두 개인 경우 어때?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K가 2거나 3이거나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수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아, 소수들이면 가능하잖아. 5. 그지, 그지. 그지, 그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 자, 7을 쓸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잠깐 기다려봐. 그래. 약수를 5K. 일단은 AK에 해당하는 게두 개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를 만족시켜야 되잖아. 봐봐요. 자, 저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지금부터 동그라미로 쓸게요. 왜냐면 매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아니면 교라고 쓸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오케이? 이게 2분의 1 곱하기. 얘가 두 개면 12분의 2가 되어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돼. 한 개만 만족시켜야 돼. 한 개만.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만약에 K가 소수면은 약수의 개수는 두 개가 된다는 건 좋은데, 12 이하에까지 했을 때. 근데 그럼 1, 2가 되어서 안 돼. 1 하나만 겹쳐야 돼. 그러한 소수 뭐가 있을까, 여러분? 5, 7, 우리 30까지 가야 돼요. 그지? 5, 7. 근데 7 가능해. 또, 뭐, 11. 이런 거 생각을 하겠지? 근데 11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요, 여러분? 11은? 5, 7, 10. 아, 11은 괜찮지. 11까지는 괜찮아. 12 이하니까. 우리는 1부터 12까지야. 이걸 계속 명심해야 돼. 13은 돼요, 안 돼요? 13은 또안 돼. 왜? 13이 되어주는 순간 약수가 1과 13인데 12 이하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 여기가 두 개여야 되는데 한 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요. 5, 7, 11만 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가 더 있어요. 얘네를 제곱하면 25까지 가능해. 25가 되면 약수 써봐. 1, 5, 25인데 어차피 12 이하에는 얘네 둘밖에 없어. 그래서 둘 되고요. 교집합은 1만 있어. 합격이야. 그러니까 7의 제곱도 사실은 될 거고, 3 곱하기 5여도, 3 곱하기 5면은 3개가 되니까 안 되겠지. 7의 제곱 되겠지. 근데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5까지만 돼요. 생각할 거리가 많아. 제가 얘기했죠? 어렵다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미리 얘기해놨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한 것들 4개를 얻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이걸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AK에 해당하는 원소가 4개가 되는 경우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12분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결국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4로 끝나야 돼. 그치? 그러니까 나의 약수의 개수, K의 약수의 개수들 중에서 12 이하인 것이 4개인 경우가 되고, 그때 약분을 하시면 얼마?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되어주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K로 가능한 것들 어떤 거 있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1, 2 같은 게 겹쳐야 돼. 1, 2 같은 게 겹치면서 나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는 상황, 그런 거 뭐가 있냐면, 2 곱하기 소수. 이런 아이들 생각하면 돼. 3 곱하기 소수. 이런 거 돼. 왜? 시옷을 이렇게 못쓸 일이야? 소수. 이런 거 되는데, 이 소수가 3이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여러분. 2, 3은 6이라고 생각해봐. K가 6이 되면 여러분, AK에 해당하는 원소는 1, 2, 3, 6이라서 무려 4개나 겹쳐요. 우리는 교집합의 원소가 2개이길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2 곱하기 소수라는 소수는 2나 3이나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썼던 애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5, 7, 11 이런 아이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할까요? 2나 3 말고 5, 7. 11, 요런 식으로 가면서 생각을 하되,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 뭐라고요? K가 30 이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겹치는 원소가 12까지 했을 때 4개가 나,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그치? 요 원소의 개수. 약수의 개수 중에서 12 이하인 게 4개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이제 생각해 봐. 그러면 K로 가는

유명한 거뭐 있을까? 생각할 게 많아. 10인 경우는 어때? 1, 2, 5, 10이니까. 1, 2 되고 4개 곳딱 합격이에요. 요렇게 따져주는 거야. 14면 어때요, 여러분? 1, 2, 7, 14야. 14가 안 들어가네. 12 안에 4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해서 K로 가능한 게 뭐밖에 없어요? 10밖에 없어요. 14도 당장 안 돼. 15도 해봐. 이미 15가 넘쳤잖아. 당장 안 돼요. 끝났어. 그래서 K로 가능한 게 10밖에 없습니다. 와. 이렇게 나열을 해보려고 했는데, 해봐야 10밖에 없네. 그래서 지금 많이 얻지는 못하였어요. 여기까지야. 자, 세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어렵죠? 그냥 한번 들으면서, 아, 이런 게 있겠구나. 여섯 개라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니까 AK에 해당하는, 즉, K의 약수 중에서 12 이하인 것이 여섯 개가 있다라고 따져볼까요? 여섯 개, 뭐, 여덟 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거 아니야. 여섯 개보다 많은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섯 개, 뭐, 여덟 개, 쭉쭉쭉쭉 생각할게. 한꺼번에 쓸까? 6개, 8개, 10개, 뭐, 어찌됐건 간에 30 이하의 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저만큼 나오는 것들. 근데 12 이하의 약수의 개수가 6개 이상. 약수의 개수가 6개 이상인 것이 몇개안 되니까 그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성립이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어차피 12 이하의 약수의 개수가 6개 이상 되는 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를테면 이런 아이들 되지. 소수가 3개로 연결이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총 8개지만 12 이하를 따져야 돼. 이거 뭐야? 30이거든? 30은 약수 1, 2, 3, 5, 6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리고 잠만 10, 5, 잠만 5, 6 이렇게잖아. 10, 15, 30인데 여기까지 6개니까 이거 합격이야. 이거 합격인데 얘는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12분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따져야 돼요. 어차피 여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요만큼이거든. 그리고 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야. 오호, 그치? 그러니까 이게 3개가 돼야 되는데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지 보자고. 1, 2, 3, 6 이미 넘쳤어. 안 돼. 안 돼, 안 돼. 3개가 아니야, 얘가. 얘가 3개가 아니야. 그래서 불합격. 얘안 됩니다. 요렇게 따져봐. 그리고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소수의 제곱 형태가 곱해지는 거. 이런 거 해볼까? 소수의 제곱 형태가 곱해지는 거. 거기다가 하나 더 있으면은 이때는 약수 자체가 3 곱하기 6개가 되는 데에다가 이 숫자 자체가 12니까요. 그죠? 12면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이면 여러분들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죄다일 텐데 해볼 필요가 없어. 더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30가지의 수를 여러분들 나타내면서 그 원소 약수의 개수가 되게 많은 것들을 따져봤을 때 얘네들밖에 안 나와. 얘네들밖에 안 나와. 6개 이상이 나올 애들이 없어, 더 이상. 그래서 끝이에요. 더 해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K 값으로 가능한 게 뭐뭐뭐라고? 5, 7, 11, 25, 10. 여기다 쓸까요? 5, 7, 11, 25, 10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싹다 더해주면 되고요. 이걸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냐면 58이 되어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별거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잘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혹시나 계산 틀렸을까 봐나 암살했는데. 어, 맞아 맞아. 58이에요. 이게 나는 가장 부담스럽더라고. 됐어?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겹치는 원소를 직접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사건의 원소들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보통은 그냥 K가 1부터 6까지 뭐요 정도로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건 30까지 갔더라고? 30가지 중에서 원소 그 약수의 개수가 많은 것들 따져봐봐. 뭐 예를 들어서 24 같은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데 잠깐 일로 올까요? 24의 약수는 1, 2, 3, 4, 6, 그지? 12, 24, 이렇게 가지. 여기서 24도, 세제곱 24도 할수 있겠구나. 2의 세제곱 곱하기 3.
24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 24 같은 경우도 근데 도전을 할 이유가 없는 게

그러니까 30 밑으로 여러분들 가능한 것들을 따지면서 가. 30, 29는 원소의 약수의 개수 자체가 많지 않아. 28, 그래봐야 4개밖에 없어. 그치? 우린 6개 이상인 거 찾잖아. 이 마지막 과정에서. 그러면서 쭈루룩 가는데 24가 그래도 원소의 개수 많은, 약수의 개수가 많은 편이잖아요. 요런 거 따져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만 가능해서 여기가 6개예요. 그래서 신나서 여기까지는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겹치는 원소가. 다야. 그러니까 아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없잖아. 12의 배수에 대해서는 도전을 해볼 필요가 없으니까 24도 아웃이지. 23 되겠냐고. 22, 21 쭈루룩 가봐도 여러분들 약수의 개수 자체가 12 이하에 오는 약수의 개수가 6개 이하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고 할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쫙쫙쫙쫙 가주게 되겠죠?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주시고요. 아, 독립이 나오면 생각보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좀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쉬는 시간은 없어요. 그 달달한 거 하나 드시는 그 허가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뭐라고? 그치? 내가 뭐라고? 근데 왜냐면 우리 문제들이 좀 재밌는 거라 이거 한번 쉬어버리면 호흡이 끊길 것 같아. 그래서 22번으로 저는 바로 갈 겁니다. 약간 불쌍한 표정을 방금 지은 거야. 이해해달라는 거지. 잠깐 물한 모금 마셔요? 했어? 여기 갈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둘레를 12등분하는 점 중에 하나를 A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다가 힘드니까 일단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여러분 잘 그렸죠?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시계야 시계처럼 생각하면 돼. 요렇게 12개가 있어.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말이 왜 필요한가 했는데 뒤에 중요하게 나와요. 자, 근데 거기에 점 중에 하나를 A라고 하고 A 위에 있는 저 이제 PQ A 위에 있는 두점 PQ를 주사위, 아, 그치. 점 A 위에 PQ가 둘다 있었다는 거야. 근데 주사위 한 개, 동전 한 개를 던져가지고 이제 이 점들을 움직이겠대요. 자, 주사위의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확률이 얼마지? 3분의 2의 확률로. 시계 방향으로 두 칸. P를. 그치. 그래서 P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두 칸. 그리고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한 칸만 움직인대요. 시계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3분의 2의 확률로 두칸 플러스 2만큼, 3분의 1의 확률로 플러스 1만큼 움직인다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아? 자, 그 흐름을 왜 타야 되느냐? 자, 이번엔 Q는 반시계 방향이라서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러면 Q는 동전이 앞면이면이야. 오예, 2분의 1의 확률로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거나 2분의 1의 확률로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 설정까지 다된 거야. 자, 근데 6번을 반복했고요. 그때 두점 사이의 거리가 2래.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반대쪽에 있다는 거야. 아, 됐어? 자, 그러면 이두 점의 위치를 이거 한칸한칸한 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2가 되었다는 건 6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6의 약수가 A번 나왔다고 하면 6의 약수가 안 나온 거는 6-A번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사위도, 아니 동전도, 동전 앞면이 A번, 아니 B번 나왔다면 뒷면은 6-B번이에요. 그죠? 괜찮아? 요걸 가지고 우리는 좌표를 잡아볼 건데 P의 좌표는, 자, A의 위치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움직이는 걸 따져주면 되잖아. P의 좌표는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데, A만큼, 즉, 2A만큼 가고, 에다가, 이거, 시계 방향으로 두 칸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아닌 만큼 더해주니까, 6 빼기 A만큼을 더 더하면 돼. 이게 P의 위치예요. 0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이게 P의 위치야. 자, Q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요때마다 마이너스 3B, 요 6-B번마다 마이너스 B가 되어서 요게 누구예요? Q의

6시예요. 그 둘을 뺀 차가 6의 배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냥 6의 배수면 안 돼. 12가 되면 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그냥 6의 배수가 아니고 6 곱하기 홀수들. 6, 18, 30. 이런 식이 되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이러나 저러나 A부터 A와 B로 가능한 수는 0부터 시작해서 6까지만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겠죠. 식 한번 더 정리 예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6이야. 그다음 여기는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꾸면 마이너스 2b 빼기 6이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서 더하기 2b 더하기 6이 되니까 놀랍게도 얘는요. A 더하기 2b 더하기 12가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얘가 6이 되거나 18이 되거나 30이 되거나 아니면은 6, 7, 42가 되거나 이런 거 따지는데 여러분. 어차피 얘네들이 0부터 시작해서 가니까 음수일 방법은 없고요. 얘네가 얼마일 수 있겠어? 18대는 6일 수 있겠고, 그치? 30대는 18일 수 있겠고, 그치? 그 이상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18이 되는 순간 어떻게 가능하냐면, 얘도 6, 얘도 6이어야 18이 가능해요. 그 외에는 없단 말이지. 이해돼? 요 절대값 자체가 6이 될 수는 없었고요. 42는 없었고, 18이 되기 위해 A 더하기 2B가 6이거나, 30이 되기 위해 A 더하기 B가 18이거나, 요렇게 가능한 겁니다. 즉, 정리! 이 모든 상황을 끌고 와서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A 더하기 2B가 6 또는 A 더하기 2B가 18일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야? A 더하기 B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A, B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해야 돼요. Ready? 레디? 다시 시작할게. 자, 보세요. 저거 좀 이쪽으로 옮길게요. 안 그러면 우리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A 더하기 B가 6인 경우랑 A 더하기 B가 18인 경우로 해서 생각해 볼게요. A 더하기 2B가 18인 경우는 쉬웠어. 아까 말한 대로 A도 1, 아니 A도 6, B도 6이면 되니까. 그지? 오케이. 여기는요? 그죠? 0도 가능해. 0도 가능해. 그러니까 A가 6, B가 0이거나, B를 기준으로 가려고. B가 1이 되면 A가 4, B가 2가 되면 A가 2, B가 3이 되면 A가 0입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일일이 구해서 더해줄 거예요. 화이팅!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얘부터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할 거야. 하나씩, 하나씩. 멀리 갈걸 그랬나? 그래?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됐어? 그럼 이거 지워버려도 되잖아. 얘는 A 더하기 2B가 18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이 횟수들이거든. 달려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6의 약수만 총 6번 나왔다는 거예요. 6의 약수 3분의 2가 총 6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동전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니까 동전 뒷면만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6번 나왔다는 거예요. 별로 복잡할 거 없이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행하는 6번 중에 6의 약수가 4번 등장을 했어요. 그럼 6의 약수가 아닌 경우가 2번 등장을 했을 거야. 6번 중에 앞면이 1번 등장했지만 앞면이나 뒷면이나 둘다 2분의 1이니까 이번엔 2분의 6제곱을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는요. 6번 중에 2번은 3분의 2가 나왔고요. 4번은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번 중에 2번은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는 뒷면이 나왔으나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요쪽도 요렇게 조금씩 내리면서 쓸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안 나왔대, 6의 약수가. 그럼 6의 약수가 아닌 3분의 1만 6번 등장한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6번 중에 3번은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는 뒷면이 나왔다라고 합니다가 되겠죠. 마지막은요? 6번 다니까. 3분의 2만 6번 나왔고요. 앞면만 6번 나왔대요. 하시면 되겠죠. 이걸 다 더할 거예요. 아유, 할수 있어요. 왜? 약간 눈이 약간 뜨였죠, 그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모가 다 뭐냐면요. 모두 다 이제 다 더할 거니까 이쪽에다 쓸게요. 어차피 길게 쓸 거야. 분모가 3의 6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이니까 자신 있게 오세요. 어차피 다 3의 6제곱, 2의 6제곱이야.

그럼 여기는 2의 6제곱 더하기 얘는 15 곱하기 2의 4제곱 그죠? 15 곱하기 일단 써봐. 2의 4제곱 곱하기 6이야. 여기까지 얘까지 다 그죠? 분자에 들어갈 것들만 잘 골라주면 되니까 15 곱하기 4 곱하기 15입니다. 더하기 여기는 20만 남아있네요. 나머지 없고. 마지막은 어때요? 2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약분이 가능해서 제가 이렇게 썼겠죠? 모두 다 4를 품고 있길래 4로 나눌게요. 그래서 3의 6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고, 실제 문제도 보시면 분모에 깔려있는 게 이거야. 이제 분자만 찾아주면 되거든요. 4로 나누니까 2의 제곱이 없어지니까 2의 4제곱 16. 여기는 2의 여기서 이렇게 빠지니까, 그치? 그러면 60 곱하면 되니까 360. 여기는 4 지우면 225. 여기는 4 지우면, 어? 4 지우면 5. 여기는 마찬가지로 16, 이렇게 되어주겠습니다. 요 합이 우리가 찾는 K잖아요. 정리해볼까요? 얘네들이 더하면 230이거든. 230 더하면 590 더하기 32 하니까요. 정답은 600. 12? 620이지, 622. 그치? 맞죠? 계산 622. 예스. 끝. 더 약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2의 배수로 나왔으니까. 근데 분모가 3의 6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스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얼마다? 622가 됩니다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독립시행의 확률을 약간 원 없이 활용해보는. 그죠? 독립시행의 확률을 엄청 많이 계산해볼 수 있는 기회였어. 그래서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부담스럽기는 해도 어차피 분모가 다 똑같이 3의 6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할 만하다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그 횟수에 대한 걸잘 따져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A가 P랑 Q 점을 기준으로 할때 6의 약수가 주사위 6번 던져서 몇번 나왔는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몇번 나왔는지 이게 결정이 돼야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었답니다. 고생 많았어요. 레벨 3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는 뭐 서술형이지만 쉬어가는 시간으로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이래요. 뭐로 보여? 비가 일어나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쓰셔야 돼. 이걸 선생님 구구절절 서술형이니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므로 PA는 4분의 1이다로 써줘. 그러니까 이 과정 생략하고 얘를 쓰는 건좀 그래. 왜냐하면 4분의 3은 문제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타고 왔는지가 좀 보여지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인데 독립이므로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 곱하기 PB가 된다라는 거 쓰면 돼. 이렇게 써놓으면 그 다음에 땡땡땡 PB에 대한 표현을 쓰기가 좋잖아. 양변에 4 곱할까요? 3분의 2. 이렇게 해서 PA와 PB를 잘 구했습니다. 마무리는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시고 곱하면 교집합의 확률이 되어주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지? 12분의로 통분한 상태로 쓸까? 12분의 3, 8, 2 뺍니다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2분의 9가 되니까 정답은 4분의 3이라고 쓰시면 흐름 완벽, 내용 완벽, 흠잡을 데 없음, 끝! 이렇게 완성돼. 약간 쉬어가, 이렇게 달리다가 마무리한, 쿨다운 시간처럼 마무리가 되고 있어. 24까지 끝낼게요. 24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서로 같으면 동전을 5번 던져요. 기다려봐. 뭔가 하는 행동이 달라졌잖아.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36분의 6이니까.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쓸까? 같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36분의 6, 뭔데? 11, 22, 66. 뭐, 이거 안 써도 상관은 없어, 사실은. 6분의 1의 확률로 어떻게 된다고요? 5번 던질 거예요. 그리고, 다르면 나머지 6분의 5의 확률이 되겠죠? 그걸로 3번 던진다라고 썼어요. 근데,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두 번일 때그 중에 서로 같았을 것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요. 그냥 바로 갈 수가 있어. 6분의 1 곱하기 다섯 번 중에 두 번.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세번 나왔는 거랑 6분의 5의 확률로 세번 던지게 되겠죠? 세번 중에 두 번. 앞면이 두번 나오고 뒷면이 한번 나온 거. 제가 이렇게 쓰긴 썼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쓰고 2분의 1의 5제곱으로 써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중에 누구를 올리는 거야? 그 중에 주사위의 눈이 서로 같았을 확률을 위에 올리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완벽합니다. 자, 계산을 이쪽에다가 해볼게요. 얘가 얼마야? 10인데 32분의, 그죠? 아니, 32분이라고 할까? 2의 6제곱이니까 60, 2의 5제곱이니까 32 맞잖아. 32분의 10 곱하기 6분의 1 할게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그나마 1로라도 나누어 놓으세요. 96분의 5 더하기, 여기도 어때요? 더 약분 뭐 대단하게 되는 건 없고, 6분의 5 곱하기, 여기는 2가 3개 깔리니까 8분의 3 요렇게 돼서 한번더 나누면 16분의 5더라고. 그거는 좀 괜찮지. 그 중에 누가 올라간다고요? 96분의 5를 올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5는 다 지우세요. 위아래 5다 나눌 수 있고요. 다 16으로 나누어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깔고 가도 상관은 없고요. 그죠? 정답은 얼마야? 7분의 1? 그죠? 7분의 1이 되어주는. 왜냐면 이거 16 곱하면 여기는 96 곱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96 곱해가지고 정리하시면 7분의 1이라는 게 바로 쉽게 나오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얘가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각각 잘 적용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건부 확률이잖아. 그 중에 서로 같은 게 올라가는 가장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는 그림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동그라미랑 별 중에 별이 올라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고로한 형태로 등장을 한 겁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확률의 곱셈 정리도 활용을 하면서 여기다가 독립시행의 확률에다가 조건부 확률이 얹혀져 있으니까. 근데 쉽죠? 왠줄 알아? 어려운 문제 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고난도로 빡 하고 나면 이렇게 약간 쓱 쉬운 느낌을 앞으로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올림포스 문제들. 복습 잘 하시면서 스스로 꼭 한번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보는 거랑 푸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스스로 꼭 한번 다시 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통계로 만나면서 새로운 내용도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27강이죠. 27강. 그래서 우리 이제 90% 지점을 돌파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1강 시작하면서 아마 많은 부푼 꿈과 나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때 출발했던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 지점까지 왔다면 여러분들 이제 진짜 10%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완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더 힘내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람의 유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간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일 인자 유전을 탈탈 털어서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인자 유전을 공부를 할 예정. 그래서 다인자 유전에서 일단은 요거를 수월하게 받아들이려면 여러분들이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잘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인자 유전이면 보통은 이 유전자형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 없이 그 생식세포 유전자형 잘 뽑을 수 있는지 요거 좀 연습을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피부색 유전 모델이라고 해서 다인자 유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피부색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단순화한 모델로 우리가 그 다인자 유전의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은 좀 할게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란 하나의 유전 형질 딱한 가지 특징을 결정을 하는 건데, 그것의 발현에 여러 쌍의 대림 유전자가 관여할 때 우리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 쌍이 정확히 몇쌍 이상? 두쌍 이상. 그래서 단일만 아니면 되는 거죠. 한 쌍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단일 인자와 두쌍 이상이 다인자 유전으로 나눠진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쌍에 의해서 이 형질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유전자들의 조합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표현형의 가짓수 자체가 많고,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이 또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는 대립 형질의 종류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딱 떨어질 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ABO식 혈액형인데, 여러분은 뭐, A형 90%, B형 10%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죠. 뭐 A 점뭐 B형이다 뭐 이런 것도 없군요. AB형이다 했으면 AB형이지.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 중에 하나씩으로 딱딱 나누어서 떨어집니다. 이 중간 사이 어디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례인데, 근데 우리가 키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다인자 유전의 또 대표적인 사례가 키죠. 키는 180과 140만 있다. 뭐 이렇지 않죠. 중간에 아주 무수히 다양한 소수점과 함께 굉장히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통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에요. 딱뭐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만 고려했을 때도 아주 다양한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환경의 영향까지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형으로 피부색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지만, 햇빛을 오래 본다든지, 오래 안 본다든지, 피부색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키도 뭐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환경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더 다양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는 것이 다인자 유전이에요.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죠? 그죠? 자, 이제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뽑기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기본을 좀 잘해놔야 나중에 좀덜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자, 일단 기본 전제는 뭐 A, B, D 마지막에 보면 E도 하나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모든 유전자가 모두 모두 상염색체에 있으면서 다 서로 각각 다른 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다. 아예 다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간단한 조건으로 걸어놓고 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의 유전자 형인 어떤 개체가 있다. 뭐 사람이라고 칠게요. 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이건 그냥 이 개체의 EN일 때의 유전자형이고, 이 개체가 감수 분열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있는 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식세포라는 것은 A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랜덤으로 뽑아주는 것이고, B도 마찬가지, D도 마찬가지죠. 두개한 쌍인 유전자 중에 하나씩만 랜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생식세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A에 대해서는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B도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D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세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이 유전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딱한 가지만 나올 겁니다. 그게 뭐예요? A 중에 뭘 뽑더라도 라지 A가 뽑혀. B도 라지 B만 뽑히고, D도 라지 D로만 뽑혀서 나올 겁니다. 그거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로 한 가지 단일한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small a, small a, small b, small b, small d, small d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몇 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까요? 한 가지겠죠. 왜? A에 대해서도

동양접합. B에 대해서도 동양접합이니까 각각에서 뽑혀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그럼 조합도, 최종 조합도 한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뭘 뽑든 스몰 A, 스몰 B, 스몰 D로만 구성된 생식세포 외에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 예, 개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 양을 뽑아볼 텐데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죠? A에 대해서는 2형 접합이에요. 라지 A가 뽑힌 것이랑 스몰 A가 뽑힌 것은 결과가 다르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B는 한 가지 단일한 종류예요. 뭘 뽑든 라지 B.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는 라지 D, 스몰 D의 2형 접합이니까 역시나 대문자가 뽑히는지 소문자가 뽑히는지가 서로 다른 정보여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다 독립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조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가짓수는 이렇게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럼 총 네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실제로 유전자형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라지 A가 뽑혔습니다. 근데 B는 뭘 뽑아도 라지 B. 그때 D는 라지 D가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조합은 다 똑같은데 스몰 D가 뽑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지 A 말고 스몰 A가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B는 뭘 뽑아도 라지 B. 그때 라지 D가 뽑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스몰 D가 랜덤으로 해서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써놓고 보니까 네 가지가 맞고 이거 외에는 다른 조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입니다. 그러면 이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를 적어볼 텐데 일단 가짓수 먼저 볼게요. A는 단일한 한 종류, B는 서로 다른 두 종류, 그 다음에 D도 단일한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의 생식세포만 만들어지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A는 스몰 A와 그 다음에 D는 라지 D로 그냥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때 라지 B가 뽑혀오느냐 아니면 스몰 B가 뽑혀오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게 앞으로 바로 이 나오는 피부세 유전 모델에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유전자형인데 얘가 좀 중요해요. 지금 얘는 세 종류에 대해서 다 2형 접합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선택지, B에 대해서도, D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유전자의 종류는 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8가지가 만들어질 건데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게 나왔을 때는 그냥 서로 다른 8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라지 A가 올 수 있어요. 그때 B 중에서는 라지 B가 뽑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 중에서도 라지 D가 뽑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A와 B에서는 같은 조합인데 스몰 D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여전히 라지 A인데 라지 B 말고 스몰 B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라지 B 또는 스몰 B, 랜덤이니까. 그때 라지 D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D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A를 갖는 조합은 이렇게 네 가지 끝. 그 다음에는 라지 A 말고 스몰 A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그게 스몰 A로만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스몰 A, 스몰 B, 스몰 D로. 이렇게 8가지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라지 스몰 E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러면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총 16가지의 서로 다른 유전자형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텐데 그거를 지금 다 적진 않을 거고 지금 보면 아까 얘가 8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8가지의 뒤에 라지 E를 붙인 거 8개랑 이거 똑같은데 그 뒤에 스몰 A, 스몰 E가 붙은 거 8개 해서 총 16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알파벳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랜덤으로 뽑아서 구성을 한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생식세포 유전자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지금 다인자 유전이잖아요. 다인자 유전에서는 대문자 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은 구체적인 생식세포의 유전자형도 문제풀이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 생식세포의 대문자가 몇 개냐를 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문자 3개, 대3, 얘는 대0이겠죠. 얘는 대3.

대이, 대이, 대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개체에서 만든 여러 생식세포 중에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대문자 숫자는 같은 경우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 풀이에서 조금 구분해야 되는 포인트가 된다. 뭐에서는? 다인자 유전에서는. 그래서 얘는 대문자 두 개죠? 얘는 대문자 한 개입니다. 얘는 세 개, 두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영 개. 그래서 대문자가 한 개인 것도 유전자형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그한 개의 대문자가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B일 수도 있고, 라지 D일 수도 있고. 대문자가 두 개인 것들 중에 유전자형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똑같이 대문자 수는 똑같지만, 그 대문자가 두 개라는 건 나머지 한 자리가 소문자라는 거잖아요. 총세 자리니까. 그한 자리의 소문자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조합이 될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고 넘어가면 출발이 수월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피부색 유전 모델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할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뽑아봤던 유전자형 연습과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대부분의 문항들, 그리고 기출 문제들은 C 말고 D를 씁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게 C 같은 경우는 소문자, 대문자하고 구분이 잘안될 수가 있어서.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는 우리가 올해 컬러로 바뀌었잖아요. 교재가. 그래서 좀 컬러감을 주고 싶어서, 이제 컬러로 된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제 C가 있는 그런 그림을 찾아왔다. 하지만 내용은 요게 C와 D인 거, 그거 빼고는 다 동일하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피부색이 이 다인자 유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수 있는데, 그거를 진짜 곧이곧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설명할 게 아니고, 모델로. 일부만 우리가 따와가지고, 그 느낌만 따와가지고 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일단 지금 원래 실제로 피부색 유전은 100상 이상의 유전자가 관여해서 결정이 되고요. 거기다가 환경의 영향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고려하면 그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분석 자체가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가정을 넣을 건데, 그첫 번째 가정이 피부색 유전이 세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렇게 일단 첫 번째 가정을 할 겁니다. 100쌍 너무 복잡해. 우리는 두쌍 이상이면 되긴 하는데, 두 쌍은 또 너무 간단하니까, 세쌍 정도로 가정해서 이 다인자 유전 느낌만 좀 보여주자 해서 만들어진 게이 피부색 유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이세 쌍의 대림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뭐, 라지 D, 스몰 D로 해도 되고, 이 그림에 맞춰서 라지 C, 스몰 C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세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대림 유전자가 다 상염색체, 모두 다 상염색체에 있고, 다 하나하나하나가 다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다, 이건 가정이에요. 물론, 실제로 피부색을 결정한 유전자 중에 일부는 상염색체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의 세 쌍이 모두 독립되어 있다고 가정해서 조금 더 쉽게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은 뭐냐면, 우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림 유전자들 간에. 우열 관계로 표현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표현형은 대문자 수가 몇 개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대문자 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항상 표현형은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문구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다인자 유전은 어떤 문제든. 그래서 그렇게 분석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다른 단일인자 유전이랑 어떻게 해석이 좀 다른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세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C, 스몰 C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요런 사람이랑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의 유전자형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유전자형이 일단 서로 다르잖아요. 만약에 우열 관계가 명확하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라지 B, 스몰 B를 갖는 경우에 요거는 요렇게 되면 라지 B가 발현되겠죠. 그죠? 우열 관계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근데 얘는 스몰 B, 스몰 B 조합이니까 스몰 B가 발현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열 관계가 명확하다고 했을 때는 얘는 라지 B가 발현되고 얘는 스몰 B가 발현되니까 표현형이 달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피부색 유전 모델에서는 대문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되고 대문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한 피부색으로 갔나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대문자 몇 개예요? 대2죠. 최종적으로. 이 사람도 대2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피부색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표현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형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고 그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몇 개가 포함돼서 전달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손에서 대문자 몇 개를 갖는 자손이 나타나는지 그것들이 여기서 해석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 집안의 어떤 상황을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다 소문자로만 돼 있는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과 다 대문자로만 가진 이런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자손을 낳은 겁니다. 이건 가정이죠. 그죠? 이제 상황을 만든 건데. 그래서 다 소문자니까 색깔은 제일 하얀 피부색을 가졌을 거고 다 진하니 그 다 대문자니까 제일 검은색의 그런 피부색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서로 너무너무 반대인 두 사람이 끌려서 자손을 낳았다면 이 사람들의 생식세포가 각각 수정되어서 자손의 유전자형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일까?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 죄다 다 동형접합이니까 각각이 한 종류씩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예로부터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의 생식세포만 만들어질 거고요. 예로부터는 라지 A, 라지 B, 라지 C의 생식세포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한 종류라면 그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나올 수 있는 조합도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아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모아서 써주는 건데 대문자를 앞에 써주는 게 규칙. 그래서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은 무조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대문자가 3개잖아요. 대삼. 그러면 중간 정도의 피부색을 가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얼굴에 써있지 않지만 피부색이 자기랑 동일해. 피부색이 비슷한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랑 비슷함에 끌렸어. 근데 그 사람이 유전자형이 뭐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C, 스몰 C여서 대문자 3개여서 나랑 같은 표현형이었을 수도 있지만 운명적으로 유전자형까지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대삼으로 표현형도 같은데 유전자형까지 똑같아. 그런 상황.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둘이 각각의 생식세포를 만들 때 몇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요? 얘도 이형접합, 이형접합, 이형접합. 그럼 각각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 조합을 해보면 총 8가지. 우리가 아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스몰 D로 했을 때랑 같은 거죠. 그냥 D가 C로 바뀌었을 뿐. 그래서 여기서는 8가지의 서로 다른 유전형을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이 사람도 똑같죠. 이 사람도 8가지의 서로 다른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그거를 표현한 게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게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그런 종류를 다 여기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뿐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교재에서 이게 흑백이 칠판에서 보통 반전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세 개가 다 검은색 바둑돌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난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중에 아까 뭐가 있었어?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있었죠. 그렇죠? 다 대문자인 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차피 대문자가 있으면 더 진하게 만드니까 그 대문자 하나하나를 검은색 바둑돌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 중에 세 자리가 다 대문자인 걸로 들어간 생식세포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스몰 A, 라지 B, 라지 D의 유전자형일 때 뭐 라지 A, 스몰 B, 라지 D의 유전자형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다른 8개를 뭐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A, 라지 B, 스몰 C 이렇게 적기는 자리가 없으니까 바둑돌 느낌으로 대문자, 소문자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8개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어차피 난자든 정자든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8가지, 이쪽도 8가지예요. 그러면 이 난자와 정자들이 만나서 수정된 결과가 이 두 칸이 만나는 이 교점에 있는 그 조합이 바로 그 둘의 수정으로 태어나는 자손들의 대문자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A, 스몰 B, 스몰 C끼리 만났다. 그러면 걔네들을 만난 자손은 대문자 하나도 없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로만 가지고 있는 난자랑 대문자만 가지고 있는 정자가 만나서 태어난 자손은 다 대문자로만 갖고 있습니다.

있어서 가장 진한 색깔을 띠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8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종류의 대문자를 가진 생식세포를 수정해서 만들어지는 64개 조합을 여기다가 다 바둑돌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표현형 별로 분류를 해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표현형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지?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대문자 수가 만약에 여기 검은색 바둑돌이 두 개인 것들은 다 같은 표현형이란 얘기예요. 유전자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대문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다 같은 표현형을 묶어서 카운트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게 바로 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방금 그 64개 칸의 결과를 이렇게 세는 겁니다. 죄다 소문자인 거 했더니 64개 칸 중에 한 칸. 죄다 대문자인 거딱한 칸. 근데 세 개는 대문자고 세 개는 소문자인 게 64개 칸 중에 무려 20개가 해당이 돼요. 유전자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개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세봤더니 20칸. 그 다음에 두 개가 대문자인 거는 64개 중에 15칸. 그 다음에 두 개가 소문자인 거, 그것도 64개 중에 15칸. 이렇게 해서 세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이 다인자 유전의 모델을 우리가 간단히 단순화시켜서 분석을 해보니까 항상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정상 분포 곡선이 그려집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사실 거기서 조합해서 대문자 두개 나올 확률이 소문자 두개 받을 확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대문자 두 개든 대문자 네 개든 결국에는 대문자 두개 받는 거나 소문자 두개 받는 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나오는 칸수도 같게 된다. 하나만 대문자인 거랑 하나만 소문자인 건 사실 같은 확률이다. 그래서 여섯 개의 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상 분포 곡선을 그려주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좌우 대칭. 항상 가운데 값이 더그 빈도가 높고 양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종 모양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딱세 쌍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했어요. 아주 제일 단순하게, 단순화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표현형도 같고 유전자형도 같은 두 부부 사이에서 몇 가지 서로 다른 표현형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냐면 대문자 하나도 없는 애부터 대문자 여섯 개 가진 애까지. 이 중간 값도 지금 다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대문자 하나도 없는 것부터 대문자 여섯 개 가진 것까지 하면 총몇 가지 표현형입니까? 서로 다른 일곱 가지 표현형입니다. 0부터 세야 돼요. 0부터 세면은 7개 되거든요. 6까지 했을 때. 그래서 7가지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온다. 단세 쌍으로 가정했고, 부모가 지금 표현형도 유전자형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밑에서 7가지나 되는 서로 다른 표현형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해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실제로 100쌍 이상으로 늘어난다?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엄청나게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해 놓은 모형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느낌을 알 수가 있다, 좀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풀어보면서 문항이 보통 어떻게 서술이 되고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 106쪽, 106쪽에. 자, 다음은 어떤 생물의 유전형제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동그라미 기억은 서로 다른 상염 색체에 존재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서로 다른 상염 색체니까 모두 다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 그리고 또세 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형태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라는 것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그리고 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기억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이거는 그냥 다인자 유전의 일반적인 문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문자 수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문구고요. 그래서 보기 볼게요. 맞는 거 골라주면 되는데,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의 유전은 복대립 유전이냐 물었습니다. 복대립. 이거는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복대립 아니고 다인자입니다. 다인자. 단일 임자인데 대립 유전자 종류가 많은 게 복대립이에요. ABO식 혈액형처럼. 그래서 복대립 유전은 단일 임자여야 되고,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 다음에 니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D로 모두 이형 접합인 개체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D인 개체의 표현형이 서로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두 개체는 각각이 서로 다른 8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죠? 그 8가지를 조합했을 때 총 64개 칸이 나왔는데 그 64개 칸을 대문자 수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 그러면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애도 가능하고 그죠? 양쪽으로부터 스몰 A, 스몰 B, 스몰 D만 골라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가능하고 대문자 6개 있는 것도 가능하다. 라지 A, 라지 B, 라지 D로만 양쪽으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 값도 가능하다. 그러면 총 몇 가지라고? 6가지가 아니고 7가지. 이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을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을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인 개체가 생성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물어봤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몇 가지냐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했던 거 그냥 해주면 되죠. 연습했던 거. A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지, B는 한 가지, D는 두 가지 선택지니까 모두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네 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차 써보자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또는 라지 A, 라지 B, 스몰 D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라지 D 또는 스몰 A, 라지 B, 스몰 D 이렇게 네 가지 종류 가능할 거고요. 근데 가끔 문항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유전자형 말고 대문자가 몇 개냐를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대3, 얘는 대1, 얘는 대2, 얘는 대1 해서 얘네 둘이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대문자 2네요. 2.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이 대문자 수는 다르지만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대문자 수가 같은 걸로 이렇게 묶일 수 있다. 그래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물어봤는지 뭐 자손에서 표현형을 물어봤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미음.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수컷과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남컷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의 표현형은 최대 몇 가지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리을은 아까 맞췄었고 미음으로 가볼게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8가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각각이 다 이렇게 이형접합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생식세포의 구체적인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손의 표현형을 물어봤어요. 표현형을 물어보면 뭐가 중요하다? 대문자 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표현형이 뭐 어떤 표현형이 나올 확률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가 그냥 나올 수 있는지만 세주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가 가능한가? 그러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거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뽑히면 대문자 하나도 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뽑히는 거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 조합이겠죠. 최대 대문자 3개까지. 그리고 대문자가 한 개만 들어가거나 두 개만 들어가는 조합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컷이 만드는 정자에는 대문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암컷이 만드는 난자에는 대문자가 라지 A 무조건 뽑히고 스몰 B, 스몰 D 다 동형접합이라서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난자에는 무조건 대문자가 한 개만 가능합니다. 한 개. 그럼 지금 여기서 자손의 표현형이면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최종 대문자 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둘을 합쳐서 써줍니다. 어차피 난자가 지금 한 종류밖에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심플하죠. 그래서 얘랑 합쳐져서 수정이 됐다. 그럼 최종적으로 대문자 하나일 거고 얘랑 수정됐다 두 개. 얘랑 수정됐다 세 개. 얘랑 수정되면 최대 대문자 네 개까지.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은 여기가 지금 자손입니다. 자손은 대문자 한 개부터 대문자 네 개까지의 서로 다른 네 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정자가 줄 수 있는 대문자 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좀 찾고 난자가 대문자를 몇 개나 줄 수 있는지 찾고 그거를 합쳐서 곱하는 거 아니에요. 합쳐서 수정됐을 때 만들어지는 자손의 대문자 수가 서로 다른 종류가 몇 가지인지 세주면 자손의 표현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면 되겠다. 일단 이 예제 1번의 답은 니은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유전의 문항이다. 자, 그리고 털색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문자가 중요하다라는 설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암컷과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인 수컷을 교배하여 자손을 얻었답니다. 이런 문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털생 유전은 복대림 유전인지 또 물어봤죠?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 얘 두 쌍밖에 안 되면 별로 안 복잡한 거 아닌가? 다인자 아닌 거 아닌가? 두 쌍 넘어가면 무조건 다인자입니다. 복대립은 단일인자 유전에서 선택지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두 번 정도 연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니은, 자손 F1에서 나타날 수 있는 털색의 종류는 최대 네 가지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털색의 종류, 표현형의 종류 물어본 거죠. 조금 전에 미음 보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이 암컷이 만들어내는 난자에는 대문자가 최소치로 들어갔을 때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몰 A, 스몰 B 조합이면. 대문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치로는 대문자가 두 개일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문자가 라지 A로 하나 들어가거나 라지 B로 하나 들어가는 경우도 가능해요. 이렇게. 난자가 담아줄 수 있는 대문자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자는 이렇게 봤을 때 정자 같은 경우에는 정자는 대문자를 하나도 안 주는 스몰 A, 스몰 B 조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라지 A 하나 갖고 있는 거, 그게 만약에 생식세포에 들어간다면 대문자 최대 한 개까지 담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은 난자와 정자가 가지고 있는 대문자 수를 합쳐가지고 갖게 되는데, 그러면 제일 적게 받은 거는 0,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받은 거는 총 3개까지 가능하겠죠. 정자의 1개, 난자의 2개가 최대치니까. 받으면 최대 3개까지. 그리고 그 중간값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종류는 최대 몇 가지야? 0, 1, 2, 3. 서로 다른 4가지의 대문자 수가 나왔으니까 털색의 종류는 4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가지수는 그냥 이렇게 세주면 돼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에서는 대부분 확률을 많이 물어볼 겁니다. 확률은 이거를 잘 봐줘야 돼요. 자, 아까 난자에서 대문자 하나도 없는 거는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B인 걸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대문자 두 개 담아주는 경우의 난자도 라지 A, 라지 B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문자가 한 개 들어가는 경우는 라지 A, 스몰 B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네 가지의 생식세포는 비율이 1대 1대 1대 1이겠죠? 각각이 만들어지는 비율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대문자 수 한 개로 퉁쳐져 있는 얘가 만들어지는 거에 두 가지의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률을 계산을 할 때는 대문자 하나도 안 줄 확률 4분의 1, 대문자 두 개 다 몰아줄 확률 4분의 1, 그 다음에 대문자 한 개 줄 확률은 나머지 두 개 다 합쳐서 절반. 4분의 2입니다. 약분의 1부를 안 할게요. 4분의 2. 이렇게. 이럴 때는 이 확률은 몇 개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다 확인해줘야 돼요. 그냥 니은처럼 종류를 물어보면 그냥 대충 몇 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냥 보면 되고, 확률을 물어보면 이게 비율이 어떤지도 봐야 한다라는 거 구분해서 잘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자는 라지 A 주느냐 스몰 A 주느냐 반반의 확률로 그냥 결정되기 때문에 얘들은 2분의 1의 각각 확률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손의 털색이 부모 모두와 달라야 돼요. 그럼 부모가 지금 대문자 두 개랑 대문자 한 개란 말이에요. 그럼 대문자 한 개나 두 개면 안 돼. 그거 빼면 남는 게 대문자 없는 거랑 대문자 세 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각각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대문자 하나도 없으려면 일단 정자에 대문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사실 어차피 반반이니까 그게 2분의 1이죠. 얘가 수정될 확률이. 그 다음에 난자 중에서도 대문자 하나도 없는 애가 수정돼야 되는데 걔가 수정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문자 3개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요거 한 개짜리 수정될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대문자 두 개 다 있는 이 생식세포 수정될 확률 4분의 1. 얘네 둘이 동시에 만나야 되니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8분의 1. 최종적으로 얘네 둘을 다 고려하려면 이거랑 이거랑 더해줍니다. 이거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떤 개체가 태어났는데 내가 대문자를 하나도 안 갖기도 하고 대문자를 세 개 다 갖기도 한다? 이런 거는 유전자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체가 태어날 확률 나왔어. 이런 개체가 태어날 확률 나왔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럼 어때요? 4분의 1이죠. 근데 여기서는 8분의 3이냐고 물어봐요.

들어봤으니까 잘못된 복이다.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자손에서 태어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짓수를 물어볼 때는 오히려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누가 태어날 확률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 비율도 반드시 고려해서 우리가 계산에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만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가 연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인자 유전을 변별을 하고자 할때 내면 다인자 유전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는 너무 좀 사고력 위주기보다는 정말 그냥 시간을 잡아먹는 문항의 유형이라서 그렇게 출제는 잘안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일 어려운 문제는 보통 사람의 유전병 또는 이제 가계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형질을 다양하게 섞으면서 어렵게 만들지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게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쉽게 가공했을 때도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니까 그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어떤 유전자가 독립되어 있는 거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는 지난 시간 했었어요. 사람의 유전 기본에서. 근데 여기에서 다인자 유전의 그거를 좀 녹여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유전자형이잖아요. 모두가 다 이형 접합인 유전자형인 두 사람이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연습할 때는 이세 종류의 유전자가 모두 상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게 가장 쉬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되어 있었을 때는 요 밑에서 태어나는 자손이 대문자 하나도 안 가질 수도 있고, 대문자 6개 다 가질 수도 있어서 총몇 가지? 총 7가지의 표현형이 나오는 거였어요.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모두가 다, 세 쌍이 다 독립되어 있다면, 그러면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7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연관이 되어 있다면 거기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연습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하고 길수 있는데, 이제 남는 시간에 맞춰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두 개는 연관되어 있고 한 개는 독립되어 있는 이연관 일독립 상황이 사실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독립이거나 이연관 일독립이거나 거의 이렇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돼 있다. 그러면 뭐가 연관돼 있는지는 보통은 그냥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아주 까다로운 문제에서는 뭐이 중에서 A랑 D랑 연관돼 있는 걸로 최종적으로 찾아지는 문제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우리가 연관시키고 싶은 유전자형으로 그냥 끊으면 돼요. 보통 AB를 많이 연관시키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가 연관이 돼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관이 돼 있는 것도 생김새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유전자형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A와 B가 연관돼 있고 D가 혼자 독립되어 있는 요런 조성을 가진 한 사람. 그다음에 요 사람도 똑같이 A와 B가 연관돼 있고 D가 혼자 다른 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A와 B가 서로 상반 연관돼 있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소문자와 대문자가 상반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D는 혼자 독립이 돼 있는 거죠. 요렇게.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연관이 돼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연히 두 사람이 연관 관계도 같았다. 같은 종에서 A와 B가 연관돼 있는 걸로 가정이 돼 있으면 그종 전체 모든 개체에서 A와 B는 무조건 연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D는 무조건 혼자 독립돼 있어야 돼요. 그종 전체의 공통점이어야 되고요. 대신에 얘네 A와 B가 연관돼 있는 건 맞는데 라지비 스몰비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관 관계는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뭐 유전자형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하시고, 이 구조는, 큰 구조는 종마다, 같은 종 안에서는 절대 변하면 안 된다. 철수와 영희는 요 그림에선 벗어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다인자 유전 문제를 풀 때는 그 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문자 수가 일단 중요합니다. 유전자형이 중요하잖아요. 요 염색체의 대문자 총한개 있습니다. 여기도 한개 있죠? 여기 대문자 한개 있고요. 여긴 없어요. 이렇게 대문자 수.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유전자형 적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대문자 수가 중요하다. 한 개, 한 개, 한 개, 0개. 자,
그러면 양쪽이 다 상반

연관일 때, 상반과 상반의 만남일 때, 그때 몇 가지의 표현형의 자손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자, 난자로 나누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쪽에 이 사람이 남자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자에 대문자가 뭐 최소 한 개, 최대 두 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난자에도 대문자 최소 한 개, 최소 한 개, 최대 두 개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합해도 되죠.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예제 풀 때 했던 방식이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편한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어서 선생님 다른 방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A, B 따로, D 따로의 조합을 해볼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적는 것은 태어난 자손에서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인데 A와 B의 대문자만 따로 이쪽에다 적을 거고 이쪽 위에다가는 라지 D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수를 적을 겁니다. 바꿔볼까요? D를 이쪽으로. D는 혼자 독립되어 있으니까 따로 조합하고 A와 B는 연관되어 있으니까 같이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B에 대해서, A와 B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돼서 만나든 태어난 자손은 무조건 A와 B의 대문자 합은 두 개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무조건. 자, 그런데 D에 대해서는 대문자 하나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한 개 받을 수도 있고요. 최대 두 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자손이 이제 수정돼서 이거에서 하나 뽑고 이거에서 하나 뽑아서 조합을 해보면 대문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손은 대문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A, B, D의 대문자 총합이 자손의 표현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B, D 다 더해서 해보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대문자 수, 그러니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요거 빼고 여기에 연관관계 하나 바꿔볼게요. 이거를 바꿔보면 이쪽은 상인 연관되어 있는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라지 A랑 라지 B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 스몰 A랑 스몰 B가 연관되어 있는 걸로 이쪽만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대문자 몇 개? 두 개. 여기는 0개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대문자 수를 조합을 해보면 제일 적게 받으면 대문자 1개, 그 다음에 많이 받으면 대문자 3개 가능해요. A와 B에 대해서. 그럼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의 A, B, D 대문자 총합은 1개, 3개, 2개, 4개, 3개, 5개. 그럼 대문자 1개부터 5개까지 서로 다른 5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상반 연관되어 있고 한쪽은 상인 연관되어 있다면 총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와요. 이쪽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쪽도 상인 연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라지 A, 라지 B 같이 있고 스몰 A, 스몰 B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대문자 두 개, 이쪽에 0개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A와 B를 조합해서 자손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총합은 제일 적게 받으면 0개, 양쪽으로부터 0개만 몰아서 받는 거죠. 아니면 두 개가 되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받으면 이쪽에 2가닥이랑 이쪽에 2가닥을 받아서 최대 4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A와 B의 대문자 총합은 0개, 2개, 4개 조합으로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대문자 하나도 안 갖는 것부터 대문자 6개 갖는 것까지 그 중간값도 다 나오고 그래서 7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독립됐을 때도 7가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인 연관으로 양쪽 사람이 다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자손에서 최대 7가지의 서로 다른 대문자 수 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세 개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거는 그냥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3연관. 3연관은 이런 거죠. 저렇게 세 자리의 유전자, 예를 들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이 중에 하나는 양쪽이 바뀔 수도 있고 스몰 D, 라지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유전자형 조합을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해보면 세 개가 다 연관되어 있을 때는 총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그 대문자 수 조합 나오거나 네 개짜리가 나오거나 이렇게 요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숫자만 보여주고 숫자나 확률 하나 정도 보여주고 얘네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0: 새로 만드는 문항들이 예전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형태보다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본 원리에 집중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뭔가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해서 어지러웠을 수도 있지만, 핵심만 짚어보자면, 유전자형이 같더라도 그 유전자들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지 연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인자 유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의 가짓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거를 유념해서 독립인지 연관인지를 잘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은 연관이 되어 있다를 알려줍니다. 위치를 알려줘요. 다 연관이다, 아니면 뭐다 독립이다, 이런 걸 알려주고, 거기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형 조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유전자형 하나 정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자손의 뭐 표현형이 대문자 4개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출제가 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정말 그냥 기본 원리를 얘기한 거니까,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랑은 문제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람의 유전 두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진짜 90% 끝낸 거죠? 우린 나머지 10%를 알차게 잘 공부해서 꼭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7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자, 이번 시간부터 해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고, 특히나 이제 우주론의 어떤 기본,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나갈 건데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과학을 하고 있다. 아셨죠? 우리는 천문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일단 우리는 뼈대를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강 후기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뼈대가 아니라 그 외적인 거라 하더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 개념의 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맥. 뭐 가지고 왔냐면 스펙트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참 스펙트럼 얘기 많이 했었는데 흡수 스펙트럼이죠. 중간중간에 흡수선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정지 상태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정지 상태라고 하는 건 이 스펙트럼을 만들어낸 광원이 나와의 거리 변화가 없는 상태.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물질에 의해서 특정한 위치에 흡수선이 나온다. 아셨죠? 우리가 이러한 흡수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이제 기준 파장 또는 정지 파장 또는 고유 파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물질에 의한 흡수선이 다른 천체에서 관측이 되는데 그 다른 천체가 멀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정지 파장에서 또는 기준 파장에서 보여야 되는 그 위치에서 흡수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만큼 파장이 길어진 위치에서 관측이 된다. 우리가 이런 걸 적색 편이. 아셨죠? 얘 같은 경우는 적색 편이가 더 큰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적색 편이가 왜 더 큰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C.

아셨죠? 요게 V, 시선 속도, 멀어지는. 그러니까 멀어지는 속도. 멀어진 속도가 크면 파장 변화량이 커요. 파장 변화량이 크면 흡수원이 원래 위치보다 더 적색 편이 된 상태로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별이나 은하가 방출하는 빛을 파장에 따른 세기를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분은 빛이 안 오는 거예요. 흡수선인 거고. 만약에요, 빛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방출선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더 뜨거운 어떤 물질에 의해서 방출되는 거. 아셨죠? 흡수선, 방출선, 요거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은하의 흡수 스펙트럼을 얘기할 거고, 은하의 흡수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적색 편이가 된 상태로 흡수선이 관측이 된다? 아, 빠르게 멀어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관점. 요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겠다. 아셨죠? 요 자료를 가지고 허블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허블 법칙. 허블이란 사람이 아까처럼 다양한 은하, 멀리 있는 외부 은하에서 관측한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위치를 관측한 겁니다. 흡수선의 위치를 관측했더니 전체적으로 다 적색 편이화 되어 있는 결과가 나온 거고, 그 적색 편이화 되어 있는 결과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크더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더 크게 나타났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진 속도가 더 커? 그래서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은하마다 관측한 값을 점으로 찍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이 그래프를 식으로 만들어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얘기할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식. 이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식은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봤던 y는 ax 꼴, 이 1차함수 꼴이에요. 이 x 대신에 거리를 넣는 거, y 대신에 후퇴 속도를 넣는 거, a 대신에 기울기 h를 넣는 거, 그런 표현 형식. 아셨죠? 그래서 아, x와 y의 관계를 지금 1차함수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허블 법칙은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표현한 식이구나. 요 정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외부 은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 허블 법칙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단이라고 하는 거, 수많은 별이 모여 있는 집단을 우리가 성단이라고 한다. 성단 중에는 구상 성단이 있고요, 산계 성단이 있다. 구상 성단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은 별의 집단입니다. 공처럼 모여 있어요. 산계 성단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비교적 적은 별들의 집단입니다. 흩어져 있어요. 산계라고 하는 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어요. 불규칙적인 모양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성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성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있어 구름처럼 보이는 것. 이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진다. 얘기했었죠? 저온 고밀도의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진다. 은하라고 하는 건 성단 성운,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한다. 아셨죠? 요거 먼저 용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 은하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느냐, 그 역사적인 어떠한 과학사적인 내용을 얘기할 건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따져본다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성운을 우리가 과거부터 좀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어떠한 구름 덩어리 성운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렀고, 이 녀석은 우리 은하 내에 위치한 것,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근데 허블이란 사람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세페이드 변광성은 맥동 변광성 중에 하나. 우리가 맥동 변광성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별의 진화할 때. 이거를 이용해서, 이 안드로메다 성운 안에 들어있는 얘를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거리를 측정한 거야. 측정을 해봤더니, 헐, 무슨 일이야, 이게?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가 우리 은하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 더큰 거야.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고, 이 우리 은하 안에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도 더큰 거야. 얘가 더 멀리 있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때부터 우리는 안드로메다 성운을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성운이 아니라, 아, 얘는 얘 나름대로 별개의 은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과학사적인 사건. 아셨죠?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건 변광성입니다. 크기 변화가 일어나요. 크기 변화가 일어나면서 밝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크기 변화 주기가, 크기 변화 주기, 그 다음에 크기가 변화할 때 일어나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 밝기의 변화, 요걸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지구과학 원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만약에 궁금하면 질문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성운이 아니라 외부 은하임을 밝히게 되었다. 그게 허블이 낸 어떤 하나의 업적 중에 하나. 아셨죠? 그렇게 해서 허블은, 아, 우리 은하 바깥에도 다양한 별들의 집단인 또는 다양한 별과 성운 성단의 집단인 은하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허블이 한 작업이 뭐냐면 외부 은하를 분류하기 시작한 거야. 생김새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한 겁니다. 허블이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외부 은하를 아주 자세히 찍어보고, 찍어본 다음에 형태가 몇 가지로 구분됨을 알게 된 거예요. 요러한 형태, 공 모양의 형태, 요러한 형태, 나선을 가지고 있는 형태, 형태가 이상한 형태. 아셨죠? 그래서 공 모양의 형태를 타원 은하, 그 다음에 나선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나선 은하, 형태를 특정할 수가 없는 불규칙적인 상태를 불규칙 은하. 이렇게 세 개로 형태에 따라서, 가시광선 영역의 형태에 따라서 은하를 분류한 거고요. 공 모양의 형태는 얼만큼 납작하냐에 따라서 납작한 정도를 가지고 이 제로에서 이 세븐까지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고, 나선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중심부가 동그라니 아니면 중심부에 동그랗고 이런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니 해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을 했고, 그 안에서 이 나선 모양의 나선 팔이 중심부에 많이 붙어 있니? 많이 흩어져 있니? 그래서 SBC로 또 구분을 했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허블이 외부 은하를 분류하게 됐고,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요 은하들의 특징을 봤더니 은하들의 특징이 좀 다른데?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하의 특징을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를 표현을 하니까 이제 이런 식인 거지.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주로 늙은 별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리고 새로운 별이 잘안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타원 은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을 HR도에다가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보는 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다 주결성이에요. 왜냐하면 주결성이 전체 별의 9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원 은하를 이루고 있는 주결성을 HR도에다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HR도에 오른쪽 하단에 놓이는 이러한 주결성들만 많이 있더라. 왼쪽 상단에 있는 주결성이 거의 없더라. 무슨 얘기예요? 질량이 큰 주결성 별로 없다. 이런 의미예요. 질량이 작은 주결성이 많이 있다. 질량이 작은 주결성은 수명이 길다. 이런 녀석, 수명이 길어서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녀석이 지금 많이 보인다. 이런 의미. 그리고 성관물질이 적더라. 성관물질이 적어서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지더라. 자, 이 오래된 별들은 주결성의 이 오른쪽 하단에 놓여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작은 녀석들. 붉은색들. 그 다음에 평균 색지수가 크다. 그 다음에 이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납작한 정도. 그래서 이 제로에서 이 7.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징을 분류할 수 있더라. 자,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 여기 불규칙 은하인 주결성을 HR도에다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아까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별들만 많이 있었는데,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는 왼쪽 상단에 있는 별들도 제법 많이 있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질량이 큰 별이 제법 많이 있다.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아서 금방 죽는데, 금방 죽은 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새로 태어나는 질량이 큰 별들도 계속 많이 있는 상태. 그래서 불규칙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젊은 별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이 젊은 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인 성관물질도 많이 있다. 그리고 성관물질이 많이 있고 젊은 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젊은 별들 중에 질량이 큰 별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HR도를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왼쪽 상단에 놓여있는 녀석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뜨거운 녀석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있는 거고, 광도가 큰 녀석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색지수가 조금 작은 별들도 많이 있는 거고, 푸른색 별도 많이 있는 거고. 아셨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더라. 아셨죠? 그래서 크게 타원 은하는 조금 나이가 많은 무리,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는 좀 나이가 젊은 무리, 주결성만 따지고 봤을 때는 그러한 어떤 특징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은하는 이러한 나선 은하의 형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은하의 특징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되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 자, 나선 은하 얘기할게요. 나선 은하라고 하는 건 중심부가 동그랗고 거기에 나선팔이 흩어져 있으면 정상 나선 은하. 중심부가 동그란데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고 이렇게 나선팔이 연결되어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그리고 얘는 SB, 얘는 S. 그 다음에 나선팔이 많이 모여 있으면 SA, 흩어져 있으면 SC로 가는 겁니다. 스몰.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고요.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 이러한 나선 은하의 느낌으로 보는 거고, 이 나선 은하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 얘를 싹둑 잘라서 단면으로 표시하면 크게 세 영역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은하의 핵을 포함하고 있는 별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중앙 팽대부, 그 다음에 은하의 중력권 안에 들어있는 영역 헤일로, 그 다음에 싹둑 잘라봤을 때 이런 원반, 이 원반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선팔이 있더라. 그래서 부분적 특징을 보면 중앙 팽대부나 헤일로는 늙은 별들이 많이 있더라. 성감 물질이 적어서 새로운 별안 만들어지더라. 구상성단이 많더라.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은 별의 집단. 그러니까 이 중앙 팽대부나 헤일로의 느낌은 약간 타원 은하 같은 느낌인 거야. 타원 은하 같은 느낌. 나선팔 같은 경우는 주로 젊은 별들이 많이 있더라. 성감 물질이 많아서 새로운 별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더라. 상계성단이 많이 있더라. 이 나선팔 같은 경우는 어떤 은하의 느낌이냐면 불규칙 은하의 느낌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불규칙 은하가 시간이 지나면 나선 은하가 되고, 나선 은하가 시간이 지나면 타원 은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은하는 진화를 하면서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더라. 은하는 진화하는 게 아니야. 아셨죠? 은하는 진화하는 게 아니라고. 별은 진화하지만 은하는 진화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얘네들은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아셨죠? 이런 특징이 있더라. 됐죠? 그래서 허블의 은하 분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은하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더라.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일단 정리합시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허블이 은하 분류를 했는데,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서 분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특이한 은하들, 특징이 있는 은하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하들을 특이 은하로 재분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요하게 다룬 특이 은하는 전파 은하, 퀘이사, 세이퍼트 은하, 요세 가지를 주요하게 다루는데, 요 은하들이 어떠한 특징 가지고 있으며 왜 만들어졌으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교육 과정을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왜 만들어졌지?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거지? 이제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만 우리가 포인트로 찝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특이 은하의 일반적인 특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징. 특이 은하. 얘네들은 일반 은하에 의해 방출의 에너지가 크더라. 방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질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또는 별이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 많은 물질과 별들을 묶어낼 수 있는 거대한 질량의 무엇인가, 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중심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활동성 은하 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활동성 은하 핵이 바로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이 은하는 다른 일반 은하보다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천체가 많이 속박되어 있다는 거고, 그 아이들을 속박시킬 수 있을 엄청나게 강한 인력체가 있다는 거고, 그 인력체를 활동성 은하 핵 또는 블랙홀로 설명한다. 아셨죠? 그리고 그각 특이 은하마다 일반 은하에서 관측되지 않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서 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재분류를 저렇게 했더라. 아셨죠? 그리고 이러한 특이 은하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은하로부터 가까운 거리에는 잘 분포하지 않고 꽤나 좀 거리가 있는 곳에 많이 분포하더라. 아셨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이 녀석들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파 은하 먼저 얘기할게요. 전파 은하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영역에선 대부분 타원 은하로 보여요. 얘가 지금 전파 은하인데 딱 보면 동그란 모양이란 말이지. 공 모양이에요. 약간 납작한 동 모양. 그러니까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의하면 얘는 그냥 타원 은하야. 타원 은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얘가 일반 타원 은하랑은 다른 어떠한 특징이 있더라고. 강한 특징이. 그래서 얘를 타원 은하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그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재분류한다는 거지. 무슨 은하라고? 전파 은하라고. 그럼 어떠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 얘는 일반 타원 은하에서 볼수 없는 강한 전파 방출이 있더라. 강한 전파 방출. 그럼 전파를 많이 만들어내서 방출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천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 천체들을 많이 속박시킬 수 있는 아 블랙홀이 있구나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초정. 아셨죠? 그래서 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봤을 때는 그냥 타원 은하로 보이지만 얘를 전파 영역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전파 영역에서 보면 볼게요. 여기에 중심부가 있는 거고 중심부에서 물질이 강하게 분출되는 이러한 흐름이 보이는데 이러한 물질 분출을 우리가 Z, 고에너지 물질 분출을 Z라고 하는 거고 이 Z가 여기에 강한 전파원과 연결되어 있더라. 이 강한 전파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로브라고 얘기한다. 아셨죠?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타원 은하로 보이는 녀석인데 얘가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하고 있어요.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회전 축 방향으로 고에너지 물질 분출이

있다고. 우리가 이 고에너지 물질 분출을 Z라고 하는 거고, 이 Z가 강한 전파원인 로브. 강한 전파원인 로브와 연결되어 있더라. 이 Z와 로브가 전파해서 잘 관측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 특히나 Z 같은 경우는 고에너지 물질 분출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X선 영역에서도 잘 보이더라. 요 정도만 일단 전파 영역, 전파 은하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파 은하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세이퍼트 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얘가 세이퍼트 은하예요. 세이퍼트 은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이러한 지금 뭔가 나선 같은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얘 나선 은하인데? 약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죠? 나선 은하인데 이렇게. 근데 일반 나선 은하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선 은하보다 중심부가 엄청나게 밝아. 중심부가 밝아. 다른 일반 나선 은하에 비해서 중심부가 엄청나게 밝다고.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세이퍼트 은하라고 재불려한 거야. 아셨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일반 은하보다 중심부가 굉장히 밝더라. 아셨죠? 그다음에 요 녀석이 스펙트럼으로 보면 또 다른 또 특이한 특징이 있더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런 특징. 보세요. 위로 뾰족. 위로 뾰족. 위로 뾰족. 우리가 요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출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방출선. 은하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복선으로 표시하면 요렇게 중간에 쑥쑥 밑으로 들어가는 흡수선이 보일 수도 있고 요렇게 위로 삐죽삐죽 나와 있는 방출선이 보일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방출선을 표시한 겁니다. 요 방출선이 일반 은하에서 볼수 없을 만큼 넓은 폭으로 보이더라. 이게 큰 특징이에요. 즉 여기다가 표시해 볼게요. 일반 은하라고 한다면 방출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중간에 뾰족. 중간에 뾰족. 중간에 뾰족. 요만큼만 나타난다고. 폭이 좁아요. 근데 얘 어때요? 폭이 넓다고. 폭이 넓은 상태로 방출선이 나타난다? 그게 굉장한 특이점이라는 거지. 이 세이퍼트 은하에. 그럼 왜 이렇게 넓은 폭을 갖게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특정 물질에 의해서, 방출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요 방출선을 내는 물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청색 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퇴를 합니다. 그럼 적색 편이. 청색 편이도 빠르고 많고. 적색 편이도 빠르고 많고 하면은 얘가 하나의 선이 아니라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가 도플러 효과로 나타나는 이 효과가 일종의 하나의 폭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폭으로. 그러면 방출선이 이렇게 넓은 폭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은하 중심부에서 우리가 여기서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녀석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진 녀석들이 이 방출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러한 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굉장히 무슨 빠른 회전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별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다? 굉장히 강한 인력체가 얘네들을 잡아당기면서 운동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블랙홀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게 이러한 특징으로 연결. 요게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 아셨죠?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퀘이사로 갑니다. 자, 퀘이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가시광선 영역에서 하나의 별처럼 보여요. 자, 그림을 보면, 자, 앞에 거 다시 넘어가 볼게요. 나선 은하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타원 은하 이렇게 보이죠. 어떤 뭔가 뿌얘져 있는 이런 천체의 어떤 형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퀘이사는 어떻게 보이냐면 십자선이 있어. 십자선이 있고 점으로 하나 찍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얘는 하나의 점으로 보여. 별처럼 보인다고. 별처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기가 작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이 굉장히 작다. 아셨죠? 그래서 점처럼 보일 수 있어. 또 하나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아무리 큰 녀석도 굉장히 거리가 멀면 점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퀘이사는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실제 이 퀘이사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태양계 수준이에요. 태양계 수준. 은하인데 에너지를 방출하는 수준의 영역이 태양계 수준이라고.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방출하는 거야. 어느 정도로 많이 방출하느냐? 일반 은하보다 수백 배. 영역은 굉장히 좁은데, 여기서 일반 은하보다 수백 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천체들이 모여 있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질량들이 모여 있는 거지. 그 질량을 속박시킬 수 있는 녀석이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활동성 은하의 블랙홀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런데 그 녀석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우주의 팽창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또 빠르게 멀어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 퀘이사 같은 경우는 우주의 팽창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져서 나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녀석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래서 퀘이사라고 한 녀석들은 대부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멀어진 녀석들,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녀석들, 그래서 우주 초기에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 아셨죠? 퀘이사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특이 은하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돌 은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충돌 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은하와 은하 사이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걸 설명한 법칙이 있다 뒤에서 얘기할 허블 법칙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은하와 은하 사이는 비교적 처음부터 은하와 은하가 만들어질 때 거리가 가까운 곳에 만들어져서 둘이 계속 인력에 의해서 서서히 모여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충돌을 하게 되지. 그런 은하들을 충돌 은하라고 해. 아셨죠? 어떻게 보면 우주 팽창의 효과를 무시한 거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인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충돌 은하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충돌 은하들은 이제 뒤어서 얘기할 허블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우주 팽창의 효과가 여기서 적용되진 않는다. 아셨죠? 우리가 이 충돌 은하를 얘기할 때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은하와 은하가 충돌해? 그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별과 여기 있는 별이 충돌해서 꽝 터져버리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은하와 은하가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별의 충돌이 일어나진 않는다. 왜냐하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의 손끝에 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손끝이 딱 부딪혀야 충돌을 하는 건데 공간이 넓다 보니까 충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차되는 느낌. 그래서 별과 별이 딱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셨죠? 대신 이렇게 교차되는 과정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성관물질과 얘가 가진 성관물질이 여기서 굉장히 높은 밀도로 모이겠지.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새로운 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이게 충돌 은하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은하가 충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요 인력 때문에 충돌한다라고 하는 거. 충돌 은하 잘 보세요. 그림으로 잘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약간 하트 모양이죠? 그죠? 하트, 사랑, 가까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이 은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허블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허블 법칙. 이 허블 법칙은 허블이 관측한 이제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특징에서부터 유도된 것이다. 볼게요. 지금 어떠한 물질이 흡수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요 위치에서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게 정상이야. 아셨죠? 또는 이 흡수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 물질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가열해서 방출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요 위치에서, 요 파장대에서 원래 선이 딱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어떤 은하를 관측을 했더니 그 은하에서 원래 요 위치에서 관측되어야 되는 요 흡수선이 요 위치가 아니라 요만큼 파장이 길어진 위치에서 요 위치가 아니라 요만큼 파장이 긴 위치에서 관측이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파장이 길어졌다. 그러면 아 지금 이 빛을 만들어낸 광원이 나로부터 멀어졌구나 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도플러 효과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아 파장이 길어졌어? 길어졌다? 멀어지는 운동을 했구나. 아셨죠? 그런데 보니까 먼 은하보다 더 멀리 있는 은하에서 요 위치에서 관측돼야 되는 파장은 여기에서 관측이 되더라. 파장이 더 길어졌더라. 여기서 관측돼야 되는 빛이 여기서 관측이 되더라. 여기서 관측돼야 되는 빛이 여기서 관측이 되더라. 더 파장이 길어졌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빨리 멀어진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 허블이 관측해낸 건 이거야. 아 내가 봤을 때 대부분의 은하가 다 흡수선들이 파장이 길어진 쪽에서 관측이 된다. 적색 편이가 관측이 된다. 그런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파장이 더 길어지더라. 그 얘기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더라. 가까이 있는 은하는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걸 관측한 거고요. 자 여기서 계속 갑니다. 같은 은하에서 적색 편이는 같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은하에서 기준 파장이 길수록 파장 변화량이 크다. 이거는 얘랑 관련 있는 겁니다. 어떤 은하의 후퇴 속도, 멀어진 속도가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은하에서 어떠한 파장을 가지고 보든지 간에 기준 파장에 대한
파장 변화량의 값은 같은 거야. 이 값이 같아야지 후퇴 속도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니까. 아셨죠? 그럼 만약에 기준 파장이 커요. 기준 파장이 크면 파장 변화량도 그만큼 같은 비율로 커져야 된다는 얘기지. 아셨죠? 그러니까 400분의 만약에 400 기준 파장이 400일 때 파장 변화량이 4래. 그러면 기준 파장이 500이야. 그럼 파장 변화량은 5인 거고. 기준 파장이 600이야. 그럼 파장 변화량은 6인 거고. 이렇게 그런 관계. 아셨죠? 그래서 허블은 요거를 관측해서 아,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져? 아, 그러면 거리와 후퇴 속도에 어떤 관계가 있구나. 이걸 알아낸 거고 그걸 가지고 바로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 낸 거예요. 자, 요렇게 볼게요. 거리, 은하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그 은하가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니를 관측해서 점으로 찍어 봤어. 점으로 찍어 봤더니 일종의 정비례 그래프가 나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x, 여기가 y,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y는 ax 꼴에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네. 그래서 x 대신에 거리, y 대신에 후퇴 속도, 그 다음에 a 대신에 관측값으로 얻어진 기울기 h를 넣어서 요 식을 만들어낸 거지. 아셨죠? 물론 요 식을 만들어낼 때 요 v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이 v라고 하는 건 요렇게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를 해서 알아내게 되었다. 아셨죠? 스펙트럼에서 파장 변화량이 얼만데 기준 파장 또는 고유 파장 또는 정지 파장의 파장 변화량이 얼만데 그걸 알면 거기에 광속을 곱해주면 속도가 나온다고. 속도를 가지고 알게 된 거고 거리를 구했고 속도와 거리의 관계로 이 식을 표현했다. 아셨죠? 이렇게 했더니 자 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h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 그죠? 아 그럼 h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은하가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네를 표현하는 값이야. 맞죠? 이걸 이제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 허블 법칙 여기다 가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은하가 있다고 칠게요. 우리 은하. 그리고 여기에 A가 있어요.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D가 있고. 됐죠? 허블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 은하에서 볼 때 A는 V의 속도로 멀어진대. 그럼 B는 2V의 속도. 속도가 커야 되니까. C는 뭐 3V의 속도. D는 4V의 속도. 거리는 R, 2R, 3R, 4R이 되는 거야. 그러면 허블 법칙을 설명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상태.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볼수록 조금 특이한 거지. 왜 그러냐면 볼게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커? 내가 봤을 때? 그죠? 그럼 내가 기준이 아니라 C를 기준으로 나올까요? 지금 내가 봤을 때 3V로 멀어지는 C를 기준으로 보면 B는 어떻게 보일까? B는 V의 속도로 이쪽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D는요? D도 V의 속도로 이쪽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3V인데 4V니까 V. 2V인데 3V니까 V. 맞죠? 얘는 2V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3V로.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더라.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봐도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더라. 아, 우주에 있는 그 어떤 은하를 기준으로 봐도 이 허블 법칙이 설명이 돼. 그 얘기는 뭐냐? 우주 공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하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공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으로 봐도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질 수밖에 없다. 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공간이 정해져 있고 공간을 따라서 은하들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누군가를 기준으로는 어떤 은하들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 교실에 여러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다 흩어지세요 라고 한다면 나를 기준으로는 다 흩어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친구를 기준으로는 아이들이 모일 수가 있거든. 그런데 누구를 기준으로 봐도 다 멀어져야 되고 멀리 있는 녀석은 더 빨리 멀어져야 돼. 그 얘기는 공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고 공간 자체가 커져야지만 이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럼 다시 갑니다. 여기서 요 H라고 하는 건 요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녀석이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냐를 표현하는 그 거리에 따른 멀어진 속도의 비율을 표현하는 값인데 여기서 얘가 멀어진 이유는 뭐 때문에?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아, 결국에 이 H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이 얼마의 속도로 팽창하는지를 설명하는 우주의 팽창률을 설명하는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외부 은하들을 관측을 해서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현실점에서 봤을 때 우주가 얼마큼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지에 대한 팽창에 대한 정보를 해석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자, 볼게요. 지금 이 허블 법칙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자, 이 V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다? 스펙트럼에서 어떠한 기준 파장이 얼마의 파장 변화를 보이고 있어? 거기에다 속도를 구했더니 얘가 나왔어. 그러니까 아, 파장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후퇴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멀리 있다는 얘기야. 아,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은하들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빨리 멀어져. 그럼 멀리 있는 녀석은 파장 변화량이 더 크겠지. 그걸 비율로 표현하는 거. 뭐 1대 2대 3, 뭐 1대 2대 루트 3, 뭐 이런 비율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블 법칙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로 풀 때는 특수 각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이를테면 자 보자고요. 여기에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A가 루트 3의 속도로 멀어진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어요. B가 있는데 B가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의 속도로 멀어진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1의 속도로 멀어지고 루트 3의 속도로 멀어져? 아, 거리의 B가 1대 루트 3이구나. 속도의 B는 거리의 B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A에서 B를 보면 B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질까? 2의 속도로 멀어진다. 왜냐하면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이러한 관계. 거리의 B가 속도의 B. 이 속도의 B는 파장 변화량의 B. 또는 적색 변이의 B로 설명이 된다. 요게 출제 포인트.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자료가. 자, 볼게요. 풍선에다가 단추를 달아놓고 풍선을 불면 단추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단추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이유는 풍선 표면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풍선 표면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 이걸 우주 팽창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우주 팽창의 중심은 어디? 니은? 아니지. 우주 팽창의 중심은 없다. 누구를 기준으로 봐도 우주 공간은 멀어지는 거. 그렇죠? 누구를 기준으로 봐도 멀리 있는 단추는 더 빠르게 멀어지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주의 나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하에서 볼 때, 지금 A라고 하는 은하가 V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대. 그리고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R이래. 지금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V의 속도로 멀어져. 근데 과거에 A와 우리 은하는 붙어 있었대. 붙어 있는 상태에서 V의 속도로 계속 멀어져서 현재 R의 거리에 왔대. 라고 가정한다면. 가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붙어 있었던 요 녀석이 V의 속도로 가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속력 분의 거리거든. 근데 속력을 V라고 얘기했고 멀어진 거리를 R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시간을 계산하면 붙어 있었던 녀석이 여기까지 간 거리 변화의 시간이 나오는 거지. 맞죠? 근데 얘를 우주로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즉 얘가 여기에 붙어 있었고 이 공간이 이만큼 커졌어. 공간이 이만큼 커진 이 우주 팽창의 시간이 우주의 나이가 된다고. 아셨죠? 즉 이 시간이 우주의 나이가 되는데 V분의 R? V분의 R은 허블 법칙에 의하면 허블 상수의 역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허블 상수를 정확히 구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은하들이 붙어 있었고 일정한 거리까지 일정한 속도로 갔다라고 치면 팽창의 시간을 추정할 수가 있다. 이 팽창의 시간이 우주의 나이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까지 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한번 지구의 플러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은하의 후퇴 속도 A의 후퇴 속도가 1일 때 B의 후퇴 속도가 1회. 아, 그러니까

이러한 위치관계를 표현하는 게 실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아셨죠? 이런 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제 외부 은하의 특징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림 A와 B가, 그림은 은하 A와 B가 탄생한 후부터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했고요. 밑줄. A와 B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했었죠. 그럼 하나가 타원이고 하나가 나선 인하인데, 이런 자료를 볼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최근 시점. 여기가 최근 시점이에요. 최근 시점을 보면, 타원 은하는 늙은 별들,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진다고. 성함 물질이 거의 없어서. 나선 은하는 새로운 별이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연간 생성되는 별의 총 질량을 보니까, B는 꽤 있잖아요. 근데 A는 거의 없는 수준이야. 아, 네가 타원 은하구나. 아, 그럼 네가 나선 은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럼 B는 나선 은하이다. 맞는 거고요. T2일 때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는 A가 B보다 적다. A가 B보다 많다가 되는 거지. 얘는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지고 과거에 만들어진 별이 여기까지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질량이 굉장히 작은 녀석들, 수명이 굉장히 긴 녀석들만 남아 있는 거니까 평균 나이가 굉장히 크겠지. 그다음 A에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기활성의 개수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 더 많겠지. 왜냐면 태양보다 질량이 크대요. 그럼 수명이 짧아. 여기서 그런 녀석이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수명이 짧으니까 죽었겠지, 이미.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질량이 큰 별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 만들어서 죽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없는 거. 그럼 보면 A에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기활성의 개수는 이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다 죽어서 현재는 없고 현재는 질량이 작은 녀석들만 남아있는 거고. T2 시기에 보니까 생성되는 총 질량 거의 0의 수렴. 그 T2 시기에 있는 질량이 큰 별이 거의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T1일 때보다 많다. 이때가 많고 이때는 거의 없는 수준. 이렇게 해서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풀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은하 분류 기준 가지고 볼게요. 자, 밑줄 그을 부분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가나 다는 각각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타원 은하 중 하나. 하나가 막대 나선 은하이고 하나가 타원, 하나가 불규칙인데 보니까 나선팔이 있는 가에서 얘만 동그라미야. 그러니까 얘가 막대 나선 은하지. 막대 나선 은하. 그 다음에 얘만 동그라미야. 편평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대. 그럼 얘가 타원이네. 타원. 타원. 편평도라고 하는 건 얼마나 납작하냐. 납작하면 납작할수록 공모양이 납작한 공모양이 되는 거고, 납작하지 않다는 얘기는 진짜 공모양, 완전 이상적인 구형. 아셨죠? 그래서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이 제로에서 이 세븐까지 갈수 있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그럼 다는 불규칙 은하가 되겠지. 이렇게 불규칙 은하는 규칙성이 없고요, 대칭성이 없고요. 됐죠? 자,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가? 중심부양의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얘 X여야 되겠지. 근데 얘가 동그라미네요. 그러니까 얘는 틀리네요. 기억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은하의 형태가 뭐 규칙적이냐? 라고 한다면 둘다 규칙적이니까 기억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 주기활성의 평균 광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나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은 주기활성들, 수명이 긴 녀석들이 지금 남아있다고. 새로운 별안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막대 나선 은하는 나선팔에서 새로운 별 만들어지고요. 그중에 질량이 큰 별이 꽤 있다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감물질의 질량의 비. 그러니까 성감물질이 얼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가 다보다 크다. 지금 나는 타원 은하인데 타원 은하는 성감물질이 거의 없다고. 그 새로운 별이 잘안 만들어진다고. 근데 불규칙 은하는 성감물질도 많고 새로운 별도 많이 만들어지고 질량이 큰 별도 꽤 많이 만들어진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3번 보면 보겠습니다. 그림은 은하 A와 B에 존재하는 O형 주기활성의 개수. O형 주기활성이에요. 질량이 굉장히 큰 주기활성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개수와 은하 형성부터 생성된 누적 질량을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 거기 좀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은하 형성부터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을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그러니까 누적 질량이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누적 질량이니까 질량이 무조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A와 B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보자고요. 시간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야.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시작점이 된다고. 120억 년 전. 됐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위로 올라갑니다. 최근을 보라고, 최근. 이쪽이 최근이겠지. 최근으로 가면 A 같은 경우는 누적 질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큰 주교일성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최근에도. 그러니까 A가 나선 은하가 되는 거예요. B 같은 경우를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누적 질량이 거의 이제 증가하지 않는 특정 값에 거의 수렴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최근에는 이 은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질량이 큰 별이 안 만들어진다. 성관물질이 이제 거의 없는. B가 굉장히 성관물질의 비율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타원 은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처음에 은하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은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O형 주기열성, 질량이 큰 주기열성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구나.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안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이미 다 죽었어.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 질량이 작은 녀석들. 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잘 많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120억 년 전부터 110억 년 전까지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지금 여기까지 생성된 누적 질량은 요만큼이고, 여기까지 생성된 누적 질량은 요만큼이니까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맞는 거고요.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주기열성의 평균 광도. 현재잖아, 현재.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주기열성의 평균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A는 최근에도 질량이 큰 녀석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평균 광도가 크다. 이렇게. 현재 은하 질량에 대한 성관물질의 질량비. 성관물질이 상대적으로 얼마큼 많이 있느냐? A가 뭐더 많이 있겠죠. 그죠? A가 B보다 크다. 맞는 거. 그래서 기역님 디귿 다 맞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를 보면 허블 법칙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A와 B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자, 이렇게. 우리 은하에 있고요. A와 B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위치 관계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는 8,400. 아, 얘가 지금 8,400으로 가는구나.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240. 아, 그럼 여기가 120이고, 여기가 120이구나. 이렇게. A에서 관측한 C의 적색 편의량은 요거다. 라고 되어 있죠. 적색 편의량을 줬습니다.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를 준 거야. 아셨죠? 그게 얼마냐면 0.028. 그러니까 1000분의 28. 여기에다가 곱하기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광속 3 곱하기 10의 5승을 하면 뭐가 나와요? 후퇴 속도가 나온다고. 후퇴 속도. 왜냐하면 여기 문제 지금 빛의 속도가 나왔으니까 후퇴 속도가 나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300 곱하기 28 하면 뭐가 나와요? 8400이 나와요. 8400. 아, 그러니까 A에서 관측했을 때, A에서 관측했을 때 C가 지금 8400. A에서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했을 때이 속도만큼 A에서 관측했을 때 C의 속도도 똑같다. 그럼 뭐예요? 거리비가 성립을 한다는 거지. 아, A를 기준으로 이렇게 120만큼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을 그렸을 때이 원의 원주 어딘가에 C가 놓여 있다는 거야. 이 어딘가에 C가 놓여 있다. 그게 지금 이 정보. 아셨죠? 자, B에서 관측할 때 우리 은하와 C의 시선 방향은 30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B에서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와 C가 30도를 이룬대. 30도. 그러면 이 C는 지금 이 선상에 어딘가에 있는데 30도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에 찍힐까? 이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각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쭉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한다. 직각. 여기는 60도, 얘는 30도. 직각삼각형.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20 됐죠? 그리고 쭉 그려주면 120, 120에 60도니까 여기도 120. 그러면 1대 120대240. 1대 2대 루트 3. 아, 120, 루트 3. 이렇게 위치 관계가 딱 성립을 하게 되고 C가 여기에 딱 찍혀요. 요걸 연습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아셨죠? 자, 허블 상수는 요거다라고 했죠? 허블 상수 H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인데 자, R121 대 V가 8400 해주면 70km/s 메가파생 나오고요. A에서 C를 관측하면 관측 기준 파장이 요거인 녀석이 이렇게 관측이 된다.

0: 라고 했었죠. 자, 1000분의 28이에요. 그러면 500이면 얼마? 14니까 514로 관측이 된다. C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C에서 관측한 우리 은하의 후퇴 속도의 루트 3배. 1대 루트 3. 그러니까 C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C에서 관측한 우리 은하의 후퇴 속도의 루트 3배. 맞는 거. 됐죠? 기억, 티귿. 요렇게 풀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위치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된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지구력 업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력 업 퀴즈 보시면, 자, 은하의 특징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허블 법칙에 대한 문제. 역시나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퀴즈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특히나 허블 법칙은 위치 관계로 표현한 연습 특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외부 은하와 허블 법칙에 대한 얘기, 우주팽창에 대한 얘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주론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여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 1의 11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강과 12강에 걸쳐서 우리는 이제 6회를 함께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6회 풀면서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쌤도 이제 그에 맞춰서 총평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우선 한 줄로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시간 배분을 잘 해야 하는 난도 높은 시험입니다. 쌤이 OT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27분이라는 시간에 이 한 회를 풀기가 조금 벅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한 시간 정도 안에 이 한 해를 푼다?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하지만 27분 만에 푸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을 안 잤다면 시간을 재고 다음 해부터는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유전 파트하고 비유전 파트를 보게 된다면 둘 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이 속해 있었어요. 유전 파트 난도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비유전 파트에서도 이제 혈액형이나 흥분 전도와 전달해서 시간을 조금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전 파트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여기 난도는 별 5개로 쌤이 책정을 해봤습니다. 웃음 문항도 그만큼 많았어요. 이제 11번 대립 유전자하고 이제 세포를 매칭하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13, 14, 15, 17, 19번 이렇게 골고루 웃음 문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쌤이랑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생물의 특성에서 왜가리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왜가리는요, 우리나라의 하천 생태계에 주로 서식하며 어류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성 먹이를 섭취한대요. 왜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 왜가리의 긴 목과 창 모양의 부리는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 목을 빠르게 뻗어 부리로 먹이를 찔러 잡아먹는데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 쳐볼까요? 뭐 잡아먹는데 적합하다. 쌤이 뭐뭐

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문장은 어떠한 생물의 특성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죠? 적응과 진화였어요. 아,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합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 니은을 보시면 나는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을 볼게요. 암컷 외가리는 짝짓기 후 3개에서 5개의 알을 낳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디귿이 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보기 디귿 먼저 보면 다에서 유전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알을 낳는 과정에서 생식이 일어나고 생식과 유전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유전현상이 나타날 때 유전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니까 보기 디귿도 맞는 거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기억에서 외가리는 기억의 생물적 요인 중 소비자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문제를 빠르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냥 기억만 딱 본 거야. 기억은 소비자에 해당한다?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서는 여러분들이 틀렸다 라고 체크해가지고 니은 디귿 막 이렇게 어이없게 1번에서 실수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 하천 생태계에 생물적 요인 중에서 소비자에 해당하는 줄 물어보는 거예요. 생물적 요인하면 일명 생소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얘네들 뭐 어류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성 먹이를 섭취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들 소비자라고 보는 거지. 아, 그래서 소비자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보기 골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게 5번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표는 성인의 체질량 지수에 따른 분류를, 그림은 이 분류에 따른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성 질환 이런 거 공부하면서 고지혈증 함께 봤을 텐데,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처음 보진 않았죠. 이제 기출문제 풀고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푸는 친구들 많았기 때문에 아마 유사 기출문제에서 2021 수능 문제 나왔던 자료와 매우 유사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 뭐 18.5 미만의 체질량 지수를 가지면 저체중이다 이런 것들 외우는 거였어요? 아니었죠. 그냥 자료를 보고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암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체질량 지수가 20.0인 성인은 저체중으로 분류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표로 가보세요. 20.0은 18.5 이상과 13.0 미만 이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상 체중이지. 18.5 미만이 저체중이니까 20.0인 사람은 정상 체중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은 모두 과체중인 사람 집단에서가 정상 체중인 사람 집단에서보다 높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 라고 해서 맞다라고 고르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 자료를 보세요. 과체중인 사람 미 여기 나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정상체중인 사람 보니까 고혈압, 과체중인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고지혈증도 정상체중보다 과체중인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과체중인 사람 집단에서가 높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 맞는 보기 이렇게 고르는 거지. 그 다음에 보기 디귿, 비만인 사람 집단에서, 자, 이 비만인 사람 집단에서요,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이요, 고지혈증이 이거예요. 근데 고혈압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데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단순히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될 것이고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2번이다 라고 고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대사성 질환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해석하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개념적인 거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있죠. 그래서 쌤이 2021 수능에서도 나왔고 다양한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던 보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지혈증이 있다. 자, 이러면 이거는 맞는 보기예요, 틀린 보기예요? 당연히 맞는 보기입니다. 대사성 질환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떠올리면 되냐면 고고당 떠올리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고혈압,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온 고지혈증, 그 다음 정말 단골 손님으로 잘 나오는 당뇨병,
이 세 가지는 대사성 질환이다. 고고당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도 해결을 해봤고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3번. 그림가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1과 2를 나는 1과 2 중 하나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과 뒤에는 포도당과 글리코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포도당과 글리코젠의 이제 그 과정을 동화작용이냐 이화작용이냐 이거를 골라내는 거예요. 이 글리코젠은 포도당의 중합체입니다. 즉 포도당들이 연결돼서 글리코젠이 되는 것이니까 1번 과정은 합성되는 과정이니까 동화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글리코젠이 포도당 되는 것은 분해니까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기억과 니은이 포도당과 글리코젠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Y축이 에너지 크기예요. 에너지 수준이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크냐면 반응물이 에너지가 큽니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포도당과 글리코젠 중에 누가 더 덩치가 작아요? 포도당이 연결돼서 글리코젠이 된다고 했잖아. 포도당이 덩치가 작죠. 덩치가 작으면 에너지도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에너지가 큰 기억이 글리코젠 될 것이고요. 니은은 포도당 됩니다. 라는 것이니까 요 지금 나가 1과 2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되겠네. 아 이거는 이화작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2번을 나타낸 그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간에서 1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당이 글리코젠 되는 거, 글리코젠이 포도당 되는 거 모두 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것이고 기억은 글리코젠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니은 포도당이 세포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암모니아가 있대요. 자, 이 암모니아 화학식이 NH3지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얘네들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질소성 노폐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라는 것은 구성 원소가 CHO, 일명 초이기 때문에 N을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면서 기억 니은 정답이 되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또 나올 수 있는 자주 나오는 보기 선지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 1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1이든 2든지 간에 동화, 이화, 물질 대사라면 모두 효소가 이용된다. 그래서 1로 나와도, 2로 나와도 이 효소가 이용된다라고 하는 보기 선지가 나오면 맞다라는 거예요. 물질 대사에서 단골 손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뒤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통합적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인슐린이나 이제 글리코젠, 포도당 나왔으니까 인슐린 같은 호르몬이랑 연결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기 선지를 기출에 나온 걸 소개해 볼게요. 인슐린은 간에서 이를 촉진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인슐린은 어떠한 역할을 해요? 이자의 배인 간에서 포글포글. 기억해야 되죠? 포글포글이야. 그러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반응을 촉진하는 건데 지금 이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글포글포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보기다.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이 반응을 촉진하는 것이 인슐린 그리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 글포글포는 글로 시작하는 글루카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 자율신경계하고 관련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은 동물종 G에서 조건 1, 2, 3, 4와 같이 처리하고 측정한 방광수축 강도를 나타낸 것이고 1, 2, 3, 4 표는 1, 2, 3, 4의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율신경 A와 B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겠죠. 그리고 기억은 아스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은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 방광수축 강도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방광에 연결된 A를 자극했더니 방광이 수축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감신경에 의해서 방광은 어떻게 돼요? 확장해요. 그치?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방광이 수축합니다. 그러면 이 방광에 연결된 A는 무엇이 되겠어요?
부교감 신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 연결된 B를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수축 강도가 올라갔어요. 그럼 부교감에 반대겠죠. 반대인 애를 차단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 B는 교감신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방광에 연결된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후 뉴런 나왔어요. 분비대는 기억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을 투여를 했더니 얘네들은 방광의 수축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 부교감 신경이 방광의 수축 강도를 높인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면 수축 강도가 줄어들겠죠. 아, 그래서 기억은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을 가보면 A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지금 부교감신경이든 교감신경이든 모두 말초신경입니다. 중추신경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 뇌하고 척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뇌하고 척수에 연결된 신경들이 말초신경기고 자율신경은 말초신경 중에서 원심성 신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B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라고 얘기했어요. B는 교감이에요. 그러면 중추를 기준으로 앞에 뉴런이 신경절 이전 뉴런, 뒤에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입니다. 그래서 이전 뉴런이 더 짧은데 이전 뉴런이 길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은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아니죠. 아세틸콜린이다 라고 고쳐주면 기억이 정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골라서 1번이 답입니다. 됐죠? 자, 결국에 이러한 자율신경계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오는 거, 물어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우선 어떤 걸 물어보냐면 여기처럼 방광이 수축하는지 확장되는지를 알고 있느냐, 길항작용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거. 아까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이후 뉴런이 길었잖아요. 부교감은 이전 뉴런이 길고 이후 뉴런이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경 전달 물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교감 신경이 신경절 이전, 부교감의 이전, 부교감의 이후 뉴런에서는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지만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만 무엇이 분비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그래서 요 차이점 알아두고 이 구조 알아두고 그다음에 각각의 기량 작용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광이 나왔어요. 근데 방광 말고도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동공, 그 다음에 소화작용, 그리고 우리가 이전 회차에서도 풀었지만 심장, 박동, 얘네들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 교감신경에 의해서 방광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봤지만 확장이에요. 동공은 확대되고요. 소화작용은 억제됩니다. 심장, 박동은 촉진돼요. 그치? 자, 그러면 부교감은 길항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확장의 반대, 수축, 그리고 확대, 그다음 얘네들은 축소, 억제니까 부교감은 촉진, 심장박동은 억제.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감과 부교감에 관련된 문제들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물질 X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역적 탐구 과정이 나와져 있어요. 가에서 X가 쥐의 소화기관을 통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켜 식욕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대요. 그러면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은 잠정적인 답이니까 가는 가설 설정 단계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G를 집단 A와 B로 나누어서 A에게만 X를 주사했대요. A에게만 X를 주사했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실험군, 대조군 설정하는 대조 실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기억과 니은 각각에서 소화기관을 통한 음식물의 이동 속도와 식욕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가 표와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기억과 니은이 아까 A하고 B 중에 하나씩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결론을 꼭 봐야 되는 것인데 가설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가설과 일치하는지 봤더니 가설과 일치합니다. 이 X라는 물질이 쥐의 소화기관을 통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켜서 식욕을 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지금 식욕 정도를 보고서는 우선 A, B를 가려보도록 합시다. 자, 식욕 정도가 아까 물질 X를 넣으면
식욕이 감소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식욕 정도가 낮은 애들이 그 물질 X를 넣어주네겠네. 그럼 물질 X는 A에게만 주사를 했으니까 니은이 A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것이고 기억은 B입니다 라고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식욕이 왜 낮아졌느냐? 바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소화기관을 통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동 속도는 식욕 정도가 낮은 애들이 더 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A가 B보다는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가볼게요. 나에서 조작 변이는 X의 주사 여부이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어떤 걸 바꿔준 값이냐? 바로 A에게는 X 주사했고 B에는 주사를 안 했으니까 조작 변이는 X의 주사 여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니은 A가 B보다 작대요. 근데 우리 이동속도 봤는데 A가 더 컸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줘야 되고 니은은 틀린 것이며 디귿 라는 탐구 과정 중에 결론 도출 단계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라가요 결론을 내렸다 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 도출 단계 바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아까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것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역적 탐구 과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조작 변인이 무엇이냐, 종속 변인이 무엇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정 중에서 이제 설정한 집단을 이렇게 가려놓고 결론하고 일치하는지 봐서 걔네들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 나는 분서와 순이제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선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로 다른 장소에 있던 닭 A에서 F를 한 닭장에 넣고 모의를 주었더니 얘네들 처음에는 서로 쪼며 싸우다가 이후 순위가 정해져 모의를 먹는 순서가 일정해졌대요. 아, 순위가 정해졌대요. 아, 그러면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순이제를 나타낸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표가 기억 과정 이후에 A에서 F 사이에 쪼그쪼이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나를 먼저 보죠. 그 다음에 나는 흰꼬리 수리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서로 다른 생물종인 흰죽지 수리와의 경쟁을 피해 활동 영역을 나누어 살아간대요. 나누어 살아간다가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경쟁을 피해서 나누어 살아가는 거 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분서의 예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 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 가에 나와 있는 이 순위제와 관련된 표에서 누가 순위가 높냐? 지금 가로축에 쪼는 개체가 나와 있고요. 세로축에 쪼이는 개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많이 쫀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덜 쪼인다라는 것은 얘네들 순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의를 먼저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A 같은 경우에는 세로축에서 쪼는 개수를 한번 세보면 3이에요.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세보면 5개나 됩니다. C는요 하나밖에 안 되고 D는 0고요. E는요 2개고요. F는요 4개예요. 그쵸?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쪼는 개체가 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B, F 순서대로 A, 그 다음에 E, C, D 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이 회차가 그렇게 쉬운 문제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 쪼이는 개체들의 숫자까지 세볼 필요는 없지만 이걸 세보면 얘네들이랑 또 역순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봅시다. 보기 기억에서 가에서 모이를 먹는 순서는 A가 2보다 빠르다. A가 2보다 빠르다. 맞고 나에서 흰꼬리 수리는 흰죽지 수리와 한 개체근을 이룬다. 얘네들 다른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면서 다른 종이라는 소리고 다른 종이라는 거는 한 개체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개체근은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나의 결과 흰죽지 수리에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저항이라는 것은 뭐예요? 개체군의 생장을 방해하는 요인, 억제하는 요인으로서 얘네들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환경저항이 계속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의 틀린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서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에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얘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고, 순위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체군에 속하는 개체들 내에서, 개체들끼리의 상호작용이니까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에요. 개체군 내. 그래서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다섯 가지, 리사가 터순이죠.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텃세, 순위제. 그 중에 순위제가 여기에 나온 것이고,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다섯 가지. 경분, 기공포. 그래서 종간 경쟁, 분서, 기생, 공생, 포식과 피식. 이 중에 분서가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앞글자 따가지고 꼭 기억을 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삼투압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림은 정상인이 고온 환경에서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동안 일정 시간 간격으로 1과 2를 섭취했을 때 혈중 항인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물과 체액과 농도가 같은 이온 음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선 조건이 뭐예요? 정상인이 고온 환경에서 장거리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달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땀이 많이 나죠. 그러면 수분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수분과 함께 무기압류 같은 것도 빠져나가게 될 것인데, 자, 그랬을 때 무엇을 섭취했을 때 ADH의 농도가 낮아지고, 무엇을 섭취했을 때 ADH의 농도가 이렇게 크게 변화량이 없느냐라는 거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온 음료가 어떠한 조건이 있었냐면, 체액의 농도와 같은 이온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액의 농도와 같은 이온 음료를 먹어주게 된다면, 우리 몸의 농도, 즉, 혈장 삼투압이 크게 변하지 않겠죠. 혈장 삼투압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ADH의 농도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이 1을 섭취했을 때, 요 1이라는 것이 바로 체액의 농도와 같은 이온 음료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온 음료라고만 써둘게요. 그러면 이제 2는 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물을 마셨을 때는 왜 혈중 ADH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물 섭취 시점을 우리 한번, 물 섭취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물을 섭취하게 되면 얘네들은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체내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 낮아져요. 그러면 ADH의 분비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혈중 ADH의 농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ADH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ADH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 재흡수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오줌의 생성량이 결정이 되는데, 오줌의 생성량은 어떻게 된다? 반대다. 증가한다. 그리고 그 오줌의 삼투압은 같은 경향성으로 줄어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경향성을 체크해보면 ADH, 수분 재흡수량, 오줌 삼투압은 경향성이 일치하는데, 오줌 생성량만 반대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E는 체액과 농도가 같은 이온 음료이다라고 했는데, E는 ADH의 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구간 가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1을 섭취했을 때가 2를 섭취했을 때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거 고민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에 5, 3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뭐예요? 선생님이 쓴 5, 3. 오줌 삼투압이죠. 오줌 삼투압의 경향성은 누구하고 일치한다? ADH하고 일치한다. 그러면 1을 섭취했을 때 ADH의 농도와 2를 섭취했을 때 ADH의 농도 중에 누가 더 높아요? 1이 높아. 그러면 이때 오줌 삼투압이 더 높고, 이때 오줌 삼투압이 더 낮다라는 거죠. ADH의 경향성과 일치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E를 섭취했을 때가 지금 ADH의 농도가 높으니까 오줌 삼투압도 높다라고 얘기해서 맞다라고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삼투압 문제는 경향성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 그 다음에 보기 ㄷ. 콩팥은 ADH의 표적 기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쌤이 이거 할 때도 얘기했지만, ADH가 수분 재흡수량을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이것의 표적 기관은 콩팥입니다. 그래서 ADH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얘가 올라가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콩팥이 ADH의 표적 기관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맞는 것이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록신 분비와 관련된 음성 피드백 문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림가는 정상인에서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고, 나는 이 사람에서 혈중 기억의 농도에 따른 혈중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TRH와 TSH 중에 하나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가부터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하고 B를 먼저 골라봅시다. A하고 B가 갑상샘이랑 뇌하수체 전엽 중에 하나래요. 먼저 시상하부에서 TRH 분비되면 TRH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이 조절받는 거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A가 되는 것이고, 그 거기에서 TSH가 분비되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게 되는데, 티록신의 분비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이제 TRH를 줄이고 TSH를 줄이게 되며, 얘네들이 다시 줄어들면 얘네들을 다시 촉진해서 TRH 증가시키고 TSH를 증가시켜서 티록신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음성 피드백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니까, 자 이제 기억하고 니은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이 기억하고 니은이 TRH와 TSH 중에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TRH를 기억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TRH가 증가하면 뇌하수체 전압에서 TSH의 분비가 촉진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지, TSH는. 이렇게 하면 모순점이 생기는 거야. 그치? 아, 그래서 기억이 TSH고 니은이 TRH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TSH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럼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얘네들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RH를 줄이겠죠. 그래서 TRH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석은 다 해봤으니까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기 기억에서 B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보기 니은에서 기억은 TRH다 라고 했어요. 기억은 TSH네. 그래서 틀렸고. 보기 디귿. 티록신은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이거 항상 호르몬 나올 때 잘 나오는 거죠? 이 문제 아니더라도 이제 인슐린 나와도 그렇고 글루카곤 나와도 그렇고 ADH 나와도 그렇고 항상 함께 나올 수 있는 보기 산지입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표적세포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아니죠. 여기에서. 쏘리. 쌤이 기억이 B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맞다라고 했는데 B는 갑상샘이죠. 그래서 틀린 거야. A가 뇌하수체 전엽, B가 갑상샘이고 디귿만 정답이 되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9번은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표는 과학자 A가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을, 그 다음에 그림은 국가 B에서 천연두 백신 접종 전과 후에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의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 해석형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먼저 A는 우두에 감염된, 우두는 소의 천연두예요. 사람이 천연두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이용하여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두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부터는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해석해보죠. 정상인에게 A를 접종하면 형질세포로부터 기억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난대요. 우선 이 말부터 틀렸죠. 형질세포로부터 기억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나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우선 틀린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얘네들은 1차 면역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형질세포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니은, 구간원에서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 수는 감소하였다. 그대로 자료를 해석하는 거예요. 구간원을 보니까 사망자 수가 아주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감소하였다.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천연두의 병원체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개념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천연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나온 천연두, 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에이즈, 그리고 독감, 이런 것들 세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니까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맞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 디귿 정답이 될 것이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도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0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2023년 9월 모의평가에 나온 6번 문제 한번더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포 주기에 대한 실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실험 과정을 보게 되면 가에서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하여 집단 A와 B로 나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A와 B 중 B에만 물질 X를 처리했대요. B에만 물질 X를 처리했다. 그리고 두 집단을 동일한 조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배양했는데, 이 X는 염색체 분리를 억제하는 물질과 지원기에서 S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집단 A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해 준다 그랬죠? 우선 X축의 세포당 DNA량은 E1과 E라는 숫자를 보고 나서 복제 전인지 복제 후인지를 알수 있다. 그러면 복제 전이니까 요1 구간에는 지원기의 세포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다음에 구간 2에는 복제 후인 G2기의 세포와 M기의 세포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 이 세포 수 Y축은 이각 시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물질 X를 처리해줬을 때 변화를 한번 보세요. 변화를 보니까 여기 구간 1에 있었던, 즉, DNA 상대량이 1이었던 세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아까 이 물질 X가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물질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먼저 염색 분체 분리를 억제하는 물질. 염색 분체 분리 억제. 그럼 이거는 분열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자, 분열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데 지원기의 세포가 늘어나나요?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원기에서 S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 그러면 지원기에서 S기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지원기의 세포들이 많아지겠네. 아, 그러면 이 집단 B에 처리했었던 물질 X는 요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보기 기억해서 X는 염색 분체 분리를 억제하는 물질이다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지원에서 X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이니까 기억 틀렸고, 보기 D은 구간 1과 2에는 모두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간 1이든 2든 핵막을 갖는 세포는 간기의 세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지원기, G2기, 간기의 세포죠. 그래서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해서 지원기 세포 수분의 S기 세포 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문장 나왔다라고 하면 쌤이 주어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A에서가라고 얘기했어요. 자, A에서를 보면 지원기의 세포 수는 B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작고요. S기의 세포 수는 이 중간 값들이겠죠? 얘네들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치? S기로 전환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전체 값은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르는 거죠,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죠. 쌤이 기출 문제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2023 9월 모평 6번에 보면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방추사의 형성을 억제한다라고 나와요. 방추사의 형성을 억제하든 염색 분체 분리를 억제하든 분열기가 제대로 안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 그래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X축, Y축은 똑같고 1, 2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네들은 어디에? G1에서 S, G2기까지는 오는데 이제 여기에 그 세포당 DNA량이 2인 애들에 집중해서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물질도 등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DNA 합성을 저해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DNA 합성을 저해한다라는 말은 지원기에서 S기로는 제대로 넘어왔는데 S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S기에서 G2기로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소리잖아. 그치?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양상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냐라고 보게 된다면, 이제 G1에서 S로 넘어갔으니까 이러한 중간 값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11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는 쌤이 우수문항으로 이제 선정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대립유전자의 종류도 3쌍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좋은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동물종의 유전양질 간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있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밑줄. 서로 다른 세 개 상염색체 있다. 그럼 다 독립되어져 있고 상염색체 있다라는 것은 쌤이 뭐라 그랬지? N짜리의 세포라도 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무조건 하나는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핵상이 N인 세포에도 무조건 존재. 그치? 당연히 돌연변이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았을 때요. 지금 문제는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립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 동물 종의 개체 P와 Q의 세포 가나다라에서 두 개체의 세포들이 어떤 건지 모르게끔 구분을 해야 되는구나. 구별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세포 가나다라가 나와 있는데 기억에서 비읍까지 다 여러분들 가려놨어요. 라지 A가 뭔지, 스몰 A가 뭔지, 라지 B가 뭔지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몰 A와 라지 B를 더한 값, 라지 A와 스몰 D를 더한 값을 주어줬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P의 세포인데 하나의 지원기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P의 세포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핵상이 N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P의 세포들은 핵상이 N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두 개는 Q의 세포인데 Q의 세포는 핵상이 N인지 N인지 그거는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A와 B라는 값은 0과 1 중에 하나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야 되고 이 동물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뭐 수컷이 XY 이 조건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상염색체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쌤이 이제 지난 5회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를 풀 때 추가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말해줬던 내용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제시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있을 때 그 전체 유전자 중에 반보다 많은 유전자를 가지게 되면 그거의 핵상은 EN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지금 A,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총 6개의 유전자가 제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6개 중에 반보다 많은 이니까 4개 이상이라면 걔네들의 핵상은 무엇일 수밖에 없다? EN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나다라 중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본 다음에 누구 먼저 봐야 되냐면 라부터 봐야 돼요. 쌤은 라부터 봤어요. 자 그러면 라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EN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아까 EN인 P의 세포는 N이라고 했으니까 EN인 세포는 P의 세포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라는 Q의 세포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EN의 세포인 경우에는 얘는 EN인데 얘가 그 지원기의 세포일 수도 있고 또는 복제 후에 EN인 세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원기의 세포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라가 만약에 지원기의 세포다 라고 한다면 여기 스몰 A하고 라지 B, 라지 A하고 스몰 D를 더한 값이 E하고 E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스몰 A하고 라지 B를 더한 값이 E, 그 다음에 라지 A하고 스몰 D를 더한 값이 E니까 하나씩 있다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라지 A, 스몰 A 하나씩 갖고요. 그 다음에 라지 B 갖고 그 다음에 스몰 D를 갖는 거야. 근데 아까 얘네들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게 큰 힌트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네들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스몰 B를 가지고 있어서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도 스몰 D 하나 있으니까 라지 D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니은이라는 유전자가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6개의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주어진 거에 모순점이 생겨버리죠. 그렇지. 아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겠소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는 되지 않을까? 0 플러스 2인 거야. 그러면 스몰 A가 0라는 소리는 여기에 라지 A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라지 A가 두 개가 있어야겠다. 그러면 여기 스몰 D가 0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2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유전자 형이 라지 A, 라지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가 될 것이며 스몰 D가 없다라는 말은 라지 D, 라지 D가 됩니다. 그러는 순간 얘네들은 3개의 유전자밖에 안 가져요. 근데 표에서 이미 4개의 유전자는 적어도 4개의 유전자는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맞죠? 쌤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센스를 갖춰가는 거예요. 2 플러스 0, 0 플러스 2다 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야. 스몰 A, 스몰 A, 라지 A는 없고 그 다음에 라지 B가 없다라는 말은 스몰 B, 스몰 B.
스몰 D만 두 개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얘도 세 개의 유전자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안 된다라는 거야. 아,

지원기의 세포라고 가정하면 되지가 않는구나. 그럼 얘는 복제 후의 세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제 후의 세포니까 얘네들은 어떠한 유전자를, 복제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스몰 A하고 라지 B, 라지 A하고 스몰 D가 E가 나오게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얘는 이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를 지워버리고 A 더하기 B가 E가 나와야 되고 라지 A하고 스몰 D가 E가 나와야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라지 B가 두 개가 되죠. 그리고 얘가 0이다라는 소리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니까 라지 A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E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라지 A, 라지 A에 라지 B, 라지 D에 라지 B, 라지 B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라지 A가 없으니까 라지 A, 라지 A가 이렇게 네 개가 나와야겠죠. 스몰 A가 제로가 된다면. 그치? 왜 그러냐면 쌤이 복제 후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스몰 A가 없다라는 소리는, ENS 세포에 스몰 A가 없다라는 소리는 상염색체의 라지 A, 라지 A라는 건데 이렇게 네 개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라지 A 플러스 D가 2라는 값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아, 그래서 스몰 A가 0인 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 라지 A를 0이라고 놓고 스몰 A를 2라고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2라고 놓고 여기가 0일 때도 똑같이 돼버리죠. 이 0일 때는 아까랑 똑같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여기가 2라면 라지 A가 2가 된다. 이렇게 될 때밖에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면 2 플러스 0, 2 플러스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얘가 유전자형이 원래 라지 A 스몰 A인데 복제되어서 두 배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라지 B가 없다라는 소리는 유전자형이 스몰 B, 스몰 B라는 거고 스몰 D가 없다는 소리는 유전자형이 라지 D, 라지 D라는 거지. 그치? 아, 그래서 Q의 유전자형은 이거다.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인데 얘네가 두 배씩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스몰 A하고 라지 B를 더한 값은 2 플러스 0에서 2가 나오고 라지 A도 2 플러스 0에서 2가 나온다. 라는 거를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이 기억과 니에는 무엇이 될까요? 기억과 니에는 얘가 갖지 않는 거. 그래서 얘는 네 개 종류의 유전자밖에 안 가지니까 두 종류의 유전자는 가지지 않을 것이고, 라지 B하고 스몰 D가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가나다를 보면 이 가나다에 두 개는 P의 세포여야 되니까 N짜리의 세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Q의 세포인데 Q의 세포에서 EN짜리라고 한다면 요 똑같이 기업,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다 가진 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다 중에 아무리 봐도 다 X가 하나씩은 섞여 있고 네 개를 다 가진 애들은 없으니까 Q의 세포도 N짜리다. 그러면은 가나다는 아직 누가 P와 Q의 세포인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모두 핵상이 N이다 라는 거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을 볼게요. 달을 왜 먼저 봤냐면 얘가 눈에 띄었어요. 왜냐? 지금 라에는 없는, 즉 EN짜리의 세포에는 없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같은 개체의 세포가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Q가 아니라 P의 세포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 P의 세포에서 얘는 기억하고 리을하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스몰 A하고 라지 B를 더한 값이 2고 라지 A하고 스몰 D를 더한 값이 4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이용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A 플러스 B가 이고 라지 A 플러스 D가 4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N짜리의 세포니까 라지 A하고 스몰 A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죠.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0으로 나야겠지? 그러면 0 플러스 2고 그러면 2 플러스 2 해서 4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치? N짜리인데 라지 A나 스몰 A 중에 4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는 게 타당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요. 라지 A를 이렇게 가져. 스몰 A는 안 가져. 라지 B를 가져. 그 다음에 스몰 D를 가져. 근데 얘네들이 이제 두 개씩 존재한다라는 말은 복제된 염색 분체를 가진 N짜리의 세포다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라지 B도 가지고 스몰 D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을 아직은 가려낼 순 없는데 지금 라지 A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인 리을이

때문에 그 말이 성립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small a의 값은 1이 되는 것이고 이 small b의 값이 0이다 라고 해가지고 먼저 이 값을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는 1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large a가 있을 때 1이니까 1 플러스 0이 되겠죠. 그러면 small d가 없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0 플러스 0이니까 얘는 small a도 없고 large b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에서 유전자항을 한번 써본다라고 하면 large a를 가져. 그 다음에 small a는 없겠지. 그리고 large b가 없으니까 small b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small d가 없으니까 large d를 가져야 돼. 그게 얘네들이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미음이랑 무엇을 가지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라지 비도 없고 스몰 디도 없으니까 여기 x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스몰 a가 없고 스몰 b하고 라지 d가 있으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되면서 스몰 b하고 라지 d 중에 하나가 미음과 비음이 될 것이며, 이제 디귿이 스몰 a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디귿이 스몰 a다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는요, 이 b 값이 0이니까 나에서는 라지 a도 없고 스몰 d도 없대요. 그러면 라지 a가 없으니까 얘는 스몰 a는 하나 가져야겠죠. 그리고 스몰 d가 없으니까 라지 d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의 세포는 라지 d를 가지니까 여기 스몰 b하고 라지 d 중에 갖고 있는 게 라지 d가 되겠죠. 그래서 이 미음이 라지 d가 되고, 그 다음에 비읍이 스몰 b가 된다. 그럼 얘는 스몰 b가 없으니까 라지 b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스몰 a하고 라지 b를 각각 하나씩 가져서 e가 되는구나라는 게 되면서 이제 기역 니은도 맞출 수 있죠. 라지 b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없는 니은은 스몰 d가 될 것이고, 얘는 동그라미가 되면서 라지 b가 된다. 아, 그러면 지금 q는요, 그 라지 b 자체를 안 갖고 있는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b를 가지고 있는 나의 세포는 p의 세포가 되고, 이제 가가 q의 세포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해서 A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1이 맞고, 보기 니은 나는 Q의 세포이다 라고 했는데 P의 세포죠. P의 가의 유전자형이라고 했어요. 자, P의 가의 유전자형은 이 둘을 합쳐주면 되겠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요거 맞다 라고 골라주면 기역 디귿 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5회에서 풀었던 질소순환이 조금 더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이고, 과정 1과 2는 질산화 작용과 탈질산화 작용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면 우선 질산 이온이 기역으로 전환이 된대요. 그 다음에 기역이 니은으로 전환되고, 이 니은이 다시 질산 이온이 되는 것이니까 이 중에 질산화 작용 있잖아. 질산 이온이 되는 게 질산화 작용일 텐데, 그러면 어떠한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것이냐면 암모늄 이온, NH4+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NH4+가 되는 질소 고정 과정이 기역에서 니은이 될 것이고, 기역은 N2이다. 그러면 NO3-가 N2가 되는 것은 탈질산화 작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서 1은 탈질산화 작용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 니은은 암모늄 이온 맞고, 질소 고정 색유는 기역에서 니은, 기역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 질소 고정 과정이니까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빠르게 답인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 13번 문제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8명으로 구성된 집단 X의 ABOC 혈액형에 대한 자료래요. X를 ABOC 혈액형에 따라서 1, 2, 3, 4로 나누었는데, 1, 2, 3, 4는 A, B, AB형, O형 모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 자, 이때 X에서 니은과 디귿이 모두 있는 사람 수분에 기역이 있는 사람의 수는 1이랍니다. 자, 그러면 니은 또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의 수가 25명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이때 기역 니은 디귿이 A, B, 베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X에서 항비혈청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사람, 그러면 항비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으니까 베타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사람은 응집원 B를 가진 사람이죠. B를 가진 사람. 이 B를 가진 사람은 그럼 반대로 항비혈청에

응집되지 않는 혈액을 가진 사람은 B를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B를 가진 사람은 B형과 AB형, 그다음에 B를 갖지 않은 사람은 A형과 O형. 그러면 이 B를 가진 사람이 적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니은과 디귿이 모두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이 A하고 베타하고 A하고 B하고 베타인데 이 중에 니은하고 디귿이 B하고 베타일 순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응집되는 응집원과 응집수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 디귿이 될수 있는 거는 어떠한 것이 있을 거냐면 니은하고 디귿이 될수 있는 후보는 A하고 B가 되거나 또는 A하고 베타가 되겠죠. 맞아? 그러면 A하고 B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식에서 니은과 디귿이 모두 있는 사람, AB형이죠? 그리고 베타, 기역이 있는 사람은 베타가 있는 사람이니까 베타가 있는 사람은 A형과 O형이 됩니다. 이게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 B, O, AB가 모두 나와 있는 상황에서 1이 나올 숫자는 10하고 3하고 7을 더한 10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면 AB형이 몇명 나온다는 소리야? 10명 나온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A하고 O를 더해서 10명 나온다는 소리니까 그럼 나머지 B형이 3번이 되면서 8명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A하고 O를 더한 게 10명이고, AB가 10명, B가 8명이면 더한 게 18명이니까 조건을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죠. 아,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된다. 틀렸다라고 볼수 있고, A와 베타구나. 그러면은 기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된다. 그럼 기역이 있는 사람의 수, 분자는 B하고 AB가 되는 것이고, 니은과 디귿, A와 베타가 모두 있는 사람은 A형이다. 그래서 요게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오려면 10분의 1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형이 10명. 그러니까 10명인 4번이 A형 모둠이 되는 것이고, B형하고 AB를 합친 게 10명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이 3번이 O형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1, 2번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 거냐라는 걸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니은 또는 응집수 알파가 있는 사람의 수가 25명이래. 그러면 25명이 나오려면 여기가 전체 28명이니까 이세 사람을 더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7 더하기 8 더하기 10 해야지만 25가 나오는 거고 얘가 A형, 그 다음에 얘가 O형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줘야지 이제 나머지를 확정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니은이 만약에 A다라고 하고 디귿이 그러면 베타이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그 조건에서 그 니은 또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의 수는 25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치? 그러면 니은 A 또는 응집소 알파가 있다라고 한다면 A는 응집원 A를 가진 사람은 A형과 AB형이고요. 그다음에 알파를 가진 사람은 B형과 O형이니까. 이네 개의 혈액형이 모두 해당이 돼요. 그치? 그러면 이 A형, B형, O형, AB형 모둠을 다 더해주면 몇 명이 나온다고요? 28명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아까 그 얘네들을 합쳐서 25명이 나온다라는 조건에 모순점이 이렇게 생겨버리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니은이 A고 디귿이 베타이다는 틀린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결론이 니은이 베타고, 그 다음에 디귿이 A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니은 또는 응집수 알파가 있는 사람의 수가 25명이다라고 했으니까. 베타 또는 응집수 알파가 있는 사람. 그러면 베타가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베타가, 알파 또는 베타가 있는 사람이니까. 베타가 있는 사람은 B형하고 O형. 알파가 있는 사람은, 베타가 있는 사람은 A형하고 O형. 그 다음에 알파가 있는 사람은 B형하고 O형이니까 A형 더하기 O형 더하기 B형이 25명이 나온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A형이 10명, O형이 8명이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B형이 7명 되면서 25명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7인 2가 B형, 그 다음에 나머지 1이 AB형이다라고 해가지고 모둠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서 디귿은 응집원 A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디귿은 응집원 A가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X에서 니은이 있는 사람의 수는 18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니은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베타라고 했단 말이에요. 베타가 있는 사람

A형과 O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A형과 O형을 더하면 18명이 맞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에 적혈구와 응집수 알파를 섞으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는요, B형이에요. 그러면 B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B가 있을 것이니까 응집수 알파하고는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응집이 안 일어나요. 자,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틀린 것이고, 기역,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제 6회 13번 문제까지 함께 풀이를 해봤고요. 이제 뒤에 14번 문제부터도 좋은 문제들, 그 다음에 난도가 높은 문제들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쌤이랑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 6회차 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풀어보았었죠?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부분 무엇인지, 또 놓쳤던 부분들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번 문제를 보시면요. 대양의 해저 지형을 동서 단면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A랑 B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A는 지금 누가 봐도 굉장히 아래로 깊숙이 들어간 골짜기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요 지금 골짜기의 깊이가요, 무려 11km 정도가 되거든요. 자, 이때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음향출시법 문제에서 해령이나 해구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 해구는요, 해, 바다에 있는 구, 골짜기란 말이야. 근데 그 골짜기의 깊이가 몇 미터 이상이라고 했었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해구는요, 수심이 6,000m 이상인 곳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6,000m라는 거는 사실 6km거든. 근데 지금 A는 6km보다 훨씬 더 수심이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00m보다 깊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저 지형에서 수심이 6,000m보다 깊은 곳이 발견이 되면 여기가 무엇이다? 그렇지. 아, 이 A는 해구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랑 비슷한 지역이요. 옆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전체가 11km였으니까요. 요 정도 깊이도 6km보다 깊을 거예요. 따라서 아, 이쪽에 해구가 하나 더 있는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지형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이 B라고 표시된 곳을 기준으로 B에서 멀어질수록 대체적으로, 물론 중간중간에 뭐 화산 폭발 이런 것 때문에, 뭐 열점에 의한 화산섬 이런 것들 때문에 곳곳에 높게 솟아올라 있는 지형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B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형태가 나오다가 해구가 나오고 있거든. 점점 수심이 깊어지다가 해구가 등장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 B의 중심에 역시나 V자 형태의 골짜기 보이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구보다는 훨씬 더 수심이 얕지만 V자 형태의 골짜기가 나오더라. 아, 그럼 이 B에는 해령과 열고기 발달해 있구나라는 것까지 체크.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우리 한번 기억을 보도록 할게요. 이 대양은 대서양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만 보고 내가 대서양인지를 알아라고 생각이 될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대서양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태평양이랑 대서양을 구별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구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태평양은요, 지도에서 되게 둥그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반면에 대서양은요, S자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S자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 대서양의 중앙을 지나가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발달해 있어. 이름부터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잖아요. 반면에 태평양은요,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동태평양 해령이 발달해 있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섭입대가 많이 발달해 있는 거 우리 태평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요, 이게 만약에 대서양이라면 중앙에, 대서양 중앙 해령이 분포해야 돼. 딱 중심부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큰 대양에서 중심부에 해령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동쪽에 치우쳐져서 해령이 발달한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해령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 아니라 동태평양 해령이겠구나라는 거 일단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대서양은요, 해구가 잘 발달해 있지 않아요. 반면에 태평양은 해구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형에서는 해구가 양쪽으로 크게 발달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대양은 대서양이 아니라 태평양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멘틀 대류의 하강부라고 하면은 수렴형 경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해구가 나오면 해구는 무조건 해양판이 섭입하는 곳을 이야기를 하더라. 따라서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더라. 그러니까 A가 하강부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입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평균 연령 따져 보면은 B가 지금 해령이거든. 우리 해령은요,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해서 분출하는 지점이잖아. 분출해서 굳어져서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지점이거든. 따라서 이곳에서의 해양지각의 나이는 몇 살이더라? 이때 응애하고 해양지각이 태어나는 겁니다. 나이가 0살이에요. 그리고 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나이가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암석의 연령은 A가 B보다 많겠지.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니은 디귿이 맞네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저 2번 문제 여러분들 아마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지자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이게 꼭 지계위의 이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되게 해령에서의 고지자기도 해석하기 좀 까다로워 하거든요.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일단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나옵니다. 정자극기는 현재와 우리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시기, 역자극기는 현재와 반대인 시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 거고, 문제에서 보시면 A, B, C 중한 곳에 해령이 분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해령은 이제 막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곳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암석이 생기는 곳이야. 그럼 여러분, 현재는 정자극기랑 역자극기 중에 현재는 어디에 속해? 그렇지, 정자극기가 현재에 해당하는 거잖아. 근데 해령에서는 현재 지각이 형성되고 있는 거니까 해령은요, 무조건 정자극기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현재 마그마가 굳어져서 암석이 생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보에서 탈락이에요. 왜냐? C는 역자극기에 해당하거든. 역자극기에 해령이 분포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A랑 B 중에 하나일 텐데,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요, 각각의 해양판의 이동 속력은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이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 해양판의 이동 속도 자체는 다를 수 있어. 그런데 그 이동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해령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만약에 A가 해령이라면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를 해야 되는데, 양쪽으로 지금 판의 이동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역자극기에서 정자극기로

역전된식이잖아. 또 여기가 역자극기에서 정자극기로 역전된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역전된식에는요, 두 개가 같은 시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만약에 A가 해령이라면, 지금 A가 해령일 때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A가 해령이라면, 왼쪽 판이 이만큼 이동할 때, 오른쪽 판은 이만큼 이동하는구나. 이동 속도가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을 보면은, 그러면 여기, 정자극기에서 역자극기가 되는 시점, 역자극기에서 정자극기가 되는 시점, 정자극기에서 역자극기가 되는 시점, 정자극기에서 역자극기가 되는 시점, 요 시점도 둘이 같아야 되거든. 그럼 봐봐요. 우리 아까 판의 이동 속도 자체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요 정도거든. 역자극기의 길이가. 그럼 우리 아까 요게 한 길이가 1대 3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역자극기에 해당하는 길이도 1대 3 정도가 되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1대 3이 되려면 여기까지가 역자극기여야 하거든. 근데 이거보다 훨씬 역자극기 구간이 짧은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판의 이동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라는 이런 가정에 위배되는 겁니다. 따라서 A도 해령이 될수 없는 거예요. A도 탈락. 그럼 누구밖에 안 남았느냐? B밖에 안 남았어. 그럼 B가 해령일 때를 가정을 해보면 B를 기준으로 판이 확장하고 있어요. 왼쪽 판은 이만큼, 오른쪽 판은 이만큼. 그러니까 확장 속도는 오른쪽 판이 더 빠른 거예요. 자, 그리고 역자극기일 때의 구간도 보면은 왼쪽 판은 이만큼의 구간. 그러면 오른쪽 판은 요거보다 훨씬 길어야겠지. 한 지금 2배 정도, 한 1.8배 정도 더 길어야 돼요. 근데 요 뒤는 안 나왔어. 사실 여기까지 더 역자극기가 이어져야겠지. 여기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A랑 C가 둘다 탈락이더라. 그러면 해령이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 아직 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애 누구냐? B밖에 없더라. 따라서 B에 해령이 위치하는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어. A는 B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선생님, A가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이 서쪽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방위표가 없어요. 방위표가 없다는 건 우리 동서남북 지금 확답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동서남북의 방향을 파악하라고 시킨 거거든요. 그때 누구를 봐주셔야 되느냐? 고지자기의 방향을 봐주셔야 돼요. 자, 이거 정자극기, 역자극기 둘다 하면 헷갈리니까요. 선생님은 항상 정자극기 것만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지자기 방향은요. 정자극기를 기준으로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가 가리킬 때 항상 고지자기 방향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남쪽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봐봐요. 지금 문제에서는 역자극기의 고지자기 방향만 나와 있거든. 그럼 역자극기엔 고지자기 방향이 다 여기인 거야. 근데 우린 정자극기로 판별하기로 했잖아요. 정자극기는 고지자기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겠지. 그러니까 정자극기일 때는 요 방향일 거예요.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일 거야. 그럼 봐봐요. 정자극기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북쪽인 거냐? 아래쪽이 북쪽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위표가 반대로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뒤집히고 나면요.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A가 B보다 동쪽에 있는 게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되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해양 지각의 연령은 A와 C에서 같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해령을 기준으로 해양판이 확장하고 있어요. 근데 A는 해령을 기준으로 역자극기가 한번 했다가 그 전에 정자극기. 그러니까 이 역자극기가 생겼던 시기보다 역자극기보다 더 과거의 정자극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C는요, 현재 정자극기 그 이전에, 그 이전 역자극기 시기에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C를 여기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C의 대칭점은 대략 한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령에서의 위치가 C의 대칭점이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 지각의 연령은요, A가 더 많은 거예요. 두 개가 같지 않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기역, 니은,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랑 닮은 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해령을 그냥 주어준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 해양 지각의 나이가 나와 있거든. 근데 해양 지각의 나이가 보니까
여기 해양지각의 나이가 0살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해령은 이제 막 마그마가 굳어져서 해양지각이 생기는 곳이래매. 그러니까 나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0살이라고 했죠. 여기에 해령이 존재하는 것이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해령은 현재 마그마가 굳어져서 암석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중에 무엇에 해당한다? 정자극기에 해당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요 색깔, 기역이 정자극기. 반대 색깔 니은이 역자극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고지자기 방향이 역자극기에 나와 있지. 그럼 우리는 정자극기로 바꿔주는 거야. 정자극기로 바꿔주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정자극기에서 가리키는 이 화살표 방향이 북쪽이라고요. 그러니까 북쪽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쪽이 북쪽. 그러니까 A 쪽이 동쪽, B 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가 이 문제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문제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마그마의 생성에 대한 문제네요. 자, 우리 마그마의 생성 조건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지하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세 개의 용융 곡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용융 곡선 구별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가 0km일 때의 용융점을 살펴보세요. 깊이가 0km일 때 용융점이 낮은 애가 있어. 그 친구가 대륙지각의 용융곡선이에요. 화강암. 근데 우리 대륙지각은 항상 물을 포함한 용융곡선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0km일 때 용융점이 높은 애들, 같은 지점에서 생기는 두 개의 용융곡선이 있습니다. 이 둘이 멘틀의 용융곡선이 되는 거고, 이때 용융점이 더 높은 요 직선으로 뻗은 친구가 물이 없을 때의 멘틀의 용융곡선이 되겠고요. 요 곡선으로 물이 없을 때보다 용융점이 낮은 친구가 물이 있을 때 멘틀의 용융곡선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또뭘 알아야 되느냐? 어떤 물질이 녹았을 때 어떠한 마그마가 생기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멘틀이 녹을 수가 있고요. 대륙지각이 녹을 수가 있지. 자, 여러분들. 멘틀이 녹으면 무슨 암질 마그마가 되더라? 그렇지. 멘틀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 된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대륙지각이 녹으면. 대륙지각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화강암질 마그마, 즉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기역 같은 경우에는 대륙지각 하부가 가열이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대륙지각의 용융점이랑 만났잖아.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니은은 지금 멘틀 물질이 상승했죠? 깊이가 얕아지면서 압력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멘틀이 용융되었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더라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니은 과정에서 생성되는 마그마, 니은 과정에서 현무암질 마그마였잖아.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52%보다 작죠. 반면에 유문암질 마그마, 기역 과정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 생성이 되고요. 유문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63%보다 많습니다. 그럼 52보다 작은 값 분에 63보다 큰 값을 해주니까요. 이 값은 1보다 커야 되겠어요. 따라서 기역은 틀렸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니은입니다. 나는 암석이 지표에 노출될 때 주로 압력 감소로 인해서 팽창하면서 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4회차 문제에 나왔었는데, 암석이 지표에 노출될 때 압력 감소로 팽창하면서 형성되는 전리 이름 뭐였더라? 그렇지, 이것은요, 판상 전리였어요, 판상 전리. 그래서 우리 4회차에서 판상 전리의 생성 과정도 봤었고요. 근데 지금 이 나의 자료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주상 전리거든, 주상 전리. 자, 그럼 우리 주상절리는 어떻게 생기느냐? 자, 우리 제주도는 현무암이 발견되는 곳이잖아. 자, 이 현무암은 화산암입니다. 즉, 마그마가 분출이 된 거야.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이 된 거야.
근데 어머나 지표면으로 나왔더니 너무 추워. 굉장히 빠르게 냉각된 거지. 빠르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우면 으추어 하면서 몸이 샥 움츠려 들듯이 마그마도 으추어 하면서 수축한 거야. 수축하면서 쩍쩍 갈라지면서 생긴 게 주상절리더라. 그래서 마그마 이렇게 덩어리가 있을 때 이게 천천히 냉각되면요. 부피 전체가 쪼그라들면서 수축하면서 암석이 될 텐데 빠르게 냉각되다 보니까 곳곳에 수축점이 이렇게 생기고 중심점이 생기게 되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암석이 갈라지면서 지금과 같은 다각형 형태의 이런 전리가 생기게 됐더라라는 것이 주상절리의 원리인 것이죠. 따라서 디귿의 지금 니은은 틀렸다. 이것은 판상절리랑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암석 현무암이었어요. 현무암은 니은의 과정, 그렇지.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성된 거 맞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디귿만 맞아요. 2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에서요. 문두에 좀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어표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자, 4번 문제 문두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로 다른 두 해양판 A, B와 대륙판을 모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근데 그 뒤에다가 설명이요. 판의 이동 속도는 인접한 두 판의 이동 속도 차이의 크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의 이동 속도는 에서 그 이동을 상대로 바꿔주세요. 판의 상대 속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대 속도. 판의 상대 속도는 이동 속도의 차이이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 상대 속도를 설명하는 개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양에서 A와 B판의 이동 속도는 같다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일단 대륙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륙판이요. 동쪽으로 1년에 2cm를 이동하고 있어요. 그쵸? 단위가 cm 퍼 년이니까 1년에 2cm 이동을 하고 있어. 되죠? 자, 그런데 A판과 대륙판의 상대 속도가 5cm 퍼 년이야. 그럼 봐봐요. 지금 대륙판이 이쪽으로 2cm 가고 있는데 상대 속도가 5cm가 되려면 A는 이쪽으로 1년에 몇 cm 가야 될까? 상대 속도가 5cm가 되려면 여기가 3cm가 되어야겠지. 그래야지 서쪽으로 가는 거 3cm, 동쪽으로 가는 거 2cm에서 3 빼기 마이너스 2는 5가 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래서 A는 지금 서쪽으로 1년에 3cm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이 A랑 B의 상대 속도가 8cm래. 그러면 우리 B는요, A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거야. 그죠? 자, 근데 이때 이 이동이 몇이 돼야지 8이 될수 있냐면 이게 1년에 5cm를 이동해야지 상대 속도가 8이 되겠지. 왜냐? 5cm를 이동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3cm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1년에 8cm 멀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판들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더 써줄게요. 5cm. 되죠? 자, 그럼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B는 1년에 5cm 이동한다 라는 거 우리 방금 구했어요.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니은 잘 봐보세요. 해령은 동쪽으로 1년에 1cm 속도로 이동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문구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령에서 A판과 B판의 이동 속도가 서로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령에서 A판과 B판이 멀어지는 속도. 그러니까 해령에서 A판과 B판이 확장하는 속도가 똑같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니은에서 볼게요. 해령이 있어요. 해령이 있어요. 이 기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해령이 있어요. 해령이 있는데 A판이 1년에 3cm 이동하고 있거든요. 단위는 생략하고 쓸게요. 그죠? 자, 그리고 B판은요. 반대 방향으로 1년에 5cm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해령이 고정되어 있으면 A판, 여기다 이름을 쓸까? A판, B판.
A판은 1년에 3cm 이동하고 B판은 1년에 5cm

이동하니까 해령에서 멀어지는 속도가 같을 수가 있어? 만약에 해령이 고정되어 있으면? 아, 같을 수가 없지. 얘는 3cm, 얘는 5cm인데 어떻게 같겠어요? 항상 2cm 차이 나겠지. 근데 실제로 해령에서 판이 멀어지는 속도가 같다는 거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 해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아, 해령도 이동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는 거야. 그럼 해령이요, 여러분들.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지 해령에서 멀어지는 속도가 똑같겠어? 봐봐요. 지금 얘는 3cm 이동하고 얘는 5cm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B는 좀덜 이동하고 해령에서 덜 멀어져야 되고 A는 해령에서 더 멀어져야겠지. 그러니까 해령이 어디로 이동해야 되느냐? A에서 B 쪽으로, 즉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 해령이 1년에 X cm만큼 이동한다라고 해볼게요. 되죠? 자, 그럼 봐봐요. A 입장에서는요, A도 3cm 이동했는데, 해령도 X cm 반대로 이동했어. 그러면 A와 해령이 멀어지는 속도는 3 플러스 X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됐죠? 이게 A가 해령에서 이동하는 속도야. 자, 반면에 B 봐봐요. B는 5cm만큼 멀어지는데, 해령이 X cm만큼 따라와. 따라오니까, 실제로 해령과 B가 멀어지는 속도는 O-X야. 근데 우리 이동 속도가 같아야 돼. 해령에서 멀어지는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이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X가 몇이에요? 1이 나오네. 그치? 그래서 해령이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해령이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몇의 속도로 이동하느냐? 1년에 1cm. 이동하게 되더라. 따라서 해령이 동쪽으로 1cm 퍼 년의 속도로 이동한다라는 이유니 맞는 보기. 이거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섭입대와 해령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섭입대가 여기 있어. 해령이 여기 있어. 그럼 봐봐요. 해령이라는 건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지. 그리고 섭입대라는 건 오래된 판이 소멸하는 곳이지. 그리고 지금 이 섭입대와 해령 사이에 해양판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 해양판의 면적이 좁아지면 두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해양판의 면적이 넓어지면 두개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야. 여기까지 불만 없죠?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생성을 더 많이 하면 해양판의 면적이 넓어질 거고요. 그지? 생성을 소멸보다 많이 하면. 소멸이 생성보다 빠르면은 해양판의 면적 좁아질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해양판은 1년에 몇 센치 생성되고 있느냐? 해령에서 4cm만큼씩 멀어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생성은 1년에 4cm 됩니다. 되죠? 그런데 소멸, 섭입은 1년에 몇 cm 되고 있냐면 상대 속도가 5cm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게 5cm니까 소멸은 1년에 5cm 되고 있는 거예요. 면. 그러니까 생성되는 것보다 소멸되는 게더 빨라. 그러니까 이 해양판의 면적은 좁아지는 거야. 좁아지니까 섭입대와 해령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기억니은 이거 전부 다 맞아요.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가져와 보았거든요. 자, 수능 특강 36쪽에 있는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특강 풀어 보았죠? 이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나요? 이 문제가요, 판의 이동과 열점을 연관 지어서, 이 열점에 의한 화산섬을 연결 지어서 문제를 냈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열점에 의한 해산이네, 해산. 해산의 연령과 열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연령이라는 건 시간이고,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분의 거리를 통해서 판의 이동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럼 우리가 A판의 이동 속도도 구할 거고요. B판의 이동 속도도 구할 거예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해령에서 양쪽 판이 확장하는 속도가 같아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문제랑 비슷해지지. 지금 이 양쪽의 판의 이동 속도가

속도가 서로 다를 거거든. 그런데도 확장 속도가 똑같다는 건 해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해령이 어디론가 움직여야 될 거예요. 방금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해령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령과 열점 사이의 거리는 좁아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 주시는 문제가 수능 특강에 있는 36쪽 1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어봤던 거더라도 우리 방금 푼 문제랑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더 풀어보시면서 한번더 리마인드 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탐구 문제네요. 자, 탐구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지점토 판 4개를 순서대로 수평으로 쌓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쌓았으니까 이것은 퇴적 과정에 해당하겠다. 퇴적 작용을 받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무판을 이용하여서 이 나무판 있죠? 지점토의 판의 모양이 변형될 때까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힘을 가했대. 근데 지금 힘의 방향 보세요. 양옆에서 밀고 있지. 횡압력이지, 횡압력. 횡압력을 가해 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나무판을 제거한 다음에 지점토판에 서로 다르면 A와 B에서 나타나는 구조를 관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요. 서로 다르면 A와 B를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A에서는 사실 무슨 구조가 발달했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아. 근데 우리가 B를 보면, 아, 이거 무슨 구조구나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거 습곡 구조가 발달했네. 아, 횡압력 받아서 지층이 휘어지는 습곡 구조 발달했고, 습곡축이 지금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찰되는 지질 구조는 단층이 아니라 습곡이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기역에서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자, 지금 습곡이요. 습곡축이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지. 우리 습곡은 종류가 있습니다. 습곡축이 수평면에 대해서 직각을 나타내고 있는 정습곡. 그림처럼 기울어져 있는 경사습곡.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습곡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거의 누워 있는 횡화습곡. 횡화습곡에서는 지층의 역전도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어떨 때 이런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의 차이가 나느냐? 양쪽에 작용하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 습곡축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정습곡이라는 건요, 양쪽에서 가해지는 힘이 비슷할 때 정습곡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습곡축이 기울어진 경우에는요, 양쪽에서 가하는 힘이 다를 때 이런 습곡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가하는 힘이 더 강할 경우에 습곡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사습곡, 더 심한 경우에는 누워지는 횡화습곡까지 발달할 수 있더라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힘의 크기가 같지 않고요. 힘의 크기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경사습곡이 나타났구나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 보겠습니다. A와 B는 서로 연결된 면이다라고 했는데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A에서요. 이거 뭐 주황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연두? 연두, 그리고 갈색, 연두, 고동색, 흰색.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연두, 갈색, 연두, 고동색, 흰색. 근데 이게 어디에 똑같이 나와 있냐면요. 이 면에서 똑같아. 연두, 갈색, 연두, 고동색, 흰색. 그치? 그러니까 지금 A의 모습은요. 어느 면을 바라본 거냐? 이쪽에서 바라본 게 A면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B면인 거니까 서로 연결된 면이 맞는 거지. 따라서 디귿만 맞아요.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방사성 동위원소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방

사성동이면서 항상 좀 어려워하는 문제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X랑 Y가 생성된 후에, X랑 Y를 포함한 화성암이 생성된 후에 2억 년이 지났을 때와, 그리고 현재의 X와 Y의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일단 2억 년이 지났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3분의 1이었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낯설잖아요. 3분의 1이었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자, 옆에다 써볼게요. 모원소 대 자원소를 지금 보는데, 첫 번째 X가 3대 1이었대. 3분의 1이었다는 건 3대 1이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전체가 합해서 결국 100%거든요. 100%가 3대 1의 비율을 가지려면, 모원소가 75%, 자원소가 25%였던 거예요. 됐죠? 따라서, 아, 모원소가 처음 양의 75% 남아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75% 진짜 자주 나오지 않나요? 봐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Y 볼게요. Y는 2억 년이 지났을 때,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3이래. 그 말은,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3이라는 건, 모원소 대 자원소가 1대 3이라는 거야. 그럼 아까랑 반대죠? 그러니까 이번엔 모원소가 25%, 자원소가 75%라는 거예요. 최적? 자, 그럼 봅시다. 모원소가 처음 양의 25%만 남아있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볼게요. 현재 요 값이 1이래, 1. 1이라는 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같은 거거든. 그럼 50% 대 50%잖아. 그럼 50%대 50%니까 모원소가 처음 양의 50%가 남아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따라왔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모원소의 함량으로 우리가 반감기가 몇번 경과했냐를 알수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원소의 함량비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처음에 반감기 한 번도 안 지났을 때 100%지. 그러고서 이제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 두번 지났을 때를 보면 한번 지났을 때 50%가 되죠. 50%좀더 밑에 달까요? 50%. 그래서 여기에 점. 그죠? 좀안 맞지만 잘 할게요. 그다음에 두번 지났을 때25%쭉 가서 여기 25%. 자, 그러면 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형태로 생겨야 됩니다. 자, 예쁜 사람 눈에는 이렇게 딱 맞추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요, 여러분들 보세요. 75%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 일단 요거부터 해볼까? 자, 우리 50%일 땐 너무 잘 알아요.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지.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구나. 1회. 25%일 때도 너무 잘 알아. 반감기 두번 지났을 때지. 반감기 2회. 근데 75%가 문제거든. 75%는요, 요거의 딱 중간이에요. 근데 우리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 함량 그래프가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요때가 0.5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0.5회보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0.5회 경과했을 때 이때 모원소의 비율은 70%다라는 거 그냥 암기해 두세요. 왜 70%예요? 라고 하면은 봐봐요. 0.5회 지났을 때 전체에 0.7 남는 거지. 그럼 여기서 또 0.5회 지났을 때 전체에 0.7이 또 남는 거지. 그럼 두 개를 곱해주면 0.49가 되거든. 거의 5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0.5회 지났을 때가 70%예요?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75% 남았을 때는 0.5회보다 더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거든. 그러니까 아직 0.5회도 안 지났을 때야. 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X는요, 아, Y부터 볼까요? Y가 쉬우니까. Y는요, 2억 년이 지났을 때가 반감기 두번 지났을 때야. 그러니까 Y의 반감기는 1억 년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반감기 두번 지났을 때가 2억 년인 거지. 반면에 X는요, 0.5회보다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가 2억 년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억 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는 2억 년이 두번 지나고도 한 번이 안 되지. 그치? 0.5가, 0.5보다 짧은 게두번 지나도 1회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의 반감기는요, 0.5회보다 짧은 게두번 지나도 반감기보다 짧은 거니까 4억 년보다도 긴 겁니다. 4억 년보다도 긴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요때 지금 반감기가 온 거잖아. 그치? 모온소가 절반이 딱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 현재에는 X의 반감기인 거잖아. 그럼 X의 반감기는 우리 아까 4억 년보다 길다고 했습니다. 4억 년보다 길어요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 이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4억 년보다 짧은 게 아니라 더긴 거지. 니은, Y의 반감기는 1억 년 맞습니다. 자, 디귿, A는 15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A는요, 지금 Y가 반감기가 1억 년이야. 근데 Y가 반감기가 1억 년일 때 4억 년이 경과했다고 해볼게. 4억 년이 경과하면 반감기가 4번 지난 거거든요. 그럼 4번 지났으면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15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1분의 15에서 이때 값이 15거든. 4억 년이 경과했을 때. 근데 지금 보니까 4억 년보다 더 많이 경과한 게 현재잖아. 그럼 현재는요, 자원소의 비율이 이것보다 더 많아졌을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의 비율은 줄어들고 자원소의 비율 많아지니까. 그럼 모원소의 비율 줄어들고 자원소의 비율 많아지니까 이 값이 분모는 줄어드는데 분자 커졌으니까 커지게 되겠지. 따라서 A가 15보다 작은 게 아니라 15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만 맞아요. 니은만 맞아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요. 우리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어디서 비슷하냐? 자, 볼게요. 모원소의 함량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봐봐요. 3억 년이 되었을 때. 3억 년이 되었을 때, 모원소의 함량이 75%가 남아있어.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사실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75%라는 건, 4분의 3이에요. 그쵸? 자, 그럼 봐봐요. 3억 년이 지났을 때 4분의 3이 남았어. 그럼 여기서 3억 년이 또 지나면 같은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3억 년이 또 지나면 또 4분의 3이 되는 거야. 이걸 해주면 16분의 9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16분의 9라는 건 16분의 8, 즉 2분의 1보다 큰 값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전히 50%보다는 크다는 거. 여전히 반감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년 지나고 3억 년이 또 지났어. 즉 6억 년이 되었어. 그런데도 아직 반감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X의 반감기는 6억 년보다 길구나라는 거예요. 아까 문제랑 똑같이.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지금 X가 75%가 되는데 2억 년이 걸렸거든. 그래서 2억 년 더하기 2억 년을 해준 게 4억 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두 번이 지나도 50%보다 모원소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반감기가 더 길다라고 했잖아요. 4억 년보다 길다. 그게 여기서 똑같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한 문제들 여러분들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어느 지역의 상층과 지표면에 형성된 공기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더라라고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A에서는요, 공기가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있어, 발산하고 있어. 우리 공기가 발산한다는 건 내가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거거든. 따라서 A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많은 고기압이구나. 반면에 B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아, 에너지란다? 공기를 받고 있죠? 수렴하고 있죠? 아, 저기압이구나. 그리고 우리 고기압에서 하강기류 나타나는 거 보이고요. 저기압에서 상승기류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북반구에서는요,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나갈 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이거 지금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있네. 저기압에서 바람이 수렴할 때, 공기가 수렴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해요. 근데 그대로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북반구에 위치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기압은 A가 B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A 고기압이고 B 저기압이거든. 따라서 A가 B보다 높은 거지. 자, 디귿입니다. 기압 배치만을 고려할 때 황사에 의한 피해 정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황사는요. 황사의 발원지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모래먼지가 올라와서 偏서풍을 타고 이동을 해서 하강기류를 따라서 내려올 때 피해가 심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발달했을 때 피해가 더 심각할 거예요.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건 A지. 따라서 A가 피해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디귿 틀렸다.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8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요. 그린 가와나는 같은 시각에 기상 위성에서 관측한 가시 현상, 그리고 주변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1번을 볼게요. 기억 볼게요. 가는 주간에 관측한 영상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가시 현상이거든. 자, 여러분들, 가시 영상은 말 그대로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것이고, 가시광선은 구름 자체가 방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반사된 거? 태양의 빛이 들어온 걸, 그것이 구름이 반사한 것을 관측하는 게 가시 영상이죠. 따라서 가시 영상은 무조건 태양이 있는 낮에만 관측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는 주간에 관측한 영상이다, 야간이 아니다, 맞는 얘기. 자, 니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주변 겨울철의 대표적인 일기도이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태풍 있죠? 등합선의 간격이 매우 조밀한 것으로 보아서 풍속이 굉장히 빠른 태풍이 형성이 되어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도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장마전선 관측되고 있어요. 이거 전형적인 여름철 일기도이지, 따라서 겨울철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북서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해야 하고요. 등합선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B는 A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A랑 B가 고기압과 저기압의 중심부라고 했어요. B는 지금 태풍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저기압의 중심부고요. A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는 곳이니까, 고기압의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압이 고기압 쪽으로 진행을 할까? 아니야. 저기압은 고기압을 뚫고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해 있으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게 저기압의 특성, 태풍의 특성이거든. 따라서 고기압의 중심 쪽으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기압을 오른쪽에 두고 진행하는 특성이 있더라. 디귿 틀렸더라.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볼게요. 9번. 자, 9번 문제를 보시면요. 가와나는 우리나라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월과 8월을 순서 없이 A와 B로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수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수온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은 무조건 낮아진다라고 했고요. 표층 수온을 비교하면 계절을 비교할 수가 있겠지. A는 표층 수온이 낮고, B는 표층 수온이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A가 겨울철에 해당하는 2월이 되겠고요. B가 여름철에 해당하는 8월이 되겠습니다. 표층 수온 비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혼합층의 두께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온이 높은 채로 유지되는 층까지가 혼합층인데, A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요. B는 상대적으로 얇아요. 우리 혼합층의 두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따라서 8월, 여름철보다 2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겨울철에 풍속이 더 강하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 수가 있겠고. 자, 연분을 보시면 우리 아까 A가 2월, B가 8월이었는데,
8월의 표층 연분이 더 낮은 거.

양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많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증발량이라고 하니까 증발량이 많을수록 염분이 높잖아. 그러니까 염분이 더 높은 A일 때 증발량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요, B에서 지금 표층 염분이 더 낮은 이유는 B에서 강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근데 이 증발량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분자 운동이 활발해야지 물이 더잘 증발하거든. 근데 분자 운동이 활발하려면 수온이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증발량도 많아요. 그러면 둘 중에 표층 수온이 더 높은 건 B였잖아. 그러니까 증발량도 사실 B가 더 많은 거야. 다만 증발량이 많지만 강수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표층 염분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증발량도 B일 때가 더 많더라라는 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니은만 맞아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동해의 표층해류를 나타낸 것이더라. A와 B의 위도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A를 보니까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한류에 해당하고요. B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난류에 해당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체크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큰 값을 가지는 거. 한류가 난류보다 큰것 찾아봐요. 라고 했어요. 자, 이때 우리 글자 수가 작은 건 난류에서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수온, 예를 들어 염분. 근데 글자 수가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존산소량, 예를 들어서 영양염류. 이런 것들은 한류에서 더큰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염분. 글자 수 작잖아. 염분은 난류에서 더큰 값을 가지고요. 용존산소량 글자 수 기인에 한류에서 더큰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표층 수온만 고려할 때 기체용에도. 표층 수온이 낮을수록, 우리 사이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가 잘 녹거든. 그럼 기체의 용해도도 수온이 낮은 한류에서 더 크겠더라. 그러니까 A가 더 크겠더라. 그러니까 지금 A가 더큰 값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11번 문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의 자료를 보시면요. 그린 가와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국방부.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안에서 측정했대요. 연안에서 측정한 바람의 분포와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이 연안에서는 용승이 일어났다. 아,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났어? 아, 이거 연안 용승이구나. 그럼 연안 용승이면은 에크만 수송도 고려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북반구니까 에크만 수송은 풍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겠구나. 쭈루룩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승이라는 게 나왔잖아. 용승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용승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가 머릿속에 착 정리가 되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용승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항상 용승은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물은 항상 수온이 어때? 낮아요. 그러니까 용승은요, 차가운 해수가 항상 올라옵니다. 찬 해수가 용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승이 일어났을 땐 표층 수온이 낮아져요. 낮아져요. 기본적으로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자, 두 번째로요. 용승은 아래쪽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 그래서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영양염류가 같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영양염류의 양이 많아져요. 표층에서 영양염류 양이 많아지고 아래쪽에 있었던 산소들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용존산소량도 많아집니다. 그럼 봐봐요. 먹이도 많아져, 산소도

0: 가만하죠? 물고기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되거든. 따라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게이 용승의 특징이더라.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지금 차가운 해수가 용승했으니까 이 차가운 해수가 대기의 하부를 냉각시켜요. 대기의 하부가 냉각된다. 그러면 아래쪽이 냉각돼서 무거워지니까 대기가 굉장히 안정해집니다. 그러면서 안정해지니까 상승기류 잘 발달하지 않지. 그러니까 두꺼운 구름 안 생기고요. 안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더라. 라는 용승이 발생했을 때의 특징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이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났으면 표층수온이 낮아져야 되거든. 그럼 표층수온이 낮아진 곳을 찾아줘 보면은 흰색일수록 지금 수온이 낮은 거거든요. 표층수온이 낮은 구역이 요구요. 그죠? 그리고 여기. 눈에 띄는 곳이 요 두 군데 정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불었던 바람을 보는 거야. 요 시기에 불었던 바람, 요런 바람이 불었네? 요 시기에 불었던 바람, 요런 바람이 불었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지. 두 개의 다 공통점. 전부 다 북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네? 아, 남풍이 불고 있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남풍이 불고 있는 거고,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남풍이 우세하게 부는 시기에, 표층수온이 낮았다. 그렇지. 남풍이 부는 시기에 용승이 일어났구나. 표층수온이 낮았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 맞는 거. 자, 니은 보겠습니다. 용승이 일어난 시기에 표층수온이 낮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지금 여기가 지금 용승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표층수온 낮게 나타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거, 아, 남풍이 우세하게 부는 시기에 결국에 용승이 일어났구나라는 거 사실 기억과 니은에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이 연안은 동해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남풍이 불고 있어. 자, 그럼 우리 남풍이 부는데 여기 지금 북반구예요. 북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송이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일어나잖아.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남풍이 불면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연안 용승이 일어나려면 에크만 수송의 방향,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이 해안가에서 먼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 해안가에서 먼 바다 쪽. 그러니까 이쪽이 해안가고 이쪽이 바다 쪽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면으로 둘러싸인 요 반도에서 동해가 되어야겠지. 동해에서 남풍이 불면 오른쪽 직각 방향, 즉 해안에서 먼 바다 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면서 표층 해수의 발산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발산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연안은 동해에 위치하는 거 맞고요. 우리나라 동해에서 연안 용승이 잘 일어나는 계절, 남풍이 불어야 돼. 우리나라에서 남풍이 부는 건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그렇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여름이더라.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서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이것을 우리가 남풍에 의한 연안 용승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네요. 그래서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11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12번 문제부터 풀이 진행해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도 선생님이 좀 주요하게 다루었던 문제들, 특히나 앞에 풀었던 강들과 회차들과 다르게 좀 앞페이지에서도 우리 직권의 변동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로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문제들 많으니까 미리미리 핵심 내용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수업에서 만나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남자 여한주입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방어작용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방어작용의 다양한 실험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이번 시간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개념형 문제들, 네, 그런 문제들이 아마 요 후반부에 좀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랑 지난번 강의랑 비슷한 내용들이 많지만 조금 개념을 좀 암기를 잘해서 풀 수 있는 그러한 방어작용의 문제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역시 이제 항원 X에 노출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항상 붙는다는 거 봤었고, 이제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아주 늘 나오는 그러한 발문들이 있죠. 그죠? 익숙한 발문들. 자, 기억을 1회, X를 2회 주사했어요. 근데 이 기억이 X에 대한 항체가 포함된 혈청과 X에 대한 기억세포 중 하나래요. 근데 일단은 기억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항체 농도값이 보이죠? 그럼 이제 혈청, 항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혈청. 항체. 만약에 기억세포라면 1차 주사했을 때부터 2차 면역 반응이 유도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기억세포가 아니다 보니까 X 들어왔을 때 1차 면역 반응이 유도됐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유도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아니라 항체고요. 구간 1에서 X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자, 이것도 많이 했었죠. 우리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가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어본다면 이제 2차를 물어봐야 되겠죠. 2차를 물어본다면 이제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구간 1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역 반응이죠. 1차 면역 반응. 그죠?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얘가 들어오면 그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라고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네, 만약에 이제 여기 이후를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 분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좀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디귿 구간 2에서 체액성 면역반응, 뭐 체액성 면역반응, 세포성 면역반응 이 정도의 단어들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아마 이 보기는 쉽게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어요. 네, 155번 가시죠. 자, 또 이제 실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 실험 문제가 뭐 최근 기출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좀 몇 년 전부터 이런 좀 실험형 문제들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와 Y에 모두 항원 가가 있습니다. 네, X와 Y에 모두 항원 가가 있다. 됐고. 자, 실험 과정 볼까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다. 넘어가고. 4번. 1에게 X를. 그 다음에 2에게 Y를. 네, 주사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여긴 살았다, 여긴 죽었다. 아,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뭐 기억세포 만들었겠죠. 1차 면역 반응을 통한 기억세포를 남겨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나의 1에서 가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

기억세포 분리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억세포를 분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라번에 3에게 X를, 4에게 다의 기억세포를 주사했다. 그랬어요. 기억세포를 주사했다. 여기서 이제 기억세포 갖고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Y 주사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를 주사했어요. X에 대해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고, Y를 주사했을 때 Y에 대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가가 있으니까. 아까 문제에서 X와 Y에 모두 항원 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가가 있는 것이고, 여기도 가가 있는 거니까, X에도 가가 있고, 가가 있는 거니까, 가 들어왔다, 다시 가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여기도 가가 있는 거죠? 그죠? 가가 들어왔다,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것이고. 네, 별거 없어요. 자, 보기 가겠습니다. 자, 기억본. 3에서, 생지 3에서, 가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는 없다. 이건 너무 쉽죠? 여기서의 항체 농도, 여기서의 항체 농도 물어봤으니까요.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구간 기억은 저기 생지 3,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이죠. 가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자, 항원항체 반응, 특이적 방어작용. 뭐 체액성 면역이다, 특이적 방어작용이다. 다 해당하는 얘기죠. 됐고. 그다음 디귿번. 구간 니은에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가 아니라, 자,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얘가 들어온 이후를 물어봤으니까, 네.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가 분화됐다라고 하면 맞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5번 됐고요. 156번 갑니다. 156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유형 풀었죠. 152번 풀어봤죠. 네, 그거와 이제 같은 유형에 속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그림은 좀 다르지만 조금 더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병원체 X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검사 키트에 떨어뜨리면 시료는 물질 A와 함께 이동한다. 물질 A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네, 이 X와 결합을 하고요. 여기는 항체와 결합하는 물질 바로 A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다음 A는 X에 결합할 수 있고 색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에 결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색소를 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다음 검사 키트의 1에는 기억이 지금 그림이 좀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긴 편하죠? 2에는 니은이 각각 부착되어 있다. 항체죠, 항체. 네, 이거 항체입니다, 여러분. 기억 항체, 니은 항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X에 대한 항체이고 그림이 나와 있죠. 얘가 이제 X에 대한 항체네요, 그죠? 기억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A에 대한 항체다. 그렇죠. A에 대한 항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서 문제는 좀 그림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다면, 이 문제는 그림을 좀더 자세하게 그려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훨씬 더 쉽게 표현해 놨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각각 항원이 결합하면, 네, 기억의 항원은 얘가 되겠고요. 니은의 항원은 얘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기억과 니은에 각각 항원이 결합하면 A의 색소 위에 띠가 나타납니다. 됐고, 그다음 4번 실험 결과 4번 보시면 되겠어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검사 키트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과 같았다. 그림과 같았다. A와 B 중한 사람만 X에 감염됐다라고 볼수 있는데 얘는 지금 A가 붙어서 나타나는 거고요. 결국은 요거죠, 요거. X가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얘죠. 그렇죠? 여기 띠가 나온 걸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가겠습니다. 니은은 A에 대한 항체다. 뭐 문제도 나와 있는 그 얘기를 똑같이 해주고 있어요. B는 X에 감염되었다. 그렇죠. X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X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응한 거죠. X와 얘가 붙어야 색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죠? A가 색소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감염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지금 검사 키트에는 항원항체 반응의 원리가 이용되었다. 네, 이 검사 키트의 원리가 항원항체 반응의 원리다라는 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여기 기출의 미래에서는 처음 보는 그림이지만 우리 교과서나 수능특강이나 교재에서는 많이 봤던 그림이 되겠어요. 자, 그림은 사람 피가 병원체 X. 자, 병원체 보이죠? 병원체 X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일어난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보조 T 림프구와 세포 독성 T 림프구입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보조 트림프겠죠? 자, 우리 이제 이 과정 좀 설명해 드리면 병원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하는 장면이에요?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하는 장면이에요. 병원체를 자신의 몸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시키는 거죠. 그죠? 잘근잘근 조각을 낸 거예요. 절편을 냈다 그랬죠? 작은 조각을 여기다 노출시켜 줍니다. 이거를 항원 제시라고 합니다. 항원 제시.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과 함께, 식세포 작용과 함께 항원을 제시해 줍니다. 누구한테? 보조 트림프한테. 항원 제시받은 보조 트림프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촉진시켜 줍니다. 지금 누군가를 증식 활성화시켜서 X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했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세포 독성 T림프겠죠. 순서 보이시죠? 네, 물론 이제 그림상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보조 T림프가 뭐도 B림프구의 증식분할을 유도하겠죠, 그죠? 그럼 B림프구로부터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부터 만들어질 것이고 형질세포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져서 체액성 면역반응도 일어나겠죠. 여기 지금 이 장면은 이 문제에서는 세포성 면역을 주로 이제 그림으로 소개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에 우리가 동그라미 썼던 거니까 지우고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보조 T 림프구는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합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많이 물어보지 않는 복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니은번, 니은은 세포성 T 림프구는 형질세포로 분화된다? 예, 틀렸죠. 그러니까 피에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은 세포성 면역 반응. 왜 세포성 면역 반응입니까? 세포독성 T림프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다.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억 디귿번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한 번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에다가 익숙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대식세포, 이거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식세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얘가 항원을 제시해 주는구나. 그럼 그 항원 제시받은 보조 T림프가 세포독성 T림프를 활성화시켜서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세포성 면역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8번 가겠습니다. 자, 158번. 다음 병원체 기억에 대한 생쥐의 방어 작용입니다. 유전적으로 갖고 기억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준비했고 1에는 생리식염수. 네, 1에는 생리식염수니까 얘는 그냥 뭐 대조군 하나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2에는 죽은 기억을 집어넣었다. 자, 여기 지금 2는 안 나와 있지만 2에는 죽은 기억. 1차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뭐 기억 세포를 남기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주 후 1에는 혈장을, 그 다음에 2에서는 혈장과 기억 세포를 분리했다. 아, 여기서 혈장, 여러분 혈장이 나오든 혈청이 나오든 방어작용 문제가 나왔다. 혈장이든 혈청이든 항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체. 만들어졌다면 그 안에 항체가 있습니다. 세포성 성분은 없으니까. 혈장, 혈청에는 세포성 성분은 없으니까 항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억세포. 이 친구들이 좀 기억세포에는 이제 또 많이 또 익숙해지시는데 혈장, 혈청에 있는 항체를 또 놓칠 수 있으니까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 4, 5에다가 이제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당연히 없으니까. 항체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의 혈장 안에는 뭐가 있다? 항체가 있다. 죽은 기억에 대한 항체가 있다. 그럼 기억과 항원항체 반응해가지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죽은 기억 넣었을 때 기억세포, 뭐에 대한? 기억에 대한. 그럼 만나면 2차 면역 반응이 유도되겠죠? 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A에는 기억에 대한 항체 없습니다. 네. 니은번, 나의 2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나의 2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네, 죽은 기억을 넣었을 때도 결국은 형질세포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져가지고 항원항체 반응이 유도된다. 네, 그게 만들어져야 이제 혈장에 항체가 있겠죠. 디귿번. 다의 5에서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네.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자,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 이건 되는 거죠? 네. 2차 면역 반응.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고르셨죠?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뭐 편안하게 여러분이 풀수 있는 문제지만 충분히 이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9번 가겠습니다.

자, 병원체 X가 사람의 침팻을 방어작용입니다. 갑원. 여기 볼까요? X가 1차 침입했을 때 비림프구가 기억과 니온으로 분화됩니다. 비림프구는 뭐로 분화되죠?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죠? 하나는 형질세포, 하나는 기억세포일 거예요. 기억과 니온은 각각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중 하나다. 자, 근데 뭔지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X에 대한 항체와 X가 항원항체 반응을 합니다. 네, X에 대한 항체와 X가 항원이니까. 네, 항원항체 반응한다. 이거 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다가 중요하겠는데, X가 2차 침입했을 때 기억이 니은으로 분화된다. 요게 이제 중요하죠. 네, 2차 침입했을 때. 그럼 1차 침입했을 때 뭐가 만들어졌으니까? 1차 침입 시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거로부터 형질세포로 분화가 될수 있겠죠. 네, 기억은 기억세포, 니은이 형질세포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비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한 세포다. 이거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비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 성숙. 네. 그 다음에 T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돼서 가슴샘에서 성숙이죠. 그죠? 네. 근데 비림프구인데 왜 가슴샘이에요? 틀렸죠? 비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된다.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숙한 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은 기억세포다. 요게 이제 이 문제에서 네, 묻고자 하는 거고요. 디귿번에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네, 체액성 면역 반응, 항원항체 반응은 체액성 면역 반응. 체액성 면역 반응.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번과 디귿번. 자, 160 갑니다. 20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 문제가 이게 답니다. 굉장히 짧죠? 네, 갑원. 형질세포에서 X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죠? 세포 독성 T림프가 X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합니다. 이거는 이제 체액성 면역이고요. 이거는 이제 세포성 면역이 되겠죠. 그죠? 기억번.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가가 일어납니다. 위에 거는 체액성 면역 반응입니다. 자, 위에 건 아래 거 전부 다둘다 뭐예요?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위에 것도 특이적 방어작용, 밑에 것도 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은 후천성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비특이적 방어작용 같은 경우가 병원체에 상관없이, 병원체 감염 경험과 상관없이 라고 한다면은, 특이적 방어작용 말 그대로 특이적으로 그 특정 항원에 대한 특정 항체, 특정 병원체에 대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우리가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부른다. 즉, 이 사람이 X에 다시 감염되었을 때, 기억이,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틀렸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라고 해야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번과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보기다. 디귿번. 요것만 하나 잘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1번 갈게요. 자, 161번. 이것도 실험이죠. 실험 과정 보겠습니다. 피로부터 두 종류의 백신 후보 물질 기억과 니은. 자, 백신 후보 중에서 기억과 니은이 있습니다. 어떤 게 백신 후보 물질로 적합할까? 이걸 찾아보라 이런 얘기예요. 피와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를 준비했습니다. 네. 거기 1부터 5까지 준비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은 보시면 표와 같이 주사액을 넣고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1 보시면은 주사액을 조성해서 넣었더니만 살았다. 그 다음에 2, 3, 니은 넣었을 때 살았다. 여기는 피 넣었을 때 죽었다. 이건 이제 백신 어떤 후보 물질이니까 약화시켰겠죠. 피 그대로가 아니라 피에 들어있는 병원성 물질들을 약화시켜서 비병원성. 그런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다. 뭐이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라번 보시면 다의 3에서 니은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한 기억세포로 5에게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자, 지금 다의 3에서 여기서 네, 니은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한 기억세포로 5에게 집어넣었다.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됐고, 그 다음에 마번 보시면 다의 1과 2. 네, 다의 1과 2, 1과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5에게 각각 P를 주사했다. 여기다가 P를 주사했다, P를 주사했다, P를 주사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과

같은 경우에는 죽었어요. 여기는 뭐가 있는 거죠? 지금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살았죠? 5번, 5 같은 경우에는 니은의 기억세포 집어넣었잖아요. 살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백신으로 적합한 물질이 뭐다? 니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후보로 적합한 물질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다. 이렇게.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피에 대한 백신으로 기억이 니은보다 적합하다가 아니라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니은이 적합한 걸 찾았고요. 니은번에 다에 의해서 니은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죠. 어쨌든 백신 후보 물질에도 병원성 물질을 집어넣은 거니까 네.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야 기억세포 만들어질 것이고요. 디귿, 마에 5에서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 자, 여기는 이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2차 면역 반응이 여러분들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기억세포를 넣었으니까요. 그러면 2차 면역 반응에서는 이제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다 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61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162번 가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 항원항체 반응, 과 관련된 실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 문제도 이제 비슷한 유형인데요. 자, 갑원은 이제 됐고요. 나번 AB에 X를 각각 2회에 걸쳐 주사한 후, 자, A와 B에 X를 2회에 걸쳐 주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일어났다. 여기는 지금 확인이 안된 상황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답번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나의 A에서 기억을 분리하여 C에, 여기다가 이제, 뭐에서? A에서 기억을 분리해서 이제 C에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의 B에서 니은을 분리해서 D에 주사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억과 니은은 혈장과 기억세포. 자, 기억과 니은은 혈장과 기억세포. 지금, 기억을 주사한 다음에 X를 주사했더니 2차 면역 반응을 유도했죠?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기억세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X를 집어넣는데 1차 면역 반응이 유도됐으니까 얘는 기억세포가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뭘 집어넣는 게 되겠죠? 혈장을 집어넣는 게 되겠죠? 혈장 안에 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항체가 있겠죠? 여기 보세요. 항체 있잖아요. 그죠? 항체 있잖아요. 자,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얘도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뭐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겠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번 보기가 해석이 하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구간 1에서 X에 대한 항체가 형질세포로부터 형성되었다. 지금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항체가 어디서 만들어지죠? 형질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구간 2에서 여기 보셔야 되겠어요. 구간 2에서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 자, 지금 요 그래프와 비교해 보시면 이게 2차 면역 반응의 그래프니까 요게 1차 면역 반응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네, 여러분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3번입니다. 자, 계속 뭐 그래프 문제라든지 실험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이제 개념형 문제,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도 한번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병원체가 사람의 몸속에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입니다. 그랬어요. 기억부터 디귿은 보조티림프구 형질세포 비림프구입니다. 자, 보조티림프구 형질세포, 네, 그 다음에 우리 비림프구까지 세 가지를 기억, 니은, 디귿에서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배식세포가 나와 있죠. 백혈구의 하나인 배식세포가 지금 병원체를 자신의 몸 안으로 유입해서 분해시켜서 항원 조각을 제시해서 누구한테? 보조 T림프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네, 항원 제시를 받았죠. 이게 이제 보조 T림프구. 짧게 보조 T라고 쓸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얘한테 예, 반응을 하는 거죠. 활성화 시켜주는 거죠, 활성화. 그래서 얘가 분화가 돼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냐면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생긴 거죠. 형질 세포죠. 얘를 형질세포라고 놓고, 그럼 얘는, 자, 비림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림프구가 증식 분화해서 형질세포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그림만 여러분들이 한번.

익숙하게 눈으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풀었던 문제는 세포 독성 T림프계 활성화를 통한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장면의 문제였고요. 지금 보시는 문제는 B림프구의 분할 통해 형질 세포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지는, 즉 체액성 면역 반응에 대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보조 T림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보조 T림프구는 대시세포로부터 어떻게 항원을 제시받는지, 그러한 그림이 연결되는 겁니다. 요 그림, 요 장면, 그리고 여기 장면,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번. 기억은 보조 T림프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니은은 가슴샘에 성숙합니다. 니은은 비림프구니까 골수에서 생성되어서 골수에서 성숙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디귿번. 디귿은 체액성 면역 반응에 관여한다. 자, 디귿.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하는 체액성 면역 반응에 관여한다. 네, 관여한다. 맞죠? 네, 항체 생산하는 세포니까요. 됐습니다. 정답은 기억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4번 갈게요. 164번. 또 실험 문제죠? 자, 갑원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 뭐죠? 병원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병원체. 자, 1에는 생리식염수. 이것도 이제 그냥 하나의 비교 기준, 대조군. 자, 2에는 죽은 기억을. 그 다음에 3에는, 자,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조금 써보면 2에는 죽은 기억.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3에는 죽은 니은. 3에는 죽은 니은. 일종의 백신 집어넣은 거죠? 1차 면역 반응 유도하겠다는 얘기죠. 네. 됐죠? 자, 2에는 죽은 기억을, 3에는 죽은 니은을 넣었다. 2에서는 기억에 대한, 3에서는 니은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다. 여기서도 항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답은 보시면, 나의 1부터 3에서 혈장을 분리하였다. 1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항체 없죠. 예, 그거를 이제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요건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기억에 대한 항체가 있을 것이고, 그죠? 기억 항체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3이니까 니은 항체가 있는 거겠죠? 그럼 얘는 항원 항체 반응하니까 살 거고요. 얘는 기억에 대한 항체가 없잖아. 기억은 기억 항체하고 항원 항체 반응하는 거잖아요.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에 의해서. 니은과 만나는 게 아니니까 얘는 기억에 대한 항체가 없으니까 죽는 거겠죠.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체가 없으니까 기억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럼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나의 2에서 기억에 대한 특이적 방어 작용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 실험 보시면은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특이적 방어 작용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 다의 5에서, 여기, 두 번째, 5에서, 기억에 대한 2차 면역 반응. 자, 기억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아니라 지금 항체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항원항체 반응한 거예요, 그죠? 기억세포 넣은 거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계속 기억세포 하다가 갑자기 항체가 나와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2차 면역 반응이구나! 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기억세포 넣은 게 아닙니다. 자, 니은번 조심하시고. 이것, A에는 니은에 대한 형질세포가 있습니다. 자, A에는 니은에 대한 형질세포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뭘 집어넣은 거예요? 혈장을 집어넣었어요, 혈장을. 혈장 안에는 세포 성분 없어요. 혈장, 혈청 안에는 세포 성분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항체 넣었습니다, 항체. 이건 좀 보기가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는 보기가 있습니다. 니은번과 디귿번 잘 보십시오. 정답은 기억번. 네,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보기입니다. 맞게 고치면 어떻게 돼요? A에는 니은에 대한 항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맞겠죠. 니은에 대한 항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번. 네, 165번입니다. 163번과 165번. 네, 이렇게 그림형 문제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림 가완하는 사람의 면역 반응이다 그랬어요. 가완하는 각각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중 하나다 그랬어요. 자, 병원체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얘는 누굴까요? 세포 독성 T림프구죠. 네, 세포성 면역이죠. 세포성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얘는 뭐예요? B림프구죠. 골수에서 생성 성숙 증식 분화 세포 분열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항체 만든 세포니까 얘가 형질세포. 형질세포. 그다음에 얘가 기억세포. 근데 또 항체 만들었죠? 얘 형질세포. 뭐한 거예요? 동일한 항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1차 면역 반응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면역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는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로 분화한다라고 했는데, 그 그림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본. 간은 체액성 면역입니다. 간은 세포성 면역. 암기입니다. 암기. 자,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한 세포성 면역. 비림프구. 네, 형질세포로부터 항체 만들어지는 체액성 면역. 이렇게 두 가지. 특이적 방어작용. 됐죠? 그 다음에 니은본. 보조 T림프구는 니은에서 디귿으로의 분화를 촉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비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촉진하는 거 맞습니다. 이건 2차 면역 반응에서 과정 A. 그렇죠. 2차 면역 반응에서 과정 A 과정이 일어난다. 네, 니은번과 디귿번 여러분들 중요한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64번도 그렇고 165번도 그렇고 조금 출제된 것은 좀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전이지만, 보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보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두 문제도 164, 165번 잘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166번 가겠습니다. 이런 표 형태의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또 한번 나올 만한 그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중에서는 좀 보진 못했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1부터 3은요, 보조 T림프구, 세포독성 T림프구, 형질세포 중 하나래요. 자, 살짝 써볼까요? 보조 T, 그 다음에 세포, 그냥 더 짧게. 네, 독성 T, 그 다음에 형질. 이렇게 이제 한번 써서 보겠습니다.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보조 T림프구, 독성, 티림프구, 형질세포가 다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거 맞죠? 그죠? 동의하시죠?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그랬으니까, 네, 보조 티림프구랑 세포독성 티림프구겠죠? 티림프구니까, 티림프구. 그렇죠? 그 다음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세포독성 티림프구만 해당되겠죠? 그럼 보시면은, 세포독성 티림프구는 세개 다. 보조 T림프구는 두 가지, 형질세포는 한 가지죠. 자, 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 다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세포독성 T림프구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게 보조 T림프구고요. 하나, 이게 형질세포죠. 자, 뭐 이렇게. 우리가 빈칸 넣기가 어렵진 않았죠, 그죠? 이 특징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우리 특이적 방어작용이라는 거고, 특이적 방어작용. 그다음에 세포독성과 보조 T림프구에 해당하는 게 가슴샘에서 성숙, 그죠? 그 다음에 세포독성 T림프구에 해당되는 게 감염된 세포 직접 공격, 직접 파괴.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기억번. 1은 보조 T림프구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포독성 T림프구를 찾았습니다. 니은. 2는 항체가 분비됩니까? 2가 뭐니까요? 형질세포니까요. 형질세포로부터 항체 생산 분비죠. 예, 네, 이건 됐고요. 그다음 디귿번. 디귿. 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다죠?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7번, 168번, 169번. 네, 요거는 이제 혈액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혈액형 문제와 관련된 건데,

일단 혈액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면 ABO식 혈액형과 우리 RH 혈액형이 있잖아요. 그죠? 먼저 ABO식 혈액형부터 보시면은 혈액형을 간단하게 일단 또 여러분 보시면 이게 또 여러분이 한번 정도 복습을 안 하시면 기억이 안날수 있으니까요. 응집원은 항원에 해당하고요. 네, 응집소는 항체에 해당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A형은 응집원으로 A를 갖고 응집소로 베타를 갖는 거고, 우리 B형은 응집원으로 B를 갖고 응집소로 알파를 갖는 거고, 그다음에 AB형은 응집원으로 A와 B를 갖고 응집소는 ABO식 결과 관련된 응집소는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O형은 응집원이 없고요. ABO식 응집원이 없고요. 응집소로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액형 판정할 때 우리 항 A 혈청이다. 그리고 항 B 혈청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안에는 알파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는 베타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A형 같은 경우는, 이대로 해볼까요? 자, A형 같은 경우는 지금 A 응집원이 있으니까 알파 응집 반응하겠죠. 응집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A와 알파가 만나면 응집이고요. 그 다음에 B 응집원과 베타 응집소가 만나면 응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요. 여기서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에는 B 응집원이 있으니까 베타 응집 반응하겠죠. 우리가 응집 반응한다를 보통 플러스라고 씁니다. 응집 반응 안 하는 거를 마이너스라고 쓰고요. 그럼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AB형은 A 응집원과 B 응집원이 있으니까 A 응집원과 알파가 만나서 응집 반응. B 응집원이 베타와 만나서 응집 반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항 A혈청과 항 B혈청에서 모두 응집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혈액형 판정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 적용해서 풀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167번. 일단은 28명이라고 그랬어요. 28명. 이런 것도 다 이제 혈액형 판정 문제에서는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뭐 표시를 잠깐 해두시고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X를 ABO식 혈액형에 따라 4개로 나눴고 A형 모두 뭐 나왔어요. 이건 뭐별거볼거 없고 그두 번째 문장 보세요. 표는 1부터 4에 각각에서 응집원 B 또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 자, 응집원 B. 응집원 B. 그 다음에 응집소 알파. 응집소 알파. 요게 있다라 그랬어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응집원 B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이죠? 응집원 B 있는 애들. 될까요? B형과 AB형. 그 다음에 응집소 알파 있는 애들. B형은 아까 했고, 얘도 되잖아. 그죠? 결국은 요런 애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B형인 애들, B형, AB형, 그 다음에 O형. 요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기억. 예, 기억에 여기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다. 아, 이런 거고. 됐고. 그다음 니은. 자, 니은은 응집소 베타. 응집소 베타. 응집소 베타와 그가 있는 사람.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머릿속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본다는 얘기예요. 응집소 베타가 있는 거니까 A. 그죠? 또 응집소 베타. 오, 네, A형과 O형이죠. A형과 O형을 말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얘가 A형과 O형인데 딱두 개가 있는 걸로 나왔잖아. 그럼 하나는 A고 하나는 O형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게 A형이고 어떤 게 O형이냐? 보시면 얘가 지금 없죠. 여기 없는 게 뭐니? A형이 없잖아.

아, 그럼 요게 A형이구나. 없잖아, 없잖아.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는 게 이게 A형이니까 요게 O형이구나.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제 A, B형과 B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힌트가 여러분들 또 나와 있는데, 요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에서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의 수. 자,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의 수.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의 수는 응집원 A. 응집원 A가 있는 사람의 수보다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여러분 힌트죠. 자, 응집소 알파는 무슨 형일까요? 네, B형. 또요. 알파 베타 있는 거. O형.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고, 응집원 A는요? A형. A형은 응집원 A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와 B 둘다 가지고 있는 AB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O형이죠? O형은 몇 명? 8명. 그 다음에 A형은 1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계산을 합치면 얘네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돼? 28이 나와야 돼요. 그럼 18. 예, 그 다음에 25이니까, 그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예, 3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3을 더해버리면은 여기가 7이 돼버리니까 얘가 더 커버리잖아. 안 되잖아. 여기가 7이 돼야 되겠지. 여기가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지금 부등호가 성립이 되니까요. 그럼 얘가 B형이네요. 그리고 여기 A, B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혈액형 판정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칠판에 썼던 우리 혈액형 판정, 응집원과 응집소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혈액형 판정할 때항 A혈청과 항 B혈청의 응집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저런 것들을 풀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 네, 이걸 다 아신다면 그냥 바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기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가는 3이다. 자, 지금 우리가 가는 3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X에서 응집원 B가 있는 사람의 수는 이라고 그랬어요. 응집원 B가 있는 사람의 수는 B형. 그리고 AB형이죠? 그죠? B형이 지금 몇 명? 7명. 그 다음에 AB형이 몇 명? 3명. 10명이네요, 10명. 1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됐고. 그 다음에 4의 적혈구와, 4의 적혈구는, 예, 응집원 B가 있는 거죠. 자,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있죠, 그죠? B와 응집소 알파를 섞어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응집 반응이 항원항체 반응이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응집원 B와는 베타가, 응집원 A는 알파랑 만나 응집 반응, 항원항체 반응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 맞는 설명은 1번. 네, 기억법만 맞는 설명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이제 168번 가보겠습니다. 자, 168번 한번 같이 볼게요. 표는 사람 1부터 3 사이에 A, B형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기억부터 D긋은 1부터 3의 혈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예, 혈장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는 혈장. 혈장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응집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응집소. 여기는 응집원 생각하시면 되겠죠. 적혈구 표면 응집원. 혈장, 응집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부터 3의 AB형식 혈액형은 서로 다르다. 자, 1, 2, 3의 AB형식 혈액형은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힌트죠. 1의 혈장에 응집소 알파가 있다. 1의 혈장에 응집소 알파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응집원은 뭐가 있는 거죠? B가 있는 거죠. B 플러스 알파죠. B형이구나. B형이구나. 뭐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응집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응집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응집원이 없구나. O형,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럼 남는 혈액형이 뭐예요?

뭐 A형이라든지 AB형, 왜요? 1, 2, 3은 혈액형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AB형이라면 얘는 응집원 AB가 있고 응집소는 없잖아요. 응집소가 없는 게 있겠죠, 여기 기억력 지문 중에. 응집소가 없는데 여기도 플러스가 하나 있고 여기도 플러스가 하나 있고 응집반응이 일어나고 여기도 플러스가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럼 응집반응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하나는 응집소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AB형이 아니라 A형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베타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네. 될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만약에 O형이 여기 이제 알파베타 갖고 있다면 얘하고도 베타가 만나서 응집반응 할 것이고 얘하고도 알파가 만나서 응집반응 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밖에 안 됐잖아. 하나밖에. 하나밖에. 두 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두 개가. 여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이제 알파 베타가 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2죠, 2. 2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B랑 만나서 응집반응했다는 얘기, 여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베타 응집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A와 만나서 응집반응했으므로 여기에는 알파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요거 이제 1이겠고요. 그렇죠? 요게 이제 3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뭐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자, 됐고. 자, 기억번. A는 플러스입니다. 자, A는 이제 응집반응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니은번에 디귿은, 자, 디귿. 디귿은 2가 아니라 1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3의 AB형식 혈액형은 A형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네, 우리 기역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AB형식 혈액형을 봤고요. RH 혈액형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RH 플러스형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RH 마이너스형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RH 응집원. 적극 표면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H 응집소. 네, 혈장에 있겠죠. 이거 RH 응집원이 있다. 이건 없다. 이거 응집원이 없다. 세모 이렇게 쓰죠. 이건 뭐예요? 노출되면 생긴다는 거죠. RH 응집원에 노출되면 생길 수 있다가 RH 마이너스형의 RH 응집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항 RH 혈청, 항 RH 혈청. 아,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붉은 털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의 응집원, 원숭이의 응집원을 넣어주는 거죠. 주사해 주는 거야. 그래서 토끼의 몸에서 이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요. 항체.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항 RH 혈청입니다. 토끼의 혈청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붉은 털 원숭이에 있는 응집원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혈청을 가지고 항 RH층을 만들고. 자, 거기에서 이제 응집반응을 하면 우리가 RH 플러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응집반응을 안 하면 우리가 이제 RH 마이너스형이라고 판정한다. 이렇게 이제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를 어떻게 판정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H 혈액형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AB형식 혈액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혈액형 응집원과 응집소. 그리고 항 RH 혈청과의 응집 여부에 따른 혈액형 판정.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우리가 혈액형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167번과 168번 풀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문제 하나를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단원이죠. 유전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와법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5강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개념에서는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 내용,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지난 강부터는요, 헌법의 기본 원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랑 연결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규정이 되어 있다. 즉,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는 이번 강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강의 내용, 우리 어디 공부하고 있냐면요, 대단원 1단원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요거 공부하면은 정치화법 대단원 6개 중에서 하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기본권의 유형, 그리고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자, 우리 기본권의 유형과 기본권의 제한은요, 모두 다 빈출 주제입니다. 기본권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오지만 제시문이 길게 나와요. 물론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 수능 특강 문제 그래서 꼭 풀어야 돼.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렇구나 힌트가 되는 내용이 꼭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일단 제시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본권의 유형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바로 기본권의 성격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기본권의 유형이 시험 문제에 등장했을 때는 제시문이 무조건 등장할 겁니다. 근데 그 제시문을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최근에 평가원이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 제시문 아무리 해석 잘하면 뭐해? 답을 못 찾으면 끝이잖아? 근데 그 답과 관련된 선지들이 바로 기본권의 성격이에요. 자, 우리 그러니까 여기 공부 방법은요, 꼭 수능 특강 문제 반드시, 물론 다른 단원도 그렇지만 특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성격에 나와 있는 선지들 계속해서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긴 제시문을 읽어내는 방법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기본권의 유형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트계제 구성 준비하셨죠? 들어갑니다. 자, 일단 기본권의 유형 살펴보기 전에 기본권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권리들이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냥 그게 만약에 뭐 궂은으로만 내려오는 거라면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권리 중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우리는 바로 기본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기본권의 유형을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공부를 할 건데, 그 전에 이 기본권의 유형 여섯 가지를 그림으로 조금 도식화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트계절 구성 지금 나와 있는 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그 여백에다가 한 번만 정리해보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그림 하나 그릴 거야. 이거 만약에 선생님이랑 수능 개념 같이 따라왔던 친구들이라면은 그 수능 개념 교재에 있었을 거야. 그럼 그 친구들은 그림 그리고 나서 그 그림 위에다가 한번 기본권 적어 보셔도 돼요. 근데 처음으로 같이 듣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우리 집 하나 그릴 거예요. 지붕 그려주세요. 자, 우리 지붕 그리면은 이집 밑에 무언가 밑바탕으로 탄탄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 기반들이 있겠죠? 그 위에 지붕이 서 있을 겁니다. 지붕이 아니라 기둥이지. 기둥 4개 이렇게 그려주세요. 됐어요? 자, 다시. 우리 집에 지붕 그렸어. 그 다음에 기둥 4개 그리고, 그 다음에 밑바탕에 있는 내용 그렸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 내가 그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는 기본권의 유형이야. 우리 기본권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권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그 다음에 각각의 기본권

직원들은 모두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각각의 기본권 적어 볼 거예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적어 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처럼 탄탄히 받쳐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걸 바로 평등권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우리 요 내용들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분과 밑바탕에 있는 내용은 어떤 기본권이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에요. 여러분 그림에서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요, 인간 존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아, 이거 진짜 없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막 악플 다는 거. 악플은 왜 다는 걸까? 생각해봤더니 인간 존중의 개념이 없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목적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풀려고. 내가 저 사람을 질투하는데 이 질투하는 마음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저 사람에게 악플을 다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나의 기분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다? 수단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랑 연결시켜 보는 거야. 이 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자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에서 가장 상위의 법이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기본권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행복추구권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행복추구권 했을 때 많이들 오해하는 게, 아, 그냥 행복하다,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건 정신적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돼 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물질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한 삶을 살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행복추구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행복한 순간들을 모두 다 적어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고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의 권리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기본권의 유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마무리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림 기억합니다. 맨 위에 있었다. 다른 기본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평등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평등권도 그림 잘 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옆에 그려놓은 그림이랑 꼭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희 평등권의 중요 포인트는 여기에요. 모든 국민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로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 포인트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말을 바꿔볼게. 얘들아, 만약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을 해. 근데 일체의 차별은, 모든 차별은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이라고 물어볼게. 예를 들면은 개인의 상황, 능력, 노력,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면 이거는 인정되는 거예요. 얘들아, 요 멘트 꼭 기억해. 그러니까 합리적 이유가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마세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주요 내용 바로 밑으로 맨 마지막 줄 넘어가 볼게. 그 결국에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형식적 평등, 즉 모든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걸까? 아니면 같은 거는 같게 대우하다가 서로 다른 거는 다르게 대우하는 걸까? 그렇죠. 같은 건 같은 게 대우하되, 예를 들면은 서로 다른 내용은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형식적 평등만 추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 같이 하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평등권의 성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시험 문제에서는 요 성격이 선지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 평등권의 성격은 맨 밑에 그림 봐봐. 어디 있어, 평등권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은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요거 기억하자. 얘들아, 우리 참정권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사실 헌법의 기본 원리 할때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긴 했어요.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야. 근데 만약에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정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평등해야 된다. 평등권이라는 건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로 애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요 그림이랑 연결시키면 여러분 선지에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바로 그림이랑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민주주의 공부할 때 민주주의의 이념 설명하면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 이념은 인간 존중이에요. 근데 인간 존중을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등권의 성격 바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등권은 바로 본질적 성격의 권리예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최고의 이념인 인간 존중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본질적 성격의 권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요 내용과 연결시켜서 하나만 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인간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즉, 국가가 있기 이전에도 국가와 상관없이 인간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평등권은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흐름 어떻게 잡아야 돼? 민주주의의 가장 최고 이념은 인간 존중이야. 근데 인간 존중을 위해선 두 가지 축이 필요해. 자유와 평등. 그래서 평등이 본질적 성격의 권리야. 그러니까 인간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국가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상관없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고. 그러니까 내국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앞에 평등, 교육의 기회균 등, 근로관계에서의 양성평등,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짚어주세요.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금지. 자, 우리 사회적 특수계급제도가 뭐냐면요,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얻을 수 있는 지위 중에서 예를 들면은 노예, 양반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러한 지위들을 애초에 부여하게 되면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특수 계급은 금지된다라는 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권과 연결시킬 수 있는 주요 내용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했습니다. 자, 평등권 어디서 보셔야 된다고 맨 마지막,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자유권 처음 들은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1번이랑 2번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서 그림 하나 그릴 거예요. 어떤 그림 그릴 건지 이게 맞을까 틀릴까? 머릿속으로 한 번만 상상을 해보세요. 그 그림 아마 맞을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2번 들어가 보자. 절대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서 자유권이 형성되었대. 즉,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 등장한 거래. 자, 그렇다면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서 국가나 타인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이거 우리 처음 그리나? 아니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막 헌법의 기본 원리하고 막 요거 설명할 때, 얘들아, 우리 이 그림 뒤에서 나올 거야. 내가 그때 수특위 재구성에 기본권의 보장, 수특, 공삼, 자유권 이렇게 써놓은 적도 있었을 거야. 그게 이거야. 이제 연결이 조금 됩니까? 그게 바로 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유권의 성격 굉장히 쉬워요. 잘 봐. 그림 그려놨고 우리는 자유권이 언제부터 보장받은 건지 알고 있어. 그래서 자유권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에요. 왜? 근대 시민혁명 직후부터 보장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봐봐.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보장이 되는 거야, 자유권은? 아니지, 그림 바로 봐봐. 나의 삶의 영역에 개입하지 마세요.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아야 보장이 되는 거고, 국가의 간섭 및 침해를 막아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인간의 영역에 개입해야 돼? 아니면 소극적으로 빠져나와 있어야 돼? 소극적으로 빠져나와 있어야 되니까 소극적 성격의 권리야. 그 다음 두 번째. 국가의 개입이나 침해를 환영해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어적 성격의 권리야. 막다 할때 방어적. 어렵지 않지? 이 그림에서 다 추론해낸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가치야.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가치라는 거는 국가 성립과 관계없이 국가 성립 이전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초국가적 성격의 권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때 초가 무슨 의미냐면은 국가를 초월하는 거야. 아니, 국가가 있어야지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잖아. 국가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고, 국가 성립과 관계없이 인간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초국가적 성격의 권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자유권의 성격은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국가의 간섭이나 피해를 이때 막아야 된다라는 거를 모든 내용을 다 헌법에 적을 순 없어요. 그래서 요 얘기 잘 들어봐.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시하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자,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다 쓰여 있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 자유로워야 되는 순간들, 인간이 자유를 느껴야 되는 순간들을 헌법에 적혀 있긴 해. 근데 모든 내용들을 다 헌법에 적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쓰여 있지 않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바로 포괄적 성격의 권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볼 텐데, 이 마지막 내용은 평등권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잘 봐. 우리 인간 존중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바로 자유와 평등이었어.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존중을 위해서 국가의 성립과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 존중을 위한 본질적 성격의 권리다라고 이번에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권 역시 본질적 성격의 권리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 자유권 내용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민혁명과 관련되어 있었던 요 내용과 연결시켜 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권의 자유권 중에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내용 이렇게 체크해볼까? 일단 크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적, 경제적 자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면은요. 시험 문제에서, 제시문에서, 우리 이번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제시문이 나올 거야. 그럼 이 제시문 나와 있는 사례가 어떤 자유에 들어가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 딱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아. 그런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더라도 아 이거는 약간 정신적 자유라든지 아 이거는 사회경제적 자유랑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네라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먼저 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유권이구나라고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외우는 게 답이 아니다. 거꾸로 추론할 수 있는 연습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자, 일단 신체의 자유부터 들어가 볼 건데, 얘들아, 신체의 자유 내가 쭉 한번 읽어볼게.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 영장제도, 체포구속 및 이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 심사대,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소급표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연좌자금지. 이게, 일단 써놔. 우리 수능 특강에, 13단원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자유권과 연결이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우리 여러분 바로 밑에 있는 팁이랑 같이 연결시켜보자. 신체의 자유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이유를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의 자유는요. 아마도 여러분들 헷갈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일 거야. 여러분 일단 신체의 자유하면은 신체 활동의 임의성을 먼저 생각해. 즉,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야. 물론 그것도 맞아. 그런데 신체의 자유에는 신체 활동의 임의성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국가 권력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예를 들면 어떤 거 해볼까? 이거다. 적법 절차의 원리. 작년 수능에 나왔었다. 자, 우리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권리를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적법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불법적인 국가 권력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은 요것도 한번 해볼까? 체포, 구속의 이유를 사전에 고지해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잡아간다면은 신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뒤에서 하나하나 다할 거야. 내가 요거 하나하나 하는 데만 한 30분 걸려. 그 다음에 종합해서 알려줄게. 얘들아, 종합하니까 결국 뭐야? 이게 바로 신체의 자유랑 연결되는 거야. 라고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것만 기억하자. 요 내용이 왜 신체의 자유야? 신체의 자유에는 신체 활동의 임의성 당연히 들어가. 근데 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국가 권력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도 들어가기 때문이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신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등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본문 문제 풀면서 수능 특강 문제 풀면서 아, 제시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자유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따라서 이것만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을 먼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기본권의 유형 중에 자유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참정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정권은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이 미리 언급이 되었었던 내용이야.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기관의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헌법의 기본 원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국민이 목소리를 내서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권리,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실현 방안에 해당되는 기본 원리 뭐 있었지? 그렇지, 바로 국민 주권주의였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입니다. 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참정권이라고 연결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정권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는 거냐면요, 바로 정치적 기본권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정권은 정치 과정의 주권자로서 참여할 때 의미가 있는 거겠지. 내가 목소리를 낼 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능동적 성격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인으로서 나설 때 의미가 있으니까 능동적 성격의 권리라고 합니다. 자, 참정권의 성격 중에 또 하나는요, 바로 열거적 성격의 권리예요. 얘들아, 열거의 의미가 뭐야? 그렇지, 헌법에 쓰여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말은 다른 말로 헌법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참정권 계속 연결시켜보자.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어느 정치 과정에? 국가의 정치 과정에. 국가의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국가에서 예를 들면 입법부를 대표할 의회를 담당할 사람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는 표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이거 굳이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그럼 누가 있어야 돼? 당연히 국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참정권의 내용은요, 선거권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거죠. 공무단위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이 안에 공직취임권이라든지 혹은 내가 이번에는 선거에서 후보자로서 나서는 거예요. 비선거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투표권. 얘들아, 이 국민투표가 이래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설명했었냐면 내가 수특 1단원에서 설명드렸었어요. 정치화법 제일 첫 번째 단원에서 직접 민주제 요소다라는 거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수특 공이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실현 방안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조각이 짜맞춰질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참정권의 내용에 들어가고 특히 마지막 국민투표권은 직접 민주재정 요소다. 참정권의 성격 중에 내가 그 어느 하나 떨어뜨려서 설명한 거 없다. 다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참정권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사회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사회권도 우리가 완전 처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헌법의 기본 원리 할 때 한번 싹 등장한 적이 있었어. 그때 등장했던 사회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권의 의미 기억해 주세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바로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권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등장 배경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사회권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없을 때에는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사회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요, 사회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해요. 그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생각해봐.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가가 간섭했어? 국가가 간섭하지 않았죠. 알아서 해. 이제부터는 니들이 번 거, 이제 니들이 생활 영역 알아서 다 하는 거야 라고 냅두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알아서 해 라고 냅두는 거죠. 사회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해요. 그리고 노동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예를 들면은 상대적으로 우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용자가 노동자와 근로자의 관계래. 노동자가 근로자인데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착취하는 문제도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막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 더러워져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 안 되겠다.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실질적 평등을 조금 보장해 주세요라고 국가에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우리는 바로 사회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권 역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된다면요, 이번에는 자유권과 그림의 성격이 다르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누가 적극적으로 도와줘? 국가야 나에게 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줘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 내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성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다. 그래서 때로는요, 현대적 권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합니다. 아니, 나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 지금 나에게는 일자리가 없어. 나에게 일자리를 조금 줄수 있는 기회를 주겠니?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내가 많이 불편해. 내가 일을 못해. 그 나의 일상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돈을 좀 보장해주겠니라는 식으로 국가에 요구하고요.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회권은 적극적 성격의 권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림으로 유추 가능하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권 열거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라고요? 쓰여 있어야 돼.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거 요렇게 연결시켜 보는 거야. 국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거지. 즉,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 그럼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돼?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권의 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국가에 일자리에 제공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로 3권 하나만 체크할까? 얘들아, 근로 3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짝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근로자가, 노동자가 자기 한 명도 목소리를 충분히 낼수 있지만 한 명보다는 때로는 집단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낼때 효율적인 경우도 있어.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해서 의논하고 절충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만약에 단체교섭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파업 등의 행동을 할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바로 근로3권에 들어가고, 이 근로3권이 바로 사회권에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우리 사회권 하고 나니까 무엇과 완전 차이가 느껴져? 그렇지. 자유권과 완전 차이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청구권 넘어가기 전에 아주 빠르게 자유권과 사회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번 우리 수능 특강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자유권의 성격은 뭐였어요?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소극적, 방어적 성격이었죠. 반면에 사회권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자유권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건가? 현대 복지국가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건가? 그렇지. 자유권은 시민혁명 떠올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거다. 사회권은 반면에? 그렇지.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거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두개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사회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청구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구권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두 번째, 얘들아, 요 내용을 더 기억해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얘들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 타인에 의해서도 침해가 될수 있어. 예를 들면은, 타인이 나의 권리를 막 뺏어갔어. 내 것처럼 써. 그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야? 싸울 거야?

싸워야지. 근데 이 싸운다는 표현이 그 게임과 뭔가 이게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쓸 뻔했어. 그 게임과 이렇게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권리들, 내가 뺏긴 권리를 찾아야지. 근데 이게 내가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 그럴 때 침해된 기본권이 있어. 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야. 됐어? 다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된 기본권이 있네 슬퍼만 할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 주세요라고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의 성격 바로 내려가 봐. 다른 기본권들이 그 기본권 자체가 목적이야. 그런데 청구권 자체는 나의 자유권이 침해됐네? 내 침해된 자유권 좀 돌려줘라고 쓸수 있는 수단적 성격의 권리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됐네? 얘좀 구제해줘라고 쓸수 있는 카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수단적 성격의 권리고요. 다른 기본권들이 그 자체로 목적이야. 그렇지만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간 단계야. 나 사회권이 침해됐어. 평등권이 침해됐어. 침해된 기본권 좀 구제해줘라고 갈수 있는 일종의 발판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청구권 역시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들아, 생각해봐. 청구권도, 나 기본권이 침해됐어.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상황. 다른 사람이 나의 기본권을 뺏어갔어. 나의 권리를 뺏어갔어. 나 이거 재판 열어줘. 빨리 재판 열어서 법을 적용해서 이내 침해된 기본권 되찾아줘. 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바로 다음 화면에서 볼 거야. 그걸 우리는 바로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식으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수단적, 절차적 성격의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에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 기본권이 침해됐어. 침해된 기본권 이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아, 나는 청구권이 있구나. 청구권으로 나는 구제받을래. 짠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나름의 비장의 카드예요. 그래서 수단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침해된 기본권을 다시 보장받을래 그 중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의 성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요 워딩이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청구권의 마지막 내용을 볼 건데 이걸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왜 청구권인지 한번 기억을 해보는 거야. 청원권. 국가기관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 혹은 그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거나 내가 원하는 바를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청원권이에요. 그래서 청원권은 청구권의 내용 중에 하나인 이유가 청구권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재판 청구권 앞에서 설명했었죠? 나의 기본권, 나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해서 다시 되찾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얘들아 이렇게 써놓을래? 수특 13단원 이거 그때 가서 자세히 공부를 할 거야. 내가 만약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요, 타인에 의해서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를 입었어.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이, 신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일정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범인을 찾지 못했어. 이런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내 권리가 침해됐을 때,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줘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청구권에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은 스킵하셔도 돼요. 왜? 우리 수특 13 가면 내가 요것만 한 5분 설명할 거야. 자, 우리 그다음 형사보상 청구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맞아. 얘도 내가 수특 13단원 가서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효율적이야. 왜 뒤로 미루나요라고 하지 말고. 애들 내가 무조건 미루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오늘 이거 지금 설명하면은 막 수사도 설명해야 되고 공판도 설명해야 되고 피의자 피고인 막다 설명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그럼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걸? 그러니까 지금은 아 얘가 청구권이구나. 그냥 뭔가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줘, 보상해줘라고 요구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국가배상 청구권 역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잘못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도 국가의 혹은 공공기관의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배상 청구권. 청구권의 의미랑 생각해봐. 국가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어. 뭔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침해됐어. 이때 구제해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니까 청구권에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 선지 계속 있었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기억해봐. 참정권.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니까 해당.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거니까. 청구권. 침해된 기본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거니까. 셋다 모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회권과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둘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 일정한 행위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권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청구권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이두 가지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둘다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차등대우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인정,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다 라고 우리가 기출선지 쭉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들이 다 기본권의 성격이었어요. 기본권의 성격이 그대로 선지로 나온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의 마지막 내용, 기본권 제한 들어갈 건데요. 시험에서 선지로 자주 나옵니다. 제시문으로 등장했을 때 요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선을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기본권의 제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37조 2항을 조금 기억해 주세요. 내가 헌법의 조항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37조 2항 정도는 좀 기억을 해야 돼라고 얘기했어.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으면서 맞춰볼게요. 제일 첫 번째. 얘들 여러분도 지금 나와 있는 수특의 질 구성이 밑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을 거야. 거기서 요 단어 꼭 체크해. 이거 선지로 나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얘들아, 주어와 서술어 봐봐. 제한할 수 있대. 뭐를?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거 뭐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배운 거 다. 우리가 배운 기본권 다 들어가. 방금 전 화면까지 배웠던 그 기본권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해 주세요. 근데 제한하는 경우에 요건들이 있어야 돼. 왜냐면 이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생길 거거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목적 요건이에요. 어느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그치, 요 경우에만. 바로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과하면 안 돼.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제한하려고 할 때에도 사람이 그냥 말로 제한하면 안 되겠지. 어떻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형식 요건이라고 해요. 얘들아,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떨려보자.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할때그 형식이 법률이야. 그러면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는 바로 어떤 개념 떠올리면 너무 좋을까? 그렇지. 법치주의 떠올리시면 되겠죠. 통치자의 자의적 제한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연결한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즉 기본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야 돼라고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네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얘들아, 니네 코로나 언제였어?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이때였어? 야, 코로나 때 생각해봐. 코로나 때 진짜 답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그렇지, 다닐 때 반드시 뭘 쓰고 다녀야 됐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됐잖아. 그래서 답답했던 거 아니야, 사실은? 너 마스크 생각해봐. 이 마스크를 쓴다라는 거는 일단 목적은 정당해. 왜?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야. 우리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했어.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수단의 적합성이에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야? 수단이야. 막 비말이 더 이상 튀지 않도록 하니까 괜찮은 방법이야. 그런데 이때 피해의 최소성도 고려해야 돼. 얘들아, 마스크 쓰는 거 불편했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마스크를 쓰는 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에 의보단 피해가 최소한인 거예요. 다시. 마스크를 쓰는 게 불편한 건 맞아. 하지만 그 피해가 필요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최소성도 고려를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얘들아,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은 침해받는 사익들이 있어. 이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근데 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같아야 돼. 왜요? 마스크를 써서 피해받는 것도 물론 있다라고 했어.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게더 많았지.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블라블라블라의 내용이 법률로서 적혀 있고, 이를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는 과잉금지의 원칙 기준을 잘 지킨 거야. 됐어요? 자, 여기서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선생님, 과잉금지의 원칙 몇개 지켜야 돼요? 라고 하는데, 잘 봐요. 네 가지를 모두 지켜야 가능합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네 가지를 모두 지켜서 마지막에 그래서 과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내용상의 한계, 어떻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 관련해서 우리 기본권 제한, 선지로 자주 나왔던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과 사유권 모두 기본권의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준수될 경우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요거 풀고 같이 정리해 줄게. 사유권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아니죠. 왜? 우리 앞에 37조 2항에 처음 떠올려 봐. 뭐라고 했었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준수될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 가능하다라는 거. 물론 요건을 다 지키면.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5강 내용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수능특강 26쪽에서 28쪽까지 자료실 본문 자료와 함께 복습해 주시고요. 문제 다 풀어오세요. 기본, 실전, 기출 플러스 특히 제시문 꼭 읽어주시고요. 선지 읽어주시면서 이 선지에 해당하는 무엇? 그렇지. 기본권의 유형 뽑아주시고요. 일단 이틀만 쉬어. 딱 이틀. 이틀만 쉬고 이제 정부 형태 6강으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5강의 퀴즈 알려드립니다. 5강의 퀴즈까지 여러분 풀어주시고요. 딱 이틀만 쉬고 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내용들 배웠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시간에는요, 양자수란 개념 배웠고, 전자 배치 배웠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들뜬 상태, 바닥 상태,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 적용하는 걸 했었는데요. N 플러스 L은 몇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프리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저번 시간에는 N 플러스 L은 2인 오비탈에 들어간 전자수. 근데 오늘은요, 안 알려줄 거예요. A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P오비탈은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이 세 가지 방향 중에서 이 세 칸의 오비탈이 있는데 홀전자가 두 개만 있는 경우가 있었죠. 홀전자 수가 두 개면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두 개만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다는 뜻인데 이걸 찾을 수 있는가? 자료를 보고 찾으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만약에 특정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인 2p오비탈에서만 물어본다면 최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건 2개다. 그래서 2p 전체를 물어보면 6개지만 각각 하나라는 건 2개씩만 생각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라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만약 같은 주기라면 s오비탈이 채워져 있는 게 같다면 p오비탈만 비교해주면 되고요. 여기에선 안 나와 있지만 반대로 사실은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친근하게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예요. 그러니까 한 개가 들어있어도 두 개가 들어있어도 그냥 들어있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특정 두 개만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개 들어있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쌍을 이룬 것만 고려해줘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요거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N 플러스 L은 A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인데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원자번호 기준 1번에서 20번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에너지 중위 오비탈은 1s, 가장 큰 거는 4s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N 플러스 L은 자, 몇이 가장 작아요? 1 더하기 0이니까 1, 4 더하기 0이니까 4. 3p도 사실은 4긴 하지만 우리 어차피 똑같은 거 고려 안 할게요. 그럼 여기 A값이 될 수 있는 건 1부터 4까지다 라는 거를 잘 숙지하시고 문제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또 범주가 주어져요.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그럼 우리는 또 4s 안에 또 좁힐 수 있네 라는 거 보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같이 문제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6쪽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 주어졌고요. 원자 번호가 10에서 20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에서 20 중 하나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그냥 N 플러스 L은 A인, 여기는 여기서 하나 뺀 거 A-1인, 여기는 A 플러스 1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1에서 20번 사이에 가장 작은 건 A값이 1,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건 4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얘가 1이라면 1을 빼버리면 0이 돼버려서 불가능해지고요. 얘가 4면 1을 더했을 때 5가 돼서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가능한 A는 2와 3밖에 없습니다. 그럼 2와 3인데 이제 여기선 보세요. 전자수가 여기 처음에 X고 나중에 3X로요. 3배만큼 증가했거든요. 그럼 3배만큼 증가했다라는 건 적어도 여기에서는 P오비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P오비탈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면 N 플러스 L은 2다라고 했을 때 저번 시간에 했었죠. P오비탈은요. 무조건 주양자수 2부터 가

가능해졌죠? 그럼 EP부터 가능한데 얘는 최소 3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2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N 플러스 L이 3이어야지 P 오비탈이 있어서 얘네가 만약에 X가 1이어도 3개에 대한 전자가 들어가려면 S 오비탈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P 오비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1을 뺀 거니까 여기 2고요. 여기 1 더해준 거니까 4. 자, 그럼 이 값을 갖도록 이제 맞춰줄 건데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딱 여기서 3배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능한 오비탈은 아까 5분이라고 했어요. EP는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S 오비탈만 된다. 그러면 이 S만 되는 거기 때문에 ES에서 전자를 모두 다 채워야 여기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n 플러스 l이 3이다, 플러스가 있다라고 할 때는 아까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p 오비탈에 대한 에너지 준위가 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주면 조합이 ep 그리고 s 오비탈은 3s. 그럼 그다음 ep를 채웠는데 적어도 얘네가 있다란 뜻은 누굴 먼저 채워야 돼? es 먼저 다 채우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몇이에요? 2개. 그럼 여기 지금 3배 해주면 얘 몇이에요? 6. 이렇게 해서 찾아냈다. 아, EP에 전자 몇개 채웠다? 6개 채웠고, 3S는 아직 못 채운 애들이다. 그래서 EP 6이다라는 거 찾아냈고요. 그 다음, Y라는 건 똑같이 3S니까 6이다라는 거 찾아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능한 애들은요. N 플러스 L은 4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아, 4S. 그리고 여기서 P 오비탈은 3P가 있겠구나. 그러면 3P에서 전자 6개 채우면 끝나는 애. 4S 못 채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3P6입니다. 그럼 EP6과 3P6 누구여야 돼요? 얘는 네온, 얘는 아르곤이에요. 자, 나머지 이제 Z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Z를 봤더니,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EP와 3S에 들어있는 거, 3P와 4S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대요. 근데 일단은 3P를 채우려면 적어도 EP와 3S는 다 채워줘야겠죠? 그럼 다 채우려면 EP에서 6개, 3S에서 2개, 총몇 개? 8개. 그럼 여기도 8개네. 그럼 3P에서 6개, 4S에서 2개 채운 애네. 그럼 얘는 지금 누구다? 칼슘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억. X와 Y는 같은 쪽 원소이다. 모두 다 네온, 아르곤 18쪽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니은. A라는 값은요. 여기에서 A는 3이었고요. X라는 건 2였고요. 그리고 Z라는 건 8이었으니까요. 여기 나눠주면 4, 3, 4, 12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디귿. Z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예요. 그리고 X에 들어있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인데, Z라는 건 칼슘이었고요. 그리고 X라는 건 네온이었습니다. 그럼 칼슘은 1s부터 4s까지 채웠기 때문에 몇 개가 될까요?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네온은요, 1s에서 2p까지이기 때문에 5개가 됩니다. 그럼 이걸 나눠주면 몇이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몇 번? 3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일단 가능한 범주부터 생각해주는 게 가장 최선이었고요. 그리고 빠르게 생각하려면 최소값과 최대값, 그럼 칼슘에서 가장 큰 4x,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애는 사실 네온인데, 뭐 수소? 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1s부터는 일단 채워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s부터 4s까지 생각해서 1과 4를 해놓고 안 되는 애들 빠르게 소거하니까 3밖에 안 되더라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74쪽에 5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홀 전자수도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연습하고자 하는 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빼었을 때 A값을 찾아보는 거 연습해 볼게요. 다음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고요. X에서 Z는 각각 붕소, 산소, 그리고 플로린과 마그네슘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고 나머지는 여기서 해석해 볼 건데 홀 전자수를 빠르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붕소는 하나, 그러면 산소는 2개, 플로린 하나, 마그네슘 0개. 이거 진짜 빠르게 돼야 돼요. 안 되는 친구들은요. 아, 여기서 EP에서 1, 여기 EP에서 4, 여기 EP에서 5, 여기에선 3S에서 2. 요거라도 빠르게 하고 나서 나타내 주셔야 돼요.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Y홀 전자수와 X홀 전자수가 두배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홀 전자수가 무조건 0, 1, 2, 3. 이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배 차이 나려면 무조건 Y라는 건 하나, 그럼 X라는 건두 개야 되거든요. 두 개는 누구예요? 바로 산소. 그래서 X는 뭐다? 산소다라는 건 찾아냈고요. Y는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건 알아냈습니다. 그다음 Y와 Z에서요. 여기 있는 오비탈에 든 전자수가 3분의 8인데요.

그리고 EP가 가능하죠? 그럼 1S 두 개 채우고 EP에서 하나 채웠어요. 그럼 누구예요? 바로 붕소겠구나. 그래서 붕소가 뭐다? Y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이 사이에 뭐가 없는 거예요? 바로 ES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EP를 지금 전자 넣어놨다는 건 ES는 채워져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여기 Z에서는요. 1S 채워졌고 EP에서는 지금 마그네슘이니까 모두 다 채워졌죠? 그래서 1S에서 2개, EP에서 6개, 8개. 그럼 여기 EP에서 6개 채운에 누가 가능한 거예요? 마그네슘. 근데 마그네슘은 3S도 채웠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1S와 EP로만 알 수 있는 정보기 때문에 우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그네슘 안 주면 EP6 그러면 네온부터 해서 모든 뒤에 있는 애 다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마그네슘까지니까 아 얘가 Z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기어 A는 1이다라는 거 맞고요. 니은 X에서 전자가 두 개 되는 오비탈 수는요. X라는 건 산소라고 해놨고 그래서 1S, 2S, EP에도 하나 더 있죠. 총 세 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EP 나머지 두 개에서는 홀 전자수 두 개가 있고요. 디귿 Z에서는요.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에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3인 값. 만약 헷갈리면 누구부터 봐라? 바로 S 오비탈부터 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3S. 자, 그리고 또 P 오비탈은 2P. 그럼 마그네슘이라는 건 3S 전자 2개까지 채워내니까요. 2P에서 6개, 3S에서 2개, 토탈 몇 개다? 8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률은 디귿이니까요. 답은 몇 번? 5번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아까 연습했던 이 N 플러스 L과 N 마이너스 L을요. 여기에서 조금 빠르게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은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 대한 겁니다. 뭐라고요? 3주기라고요. 자, 그럼 얘가 3주기다라는 정보 딱 하나만 주어졌고 여기서 A와 그리고 X의 양성자수니까 원자 번호를 알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N-L분의 N+L 있죠. 요거를 찾는 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 먼저 찾으려고 봤더니 우리가 S오비탈에서는 부양자수가 0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S오비탈은 무조건 이 N-L과 N+L 무조건 얘네들이 어떨까요? 1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 비율이. 왜냐면 여기도 주양자수, 여기도 주양자수, 약분되니까 1이겠죠? 그래서 이거 의미 뭐예요? P오비탈이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얘 지금 P오비탈이야. 그럼 P오비탈에 들은 전자수가 8개야. 그럼 2P에서 전자 6개 채웠고 그 다음 3P에서 몇 개 더 채워야 돼요? 2개 채운 애야. 누구게? 규소요.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규소구나. 그럼 규소다라고 하는 거 원자 번호가 몇이에요? 14. 자, 거기에서 A값은요. 전자가 되는 오비탈 수. 그러니까 1S부터 어디까지? 3P에서 2개만 채운 상태죠. 그러니까 얘는 총 몇 개다? 7개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규소라는 게 1S에서 3P에서 2개까지입니다. 그래서 5개에다가 6개, 6개, 8개다. 제가 7개라고 하니까 잘못했죠? 자, 그래서 얘는 몇이에요? 7분의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분의 4니까요. 다음 몇 번?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얘네들의 의미는 P오비탈이야 라는 걸 탁 캐치했으면 수월하게 아, 그럼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8개이네 규소구나 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답은 4번 됐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그 다음 문제는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L이 몇이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애들이 되거든요. 발문 가볼게요.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각각 리튬, 그리고 베릴륨, 탄소, 마그네슘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주어진 자료 가지고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N-L이 1보다 크다라는 해석보다는 요 해석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홀전자 수를 비교해 볼게요. 리튬은 지금 1, 베릴륨 0, 탄소는 2, 여기서 마그네슘 0. 자, 그럼 어때요? 해석 빠른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건 아마도 여기에서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때 써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더라도요. 이거 먼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럼 N-L이 1보다 크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1S는 1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2P다라는 것도 1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진 다 돼요. 자, 여기서 2S, 지금 여기에서 2니까 되고요. 여기에서 3P.
2P, 3S부터 할까요? 3S. 그럼 여기서 되고요. 그리고 나서 3P,

B, 이것도 되고요. 근데 3P까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3S까지만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이 B를 물어봤는데요. 원자가 전자수다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1, 여기서 몇이에요? 2, 여기서는 4, 여기선 2예요. 자, 그럼 2S와 3S에 들어있는 거를 빠르게 판단해 볼래요? 자, 리튬과 베릴륨 탄소 중에 같은 애가 있어요. 베릴륨과 탄소죠? 몇개 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모두 다두 개씩 있고요. 리튬은 아직 하나밖에 못 채웠고, 마그네슘은 3S까지 채웠으니까 4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이제 써주게 되면 1대 2대 2분의 1로, 우리 이거 조금 편하게 다시 2대 2대 4대 1로 바꿔줬더니, 아, 얘가 지금 4야? 자, 그럼 4가 여기 동그라미가 아니라 탄소 동그라미 쳐줘야겠죠? 자, 얘가 지금 4야? 그럼 탄소가 뭐다? Z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얘가 지금 1이네? 그럼 마그네슘이 뭐야? 아, X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때 둘을 비교하도록 홀전자 수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누가 더 크다? X인 마그네슘보다 더 커야 되니까 리튬이 바로 뭐다? Y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기억! X랑 Y는요, 같은 주기인가요? 2주기, 3주기로 서로 다른 주기라서 안 되고요. 는 Y에서요, Y라는 걸 리튬에서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요거를 구해봐라. 이 홀전자 들어있는 거 어디예요? ES에 지금 하나 있죠? 그럼 ES이기 때문에 E 마이너스 S는 0이죠? E이기 때문에 1보다 어떻다? 크다. 맞습니다. 지금 Z라고 하는 건 탄소입니다. 자, L은 0이네. 다시 말해서 S 오비탈이네. L은 1이네.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물어봤는데요. S 오비탈 1s, 2s 모두 채웠으니까 4개. 자, P 오비탈은 2개죠. 2p에 지금 2개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얘는 몇이다? 2분의 1이라서 1이 안 됩니다. 답은 니은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풀었던 문제들과 같이 n-l이 들어가 있지만 다소 1보다 크다란 표현이 생소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오히려 1이네를 찾아서 소거해주고 나머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 쓰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까지만 써주면 된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냐? 바로 p 오비탈에서는요, 자기 양자 수가 마이너스 1이네와 0이네와 1이네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도록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테니까요,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p 오비탈에 자기 양자 수 1이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3s가 채워졌대요. 그럼 여기 전자 두 개만 채워지고 여기 전자 하나가 채워졌대요. 그러면 이미 누구도 채웠다는 거예요? 이 p 오비탈에 있는 자기 양자 수 0이네와 이 p 오비탈에 있는 자기 양자 수 1이네 모두 다 채우고 3s 같다란 뜻이기 때문에요. 생략된 표현을 잘 해석해 줘야 된다라는 게 2번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 69쪽 2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바닥 상태 원자 X에 대한 전자 배치를 맞추도록 했는데요.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X의 원자 번호는 8에서 12번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N 플러스 ML은 3인 오비탈에 들은 전자수다. 쉬운 것부터. S 오비탈이 가장 쉬워요. 그래서 3S 먼저 나타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걸 EP 한번 생각해 볼까요? EP다라고 하면은 2 더하기 무언가를 해야 3이 돼야 되니까 자기 양자 수가 1이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3P 가능할까요? 라고 봤더니 12번까지니까 3P 안 가도 돼요. 자, 그럼 여기 다시 N 플러스 ML은 2인 오비탈이다라고 돼 있어요. 가장 쉬운 거 먼저 해줘요. 뭐가 있어요? 바로 ES. 자, 그 다음에 EP에서요. 이 2와 무언가를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0이 자기 양자 수 와주면 됩니다. 자기 양자 수는 제가 계속 하단에다 나타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4분의 3이 실제 값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2배를 해서 8분의 6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하지만 2s와 2p를 다 채웠을 땐 최대 전자 수가 몇 밖에 안 될까요? 이 p가 아니라 이 p에서도 자기 양자 수가 0인 오비탈 하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최대 4개입니다. 그래서 실제 값이구나라고 접근하면 ES에서 2개, EP에서 자기 양자 수 0인에 2개 채워져 있고, 그렇다란 뜻은 위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얘네가 3개라는 건 EP에서 아 자기 양자 수 1인에도 2개 채워져 있고, 3S1까지 채워졌으니까 EP까지 모두 다 채워져 있고, 3S에 하나 있는 애 찾아주면 단몇 번? 4번이구나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린 항상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채워서 가야 되니까 항상 다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그다음 너 이렇게 가줘야 돼요. 지금 나타나져 있지 않은 EP에서 자기 양자 수 마이너스 1인에도 당연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프랑스까지 간 거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12번입니다. 자, 12번에서도요, n 플러스 ml이 나와 있고요. 이 자기 양자수 해석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이고요. 여기에서 가능한 애들은 마그네슘, 그리고 나서 규소, 인, 황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n 플러스 ml은 이 in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가장 쉬운 건 ES죠? ES 먼저. 그리고 나서 EP도 있을 거고요. 어디까지 있을까 봤더니 이미 마그네슘이 있거든요? 그럼 마그네슘은 EP까지는 다 채웠어요. 최소가 EP까지는 다 채웠고, 그리고 3S에서 2까지 모두 다 채웠고, 마지막에 가능한 거는 3P에서 조금 나뉘겠네요. 왜냐하면 3P에서는 여긴 안 채웠죠? 그래서 여긴 3S2까지, 여기 3P에서 2까지, 여기에선 3P에서 3까지, 여긴 3P에서 4까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ES도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 꺼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3P에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P만 해결할 겁니다. 나머지 다 채워져 있으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3과 무언가를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때 한 칸에 대한 오비탈이죠? 그 오비탈 하나에 최대 2개, 안 들어가면 0. 그래서 가능한 거는 바로 뭐다? 2, 1, 0. 그럼 2개 가능한 애는 유일하게 누구뿐이에요? 황. 황은 뭐라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얘가 뭐다? W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가장 작은 애, 아예 없는 누구예요? 마그네슘이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바로 n 플러스 ml이 3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요, x, y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3p로 봐주시면 되겠죠? 주양자수 3일 때 자기 양자수가 0이어야지 더해서 3이 된다. 구분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규소와 인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규소다라고 하는 건홀 전자수가 두 개인 경우, 인이다라고 하는 건홀 전자수가 세 개가 있는 경우예요. 그럼 전자수를 비교했을 때 하나라도 더 많아야 되니까 X가 인이고 Y라는 건 없구나. 그래서 여기 Y가 규소다. 그럼 요 자리는요, 바로 자기 양자수가 0인 자리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W는 황이라서 맞고요. 니은, 규소는 자기 양자수가 0인 3p 오비탈에 전자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디귿. 그럼 주양자수와 자기 양자수 합이 3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W가 황, Z가 마그네슘이에요. 3s까지는 똑같아요. 당연히 그럼 우리는 3p에서 차이가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황에서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라서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양자수 유형 한번더 공부하시고 많이 나온 유형들을요,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리고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만약에 같은 주기에서 s 오비탈이 채워져 있는 게 같다면 p 오비탈만 비교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반대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자,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9번으로 가봅니다. 다음은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인데요. 붕소와 탄소와 그리고 질소와 산소와 네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한번 구분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딱 보자마자 몇 주기? 2주기. 그럼 여기서 S 오비탈에 들어있는 건 1S 다 채웠고 2S 다 채웠고 EP 차이들이에요. EP에서 전자가 몇 개냐면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여섯 개. 그럼 이 B는 뭐야? 그냥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비예요. 그럼 1대 2대 3 가능한 거 이것만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해서 들어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보시면 2대 4대 6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고려해줘야 돼요. 그때 힌트 더. 전자가 두개 들어있다. 아주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두 개는요, 한개 들어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개 들어있는 게요, X랑 Z를 비교해볼 건데 만약에 1대 2대 3이라면 이게 Z, 이게 지금 X. 그런데 여기 모두 다 p 오비탈에 다홀 전자수만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럼 여기가 만약 Z, 여기가 X라면 여기는 지금 두개 들어있는 게세개

있고 여기에는 지금 두개 들어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다? Z, 얘가 X, 그럼 얘가 자동으로 Y가 되는 거죠. 기억! Z는 모든 전자의 스핀짝이 양자수 합은요, 0이다. 모두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가나 반대로 내려간가 더하면 0이죠? 모두 다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니은! 홀 전자 수는요, X와 Y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라는 건 2P에서 하나, 둘. 자, 산소라는 건 2P에서 하나, 둘, 셋. 짝을 이룬 거 하나가 생겨버려서 하나, 두 개. 그래서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D급 갑니다. 주양자수와 부양자수가 3인 오비탈에 들은 전자수비인데요. Y라는 건 산소, Z라는 건 네온이죠. 그러면 이거 먼저 해석. 자, 얘가 지금 가능한 건 3s. 근데 우리 어차피 3s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애가 없잖아. 그래서 2p만 볼 거예요. 그래서 2p에 대한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누가 더 많아요? 네온이 더 많죠? 자, 그런데 정확한 비를 원해요. 산소는 몇 개다? 4개. 네온은 몇 개다? 다 채워져 있으니까 6개. 그래서 2대 3입니다. 그럼 이건 비율은 맞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요. 바로 같은 축이다라는 힌트를 암묵적으로 줬기 때문에 요거를 지우고 피오베텔에 들어있는 전자수 고려해 주시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1대 2대 3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5번 됐으니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9번입니다. 자, 76쪽에 9번. 자, 여기에서도요, 여러분들한테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n 플러스 l은 3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까지 해서요, 표로 나타나져 있고요, 그림으로. 원자 번호는 9에서 18번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알려준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이 안에서 찾아볼게요. 그러면 n 플러스 l이 3인 오비탈 가능한 애는 쉬운 거 먼저 3s, 그 다음에 2p. 더 이제 할 거는 없죠? 여기까지. 그러면 6개래요. 그럼 2p에서 6개 채웠고 3s 못 갔으니까 x라는 거보다 2p6인 애야. 그럼 누구예요? 바로 네온이다라는 걸 찾아냈고요. 이 8인에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고 이 9를요, 실제 값으로 바꿔주는 거 먼저 해볼게요. 그럼 네온이라는 거, s오비탈에 들은 전자수는 1s, 2s 4개, 그리고 p오비탈에 들은 거 2p에서 6개, 2분의 3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9야. 그럼 우리가 실제 값에서 몇 배로 해줘서 지금 9가 된 거예요? 6. 그럼 반대로 상대 값에서 실제 값 나타내려면 6분의 1을 해줘야겠죠? 그럼 얘는 1. 여기에서 6분의 1 해주면 얘는 몇이에요? 6분의 10이 됩니다. 그럼 이 Z라는 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P오비탈의 전자수가 지금 8개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6개, 여기 2개는 이미 다 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s, 2s, 3s 다 채워졌다. 그래서 얘가 6분의요. 이 P도 지금 6개 채워진다면 딱 지금 1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예요? 2p 6? 그리고 3s 2까지. 그러면 얘는 딱 마그네슘이다. 그 다음에 Y라는 건요, 딱 6까지 지금 S오비탈이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3s2. 뭐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왜냐면 18번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6. 자, 그럼 이거 실제 값이네. 그럼 얘가 10이 돼주려면 2p에서 6개, 그리고 나서 3p에서 몇 개? 4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 3p가 4인에 빠르게 누구 해야 돼요? 황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황이다. 기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x다라고 하는 건 네온이고요, z다 하는 건 마그네슘인데 s오비탈에 들어있는 건 마그네슘 3s도 채우고 있죠? 그래서 서로 같지 않습니다. 니은 홀 전자수는요 y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황이었고요, s다 x다라고 하는 건 네온이었죠? 네온은 아예 홀 전자수가 없는 애고요. 황 같은 경우에는요 3p에서 짝을 이룬 애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 홀 전자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더큰게 맞습니다. 디귿 x에서 z 중 n 플러스 l은 4인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는 것은 한 가지래요. 이 질문이 뭐냐면 얘는 지금 가능한 게 4s도 있지만 3p도 있거든요. 3p 채운 애가 누구뿐이에요? 바로 황.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황. 바로 y뿐이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같은 주기라면 아까처럼 수월하게 풀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

하나 써줘야 되는데 일단 산책 가시면 실제 값으로 바꿔주고 여기에서 일단 순차적으로 에너지 주니 낮은 것부터 채워줘서 가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자 두 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방금 아까 저희가 문제에서 풀었었는데요. 그 전자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한개 들어있는 건안 되고요. 두 개가 들어있는 것만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한 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물어보면 이거는 홀전자 수를 찾아주면 돼요. 홀전자 수가 몇 개인지. 왜한개 들어있는 거 홀전자에 대한 의미니까요. 그래서 전자 들어있는 거다? 두 개, 한개 들어있는 거 모두 다 포함? 두 개가 들어있다? 두개 있는 것만 찾고 한개 들어있다? 홀전자 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70쪽에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요.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X에서 Z는 베릴륨, 산소, 네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에 홀전자 수가 있는데요. 같대요. 근데 제가 이게 좀더 쉬울 것 같거든요. X의 양성자 수분에요. Z의 양성자 수.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 한번 빠르게 비교해 볼까요? 베릴륨 몇 번? 4번. 산소 몇 번? 8번. 네온 몇 번? 10번. 그럼 딱두배 되는 관계 보이잖아요. 4와 8. 그러면 X라는 건 누구예요? 베릴륨. 그럼 Z라는 건 누구예요? 산소.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거 Y는 누가 돼줘야 돼요? 네온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분해요. 홀전자 수인데 이미 지금 베릴륨과 네온의 홀전자 수 몇이요? 0.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교를 할 필요도 없었네요. 바로 홀전자 수가 0이었습니다. 기어. 자, 원자 번호는요. Y가 가장 크다. 자, 셋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네온이었죠? 그래서 Y가 가장 크다. 맞습니다. 띠은 X에서 X라는 건 베릴륨,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1s, 2s 채웠죠? 그래서 두 개다. 근데 네 개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디귿. 자, Z의 홀전자 수는요. Z는 산소죠? 산소는요. EP에서요. 하나, 둘, 세개 중에서 전자가 네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나머지 하나 짝을 이루고 두 개만 홀전자이기 때문에 홀전자 수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E라고 가주셔야겠죠. 답은 기억만 가능하니까요. 1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다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수월하게 해결했어요.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3번입니다. 여기에선 진짜로 전자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전자 한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에서 붕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알루미늄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전자 한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붕소, 플로린, 나트륨, 알루미늄, 홀전자 수 모두 다몇 개게요? 하나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소용없고 두개 들어있는 것만 비교해봐란 뜻입니다. 그럼 붕소는 1s와 2s 두 개. 플로린 1s, 2s, 2p에 지금 두개더 있거든요. 4. 나트륨은요, 3s에서만 하나이기 때문에요. 2p까지는 다 채워서 다섯 개. 알루미늄은 3s까지 다 채워서 여섯 개요. 이거에 대한 역수를 취해주면 바로 이게 나오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한번더 구분할 수 있도록 욕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다라고 했을 때, 붕소에선 지금 2p에 지금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2p 있고, 나트륨도가 아니네요. 3s 있고, 지금 알루미늄 3p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0이 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보이나요? s오비탈이 있으면 부양자수 0이죠. 그래서 z가 무조건 나트륨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같은 값이죠? 왜냐면 2분의 1이 될 거고, 알루미늄은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커야 돼요? 얘네가 더클 겁니다. 그래서 W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힌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Y는 뭐예요? 알루미늄. 그럼 다시 얘네들이 지금 두개 들어있는 게 2랑 4래요. 그럼 역수 취해주면 누가 더 커요? 붕소요. 그래서 붕소가 W, 그러면 X는 플로린이다. 기어, 홀전자 수는 모두 같다. 1로 같다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 접근해 줬고요. 니은, W는 3주기다? 붕소인데요? 2주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N 플러스 L이 3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물어봤는데요. X라는 거는 플로린이었고요. W는 붕소입니다. 그럼 N 플러스 L이 3인에는요, 누가 돼요? 3S는 어차피 없어요. 2주기 애들이죠? EP만 비교해주면 돼요. 그럼 EP에서 들어있는 거, 플로린은 몇개 있다? 5개 있고,

있고요. 붕소는 하나 있죠? 그래서 7배가 아니라 5배다. 그래서 틀렸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답은 몇 번이다? 1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거, 눈치껏 1개 들어있는 거, 홀전자 수다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른 문제, 이번에는 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1개랑 2개 모두 포함하는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1개 따로, 2개 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포함한 거예요. 다음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주어진 거는요. 리튬, 그리고 베릴륨, 붕소, 탄소입니다. 여기에서 이 비율에 대한 상대값이고 홀전자 수가 같은 애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쓸만할 것 같아요. 홀전자 수 힌트를요. 그래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리튬은 하나, 베릴륨 0, 붕소 하나, 탄소 두 개. 그럼 같은 애가 이미 정해졌다. 리튬과 붕소가 XY 둘 중에 하나라면 Z는 무조건 뭐다? 베릴륨이겠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베릴륨 찾아냈으니까 이거를 실제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니까 1s2, 2s2죠? 총몇 개? 두 개. 두개 보내요. 원자가 전자수 몇이에요? 2. 그럼 얘는 원래 1인데 몇해준 거야? 두배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을 해줘야 실제 값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이래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고 원자가 전자수 1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X랑 Z는 리튬이랑 붕소 중 하나야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원자가 전자 1. 그런데 1s 두 개, 2s 하나로요. 딱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두 개. 그래서 X는 리튬. 그 다음에 그럼 Y라는 거는 붕소가 되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요. 1s2,2s2, 2p에서 하나.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3개. 거기에서 원자가 전자 수가 3이죠? 그래서 1이 되었구나. 붕소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기억! 원자 번호는요, 셋 중에서 가장 큰건 누구예요? 바로 Y가 가장 크고요. 니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X 리튬, Z라는 건 베릴륨인데, 모두 다 1s, 2s에서만 딱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선 2s1, 여기 2s2,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2s까지 있기 때문에 오비탈 수는 2로요, 같습니다. 디귿, 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는 것은요, 한 가지래요. 지금 붕소 하나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ES에서 끝났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디귿 모두 답이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계속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개, 한개 있을 때 따로따로 묻는 게 아니라면 두 개일 때도, 한 개일 때도 이렇게 묶어서 니은처럼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이 그림을 가지고서 해석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발문 읽어보고 시작합니다. 그림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오비탈 수를 나타낸 건데요. 기억과 뒤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두개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하나는요, 한 개가 들어있는, 전자 한 개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에서 Z는요, 질소와 산소와 알루미늄을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이제 한번 보자. 자,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는 일단 다 써보고 나중에 하나는 뭐몇 개만 찾든지 해서 이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풀어볼게요. 두 개가 들어있는 S 오비탈부터 확인할 건데 질소라는 건 1s, 2s까지만 두개 들어있죠? 두 개. 산소라는 건 1s, 2s에서 2p에서는 네개 있기 때문에 하나는 쌍을 이루고 있어서 세 개예요. 자, 알루미늄은 이미 1s, 그리고 2s, 이거는 근데 s 오비탈에 대한 거니까 제가 2p까지 고려할 필요 없었네요. 두 개. 자, 알루미늄 1s, 2s, 2p 다 채우고 3s까지 채워서 3p 같거든요. 그럼 1s와 2s, 3s 채웠기 때문에 얘는 몇이에요? 3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한테 준 거는 두 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고 했으니까 1s, 2s, 얘네 둘은 같을 거고 알루미늄만 3으로 높을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으로 되어 있는 애 하나 있네, 요거. 나머지 빨간색 둘이 같아요. 반대로 이 투명한 색으로 했으면 서로 지금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 뭐다? 두 개가 들어있는, 전자 두 개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그럼 니은은 전자 한 개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X라는 건 알루미늄이다라는 걸 찾아냈고요. 나머지 한 개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인데요. 질소는요, 2P에서 3개가 들어있죠? 자, 근데 각각 하나씩 홀전자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개 들은 p 오비탈 수, 이거는 홀전자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질소는 몇이다? 3개다. 그럼 3개

있는 거 딱 하나. 바로 얘가 질소, Y라는 거 산소 찾아냈습니다. 기억. 기억은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다. 네, 맞고요. 니은, X는 산소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요. 이번에 지금 바꿨어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Z라고 하는 것은 질소, Y는 산소거든요. 그러면 P오비탈에는요. 아직 질소는 채우지 못했어요. 홀전자 수만 있거든요. 근데 산소는 하나는 채웠어요. 그래서 누가 더 커야 돼요? 산소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요. 1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하고 있는 건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또는 전자가 한 개 들어있는 이라는 표현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로요. 모든 오비탈이 아니라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서 세다가 실수 한번 했죠. 그래서 여기가 1S, 2S 있으니까 두 개. 여기 1S, 2S 여기 두 개. 여기 1S, 2S, 3S 세 개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바로 ES와 EP, 3P에 대한 자료 해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와 EP, 3P에 대한 자료 해석이 뭐냐면요. 앞에서 했던 것들 다 이제 혼합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 플러스 L 또는요. ML 플러스 L 또는 뭐 M 플러스 L 플러스 ML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ES, EP, 3P에 대해서 각각을 이제 힌트를 줄 건데요. 그 힌트가 여기 뭐 인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오비탈 가, 나, 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가가 뭐 나보다 크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나가 뭐 다보다 크고요. 얘는 가보다는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막 나타나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빠른 건요. 그냥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연습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쓸 때 조금이나마 S오비탈 이거 안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S와 P오비탈을 구분하실 때는요. S오비탈에서는 부양자수와 그리고 자기양자수 값이 몇이다? 0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발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비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고요. 지금 우리한테는 ES 그리고 EP 3P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라고 지금 주어졌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가나다. 그냥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개를 일단 비교했을 때 M 플러스 ML은 가랑 나랑 그리고 다는 이것보다 작다. 두 번째는 L과 ML을 더했을 때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전 뭐부터 선택할까라고 생각했다가 L 플러스 ML이 S오비탈은 무조건 0이죠. 부양자수도 0 그리고 자기양자수도 0. 그래서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가라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그냥 너가 0이니까. 그럼 얘가 가면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나인데 누가 나가 돼야 되는지 딱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3P라는 게 주양자수와 자기양자수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올 수 있는 건 딱 2예요. 그래서 가가 ES이기 때문에 2 더하기 자기양자수 0이라서 2와 2 얘 같아야 돼서 얘가 나가 됩니다. 그럼 얘가 나가 되는 순간 이제 안 된다! 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부양자수와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양자수 합을 봐주시면 여기는 무조건 0이라고 했죠. 여기는 얘가 지금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 여기에서 얘네들 P라는 거는 1, 더해주면 0. 둘이 어때졌어? 같아졌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가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빠르게 이 S오비탈이 따라 가정을 하는 순간 여기에서 지금 2보다 작은 숫자를 가질 수 있는 건 3P는 절대 안 되니까 같아야 되는데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인 순간 얘네들은 같아버리기 때문에 모순이다. 그래서 이거를 딱 없애주는 순간 이제 답은 나옵니다. 아, 가장 작은 애는 그러면 누구다? 아, 이 ES가 가장 작은? 네, 다. 그럼 나머지 EP와 3P에서 가와 나를 찾아줘야겠죠. 그럼 가랑 나랑 찾아줄 건데 얘네들은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주양자수와 자기양자수 합이 몇이에요? 얘는 딱 2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보다 얘네 커줘야 돼요. 그럼 EP에서는요. 주양자수가 2고 그리고 자기양자수는 모르겠고 그리고 3P에서 주양자 3이고 자기양자수 모르겠고 그럼 얘네 둘이 지금 같아지려면 할 수 있는 숫자는 아 얘가 지금 1이 돼주면 3으로 2보다 커지고 얘가 3과 0을 더하면 같아지

0: 하나라는 걸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와 나를 구분하도록 L 플러스 ML이다라고 할 때, 둘다 지금 p오비탈이에요. 그럼 부양자수 모두 다 1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얘만 비교했을 때 나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나가 누가 돼야 돼요? 더큰 애, 2p가 나, 작은 애가 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정리하자면, 가라는 애는요, 3p인데 자기 양자수가 0인 애가 되고요. 나라는 애는요, 2p인데 자기 양자수가 1인 애가 되고, 다라는 애는 이 s가 될 거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기억부터 갈 건데요. 자기 양자수를 비교하세요. 그래서 나와 다를 비교하세요라고 했는데, 나라는 건 1, 그럼 다라는 애는 0. 그래서 나가 더큰게 맞습니다. 제가 뭐 여기 써놓지도 않은데, 지금 그냥 0 했는데, 그냥 이 S는 0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니은. 자, 규소 원자에서 에너지 준인데요. 발문 다시 한번더볼 건데요. 다음 오비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다. 원래는 수소 원자다. 바닥 상태 인이다. 아니면 알루미늄이다. 이런 식으로 줬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무슨 일이야? 안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전자 원자임을 여기서 준 겁니다. 그때 에너지 준이요. 나에서는요. 3P. 2P네요. 2P. 가에서는요. 3P. 당연히 이걸 비교해주면 방향에 상관없이 주양자수 큰애 누가 커야 되는 거예요? 가가 더 크겠죠? 그래서 네, 얘네는 틀렸습니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부양자수는 같은데 주양자수가 더 크네? 당연히 3p가 더 에너지가 높겠다. 디귿 갑니다. 자, 나에서는요, 지금 n 플러스 ml 분의 n 플러스 l인데요. 그럼 우리한테 나라는 건 2p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서 주양자수 2, 그럼 부양자수 1 더해주면 3. 자, 그 다음에 주양자수 2. 자기 양자수는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3. 이 비율은 뭐다? 1이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만 되니까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그냥 하나하나 써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그 경우의 수를 모두 다쓸 필요는 없어요. 얘가 혹시 ES인가? 얘가 ES인가? 얘가 ES인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몇 개만 딱 설정해놓고, 모순이 생겼네? 얘가 절대로 누가 될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같은 가와 나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유니크 킥으로요. 마지막 단원에 대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전자 배치와 오비탈의 양자수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자주 출제된 표현들을 줬는데요. 그 다섯 가지 표현들을요. 공책에 정리해서 1번부터 20번의 원자 번호에 해당되는 숫자들 한번 써보세요. 빠르게.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수월하게 앞으로 문제 홀전자수 몇 개야? 몇!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유니크 킥 드리겠습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L은 0인 오비탈 수, B는요, 플로린과 인이요, 3대 2인가요? 자, L은 0이네. 이게 뭐였더라? S 오비탈입니다. 힌트. 자, OX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해도 용령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목표를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 나와라 뿅!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원하고 원하는 것 현실이 될수 있게끔 주문을 외우는 그런 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네 번째 시간 24강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85쪽부터 또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쪽에 있는 더 알아보기는 학습 용어입니다. 학습 용어와 관련된 문제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국어 못하는데요? 저 역사 못하는데요? 사회 못하는데요? 신경 하나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자의 뜻과 모양만 잘 알고 있다면, 어떤 과목에 관련된 학습 용어라도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어를 볼까요?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한자의 뜻을 생각하면 시점이 무엇인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시자가 보다 시자이고 점자는 포인트라는 뜻이죠. 점, 점찍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보는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즉 보는 관점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는 정말 국어에서 말하는 정의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보는 관점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역설이네요. 중학교 때인가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하면서 역설법이라고 엄청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역설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계속 외웠던 기억이 나요. 역자는 거스를 역자입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거슬러 거꾸로 흐르면 역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의 역자입니다. 설자는 말씀 설자이니까 거스르게 되는 말, 다시 말해 반대되는 말, 반대되는 이론이다라는 얘기죠.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게 바로 역설법이다라고 국어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은 쟁점이네요. 점자가 또 나오네요. 시점에서의 점자와 똑같죠. 포인트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쟁자가 다툴 쟁자이니까 쟁점은 다투는 포인트가 되겠죠. 다투는 중요한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얼굴 면자. 이 면자에 서로 대면하다라는 뜻도 있죠. 얼굴을 보여주고 대면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자, 말씀, 이야기라는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면담이라는 것은 대면하여서, 다시 말해, 만나서 마주대하여 하는 이야기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복잡한 뜻을 잘 모르더라도 한자의 뜻만으로 이런 용어의 의미를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역사와 관련된 용어를 볼까요? 역사. 첫 번째는 역사 사자에 요 료자는 헤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재료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사료는 역사의 재료라고 직역이 되네요. 보니까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과 같은 자료. 역사 연구를 위한 자료. 사료 한자의 뜻만 알아도 금방 어떤 말인지 알아챌 수가 있겠죠. 다음은 중상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자가 무겁다의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 중요시하다라는 뜻도 있죠. 소중하다, 중요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거듭의 뜻도 있죠. 상자는 장사 상자, 장사할 상자가 되겠죠. 물론 장사를 했으면 얼마 벌었는지 잘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헤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를 중요시하는 거냐 하면 상업. 상업을 중요시하는 주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한자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석기 시대가 나옵니다. 석은 돌이란 뜻이고요. 기자, 그릇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도구의 뜻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돌로 만든 도구를 쓰던 시대라고 바로 직역이 가능하죠. 한자의 뜻만 알고 있다면 보니까 돌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만든 도구가 나오네요. 칼, 도끼 따위에 기구를 만들어 쓰던 시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네 글자의 뜻을 안다면 바로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어려울 난에 백성 민자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백성이라고 직역이 되죠. 전쟁, 재난 따위를 당해서 어려움에 빠진 백성이다. 어려운 백성, 난, 민. 바로 프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사회로 갈게요. 사회로. 지리, 경제, 정치와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좀 제목이 거창하긴 한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합하다, 합하다, 협력하다 이런 뜻을 가진 협자가 보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정자는 정하다라는 정자가 되겠죠. 그런데 회자, 정리 기억나시나요? 회자, 정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라고 풀이가 되는데 회자 정. 세 번째 요 정자가 들어가는데 회자 정리에서는 반드시의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 또 이야기를 하고요. 협정. 그러면 협력하여서 정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보니까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복잡한 뜻을 모르더라도 한자의 뜻을 안다면 바로 직역이 가능한 머릿속으로 개념 파악이 아주 쉽게 잘 되죠. 한자를 많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다음은 밀다, 밀치다의 뜻을 가진 배자. 우리 스포츠 중에 농구, 배구 있죠. 배구. 배구의 가장 핵심은 스파이크도 스파이크이지만 세터라고 그러나요? 세터가 공을 잘 스파이크할 수 있도록 띄워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볼을 밀어주는 거, 볼을 밀어주는 거, 그래서 밀칠 배자를 써서 배구라고 이야기하죠. 타짜는 다를 타짜니까 다른 것을 밀쳐내는 상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의 적자는 관역이란 뜻이 아니라 어조사, 어떤 상태에 이른다 정도로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밀쳐내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배타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타인을, 남을 배척하는 성격을 띈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은 공청회입니다. 공자 뜻이 굉장히 많죠. 공평할 공자로 많이 쓰입니다. 관청이란 뜻도 있고, 또 공적이다, 벼슬 이런 뜻도 있죠. 벼슬 자리에 있는 분들은 늘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벼슬아치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 관청이고, 그러니까 공평하다, 벼슬, 공적이다, 관청 이런 것들을 다 1번, 2번, 3번, 4번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외우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겠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공짜. 공짜가 공평하다, 공적이다, 공적으로 들어보는 모임이다. 이렇게 해도 백점풀이가 되겠죠. 여기서는 공개적으로라고 해 놨죠. 공적일, 공짜에 들을, 청짜에 모일, 회짜니까 공적으로 들어보는 모임이다. 공개적으로 들어보는 모임이다. 라고 머릿속에서 바로 풀이가 됩니다. 자, 사회 마지막 편견이네요. 편자는 치우칠 편자입니다. 선생님, 편애하지 마세요. 치우쳐 사랑하는 게 편애가 되겠죠. 편식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하죠. 견자. 견자는 보다, 보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당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로 쓰일 때는 견해의 뜻이 있죠. 따라서 편견은 치우친 견해라는 뜻이 되겠죠. 치우친 생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요 견자 우리 본문에서도 배웠었는데 뵙다의 뜻으로 쓰이면 현으로 읽어야 한다. 알현하다. 알견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을 찾아 뵐때 알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현자가 바로 요 모양이다라는 것. 정리하자면 요 글자는 보다, 보이다, 당하다, 견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견으로 읽어야 되지만 뵙다, 드러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현으로 읽어야 한다.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과학수학. 선생님은 그래도 역사, 사회, 그러면 그렇게까지 겁이 안 나는데, 오리지널 문과특한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학수학 그러면 몸이, 반사적으로 조금, 움츠려들긴 하네요. 그렇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문 문제에서는 정말 과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지식을 물을 수가 없겠죠.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지, 이 한자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겁먹을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볼까요? 질량이네요. 요 질자는 바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량은 분량. 뭐 헤아리다라는 뜻도 있죠. 분량의 뜻이 있습니다. 물체가 가지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질이 물체의 사물의 바탕이란 뜻이 되겠죠. 사물의 바탕의 분량, 그것이 질량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를 앞자에다가 힘력자네요. 압력밥솥 할 때의 압력이 바로 요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누르는 힘 정도가 되겠죠. 압박을 가하다 할 때의 압자, 강압적이다 할 때의 압자가 되겠죠. 누르는 힘 뒤에서 보니까 누르는 힘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물체 접촉면, 뭐 금면, 수직 이런 말 모르더라도 한문을 풀 때에는 반드시 누르다와 힘이 언급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걸 보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멀리 해야 할 한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떨어질 락자, 낙하라고 읽죠. 아래로 떨어지다. 어려운 게 없네요. 그렇죠?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기화. 기자는 기운이라는 뜻도 있고, 공기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기체를 얘기하겠죠. 화는 될 화자이니까 기체로 됨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기체로 됨을 변함이라고 살짝 바꿨죠. 기체로 변화한다 할 때의 화자도 역시 될 화자가 되니까요. 다음은 빽빽할 밀자의 정도 도자 밀도이네요. 선생님이 한자의 뜻을 이미 다 이야기했으니까 밀도는 빽빽한 정도를 일컫는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도자가 나왔으니까 잠깐 볼게요. 정도나 법도를 뜻할 때는 도라고 읽지만 우리 본문에서도 배우고 왔습니다. 헤아리다의 뜻으로 쓰이면 음이 탁이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생긴 글자 법도, 정도, 횟수를 나타낼 때는 도로 읽지만 헤아리다, 재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탁으로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요 밀자, 빽빽할 밀자 아래에 산산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무나 이런 것들이 빽빽한 곳을 일컫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산산자 대신에 아래에 요렇게 벌레충이 들어간 한자도 있거든요. 헷갈릴 수 있을까봐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꿀 밀자입니다. 음은 똑같이 밀자인데 산산자가 들어가는 건 빽빽하다의 뜻이고 벌레충자가 들어가는 건 꿀의 뜻입니다.
꿀, 그러면 벌이 생각나죠. 벌이 꿀을 만들어내니까, 아, 요거는 벌레 충자, 벌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아, 꿀의 뜻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죠. 다음은, 나다, 자라다의 뜻을 가진 생자.

이고요. 장자 역시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누차 이야기를 했었죠. 길다, 어른, 우두머리, 자라다, 장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서 자라다라고 풀면 매끄럽겠죠. 나서 자람이라고 그대로 풀이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항상성입니다. 항상이라는 말도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로 된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성질이 항상성이 되겠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상 성질 성이니까 항상 유지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자는 앞에 삼수변이 붙어 있네요. 물과 관련된 조자가 되겠죠. 밀물이란 뜻도 있고 조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차자는 차이를 나타내는 한자이니까 조수의 차이가 되겠죠? 즉, 밀물과 썰물 때 수의 차를 일컫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은 넓힐 확자에다가 흩을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건 넓혀서 흐트러뜨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보니까 넓게 흩어진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확산 그러면 꼭 과학 용어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니까요. 다음은 번개 전자, 전기 전자에 흐를 류자, 전류이네요. 그러니까 번개가 흐른다라는 말은 조금 이상하고 전기가 흐른다, 전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흐름을 유통이라는 말로 살짝 바꿔 놓았네요. 다음은 모양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형자와 바탕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질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생긴 모양 형자죠. 그리고 바탕, 성질이라고 풀이를 해 놓았네요. 다음은 수학과 관련된 학습 용어를 볼게요. 첫 번째, 대입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대학 입학 전형의 대입이 아니죠. 그 대입은 큰 대자를 쓰죠. 대학교는 큰 대자를 쓰니까. 지금 대자는 대신할 대자. 물론 세대, 시대라는 뜻도 있지만, 대신할 대자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신하여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들 입자이니까. 보니까 대신하여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을 동자, 자리 위자, 뿔 각자가 보이네요. 따라서 동위각은 같은 자리에 뿔, 같은 자리에 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개의 각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위각이 무언지 몰라도 한자의 뜻을 알면 동위각의 의미 아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거스를 역자와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 요 수, 세마다의 뜻도 있고, 그리고 수를 나타내죠. 숫자를 나타내는 수로도 쓰입니다. 거꿀수라고 되어 있네요. 5의 역수는 5분의 1, 곱해서 1이 되는 수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4분면,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의 면. 그것이 바로 사분면이 되겠죠. 넉사자에다가 나눌 뿐,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의 면, 사분면. 어렵지 않죠. 다음은 이항.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던 그런 용어네요. 옮길 이자에 항목 항자, 목의 뜻도 있고요. 따라서 이항은 항목을 옮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설마 한문 시험에 등식, 부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그 부호를 바꿔 다른 변으로 옮기는 일이 뭐냐?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목을 옮긴다라는 말이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음악, 미술, 체육과 관련된 용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과학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선생님은 사실 미술은 완전 문외 아니에요. 정말 미술을 너무너무 못해요. 막 조각 카라 그러면 조각칼로 맨날 손 베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과 관련 없이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자를 유심히 보도록 하죠.

관악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주로 불죠. 그리고 타악기, 장구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런 쳐서 연주하는 악기가 타악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입으로 불고 손으로 쳐서 연주하는 게 취타가 되겠죠. 다음은 타자가 또 나오네요. 때릴 타자, 칠 타자. 야구에서도 안타, 2루타, 3루타 할 때의 타자가 바로 요 칠 타자, 때릴 타자죠. 갑자기 배가 고파. 수타면을 먹고 싶어요. 수타면, 손으로 쳐서 만든 밀가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악자가 나왔습니다. 요 글자 별표죠. 요 글자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가 될수 있는 한자입니다. 즐기다, 즐겁다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럴 때는 음이 락이죠. 즐거운 락, 음악 좋아요.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여여요. 여기서는 악으로 읽었습니다. 악으로 읽었다라는 건 음악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자도 그릇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기라는 건 음악을 하기 위한 도구라는 뜻이 되겠죠. 그중에서도 손으로 치는 악기가 타악기가 되겠죠. 글쎄요, 드럼? 북? 요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다음은 화합할 협, 합할 협, 협력할 협. 그 다음에 주자는 연주할 주자입니다. 곡자도 구불구불하다. 올곧은 것에 비해서 구불구불한 건 바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르지 않다의 뜻으로도 확장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의 곡자는 구불구불하다, 바르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악곡의 의미로 쓰인 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협주곡은 서로 협력하여 연주하는 악곡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줄줄이 줄줄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화합하며 연주하는 악곡이라고 되어 있으니 협주곡 한자의 뜻을 잘 풀이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술입니다. 미술.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음악과 미술을 선택해서 듣더라고요. 선생님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미술 시간이 굉장히 고역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유화 이런 건 그려본 적도 없어요. 유자가 기름, 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화는 기름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보니까 물감을 기름에 개어 그리는 그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화자, 그림, 화자, 동사로는 그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지요. 다음은 물들일 염자에 빛깔 색자가 되겠네요. 따라서 염색 그러면 빛깔을 물들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색을 물들인다. 염색은 뭐 굳이 미술 용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니까요. 선생님도 머리를 살짝 염색하셨네요. 할 때의 염색입니다. 다음은 초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 초, 벌레, 충. 그림도. 그림도자가 나올 때마다 그림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모하다, 꾀하다, 계획하다의 뜻도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그림이란 뜻입니다.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이 되겠죠. 풀과 풀벌레를 그린 그림이다. 한자만 알면 뭐 초충도가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고요. 요번에는 닮을 초자의 모양 상자, 그림 화자입니다. 선생님, 요 상자, 우리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상형 할 때, 요 상자는 사람 인자가 없었잖아요. 이것도 모양이고 이것도 모양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건, 고유의 모양입니다. 진짜 모양. 이거는 앞에 사람 인자가 붙어 있죠? 사람이 본떠서 만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초상화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닮게, 그쵸? 그 모양을 닮게 그린 그림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초상화, 사람의 얼굴이나 모양을 본떠서 닮게 그린 그림이다. 그쵸? 닮게 만든 모양의 그림이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요상자를 쓰지 않고 사람 인자가 붙은 요상자를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체육. 그래도 음악, 미술, 체육 중에는 체육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발로 하는 건잘 못해요. 축구 이런 건잘 못했는데 손으로 하는 건 엄청 좋아해. 잘하지는 못하고 탁구, 배드민턴 이런 거 엄청 좋아했는데 보도록 하죠. 체육. 아, 양궁. 양궁 같은 경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활을 당기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양궁, 바다 양자가 보이네요. 바다 양자. 그런데 바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은 활인데, 어떤 활이냐 하면 서양식의 활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활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활이다. 서양식으로 만든 활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쓰이는 양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양말. 양말도 우리말이 아니에요. 이 양자고 말자가 버선 말자예요. 그러니까 서양식 버선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양말이 양주. 아, 여러분들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서양에서 온 술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양자가 큰 바다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뜻도 있구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 요즘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회라는 말도 못 쓰게 되어 있죠. 어쨌든, 체육 한마당에 하이라이트, 개주네요. 일, 개자에 달릴, 주자. 그러면 당연히 이어, 달리기라는 뜻이 되겠죠. 이어, 달리기가, 되죠. 뜻이 개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자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접영이 나왔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데, 접영. 수영의 한 종목이기도 하죠. 접자가 무슨 접자냐면 나비 접자입니다. 영자는 헤엄칠 영자이고요. 그러니까 나비 모양으로 헤엄치는 게 접영입니다. 혹시 접영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Butterfly style. 발음 괜찮지 않나요? Butterfly styl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상하다. Butterfly style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접영을 영어로 바꾼 게 되는 거죠. 접자가 나비 접자이니까 버터플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비가 나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영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배영은 뭘까요? 배영. 배영은 등배자, 등질배자.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배를 등지고 뒤로 이렇게 헤엄치는 게 배영이 되겠죠. 다음은 선구안이네요. 선구안. 타율이 높은 훌륭한 타자들 보면 대체적으로 선구안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선자는 가리다 선자인데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가리다가 아니라 이것이 좋은지 이것이 좋은지 가려내는 겁니다. 선택하다 할 때의 선자고 선자가 되겠고요. 구자는 공구자입니다. 농구, 배구, 축구, 야구 할 때의 구자, BALL, 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가려내는 안목이라고 직역이 되죠. 공을 가려내는 안목, 공 가운데 볼과 스트라이크를 가려내는 타자의 시각적인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딱 한자의 뜻대로 공을 가려내는 안목 이렇게 해도 100점이 되겠죠. 요번에는 학습 용어에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물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은 도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은 부도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반쯤은 도체고 반쯤은 부도체인 거, 중간 정도의 물질이니까 딱반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가야 할 한자는 반반자가 되겠죠. 이번에 반반자가 정답입니다. 한자의 모양 보면 정말 절묘하게 좌우를 반으로 갈라 놓은 것처럼 보이죠. 인도체, 지도체, 전도체, 교도체,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용어와 관련된 문제는 정말 그 과목을 잘 알아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한자의 모양, 뜻을 알면 누구나 풀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학습 용어였다면, 지금부터는 일상 용어를 보도록 할게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볼 관자와 바라볼 망자가 결합된 관망입니다. 관자가 글쎄요, 왼쪽에 있는 글자만 보면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글자가 황새를 나타낸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나무 위에 앉아서 멀리 자세히 내다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망자 역시 멀리 내다볼 때 쓰는 한자입니다. 멀리 내다본다라는 건좀그 자세히 보려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어느 정도 떨어져서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눈에 붙이고 가까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망 그러면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이런 뜻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망이라는 뜻을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얘기, 말로 표현 못하더라도 그 뜻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은 마늘 따자의 뿔 각자. 다 각은 뿔이 많은 거네요. 만약에 삼각형이다. 삼각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할 면이 세 개면 끝이에요. 그런데 다각이면 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각이 면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 방면, 여러 부문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동참이네요. 같을 동자 그리고 요 글자는 셋, 삼으로도 쓰입니다. 3, 삼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참여하다의 뜻일 때는 참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동참은 같이 참여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야, 우리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너도 동참해. 이런 말 많이 쓰죠. 같이 참여해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은 빠질 몰자에 들입자이니까 몰입은 말 그대로 빠져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깊이 파고들거나 빠질 때 몰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몰입도를 엄청 높여서 공부를 하자고요. 다음 볼까요? 인내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앞서서도 나와서 선생님이 참을 인자와 견딜 내의 차이를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마음심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는 거,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참는 게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내자 왼쪽에 있는 마리을 이자는 원래 수염의 모습을 본뜬 거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마디 촌자가 들어가면 어떤 법도, 규칙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에 의하여 수염이 잘려 나가는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런 치욕을 견디는 것, 그런 게 내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음속으로 마음이 견디는 거고 얘는 몸이 견디는 거고 어쨌든 인내는 참고 견딘다의 의미가 되겠죠. 앞에 괴로움, 어려움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참고 견딘다 요 정도만 알아도 100점이 되겠죠. 한자가 쉽네요. 바르다의 뜻을 가진 정자와 올곧다의 뜻을 가진 직자가 왔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올바르고 올곧다의 의미가 되겠죠.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올바르고 됐고요. 그래요. 선생님도 항상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직한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다음은 파급입니다. 파자는 물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급자는 미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클레이지 하고 미치다라는 게 아니라

영향이 어디에까지 미치다. 나의 성적이 드디어 1등급에 미치다. 할 때의 미치다. 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도달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쫙 퍼져 나가는 것이, 물결이 미치는 것, 이것이 파급이 되겠죠.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친다.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엔 포용이네요. 포자는 이렇게 앉는다. 안을 포자이고요. 용자는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얼굴의 뜻도 있고 용모의 뜻도 있죠. 그리고 용서하다, 받아들이다의 뜻도 있습니다. 포용이라는 것은 넓게 감싸 안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포용이 되겠죠. 너 그렇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인다. 포용. 아, 그래요. 상대방을 잘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넓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용어와 관련된 문제,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2번 문제가 일상 용어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날 출자에 뛰어날 출자에 무리 중자. 그러니까 출중이라고 읽어요. 제대로 잘 읽은 것이 되겠죠. 출중하다라는 건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뛰어나다. 다시 말해, 여러 사람 가운데 특별히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디귿, 유의어로는 민중이 있어요. 백성 민자에 많은 사람을 뜻하는 무리 중자. 민중은 일반 백성을 일컫는 말이므로 출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죠. 디귿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리을은 활용예가 나오죠. 출중한 기량으로 우수선수에 선정되었다. 여러 사람 가운데 특별히 두드러지는 기량으로 우수선수에 선정되었다. 활용을 아주 잘 하고 있지요.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 일상 용어가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한 문제 더 볼까요? 8번 문제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8번 문제 역시 1번부터 5번까지 주어진 단어를 보시면, 아,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서로 잘 사는 길입니다. 서로 잘 산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서로 잘 산다와 관련이 있는 일상 용어를 골라 답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1번은 바깥 외자의 얼굴 면자. 그러니까 내 얼굴의 정면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면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마주치기 싫어서 피하거나 얼굴을 돌릴 때 외면이라는 말을 쓰는데, 서로 잘 사는 길 외면하자 말이 안 되죠. 2번은 사사로울 사자의 욕심 욕자. 사사로운 욕심,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풀이가 되는데, 잘 사는 길과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3번은 어지러울 분자의 다툴 쟁자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아주 어지럽고 복잡하게 다툴 때 분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잘 사는 길과는 관련이 없겠죠. 4번이 정답이네요. 서로 상자와 살다, 생자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잘 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 5번은 홀로 독자에 차지할 점자이므로, 독점한다라는 건 혼자 다 차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잘 사는 길과는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은 어휘의 연원으로 갈게요. 117쪽입니다. 어휘의 연원과 관련된 문제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보겠지만 문제의 유형은 원래의 뜻, 확장된 뜻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골라 답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원래의 뜻을 딱 보면 가락을 높임,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한 글자는 가락의 뜻을 가진 것일 거고, 한 글자는 높이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죠.

0: 이렇게 뜻에 맞는 한자를 찾아가다 보면 그 단어를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볼까요? 높을 고 자가 보입니다. 높이다라고 지금 풀이가 되고 있죠. 조 자는 가락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락을 높이다라고 직역이 되죠. 와,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었어 할 때의 고조입니다. 확장이 되어서 감정, 세력 등이 한참 무르익거나 높아졌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분위기가 고조되었어 할 때의 고조가 바로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불곡자. 딱 올곧지 못하고 구불구불구불하다 곡자가 되겠고요. 절자는 꺾다. 꺾이다의 뜻을 가진 절자가 되겠죠. 뼈가 꺾이면 골절되었다 할 때의 절자입니다. 그러면 구불구불하고 꺾였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의 뜻을 보시면 굽어지고 꺾어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을 때는 원래의 뜻을 먼저 보시고, 한 글자는 굽다의 뜻이고, 한 글자는 꺾이다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곡절, 우리가 보통 우여곡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의 곡절입니다. 즉, 구불구불하고 꺾여진 거니까 평탄하지 않고 뒤틀린 복잡한 사정을 일컬을 때 우리가 곡절이라는 말을 쓰지요. 다음은 굴지이네요. 굴자가 굽힐 굴자입니다. 지자는 손가락이란 뜻이 있죠. 물론 손가락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가끔은 코도 파고 하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건 여기요, 저기요, 거기요 하고 가리키는 걸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가리키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손가락의 뜻이고요. 그러면 굴지는 한자의 뜻, 원래의 뜻으로 보면 손가락을 굽힘, 손가락을 꼽음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그룹은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매우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굴지의 기업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앞에는 움직이다의 뜻을 가진 동자이고, 뒤에는 고요하다의 뜻을 가진 정자네요. 앞에서 배운 단어의 짜임으로 이야기하자면 앞뒤 한자의 뜻이 서로 반대이므로 병렬 관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움직임과 고요함이라고 아마 원래의 뜻에 나올 겁니다. 여기는 운동과 정지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한 글자는 운동과 관련된 동자. 한 글자는 정지와 관련된 정자, 요 고요할 정자 이렇게 되겠죠. 일이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낌새, 동정을 살피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다음은 등배자와 뒤후자입니다. 물론 요 등배자, 등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지이다. 배반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뒤후자니까 배후는 그대로 풀면 등 뒤가 되겠죠. 등의 뒤 확장이 되어서 어떤 일에 드러나지 않은 이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등배자에다가 뒤후자를 쓰는구나. 해빙은 풀다 해자의 얼음빙자이니까 얼음이 풀린다라고 직역이 되겠죠. 확장된 뜻 아마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휘의 연원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뜻을 주고 확장된 뜻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골라 답하라 라는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원래의 뜻을 보니까 심장의 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글자는 심장과 관련된 뜻일 것이고 한 글자는 피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되겠네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심자가 마음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심장의 모양을 본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심자가 심장이고 혈자가 피의 뜻이므로 1번의 심혈이 정답입니다. 심혈은 온갖 정성이란 뜻으로 쓰이죠. 심혈을 기울인다,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지혈은 피가 흐르는 걸 멈추게 하는 거죠. 3번 충혈, 충자는 가득 차다 충자입니다. 몸의 한 부분으로 피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득 차는 것, 피가 많이 모이는 것, 그게 충혈이 되겠죠. 4번은 마음과 몸이라고 풀이가 되는 심신이고요. 5번은 마음속 생각, 심사인데, 심은 다 맞지만 피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문제 더 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9번 문제인데 일상 용어가 이렇게도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휘의 연언 참, 어휘의 연언. 기억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라. 저 전통 도자기의 장인 것 같이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 이게 확장된 뜻이고요. 원래의 뜻은 규모가 큰 집이라는 뜻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뜻이 큰 집이니까 한 글자는 크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 한 글자는 집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크다, 집, 내 뜻을 가지고 있는 건 3번이 되겠죠? 큰데 집가, 대가가 정답입니다. 대가가 확장되어서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1번은 집이 아니라 사람 인자가 오니까 큰 사람이라고 풀이가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클 것자에다가 사람 인자니까 큰 사람이라고 풀이가 되겠고요. 4번은 집가자, 집은 보이지만 크다와는 관련이 없는 문자가 왔네요. 그쵸? 가족이나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우리가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집가자, 집은 들어가 있지만 크다와는 관련이 없는 우두머리 장자가 들어가 있네요. 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가장이라고 이야기하지, 뛰어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을 가정이라고 하지는 않죠. 이렇게 원래의 뜻과 확장된 뜻,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원래의 뜻에 집중해서 그 뜻에 맞는 한자를 찾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24강 더 알아보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25강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Liebe Schüler, kennende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요, 우리 뭐 배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말해 볼 거고요.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할 거고요. 또 문법에서는요, 단위 명사와 명사의 단수, 복수 형태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문 1번 보면서 일단 시작을 할게요. 아라는 사람이 sag mal, 말해봐 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죠. 야, 말 좀 해봐. Was isst du gern zum Frühstück? zum Frühstück이라고 하면은요, 아침 식사로 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아침 식사로 뭘 먹는 걸 좋아해? 뭐 먹어? 라고 물으니까요, 배가요, Ich mag gern Brötchen mit Butter und Käse oder Schinken. 나는 버터를 바른 빵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치즈 또는 햄이랑 같이 먹어. Oft esse ich dazu ein

Cactus eye. 종종 자주 나는 거기에다가 that's라는 표현 아시죠? 그것과 함께 그것에 더하여 게다가 나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Cactus eye. 삶은 달걀을 먹어. 운주 너는 Ich esse gern Müsli mit Joghurt und Obst. 나는 뮤슬리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 뮤슬리는 여러분 시리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트밀에다가 견과류 섞인 거 그런 거예요. 나는 뮤슬리를 요거트랑 먹는 거 좋아하고 또 Obst 과일을 먹어. Das ist gesund und schmeckt gut. 이것은 이제 건강하고 맛도 있어. 오, das klingt lecker. 되게 맛있어 보인다. 맛있게 들린다. Welches Obst nimmst du dazu? 너는 거기에다가 어떤 과일을 먹니? 여기서 nehmen은요, 먹다라는 뜻이겠죠? Banane oder Äpfel. 바나나 아니면 사과를 먹어. Dazu, 거기에다가 trinke ich meistens einen Tee. 차한 잔을, 대부분 차한 잔을 마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Ich mag Orangensaft lieber als Tee. 나는, 너는 테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티보다는 오랑젠사프트를 더 좋아해. 비교급이죠? 뭐뭐보다 더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나는 티보다는 오랑젠사프트를 좋아해. Am liebsten trinke ich Kaffee.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기 am liebsten은 최상급이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나는 커피야. Ohne Kaffee läuft bei mir morgens gar nichts. 커피가 없으면 by mir morgens 아침에 나한테는 gar nichts läuft 아무것도 안 돌아가 그러니까 커피가 없으면 나는 하루를 시작을 못해 하루를 못 버텨 하루가 안 돌아가 이렇게 의역하시면 되겠죠? Das verstehe ich 그거 나 이해해 Jeder hat ja sein Lieblingsgetränk zum Frühstück 누구나 당연히 자기만의 Lieblingsgetränk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있지 아침 식사로 Genau, 맞아. Frühstück ist für mich die wichtigste Mahlzeit am Tag. 아침 식사란 거는 나한테는 wichtigste, 제일 중요한, 뒤에 Mahlzeit를 꾸며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식사야. Am Tag, 하루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가 다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하대요. Für mich auch. 나한테도 그래.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하지. Ein gutes Frühstück macht den Tag einfach besser. 좋은 아침 식사. 그러니까 아침 식사 잘 먹는 것은 macht, 만든다. 뭐를? Den Tag, 그 날을. 어떻게? Einfach besser. 한마디로 좋게 만들어. 좋은 아침 식사는 하루를 좋게 만들어. 라는 말이죠. Mahlzeit는요, 식사란 뜻도 있고요. Zeit라는 말처럼 식사 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고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들 표현 연구를 통해서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S는요, 불규칙 동사였어요. 불규칙 동사인데, 불규칙 동사는요, 모든 인칭에서 다 불규칙은 아니야. 어디서? 단수 2인칭과 단수 3인칭. 여기에서만 불규칙이어서요.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여기서 애가요, 단음 애가요, 이로 변하는 것들, 요 유형에 속했어. 그래서 원래는 S이지만, 요게 이로 변해서 이렇게 가고요. 두는 원래 S태가 붙어야 하는데 여기에 S태가 또 붙으면 S가 세 개나 되잖아. 그럼 너무 S 지옥이죠. 그래서 여기서 태만 붙고 여기 에야지 S일 때는 원래 태가 붙어서 이렇게 형태가 두 개가 똑같게 된 거. 요게 특별한 점이었죠. 자, 넘어가서요. 코헨이란 동사 봅시다. 영어의 쿡이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 일단은 요리하다. 요거는 비슷하죠? Ich koche gern.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이럴 때는 요리하다란 뜻이지만요. 영어의 boil처럼 뭐가 끓다란 뜻도 있습니다. Das Wasser kocht. 물이 요리하다. 이러면 이상하죠? 물이 끓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이 본문에서는 이세 번째 뜻으로 나왔어요. 삶다, 찌다, 끓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Ich möchte Kartoffeln kochen. 나는 감자를 이렇게 삶고 싶어, 찌고 싶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은 본문에 요게 나왔잖아. Oft esse ich dazu ein gekochtes Ei. 여기서요, 이 코헨의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를 가지고 형용사로 만들어서 삶은 삶아진 이라는 뜻에다가 여기 혼합변화 중성 사격이죠? S가 붙은 형태로 ein gekochtes Ei 하면은 하나의 삶은 달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계안의 비교 변화 한번 볼게요. 요거는 불규칙하게 변하니까 외워줘야 돼서 나왔는데요. 계안은 좋아하는 거고, 리버는 더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는 am liebsten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지. Ich trinke gern Saft.
나는

주스 마시는 거 좋아해. Sie trinkt lieber Kaffee als Saft. lieber 나오면 보통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 앞에 als까지 같이 붙이죠. 그래서 나는 주스보다는 커피 마시는 거를 그녀는 좋아하고, 그는 am liebsten 뭘 제일 좋아하냐면 테 마시는 거 제일 좋아해라고 해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빈도부사예요. 이건 뭐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세모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빈도에 대해서 조금 비교하는 거 나왔잖아. 여러분이 뭐몇 퍼센트인지까지는 외우지 않더라도 대충 이렇게 쫙 봤을 때 맨날 하면 100%면 임머고요. 0이면 아예 안 하면 니야. 절대 안 하는 거.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한 70에서 80%면 마이스텐스. 한 50에서 60%면 어프트. 한 30에서 40%면 만시말. 한 20%면 젤든. 그리고 한10% 거의 안 하는 건 이제 카움 이렇게 써가지고요. 요 빈도 관련된 부사 이런 것들이 있다. 제일 많이 하는 거, 제일 적게 하는 거 사이에 요 정도의 그 빈번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라우펜 동사 봐야 합니다. 5번이에요. 라우펜 동사는요, 왜 중요하냐면 뜻이 일단 너무 많아서요. 이 뜻을 가지고 어휘에서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하는데요. 라우펜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의 run이잖아, 달리는 거. 그래서 달리다, 뛰어가다라는 뜻. Jeden Morgen gehe ich eine halbe Stunde laufen. 매일 아침 나는 30분간 달린다. 이렇게 할 때요, 라우펜 그냥 기본적인 뜻 달리다예요. 근데 이 달리다라는 뜻에서 시작해서 기계가 돌아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거니까 돌아가는 거, 뭐 굉장히 잘 연결이 되죠. Die Uhr läuft. 시계가 돌아간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진행되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게 상영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Im Kino läuft ein interessanter Film. 하나의 재밌는 영화가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요거는 우리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영화는요, 이렇게 필름 릴이 돌아갔거든. 필름이 이렇게 풀리면서 영화가 이렇게 보여졌겠죠? 물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영화니까 진짜 필름 릴이 돌아가진 않지만, 거기서 나온 의미로 영화가 상영되다라는 뜻이 됐고요. 또 스키 같은 걸 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Im Winter gehen wir auf Ski laufen. 겨울에 우리는 자주 스키를 타러 간다예요. 물론 she fahren을 더 훨씬 많이 써요. 그래도 she laufen이란 말도 쓸수 있다. 이때는 스키를 타다고요.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는 거 알아두시고 요 문장 본문에서는 그럼 어떻게 쓰였냐? 오늘 커피 없이는 by mir morgens 나한테는 아침에 gar nichts läuft. 여기 뒤에 있는 가 니치가 주어라고 보면 되고요. 라우펜 동사가 여기 러이프트로 돼서 이게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 커피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질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막 커피 안 마시며 하루를 시작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또 형용사 비교 변화도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위시티시 하면 원급이고, 위시티거 하면은 비교급이고, 최상급은 여기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 그래서 am wichtigsten 하면 수러적이라고 하고요. die wichtigste 하면 부가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수러적인 거는 보통 자인동사랑 같이 써서 뭐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들 있죠? 그리고 die wichtigste 같은 이런 표현은요. 뒤에 이렇게 보통 명사가 와가지고 요 명사를 부가적으로 수식해 주는 거. 가장 중요한 뭐뭐 이렇게 할때 있지? 요게 부가적인데 일단 요거 예문 한번 볼게요. The house Aufgabe ist wichtig. 숙제는 중요하다. 뭐 이건 뭐 원급이 쓰였으니까 편하죠, 쉽죠? Gesundheit ist wichtiger als Geld. 건강은 돈보다 중요해. 할때 이렇게는 비교급이 쓰였고 이제 여기는 이제 최상급이 쓰이는 거야. 정확하게는 두개 중에서 요 아래 거 부가어적 용법으로 쓰인 건데요. Frühstück ist für mich. 아침 식사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Mahlzeit, 식사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형용사 어미 변화를 보자면 약변화 여상 일격이고 얘는 이 최상급 중에서도 부가어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 2번으로 갈게요. 이거 재밌는 거네. 이렇게 식당 가서 주문하는 거 이런 거 재밌죠? Entschuldigung, wir möchten gern bestellen.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우리는요, bestellen, 주문하고 싶어요. 독일에서 막 이렇게 손 들고, 저기요, 뭐, 이모, 막 이렇게 주문하시면 안 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조용한 목소리로, Entschuldigung, 저기요, wir möchten gern bestellen. 우리 주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sehr gern,

아우, 당연하지요. Was möchten Sie? 무엇을 원하십니까? Ich möchte gerne ein Schnitzel mit Pommes. 저는요, 감자튀김을 함께한 슈니첼, 돈가스 비슷한 거죠. 요거 원하고요. Dazu ein Bier bitte. 거기다가 맥주 한잔 주세요. Und Sie, 당신은요? 일행이 한명더 있었어. Ich nehme eine Currywurst mit Kartoffelsalat. 저는요, Currywurst, 커리 소세지를요, Kartoffelsalat, 감자 샐러드랑 같이 주시고요. Und eine Cola bitte. 콜라 하나 주세요. 이제 다 냠냠 먹고, nach dem Essen, 밥 먹고 나니까요, 뭐 해야겠어? 그치, 계산해야겠죠? Können wir bitte zahlen? 저희 좀 계산 가능할까요? Sehr gerne. 아우, 당연하지요. Einen Moment bitte.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Hat es Ihnen geschmeckt? 맛있으셨습니까? 이게 음식이 괜찮았나요? 라고 할 때, schmecken이란 동사, 이렇게 삼격이랑 쓰인다고 했어. 누구한테 맛이 좋았던 거니까, 누구한테 맛이 나는 거니까 삼격으로 써야 돼요. 삼격 지배 동사입니다. 당신들 요거 맛있었나요? 당신들에게 이거 괜찮았나요? 라고 물으니까요. Ja, es war sehr lecker. 아, 네, 맛있었습니다. 그랬더니, zahlen Sie zusammen oder getrennt? 함께 내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내시겠어요? Zusammen bitte, 한 번에 계산합니다. Das macht zusammen 36,50 €. 36유로 50센트입니다. 하니깐요, 여기서 이제 계산 잘 봐. He has 40 €, 40유로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치, 요거 잘 알아둬야 돼. Stimmt so.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즉, 나머지 원래는 3유로 50센트를 거스름돈으로 받아야 하지만 요거 안 받겠다는 뜻이지 나머지는 팁입니다. 독일에서 보통 10% 정도를 팁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한 3유로 정도 팁 주면 괜찮게 준 거죠. 이렇게 하면서 슈딤저 가지세요. 즉 거스름돈은 필요 없습니다. 잔돈은 됐습니다. 또는 요거는 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Vielen Dank. 감사합니다. Hier ist Ihre Quittung. 당신의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영수증이랑 Rechnung, 계산서는 구분을 해야 돼. Rechnung은 내가 계산하기 전에 받는 내가 뭐뭐 주문했는지 그 가격이 써 있는 계산서고요. 돈을 다 지불하고 나면 뭐 카드로 내든 현금으로 내든 지불하고 나면 받는 그게 영수증이에요. 지금은 돈을 냈으니까 Quittung을 받았죠? Ich wünsche Ihnen noch einen schönen Abend. Wünschen이란 동사는요, 이렇게 삼격, 사격 같이 쓸수 있어요. 당신들에게, schönen Abend, 이제 멋진 저녁, 남은 저녁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Auf Wiedersehen, 다시 만납시다. Danke, gleichfalls. 네, 당신도요. 여기서 당신도라는 건 좋은 날들 보내라라는 말이고요. Auf Wiedersehen 하고 인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식당에서의 대화였고요. 우리 한번 표현 연구도 볼게요. 주문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 많거든요. 한번 볼게요. Can we jetzt bestellen? 주문할 수 있을까요? Wir werden jetzt gern bestellen. 저희 주문하고 싶은데요. Dürfen wir jetzt bestellen? 저희가 주문하는 게 허용될까요? 어쨌든 공손하게 주문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책에는 없지만 이런 표현도 좋아요. Könnte ich bitte die Speisekarte haben? 여기는 딱 자리에 앉았는데 메뉴판이 없을 때 메뉴판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표현입니다. 뭐 주문하고 싶을 때 어쨌든 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주문을 받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서버라면 여러분이 종업원이라면 주문을 또 받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때 쓸수 있는 표현들도 한번 볼까? Was darf es für Sie sein? 당신을 위해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즉, 굉장히 이게 의역을 한 거고, 아니, 직역을 한 거고, 의역을 하면 주문하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같은 내용이야. Was nehmen Sie? Was möchten Sie? Was bekommen Sie? Was darf ich Ihnen bringen? 다 비슷한 표현이죠? 무엇을 갖다 드릴까요? 하면서 주문을 받을 때 종업원이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Speisekarte sehen 이라는 표현 써가지고 메뉴판 좀 보실래요? 이런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요. Ich möchte gern 요거 잘 보세요. 책에는요, 접속법 이식이다. 이런 말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 möchten이라는 동사가 mögen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 희망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이걸 굉장히 정중하게. 그리고 좀더 정중하게 하려면 ich hätte gern이란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하변의 접속법 이식인데 더 공손한 거예요. 여러분 접속법이란 말은 몰라도 돼. 그치만 ich möchte gern, ich hätte gern 이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공손하게 표현했다라고 아시면 돼요. ich möchte gern은 영어에 I would like 정도 되고요. ich hätte gern은
I wish I had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렇다면 참 감사할 텐데요. 이런 느낌으로 공손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화법 조동사 메슈텐의 현재 인칭 변화. 요거 단수 인칭에서 우리 불규칙하다고 해서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s 일 때랑 에어즈 했을 때 같은 형태이고 do일 때는 여기다 st만 붙인다라고 해서 요 형태도 외워두세요. 넘어가서요, 우리 name and 동사. 요것도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어휘 문제, 다의어잖아. 뜻이 많기 때문에 자주 나와서 꼭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name and 하면은 선택하다, 사다. 기본적인 뜻이죠. Ich nehme die schwarze Hose. 저는 저 검정 바지로 할게요. 검정 바지로 살게요. 이런 표현으로 name and 있고요. 또, 먹다, 마시다도 돼. Ich nehme einen Tee. 저는요, 차한 잔으로 선택할게요. 차한 잔으로 마실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 3번 뜻이 또 많이 쓰이죠. Nehmen Sie die Bahn bis zum Rathaus. Rathaus, 시청까지 지하철을 타세요라는 표현. 교통수단을 탈 때도 nehmen을 쓰고요. 요것도 4번 우리 되게 중요하게 했었잖아. Nehmen Sie das Medikament nach dem Essen. 식후에 약을 복용하세요 할 때, 약을 먹다 해서 SN 하면 이렇게 뭔가 칼로 잘라서 이렇게 우아하게 먹는 느낌이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약은 먹는 거. 테이크 쓰듯이 영어 독일어도 네멘을 써야 합니다. 자, 불규칙 동사 네멘은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뜻도 중요하지만 이거 어떻게 변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얘는 그 책에서 특수한 변화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변해서 나왔어. 원래 네멘은요, 여기가 어간인데 어간에 네 하고 기니까 원래는 이 이렇게 길게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고 이로 변하는 게 일단 특이했다고 했고요. 또 어간에 우리 하라는 자음이 또 M으로 변하는 거 이것도 특이하거든. 자,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만 보셔야 돼. 여기가 이제 불규칙하게 변하는 두 개의 칸이니까요. 그래서 네멘인데 님으로 바뀌고 하가 M으로 바뀌고 이렇게 님스트, 님트 이렇게 변하는 거. 여기가 불규칙하게 변하니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나머지가 이제 규칙 변화라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희들 이언 냄트 이런 거 되게 뭔가 낯설잖아요. 하지만 이거 규칙 변화한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변화 바뀌는 거 이것도 잘 보세요. 다음으로 가볼까?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려고 할때 계산할게요. 요 표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볼 거예요. Bringen Sie die Rechnung bitte. Rechnung 기억나지? 아까 선생님이 계산서라고 했어. 영수증은 계산하고 나서 받는 크위퉁이고요. 이거는 계산하기 전에 받는 Rechnung입니다. 이거 음식값을 낼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짧게 그냥 die Rechnung bitte 해도 되고요. Wir möchten bezahlen. Zahlen 동사 써도 되고요. 짧게 Zahlen bitte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은요. 그 뒤에 이제 문제에도 나오는데 책에도 좀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가 낼게, 내가 쏠게 그 표현이거든요. 그 독일인한테 진짜 내가 쏠게 이러면 좀 너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겠죠. 독일인들은 내가 쏠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Das geht auf mich. 그거 나한테 온다. 즉 내가 내겠다. Ich zahle. 그냥 쉽게 내가 낼게 해도 되고요. Lass mich zahlen. 야, 내가 내게 해줘.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Heute lade ich dich ein. 오늘 내가 너를 초대할게. 그러니까 내가 살게란 표현이고요. Du bist heute mein Gast. 너는 오늘 내 손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게. 이런 느낌으로 내가 쏜다라는 표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 슈메켄이에요. 슈메켄은 일단 기본적으로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는데 자동사를 훨씬 많이 씁니다. Das Eis schmeckt wirklich sehr lecker. 이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다. Mir schmeckt es aber nicht so gut. 나한테는 별로 맛이 없는데 라고 할 때요. Schmeckt 누구한테 어떠한 맛이 나다여서요. 이렇게 반드시 삼격하고 써야 해요. 이 마지막 문장은요, 책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잘안 쓰는 문장인데 그래도 책에 타동사라고 했으니 선생님이 타동사로 한번 만들어 봤어. Ich schmecke die Suppe. 나는 그 음식을 맛본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렇게 타동사니까 사격이 나온다. 이렇게도 쓸 수는 있다. 물론 schmecken보다 뭐 probieren 이런 동사를 훨씬 많이 쓰죠.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우리 독일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한 5%에서 10% 정도 그 팁을 줍니다. 팁을 줄 때, 뭐 헷갈리기 때문에 팁을 줄때 정확하게 이거 팁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겠죠? 팁을 주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뭐 음식이 너무 맛이 없었다던가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었다든가 하면은 물론 안 줘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10%의 팁을 줍니다. 뭐라고 하면서 주냐 하면, stimmt so. 그렇게 한게 맞습니다. 즉,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거 더 줬지만 그거 포함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계산이 맞아요. 이런 뜻이고요. 주어 써서 das stimmt so 해도 괜찮고요. Machen Sie 40 Euro bitte 이런 식으로 얼마 얼마로 machen Sie 계산해 주세요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카드를 내나 현금을 내나 이 표현 똑같이 쓰면 돼요. 이렇게 카드 주면서도 내가 36유로 먹었는데 machen Sie 40 Euro 하면 이제 4유로는 팁이다. 그러니까 4유로까지 포함해서 카드 결제해 달라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 팁 주는 방법이고 요거랑 항상 좀 비교해야 돼. 이렇게 Stimmen이란 동사가 또 나왔거든. Stimmen이란 동사 자체는 뭐뭐가 맞다 이런 뜻이어서 Das stimmt 하면은 여기 so가 없죠? 그거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런 뜻입니다. 이거 완전 달라요. Stimmt가 있어서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 Das stimmt는요 다른 말로 하면 Das ist richtig. 그거 옳아, 네가 맞아. Du hast recht. 네가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Das stimmt랑 Das stimmt so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so가 있어야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요거 팁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명사 변화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은요, 명사의 단수와 복수 형태예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명사에다가 들 이런 말만 붙이면 바로 복수가 돼서 너무 쉽잖아. 뭐 책상, 책상들, 엄마, 엄마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독일어는 좀 미안하지만 명사가 복수가 될때 여러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이 표가 이렇게 9개 칸으로 되어 있을 건데, 9개 줄로 되어 있을 건데, 선생님 이거 5개로 묶을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 표에 첫째 줄이랑 둘째 줄을 묶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무변화, 이렇게 쓰세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경우, 안 변하는 경우, 이게 변화 없으니까 이렇게 쓰거나, 변화를 하긴 해. 근데, 여기 땡땡 해가지고 음라우트 변모음 정도 변하는 그냥 무변화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 합쳐가지고요 무변화 변화 없다라고 해서 쓰시고요. 변화가 어떻게 없냐? 단수일 때도 das 침마고요. 복수일 때도 die 침머. 아이고 das가 아니고 die인데 그치? 복수니까 die 침머 이런 식으로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이렇게 무변화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같은 예로 der Schüler die Schüler, der Lehrer die Lehrer 이렇게 뒤에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변하지 않긴 하는데 변모음이 붙은 경우 요게 그냥 포함시킨다고 했어. der Apfel die Äpfel 이렇게 변하는 거. der Mantel die Mäntel, der Bruder die Brüder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들 다 무변화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변하냐면요. 여성 명사는 소수니까 일단 안 보고 남성 명사랑 중성 명사 중에서도요. er, en, l. er, en, l. 요런 걸로 끝나는 명사들은 요렇게 변하는 게 많더라. 그러니까 무변화하더라. 복수여도 단수랑 형태가 이렇게 똑같더라. 또는 움라우트 정도만 붙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der Vater, die Väter 이런 식으로 다른 거안 변하고 움라우트 정도만 붙는 거. Das Fenster, die Fenster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는 경우. 이런 게 1번 유형에 속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2번 유형이에요. 여러분 책에서는 세 번째 줄이랑 네 번째 줄 요거 두개 묶어가지고 애형이라고 쓰면 좋겠어. 맨 뒤에 애를 붙이면 돼. 무슨 말이냐면, der Freund, 친구, 복수는 die Freunde. 이렇게 애만 붙이거나, 거의 애만 붙이는데, 여기 움라우트 변화가 하는 거. 움라우트를 붙이고 애 하는 거. 예를 들면, der Sohn, 아들, die Söhne, 아들들. 이렇게 움라우트를 하고, 모음에 움라우트를 하고, 애만 붙이는 거. 이런 두 경우를 애형으로 선생님은 묶었습니다. 그래서, das Brot, die Brüte. Brote, das Jahr, die Jahre, 이렇게 애만 붙이거나, der Baum, die Bäume, die Hand, die Hände, 이런 식으로 애를 붙이되, 움라우트까지 넣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합쳐서 애형으로 봤고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다 묶어보니까 공통된 특징은 단음절일 때 그렇더라. 단음절일 때, der Tag, die Tage, 이렇게 변한다든가, die Nacht, die Nächte 이렇게 변한다든가, das Bein, die Beine 이렇게 변한다든가 보통 단음절 명사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성이든 애가 붙더라 또는 움라우트 애가 붙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애아형입니다. 여러분 책에서는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묶어가지고 3번 애아형, 애아형이라고 써주세요. 그냥 애아가 붙든가, 애아가 붙긴 하는데 움라우트 하는 것까지 좀뭐큰 차이가 없잖아. 묶어가지고 애아형으로 묶고요. Das Kind가 die Kinder가 되는 거, 요런 거. 아니면 Das Buch가 die Bücher가 되는 거, 움라우트 바뀌고 애아가 붙는 거, 요런 것들이.

있더라. 같은 예시입니다. 근데 이런 명사들을 다 모아보니 여성 명사는 없고요. 남성 명사는 아주 소수의 단음절 명사만 그렇고 대부분은 중성 명사, 중성 명사 중에서도 단음절 명사가 그렇더라. Das I, die, ihr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Das Haus, die, Häuser 이렇게 변하는 것들 중성 명사 중에서 단음절이 대부분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책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에 있는 거를 합쳐가지고 4번 쓰시고요. N형으로 쓰세요. N 아니면 N이 붙는 거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지금까지는 움라우트 변화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움라우트 변화가 없는 애들이에요. Das Auge, die Augen. 이렇게 변하는 거. Die Wohnungen. 이렇게 변하는 거. N이 붙거나 N이 붙어서 복수를 만들더라라는 거고요. 요거는 중요해서 지금 요거 색깔 체크해놨거든요. 네, 맨쉬 같은 건 N변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사들이 N이나 N이 붙냐면 남성 변화는 N변화 명사가 그렇더라. 네, 융에 디, 융, N 이렇게 바뀌는 거, N이 붙는 거. Der Student, die Studenten 하고 N이 붙는 거. N이나 N이 붙는 거는 남성 명사 중에서는 N변화 명사만 그렇고 중성 명사는 뭐 소수니까 안 보고요. 여성 명사는 대부분의 여성 명사가 그렇대요. 대부분. 그래서 die Tasche, die Taschen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 줄에 있는 건 여러분 한 개만 있으니까 그냥 한 개에다가 5번하고 where에어 쓰세요. 마치 영어처럼 복수에 그냥 s를 붙이면 뭐뭐들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das Hotel, die Hotels 이렇게요. s만 붙이면 돼요. Auto, autos. Photo, photos 이렇게 S만 붙이면 되니까 너무 쉽고요. 주로 중성 명사가 where에어거든. 그래서 where에어 중성 명사들이 그냥 S만 붙이면 이렇게 쉽게 kinos, taxis 이렇게 쉽게 바꾸더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독일어에서는요. 이로 끝나는 축약어들이 있어. 예를 들면 볼펜. Kugelschreiber 너무 기니까 그냥 쿨리라고 부르거든. 여기 S만 붙이면 되고요. 요 스웨터 같은 거 풀오버잖아? 요거 너무 기니까 그냥 풀리라고 부르거든? 거기다 S 붙이면 되고요. 우리 그 이원화 직업교육할 때그 아추비라는 거 배웠어? 거기다도 그냥 S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외래어 같은 경우는 뭐 영어처럼 그냥 S 붙이면 된다. 요거는 쉽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수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책에 또 있는 내용이니까 또 보세요. in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복수는요, innen 하셔야 됩니다. n 한번더 써야 돼. innen. 그래서 freundinnen, freundinnen. schülerinnen, schülerinnen. 이렇게 innen을 붙인다. innen을 붙인다라는 거고요. 2번이 중요합니다. 합성 명사의 복수형은요, 맨 마지막에 쓰인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든대. 독일어는 되게 합성 친화적이거든요. 이렇게 어휘를 풍부하게 하려고 합쳐서 단어를 길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미션, House of Gabe라는 말을 집에서 하는 미션, 합쳤잖아요. 집에서 하는 과제, 숙제가 됐죠? 요때 복수로 만들고 싶으면 House를 Häuser로 바꾸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 Of Gabe를 Of Gaben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야? 뒤에 있는 명사의 성을 따라야 된다. The House of Gabe니까 얘도요. Die Aufgabe이기 때문에 Die Aufgabe이기 때문에 Die House Aufgabe라는 거야. Das Haus Aufgabe가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이 명사 합성 명사의 성으로 하고요. 또 중요한 특징 하나는 발음이야. 발음은 강세 말하는 거거든. 합성 명사는 강세가 앞에 있죠? 여기 how에 강세를 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세요. 네, Tisch Lampe도요 마찬가지입니다. Tisch는 der Tisch고 Lampe는 die Lampe인데 얘의 성은요,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정해서 die Tisch Lampe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뒤에 있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die Tisch Lampen이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도 마지막 뭐야? 발음. Tisch Lampe 합성 명사니까 강세는 앞에 있습니다. 명합 부디라고 해서 합성 명사는 강세가 앞에, 합성 부사는 강세가 뒤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3번도 중요하지. 항상 복수로 쓰이는 명사들. 영어에서도 뭐 페어런츠 이런 거 항상 복수로 쓰이니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독일어도 항상 복수로 쓰이는 명사들. Die Leute, die Eltern, 사람들, 부모 당연히 복수고요. Geschwister, 형제자매 복수고요. Ferien, 휴가도 복수고. Die USA, 미국도 복수고요. Niederlande도 복수. 알펜, 알프스도 산 하나가 아니라 산맥이니까 복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책에는 안 나왔지만 항상 복수로 쓰이는

한번 볼게요. 명사의 격변화 하면 여러분이 또, 이표 보면 옛날에 한거 아닌가 싶을 건데, 기억나죠? 관사의 격변화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은 명사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명사가 왜 변하는지 우리 계속 반복했었어. 왜 변하지? 왜 변해?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변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독일어에서는요, 우리나라 말과 달리 조사가 없다고 했어. 예를 들면, 일격은 우리는 뭐뭐가, 은느니가, 뭐뭐의,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독일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 명사 자체를 바꿔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기억나죠?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명사라는 자동차가 있으면, 얘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바퀴 4개가 필요하다 그랬어. 바퀴 하나, 둘, 셋, 넷. 요게 일격, 이격, 삼격, 사격에 해당하는 요 바퀴들이야. 요 격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돼. 근데 격변화는요? 그럼 관사가 바뀌면 되잖아요. 왜 제목이 관사의 격변화가 아니라 왜 명사의 격변화예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이야.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관사 바뀌지. 데어 데스 댐댄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댄디 당연히 바뀌지. 근데 명사도 바뀐다고. 언제? 아, 요거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명사가 아무 때나 바뀌진 않고요. 남성 이격, 중성 이격, 복수 삼격, 여기 세 개에서만 명사도 격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관사는 당연히 바뀌는데 명사가 달라지는 지점이 세 개다. 그래서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친 여기 세 개에서는 명사도 변하더라. 어떻게? S나 S가 붙거나 N이 붙더라예요. 자, 그러면은 언제 변하는지 요거 아래에 있는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언제? 남성과 중성 단수 이격에서 S나 AS가 붙는데, 예를 들면 요렇게. Des Vaters, des Kindes. 요렇게 S나 AS가 붙는다. 예시를 들어보면, Der Sohn des Mannes. 그 남자의 아들은 Student, 학생이다, 대학생이다. 할 때요, 요렇게 이격으로 쓰면 뒤에 요렇게 S나 AS가 붙더라예요.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이고 외우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보통 가르치냐면 남자 중학생 2학년 되게 무섭잖아요. Vaters, 남성 이격, 중학생, 중성 이격, 남중 이격, 남자 중학생 이격, 남자 중학교 2학년 할때그 이격, 여기에는 스가 붙는다. 이렇게 남자 중학생 2학년 되게 무서워서 침을 이렇게 뱉기 때문에 스를 붙인다. 이렇게 외우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S를 붙인다라는 게첫 번째 바뀌는 지점이고요. 이제 좀 이따 요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유 명사에는요, S를 붙여서 이격을 표시한대. 레온의 생일 할 때요, 레온스키 부어츠타 이렇게 하면 된대. 영어라면요, 여기 어퍼스트로피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레온스키 부어츠타 이렇게 할 텐데, 독일어는 어퍼스트로피 같은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요거 없이 그냥 S만 붙이면 레온의 이렇게 버츠탁 해서요, 이격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소유격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일상에서는요, 이격 잘안 써요. 선생님이 이격은 원래 잘안 쓴다 그랬어. 얘는요, 폰 삼격으로 대체를 해서요, 레온스케 버츠탁이란 말은 일상에서는 되게 버츠탁 폰 레온, 요렇게 많이 쓴다는 거지. 그래서 예문을 한번 여기 봐봐. 만들어 봤어. Paul's Eltons in here. 파울의 부모님이 여기 있다라는 표현을요, 일상에서는 The Elton von Paul's in here.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폰 삼격이 이격을 대체하더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복수 삼격은요, 어미 n을 갖는다. 아까 요거 n을 붙인다. 복수 삼격에 n을 붙이는데, 예를 들면 Freunde에다 n을 붙이고, Männer에다가 n을 붙이고, Kinder에다가 n을 붙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n으로 이미 끝났어. Frau의 복수는 Frau n이거든. 그럼 여기 n을 또 붙이지는 않는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호텔스, 호텔의 복수는 호텔에 이미 S가 붙거든. 여기 N을 또 붙이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 책은 그 애들한테 속했다 할때 여기는요, N을 왜 붙였냐면 여기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서 N을 붙였어. 하지만 미트 다음에 원래 복수 삼격이잖아. 여기가 S로 끝난 경우는 추가적으로 N을 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N변화 명사입니다. 아까 N변화 명사, 남성 명사의 일부에서는요, N을 붙여서 복수를 만들기도 하고, 단수 2, 3, 사격에서 N으로 변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했었는데요. 이 N변화 명사가 그럼 뭐냐면,
일반 명

명사랑 그럼 비교를 해볼게. 일반 명사는요, 남성 명사, 일반 남성 명사는요, 여기 남성 이격에다가 에스나 에스를 붙이는 거, 그거 첫 번째 포인트고, 복수는 복수 명사를 쓴 다음에,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면 이렇게 n을 붙이는 거, 요게 특징이었다면, n변화 명사는 되게 쉬워. 그냥 they are men, she라는 n변화 명사면, 남성 단수 2, 3, 사격이 다 n이나 an을 붙이고, 복수는 1, 2, 3, 4격 다 구분 없이 n이나 n을 이렇게 붙이면 요게 n변화 명사입니다. 그래서 n을 붙이니까 얘 이름이 n변화 명사라고도 하고요. 우리 뭐 형용사의 약변화, 동사의 약변화 요런 거할 때처럼 변화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그냥 n만 붙이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 그래서 얘를 약변화 명사라고 쓴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요. 남성 명사 중 일부는 단수 2, 3, 사격에 n이나 an을 붙이는 거. 요게 n변화 명사 또는 약변화 명사라고 하고요. 복수형은 대부분 단수 2, 3, 사격의 형태와 같다. 복수형은 요 2, 3, 사격의 형태랑 똑같이 mention, mention, mention, mention 똑같죠? 요렇게 같더라. 그래서 이 표를 그려보면 요 남성 단수 1격 빼고 얘네 7개가 다 같아요. 요 7개가 다 같은 형태가 바로 n변화 명사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they are men, the mention 요렇게 n을 붙이는 거. they're student, the student은 n을 붙이는 거. 요런 것들이 n변화 명사더라. 얘네는 단수 2, 3, 사격에도 n을 붙이더라라는 거고요. 예외가 바로 이 해야거든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해야는요. 단수 2, 3, 사격에서는 n만 붙거든. 근데 복수에서는 an이 붙어. 요게 되게 헷갈리는 건데 요거는 뒤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어, 방금 했던 거. 해야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n변화 명사 중에 하나인데, 신사라는 뜻이잖아? 얘는요, 단수 2, 3, 사격에 그냥 n만 붙어요. 하지만 복수에서는 n이 붙어서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 융해도요, n만 붙고요. 마우어, 농부도 n만 붙고. 사람, 맨시도요, an, an, an. 요렇게 붙는 거. 지금 2, 3, 사격에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2, 3, 사격에 다 뭔가 붙는 거. 요런 것들이 n변화 명사예요. 그리고 많은 n변화 명사들이 ant, ist, at 이런 걸로 끝나는 많은 n변화 명사들이 또 남성 명사 중에 n변화 명사가 있는데 studenten 같은 거, polizisten 같은 거, automaten 같은 거, 책에는 없지만 patient 같은 거, 환자란 뜻이죠? 이런 것들도요 단수 2, 3, 사격에 다 n이 붙더라라고 아시면 되고요. 예문이 책에 있어서 책에 있는 예문 한번 볼게. Fakt doch mal den polizisten nach dem Weg. 저기 그 경찰관한테 길을 물어라라는 문장인데요. Fragen 누구한테 길을 묻다지만 사격으로 써야 돼서 여기 사격 den을 쓰고요. Polizist가 n변화 명사니까 남성 사격이니까 an 이렇게 붙어 씁니다. 마찬가지로 뮬러 씨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라는 건데 해야도 n변화 명사니까요. Sprechen이 사격 지배해요. 그래서 여기도 n이 붙은 이유가 사격이기 때문에. Auch am Automaten 그 자동 판매기에서 kann man eine Fahrkarte kaufen 기차표, 차표를 살수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 삼격이니까 automat도요 n변화 명사여서 an이 붙었다. 그래서 n변화 명사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을 할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단위 명사입니다. 단위 명사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뭐가 있지? 예를 들어 뭐, 한 개, 한 권, 한 손, 한 필. 막 이렇게 단위 명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단위 명사 나오면 어려워 하는데요. 독일인들이 한국어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또이 단위 명사입니다. 한국어 단위 명사가 훨씬 어려워요. 독일어 단위 명사는 그거보다는 훨씬 쉽기도 하고 또 오늘 할 부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음식과 관련된 단위 명사이기 때문에 몇개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거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단위 명사는 그럼 언제 쓰냐 하면은요. 물질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하는 게 요게 단위 명사래. 물질 명사가 뭐였지? 맞아, 셀수 없는 명사. 근데 좀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자. 물질 명사는요, 어떤 거냐면 형태가 변해도 본질이 안 변하는 명사야. 예를 들면 물 생각해봐. 물을 내가 여기 손바닥에 한 방울 떨어뜨리나, 컵에 담아 먹나, 뭐 드럼통에 담아 먹나, 물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죠? 요런 게 단위 명사예요. 근데 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을 세고 싶으면 어떤 단위라는 기준이 필요한 거거든. 예를 들면 물한 컵, 물한 대야, 뭐물한 방울 이렇게 단위가 필요한 거거든. 그게 바로 단위 명사입니다. 그래서 물질 명사를 나타내고 싶으면 얘를 세고 싶으면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랑 써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요, 물질 명사 앞에 어떤 단위 명사를 써서 뭐물한 컵, 물한 박스, 뭐 이상하지만 뭐물한 병, 이런 식으로 단위 명사가 필요한 거죠. 단위 명사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 책에서는 요 정도만 알면 괜찮아요. 차가운 음료를 담는 das Glas라는 단위 명사 있고요. 보통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뜨거운 음료를 담는 die Tasse라는 단위 명사 있고요. 사이다, 콜라 이런 캔을 담는 die Dose라는 단위 명사 있고요. 그 다음에 병에 담는 거 die Flasche라는 단위 명사 있고요. 케이크나 피자 같은 거셀때한 조각, 두 조각 할때그다 슈죽이라는 단위 명사 있고요.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한 판, 한 판을 셀때 하는 타펠이라는 단위 명사 있습니다. 이때 단위 명사가 중요한 거는요. 지금 글라스나 슈죽 같은 거는 das 중성 단위 명사구나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타세, 도제, 플라시, 타펠 이런 거는 여성 단위 명사구나 이렇게 봐야 돼. 왜 필요하냐면 부정관사가 단위 명사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아인슈뚜기인지 아인의 타펠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 성을 또 봐둬야 돼. 단위 명사의 성을 반드시 또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중요한 게 있어. 남성과 중성 단위 명사는요, 복수일 때도 단수형을 쓴대. 원래는 복수일 때 복수형을 써줘야 이게 안 헷갈리는데, 남성이랑 중성 단위 명사는 복수에도 단수형을 쓰고, 여성 단위 명사는, 당연히 논리적이야. 복수일 때 복수형을 써. 그래서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오겠죠? 어떤 단위 명사가 남성인지 중성인지 아니면 여성인지를 일단 알아야 복수일 때 단수형을 쓰는지, 복수일 땐 복수형을 쓰는지, 요거 구분하는 거. 요거 시험에 문법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ein Glas Bier. 그 맥주 한컵할 때요. 글라스는요, das Glas입니다. 즉, 중성 단위 명사죠. 그래서 얘는요, 한 잔일 때도 ein Glas고요. 중성 단위 명사니까 복수일 때도 단수형을 써야 돼서 두 잔일 때도 zwei Glas입니다. 물론 글라스도 복수가 있어. 잔이 여러 개면 gläser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단위 명사지 진짜 컵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수로 쓰지 않아요. 단위 명사는 중성 단위 명사일 때는요, 복수일 때도 단수를 쓰더라. 마찬가지 슈죽은요, das Stück이거든. 아까 했지. 한 조각 할 때. 그래서 하나여도 ein Stück, 두 개여도요, zwei Stücke 이렇게 하지 않고 zwei Stück 이렇게 그대로 쓴다. 중성 단위 명사는 복수에도 단수형을 쓴다예요. 그럼 요거랑 비교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요. 나머지 네 개인데요. 한번 보세요. eine Tasse. Tasse는요, die Tasse예요. 찻잔. 커피 한잔할때 eine Tasse Kaffee인데 두 잔은요. 어떻게 써야 돼? 여성 단위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일 때는 복수형 zwei Tassen을 써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콜라 한 캔, eine Dose인데 얘가 die Dose거든. 그러니까 콜라 두캔 하고 싶으면 노젠 하고 복수로 만들어줘야 하고요. 와인 한병할때 얘가 die Flasche거든. 그러니까 두병 하려면요 Flaschen 하고 복수로 만들어줘야 하고요. 초콜라데 앞에 있는 이 타펠, 초콜릿 한 판, 한 바에 그 초콜릿 할때이 타펠이란 명사도요, 단위 명사도요 die Tafel이거든. 그래서 그 초콜릿이 한판 말고 두 판, 세 판, 네 판, 이렇게 복수일 때는 타펠른 하고 복수로 만들어줘야 한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러면 예시를 또 봐야겠죠? 예시에서 요거 한번 봐봐. Was möchten Sie trinken? 무엇을 마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커피 한 잔이요? 하는 거야. 그럼 커피 한잔 한번 생각해봐. 영어로도요, a coffee 해도 되지만 a cup of coffee 해도 돼요. 느낌상 여러분, a cup of coffee가 좀더 고급스러워. a coffee가 고급스러워. a cup of coffee라고 단위 명사를 정확히 말해주는 게 되게 더 뭔가 문법을 잘하는 느낌은 나지만 요거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거든. 한번 봐봐. 카페는요, 물론 얘는 네아 카페야. 그리고 타세는요, 니 타세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타세 한 잔이라는 이 타세는요, 단위 명사고 카페 얘가 물질 명사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물질 명사가 여기선 핵심이 아니라 여기선 단위가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타세라는 단위 명사가 핵심이어서 카페가 뭐 대여 카페든 간에 아이네 타세 카페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거지. 타세를 기준으로 관사의 성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타세라는 거안 쓰고 그냥 영어에서도 a coffee 하듯이 얘도 아이넨 카페 할수 있어. 왜? 얘는 네아 카페니까
이때는 단위명사가 타세라는 단위명사가 사라졌어. 그럼 이제 핵심 명사는 카페라는 물질 명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they are cafe여서 사격. I n 카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사격이어도 얘는 the 타세여서 I ne 타세고 얘는 they are cafe여서 I n 카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래서 요 말이야. 단위명사가 생략되면 물질 명사의 성과 격을 따라줘라. 단위 명사가 D인데, D 타세인데, 얘가 생략이 되면, 내 카페라는 물질 명사의 성과 격을 줘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커피는요, 보통 한 잔을 마시지, 뭐, 한 병을 마시거나, 박스를 마시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커피라는 단위는 보통 한 잔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생략할 수 있지만요. 왓서는 보통 생략을 하진 않아요. 왓서는 물이라는 단위는 한 방울일지, 한 병일지, 한 컵일지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지 않아서요. Was er gekauft? 무엇을 샀나요? Eine Flasche Wasser.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물두 병. 이때는 여성 단위 명사니까요. 복수 형태로 N을 붙여서 Zwei Flaschen Wasser. 이렇게 써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왔어 같은 경우는 ein 왔어, zwei 왔어 요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굳어진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커피는 이제 한 잔이란 표현이 굳어져 있잖아. 커피는 당연히 한잔 먹잖아. 그러니까 한 잔이란 표현이 굳어져 있어서 물질 명사만 쓰고 단위 명사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왔어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서 단위 명사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오늘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단위 명사 같은 것도요, 다시 한번 좀 복습하시고 한국어랑 좀 비교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교재의 드디어 마지막 강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강이고요. 노년 후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과 만나는 24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이 끝난다 하더라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한 강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오늘 선생님이 마치는 부분까지 미처 풀지 못한 문항들은 모아서 25강에서 함께 다 해결하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 25강까지 끝까지 완강하셔야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노년 후기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기와 관련해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개념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노화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노인마다 적응하는 유형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노화와 적응 유형으로 다섯 가지 유형 제시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유형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블러로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순간에 아 그래 나 죽나 보다 이렇게 휙 받아들일 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죽음을 선고 받

있었을 때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죽음을 자신의 당연한 그런 그 결과로서 받아들이기까지의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죽음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받아들이는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 후기. 언제를 우리가 노년 후기라고 하냐면, 이제 80세 이후를 노년 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80세 이후, 예전에는 80세 이후에는 거의 이제 살아계신 분들은, 너무 장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80이어도 굉장히 좀 젊고, 그리고 아직도 한참, 뭐, 우리가 노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보다도 젊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80세 이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80세 이후의 시기를 노인 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노년 후기는 뭐 젊어지고 있고 길어지고 있고 하는 특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때부터는 급격한 쇠퇴를 보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년 후기에 그래서 가장 큰 과제는 자신의 건강 관리예요. 막 오래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건강 관리라기보다는 그래도 자기 몸을 스스로 자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끝까지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건강 관리가 이 시기에 가장 주요한 과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신체 기능의 변화 보면 신체 기능이 쇠퇴하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노년기 전기에 뭐 나타나는 현상과 일맥상통하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기능이 정말 이전 시기보다도 훅 떨어지면서 일상생활 능력에 제한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비율이 두세 배 정도 더 높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일들이 잦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활동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건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립 능력이나 장애 정도를 판단할 때 이런 지표를 가지고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지표는 일상생활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일상생활 능력 지표입니다. 자, 일상생활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씻고 밥 먹고 하는 것들 있죠. 그렇죠? 자,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이런 걸 혼자서 할수 있는가라는 걸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냥 일상적인 내몸 돌보기뿐만 아니라 정말 해야 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해야 하는 일들도 할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지표는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갈수 있는가, 전화를 걸수 있는가, 버스 전철 탈수 있는가, 가벼운 집안일 등은 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자,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이제 이 중에서, 뭐, 우리 성인병이라고 해서 많이 다뤄왔던 내용들이고요. 이전과 다른 내용은 뇌졸중이라고 하는 질병이, 이전의 내용과 다르게 좀 추가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뇌에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뇌 조직이 괴사해서 발생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건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뇌 혈류가 터져버려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한 부분이 막혀서
뇌 경색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막혀서 그 부분에 괴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뭐 마비가 온다든지 의사소통 장애가 나타난다든지 실어증이 있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하고,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가장 심각한 만성 장애를 가져오는 질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뇌졸중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자, 고혈압이 뭐 앞서부터 자, 살펴왔던 그런 질병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성 척추질환, 자, 디스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척추의 디스크 사이가 좁아지면서 이전보다 이런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라고 하는 거 앞서부터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절염 나타날 수 있어요.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이 이제 점차 나이 들어서 노화가 심화되다 보면 혼자서 살아가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을 도와주는 노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이 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노인을 부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법, 가족이 부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가족이 부양하는 방법은 예전에 우리가 확대 가족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생활 그 모습이 바뀌면서 노인도 따로 사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가족 부양이 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보편적인 형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부양은 가족이 좀 많이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 집에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자녀 등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살면서 따로 살지만 부양을 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예전엔 같이 살면서 모시는 것만 가족 부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따로 살지만 가까운 곳에 살면서 돌보는 것까지도 가족 부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국을 끓여서 들고 날라요. 자, 식사하세요. 갖다 드리고 올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국이 이동하는 동안 식지 않을 정도의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가까운 곳에 살면서 하는 가족 부양을 국이 식지 않는 거리의 부양 방식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국이 식지 않는 거리의 가족 부양 방식은 각자 그래도 자기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가족의 끈끈함은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가족 부양의 해법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가족 부양이 노인에게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녀와 자주 볼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모두 다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떠맡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노인의 부양을 가족이 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사회적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사회적으로 그래서 노인의 부양을 맡아서 하는 경우 지금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설 부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 부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양원, 실버타운, 양로원 같은 이런 제도적인 노인 생활 시설에 들어가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설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부터 오는 우리 심리적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집이 아닌데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내 삶을, 내 이런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터전을 모두 다 포기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부감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시설 부양을 선택하는 노인의 비율이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그 집을 벗어나서 낯선 곳에서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한다라고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심리적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부양이라고 하는 방법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회 부양은 뭐냐면 노인이 오랫동안 거주해온 자신의 집,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러요. 자기의 집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는 거죠. 집으로 찾아오는 복지 서비스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여태까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양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가족의 부담도 덜어주고, 노인의 심리적 거부감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돌보는 그런 노인 친화적인 그런 지역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노년기의 의존성과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데요. 노년기가 되면 이처럼 도우미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존성이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지역사회 부양과 같은 의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방문 서비스를 받는 것, 우리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자, 노년 후기의 인지정서 발달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기능이 변화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년 후기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여러분 3차 노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급격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노화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처럼 이 노년 후기가 되면 이제까지의 뭐 결정성 지능이 증가해서 어느 정도의 인지적인 기능이 유지되어 왔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기억력 감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이제 사망 직전의 지능의 극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에 이르기 5년 정도, 5년 전 정도부터는 지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굉장히 익숙한 너무 당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습관처럼 해오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 문을 여는 거, 갑자기 문 여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처럼, 자, 어떤 습관처럼 해오던 일들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치매하고도 오해되기 쉽겠죠. 저런 것들을 잊어버리셨다고? 치매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명이 끝나가는 시점에 지능의 급격한 저하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치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둘다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그런 죽음에 대한 대비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치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걸 이야기하죠? 주로 인지 기능 장애를 우리는 치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런 뇌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지 기능의 장애를 우리는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기 인지적 변화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치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치매에는 두 가지의 치매 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첫 번째 대표적인 치매 살펴보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형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인 거죠. 자, 퇴행성 뇌 질환의 하나로서 전체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뇌가
위축되는 거예요.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돼요. 그러면서 기억력이 없어지고, 언어장애, 판단력 상실, 그다음에 성격의 변화도 나타나요. 공격성도 막 증가해서 막 갑자기 폭력적으로 반해가지고 막 이렇게 두들겨 패고 때리고 막 이러는 증상.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망상, 환각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치매 증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혈관성 치매 증상도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증상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 조직이 손상을 입어서 발생하는 치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의 장애도 나타나고요. 인지 기능의 장애와 더불어서 이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었죠. 마비 증상, 시력 상실, 시야 장애, 삼키기 곤란, 요실금 등과 같은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치매인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치매 예방 수칙 나와 있거든요. 자, 세 가지를 즐겨라. 걷고, 생선 채소 많이 먹고, 부지런히 읽고 쓰고, 세 가지를 참아라. 자, 술, 담배 마시지 말고, 피지 말고,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해라 라고 하고 있죠. 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세 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보건소에 가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는 것 권하고 있습니다. 자, 정서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서의 변화와 관련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조율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 중심적 대처보다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중심적 대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라고 대처하는 거죠.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거기 누가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조용히 해라고 해서 조용히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는 대처. 이거는 문제 중심적 대처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밖에서 와글와글와글 시끄러워요. 그러면 아, 저기 뭔가 행사가 있나 보다.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행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인정하고,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난 잠깐, 그러면 다른 데가 있어야 되겠어. 라고 대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정서 중심적 대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소극적으로만 대처해야 되나? 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노년기의 정서 중심적 대처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증가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우울증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나요. 신체적인 그런 증상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심리적으로도 우울한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치매 초기 증상하고 우울 증상 혼동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우울증이 나타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 선생님이 앞서 설명을 했어요. 그쵸? 문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부 원인이 뭔지 찾아내. 그래서 원인을 없애. 이렇게 노력하는 거. 문제 중심적 대처라고 했습니다. 자, 정서 중심적 대처는 외부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원인 제거하기 좀 어려우니까 내가 반응을 조정해야지라고 하는 방법이 정서 중심적 대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노년 후기의 사회성 발달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인간관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점차 이제 나의 동료들은 죽어서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은퇴 이후에 연락이 끊길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인간관계의 폭이 점차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나의 생활의 유지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도움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이 노인을 둘러싸고 이 노인의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회적 지지들이 있는지 살펴봐 보도록 할까요? 자, 사회적 지지는 뭐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는 방법에 따라서 도구적 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가 있습니다. 자,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우리 함께 앞에서 살펴본 적 있죠? 자, 도구적 지지는 어떤 거 이야기했었죠? 내가 이거 필요해라고 하는 걸 해주는 거. 내가 지금 돈이 없어라고 할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 이거 물건을 올려놔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자, 물건 옮겨주는 거, 이게 도구적 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단이나 도구를 지원하는 거이고요. 자, 도구적 지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중에서 주로 아들이 많이 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자, 정서적 지지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위안이나 공감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엄마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 혼자 있어서 외로웠겠다.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해주고 들어드리고 하는 것이 정서적 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서적 지지는 자녀 중에서 딸이 조금 더 많이 담당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아들이 더 도구적 지지를 많이 한다, 딸이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뭐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유형 심화 자료에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거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로 나눠서 보시고요. 문제 중심적 대처는 접근적 대처, 그다음에 적극적 대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 중심적 대처 같은 경우에는 회피적 대처, 그리고 소극적 대처와 묶여 있다라고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망이 축소되고 있죠. 인간관계의 폭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것만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시기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관계거든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늘어나고요. 폭은 줄어들지만 남아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 서비스, 어떤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이 주어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금도 뭐더 많이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인복지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가지 큰 항목으로 구분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득보장 서비스입니다. 자, 노인이 혼자서 자립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뭐, 먹고 살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하겠죠. 그래서, 자, 먹을 걸 산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걸 산다거나 할 때,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거 소득보장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의 노인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원, 취업지원, 다양한 할인 및 우대 혜택 등을 통해서 소득을 지원하는 서비스, 소득보장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의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거. 자, 기초연금 지원 대표적인 소득보장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대표적인 거죠. 노인 교통카드 교통비 지원. 그래서 노인분들은 교통비 안 내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의료복지 서비스

보도록 할까요? 건강의료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은 건강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서 돈을 써야지 되는데 이게 또 병원 비용이 너무 커지다 보면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자, 그런 각종 의료 혜택을 드리는 것이 건강의료복지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건강보험 제도가 아플 때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검진을 무료로 정기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거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시행이 되고 있어서 다양한 건강의료복지 서비스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몸이 아파서 일상적인 자기의 생활을 할수 없는 노인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되면 이 노인의 집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지원을 보내주는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뭐 도시락을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직접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의료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런 제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거복지 서비스 있는데요. 주거를, 환경을 개선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주거 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주거를 제공을 해주거나 삶의 그 터전을 제공을 해주거나 하는 서비스가 주거복지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조금 어렵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제공을 하는 거, 노인복지주택을 제공을 하는 거, 양로시설을 제공을 하는 거 등도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가복지 및 사회참여 서비스입니다. 자, 무슨 뭐 편하게 여가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가 노인에게 있어서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되어서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그냥 단순하게 여가를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선생님이 집어서 얘기했던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인복지주택 등의 사업도 함께 제공이 되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자,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맺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또릿또릿하게 잘 유지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인지적인 효능성 그리고 우울하지 않도록 주관적인 행복감 등이 갖춰진 것이 노화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공적인 노화와 적응 유형에 대한 거 살펴볼까요? 자, 노화는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화에 적응하는 방식은 성격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라이카드 등의 학자들은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가지라고 하는 걸 연구해 봤더니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구분해 낼수 있었습니다. 자, 라이카드 등이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유형 살펴보면 먼저 성숙형이 있습니다. 자, 성숙형은 자신의 지나온 삶의 강점, 양점을 모두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아통합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값진 것이었다라고 느끼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과거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 후회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는 유형이 성숙형이 되겠습니다. 자, 흔들 의자형이 있어요. 자, 흔들 의자형 같은 경우에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주 여유롭고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유형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흔들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자기 혼자

뭔가 외부의 그런 압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거야라고 하는 의지가 좀 드러나는 유형이거든요. 자, 현대르 자형은 그래서 평생 지녔던 사회로부터의 압박 있잖아요. 복잡한 막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주어졌던 그 해내야 하는 업무, 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났어. 그래서 나는 시골에 아주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혼자 여유자작하게 지낼 거야 라고 하는 유형이 흔들의자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수동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게 돼서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무장방어형은 무장하고 방어하는 유형이에요. 무장하고 오지마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유형인데요. 뭐가 오지 말아야 돼요? 노화 오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노년기에 이런 수동성, 무기력함 이런 거 정말 절대 싫어 이런 유형인 거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젊은이들 못지않게 활동적으로 일하고 어디에 나가서도 뒤처지지 않게 뭔가 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 무장방어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체적 능력의 저하를 막아보려고 애쓰고요. 젊은이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자, 분노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노형 같은 경우에는 분노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냐면, 내 목표는 있었는데 그냥 늙어버렸어. 그래서 매우 비통해하는 유형인데요. 실패의 원인을 자신보다는 남 탓을 하는 유형이 분노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형은 젊은 세대를 부러워하면서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게 분노형입니다. 자, 자학형을 살펴볼게요. 자학형은 열등감이 크고요. 실패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아유, 나 같은 건 죽어 없어져 버려야지. 빨리 없어지는 것이 좋아. 이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부럽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인생의 마무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죽음에 대해서 노화하는 사람들도 이제 죽음은 자신의 인생의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지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점차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걸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코에 콧줄 끼고 막 위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음식 공급하고 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나 그런 거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는 거죠.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 안 밝힐 수도 있고 그건 자기 개인의 의지인데 나는 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 싫다. 라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어떤 건지 그래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면 되겠고요. 호스피스 간호라고 하는 건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을 하는 걸 호스피스 간호. 라고 한다는 거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블로로스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을 5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5단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죽어야지 되는 게 맞대요. 그러면 왜 내가, 하필 내가 라고 하면서 화가 나죠. 이 단계를 분노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화가 난 것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단계에 가게 되면, 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때까지만이라도 살수 없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뭐 종교적인 타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타협을 시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계에 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죠. 이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과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희망을 버리고 절망에 빠지는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죠. 이렇게 계속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 수용의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기 자료에 보면 정상적인 사별 반응과 관련해서 볼비가 얘기하는 애도의 4단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 애도의 4단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별로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고 소홀하게 다뤄왔는데요. 지난번 시험에서 이 볼비의 애도의 4단계가 나와서 여러분이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비의 4단계도 우리 꼭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 내가 친한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하면 충격, 무감각한 단계. 못 믿겠어. 없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그런 충격, 무감각한 단계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진짜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움이 사무치는 단계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요. 이런 마음으로는 뭐, 그래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하니까, 재조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추억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고록에 나타난 노년기 적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복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회고록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평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꿈만 꾸던 날들과 젊음의 패기로 가득 찼던 시간, 힘든 고비 넘어서고 역경의 날들. 자,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중요한 조각들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자, 삶이라 언제나 순탄치는 않았지만, 이제와 돌이켜 보니 이것이야말로 삶의 참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순간들이 빛나는 순간들이었다. 뭐 실수도 후회도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자신의 지나간 삶을 어떻게 하고 있죠? 통합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유형은 라이카드 등의 노년기 적응 유형 중 성숙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숙형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자, 실패의 원인을 시대적 불운, 경제적 어려움, 가족에게로 전가하는 것은 분노형. 노년기의 수동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활동을 계속하면서 신체적 저하를 막아보려고 하는 건 무장방어형입니다.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내용에 나타난 시기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어느 시기일까요? 이 시기는 레빈슨이 이야기했대요. 뭐라고? 인생의 겨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인생의 겨울 언제죠? 노년기입니다. 노년기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어떤 거 적절하죠? 손자녀와 함께하는 격대 교육 적절합니다. 예비 부부 지원 성년기에 필요하겠죠? 웰다잉을 위한 유언과 상속 교육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교육. 그죠? 사회 초년생을 위한 직업 역량 강화 교육 성년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살펴볼게요. 다음 장면에 나타난 상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분석해라입니다. 자, 교회 아니고요. 어두운 불빛의 교회 안에 상길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길은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면서 죽게 되겠죠. 하지만 신이시여 단 며칠만, 몇 주만, 아니 한 달만이라도 살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신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신하고 지금 타협하고 있는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의 단계입니다. 죽음의 5단계 중에서 3단계에 해당하고요. 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계는 부정의 단계.

수면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노년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노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면 추간판 얇아지고 골밀도 감소합니다. 신체 기능의 쇠퇴로 일상생활 능력이 제한됩니다. 자, 시각을 통한 기억이 청각을 통한 기억보다 잘 보존되나요? 아니죠. 청각이 더잘 보존됩니다. 자, 정서중심적 대처보다 문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할까요? 정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죽음의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큐블로로스의 죽음의 5단계 근거할 거예요. 자, 2단계에서는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자, 죽어가는 사람은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신과 사랑하는 대상과의 연결을 끊으려고 해요. 자, 큐블로로스는 2단계에서 죽어간 사람을 격려하려는 시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래요. 자, 자기가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이 없어지고 사람들과 벽을 쌓고 자, 우울해지는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울의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 찾아보면, 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젠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이거 어때요? 요거 우울의 단계와 관련이 있죠. 그쵸? 자,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 이제 잘갈 준비를 해야지. 이건 수용의 단계 보여주고 있고요. 내가 이 병을 이겨낸다면 더 많은 기부를 할게요. 타협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필 나야? 자, 화내고 있습니다. 분노의 단계입니다. 자, 틀림없이 오진일 거야 라고 하는 건 부의, 부정의 단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번. 다음 일기에서 알수 있는 희수 씨의 노년기 이웃을 위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희수 씨가 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뭐냐? 이런 내용인 거죠. 자, 무릎 관절염으로 이동이 어려워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옆집 희수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식료품도 사다 주고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해요. 자, 필요한 것에 대한 도움을 준다. 뭐죠? 도구적 지지입니다. 도구적 지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겠습니다. 정서적 지지 아니고요. 같은 사례로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있다. 이건 정서적 지지에 해당하죠. 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단이나 도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게 도구적 지지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함께 볼게요. 자, 다음 대화에서 아버지가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 그렇습니다. 자,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아버지,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셨나 봐요. 이래요. 아, 앞 건물에서 큰 공사를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아들이 시끄럽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힘든 거 견디세요? 했더니 아침 공사가 시작되면 저녁 전까지 외출했다가 북카페 시간 보내고 오시기도 하고요. 집에 있을 때는 창문을 꼭 닫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고 해요. 팟캐스트 듣는다고 하네요. 음악 아니고. 자, 이처럼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하는 정서중심적 대처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행동 아니고요. 노년기 긍정적 정서 경험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문제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로 묶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을 함께 봐요. 다음 홍보지에 지원 대상이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자,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건강한 노후를. 자, 어르신 낙상 위험 제로를 위한 AIP 주거 개선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지원 보장합니다. 뭐 지원 대상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등 외. 자,

0: 뭐 기초연금 수급자 뭐 이렇게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노년기임을 그래서 저런 용어들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노년기의 발달 특성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적인 경직성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리비도가 이성에게 향하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겠죠? 맛을 감지하는 역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감각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영아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노년기 후기까지의 내용을 모두 다 살펴봤고요. 자, 아직 남은 문항들이 있으니까요. 남은 문항 함께 해결하는 것까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완강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봉자 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저는 한성진입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의 내용을 대해서 살펴보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문제 풀이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오늘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 보면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9번째 시간 부정법과 제롱디프가 되겠습니다. 부정법은 여태까지 우리가 강의를 해오면서 많이 봤던 거죠. 동사 원형으로 이제 쓰이는 것을 말하는데 정확한 쓰임과 그런 용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제롱디프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제롱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의 동시성을 그런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문법 사항인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정법이 되겠어요. 부정법은 infinitive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렇게 쓰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썼던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동사의 원형이다라고 나오죠? 동사의 원형으로서 동사, 명사 등의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전치사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거예요. 첫 번째 주어와 속사로 쓰이는 거. 자, 주어 원한다. 라는 것 주어로 쓰이고 있죠. 그것은 se pouvoir 할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해서 속사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사 원형으로도 주어가 될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볼게요. 동사의 보어로 쓰이는 겁니다. 부정법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두 번째 동사의 보어로 쓰이는 것을 잘 아는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없이 나오는 것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전치사가 the가 나오느냐, 그리고 are가 나오느냐, 그리고 직목이 나오느냐, 감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구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부정법에서 시험이 나오면 뒤에 이러한 전치사와 목적어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자, 동사의 보호로 쓰이는 거, 전치사가 앞에 놓이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뉜다라고 했죠. 첫 번째 전치사 없이 부정법을 취하는 동사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뒤에 바로 동사 원형 부정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준조동사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애매라고 하는 것, 뭐뭐 하기를 좋아하다라고 마찬가지로 더 좋아하다 또는 뭐 싫어하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기호동사다라고 해서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동사였어요. 그다음에 알레 뭐뭐 하러 가다 또는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근접 미래로 쓸 수가 있죠. 네, 꽁떼는 뭐뭐 할 셈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지해 뭐뭐 하기를 바라다. 드부아 요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해야 한다. 에스페해 하기를 희망하다. 팔로아 우리 요거 많이 봤죠. 그래서 팔로아는 일 포의 형태로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거의 원형이 팔로아가 되겠어요. 네, 뻥쎄 생각하다, 뿌부와 할수 있다, 싸부와 할줄 안다, 불루와 하기를 원하다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없이 부정법을 취하는 동사는 그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동사가 있다면 뜻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Madame, vous devez laisser votre sac ici라고 되어 있죠. 부인, 여기에 가방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남겨두어야 한다. 그쵸? 드베 나오죠? 드베 다음에 동사 원형 부정법 나오고요. 두 번째 문장은 Mon oncle s'est nagé dans la mer라고 했어요. 사부와 다음에 동사 원형이 지금 나오죠? 그래서 나의 삼촌은 바다에서 수영할 줄 안다라고 해서 지금 사부와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 플러스 부정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정법 앞에 드가 나와서 같이 구문을 이루는 건데요. 볼게요. accepter, arrêter, décider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뒤에 to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다. 이렇게 to가 붙는 거예요. essayer, to finir, to oublier, to refuser, to se dépêcher, to proposer, to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동사 지금 아홉 개죠. 아홉 개 to가 나오는 거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arrêter de faire du bruit.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소음을 내지 말아라. 라는 거죠. Il a décidé de partir en vacances. 휴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Décidé de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쵸?
계속 볼게요. 그 다음, 아플러스 부정법을 취하는 동사가 있네요. 볼게요. apprendre 뭐뭐 하기를 배우다. 그 다음에, chercher à 뭐뭐 하려고 애쓰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가 되겠어요. 최근에 조금 수능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commencer à, continuer à, réussir à, se mettre à. 이거는 대명동사에서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à 부정법이 되겠습니다. Les élèves apprennent à jouer au tennis라고 나오죠? Apprendre à 이렇게 되죠. 테니스 치는 법을 배운다가 되겠고요. 계속 볼게요. 4번을 보시면 이제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1번까지가 좋았으나 2, 3, 4 가면 갈수록 좀 복잡해집니다. 자, 요거는 아 플러스 사람이 나오고요. 그다음 뒤에 드가 나오는 거예요. 아 플러스 사람 드 부정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 플러스 사람이 앞으로 간접 목적보 형태로 바뀌어서 대명사로 바뀌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다 요런 거 지금 앞으로 나간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seiller, demander, dire, permettre, proposer, refuser 이거는 아 사람 드 동사 원형 구문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조언하다, 요청하다, 뭐뭐 하라고 말하다, 뭐뭐 하기를 허락하다, 뭐뭐 하라고 제안하다, 또 뭐뭐 하기를 거절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뭐뭐 하라고, 무엇뭇 하라고가 이제 드 이하가 되는 거겠죠. 동사 원형, 드 동사 원형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볼까요? Ils nous ont permis d'y entrer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그죠? 뭐뭐 하는 것을이 이 드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Le monsieur lui demande de parler plus fort. 저 신사는 요청을 합니다. 그 또는 그녀에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드 이해할 것을, 무엇을 더 크게 말하라는 것을, 더 크게 말하도록,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문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아 플러스 사람이니까 간접 목적 보호로 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 직목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되겠어요.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여기는 깰 경우 사람 앞에 아가 지금 없죠. 얘는 바로 직목을 취하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직목이죠. 그래서 에대 앤비 때 오블리제 그러면 누구누구를 돕다, 누구누구를 초대하다, 누구누구를 뭐 강제하다, 강요하다 뭐 이렇게 쓰이게 되겠습니다. 주땡빗 아진의 쉐 모아 너를 우리 집에 초대한다. 너를 초대한다. 그죠? 아 동사 원형 디네 이렇게 구분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부정법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구문을 외우셔야지 동사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그 동사의 정확한 그 구문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전치사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6번 볼게요. 사람과 그리고 깰 경과 드 부정법을 취하는 동사다라고 해서 얘도 직목이 나오지만 얘는 아가 아니라 드죠. 5번하고 6번의 차이는 전치사로 갈립니다. 얘는 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드가 나오죠. 위에는 뭐였습니까? 아. 여기는 아가 나오는데 여기는 드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프리에 흐맥시에라고 해서 간청하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두 개의 동사는요, 꼭 간접 목적 보어를 취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직목을 취하는 동사다라고 했어요. 누구누구에게 간청하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직목을 취하는 동사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장 볼까요? Je vous prie de croire en moi, s'il vous plaît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청드립니다. 무엇을? Croire en moi. 드 이해하는 것을 간청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문을 외우셔야 되고 시험에는 직목이냐 간목이냐를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드냐 아냐를 물어보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6개밖에 되지 않지만 이 6개가 문장 안에서 시험 문제로 나올 때 1, 2, 3, 4, 5번까지가 우리가 보기가 있죠. 그 6개 중에 5개로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 부정법이 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정법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명사를 수식하는 거,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겠죠? 여기를 보시면 나옵니다. Quelque chose à manger, 먹을 것이라고 지금 수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부정 대명사가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게 되면요, 전치사 아를 씁니다. 뒤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드를 쓰고요. 이렇게 동사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아를 씁니다. Tu as besoin de quelque chose à manger라고 했어요. 먹을 것이 avoir besoin de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동시에 beaucoup de devoirs à faire라고 나오죠. 동사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해야 할 숙제들. 그죠? 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 이렇게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다음, 형용사의 보호를 쓰이는 건, 그러니까 지금은 앞에가 여기가 명사였죠. 그죠? 그런데 4번은 여기가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란 거고요. 이거는 사용하기가 쉬운 이라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Cette histoire est difficile à comprendre.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difficile, 어렵다. 두 번째, cette machine est facile à utiliser. 이 기계는 사용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지만 부정법이 동사 원형이긴 하지만 동사로서의 기능, 주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속사로서의 기능, 형용사적인 용법 그리고 형용사의 보호의 기능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은요, 주어가 없는 독립절에서 동사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요. 꼬멍디 어떻게 말하지? 그러니까 회화체에서 많이 쓰죠. 그 faire 무엇을 하지? 이런 식으로 동사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법이었고요. 부정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2번에 나오는 거, 동사의 보호로 쓰이는 거, 전치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제롱디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롱디프는 on 플러스 현재 분사의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 분사를 배운 적이 없죠. 현재 분사가 뭐냐면 이거 영어의

현재 분사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형태가. 자, 현재 분사형. 직설법 1인칭 복수 어간에다가 안때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직설법 현재 1인칭 복수 어간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나오죠? 어미 ONS를 뺀 부분을 말합니다. 1인칭 복수 어간은 1인칭 복수는 보통 ONS로 끝나죠. 물론 뭐 애트르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돈에 같은 경우에는 1인칭 복수 어간이 돈농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뺀 요것을, 앞에 것을 우리가 어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ONS 대신에 안때를 붙이면은 그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럼 이 현재 분사형 앞에다가 이 엉을 붙이면 이게 제롱디프가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 앞에 엉을 붙이면 제롱디프가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누부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누부아용 우리는 보다라는 거죠. 그럼 ONS 대신에 안때를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푸종 대신에 안때를 붙이는 거예요. ONS 대신에. 그래서 이게 현재 분사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고요. 예외적인 형태는 세 가지가 지금 교재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아부하는 현재 분사가 아이양. 에터는 에똥, 서브와는 싸숑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개는 외우시고요. 이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동시성이 됩니다. 이거는 가장 제롱디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인데요.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케아가숑 덩성이라고 돼 있죠. 엉 플러스 현재 분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원래는 덩성에서 1인칭 복수에서 ONS 빼고 안때를 지금 붙였죠? 그리고 앞에다가 엉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롱디프가 되는 거죠. 춤추면서 노래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장을 제롱디프를 풀어서 이제 만들면 뻥정길덩스 오스카 숑트가 되죠. 그러니까 춤을 추는 동안에 오스카는 노래를 한다. 그죠?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주무스이 까셀라정 뭐 다리가 부러졌대요. 똥벙덩라 휘 길에서 넘어져서 그죠? 넘어지면서 아인떼 나오죠? 똑같이. 넘어져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 원인을 나타내니까요. 이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제 이렇게 바꿔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꽁주시동 베덩라휘. 내가 거리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져서 주무시까셀라정부. 내가 다리를 다쳤다라는 거죠. 다음, 엘성브로 으르성 허스벙 르프리라고 하죠. 상을 받아서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 을 이유로 하여 행복하다라는 거죠. 행복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인이나 이유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롱디프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동시성으로 해석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에 따라서 뭐 원인이나 이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런 해석으로 집어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수단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일레 디브니 히쉬 그는 부자가 되었대요. 왕동 내게 또페 메종이라고 되어 있죠. 부자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왕동 팔다 보니까 그죠? 케이크를 팔다 보니까 집에서 만든 케이크를 팔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집에서 만든 케이크를 수단으로 해서 그가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단과 방법이다라고 나온 거고요. 네 번째 조건 볼게요. En utilisant ce programme, vous allez bien trouver la réponse라고 나오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죠? 답을 찾을 거예요. 그 답을 찾는 조건이 뭐예요? 이 프로그램을 찾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한다는 조건을 가지게 된다면 답을 찾을 겁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절로 나타내 보면 Si vous utilisez ce programme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뭐뭐라면 C가 뭐뭐라면이라는 뜻이죠. 이때는 Vous allez bien trouver la réponse 답을 잘 찾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동시성부터 지금 조건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5번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 동시성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2, 3, 4, 5번의 내용을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양보와 대립이 되겠습니다. 이 양보와 대립이 5번이지만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동시성을 많이 나타내긴 하지만, 양보와 대립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Tout en restant seul, mon petit garçon dort bien sans avoir peur 라고 되어 있죠. 그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린 아들은 잘 잔다. 뭐 없이요? avoir peur 겁을 먹다죠. 겁먹지 않고 내 어린 아들이 잠을 잘 잔대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양보나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뚜를 놓아서 강조하거나 아니면 대립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다시 절로 풀어보면 Même si를 가지고 쓸수 있어요. Même si il reste seul. 그가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린 아들은 겁내지 않고 잘 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뚜도 함께 쓸수 있다. 뚜하고 같이 나와서 예전에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제롱디프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의사소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교재 마지막 부분에서의 문법은 부정법과 그다음 제롱디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우는 것이 조금 더 많았고요. 부정법의 경우에는 제롱디프는 정확한 문맥의 해석을 잘 하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간 표현 말하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와 까미유의 대화죠. 까미유, 뛰어라고 하죠. 까미유, 너 나가니?라고 했어요. Tu peux me rendre un service en sortant, s'il te plaît?라고 하죠. 여기 지금 제롱디프 바로 나오네요. En sortant, 쓰고요. 뒤에 I N 때 붙었죠. 나가면서 엄마에게 rendre un service, 심부름하다예요. 그러니까 엄마 심부름 좀 해줄 수가 있니? 그렇죠? 그러니까 까미유가 bien sûr, 물론이죠. Qu'est-ce que tu veux, maman? 뭘 원하세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Madame le sage-moi prêtait ses livres il y a une semaine라고 하죠. Le sage 부인이 일주일 전에 이 책들을 나에게 prêtait, 빌려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Prêtait, 빌려 주다. 그런데 mais je crois que je les ai gardés trop longtemps. 하지만 아주 너무 오랫동안 엄마가 그 책들을, 여기서 말하는 레는 책들이 되겠죠. 빌려온 책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자, 요때 gardé에 S가 붙는 것은 avoir 과거 분사이긴 하지만요. 앞에 목적 보어가 동사 앞으로 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목적 보어의 성과 수의 과거 분사를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S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Il est temps de les lui rendre라고 나오죠. 우리 이거 비인칭 구문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Il est temps de 뭐뭐 할 시간이다. 그것을 그녀에게, 책들을 르사지 부인에게 돌려주다. 황도는 이때 돌려줄 때인 것 같다. 돌려줄 때이다. 여감이유가 D'accord, 알겠어요. Mais elle habite où? 그런데 그 르사지 부인이 어디에 사시나요? C'est loin d'ici? 여기서 멀어요, 엄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제 다음부터 이제 공간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어디에 산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볼게요. 그 엄마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Non, c'est tout près d'ici. 아니야, 여기서 아주 가까워. 근처다. Quand tu sors, 너가 나가면 Tu vas faire la gare. 역쪽으로 가라. Prends la deuxième rue à droite et ensuite va tout droit jusqu'au café Le Temps 이라고 나옵니다. Prends la deuxième rue, 두 번째 길을 택하라는 거죠. 오른쪽에, 그렇죠? 오른쪽에는 두 번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 있고 두 번째 길이 있으면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길이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우회전 말고 두 번째 길을 택하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는 직진하래요. 뚜 두아 직진 어디까지? 카페 르땅까지. 르땅이라는 카페까지 직진을 해라. 그러면
son appartement est en face du café.

그 부인의 아파트는 그 카페에 마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스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또 공간 표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까뮤가 알겠어요. 닦아. Je vais lui rendre. 제가 책들을 그 아주머니에게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et après, je vais aller à la bibliothèque. 그리고 나서 저는 도서관에 갈게요. À ce soir, 오늘 저녁에 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Merci beaucoup. 너무 고마워, Camille. Fais attention aux voitures. 자동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 표현 말하기. 요게 지금 다 나오고 있죠? 두 번째 길로, 오른쪽에는 두 번째 길로 가라. 직진해라. 정면에 있다. 마주보고 있다.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 표현할 때는 뭐, 오른쪽, 왼쪽, 정면, 옆에, 뭐, 이런 것들은 길찾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표현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Tu peux me rendre un service en sortant, s'il te plaît? 라고 하죠. 나가면서 심부름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있어요. Rendre un service 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해주다, 누구누구의 심부름을 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 사람이 여기 앞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 엄마한테 심부름 좀 해줄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sortant, sortir, 나오다라는 동사의 제롱디프, 동시성의 용법이다. 제롱디프는 동시성, 원인, 수단, 조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서 아 이거 제롱디프지라고 지금 우리가 제롱디프를 하고 나서 바로 봤기 때문에 이게 눈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의 그런 기출 문제들을 풀 때는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엉이 나오고 뒤에 아엔때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동시성 또는 뭐 이렇게 원인, 수단, 조건, 양보 나타내는 제롱디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볼게요. Il est temps de les lui rendr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그녀에게 돌려드릴 때가 되었구나. 그렇죠? Il est temps de quelque chose 또는 infinitive 뭐뭐 할 때이다,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뜻으로 비인칭 주어 일과 함께 쓰였다. 그렇죠? 비인칭 구문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목적보호 대명사가 두 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간접 목적보호 대명사가 직접 목적보호 대명사보다 앞에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둘다 3인칭인 경우에는 직목이 간접보다 먼저 나오죠. 우리 이거 그 목적보호 대명사의 순서 할때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1, 2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오죠. 3인칭끼리의 순서에서는 직접이 간접보다 먼저 나오죠? 이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레가 먼저 나오고 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본문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서 앞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앞에서 했던 그 대명사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볼게요, 이제. Pour la deuxième rue à droite et ensuite va tout droit jusqu'au café Le Temps 이라고 나오죠. 오른쪽 두 번째 길로 간 다음, Le Temps 카페까지 쭉 직진해 라고 합니다. Prendre la rue, 어느 어느 길로 가다 라고 되어 있죠. Allez tout droit, 쭉 직진해라. Tout droit. 는 직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막쉐 또는 뚜그네 아 두아트 또는 뚜그네 아 고시 우회전하다, 좌회전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걷다 또는 돌다라는 뜻입니다. 직진하다라고 할 때는요, 뚜 두아고요. 오른쪽으로 할 때는 아 두아 뜹니다. 이게 하나가 스펠링이 달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게 말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걸 막상 급하게 막 작문을 하거나 쓸 때는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거 여기다가 썼다가 또 여기는 지웠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길찾기 표현을 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장소 이동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동하는 거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가브리엘과 파비앙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가브리엘이요. J'ai ouvert un nouveau café. 내가 새로운 카페를 열었어. Je t'invite. 내가 너를 초대할게. Tu peux venir? 너올수 있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네, 파비앙이 Enfin, félicitations. Où est-il? 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열었구나. 축하해. 어디 있는데? 카페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가브리엘이 대답을 합니다. Il se trouve près du jardin du Palais Royal, Rue de Richelieu 라고 하죠. Se trouve는 뭐뭇이 있다라는 뜻, être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Près de, 뭐뭇에 가까운 곳에. 팔레 호아얄 정원 가까운 곳에 있어. 리슐리에 가에 있는 팔레 호아얄 정원 근처에 있다. 파비앵이 d'accord, 알겠어. Comment je fais pour y aller d'ici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이제 가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여기서 대답을 하겠죠. 쭉 이게 이제 장소 이동 말하기에 그런 표현들이 또 나오는 거겠죠. 볼게요. Ce n'est qu'à environ 15 minutes d'ici en métro라고 돼 있어요. 메트로 지하철을 타고 여기에서부터 15분 대략이란 뜻이거든요. 앙비용이 그러니까 대략 15분 거리야. 그런데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늦게 쓰고 있죠. 15분밖에 안 걸려. 지하철로 여기서 한 15분밖에 안 걸려. Pour la ligne 1 ou la 7 et descend à la station Palais Royal Musée du Louvre 라고 나오죠. 1호선이나 7호선을 다, la ligne 지하철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ligne는 그 지하철의 뭐몇 호선이다라고 그 라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1호선이나 7호선을 타. 그리고 나서 스타시옹은 여기예요. 이 역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팔레 호아얄 뮤제 두 루브르라고 하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엉스위트 그 다음으로 알라 소크티투 2번 출구에서 와 뚜두아 직진을 해. 200m. 이 뜻은 수요는 뭐뭐에 걸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나타낼 때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m 정도 이제 쭉 직진을 해. Le café est sur ta gauche. 그 카페는 너의 왼쪽이죠? 왼쪽 편에 있다. Ok, je vais passer vendredi après le travail. 그래, 내가 일 끝나고 금요일에 들릴게. 라고 하고 있죠.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하철을 타다라고 할 때, 그 지하철 몇 호선을 타다라고 할 때, 펑드 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내리다, 데성드 동사 쓰고 있고요. 출구라는 표현 쓰고 있고, 직진해서 가라라는 표현 쓰고 있고, 왼쪽이라고 또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럼 1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Comment je fais pour y aller d'ici? 여기서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 라고 하죠. 이때 거기에 라고 하는 중성대명사 이는 가리키는 것이 그 카페가 되겠잖아요. 너의 새로운 카페에 가려면 이라고. 그것을 받는 중성대명사다 라고 되어 있고요. 중성대명사도 어디까지나 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2번 볼까요? Ce n'est qu'environ 15 minutes d'ici en métro라고 해서 늦게 오직 뭐뭐만이라고 되어 있죠. C, A 시간이나 거리, D 장소 뭐뭐로부터 어느 어느에 얼마만큼의 시간에 있다, 거리에 있다라고 할때 이때 A를 쓸수 있다. 여기 A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km 거리에 지점에 있다. 자동차로 2시간의 거리에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 그 지점을 나타낼 때 전치사 are를 쓸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3번 볼게요. 3번에 뭐가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죠? 자, 1호선이나 7호선을 타고 팔레 호아얄 뮤제 두 루브르 역에서 내려라. 그런 다음에 이번 출구에서 200m 직진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 방금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령법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그래서 길찾기 할 때는요, 이렇게 명령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선 지금 주어를 띠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한 거고요. 2인칭

복수형의 형태로 뭐 퍼네 또는 데스상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펑드르 아, 펑 데상 와. 펑드르 데상 드 알레 동사의 2인칭 단수 명령법이다라고 나오죠? 저기 와. 와는 명령문에서 여기 아 s로 끝나는 요 바의 경우에는 s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와의 형태가 왜하고 아로 나온 거죠. 명령문의 형태는 명령법의 형태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는 직사법 현재의 형태를 사용한다. 그 2인칭 단수형, 1인칭 복수형의 세 가지 형태만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명령문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여기서 와에서는 s를 생략하지만요, 펑이나 대상에서는 s를 생략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끝에가 s라고 무조건 생략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의 그런 질문을 봤으니까요.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내용이 많아 보이죠? 묻고, 찾기,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막 전치사도 좀 나오고,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문장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뭐 어렵지는 않아요. 볼게요. 장소, 방향, 거리, 그리고 길 묻고, 알려주기. 이렇게 나오죠? 자, 우에마 호흡이라고 합니다. 내 원피스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Elle est dans ta chambre. 그것은 네 방에 있다. 어디 어디 안에 라고 할때 dans 쓸수 있죠. 우리가 위에, 아래, 안에, 왼쪽에, 오른쪽에 이런 거 배웠죠. 방향을 나타내는 거 보겠습니다. La gare Montparnasse est au sud de Paris 라고 했어요. 몽파나스 역은 파리의 남쪽에 있다 라고 해서 어디 어디의 남쪽에 au sud de 라고 되어 있죠. 동서남북에 대한 그 어휘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후, 스위드, 에스트, 우에스트 예전에 한번 써드린 적이 있으니까 기억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볼게요. 레콜에 아두 킬로미터가 들라 메종이라고 했을 때 전치사 아, 좀 전에 우리 나왔죠?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다라고 할때 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장소는 저 덩이 나왔다고 해서 덩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뭐 드벙이나 데리에 이런 것들도 기억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앞에 뒤에 이런 거. 그럼 길 묻고 알려주기를 보겠습니다. 자, 길 묻고 알려주기는 기출에 나왔을 때는요. 최근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뭐 약도를 가지고 이제 A에서부터 B를 가려고 하는데 목적지가 B인데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화 지문을 쫙 주고 여기에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어디인가라고 해서 뭐 1번 우체국, 2번 학교, 3번 은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지를 찾는 거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순서가 길을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대답하는 것까지 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도 있는데 뭐 최근에는 조금 순서 정하는 걸로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Où est la gare, s'il vous plaît? 실례지만 기차역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Allez tout droit et tournez à gauche. 곧장 가세요. 그리고 좌회전하세요. 라고 돼 있죠. 왼쪽으로 가라. Allez tout droit 직진으로 그다음에 à gauche 왼쪽으로 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길 묻고 답하기 표현에서 명령문의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주어를 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 s'il vous plaît라고 물어봤으니까 또 여기서 알레 뚜구네 이렇게 한 거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Comment aller à la station de métro Belleville, s'il vous plaît?라고 했어요. 벨빌 지하철역에 어떻게 갈 수가 있죠?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Comment aller 이렇게 그냥 의문사하고 동사 원형 이렇게만 써도 돼요. Prenez la première rue à droite. 첫 번째 길로 가래요.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길. 그죠? 뭐 길이 뭐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른쪽 첫 번째 길로 가세요라고 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 묻고 알려주기는 동사 알레 또는 프랑드 등의 동사를 또쓸수 있습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도 혼동하지 마시고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목적지를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를 혼동하시면은 오른쪽으로 갈거 왼쪽으로 가거나 이러면은 괜히 다른 곳에 또 도착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소 이동 볼게요. 행선지가 또 나오죠.

Où allez-vous cet été? 이번 여름에 어디에 가시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름 앞에 젖세 으떼가 나오잖아요. 지시 형용사인데, 지시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세, 으이지만, 뒤에 이렇게 앳떼처럼 모음이 나오게 되면요. 여기에 하나 떼를 첨가해 주죠. 발음상. 그래서 이번 여름 쎄떼떼라고 발음이 됩니다. 어디에 가시나요? Je vais à Nice. 저 니스에 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교통수단. Vous y allez comment? 거기에 어떻게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에 이가 있어야지 교통수단. 네, 쓸수 있는 대화 지문이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가나요? 가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이가 없으면 Vous allez comment?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는 뜻으로 완전히 뜻이 바뀌어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Vous y allez comment? 거기 어떻게 가나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방법. 무엇을 타고 어떻게 어떻게 간다 이렇게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죠. 집에 거기에 갑니다. 아삐에 걸어서 아벨로 자전거 타고 엉트랭 기차 타고 엉뷔스 버스 타고 엉바티오 차 타고 엉메토 지하철 타고 어나비용 비행기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수단 앞에는 엉이나 알을 쓸수 있다라고 한거 우리 배운 적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수능특강 마지막 편의 문화편은요, 프랑스의 해외 영토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외 영토, 저 놈이라고 해서 해외 데파르트멍이라고 되어 있죠. 프랑스의 지방 행정구역은 région, département, arrondissement, 그 다음에 canton, commune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의 단위로, 큰 단위서부터 이렇게 작은 단위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해지용이 제일 크고, 꾸민이 제일 작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지용은 프랑스 본토, 프랑스 메트로폴리텐의 13개, 해외, 프랑스 두트루메르의 5개가 있습니다. 본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프랑스 지도 있죠. 그 육각형처럼 생긴 거.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프랑스 본토라고 합니다. 프랑스 본토의 13개의 레지옹은 95개의 데파르트멍, 그다음에 332개의 아홍디스멍, 2054개의 깡똥, 그다음에 36640개의 꼬민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딱 보면 이제 어떤 것이 큰 단위인지 좀 숫자로도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놈이라고 해서 해외 데파르트멍. 프랑스 해외 영토는 돔똥이라고 해서 département et territoire d'outre-mer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2016년 이후에 이제 돔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département et région d'outre-mer, collectivité d'outre-mer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다섯 개의 해외 해지용은 각각 하나의 département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외 데파르트멍은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일부로 간주되어서 프랑스 국민의회, 프랑스 상원, 그리고 유럽의회에서 의원을 선출하고 유로로 통용이 됩니다. 저 이것도 그냥 프랑스다라고 거의 뭐 생각, 프랑스하고 똑같은 거죠. 해외 영토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 프랑스 본토에 연결되어 있는 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수도는 본토의 파리이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과 자치를 가진다. 되어 있죠. 각 데파르트망에는 선출된 대표자가 있으며 프랑스 의회에 대표를 파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뭐 프랑스 본토가 아니지만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해 전에 한번 이 해외 영토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이게 좀잘 들어보지 못한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자, 첫 번째 마르티니크가 되겠어요. 중남미 북쪽 카리브해의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섬이다. 그러니까 중남미 쪽에도 이제 프랑스 영토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도 있다. 그다음에 주도는 포르 드 프랑스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에 하나인 카리브족이 살고 있었지만 쫓겨났고 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온 흑인들의 후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어 크레올로라고 해서 이제 그 토착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또 많이 쓰죠. 그분들은 사용하고 대부분 카톨릭 신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막디니크라고 써가지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바꿔서 내기도 하죠. 그럼 두 번째 과들루프 볼게요. 카리브해의 성인도 제도에 위치한 섬이다 이렇게 있어요. 마스테르이다 크레올인 유럽계와 현지인의 혼혈이다. 크레올인과 아프리카인이 많고 프랑스어 과들루프 크레올을 사용하고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비슷하면서 다르죠. 과들루프. 그다음 세 번째 프랑스령 기아나라고 되어 있어요. 남아메리카 북동 해안에 위치한다. 이것도 역시 남아메리카죠. 주도는 카이엔이다. 전국토의 99%가 열대 우림으로 뒤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남아메리카에서 열대우림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죠. 프랑스의 해외 영토 중에서 유일하게 섬이 아닌 대륙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우림이다. 이런 거 조금 특징적이죠. 프랑스어와 크레올어를 사용하고 절반 이상이 카톨릭 신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여러분이 막 이거 하나하나씩 막 딸딸딸 외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해하고 이거 독해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문장에 나왔을 때. 자, 그럼 네 번째 마요트를 볼게요. 아프리카 동남쪽 인도양의 코모도 제도 네 개의 섬 중에 하나다. 이것도 아프리카 쪽에 있죠. 수도로 마무주이다. 인구의 97%가 이슬람, 나머지 3%가 기독교, 주로 카톨릭 신자이다. 그래서 공용어는 프랑스어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의 코모도 제도 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스와힐리어에 속하는 코모로어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유니옹이라고 되어 있죠. 동아프리카 서인도 양에 위치한 섬이다. 주도는 생드니이다. 좀 들어보신 것 같기도 하죠. 모든 프랑스 해외 영토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전체 인구의 대다수는 혼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지만 여기도 역시 크레오르를 사용하고 대부분 카톨릭 신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영토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소한 도시들도 많으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유명사. 그럼 두 번째 프랑스 해외 영토가 되겠습니다. 꼼이라고 해서 이건 해외 집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렉티비테라고 쓰여져 있죠. 이것도 볼게요. 콜렉티비테 두트루메르 데파르멘탈이라고 해서 프랑스 해외 집합체는 2003년 3월 28일 헌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 프랑스 해외 영토였던 곳이 주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토와는 다른 수준의 행정자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와 같은 행정구역은 없다. 이것이 조금 아까의 그것과 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각 영토에는 선출된 대표자가 있고 프랑스 의회 대표를 파견할 수도 있지만 도움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프랑스에는 현재 5개의 해외 집합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해외 집합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셨을 만한 것도 나옵니다. 볼게요. 생바르텔레미라고 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해와 대서양 연안 지역을 일컫는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구스타비아이다. 생바르텔레미 이런 것도 좀 프랑스식 하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생마르땡이 되는데요. 서인도 제도에 위치해 있대요. 굉장히 막 여러 군데에서 막 나오죠. 수도는 마리고이다. 2007년에 생마르땡 섬의 북쪽 부분과 인근 섬이 프랑스 해외 집합체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남쪽 부분인 신트 마르틴은 네덜란드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생피에르 미클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서양 북부의 캐나다 영토인 뉴펀들리드 섬 남쪽에 위치한 여러 섬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영토인 그 뉴펀들랜드 쪽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프랑스의 유일한 북아메리카 영토이다. 수도는 생피에르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이제 뭐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4번 볼까요? 자, 왈리스 푸투나라고 되어 있어요. 오세아니아에 또 있대요, 이거는. 오세아니아의 폴리네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토는 왈리스, 푸투나, 알로피의 세 섬과, 그리고 20개의 작은 섬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수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왈리스 섬의 마타우투이다. 푸투나는 숲이 우거진 고원지대인데 벌목이 계속되어서 산림이 황폐해지고 계곡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은 무인도로 남아있기도 하네요, 알로피 섬은. 자, 5번은 좀 들어보셨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폴리네지 프랑세즈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고, 또 타이티 들어보신 분들.

0: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태평양의 121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고 타이티 섬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기후가 온화하고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많이 크게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분들도 많이 여행을 가시죠. 수도회의 타이티 섬에는 파파에떼이다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누벨칼레도니 볼게요. 누벨칼레도니는 뉴칼레도니아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요거 나온 적 있어요, 기출.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고 광물자원, 특히나 니켈이 풍부하다. 영어식 포기엔 뉴칼레도니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수도는 누메아, 동쪽으로는 피지, 서쪽으로는 호주, 남쪽으로는 뉴질랜드, 북쪽으로는 바누아투가 있다라고 해서 무슨 뭐 여행 프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이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프랑스령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해외 영토까지 봤는데요. 뭐안 나올 듯 하지만 또 가끔씩 기출이 되니까 해외 영토도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도 다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좋긴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19강 내용을 다 마무리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다음 강의 문제풀이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머리가 짧게 잘리고 더 이상 학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존경하는 정지용 시인이 있고 또 송문규가 있는 이 교도로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뒤에 보이는 건물이 심어가모 경찰서인데요. 윤동주가 학교 다닐 때 매일 봤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1943년 치안유지법 혐의로 윤동주가 저 건물에 투옥이 되게 되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번째 윤노조 주매로 했습니다. 그때 한 100명 좀 모였는데 처음에 그 반지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쿄, 후쿠오카 그 중심으로 물론 교토도 그렇습니다만 네 윤노조 씨는 있는 모임인지 그런 것이 그 각지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면서 동주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주의 결정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과 이 우주강변에서 마지막으로 소풍을 오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강변가에서 밥도 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장소거든요, 여기가. 동주는 아마 그 즐거운 시간이 친구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강 대기의 변화 필수 개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주요 악기상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일기도 보는 방법, 위성 영상 자료 보는 방법 얘기하고 이제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볼 때 악기상 문제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가 악기상 문제를 접할 때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러한 악기상이 계절적 특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특정한 계절에만 나오는 것이냐, 요거 먼저 한번 신경 쓰시고요. 두 번째, 주로 우리가 악기상을 다룬다는 얘기는 비 내리고 눈 내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면 강한 상승기류, 즉 정란운과 관련이 있느냐, 적운형 구름과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지. 보겠습니다. 자, 뇌우, 정란운이 발달하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 그러니까 얘는 강한 상승기류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 호우, 많은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현상. 역시나 상승기류, 적운형 구름 또는 정란운. 정란운은요, 적운형 구름 중에서도 비를 내리고 있는 구름을 정란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폭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 역시나 강한 상승기류랑 관련이 있겠지. 얘 같은 경우는 겨울철, 계절적 특성이 있겠죠. 얘는 여름철, 계절적 특성이 있겠죠. 호우니까. 강풍,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인 바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겨울철에 강풍이 많이 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태풍 같은 거 올 때 강풍이 많이 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박, 얼음 결정 주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붙어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 주변에 물방울이 얼어붙어서 실제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우박이라고 하는데, 얘 역시 강한 상승기류, 두꺼운 정읍 운형 구름이 발달할 때

잘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황사, 다량의 모래 먼지가 상층의 편사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 서서히 내려온 현상.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황사가 주로 봄철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절적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계절적 특성이 있느냐, 강한 상승 기류와 관련이 있느냐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만 좀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뇌우인데, 뇌우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발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 이제 보는 겁니다. 교육 과정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적응 단계는 적응형 구름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성장, 적운형 구름이 점점 두꺼워진다. 자, 성숙 단계는 얘가 충분히 두꺼워지면 이 안에 굉장히 두꺼운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적운 단계는 상승 기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하강 기류가 동반이 된다. 그래서 얘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 영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요 하강 기류는 비를 내리면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상공에 있는 찬 공기를 잡아내리는 느낌으로, 그래서 상공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빗방울과 함께 떨어지는 느낌으로 우리 하강 기류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강 기류 영역에서 강한 비가 내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악기상이 많이 동반되지. 천둥, 번개, 돌풍, 이런 것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요 하강 기류 영역에서 잘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강 기류가 있어서 고기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하강 기류는 이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상공에 있는 공기를 들고 잡아내린다. 이런 느낌으로. 아셨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물방울 많이 떨어지죠? 그럼 구름은 점점 소실되면서 나중에는 상승 기류까지 사라지고 약한 하강 기류만 남는 그런 소멸 단계. 그래서 뇌우라고 하는 건 이러한 일정한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건 악기상이 가장 시간당 강수량이 많은 시간이 바로 여기 성숙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주요 악기상은 성숙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뇌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전선과 연결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한랭 전선의 뒷부분에서 좀 연결시킬 수가 있겠다. 자, 이제 그다음 보겠습니다. 호우라고 하는 건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 형성된 적란운과 함께 발생을 한다. 적운형 구름 중에서 강한 비 또는 비를 내리고 있는 구름, 적란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호우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집중호우, 뭐 또는 국지성호우. 자,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우리가 집중호우 또는 국지성호우라고 하는 거고, 이 국지성이라고 하는 건 집중호우가 특정한 영역에, 아, 좁은 지역에 몰려 있을 때, 집중적으로 내릴 때, 특정한 지역에, 넓은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특별하게 또 국지성호우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집중호우의 기준이 바로 이거야. 집중호우의 기준이. 한 시간에 30mm 이상 내릴 때, 하루에 80mm 이상 내릴 때, 하루에 1년 동안 내려야 되는 그런 강수량의 10%그 이상이 내릴 때.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집중호우라고 얘기한다. 요 기준도 한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시간에 30mm, 그 다음에 80mm 연 강수량의 10%. 아셨죠? 이렇게 얘기해 보고요. 이런 호우 계절적 특성 있겠죠? 언제 집중되어 있어요? 여름철에. 아셨죠? 이제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폭설 얘기해 볼게요. 자, 폭설이라고 하는 건 많은 눈이 내리는 걸 우리가 이제 폭설이라고 하죠.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할 때나, 시베리아 기단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황해상에서 변질될 때. 이럴 때 폭설이 잘 내린다. 즉, 겨울철에 저기압이 발달했는데 이 저기압이 바다를 지나고 있어. 근데 그러한 바다를 지난 저기압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상승 기류를 많이 갖고 있잖아. 상승 기류에 의해서 바다에 있는 수증기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상승 기류에 의해서 두꺼운 구름을 만들었는데, 그 구름을 가지고 우리나라 육지로 내려오게 되면,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구름이 가지고 있었던 물방울들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겨울철이잖아요. 지표가 다 영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때 눈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그럼 폭설이 되는 거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얘야.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될 때. 자, 볼게요. 요거부터 볼까요? 자, 우리 이 일기도 여러분들 반드시 찰칵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서쪽에 고기압이 발달해요. 이 고기압 뭐냐면 시베리아 고기압이야. 시베리아 고기압인 거고, 얘는 정체성 고기압인 거고, 정체성 고기압이고,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에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러한 모습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정한 어떤 날씨를 주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고기압이니까 바람이 불어 나올 거 아니야. 바람이 불어 나오는데,
주변으로 불어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동한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바람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황해 바다를 지나게 돼요. 황해 바다를 지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가열된다. 여기보다 여기가 저위도니까 뜨겁거든. 가열된다. 두 번째, 수증기를 공급받는다. 수증기를 공급받고 가열이 되면 두꺼운 저운형 구름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 구름이 우리 육지에, 우리나라 이 서해안에 도달하게 되면 눈이 돼서 떨어진다. 그럼 폭설이 내린다. 서해안 폭설. 이걸 제일 많이 다룬다. 아셨죠?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고위도 지역에서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저위도 지역의 따뜻한 바다를 지난다. 가열돼. 수증기를 공급받아. 수증기를 공급받고 가열이 되면 두꺼운 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이 구름이 육지에 도달한다? 그럼 비나 눈을 내릴 수가 있는데 겨울철이라고 한다면 눈이 떨어진다는 거지. 폭설이 될 수 있다. 이 과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폭설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사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황사는 최근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황사는 좀 메커니즘이 있는 악기상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황사, 발원지.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 또는 건조지대. 여기에서부터 모래먼지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 모래먼지가 여기서 시작이 돼서 우리 지역에 떨어질 때 이제 황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로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계절적 특성이 명확해요. 아셨죠? 자, 겨울철이 되면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서 이 지역의 공기들이 굉장히 건조해. 지역도 굉장히 건조해. 그러니까 토양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인데 겨울철은 토양이 얼어 있어요. 얼어 있으니까 다 붙어 있으니까 잘 움직이지 않거든. 그런데 봄철이 되면 이 얼었던 토양이 녹아. 그런데 아직도 건조해.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저기압이 생기면 이 모래 먼지가 날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부유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부유해서 날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층에 있는 편서풍을 타고 서해에서 동으로 진행을 한다고. 진행을 하다가 우리 지역에서 풍속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고기압이 발달을 하면 하강기류를 타고 우리 지역에 떨어진다. 그 무리는 그걸 황사라고 얘기한다. 자, 발원지에서 모래먼지가 부유합니다. 부유할 수 있는 이유는 강풍이 불거나 아니면 저기압에 의해서 상승하면서 부유할 수 있는 거야. 일단 부유를 하면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우리 지역에 떨어지면서 황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계절적 특성이 명확한 거. 아셨죠? 이러한 계절 기단과 연결시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양쯔강 기단이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 또는 양쯔강 고기압이 영향을 주는 시기에 이제 이런 황사가 잘 발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아셨죠? 요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악기상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기의 변화에서 많이 나오는 자료 일기도 보는 거, 위성영상 보는 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일기도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고기압, 저기압을 분석해야 돼. 여기 고기압 있잖아. 그럼 여기서 주변의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겠다. 그 다음에 하강기류가 있겠다. 날씨가 맑겠다. 여기 저기압 있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수렴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저기압이 있는데 전선이 있네.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럼 전선 주변의 날씨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 판단하고 날씨. 만약에 전선이 있으면 전선 가지고 날씨까지. 전선이 없어. 그럼 저기압 부근은 날씨가 흐리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등합선을 이용해서 풍향과 풍속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등합선 간격이 넓죠. 그러면 풍속이 느리다, 약하다. 등합선 간격이 좁죠. 그러면 풍속이 강하다, 빠르다.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 더. 풍향도 이 등합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기압이 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나가요. 이렇게 해서 풍향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등합선이 있으면 등합선 가지고 풍향을 판단하는 게 더 좀 정확해요.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가 지금 1020이고 1016이죠. 무조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겁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최단거리로 공기가 이동을 하고 싶어. 최단거리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북반구라고 한다면 전향력 때문에 최단거리로 그냥 갈 수는 없고 오른쪽으로 휘면서 간다. 오른쪽으로 휘면서 간다. 그래서 바람은 이렇게 부는 거야.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얘가 1020이고 1016이잖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은 최단거리로 가고 싶다고. 그런데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면서 간다고, 바람을.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실제 풍향은 이렇게. 그러니까 등합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풍향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기도를 해석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대기의 변화는 자료 해석이 가장 중요해요.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
지식을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항은 잘안 나와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일기도 얘기했고요. 이제 위성 영상 얘기하겠습니다. 자, 위성 영상 우리가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다룹니다. 가시 영상이라고 하는 건 햇빛을 반사할 때이 햇빛의 가시광선을 얼마큼 많이 반사할 수 있느냐? 반사를 많이 시킨다. 그 얘기는 햇빛이 다시요. 그 얘기는 구름이 햇빛을 반사할 수 있는 물그 입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입자라고 하는 건 물방울과 얼음. 즉 구름이 물방울과 얼음을 두껍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햇빛을 많이 반사시켜. 햇빛을 많이 반사시키면 가시 영상에서는 밝게 나와요. 밝게. 그러니까 구름이 두껍다. 물방울과 얼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반사를 많이 시킨다. 밝게 나온다. 구름이 얇다. 얇으면 반사를 적게 시킨다. 그러면 어둡다. 아셨죠? 그리고 가시 영상 같은 경우는 햇빛의 반사를 측정하기 때문에 밤에는 관측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 영상 가지고 구름의 분포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꺼운 구름이 있어. 그럼 여기는 시간당 강수량이 좀 많을 수 있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단 말이지. 얇은 구름이 있어. 그럼 시간당 강수량이 좀 적겠지. 이런 걸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름의 분포와 날씨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밤이 돼 버린단 말이야. 밤이 돼 버리면 햇빛이 없잖아. 그러면 가시 영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비가 올까 안 올까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적외 영상을 쓰는 거야. 적외 영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름 자체가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의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적외선을 많이 방출해요.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면 적외 영상에서는 어둡게 나와. 적외선을 적게 방출하면 적외 영상에서는 밝게 나와. 자, 구름의 최상부 높이가 높다. 구름의 최상부 높이가 높다는 얘기는 지표면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 그러면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을 적게 방출한다. 적외선을 적게 방출하면 밝게 찍힌다라고 하는 게 적외 영상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같이 이용해서 가시 영상을 가지고 주로 우리가 낮 시간에 관측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구름의 이동을 가지고 보다가 밤이 됩니다. 그러면 구름이 이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적외 영상으로 봤더니 그 이동하는 구름이 있을 만한 위치에 적외 영상에서 어떤 영상이 나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어받아서 아, 여기에 구름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추가적으로 보는 거지. 자, 자료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가시 영상 이렇게 나와 있죠? 두꺼운 구름이면 밝게 나온다고. 반사가 많이 되니까. 얇은 구름이면 어둡게 나온다고. 반사가 잘안 되니까. 구름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고요. 시간당 강수량도 추정할 수 있다. 자, 적외 영상 같은 경우는 구름의 두께를 보는 게 아니라 최상부 높이를 보는 거야. 최상부. 만약에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가장 인공위성과 가장 가까운 그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측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외선을 방출하는 위 최상부 높이가 얼마큼 높아요? 얼마큼 높냐에 따라서 높다. 높다라고 하면 저온. 낮다라고 하면 고온. 그래서 낮으면 고온이기 때문에 적외선을 많이 방출해요? 어둡게. 높으면 저온이기 때문에 적외선을 적게 방출해요? 밝게. 아셨죠? 그래서 적외 영상은 구름 최상부의 높이를 측정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측정하다가 이어받아서 밤에 이렇게 얘를 가지고 아, 구름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볼 수가 있는 거고.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암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시 영상에서는요. 구름이 얇을 때 어둡게 보여요. 그죠? 적외 영상에서는요. 적외 영상에서는 구름이 낮게, 최상부 높이가 낮을 때, 이 낮은 구름은 뜨거운 구름이야. 온도가 높은 구름. 그런 녀석이 어둡게 보여. 아셨죠? 가시 영상에서는 얇은 구름이 어둡게. 적외 영상은 낮은 구름이 뜨거우니까 어둡게 보여. 적외선 많이 방출하니까. 자, 생선을 먹습니다.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나왔네. 가시가 나왔는데 가시가 얇아. 가시 얇어, 가시 얇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기에 낫떠, 저기 낫떠 이렇게. 가시 얇어, 저기 낫떠. 그래서 적외 영상 낮으면 뜨거운 거고 어둡게 보인다. 아셨죠?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아셨죠? 필요하니까.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위성 영상 해석하는 것까지 중요한 거 얘기했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볼 텐데 문제 보기 앞서서 또 용스픽 얘기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전 문항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선생님이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4번, 5번 문항이 온대저기압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수능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4, 15, 16번이 이제 열대저기압과 관련된 거. 역시나 수능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7번 문항은 정체전선 문항인데 자료가 좀 우리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항은 이제 온대적 기압, 그러니까 열대적 기압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 자, 좀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신경 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림 가와나는 북반구 중위도 어느 지역 지상에서의 등압선과 바람. 등압선 있고 바람이 있네. 그런데 보니까 들어가고 있잖아. 수렴이 있는 거야, 수렴. 수렴이라고 하는 건 여긴 지금 저기압이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공기가 나가고 있죠?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발산이 있는 거죠? 여긴 고기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지금 1000이고 고기압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의 기압은 1000보다 크겠지. 여기는 지금 1000이고 저기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의 기압은 1000보다 작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저기압이 있는 거고 기압이 1000보다 작다. 여긴 고기압이 있는 거고 기압은 1000보다 크다. 아셨죠? 중심이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압은 A가 B보다 높다. 얘는 1000보다 작고 얘는 1000보다 커요. 그러니까 기압은 B가 더큰 거지. 틀렸다. 그다음 B에서는 하강기류. 고기압이니까 하강기류. 자, 기역 지점에서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분다.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 해석. 지금 여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잖아. 불어오는 쪽의 이름을 따는 거죠? 남서풍. 그러니까 넌 틀렸네. 이렇게.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자료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봤고요.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일기도 나왔습니다. 일기도에서 먼저 볼 것, 고기압, 저기압 판단해라. 만약에 온대저기압의 전선이 있어? 전선 가지고 우리가 날씨 판단해야 되는 거고, 풍향, 풍속, 등압선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보겠습니다. 1036, 1040. 얘는 그거보다 더 기압이 높은 고기압 위치하겠지. 됐죠? 여기 보니까 1012, 1008. 갈수록 기압이 작아지잖아. 여기는 그럼 저기압. 저기압의 중심, 고기압의 중심. 그런데요, 잘 볼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쪽에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쪽에 저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어. 기압 배치를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야. 여기에 강한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 겨울철의 전형적 일기도. 찰칵이라고 얘기했어. 찰칵.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얘는 누구? 시베리아 고기압이 되는 거야. 시베리아. 시베리아 고기압인 거고, 얘는 얘가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에 정체성 고기압의 특성을 보인다라고. 정체성. 됐죠? 이렇게 놓고 자료 보겠습니다. 자, A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얘는 시베리아 고기압 겨울철이고요. 정체성 고기압이고요. 이동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넌 틀렸어. 이동 안 해. 풍속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얘와 얘를 비교합니다. 풍속을 판단한다. 등압선 간격을 보라고요. 등압선 간격 넓죠? 등압선 간격 좁죠? 얘가 더 빠른 거야. 그럼 풍속은 니은이 더 빠른 거야.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빠른 게 아니라고. 자, 디귿 지점에서는 공기의 수렴.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모여든다. 수렴 일어난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답을 골라낼 수 있다. 2번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면 역시나 일기도. 계속 일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압 배치 보고요.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 있으면 전선 보고요. 그 다음에 등압선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시고요. 자, 볼게요. 표는 계절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단 A, B, C. 그 다음에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 이렇게 나왔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라고 했으니까. 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거 누구 있죠? 양쯔강 기단이 있어요. 여름철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북태평양 기단이고,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맞죠? 자, 여기서 양쯔강 기단은 이쪽에서 만들어져서 영향을 주는 거죠. 주로 우리나라의 이동성 고기압 형태로 영향을 줍니다. 따뜻하고 건조.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쪽에서 만들어서 영향을 주는 거죠. 따뜻하고 습윤. 시베리아 기단은 이쪽에서 만들어서 영향을 주는 거죠. 겨울철에. 차고 건조. 맞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나 자료를 보면요. 여기에 고기압이 세력을 지금 확장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누구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면 얘는 계절적으로 언제가 되냐면 여름철이 된다. 여름철. 찰칵. 여름철과 겨울철의 이 지상 일기도는 좀잘알 필요가 있어. 아셨죠? 그렇게 놓는 거고, 여기에 지금 저기압이 있는 거고. 볼게요. A는 일기도에서 정체성 고기압의 형태로 나타난다. A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양쯔강 고기압이 돼서 영향을 줄 텐데, 그때는 이동성 고기압의 형태로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정체성 고기압이 아니야. 틀렸지. 만약에 B와 C가 여름철,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체성 고기압의 형태로 영향을 줄 거라고. 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기단의 발원지의 위도는 B가 C보다 낮다. 위도가 낮다는 얘기는 더 기단이 뜨거울 수 있다는 거지. 온난할 수 있다는 얘기지. B는요, 북태평양 기단.

C는요,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이 더 고위도 차가워요. B는 북태평양 기단이 더 저위도 뜨거워요. 그러니까 B가 C보다 낫다. 맞죠? 낮아야지 더 뜨거운 거니까. 자, 이날 우리나라는 A, B, C 중 주로 B의 영향을 받는다. 자, 보겠습니다. B, 북태평양 기단. 얘가 누구라고요?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태평양 기단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성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준다. 맞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고기압이 여기 있죠? 여기 고기압의 중심이 있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느낌적인 느낌. 보세요. 고기압 등압선 보면 이런 식으로 마치 물이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영향권은 여기까지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걸 봐야 돼. 얘의 영향권은 여기까지라고 볼수 있다고. 이 온대 저기압의 영향권, 이 온대 저기압의 영향권은 이쯤이 되는 거고 얘의 영향권은 여기까지 물이 퍼져나가는 그 느낌을 봐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니은, 디귿, 요렇게 골라주면 된다. 됐죠? 자, 3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선생님이 용스픽을 딱 붙여놨습니다. 중요한 자료라는 거죠. 자, 그림과는 북반구 어느 지역에 발달한 온대저기압을 나는 AA' 또는 BB' 구간 중 어느 한 구간의 연직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자고요. 온대저기압 나와 있죠? 여기가 온대저기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헐랭전선, 온난전선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보자고요. 여기 보면 전선 부근의 전선면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네. 이걸 봐야 돼. 전선 부근의 전선면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네. 헐랭전선이구나. 헐랭전선. 전선 부근의 전선면 기울기가 얘보다 좀 완만하네. 온난전선이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미는 거니까 여기 찬 공기가 영향을 주고 있고요. 파고드는 거고요. 따뜻한 공기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상승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자,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상태. 그럼 여기 찬 공기가 이렇게 잡아야 돼. 됐죠? 스스로. 됐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에서 찍은 거냐? 볼게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있어야 돼. 전선과 전선 사이에. 누구야? B, B 프라임 요 구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B, B 프라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됐죠? 자, 나는 B, B 프라임 구간의 연직 단면이다. 맞고요. 기압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기역 지점은 어딨냐? 여기 있죠, 여기. 전선, 한랭 전선. 요 구간에서 한랭 전선이 위치한 곳, 여기죠. 여기가 기역이 되는 거고, 니은은 어디죠? 자, 온난 전선이 위치한 곳, 여기죠. 니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자료 해석.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 기압이 가장 낮은 곳. 등압선, 등압선. 그러면 등압선을 봤을 때 얘로부터 가장 가까운 등압선이 얘고, 그 다음이 얘잖아요. 그러면 니은이 기역보다 저기압의 중심과 더 가까운 등압선에, 기압이 낮은 등압선에 더 가까운 거니까 니은의 기압이 더 낮은 거. 등압선 가지고 기압을 판단해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니은이 기압이 더 낮다. 기역이 기압이 더 높다.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기압이 높다. 맞는 거. A, B, C 중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한 곳.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한 곳. 자,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한랭전선 만들어지고 있죠? 찬 공기가 파고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동한다고 볼수 있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바람이 저기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남서풍이 불려면 이게 남서풍이잖아.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파고 들어가고, 다시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두 전선 사이. P네. 여기가 P가 놓일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세한 곳은 P다.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이렇게 4번 문제 풀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온대저기압의 발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료 해석입니다. 여기 보면, 자, 이제 여기서 따뜻한 공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그죠? 근데 찬 공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쪽으로. 그러면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체 전선이 발달하고 있는 상태야. 정체 전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료 해석이에요. 얘는 보면 전선을 기준으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같은 방향을 지금 향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긴 회색 전선이 있는 거고. 회색 전선이 있는 거고, 얘는 한랭 전선이 있는 거고, 얘는 온난 전선이 있는 거고. 얘는 한랭 전선이 있는 거고, 얘는 온난 전선이 있는 거고.

됐죠? 옷만 쓸게요. 자, 자료 해석 하겠습니다. 가에서 기호는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낮다라고 되었는데,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봐야 될 포인트. 방위 표시가 나와 있고, 기억과 니은은 위도가 같다. 위도가 같다면 태양 에너지 고려할 필요 없는 거야. 그죠? 위도가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건 뭐냐? 어떠한 기단에 영향을 받고 있니? 어떠한 기단이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니? 따뜻한 공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찬 공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따뜻한 공기고, 여기는 지금 찬 공기가 되겠지. 찬 공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며. 그럼 온도 누가 높은 거야? 따뜻한 공기. 니은이 높겠지. 기온은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낮다. 니은이 높으니까. 얘가 높으니까. 그죠? 맞는 거고요. 나에서는 정체 전선이 발달한다. 폐색 전선, 한랭 전선, 본난 전선. 정체 전선은 없구나. 다에서 바람은 디귿 지점을 향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디귿 지점이 뭔데? 저기압의 중심. 저기압의 중심. 공기가 수렴을 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여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수렴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약간 개념을 묻고 있는 거지. 아셨죠? 기역, 디귿이 맞고요.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어떤 숙제냐면, 지금, 가, 나, 다가, 만약에 어느 저기압의 발달 단계 순서라고 한다면, 가, 나, 다가 어느 저기압의, 어느 온대 저기압의 발달 단계 순서라고 한다면, 순서. 누가 먼저고, 누가 가장 마지막이니? 순서.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이 가, 나, 다. 지금 나와 다는 정확하게 지금 저기압 표시가 되어 있죠? 저기압의 중심 기압을 가지고 세력을 한번 판단하는 거. 두 번째 숙제. 아셨죠? 이렇게 해서 5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면, 6번 역시 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것은 기압 배치 보는 거야. 고기압이 이렇게 막 있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여기도 고기압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니까, 여기도 고기압이네. 자, 이 그림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서쪽에 고기압이 꽉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북서쪽 고기압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야. 굉장히 큰 거야. 굉장히 큰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시베리아 고기압. 그러니까 얘가 세력을 가장 영향을 줄 때, 세력을 가장 확장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때 얘는 정체성 고기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얘가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에 여기서부터 이제 공기가 불어나올 텐데,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일부 작은 고기압들을 만들어서, 일부 작은 고기압들을 만들어서 이 고기압들이 얘로부터 멀어지면서 얘네들은 이동을 하는 그러한 성질의 고기압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고기압을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동성 고기압. 아셨죠? 그러니까 정체성 고기압이 어느 지역에 꽉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고기압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시기가 있고, 그러다가 얘가 좀 세력을 조금 잃거나 아니면 세력의 변동이 생기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기 덩어리가 주변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일부 고기압들을 소규모의 고기압 덩어리들을 만들어내면서 편서풍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고.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아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녀석들이 바로 그런 거야. 이러한 것들이 큰 규모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소규모로 편서풍을 타고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 아셨죠? 얘가 지금 어떤 이동성 고기압을, 그 다음에 또 정체성 고기압을 같이 보여주는 좀잘 쉽게 볼수좀 없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압 배치는 여름철에 자주 관측된다. 여기에서 이런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제법 많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북반구가 차고 건조한 시기야. 여름철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공간 규모는 A가 B보다 크다. 얘는 이제 정체성 고기압의 특성을 보인다고 보는 거고, 얘가 이제 이동성 고기압.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맞는 거고. 이날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중심부의 위치 변화폭은, 자, 이런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중심부의 위치 변화폭. 얘는 거의 이동을 안 한다고. 근데 얘네들은 서에서 동으로 하나하나 이런 소규모 고기압들이 이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폭은 누가 더큰 거야? B가 큰 거지. A가 B보다 클 것이다. 아니죠. B가 더 이동을 많이 할 거니까 B가 더클 것이다. 됐죠?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용스픽 딱 붙여놨고요. 중요한 문제. 자,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 장마전선이 위치한 어느 나라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또 밑줄. 자, 장마전선이 위치한 거기 밑줄 그으시고 또 밑줄. A와 B는 고기압과 저기압 중 하나이다. 아셨죠? 보겠습니다. 보면,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가 이 장마전선을 해석하는 연습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역시나 따뜻한 공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따뜻한 공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따뜻한 기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찬 공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찬 공기 덩어리는 이쪽으로. 그럼 여기는 찬 기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얘와 얘가 지금 세력 다툼을 하면서 살짝 전선을 북쪽으로, 살짝 전선을 남쪽으로 약간 진동만 하면서 큰 위치 변화 없는 그런 상태의 전선이 지금 만들어진 거. 우리가 이런 전선을 정체 전선이라고 얘기하죠. 정체 전선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전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어떠한 전선이든지 간에 무조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는 거야. 가벼우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선면을 대충 대략적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전선면은 이런 식이 되겠지. 찬 공기는 밑으로 들어갈 것이고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는 거니까 전선면은 지금 기역 지점의 위쪽에 이쪽에 전선면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전선면을 따라서 구름이 상승할 테니까 구름이 만들어질 테니까 여기서 비를 좀 많이 내리겠지. 그러니까 강수 구역을 여기서 만약에 표시하라고 한다면 비는 이쪽에 전선의 북쪽에 조금 더 많이 내리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자, 보겠습니다. 자, A와 B의 중심에서는 모두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자, A는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 B는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 그래서 모두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 특히나 B 같은 경우는 지금 장마 전선에 걸려 있는 저기압이잖아. 장마 전선은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요. 그 정체 전선이라고 했으니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어쨌든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지상에 있는 공기 양이 부족해지지. 그러면 정선과 같이 어떠한 저기압이든 고기압이든 둘 중에 하나가 발달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저기압이 발달해야 되겠지. 공기가 상승하면 지상에 공기가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선과 함께 만들어질 수 있는 건 고기압이다. 전선과 함께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 정전이요. 전선과 함께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저기압이다. 왜냐하면 상승하니까 상승하면 지상에 있는 공기 양은 부족해지니까. 자, 평균 기온은 기역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니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보다 높다. 여기는 따뜻한 기단이 영향을 미칠 거고, 여기는 찬 기단이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면 기역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니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보다 낮죠. 니은 지역이 더 따뜻하니까. 자, 니은 지역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전선면은 이쪽에, 전선의 북쪽에. 무조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상승하니까. 얘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강수구역도 대체로 이쪽에. 그러니까 니은 지역의 상공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역 지역의 상공에 전선면이 나타나야 된다. 기역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보면 그림 가는 어느 날 09시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밑줄 나는 같은 시각의 지점 A와 B 중한 곳에서 관측한 날씨를 일기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일기 기호를 먼저 보자. 자, 여기서 이긴 막대기 중심부로 향하는 요 방향으로 바람의 방향을 얘기한다. 바람은 불어오는 쪽의 이름을 따니까 북서풍이 불고 있어요. 북서풍 불고 있고, 자, 긴 막대기가 두개 있죠? 5m/s, 5m/s. 풍속은 10m/s가 됩니다. 됐죠? 여기 지금 얘가 누구냐면 기온이죠? 기온은 지금 얼마냐면 13도씨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날씨죠?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지금 얘가 누구냐면 구름량. 구름이 많아요. 구름이 많아요. 요렇게. 됐죠?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A와 B 중에서 얘가 지금 해당하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는 날씨가 맑으니까, 아, 너는 A 지역.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 지역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니까,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A 지역.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됐죠? 나는 A에서 관측한 것이다. 맞는 거고요. B의 기온은 13도씨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A와 B의 기온을 비교하래요. 자, 이 문제 보세요. 밝은 조건에 단 A와 B의 위도는 같다. 즉, 여기서 얘와 얘의 위도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유입되는 건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둘수 있는 건, 여기는 따뜻한 공기, 그 다음에 이쪽은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가 온도가 더 낮다. 얘가 온도가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A에서 관측한 거고 A가 13도씨야. 그럼 얘는 13도씨보다 높겠지. 그래서 B의 기온은 13도씨보다 높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압이 들어갈 건데 기압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이게 지금 디귿이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요, 천사죠. 천사는 사실 천사.0이지. 천사.0 헥토파스칼. 맞나요? 자, 일기 기호에다가 기압을 표시할 때는
앞에 두 개 지우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만 표시한다. 0, 4, 0. 이렇게. 아셨죠? 자, 얘 한번 해볼게요. 1012.0이죠? 1012.0 헥토파스칼이야. 그럼 얘 기압 어떻게 표시하냐면, 앞에 두개 지우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만 표시한다. 아셨죠? 그러면, 볼게요. 지금, A는 기압이 얼마예요? 990이잖아. 이 등압선 여기 걸려 있으니까. 990이야. 992라고 하면 992.0인 거니까 얘는 앞에 두개 지우고요. 앞에, 다시요. 앞에 하나 지우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이세 개를 표시한다. 920. 그러니까 920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는 거. 아셨죠? 여기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이세 자리로 기압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약간 새로웠던 겁니다. 보통은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고 이 숫자를 가지고 기압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데 그건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죠. 얘는 요걸 가지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느냐. 요것도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내용.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기 영상을 지금 보는 건데요. 위성 영상. 자, 그림가와 나는 각각 어느 날 같은 시각의 우리나라 주변의 가시형성과 적형성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가에서 A와 B의 밝기는 같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A와 B의 밝기가 같대. 가시형성에서는 무엇을 본다? 두께를 본다. 두께를 보는데 반사가 클수록 밝은 색으로 보인다? 반사가 클수록 두껍다. 그러니까 A, B, C를 비교해 보면 아, A와 B는 밝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께가 똑같고 C는 어둡네? 그러면 두께가 얇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적외형성에서는 무엇을 본다? 최상부 높이를 본다라고 했었지. 그럼 최상부 높이. 그래서 최상부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상부로 쓸까요? 최상부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서 적외선을 적게 방출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 최상부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온도가 높아서 적외선을 많이 방출해서 어둡게 보인다. 그러면 이셋 중에서 제일 밝아 보이는 녀석이 얘야. 그러니까 얘가 높이가 제일 높은 거. 셋 중에서 제일 어둡게 보이는 녀석이 얘야. 얘가 높이가 제일 낮은 거. 반대로 얘기하자면 최상부 온도가 제일 높은 거. 최상부 온도가 제일 낮은 거. 그럼 높이는 A보다 B가 크고요. B보다 C가 크네.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름을 표시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A와 B는 두께는 똑같은데, A와 B는 두께는 똑같은데, 최상부 높이는 B가 더 높아. 그러면, 아, A는 요렇게. A 지역의 구름. B 지역은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지금 A 지역과 구름의 두께는 똑같은데, 최상부 높이가 좀더 높은 거니까. C 지역 같은 경우는 구름 두께가 굉장히 얇은데, 최상부 높이가 높아요. 많이. 그러니까 C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지. 됐죠? 요걸 가지고 요거를 얘기할 수 있냐? 선생님, 이거 얘기했었죠? 가시영상에서는요, 구름, 얇은 구름이라고 한다면 어둡게 보여. 가시 얇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외영상에서는요, 낮은 구름, 뜨거운 구름은 어둡게 보여. 저기 놔둬. 가시 얇어. 저기 놔둬.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 아셨죠? 자, 구름의 두께는 A가 C보다 두껍다. A가 C보다 두껍다. 맞죠? 자, 구름 최하부의 높이. 신선하죠? 최하부를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냐는 거지. 최하부 여기, 최하부 여기. A와 B 중에서 B가 높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높다가 아니라 A는 B보다 낮죠. B가 높은 거니까. A, B, C 중 구름 최상부 높이. 최상부 높이는 얘가 가장 높죠? C가 가장 높다. 기역, 디귿. 이렇게 우리가 답을 골라줄 수 있다. 됐죠? 9번 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더 영상이 나왔네요. 그림은 어느 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위치할 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이 있대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당 강수량인데 여기에서 법리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30mm 나왔어. 오, 30mm는 뭐? 집중호, 집중호. 집중호가 있는 거고 집중호가 있는 지역은 우리가 정나눔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와 요 음영과 가까운 곳이 지금 이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아, 정나는 한랭전선 뒷부분.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이 있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셨죠? 그래야지만 여기에서, 두꺼운 구름 정나눔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만큼의 집중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쪽은 좀 구름 강수량, 시간당 강수량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운난연산 이런 식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량연산 이쪽, 운난연산 이쪽. 자, 상승 기류는 A가 B보다 활발하다. A는요, 시간당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시기야.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곳이야. 집중호우가 일어난다? 두꺼운 구름, 상승 기류 강하다. 가는 거죠. 맞고요. 여기는 지금 시간당 강수량이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가 좀 어렵겠죠. 자, 구름의 평균 두께는 A가 C보다 두껍다. 지금 A와 C를 비교해보면 시간당 강수량이 많다. 시간당 강수량이 많다? 그럼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또는 한량연산 뒷부분이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A가 C보다 두껍다. 맞고요. B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B에서 바람이 분다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겠죠. 두 전선 사이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지. 뭐 정확하게 남서풍이냐 아니면 남동풍이냐, 남동풍일 리는 없겠네요. 남서풍이냐 남풍이냐를 정확하게 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북풍 계열의 바람은 아니야. 남풍이나 남서풍이나 이쯤의 바람이 불겠지. 그러면 너는 틀렸구나. 이게 틀렸구나. 됐죠? 기역리는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자료 해석입니다. 그림은 북서태평양의 어느 해의 태풍 발생 위치를 태풍 발생 위치별 빈도수의 평년값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 해석. 빈도수가 많아요? 그럼 태풍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여기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보다 이쪽에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했다. 아셨죠? 자, 태풍의 발생 빈도는 평균적으로 10도, 북위 10도에서 20도 사이가 0도에서 5도 사이보다 높다. 자료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태풍이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요 사이가 요 사이보다 높다. 맞는 거고요. 여기서는 0도에 가깝다라고 하면 여긴 전향력이 없다고. 바람이 회전을 잘 하지 않아서, 회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압이면 공기가 싹 모여들어요. 싹 모여들면 여기 기압이 높아지면서 금방 소실될 수 있다는 거지. 회전을 꼭 해줘야 돼. 자, 해역 A에서 발생한 태풍은 발생 초기에 주로 북동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죠? 여기잖아요. 여긴 지금 0도에서 30도 사이. 0도에서 30도 사이는 무슨 바람이 분다? 무역풍이 분다고. 무역풍이 불면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고위도로 가고 싶은데, 요거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대체로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발생 초기에 주로 북동쪽이 아니라 서쪽, 북서쪽,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너 틀렸어. 자, 공기의 평균적인 상승 운동은 해역 A가 해역 B보다 활발하다. 자료 해석이라고요. 발생 빈도가 높잖아. 발생 빈도가 낮잖아. 그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상승 기류 많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상승 운동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해역 A가 해역 B보다 활발하다. 자료 해석. 됐죠? 기역 T근.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태풍의 발생부터 이제 이동과 관련된 거죠.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서로 다른 태풍 A, B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태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태풍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크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쯤에 전향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쯤에 대략적으로 전향점이 있는 거야. 됐죠? 이렇게 해놓고서, 그러면 얘는 여기서 북서쪽, 북동쪽, 여기서 북서쪽, 북동쪽. 그러면 전향점은 얘가 조금 더 고위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료 해석입니다. 하겠습니다. 전향점의 위도는 A가 B보다 높다. 지금 얘는 여기, 얘는 여기. 그러면 얘가 더 위도가 높네. B가 더 높은 거지. 너 틀렸구나.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강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걸 물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성 고기압의 특성을 보이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즉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키우면서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근데 얘가 영향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태풍의 이동 경로는 서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자료 해석과 함께 문제를 풀수 있느냐. 아셨죠? 그러면 둘 중에서 얘가 조금 더 서쪽으로 밀린 상태인 거잖아. 얘는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얘가 세력이 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더 세서 영향을 줄수 있어야지 더 많이 밀린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강한 게 아니라 약하다. 아셨죠? 얘가 더 강하다. 그래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발생 초기의 이동은 A와 B 모두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자, 모두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다? 얘나 얘나 둘다 발생 초기에 북서쪽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지. 얘네 둘다
북쪽

올라가고 싶은데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으로 쏠리면서 가고 있다. 서쪽으로 쏠리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모두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다. 역시나 맞는 문장. 됐죠? 그래서 디귿만 맞는 거. 기역리는 틀렸고요.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줄 수 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12번까지 2점 테스트 12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레벨업 퀴즈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숙제를 내드린 게 있죠. 그 숙제 꼭 해보시고요. 숙제는 해서 수강후기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보고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항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친구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교재 13강으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10강, 11강을 통해서 목적 대명사를 봤었고요. 그리고 12강에서는 구스타르 문형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번 교재 13강은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예습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분사에 대해서 같이 볼 거고요. 형태, 그리고 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탄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역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불규칙 동사는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하다란 뜻의 decir 동사와 듣다란 뜻의 oír 동사를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분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현재 분사의 형태부터 볼 텐데요. 우리 현재 분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 형태는 다시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규칙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페인어의 모든 동사는 어미가 아르 혹은 에르 혹은 이르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로 끝나는 동사라면 이 동사의 현재 분사는 어떻게 만드냐? 어미 아르를 빼고 그 자리에 안도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 단어를 보면은 아마르 동사가 있는데요. 아마르 동사는 사랑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의 어미 부분인 아르를 빼고요. 그 자리에 안도를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르 동사의 현재 분사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아만도가 되는 겁니다. 자, 어미 에르 혹은 이르로 끝나는 동사. 자, 이 동사들은 어미 에르 이르를 빼고 그 자리에 이엔도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에르 동사의 단어는 꼬레르 동사를 봤는데요. 자, 꼬레르 동사는 달리다란 뜻입니다. 자, 이 동사의 어미에 해당하는 에르를 빼고 그 자리에 이엔도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꼬레르 동사의 현재 분사 형태는 꼬리엔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살리르 동사입니다. 이번에는 자 이르로 끝나는 동사죠. 자이 동사의 어미 이르를 빼고 그 자리에 이엔도를 역시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리엔도라는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재 분사를 정리하다 보면은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불규칙 동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 겸 어떤 뜻을 가지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 난 김에 정리해 봤습니다. 자, 어찌됐던 규칙형은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것을 토대로 저희가 다른 단어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동사 세 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아블라르 동사, 그리고 배우다 라는 뜻을 가진 아프렌데르 동사, 그리고 열다 라는 뜻을 가진 아브리르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들 모두 규칙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사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블라르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분사로? 자, 어미 아르를 빼고 그 자리에 안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블라르의 현재 분사는 아블란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프렌데르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도 마찬가지죠? 어미 에르를 빼고 그 자리에 뭘 넣는다? 이엔도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프렌디엔도라는 현재 분사형을 갖고요. 열다라는 뜻을 가진 아브리르 동사. 자, 이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를 빼고 그 자리에 이엔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아브리엔도가 아브리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 되겠습니다. 바꾸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규칙형의 형태 이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은 불규칙형입니다. 자, 불규칙형은 이제 방법이 없지요.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10개 정도 주어졌는데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뜻과 형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시르 동사입니다. 오늘 또 한번 정리를 할 동사긴 한데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데시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디시엔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 세 개로 이렇게 묶어 놨는데 어간 모음 에가 이로 변하는 불규칙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ecir, diciendo로 하시면 되고, 자, 우리 pedir 동사는 봤었죠? 우리 불규칙 동사로.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에가 이로 바뀌죠? 그래서 pidiendo라는 현재 분사형을 갖습니다. 자, 빼디르 동사의 뜻은 뭐였죠? 기본적으로 요구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요. 동사 변화형은 비도 비데스 비데, 베디모스 베디스 비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였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빼디르 오라 하면은 요건 무슨 뜻이었죠? 예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라 대신에 씻다를 쓰셔도 돼요. 베디르 씻다 하면 이것도 역시 예약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표현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동사 보겠습니다. 세기르 동사입니다. 자, 이거는 뜻이 많은 동사지만 기본적으로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시기엔도가 됩니다. 현재 분사형은 시기엔도. 자, 다음 베니르 동사입니다. 베니르 동사 우리 배웠었죠? 오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뭐 어울리다, 적합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였었습니다. 자, 베니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비니엔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베니르 동사의 동사 변화는 어떻게 됐었어요? 벵고, 비에네스, 비에네, 베니모스, 베니스, 비에넨 하고 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첫 번째 기둥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 기둥으로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어간모음 오가 우로 변하는 불규칙형입니다. 그래서 도르미르 동사 나왔는데요. 도르미르 동사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두르미엔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가 우로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모리르 동사인데요. 모리르 동사는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바뀔까요? 오가 우로 바뀌어서 무리엔도가 현재 분사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둥으로 오겠습니다. 모음 그리고 에르 이르의 경우 이엔도로 엔도를 붙여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까에르 동사는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가엔도가 됩니다. 자, 우리 이르 동사는 아주 많이 봤죠? 자, 이르 동사는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모이바스바, 마모스바이스반으로 동사 변화합니다. 자,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이엔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르 동사 하면은 아시죠? 이르와 동사 원형 뭐뭐 할 예정이다. 이르와 장소 어디 어디에 가다 라는 뜻으로, 그리고 바모스 아 동사 원형 뭐뭐 하자 라는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레에르 동사입니다. 레에르 동사는 읽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레옌도입니다. 자, 마지막 드라에르 동사입니다. 가져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드라옌도가 되고요. 드라이고, 드라이스, 드라에, 드라이모스, 드라이스, 드라엔 하고 동사 변화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불규칙형 현재 분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분사의 형태 정리는 모두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것은요, 현재 진행형을 만들 때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지문에서 혹은 대화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에스타르 동사의 현재형 뒤에 현재 분사를 써주면 그게 바로 현재 진행형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현재형 자체가 현재 진행을 뜻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현재 진행형까지 쓴다라는 거는 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 해석은 뭐뭐 하는 중이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죠. My te que estás haciendo ahora? 라고 했죠. My te야, que estás haciendo? haciendo는 hacer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hacer 동사는 뭐 하다, 만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너 ahora, 지금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었죠. 자, 그랬더니 마이 때가 뭐 하고 있대요? Estoy haciendo compras con mi madre 라고 했어요. 나는 자, hacer compras에서 쇼핑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랑 쇼핑하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까 불규칙형도 배웠으니까 우리가 한번 문장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남동생은 그의 방에서 자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Mi hermano. 뭐좀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으시면 hermano menor 하시면 되고요. 우린 그냥 hermano로 하겠습니다. Mi hermano, 그다음에 자고 있는 중이다. Está durmiendo. 자, 어디서요? 그의 방에서. En su habitación.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현재 분사의 형태는 변화가 없어요. 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사는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뒷강에서 과거 분사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형태 변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분사는 형태 변화 없다라는 것, 요것도 더불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분사의 주요 용법 중에 하나가 현재 진행형을 만들 때 쓰인다라는 게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시동작입니다. 동시동작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현재 분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 해석으로는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라는 표현을 할때 현재 분사 쓸수 있어요. 예문을 하나 보시면 A mí me gusta pasear pensando en

D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에는 참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세아르 있죠? 마세아르 무슨 뜻이에요? 산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e gusta pasear니까 나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가 되죠? 네, 동사 원형이 문법적 주어이기 때문에 gusta 3인칭 단수 형태에 왔고요. 자, 앞에 me 앞에 ami가 붙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였죠? 요거는 중복형입니다. 그래서 중복형은 강조를 하거나 구체화하고 싶을 때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생략해도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여튼 나는 산책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pensando en ti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가 있었냐면, pensar en 해서 그게 무슨 뜻이었죠? 뭐뭐를 생각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인칭 대명사 와서 띠의 형태가 됐지. 그래서 너를 생각하면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짧은 문장 하나에 우리가 배웠었던 많은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동시 동작을 표현할 때 현재 분사 쓰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산책하는 거죠. 그죠? 빠세아로 나왔으니까, 자, 요거 세 단어로 또 바꿔 쓸 수도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산책하다라는 뜻으로 다룬 빠세오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뜻. 우리 전부 다 배웠었던 내용.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하긴 심심하니까 저희가 한번 작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는 TV를 보면서 저녁을 먹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자, 일단은 주어는 마테오가 됩니다. 마테오는 저녁을 먹는 거예요. 자, 저녁을 먹다. 무슨 동사 쓰면 돼요? 맞아요. 세나로 동사 쓰면 되죠? 3인칭 단수 형태인 세나가 됩니다. 마테오 세나. 마테오는 저녁을 먹는다. 저녁 식사를 한다. 뭐 하면서? TV를 보면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보다란 뜻의 동사, 베르 동사죠? 그러면 viendo la televisión.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동시 동작을 표현하는 현재 분사입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아무튼 아주 기본적인 현재 분사의 용법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 것, 그리고 동시 동작을 표현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나타낼 때, 뭐 조건을 나타낼 때, 양보, 시간 등을 나타낼 때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원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니까 뜻은 어떻게 될까요? 뭐뭐 때문에가 되겠죠. 그래서 caminando rápidamente. rápidamente 하면은 이거 mente 형용사 나중에 배울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빠르게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caminar 동사는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caminando rápidamente 빨리 걷기 때문에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이 구를 pudo llegar a tiempo. 아띠엠뽀에다가는 밑줄 한번 쳐주시고, 이거는 정시에, 제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가 돼요. 그래서 원인을 나타내는 분사구로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이면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estudiando todos los días, pronto vas a poder hablar bien español 이라고 했습니다. Todos los días는 매일이란 뜻이었죠. 그러니까 매일 공부를 한다면이 됩니다. 매일 공부를 한다면 pronto, 곧이죠. 곧 너는 스페인어를 잘 말할 수 있을 거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C를 배웠었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C 하면은 네, 뭐뭐 한다면 if의 뜻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C 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주어는 뚜니까 Si estudia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 estudias, pronto vas a poder hablar bien español이 돼요. 그래서 여기 todos los días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너가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스페인어를 곧 잘할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C 공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양보입니다. 양보니까 뭐뭐 하더라도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Aun estudiando toda la noche, no vas a poder aprobar ese examen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Toda la noche네요. 이번에는 그럼 밤새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밤새 공부를 하더라도 너는 아프로발 합격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거야. 요 앞문장과는 또좀 대조적인 느낌이네요. 양보 뭐뭐 하더라도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 표현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때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entrando a la sala vimos a Carlos sentado a la mesa가 돼요. 그럼 뭐예요? sala 하면 거실이란 뜻이죠. 거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본 거예요. vimos. 누굴 봤어요? 카를로스를 봤는데요. 테이블에 앉아 있는 카를로스를 봤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분사가 원인, 조건, 양보,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로도 쓰인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밖에 이제 현재 분사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예바르 동사와 현재 분사가 같이 쓰여서 우리 기간 표현했을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교재 8강에서 배웠었고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한지 얼마나 되다를 표현을 했었죠. 아세께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문을 보시면 Cuánto tiempo llevas aprendiendo a tocar la guitarra라고 하죠. 그래서 얼마나 됐니? 너 얼마나 됐어? 자, 뭐한지 얼마나 됐어요? aprender a 동사 원형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라는 뜻이거든요. tocar la guitarra니까 기타 치는 거 배우는 걸 배운 지 얼마나 됐니? 라는 뜻이 되죠. llevo dos meses니까 두달 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똑가르 동사도 나중에 한번 다루게 될 텐데, 똑가르 동사는 기본적으로 만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뒤에 이제 이렇게 악기가 나오면 연주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리고 누구누구 차례이다, 뭐 어디에 당첨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동사입니다. 어찌됐든 예바르 현재 분사, 기간을 표현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현재 분사가 이제 세계로 동사와 같이 쓰이게 되면은 어떤 일의 지속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계로 동사의 현재 변화형을 먼저 제시를 해놨는데요. sigo, sigue, sigue, seguimos, segui, siguen 하고 이제 동사는 변화를 하고요. 자, 대화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Es tarde. ¿Cómo puedes seguir durmiendo?라고 하죠. Es tarde. 늦었어. 자, 어떻게 계속 잘 수가 있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랬더니 마마, hoy no hay clase. 엄마, 오늘 수업이 없어요. Hoy es fiesta. 오늘 휴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기를 현재 분사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배웠으니까 동사 변화형도 우리가 하나만 작문을 해봅시다. 너 계속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니? 라는 표현을 요 구문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한테 물으니까 sigues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tudiando español. 자, 이렇게 sigues estudiando español 하면 너 계속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니?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문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르 동사와 현재 분사가 같이 쓰여서 어떤 진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진행 중인 일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기도 했죠. 그래서 대화문 보시면 Cómo te va en tu nuevo trabajo?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 너의 새로운 직장에서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봤을 때 Bien, 잘 지내. Voy aprendiendo todo poco a poco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모든 걸 배우고 있는 중이야. Poco a poco 하면은 이거 step by step입니다.

조금씩, 모든 걸 조금씩 배우고 있는 중이야. 자,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안다르 동사와 현재 분사를 같이 쓰면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문 보시면 que anda haciendo Raquel estos días. Estos días 하면 요즘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요즘 라켈은, 라켈은 이제 여자 이름입니다. 라켈은 뭘 하고 다니니? 라고 물어봤더니 está viajando por algunas ciudades de España. 라고 하죠. Viajar por 하면은 어디 어디를 여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다닌대요, 라켈은? 스페인의 도시들을 여행하고 있는 중이래요. Está viajando. 네,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해 줬네요. 되셨죠? 네. 자, 두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바르 동사와 현재 분사가 함께 쓰인다면 이건 이제 필연적 결과, 결국 뭐뭐하게 되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So, los lunes, cuando nos vemos, Ana y yo siempre acabamos hablando de Daniel 이라고 했어요. Los lunes니까 월요일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월요일마다 우리가 만날 땐 아나와 나, 우리는 아나와 나죠. 우리는 아나와 나는 항상 뭐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 결국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게 된대요. 그래서 hablar de 뭐뭐에 대하여 말하다 라는 뜻이죠. 결국 뭐뭐하게 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quedarse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간, 현재 분사가 나오면 어떤 일의 지속기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So, hoy me quedo estudiando en la biblioteca hasta muy tarde. 하면은 오늘 나는 매우 늦게까지 biblioteca, 도서관이죠.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야 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현재 분사의 다양한 표현, 여섯 가지 표현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분사 쪽은 다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자, 오늘 배우기로 한 감탄문이 있습니다. 자, 감탄문은 의문사 꽤, 뭐, 꼬모, 꽌또와 함께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순이 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뭐, 꽤, 형용사, 부사, 동사, 주어, 꽤, 명사, 보어, 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우실 필요는 사실 전혀 없고요. 그냥 꽤라는 의문사가 뒤에 형용사, 부사, 명사 등과 함께 쓰여서 감탄문을 만들 수 있다. 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문사 꽤로 만들어진 감탄문은 보통 뭐에 대한 감탄이냐면 특징에 대한 감탄이더라. 자,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시면 첫 번째 겁니다. Que rica está la paella 하면 뭐예요? 오, 그 paella 너무 맛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Que interesante es este libro 그러면 이 책 너무 흥미롭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명사가 왔습니다. Que joven tan guapo 혹은 뭐 más guapo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오, 그 청년 너무 잘생겼다. 청년 아주 잘생긴 청년이네. 뭐 이렇게 특징에 대한 감탄이 되는 거고요. Que suerte tienes 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명사 온 상태인데요. 너 진짜 운 좋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 깨는 또 이렇게 감탄을 나타낼 수 있구나. 어떤 특징에 대한 감탄을 나타내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꼬모입니다. 꼬모. 그죠? 의문사 꼬모. 뒤에 이제 동사가 와서 뭐에 대한 감탄이 되냐면 행위에 대한 감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문 보시면 꼬모 트라바하 알베르토 하면 뭐예요? 알베르토 진짜 열심히 일하네. 이가 되는 거고요. 꼬모 깐타 마르타 하면은 마르타 노래 잘한다.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감탄 의문사 꼬모로 표현할 수 있고 자, 5번 보시면 뭐 quanto, quanta, quantos, quantas 해서 뭐 이렇게 쭉 또 나와 있죠. 뭐 이건 예상하시겠지만 뭐에 대한 감탄일까요? 맞아요. 양에 대한 감탄을 할 때 주로 이 의문사를 쓰게 됩니다. 네, 뭐 뒤에 바로 동사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문 보시면
quantos libros tienes 하면은 자, 여기 quantos는 libros의 성수 일치시켜 준 거죠. 또책 진짜 많다. 책의 양에 대한 감탄이 되는 거고. quanto llueve 하면 뭐예요? 오, 비 정말 많이 오네. 가 되는 겁니다. 역시 양에 대한 감탄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문사와 함께 쓰이는 감탄문을 좀 봤고요. 일단 교재에는 없는데요. 의문사 없이 쓰이는 감탄문, 감탄사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뭐 헤니알 이거 있죠. 이거는 뭐 여러 아주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대단하다, 뭐 혹은 뭐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할때 헤니알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많이 쓰는 감탄 표현으로는 에스투펜도 또 있어요. 자, 요거는 무슨 뜻? 이거 뭐 멋지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둘다 이제 좋을 때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저런 뭐할때 바야라는 표현 많이 하고 또뭐 까람바. 기본 어휘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뭐 제길 뭐 이런 뜻으로 쓰일 때 까람바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Dios mio 하면은 영어에 Oh my God 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Madre mia. 그럼 뭘까요? 엄마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표현들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감탄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문화 소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봤냐면, 스페인 축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었거든요. 뭐, 여름 축제부터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 축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에는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축제들만 지금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킨세아니에라라는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킨세가 뭐죠? 킨세. 숫자, 킨세는 15를 뜻합니다. 그래서 킨세아니에라 하면은 15세가 된 소녀들의 파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일종의 성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에서 소녀에서 여자가 된다라는 의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행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인 15세가 된이 여자 아이는 색깔 있는 예쁜 드레스를 입거든요. 근데 보통 색깔은 흰색이나 뭐 분홍색 위주로 많이 입는데요. 요즘은 또 색깔도 좀 다양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 맞춰진 그런 드레스를 입고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자기 아빠와 첫 춤을 추면서 네, 그렇게 파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요 킨세아니에라를 위한 그 드레스는 제가 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예쁜 드레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킨세아니에라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사진으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3대 축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잉카, 고대 잉카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요. 인티라임이라고 하는데 인티가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해석을 굳이 하자면 뭐 태양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이듬해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축제. 예, 인티라임이 잠깐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축제가 아마 우리들에게는 가장 좀 친숙한 축제일 겁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축제인데요. 언제 열리냐면 11월 1일, 2일,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열리는데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10월 31일부터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네, 거기에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에다 제단을 꾸며놓죠. 뭐 꽃이나 뭐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 뭐 사진 이런 것들로 제단을 꾸며놓고 이제 고인을 기리는 건데 분위기가 이제 엄숙하다기보다는 좀 즐겁게 예, 그렇게 요 나를들을 보낸다라는 거. 그래서 멕시코에 죽은 자들의 날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볼리비아. 아예서 열리는 오로로 카니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예, 화려한 의상 그리고 이제 황금 가면을 쓰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참가자들이 그렇게 복장을 하고 참여를 한다라고 해요. 이건 저도 이제 또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춤이 가장 유명한데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열띠게 춤을 춘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라틴 아메리카 3대 축제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로로 카니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으니까 다시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알로그인데요.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 한번 디알로그 속에서 찾아보면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레와 까띠, 아빠와 까띠에 대한데요. 자, 아빠가 Hola, hija, ¿cómo estás? 하죠. 안녕 딸 어떻게 지내니? 라고 했더니 Hola, papá, muy bien. ¿Y tú? 라고 하죠. 안녕, 안녕하세요 아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는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아빠도 bien, también 이라고 하죠. 나도 잘 지내고 있지. ¿Está tu madre en casa? 라고 묻죠. 뭐예요? 엄마 집에 있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까띠가 Sí, está preparando la cena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현재 진행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대요? Cena 하면은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Pues dile que hoy voy a llegar bastante tarde, que estoy terminando un informe y todavía me quedan cosas que arreglar 라고 해요. 좀 긴데요? 잘라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닐레, 그녀에게 말좀 해주렴. 엄마한테 말좀 전해줄게. 이 아를 말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오이, 오늘 뭐야 얘가 bastante tarde니까 오늘 꽤 늦게 도착할 거라고 얘기 좀 전해줘. 자,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estoy terminando. 자, 현재 진행형 나왔죠. 인포르메는 여기서 보고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끝내는 중인데, 그런데 또다비야 아직까지죠? 아직까지 좀 남았다라는 거예요. 뭐할게 남았냐면 아레글랄 하면 여기서는 이제 수정하다 뭐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아레글라르는 이제 고치다, 뭐 정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수정할 것들이 좀 아직 남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dile que no voy a cenar en casa. 그리고 또뭘 말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서 en casa니까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겠다고 말좀 전해주렴.라고 이제 아빠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까띠가 sí, yo se lo digo. 네, 자, se 여기 se는 누굴까요? 이거는 엄마를 얘기하는 거죠. 엄마에게 그것을 말할게요. Pero, papá, vas a comer algo, ¿verdad? 라고 하죠. 근데 아빠, 뭐좀 드실 거죠? 그렇죠. 라고 이제 까띠가 효녀네요.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Claro, no te preocupes. 라고 하죠. 물론이지. 걱정 말려. 걱정 마. 그러면서 Oye, ¿y tu hermano? 라고 하죠. 근데 얘. 그러면서 너의 남동생은? 이라고 이제 물어요. ¿Qué está haciendo? 걔는 남동생은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빠가. 이제 네 남동생은 Está jugando a los videojuegos, como siempre. 라고 하죠. 자, 뭐 하고 있어요? 남동생은? 비디오 게임 하고 있대요. 자, como siempre니까 항상처럼. 꼬모가 뜻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쓰이는 뜻으로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iempre 항상이란 뜻이니까 늘 그런 것처럼 비디오 게임 하고 있어요. 아빠가 이뚜?
너는? 하고 이제 까띠는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까띠는 Yo estoy haciendo mi tarea de música. 이겁니다. 자, 나는 뭐 하고 있냐면요. 나래야는 숙제가 되겠고, 그러니까 음악 숙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Muy bien, así me gusta. 아주 잘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 라고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nimo con la tarea. animo 무슨 뜻이었죠? animo는 fighting 이란 뜻이죠. 그래서 숙제 화이팅. 네,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파드레와 까띠의 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셨다시피 현재 진행형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오이르 동사, 데시르 동사 다 디알로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셨죠? 네, 정리 잘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보기로 한 동사 두 개가 있었습니다. 무슨 동사였죠? 데시르 동사와 오이르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두 동사가 모두 불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동사표가 나와 있고요. 저희는 한 동사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시르 동사입니다. 데시르 동사는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불규칙 동사 변화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요. 니고 니세스 디세, 데시모스 데시스 디센 하고 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하나 나오셔야지 돼요. 우리가 이제 말하다란 동사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가 있는데 예, 마치 우리가 알다라는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알다라는 동사는 conocer 동사와 saber 동사가 있었잖아요. 두 개의 쓰임이 좀 달랐죠. 자,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하다라는 동사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hablar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어를 말합니다. 난 스페인어 할 줄 알아요 라는 표현을 할 때 Hablo español 이라고 하잖아요. 둘 다 말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Hablar 동사는 이제 자동사라고 보는 거고요. Decir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자, 요 차이가 있어요. 어찌됐든 Hablar 동사는 규칙 변화하는 동사, Decir 동사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edes decirme la verdad?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verdad 하면 진실이란 뜻이죠. 그래서 타동사니까 타동사라는 건 뭐예요?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 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María siempre me dice lo que piensa.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항상 나에게 말해. 자, 우리 이거 봤었어요. 로케 절.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생각하는 것을 항상 나에게 말해가 됩니다. 자, 밑에 꽃표가 달렸어요. 자, 왜 달렸냐면 이제 아블라르 동사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아블라르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언어명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서 아블라르 동사가 타동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블라 우스테 프란시스 하면은 뭐예요? 당신은 프랑스어를 말합니까? 프랑스어 할 줄 아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목적어로 올 때는 아블라르 동사가 타동사로 그 쓰임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solo te digo la verdad 나는 너에게 진실만 말해 그래서 decir 동사는 타동사로서 항상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동사는 이제 오이르 동사입니다. 오이르 동사는 듣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냐면 oigo oyes oye oimos ois oyen 으로 변화를 하고요. 이제 여기 1인칭 복수형에도 띨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화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edes oír el ruido que viene de esa habitación? 이라고 했어요. ruido 하면은 소리란 뜻이죠. 뭐 소음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소리 들리니? 이란 뜻이죠. 어떤 소리? 그 방에서 오는 소리니까 그 방에서 나는 소리 들려? 라는 뜻이 됩니다. 너, 이어, 너, 이건 나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가 됩니다. 듣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 과에서 이제 전화, 통화, 대화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걸 좀 잠시 후에 정리를 할 텐데. 그래서 내 말 들려? 전화, 통화상에서 내 말 들려? 내 말 들리세요? 라는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오예.

제말 들리세요? 내말 들려? May I, yes?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잘 들립니다. Le oigo bien. 뭐 아주 잘 들려요. Le oigo muy bien.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주 잘 들려. 그러면 이게 le가 때로 바뀌겠죠? Le oigo muy bien.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사 두개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통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화 통화 표현 쭉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라는 표현,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가 메시, 알로, 올라, 뭐에노, 자, 이런 거 전부 다 여보세요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더 즐겨 쓰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세요? 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Quién llama? ¿Quién habla? ¿De parte de quién? ¿Con quién hablo? 자, 이런 표현 다할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세로 동사도 쓸수 있거든요. 지금 우스테트한테 하는 상황이니까 ¿Quién es?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이 하나 적어 두시고, 그다음에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지금 나왔었던 동사들 혹은 전치사들로 쭉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Soy Anabel, 뭐 Habla Anabel 이런 식으로, De Anabel, Con Anabel,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누구 계신가요? 누구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을 할때 Estar 동사 쓸 수도 있고, 아니면 Puedo hablar con 누구누구? 자, 이런 표현 쓸수 있습니다. 아니면 ponerse 동사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me pone con la señora Díaz.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바꿔드리지요. 지금 바꿔드릴게요. Ahora se pone. 자, 이 표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정리하시고요.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라는 표현. Un momento, por favor. 아주 많이 쓰이죠? 요 앞에 동사 espera 혹은 에스페레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못 거셨습니다. 요 표현도 잘 알아주세요. Se ha equivocado. 뭐, aquí no es. 자, 이런 거. 뭐, 안 계세요. 전화 받으실 수 없어요. 바꿔드릴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는 표현들. 자, 요런 표현들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메모를 남기실래요? 라는 표현을 할 때는 quiere dejar algún mensaje 혹은 레카도도 가능합니다.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하기 표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선 강들에서 많이 봤었던 거라서 새롭게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고요. 깨달아 동사가 만나기로 하다란 뜻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메르세가 만나다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동사를 활용해서 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일 만날까 할 때, quedamos mañana 혹은 quedamos 대신에 nos vemos mañana. 자, 두 개가 호환 가능하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깨달아 동사와 베르세 동사가. 뭐, 몇 시에 혹은 뭐, 어디서 만날까라고 할 때, 몇 시에 a qué hora 붙여주시면 되고, 어디에서는 donde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토요일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 라고 했을 때, quedamos 혹은 nos vemos el sábado. 토요일에 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정관사를 쓴다라고 했었고요. delante de 하면은, 뭐뭐 앞에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 자, 이런 표현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하나만 보시면, 몇 시에 라는 표현, a qué hora 대신에, 뭐, 언제 만날까 라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 쓰시면 돼요? 맞아요. 의문사 cuando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uando quedamos 혹은 cuando nos vemos 자,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3강 내용 전부 다 정리해봤습니다. 앞선 강들 10강, 11강, 12강에 비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셨죠? 네,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습 문제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2강과 13강 뒤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습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식물자원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내용은 수능특강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3강의 작물의 형태와 특징, 그리고 7, 8, 9강을 구성하고 있는 토양비료 및 작물보호, 자, 이 내용 영역에서 지금까지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자, 그동안 못 풀었던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식물 구조, 작물의 구조 보겠습니다. 일단 잎. 잎에서 보면 일단 표피, 잎은 표피와 잎살 조직, 그리고 관다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자, 표피, 특히 그 잎의 뒤편에 보면 기공,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공, 그죠?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진 기공이 분포하고 있고, 자, 큐티클층에서 잎의 내부를 보호하고 과도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큐티클층, 그리고 모용, 털입니다, 털. 표피세포가 돌출돼서 형성된 털이에요. 근데 그 털 중에서 일부 모용은 자극성 물질을 분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식자로부터 잎을 보호하는 역할, 또는 강한 햇빛을 구출시켜서 그늘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잎살 조직은 책상 조직, 해면 조직, 그러니까 울타리 조직하고 개섬 조직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울타리 조직에는 엽록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개섬 조직은 빈 공간이 많아서 기체 이동 통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관다발은 크게 두 개의 관, 뿌리에서부터 무기 양분을 흡수해서 줄기, 그리고 잎 끝까지 보내는 물관, 그리고 잎에서 광합성 산물을 다시 줄기, 열매, 뿌리로 보내는 체관, 이렇게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성장 단계별 잎의 변화와 관리를 보면, 일단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가 있어요. 식물에서 영양생장기는 일단 몸집이 커지고 줄기가 커지고 잎의 숫자가 늘어나고 잎이 커져요. 그리고 뿌리 발달이 왕성해지는 단계입니다. 생식생장기는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영양생장에 대칭되는 개념이고요. 생식기관을 분화시켜서 발육시키는 과정입니다. 꽃눈의 분화, 개화, 수정, 그리고 성숙에 이르는 과정과 관계가 있는 생장입니다. 이럴 때는 잎의 성장이 느려지고 크기가 작아집니다. 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자, 증산작용. 무언가 그 수분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돼서 배출되는 현상이죠. 증산작용. 역할은 체온을 유지해요. 식물들도.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하는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력을 또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공, 두 개의 특수한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주로 잎의 뒷면에 분포하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호흡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거. 기공이 열리고 닫힐 때는 APA, 엡시스산이라는 식물 호르몬과 칼륨 양이온의 양이온의 효과로 이렇게 기공이 열리고 닫힙니다. 기공이 언제 닫히냐? 식물이 좀 살기 어려운 환경, 좋지 않은 환경. 수분

수분이나 CO2가 부족할 때, 햇빛이 부족하거나 너무 셀 때, 또는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바람이 강할 때, 이럴 때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그 수분 배출 현상 중에 대표적인 현상, 일액과 일비가 있죠. 일액과 일비. 일액은 딱히 상처가 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을철이나 이럴 때그 잎에 물방울이 송송송 맺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뿌리에서 흡수를 잘 하고 이제 이걸 바깥으로 내보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수분이 증산작용이 돼서 증발해 버리면 괜찮은데, 증발이 안 됐을 경우에 밑에서는 계속 물을 끌어올리고 잎에서는 증발이 안 되니까 수분이 계속 쌓이죠. 그래서 물방울이 형성이 돼요. 그게 일액 현상이에요. 일액 현상. 일비는 물관이 잘라졌어. 체관이 잘라졌어. 그래서 줄기가 절단되거나 도관부에 구멍을 냈을 때 수액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현상. 나무가 잘라지거나 나무가 상처가 받았을 때그 상처 사이로 수분이 나타나는, 수분이 흘러내리는 현상이에요. 물론 그냥 물은 아니죠. 무기염유를 함유하고 있든지, 물과 탄수화물, 무기염유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관찰되고,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모든 식물체에서는 다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자, 다음 줄기의 구조.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이에요. 여기서는 뭘 보냐면, 이 관다발의 구조가, 쌍떡잎 식물은 물관과 형성층과 체관이 이렇게 배열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외떡잎 식물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죠. 쌍떡잎 식물에서 이 줄기의 단면도가 가끔씩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표피, 피층, 그리고 여기 중간에 쭉 이어진 게 형성층이죠. 형성층.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물관, 바깥쪽에 체관, 그리고 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뿌리의 기능에서, 뿌리는 지지작용, 쓰러지지 않게 지지작용하죠. 물과 무기 양분을 흡수하죠. 그리고 호흡작용도 하고, 어떤 작물에서는 저장작용도 하게 됩니다. 저장작용. 그리고 뿌리의 종류. 작년까지는, 연결규제에 인해 없었는데, 올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뿌리의 종류는 이렇게 붙은 뿌리, 부착뿌리에서 줄기에서 뿌리가 나서 무채에 딱 부착됩니다. 담쟁이 돌같이. 이거 부착뿌리가 있고, 기생뿌리. 다른 줄기나 가지에 붙어서 거기에서 그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뿌리입니다. 겨우살이나 새삼 등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붙잡힌 다른 가지는 굉장히 좋지 않죠.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니까 그 죽을 수도 있어요. 다음 버팀뿌리. 버팀뿌리. 이제 지지라고 할수 있죠. 뿌리의 지탱 능력을 돕기 위해서 줄기에서 뿌리가 땅 위로 나와 넓게 뻗어 있는 뿌리입니다. 버티는 뿌리. 다음 물뿌리, 수중뿌리. 물 속에서도 늘어진 뿌리로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몸이 뒤집히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뿌리입니다. 개구리밥이나 생이가래, 불의 옥점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호흡뿌리, 호흡뿌리. 늪이나 진흙에서 사는 식물의 뿌리가 물 바깥으로 솟아 올라서 원뿔처럼 생긴 목질이 돌출되어 생긴 그런 뿌리가 되겠습니다. 호흡을 위해서. 자, 다음은 꽃의 분류예요. 아, 이것도 답지하고 보기 선택지에서 보면 얘는 과층꽃이다, 안갖춘 꽃이다, 갈래꽃이다, 통꽃이다,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 교과서로 다 학교에서 공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3강 공부할 때 한번 해서 이제 대부분 다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갖춘꽃과 안갖춘꽃은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이네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갖춘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양성화죠. 암술, 수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중에 하나라도 뭔가 없으면 안갖춘꽃이에요. 안갖춘꽃. 자, 양성화는 암술, 수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꽃이에요. 양성화. 꽃 속에 암술, 수술이 다 있는 꽃. 단성화는 암꽃 따로, 숫꽃 따로예요. 그런데 암꽃만 피는 줄기가 있고, 아니, 암꽃만 피는 개체, 암나무라고 그러고, 숫꽃만 피는 개체, 숫나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예 나무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러니까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은행은 달리는 나무만 달려요. 그게 암나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성화는 자웅 동주와 자웅 이주 한 줄기에서 암꽃 수컷이 다 있느냐, 아니면 아예 암나무 순나무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갈래꽃 통꽃은 꽃잎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나팔꽃, 호박꽃, 뭐 해바라기꽃 같은 거다 붙어 있죠. 통꽃 그렇지 않고 꽃잎이 하나하나 있는 것, 뭐 무나 완두, 벚나무 이런 게 갈래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매 장과류, 종자가 많아요. 많은데 많은 종자가 육질로 되어 있는 육질의 내외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 딸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 핵과류. 씨앗 부분이 내과피가 매우 굳은 핵 상태고 그 안에 종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복숭아 이렇죠. 복숭아 살고. 그리고 중과피가 과육으로 됩니다. 다음 인과류. 꽃받기가 발달돼서 과육이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씨방이 발달돼서 과육이 되는데 인과류는 꽃받기가 발달돼서 사과나 배가 여기에 속하고, 견과류 알죠? 견과류 과피가 목재된 것, 밤이나 호두가 여기에 속하고요. 준인과류에서 씨방이 발달해서 육질이 된 것입니다. 감, 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쌍떡잎 식물하고 외떡잎 식물의 비교. 이건 꼭 알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물의 분류에서 나올 때 이게 쌍떡잎하고 외떡잎만 분류할 수 있어도, 이 특징 분류할 수 있어도 선택지 몇 개의 정후를 그냥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떡잎의 숫자가 두 장이면 쌍떡잎, 한 장이면 외떡잎 알죠? 여기 대표적인 거 화분과 벼, 보리, 뭐 파, 이런 것들. 쌍떡잎, 뭐 배추, 무, 이쪽. 관다발 분포 보면 쌍떡잎은 관다발이 규칙적으로. 그에 비해서 외떡잎은 불규칙적으로. 쌍떡잎 식물은 나이테가 있어요. 부피 생장을 해요. 형성층이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외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없습니다. 부피 생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나무에서도 조목과 굵은 게 있죠. 그러니까 굵은 건 처음부터 굵은 거야. 오래돼서 부피 생장을 한게 아니고 처음부터 굵은 게 나온 거고, 좁은 건 처음부터 좁은 게 나온 겁니다. 자, 잎맥 그물맥이에요.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은 나란히 맥. 쌍떡잎 식물은 곧은 뿌리고 외떡잎 식물은 수염 뿌리입니다. 벼 같은 거 없어요. 벼나 파, 양파 뿌리 보죠. 양파 뿌리. 그런 게 수염 뿌리. 대표적인 작물로 쌍떡잎 식물은 벚나무, 민들레, 개나리. 외떡잎 식물의 대표적인 것은 벼, 보리,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형태적 특징이네. 형태적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지 한번 볼까요? 자, 그물맥이야. 쌍떡잎, 외떡잎. 쌍떡잎이죠. 간다발 배열이 규칙적이야. 쌍떡잎, 외떡잎. 쌍떡잎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쌍떡잎 식물. 꽃은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 완전하란 얘기죠. 그리고 땅속 줄기가 비대해진 덩이 줄기를 갖고 있다. 5번은 뿌리 줄기는 부정교이만한 수염 뿌리가 가지고 있다. 제시문에서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1, 2번은 쌍떡잎. 수염 뿌리는 외떡잎이네. 그렇죠. 쌍떡잎과 외떡잎을 가지고도 지금 뭔가 정오 판단이 가능해요. 자, 봅시다. 뭔지. 자, 이 작물은 과직과의 단연생 식물로 원산지는 남미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예요. 잉카 제국에서 주식으로 유행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작물이야.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작물. 3대 작물이죠. 3대 작물. 우리 한국 사람들 주식인 쌀. 그리고 밀, 그리고 옥수수. 그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게 감자. 뭐 끝까지 안 읽어봐도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쌀, 밀, 옥수수. 세계 3대 작물이고, 그 다음에 감자예요. 자, 굶주린 유럽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귀중한 식량이 되었다고 하면 해요. 또한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는 고구마가 아시아를 살렸다면,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이 작물이 유럽을 살렸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작물을 마령서, 말에 달고 다니는 방울이라 했는데, 이는 말에 달고 다니는 방울.

이게 세계 4대 작물입니다. 쌍떡물, 통화나물목, 가지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요. 고구마, 옥수수가 대표적인 구황작물이고, 저온성 작물이고, 중일성 작물이고, 내산성 작물입니다. 또 하나 대산성 작물 대표적인 거, 벼 있습니다. 벼.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광고에서 알수 있는 공공살충제 이동과 관련 있는 식물 조직을 식물 줄기 단면 A에서 E. 그런 것은, 자, A, B, C, D, E, 쌍떡잎 식물이네요. 그렇죠? 표피, 피층, 그리고 여기가 형성층이었어요. 형성층.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 채관, 안쪽에 물관, 그리고 심 부분이에요. 심. 그렇죠? 자, 침엽수 공공살충제를 방지하세요. 공공살충제는 방지 효과가 8개월 동안 지속이 된대요. 그래서 1회 나무 주사로 침엽수의 해충과 매개충을 한꺼번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사 방법, 드릴로 주입 구멍을 내고, 깊이는 아래로 4에서 6cm 정도로 해서 주입구를 심재와 물관부 사이쯤 비스듬히 조절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주입구에 공공살충제 본액의 노즐을 꽉 끼도록 조정하고, 꽉 끼도록 넣어 주십시오. 양액이 형성층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약액을 지금 여기다 넣어서 이 양액이 나무 줄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 속에서 이런 약 액체가 어디를 타고 움직이겠어요? 어디를 타고? 물관을 타고 움직여야지, 물관을 타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관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물관을. 물관은 D,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 체관, 안쪽 물관, 2번이 2번, 2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한번 나왔던가? 근데 물관이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충분히 많은데 물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7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연작장애, 연작장애. 연작장애, 염류집적과 비슷한 현상이면 다른 증상이에요. 연작장애 안에 염류집적이 있어요. 동일한 작물뿐만 아니라 같은 과의 작물을 계속 재배를 했을 때, 올해도, 내년도, 작년에도 이렇게 재배를 했을 때 나타나는 장애가 연작장애입니다. 특정 약물의 축적, 병원균이나 해충, 서식 밀도 상승. 그러니까 그 해충이 좋아하는 그 작물이 계속 자라니까 계속 거기를 찾아오는 거지. 잡초도 마찬가지. 그리고 각종 약물의 결핍. 그리고 뿌리에 피층에 각종 물질이 집적되어 발생하고 토양 검정 후에 필요한 양분을 필요한 만큼만 시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염류장애. 염류장애. 토양 중에 무기염류들. 나트륨, 칼슘, 황. 이 염류가 집적돼서 작물에 발생되는 피해 현상이에요. 증상으로는 수분 흡수를 저해해요. 염류가 수분을 당기는 힘이 세서 식물 뿌리가 수분을 잡아당기는 힘보다 염류가 잡아당기는 수분을 잡아당기는 힘이 세서 작물 자체가 수분 흡수하는데 저해를 합니다.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염류가 많아지면 염류장애 나타나면 특정 성분의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질소와 칼륨 과대를 해서 칼슘과 붕소의 흡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염류집적의 현상. 염류집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염류는 논이나 노지 토양보다 밭 또는 시설 내에서 훨씬 많이 작성하죠. 왜냐하면 그냥 강우, 내리는 비로 인해서 논이나 노지 토양은, 논은 어차피 물을 많이 대기 때문에 염류들이 녹아서 용탈이 될수 있는데 밭은 생각보다 물을 덜 쓰죠. 시설 내는 물이 들어갈 경우가 더 없어. 그러니까 논이나 노지 토양보다는 밭이나 시설 내에서 많이 발생해. 특히 시설 토양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 토양 표층에 염류가 집적되면 관술내도 물이 통과 안 되고 물이 옆으로 흐릅니다. 토양에 염류가 집적된 토양은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하면 표토에 흰 가루가 생겨요. 질산화 칼륨 또는 질산화 칼슘.

흰 가루가 나타나거나 푸른 곰팡이 또는 붉은 곰팡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붉은 곰팡이가 나타나면 염류집적이 좀 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염류집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염류를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담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염을 잘 이용하는 작물들, 옥수수, 수수, 귀리, 호밀, 이런 제염 작물을 재배해서 염류를 좀 뭐랄까 이용할 수 있게끔, 또는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을 사용해요. 유기물, 무기물은 오히려 염류집적을 더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환토 또는 객토, 토양 자체를 바꾸거나 좀 개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윤작이나 깊이관리에서 심토를 반전시키든지, 또는 석회 등을 시비해서 염류장애를 좀 막아봐야 될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시설 재배 현상에 대한 대책이네요. 대책으로 옳은 것만. 안녕하세요. 시설 재배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 현상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해결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한 장비 없이 이 현상을 확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 토양 안에 물을 부어보면 토양이 흡수가 되지 않고 물이 토양으로 흐르는 현상이네요. 자, 일단 이거 여기서 나온 거 알겠죠? 염류집적 됐을 때 프로르죠. 둘째,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담고 토양을 유리컵에 적당 희석한 뒤 물이 맑아지고 물이 가라앉는 것을 체크해 보면 흙이 천천히 가라앉는 동안 물이 뿌옇게 지속되는 경우, 토양 속에 있는 염이 녹아서 뿌옇게 되는 경우. 세 번째, 하우스 안에 붉은 곰팡이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염류집적에 대한 대책이네요. 염류집적에 대한 대책. 자, 일단 담수. 그렇죠. 물을 줘서 염류를 좀 녹여내는 방법 괜찮고. 근연 작물. 아, 물이, 이게 좀 단어가 어렵긴 한데, 근연은 같은 과 작물 재배 안 되죠, 이건. 연작장에 나타나죠. 킬레이티제. 그렇죠. 이 염류를 다시 작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는 킬레이티제를 시비를 한다고. 자, 탄질비가 낮은 게 아니고 높은 유기물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염류 집적 시에 어떻게 담수 물로 녹이든지, 아니면 제염작물,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흙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윤작이나 깊이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킬레이티제 해서 토양 내 염류하고 불용성 양분을 작물이 흡수하기 쉬운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킬레이티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다음 사례에서 유기물의 구성 성분,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보통 유기물 하면, 유기물의 구성 성분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속의 구성 성분은 뭐 탄소, 수소, 산소, 뭐 마그네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유기물이 퇴비가 되는 과정이네요. 유기물이 퇴비가 되는 과정. 자, 땅 속에 들어간 유기물은 우선 용해와 압력 등으로 인해서 물리적 분해가 발생이 됩니다. 이후 사상균, 방성균, 세균 등의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화학적 분해가 나타나요. 이때 유기물의 두 가지 구성비가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미생물의 에너지가 되는 구성성분. 뭐예요? 탄소죠, 탄소. 영양원이 되는 건 뭐예요? 질소. 질소. 질소. 그러니까 이걸 뭐라, 이걸? 탄소와 질소의 비율, 탄질비라고 그래요, 탄질비. 그래서 구성성비가 2, 30대 1이 되면 알맞은 퇴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가는 탄소, 나는 질소가 되겠네요. 자, 탄소는 비료의 3요소 중에 하나다. 탄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해요. 구성 성분에. CHO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 그런데 비료의 3요소는 아니죠. 왜냐? 탄소는 그냥 그 이산화탄소로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비료로서 굳이 공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료의 3요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료의 3요소는 뭐죠? NPK죠, NPK. 자, 나는, 질소는 토양에서 음이온과 양이온 두 가지의 형태의 무기이온으로 존재해요. 질소질 비료는 일단 처음에 분해가 되면 암모늄 형태로. 근데 암모늄은
양이온 상태예요. 양이온 상태. 그리고 그 질산화 세균으로부터 질산태로, 그건 음이온 상태. 토양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음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양이온이 부착성이 좋은 거고, 질산화는 같은 음이온 상태니까 부착률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질소는 크게 그 암모늄의 양이온, 질산태의 음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가는 나보다 식물체 함량이 적다. 식물체 함량은 탄소가 훨씬 많습니다. 자, 가와 나가 포함된 물질은 탄소가 포함된 탄산, 암모늄, 질소. 이제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10번의 정답은 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꽤 어려워요. 지금 식물 전공 친구들이 또뭐 그렇게 쉽게 보지는 못할 문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탄진비, 탄소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요. 질소는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탄질 비율은 230대 1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료의 3요소, 3대 요소, NPK. 그 다음에 칼슘에서 4대까지 가면 칼슘. 그 다음 정도면 마그네슘 정도 될수 있겠죠. 자, 식물체의 필수 원소예요. 다량원소와 미량원소. 이게 어떻게 나눠졌냐면, 식물체를 말려요. 수분이 하나도 없게끔. 그리고 나서 그 식물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많이 들어있는 거. 그게 다량원소. 좀 적게 드는 게 미량원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CHO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NPK가 비료의 3대 요소가 되는 거죠. 4대까지 가면 이렇게. 네. 아시겠죠? 자, 주성분에 따른 비료 성분 보면 질소질비료, 요소,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등으로 들수 있고, 인산 비료 보면 과인산, 석회, 용가린, 용성인비, 골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칼륨 비료는 염화 칼륨, 황산 칼륨, 질산 칼륨으로 나눌 수 있고, 기타 뭐 석회 질비료, 귀산질 비료. 귀산질 비료는 어디에 많이 써요? 벼에 많이 쓰죠. 벼에. 자, 성분 생리적 반응에 따라 주성분에 따라 3요소, 비료의 3요소,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륨 비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화학적 반응에 따라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눌 수 있고, 생리적 변화에 따라 작물 다 이용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죠. 식물을 봤더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 무엇이 부족한가, 아니면 무엇이 많은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항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질소. 질소는 식물체 내 단백질 주요 성분이에요. 단백질. 보통 그 광합성을 하면 가장 많이 만드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질소가 들어가면 이게 단백질이 됩니다. 그런데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콩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겁니다. 식물체의 질소는 중요한 단백질 주요 성분이고요. 뿌리 및 지상부 발육과 생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지베렐린 합성에 도움을 주죠. 자, 질소가 많아지면 식물체가 키가 훅 커요. 키만 커. 그러니까 약해요. 결핍이 되면 성숙한 아래잎부터 노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잎이 작아지고 빨리 늙고 생육이 나빠집니다. 질소 과잉 결핍 증상입니다. 다음, 피. 인산의 결핍 증상. 일단, 인산은 핵산하고 생체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뿌리, 신장, 세포 분열, 결실, 성숙을 빠르게 하고 호흡 및 광합성 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부족해지면 잎색이 엷어지면서 검은 녹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고요. 잎이 작아져요. 잎이 작아지고 생장 억제되고 아래쪽 잎부터 괴사합니다. 잎이 작아지면 일단 광합성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자, 그리고 토양의 온도가 낮으면 흡수가 억제돼서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양 온도가 낮으면. 다음, NPK 중에 K, 칼륨. 칼륨은 효소 활성 촉진하고 세포 팽압 조절하죠. APA랑. 그리고 저장기관의 발육 촉진하고 수분 흡수 기능 촉진하고요. 병해충 불량 환경에 대해서 적응력을 높입니다. 적응성. 그런데 결핍되면 세포 팽압이 낮아져.
평합이 낮아지면 이 비쳐지죠.

아래쪽 입의 폭이 좁아지고요. 입 둘레가 갈색으로 변하고 가뭄이나 고온의 견디림이 약해집니다. MPK, K. 그 다음에 4대까지 가면 칼슘. 비료 성분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영양소입니다. 자, 일단 칼슘은 세포벽 생성과 강화에 관여하고요. 생물체 조직 강화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 증대시키고 수확물의 저장력, 그리고 산성토양 계량해요. 산성 칼슘질비료의 대표적인 게그 석회. 산성토양 계량하고 토양의 물리성 계산합니다. 칼슘은 식물 체내에서 이동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조직에 좀 늦게 가죠. 그러니까 새로 생긴 조직에서 칼슘의 부족 증상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어린 잎, 생장점, 과실, 이제 생기는 그런 조직에서 결핍 증상이 주로 나타나.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속잎이 썩거나 잎 끝이 말라요. 무슨 말이냐? 배추를 보면 바깥 잎과 안쪽 잎을 보면 어디가 새로운 잎이에요?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죠. 그러니까 그 속잎이 썩거나 잎의 끝이 마릅니다. 틱번 현상이라 그래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망이나 토마토의 경우는 배꼽 썩은병이 나타나고요. 참외 같은 경우는 약간 좀그씨 부분이 시큼한 냄새가 나는 발효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마그네슘은 엽록소 구성 성분이에요. 광합성 작용에 관여를 하겠죠. 자, 아랫잎부터 잎맥 사이가 황변이 되고요. 밀, 귀리 등은 엽록제가 구슬 같은 반점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비 방법인데, 시비는 그냥 그 표면에 하는 표층, 그리고 뿌려놓고 한번 토양을 반전시키는 전층, 그리고 토양 안쪽으로 주는 심층, 그리고 이랑 사이에 주는 측조, 녹여서 주는 주잎, 아니, 녹여서 주입하는 주잎 시비가 있고, 물에 녹여서 그 잎에 처리해 주는 옆면 시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효과에 따라 속효성,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무기질 비료들이 빨리 나타나죠. 지효성 비료는 유기질 비료 등이 이렇게 나타나고, 완효성 비료는 속효성 비료를 한번 코팅을 해서 천천히 녹게끔, 그래서 비료 효과가 천천히 오랫동안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완효성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시기, 언제 비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작물을 심기 전에 미리 주는 밑거름, 작물을 심고 난 다음에 위에다 주는 덧거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해충이에요. 농작물 및 가축의 성장과 인간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곤충을 해충이라고 그러죠. 해충은 유충하고 성충의 가해부위가 좀 다르죠. 대표적으로 물바구미 같은 것들. 자, 다양한 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줍니다. 크기는 작은데 알을 많이 잡고 세대 기간이 짧아요. 부화한 후에 어른이 빨리 또 빨리 그 다음에 또 산란하고 이 세대 기간이 짧아서 피해가 큽니다. 효과적인 방제 방법은 해충의 생리 형태 특징을 잘 이해하고 해충별로 방제법과 시기를 달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8강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퀴즈에서 다음 퀴즈에서 가에 들어갈 비료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다음 문제에 제시되는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힌트는 우리나라에서 공업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최초의 화학 비료예요. 무기질 비료라는 얘기네요. 무기질 비료. 자, 두 번째입니다. 유안이라고도 불리게 합니다. 유안. 식물 전공인 친구들은 아마 알고 유안이라고 불리면. 마지막 힌트로 화학식으로 NH2SO4, 황산 암모니아네요. 황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을 지닌 흰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황산 암모늄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무기업료 공업적이니까 공업적으로 보면 이게 복합인지 뭔지는 잘 모를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무기 공업적으로 최초 화학 비료니까 생리적 반응에 따라 이것도 잘 모를 수 있겠네요. 속효성 요건 찾아낼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런데 유기질 비료는 아니고 무기질 비료죠. 근데 이제 이게 황산 암모늄이니까 제조 과정에 따라 황산 암모늄은 질소질 비료죠. 암모늄 때문에 NPK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단일,
단일비료. 두 가지 이상 MPK 중에 뭐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질소질비료만 들어가 있으니까 단일비료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생적 반응에 따라 산성비료에 속하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온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황산암모늄 질소와 황으로 된 함유된 비료입니다. 질소질 비료입니다. 물에 잘 녹는 흰색 결체로 흡습성이 적어 보관이 용이합니다. 속효성입니다. 속효성.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세모세모 기업이 개발한 비료의 개발 계기가 된 원인. 자, 세모세모 기업이 개발한 폴리머 코팅 속 비료는 녹는 시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네. 기업 대표는 이 폴리머 코팅의 정도를 미세하게 조정해 작물에 따라 이론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한 번만 뿌려도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기존 비료의 8분의 1만 사용해도 고품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아, 코팅됐네요. 8분의 1만 사용할 수 있는 건 뿌려놓고 비료기가 퍼졌을 때 이게 비가 오면 용탈돼서 나가버리죠. 그러면 또 뿌려야 되고. 그래서 비료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천천히 녹게. 천천히 녹게. 봅시다. 그럼 토양의 산성화. 관련 없죠. 일단 비료기가 빨리 사라져서 천천히 녹는 거니까. 작도층 용탈. 작도층이라는 건 뿌리가 이제 흡수하는 쪽에 그 영양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빠져나가니까 천천히 녹게끔. 그래서 원인은 여기에 맞겠죠. 완효성 향상은 원인보다는 결과죠. 만들어진 목적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죠. 천천히 없게끔. 그리고 토양 염료 집적 관련 없고요. 토양 중금속 결합도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녹게끔 만들어진 원인은 뭐 때문에 비료 성분이 너무 빨리 용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비료를 만들게 되었네요. 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효과 지속 기간에 따라 속효, 지효, 완효로 나눈다고 그랬죠. 속효는 일반 무기염료들. 그래서 빨리 녹습니다. 빨리 녹으니까 효과가 빨리 와요. 지효성은 유기물들. 천천히. 완효성은 이 속효성 비료를 코팅해서 천천히 녹을 수 있도록 하는 비료가 완효성 비료가 되겠습니다. 자, 식물 문항 중에서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나오네요. 이 부분이 나오면 지금까지 굉장히 높았어요. 방금 나왔던 비료 부분도 요즘에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고. 자, 병원체는 크게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선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곰팡이는 균사 포자를 형성하고 대부분 10도에서 30도 온도와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세균, 끈끈한 점액질로 상태를 생각하고 건조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고요. 바이러스, 기생균으로서 살아있는 세포에만 증식합니다. 곰팡이 세균은 때려잡을 수 있어요. 뭘로? 살균제로. 근데 바이러스는 잡을 수가 없어. 파이토플라즈마도 안 돼. 그러니까 잠시 후에 보면 곰팡이성 질병이 어떤 건지, 세균성 질병이 어떤 건지, 바이러스성 질병, 파이토플라즈마 질병이 어떤 건지가 나올 건데 그 질병을 외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러스하고 파이토플라즈마는 살균제를 뿌리지 않아요. 그냥 뽑아서 태우든지 그냥 버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곰팡이나 세균은 뭘로? 살균제로 가능합니다. 자, 병원체 종류에 따른 분류. 곰팡이성 질병들, 도열, 모자르, 흰가루, 녹병, 깐부기병 이런 병들이 있어요. 세균병에 흰마름병, 풋마름병, 무름병, 둘레싸구병 등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살균제로 처리가 가능하다. 바이러스는 살균제 처리 안 됩니다. 파이토플라즘 안 됩니다. 선충은 이건 딱히 외우지 않아도 질병명 자체에 선충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찾아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곰팡이 세균은 질병을 좀 알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전공이 아닌 친구들은 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걸 각 병마다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제시문에 보면 그 설명이 잘돼 있어. 이 단어들이 들어가게 뭐가 잘 녹해졌다든지 아니면 흰 가루 같은 뭐 그런 게 끼었다든지 이렇게처럼. 그래서 그이 질병과 같은 병원체인 질병을 거라 뭐 이런 문장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세균과 곰팡이는 질병을 좀 외워놓아야 됩니다. 자, 다음 농약. 농약. 작물의 재배.

입에 그리고 저장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 잡초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농약 및 생물농약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뭐 생장 조절제 아니면 약효 증진하는 보조제 다 모든 걸다 농약이라고 합니다. 농약의 범위는 농약, 생장 조절제, 생물농약, 천적,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잡초를 다 뜯어 먹였다. 생물농약이에요. 그것도 농약이 들어갑니다. 비료들도 다 농약에 해당됩니다. 자, 농약의 종류와 표시 색. 이건 이제 선택지나 답지에 나오죠. 답지에 이제 표현이 돼요. 어떻게? 표지색이 초록색인 농약으로 처리한다. 표지색이 뭐 분홍색인 농약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조금 아까 나왔던 바이러스성 질병이 나왔는데 표지색이 분홍색인 농약으로 처리한다. 정답, 오답? 이러면 오답이죠. 왜냐하면 살균제는 파이토플라즈마나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열병이나 뭐 이런 녹병 이런 병이 나왔을 때 표지색이 노란색인 농약으로 처리한다. 이러면 정답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표지색이 무슨 색이냐에 따라 살충제냐, 살균제냐, 살비제냐, 제출인지를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대표적으로 분홍색과 초록색이 특히나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살충, 살비, 초록색이고요. 제초제, 적색은 비선택성, 다 죽이는 거고, 노란색은 선택성. 그것만, 다른 작물과 같이 있어도 그것만 죽일 수 있는 농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생장조절제. 굉장히 잘 나오다가, 또 한때는 좀안 나왔다가, 근데 요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내용이에요. 생장조절제, 다른 말로 하면 식물 호르몬이에요, 식물 호르몬. 종자가 발화해서 자라면서 개화결실, 그리고 죽기까지 식물의 모든 생장과 발육을 조절해주는 물질로서 식물 호르몬이라고 돼요. 정말 사용하는 양은 요만큼 굉장히 미비한 양이 사용이 되지만 굉장히 정확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촉진하는 생장조절제 4개. 옥신, 에틸렌, 지베렐린, 시토키닌, 그리고 무언가를 억제하는, 못하게 막는 APA, 엡시스산, 또는 아부시스산,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APA로 많이 표기하죠. 자, 옥신은 굴광성, 지금 다 공부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죠? 옥신은 굴광성, 빛을 향해 굽어지는 현상에서 나타난, 거기서 밝혀진 호르몬이에요, 옥신. 자, 옥신은, 기관 및 줄기의 신장, 착과, 촉진, 과일의 비대, 굴광성, 뿌리 발생, 유도 등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농도를 짙게 해서 사용하면 농약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틸렌, 유일하게? 지금, 그러니까 식물 호르몬이 5개가 전부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5개만 배웁니다. 이 5개 중에 유일하게 기체로 된 호르몬입니다. 노화 및 성숙 촉진해요. 착색, 개화 촉진, 고추가 빨갛게 물들었다. 노화. 그렇죠? 참외가 노랗게 물들었다. 노화, 성숙 촉진. 이런 효과를 합니다. 지베렐린, 키다리병을 유발하는 곰팡이에서 유래된 물질인데, 대표적인 게, 단위결과, 포도, 씨 없는 포도 만들 때 많이 쓰죠. 시토키닌, 세포 분열 및 발화 촉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APA, 무언가를 억제할 때 많이 써요. 이거 휴면 물질에서 분리돼서 나온 건데, 낙엽의 탄리 촉진, 옥신과 지베렐린 생성을 억제, 그리고 휴면 유도, 기공 개폐, 칼륨 양이온하고 기공 개폐하는데 그 역할을 하죠. 자, 관련된 문항 풀어보죠. 다음 사례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생장 조절제, 식물 호르몬 조금 아까 5개 했죠. 거기 그 생장 조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학생회에 있는 농업기초기술 수업 시간에 생장 조절제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로 작성을 했어요. 자, 가 생장 조절제는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발생해서 식물 생장을 억제하네. 촉진하는 건 되게 억제하는 거 하나 있었어. 기공 폐쇄 낙엽 촉진하는 거. 가는 뭡니까? 엡시스산. APA라고 하는 거죠. APA. 자, 나는 잘 익은 사과나

0: 바나나에서 많이 발생해 낙엽 축진, 숙기 잘 익게 노화를 시켜서 성공한 건 뭡니까? 에틸렌. 에틸렌. 그렇죠? 그러면 가는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 APN은 단위 결과를 유도하지 않고 뭔가를 막아. 단위 결과 유도하는 건 뭐예요? 씨 없는 포도 만들 때 쓰는 거. 지베렐린. 나는 식물체에 상처가 생겼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에틸렌. 식물체에 스트레스 줬을 때 에틸렌 많이 발생해요. 자, 가나는 켈러스 발생을 유도한다. 켈러스 발생은 시토킨인 또는 옥신이 많이 유도를 하죠. 에틸렌 용이고요. 상온에서는 가, APN은 액체, 에틸렌은 기체죠.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생장조절제 방금 나왔던 게 에틸렌과 APA였죠. 생장조절제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에틸렌. 이제 그 다음이 옥신하고 지베렐린 정도 될 겁니다. 네. 에틸렌은 노화한다는 거. 노화한다는 거. 자, 다음 그래서 알수 있는 농약을 적용 대상과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을 옳은 것이죠. 이 농약은 석회유의 황산구리액을 녹여서 만든 약재로 1885년 보르도,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우연히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예요? 석회 보르도액이네, 석회 보르도액. 병원균 포자가 날아오기 전에, 병원균이 감염되기 전에, 작물의 살표에서 포자가 발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광범위한 병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우세요. 예방을 하는데 어떻게? 미리 보호막을 씌워놓는 거네요.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떨어지므로 조제 후에 바로 사용을 해야 되고, 치료 효과는 없어요. 치료는 없죠. 그러니까, 그 포자들이 못 붙게 하는 거. 또한, 살포할 때는 적정 농도와 양을 준수해야 하며, 이건 뭐, 어디나 맞는 말이죠. 약효를 내기 위해서 피막이 형성돼야 하는데, 강우, 비가 있으면 효과가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작물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헷갈리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농약의 적용. 포자가 와서 달라붙기 전에 막아주는 거예요. 자, 보호, 직접, 침투성, 접종, 소화했네. 뭐, 누가 봐도 보호제, 보호살균. 자, 보호살균제는 포자가 발화해서 이제 작물체 채널을 침투하는 것을 아예 막아주는 막 형상을 하는 거고, 직접 살균은 말 그대로 직접 죽이는 거예요. 병원균 포자의 발화나 침입 방지, 침입한 병원균을 제거하는 약제, 기타 살균제로 종자 소독제, 토양 소독제, 과실 방부제 등이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물 자원 관리 기술도 이제 두 개로 해서 나눠봤는데, 이 앞층까지 20 그러니까 23강째 했던 것보다는 오늘 했던 내용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내용, 특히나 이제 8강, 9강의 내용이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고요. 거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나중에 수능 완성,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차량이 침수됐다면 이렇게 대피하세요. 주행 중 물이 차오른다면 멈추지 말고 저속으로 한 번에 통과하세요. 차량을 정차하거나 기호를 바꾸면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수압으로 인해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창문을 열어 대피로를 확보하세요. 만약 창문으로 탈출이 어렵다면 당황하지 말고 물이 배까지 차도록 기다린 후 문을 여세요. 주행 중 시동이 꺼졌거나 주차한 곳이 침수된 경우 차량을 과감히 버리고 대피하세요. 특히 지하 주차장은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착한 대피를 위해 행동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사람들이 사실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정말 재밌을걸요? 기이한 생명체가 등장하는 소설들만 모아갖고 왔습니다. 저는 기이한 게 너무 좋아요. 약간 취향이 조금 마이너한 취향인가 봐. 기이한 게 그렇게 좋아요. 기이한 생명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1: 그냥 기이한 생명체라고 하면 이제 외계인이나 요새 뭐 그런 괴수 영화 같은 거 많잖아요. 엄청 크고 뭐 힘도 세고 아니면 인간보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저는 심해어 같은 것도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예상 가능치를 넘어선 어떤 존재에 대한 흥미가 좀 있어요. 그 흥미는 두려움과 흥미가 섞여 있는 모호한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를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프랑켄슈타인을 뽑아요. 나는 이게 철학 소설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SF 같기도 하고 진짜 과학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조금 공포 소설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총천연색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프랑켄슈타인을 안 읽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프랑켄슈타인은 근데 다들 알고 있어요. 프랑켄슈타인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1: 여기
0: 뭔가
1: 이렇게
0: 푸르댕댕하고 못 박혀 갖고서는 뭔가 얼굴이 이렇게
1: 상처가 많고
0: 상처 있고 뭔가 이렇게 꿰맨 자국이 좀 있어야 되고 덩치 크고 막 이렇죠. 제목은 프랑켄슈타인이지만 항상 책을 읽을 때는 앞뒷면을 좀 핥아 먹어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클루, 흔적 그런 걸다 이렇게 채집을 해야 돼요. 부제가 있어요.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제목 너무 멋있지 않아요?
1: 오늘 그런 부제가 있는 줄
0: 부제
1: 몰랐어요.
0: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리 셸리가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가져다가 현대의 신화를 새로 썼다. 저는 이게 일종의 현대적인 신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메테우스는 뭘 훔쳤는지 아시나요?
1: 불로 알고 있어요.
0: 그렇죠. 불을 훔쳤어요. 신의 영역이었는데 손을 댔죠. 인간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셸리의 작품 안을 보면 생명의 불꽃을 훔치려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쳤듯 이 과학자는 생명의 불꽃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인 거죠.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괴물 이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 여기 이렇게 뭐못 박히고 흉터나 그 이미지, 그 친구는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창조주, 미친 과학자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티브가 지금 현대 대중문화에 이어진 모티브가 생기는데, 매드 사이언티스트 들어보셨죠?
1: 들어보죠.
0: 어디에나,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에도 있고, SF에도 있고, 과학에 미쳐갖고, 가정, 뭐, 자식 다 잊어버리고, 막 매진하는 그런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여기서 기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체는요, 악마, 그것, 괴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얘를 만든 사람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괴물에 대한 오해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그 괴물을 되게 나쁘고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쁘게 되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얘가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나쁘게 태어난 애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을 했고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도 했고 아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들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가난한 가정에 가서 그 괴물이 장작도 패주고 밤에 몰래 몰래 선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자마자

0: 사람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공격하고 막 무기로 막 찌르고. 그래서 이 괴물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본성이 점점 나빠졌다. 이 작품 읽기 위해서는 우선 19세기에 19살 소녀가 쓴 작품이라고 이거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1818년도에 어떻게 이 작품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를 메리 셸리 생애와 함께 알아야 돼요. 그때 19세기 초반에 여성의 지위라는 것을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메리 셸리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상가였어요. 혁명적 아나키스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서점 주인이기도 했죠. 아, 우리 메리는 똑똑하구나. 우리 메리 책 많이 읽으렴. 그리고 하필 또 서점이야. 그러니까 밤껏 읽으렴. 이렇게 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서점에 퍼시 셸리라고 하는 한 시인이 도망쳐서 이렇게 조금 나 좀 숨겨주세요 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자기 동지니까 사상적 동지니까 숨겨주거든요. 근데 퍼시 셸리라는 사람은 사실 그 당시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었는데 오기 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딸하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렇죠. 둘이 어떻게 했느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바이런의 별장이 있었어요. 그 바이런의 별장에 우리 좀 거기서 좀 머물게 해줘서 을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16년도 어느 날 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여름밤, 우리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데 무서운 이야기 되긴 할까? 하게 된 거죠. 그때 모였던 사람이 당대의 미남자이자 대문호였던 시인 바이런. 바이런을 추종하고 있던 의사 폴리도리. 그 다음에 퍼시 셸리, 메리 셸리. 아직은 결혼하기 전 단계예요. 이렇게 네 명이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 내기를 하게 된 겁니다. 1816년 그날 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두 괴물이 탄생해요. 프랑켄슈타인하고 뱀파이어하고. 바이런이 피 빨아먹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폴리도리가 받아서 뱀파이어를 씁니다. 바이런이 모델이었어요. 이 뱀파이어에게 뭐가 나오냐면 늙지 않고 이상하게 창백한 어떤 미남 귀족이 한 여자랑 결혼하고 이제 사람들 흡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짧고 그냥 뭐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던 얘기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갈바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갈바니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있는데 죽은 개구리한테 이렇게 전기 자극을 했더니 개구리가 움찔 움직인 거야. 죽었는데 이게 근육이 자극이 돼서 움찔 움직인 거예요. 한 30년 정도 지났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했대요. 전기 자극을 줘서 개구리 움직이게 했다면, 죽은 개구리도 움직이게 했다면 전기 자극을 아주 많이 주면 산 사람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시기가 1800년대 초반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그날 밤에 들었어요, 메리 셸리가.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쓰기 시작한 게 프랑켄슈타인. 2년 후에 나왔습니다. 1818년도에. 옛날 이 시기 때는 어떤 소설들이 유행이었냐면 편지 형식, 그리고 일기 형식이라든지 서간식이 되게 서간체가 되게 유행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서간문이에요. 어떤 한 선장이 누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은 북극을 항해하려고 해. 왜 북극일까?
1: 그러게요.
0: 이거는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근대적 인간의 욕망이에요. 모르는 곳을 알고 싶다. 내가 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싶다. 그 미지의 세계로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인간을 하나 죽게 돼요. 다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 썰매에서 건져낸다고. 그게 바로 프랑켄슈타인 박사였어요. 그래서 괜찮아? 다 죽어가는데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그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요,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나는 지금 한 악마를 쫓아가고 있다. 악마를 보았니? 그래, 어떤 커다란 형체가 개썸매를 타고 저 북극을 하는 걸 봤어. 그게 바로 내가 쫓으려는 나의 생명체이자 내가 창조한 생명체이자 악마다 라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선장이 누나한테 편지로 써서 계속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기묘한 밤이 스위스 제네바의 1816년도의 밤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태어난 곳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예요. 유명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 자연 철학에 경도되는 거예요. 이 당시 한창 근대 과학이 막 폭발적으로
1: 네.
0: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근대 과학이 아, 내가 이제 할수 있어. 막 넘어설 수 있어. 막 이런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북극도 갈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명체도 만들 수가 있어. 신의 영역이지만 내가 할래. 이런 열망이 가득하던 시기여갖고 조각조각 예쁜 걸 모아서 나는 예쁜 생명체를 만들이라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렇게 시체 안치소, 공시소, 뒷골목을 다니면서 시체를 이렇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모아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태어난 애가 안 예쁜 거야. 우선 작은 건 만들기가 힘드니까 큰걸 만들었어요. 혈관이라든지 근육을 조그만 걸 만들기 너무 정교하게 만들기 힘드니까 큰걸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커도 예쁠 줄 아는데 너무 흉측한 것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무서워서 너무 흉측한 게 나왔다 싶어갖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1: 바로 도망을.
0: 도망갔는데 얘는 이제 눈을 뜬 거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를 만든 사람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 혼자 배고프니까 혼자 뭐 잡아먹고, 혼자 막 추우니까 혼자 막 도둑질해서 입고, 이렇게 불쌍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의 창조주를 찾아옵니다. 창조주를 찾아와서 너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니? 나한테 이렇게 왜 고통과 외로움을 주니? 왜날 낳아놓고 책임져주지 않니? 왜 도망갔니? 라고 얘기를 원망을 막 쏟아내요. 이때 우리 그 책에서는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책의 그 앞에 보면 에피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이 책에 뭔가 등대가 될 만한 문구를 다른 곳에서 따와서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사가 기가 막혀요. 읽어줄게요. 제가 청했습니까, 창조주여? 흙으로 나를 인간으로 빚어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끌어올려 달라고? 신라권 중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신라권이 그 잃어버린 낙원이잖아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그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이게 신라권 10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쫓겨나는 아담이 절규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달라고 안 했는데 당신이 나를 빚어놓고 나에게 당신 멋대로 고통과 죽음을 주는구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들으면 아담 혼자만의 대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거죠.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신의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그리고 괴물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괴물이 자기 창조주 프랑켄슈타인 박사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현대 인간은 안 할까요?
1: 하죠.
0: 하죠.
1: 할 수도 있죠.
0: 할 수도 있죠. 저는 이게 왜 철학소설 같으냐면 이게 많은 예술가들이 고민하던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던 문제예요. 간단히 줄여 말한다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그냥 던져진 다음에 난 여기 왜 왔을까?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철학의 어떤 질문의 출발점이고 사람들이 약간 불행을 느끼거나 조금 힘들어할 때 느끼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궁금해했기도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은 읽기 전에는 프랑켄슈타인은 나쁜 존재, 부정적 존재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막판에 그게 깨져요. 왜 깨지냐면 이 선장이 구한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미친 과학자가 몸이 쇠약해서 죽거든요. 그배 안에서 죽어요. 근데 얘가 죽자마자 도망치던 그 괴물이 나타나요. 슬픈 표정으로 나타나. 아마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는 왜 다스베이더가 아이 그 뭐지?
1: I am your father.
0: 약간 그런 거 하잖아.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되게 슬픈 표정으로 자기 창조주를 바라봐요. 그래서 선장한테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먼 곳으로 떠날 거야. 저 북극으로 갈 거야. 나를 쫓지 마. 가서 나는 나를 화형시킬 거야. 나한테 불을 질러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지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일 짠한 건 괴물이다.
1: 그러게요. 불쌍해요.
0: 드라큘라는 제일 상업적으로 핫한 캐릭터예요. 드라큘라 영화 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미지는 약간 망토 같은 거 하고 다니고.
0: 어둠의 황제.
1: 네, 맞아요.
0: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의 드라큘라는 브램 스토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 원형이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어떤 연극 배우의 매니저 였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극장 관리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기괴하고 좀 이상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중에 성공한 게 드라큘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폴리도리가 맨 처음에 더 뱀파이어를 썼을 때는 거기는 되게 섹시한 이미지에 젊고 매력적인 뱀파이어가 나오는데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좀 무서워요. 이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의 원형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1: 네.
0: 우선 트랜실바니아의 한 성에 드라큘라 백작이 살아요.
1: 네.
0: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한 그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내가 영국에 저택을 사고 싶어. 변호사를 불러줘. 그래서 조너선이라는 변호사가 트랜실바니아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2: I am 드라큘라.
0: 무시무시한 어떤 느낌이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자, 우선 키가 커.
1: 네.
0: 얼굴이 하얘요. 창백해. 그리고 뭔가를 먹질 않아. 집안에 거울은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밤에 나갔더니 이상하게 무서운 여자 세 명이 나타나서 나를 막 이렇게 쫓아다녀. 이게 뱀파이어의 새 와이프거든요.
1: 네.
0: 역시 뱀파이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조너선이 겨우겨우 탈출을 해요. 탈출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조너선 사라지고 뱀파이어는 50개의 관에 자기 트랜실바니아 조상의 흙을 다 채워놓고 그 관에 하나 이렇게 누워갖고 범선을 실어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조너선의 약혼녀인 미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을 노리고 흡혈을 하기 시작해요. 흡혈을 당하다가 피가 없어서 빈혈로 죽으면 드라큘라로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1: 네.
0: 약간 감염 같은 거죠. 전염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데 누가 막냐면 반헬싱. 많이 들어봤죠.
1: 네.
0: 반헬싱 교수 네덜란드에서 파견 왔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왔어요.
1: 네.
0: 그다음에 조너선의 친구인 의사. 조너선 이렇게 셋이서 미나를 지켜내고 결국 드라큘라 심장에 말뚝을 박아버리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악마는 퇴치가 됩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랜실바니아는 유럽의 중심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외부에서 이교도가 흘러들어온다라든지 이민족이 조금 우리를 침입한다라든지 이렇게 불순한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심을 읽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저는 이거를 중세와 근대의 격돌이라고 보거든요. 자, 트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드라큘라는 백작입니다. 중세의 귀족이죠. 그리고 혼자 높은 고성에서 살아요. 그것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키도 크고 힘도 아주 세요. 옛날 중세 때는 고기를 먹고 키가 크고 힘이 세다라는 것은 이건 귀족들의 특권이에요. 하층민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못 먹지.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얘. 노동을 안 해. 하얘. 중세 귀족의 특징이 드라큘라 백작한테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작을 이겨내는 세 명의 사람을 계층적으로 풀이하다면 첫 번째 조너선은 법률가예요.
1: 네.
0: 변호사. 친구가 의사예요.
1: 의사.
0: 막 미나가 아파하고 그러면 주사 놔줍니다. 생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반헬싱은 교수이자 과학자예요.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법학과 의학 가장 근대적인 학문이 뭉쳐서 이 중세 귀족을 퇴치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계급하고 계급이 바뀌는 얘기구나.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라큘라는 처치당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나쁜 존재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었어.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흡혈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대의 의미로 보니까 피 빨아먹었다 아예 아파 약간 이게 아니라
1: 그러네요.
0: 조금 거대한 흐름을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미있었어요. 그 뱀파이어가 해를 받으면 이제 사라지고 네. 아니면 목을 잘라서 그걸 태우고 네. 아니면 심장에다 말뚝을 박아서 처치를 해야 된다.

0: 요런 공식이 여기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뭘로 공격을 하냐면 십자가.
1: 아,
0: 이렇게 십자가로 공격하죠. 모든 막대가 있으면 이렇게 두개 겹치면 십자가 되는 거예요.
1: 네.
0: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존화선을 지켜준 거는 어떤 여관집 주인이 줬던 십자가 목걸이가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냄새.
2: 마늘 냄새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0: 여기 마늘을 그래서 막 마늘 피자를 먹으면서 드라큘라를 이겨보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마늘을 먹는 건 안 나와요. 마늘 꽃이 나와요. 바닐싱이 마늘 꽃을 어마어마하게 공수해갖고 마늘 꽃으로 다 문질러요. 사방을 다 문질러. 약간 코로나 있을 때 소독하는 느낌으로 막 문질르고 그다음에 마늘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성체. 성수에 적신 빵을 빵을 맞아라.
1: 빵이요?
0: 성체에 적신 빵으로
1: 네,
0: 빵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좀 어설픈 걸로 싸워요. 성수를 적신 빵하고 마늘꽃이요? 두 가지 들고 있어요.
2: 마늘 목걸이 이렇게 하고.
0: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결국 말뚝은 나옵니다. 마지막에 말뚝을 탁탁탁 해갖고서는 처치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늘은 강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닐싱이 막 영화 보면 되게 멋있는 그런 무기들 많이 쓰거든요.
2: 네.
0: 그런 것은 없었다. 라는 것을 원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큘라를 우리한테 살려준 건 사실 소설이 아니라 영화라고 생각해요.
2: 네.
0: 제가 딱 한 편만 영화를 추천하라고 하면 정말 키아누 리브스가 등장하는 그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건 정말 안 본 눈 없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싶을 정도로. 키아누 리브스의 꽃미모를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힘들게 총 쏘는
1: 킬러로
0: 킬러로 활약하고 계신데
1: 힘들어하시죠?
0: 아, 나 너무 짜네요. 샤방한 키아누 리브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작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거예요. 보시면 원형을 아실 수 있고요. 이 드라큘라가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거의 아이돌급으로 가요. 아이돌로 가서 매력이 어마어마하게 강조가 된 그런 캐릭터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 나오는 그 작품입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드라큘라하고 늑대 인간하고 삼각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변형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2: 네.
0: 그렇지만 이리고 또 계보가 있기 때문에 변형이 가능한 거여서 고전의 현대화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에 많은 소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어요. 동양에서 기이한 생명체를 몽땅 모아놓은 고전 사전 같은 게 있어요. 산해경이라고. 들어봤어요?
2: 네.
0: 산과 바다에 대한 경전이에요. 네. 근데 열어보면 수음전이 엄들로 가득 차요. 심지어 이런 거야. 서역으로 몇 마리 걸어가면 관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슴이 뻥 뚫린 사람들이 살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가슴이 뚫려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 가마를 태울 때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태워드리지. 약간 이렇게 나와요. 어디로 가면 나무에서 아기가 열리는 나라가 있는데 아기가 열려서 응애하고 울다가 뚝 떨어지면 죽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디로 가면 저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어 아저씨들이 살아.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상상력이죠.
2: 네.
0: 거기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 거야 라고 하는 상상력.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런 몬스터들, 괴물들이 살고요. 실제로 게임 만든 사람들이 거기서 좀 참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서산경, 그러니까 남산경, 서산경, 북산경, 이렇게 산경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2: 네.
0: 서산경 중에 재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강. 근데 이 재강이 혼돈의 신이래요. 근데 이 재강이 다리가 여섯 개고 날개가 네 개고 얼굴이 없고 붉은 자루같이 생겼는데 이게 나타나면 이제 혼돈이 오고 그리고 얘가 가물을 잘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재강이 게임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몬스터가 참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 그렇죠, 네.
0: 여기저기 몬스콘 있는 몬스터 다 끌어와야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몬스터 중에서 쓰이는 애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몬스터가 막 드글드글한데 제가 소개할 건 산해경은 중국 거고요. 제가 소개할 가파는 일본의 수생 생물 괴물입니다. 이 가파라고 하는 존재는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가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2: 네, 가파라는 단어는 들어봤어요.
0: 어디서 들었어요?
2: 이게 맞는 그 가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다 미는 머리니까 이제 가파컷이라고 해서.

0: 갑판은 무선은 아니거든요. 이 갑판을 근대에서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작가가 있어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가 일본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상이 있어요. 아쿠타카와 문학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급이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 문학상 같은 급이에요. 유수한 문학상 있지만, 오, 이상 문학상 탔어! 라고 하면, 이상은 천재 소설가였기 때문에, 와, 소설계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고 큰 상이지, 이상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라고 하면 약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쿠타카와 문학상을 이번에 어느 소설가가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권위가 있는, 뭔가 실력이 인정되는 그런 되게 유명한 소설가예요. 이 사람이 말년에 썼던 중편 중에 갑파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는 재밌는 소설이 많거든요. 지옥변도 재밌고, 뭐, 코도 재밌고, 되게 뭐랄까, 풍자적이면서 생각할 만한 그런 단편 소설이 많은데, 사망하기 4개월 전에 발표됐던 작품이 이 갑파라는 중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의 또 말년의 정신 세계, 사유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걸 읽다 보면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게 걸리버 여행기를 떠올리게 돼요. 걸리버 여행기가 소인국 한 편만 있지 않다는 거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는 사실 네 편이에요.
1: 맞아요.
0: 소인국도 가고, 거인국도
1: 거인국하고
0: 가고, 그다음에 라퓨타도 가고, 그다음에 야후의 나라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있을 법한 어떤 풍자적인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방문기처럼 돼 있어요. 23호 환자가 정신병원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갇혔느냐? 자기는 갑파의 세상이 더 멋있다, 훌륭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보기에 갑파가 어딨냐? 근데 본인은 나는 갑파의 세계를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걸리버가 영국에 가서 자기 본지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여행을 다시 간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시냇물가에서 있다가 갑파 어부를 하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갑파 어부를 쫓아가다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뚝 떨어지니까 갑파 나라가 나온 거죠. 거기에는 갑파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갑파 어를 배워요. 갑파 마을, 갑파 의사, 갑파 직업군이 쫙 있고요. 모든 사회 계층, 갑파 공장도 있습니다. 유리 공장 사장도 있고 별게 별게 다 있어요. 근데 다 갑파 버전이야.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살면서 이 인간 세상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도 하고 갑파 세상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좋았던 게 갑파 그곳은 이상향이고 거기엔 좋은 일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너무 좋았어요. 거기도 좋을 건 좋고 나쁠 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갑파의 출산이에요. 엄마 갑파가 이제 뱃속에 아기 갑파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배가 점차 불러옵니다. 출산 날이 돼서 이제 출산을 할때 아빠 갑파가 배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아기야, 너 나올래? 나오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권을 아기한테 주는 거예요. 이러이런 세상에 너는 나오고 싶니?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갑파는 응 나올래 하면은 출산을 진행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갑파가 아기 갑파가 태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안 나갈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람 빠지듯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배가 그냥 꺼져요. 이거는 선택권을 주는 거거든요. 태아한테. 이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1: 그럼요.
0: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가 서양판이라면 이 갑파는 동양판이어서 둘다 사실은 현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아주 강하거든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을 보고 수행평가로 또 몰아서 어떻게 조금 만들어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갑파는 중편이어서 그리고 되게 재미난 이야기여서 애들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어떤 책 읽는 시간이라든 그런 곳에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사실 저는 프랑켄슈타인 말씀하실 때 되게 머릿속에 스쳐가던 작품 하나가 피노키오거든요.
0: 왜?
2: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피조물인 이제 괴물이 있죠. 제페토와 피노키오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는데 결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노키오랑은. 피노키오는 결국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본인이 착한 어린이가 되는 결말이고, 반면 프랑켄슈타인은 말씀해주신 대로 비극적인 결말로 가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요새 해볼 수 있는 생각은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로봇권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작품을 연결시킨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갑파 같은 경우는 뭔가 생명윤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간 세상과 그다음에 갑파 세상, 그다음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간 세상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교하는 그런 생평가가 나온다면 되게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나는 비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0: 네.
1: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잘 보이고,
0: 네.
1: 그다음에 항상 의미는 뭔가 상대적일 수 있거든요. 선도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거고, 악도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건데, 이 비교할 만한 텍스트를 쿵짝을 잘 맞추는 거는 정말 좋은, 현명한 생각인 것 같아요. 비교 좋네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은 피노키오는 인간 아이가 됐잖아요. 인간 아이가 됐으니까 사실은 해피엔딩이 된
0: 그렇죠.
1: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에서의 그 괴물은 만약에 예쁜 외형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만들어 달라고 하고 막 그러겠지. 근데 이제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런 게 여기에 깔려 있어서 그
0: 그렇죠.
1: 외모 지상주의가 사실은 뿌리가 굉장히 오래된 거구나. 영화 디스트릭트 9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인데 뭔가 잘못 주입이 돼서 흉측한 외계인으로 점점 변해가거든요. 외모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친하던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아요. 달라진 건 겨우 외모일 뿐인데. 그래서 겉모양을 보고 저건 정상이다, 이건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사실은 현대사회에 깔려있는
0: 그렇죠.
1: 문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텍스트예요. 이것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괴물은 항상 인간도 못 되고, 뭔가 죽은 자도 아니고, 드라큘라는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니죠. 프랑켄슈타인에서의 괴물도 사실은 인간인 것 같지만 인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하죠. 항상 중간에 낀 자예요. 인간을 닮아 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도 곳곳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러면 영혼이 한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걸 가지고 올게요. 네.
0: 감사합니다.
2: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머리가 짧게 잘리고 더 이상 학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존경하는 정지용 시인이 있고 또 송문규가 있는 이 교도로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뒤에 보이는 건물이 심어가모 경찰서인데요. 윤동주가 학교 다닐 때 매일 봤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1943년 치안유지법 혐의로 윤동주가 저 건물에 투옥이 되게 되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92년 2월 16일에 첫 번째 윤노주 주매를 했습니다. 그때 한 100명쯤 그 모였는데 처음에 그 반지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쿄, 후쿠오카 그 중심으로 물론 교토도 그렇습니다만 네 윤노주 신흥 있는 모임인지 그런 것이 그 각지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면서 동주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항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주의 결정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과 이 우주강변에서 마지막으로 소풍을 오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 강변가에서 밥도 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동주는 아마 그 즐거운 시간이 친구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제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 고향인 또 EBS에 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께 어떤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3.1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등등등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오늘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1운동, 1919년 3월 1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른바 선진 강대국이 식민지를 거느린 것을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당시에요. 일본도 1910년에 이제 그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이제 없어진 이후에 강압통치를 하면 조선인들은 그냥 순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저항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3.1만세운동의 불씨를 살리자.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자. 없던 정부를 만들자. 정부가 생기면 이 3.1운동의 불씨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고 한성정부라고 해서 서울에 또 생겨요. 그리고 노령정부라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또 생겨요. 근데 노령정부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만 넘으면 바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한성정부는 이미 식민화되어 있는 서울 한복판에 정부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동아시아 최대 국제 도시였던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자 해서 이 세 정부가 통합이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탄생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짜잔짜잔짠 이란 국호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민국이요. 민자가 백성 민자잖아요. 왕과 사대부가 깨우침을 줘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우매한 백성. 그 민. 그 민이 국, 나라를 다스린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스스로 깨우치고 공부해서 만들어냅니다. 대한이 또 중요해요.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했을 때 그 일부에서는 망한 나라 이름을 왜 쓰냐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신석우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흥하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이란 국호가 탄생을 합니다. 상해 그 모여들었던 많은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목표는 같았어요. 나라의 독립이요. 그래서 23년 이후부터는 그 임시정부가요, 상해 임시정부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내요.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뭔가 큰 반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인의 국단이란 거를 만듭니다. 임시정부 산하의 그런 기관이었어요.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릴 인물이 이제 이봉창 의원입니다.

이사예요. 뭐다 들어보셨죠? 태극기 앞에서 싹 우씩 웃고 계시는 그 사진 다한 번씩 다 보셨죠? 이봉창 선생님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신일본인 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인으로 살아서는 나는 2등 시민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일본인이 되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선 부족하다. 일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아예 일본인으로 이름도 바꿔버리고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호적 딱 떼어보면 알죠, 이게. 조선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1차로 일본 현지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차별받았다. 야! 독립운동하자!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봉창 의사는 달랐어요. 더 일본인이 되자. 아직 부족하다. 더 일본인이 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일본인 가게에 취직을 해요. 점원으로. 근데 제일 교포가 이제 손님으로 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도둑으로 몰려요. 그래서 봉변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조선인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 척 해요. 나는 일본인이고 저 사람은 뭐 교포니까 난 모르겠다. 집에 돌아와서 계속 머리에 이제 맴도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요. 내가 아무리 일본인으로 살려고 했지만 내가 저 사람 도둑 아닌데요. 이 한마디만 했어도 그 봉변 안 당했을 건데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런 정체성 혼란을 겪다가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당시 그 히로히토 일왕, 쇼와 일왕이라고 하죠. 교토에서 즉위식이 열렸어요. 일본의 왕을 한번 직접 볼까? 즉위식 때 가요. 검문검색이 철통 같으니까 몸수색을 일본 경찰과 헌병이 했겠죠. 쪽지가 하나 발견됩니다. 이봉창 의사 몸 안에서요. 어떤 쪽지냐? 친구가 보낸 편지였어요. 몸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문제는 그게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잡혀가요. 잡혀간 다음에 무려 열하루 동안 갇혀 지내요. 조사도 안 해요. 일본 말을 잘하니까 이봉창 의사가 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난 그냥 왕 보러 왔다고. 그리고 쪽지는 그거 그냥 아무 의미도 없다고. 조사도 안 하고 열하루 동안 가둬둔 상태에서 결국 조사해봤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풀려나요. 여기서 느낀 거죠. 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조선인이고 일본인이 될수 없구나. 속된 말로 현타가 온 거죠. 사람들이 왜 괜히 독립운동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조선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잖냐. 그럼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망한 나라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상해로 들어가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김구 선생님을 만나요. 김구 선생님과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 조선인 맞냐고. 왜냐면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하니까. 밀정 아니냐고. 밀정 아니냐. 근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김구 선생님은 저 사람은 밀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제 일본 왕이 행차를 한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때 이봉창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일본 왕이 행차하는 그 시스템과 검문 검색을 다 안다. 잡혀갔으니까 한번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일본 도쿄 현지로 폭탄 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31살이었어요, 여러분. 31살이요. 네. 김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진짜 피눈물이 났었겠죠. 근데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하고 떠나요. 안타깝게도 1932년 1월 8일 폭탄 의견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봉창 의사의 그 폭탄 의견이 실패한 이후에 중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불행하게도 실패했다라고 보도를 해버려요. 여기에 일본이 격분합니다. 그게 1932년도잖아요. 193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만주 사변이라는 걸 일으키고 만주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일본 왕이 죽을 뻔했는데 불행하다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서 너희들 한번 당해봐. 상해를 공격해서 상해를 점령을 해버려요. 일본 군이요. 자, 여기서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다 뭉갤 뭔가를 만들자. 일본인들이. 1932년 4월 29일 그 날이 하필이면 일본 왕 히로히토의 생일이었어요. 우리 일본 왕의 생일 잔치도 할 겸 상해 점령 기념 퍼레이드 하자. 일본 상해 점령군이 이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좋다. 그럼 4월 29일 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자. 어디서? 홍쿠 공원에서요. 먼저 이 윤봉길 의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봉길 의사는 충청남도 출신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농민 계몽운동을 하시다가 중국을 건너가서 그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떠나요. 24살이었습니다. 갓난 아들이 있었고요. 부인은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못 봐요, 이제요. 그런 두 아이를 남겨두고, 강보에 쌓인 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떠나와서 상해에서 이제 채소 장사를 해요. 채소 납품을 다 일본 간부들에게 했거든요. 가가지고 정보를 들으려고. 자, 채소 왔습니다. 채소 왔습니다. 이러다가 천장절 4월 29일 날 대규모 퍼레이드를 홍쿠공원에서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 찾아갑니다. 이봉창 선배님 실패하셨죠? 이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당일날 4월 29일 날 그 백범일지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랑 김구 선생님께서 국밥을 한 그릇 썼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국밥을 먹고 한 그릇을 윤구는 다 비웠다. 그리고 떠날 때 이 말을 했다고 하죠. 윤봉길 의사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계, 회중시계라고 하죠. 허리에 차는 거요. 그거 주십시오. 바꿉시다, 선생님. 왜 그러나? 저에게 남겨진 시간은 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싼 시계 필요 없습니다. 가지시고 그 낡은 시계 주십시오. 교환을 해요. 그리고 차가 도착을 하고 선생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윤군 우리 지하에서 보세요. 그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아, 이 떠나기 전에요.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24살짜리 윤봉길 의사가 아들에게 남깁니다.

24살이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못해요. 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홍크 공원으로 갑니다. 딱 세 가지를 갖고 가요. 수통, 물통, 도시락, 그리고 일장기, 이렇게요. 요 세 개를 가지고 윤봉길이 사는 홍크 공원에 들어가십니다. 이봉창 의사의 그런 폭탄 의혹과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십 번 시험 연습을 해요. 수통으로 만든 폭탄 던져서 실험을 하고 도시락 폭탄도 실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본군 엄청난 퍼레이드를 해요. 기관총 부대, 헌병 부대, 심지어 장갑차 탱크 부대까지 와요. 에어쇼까지 했어요. 짠. 그걸 본 중국인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기 땅인데 아직까지 상해는요. 자기 땅에서 일본군이 총 일본인까지 포함해서 3만 명이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니까 자존심은 정말 땅에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요. 자, 이제 폭탄을 들고 윤봉길이 사는 던질 타이밍을 봐야 돼요. 기미가요라고 일본 국가 있지 않습니까? 1절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2절이 들어갈 그때 접근을 해요. 접근해서 딱 보니까 도시락은 이렇게 너무 커서 던질 경우에 잘못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작고 유선형인 물통을 던지자. 그래서 물통을 3m 앞에서 던집니다. 던져요. 아. 그리고 터집니다. 단상 위에는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상해 주둔 일본군 사령관 등등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중상과 사망. 폭탄 의겨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요. 두들겨 맞아요, 일단, 윤봉길이사는요. 옆에 있던 일본인들과 헌병에 의해서. 그 얼굴이 이제 그 피떡이 된 그런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현지에 남아있던 그 증언에 따르면요. 약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끌려가셨대요.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끌려오신 다음에 총살형을 당하셨는데, 문제는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무덤으로 해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봉창 선생님은 용산에서 그냥 장사 가게에서 일하던 점원이었어요. 그리고 윤봉길 이사는 그냥 충청도에서 그냥 시골에 사셨던 그냥 계몽 그냥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번영, 평화, 독립 이것이 다 짜잔 아무 가치도 없이 탄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독립영웅, 독립투사,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그리고 김구 선생님 등등등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의 친구, Friend of Korea, 호머 헐버트. 우리가 만든 대한 내일 신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국인민들을 지켜라. 딱 한마디요.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초초초초초 집중 말하기 연습 신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학교 마치고 집에 왔어요. Mom, I'm home. 다녀.

0: 반갑습니다. 엄마께 인사를 드리자마자 엄마가 내게 하시는 말씀은 뭐가 좋을까? 아, 가서 손을 씻으렴. 클릭!
1: Mom, I'm home.
2: How was your day?
1: Good.
2: Go wash your hands.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자, 이제는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빈칸 채워 볼 거예요. 오늘은 채워야 할 빈칸이 세 개가 있네요. 집에 있는, 어땠니, 씻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뭐가 있지 생각하면서 함께 채워 볼게요. 자, 학교 마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 우리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영어는 다녀왔습니다가, 즉 엄마 저 집에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다녀왔습니다예요. Mom, I'm 집에 있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 요거는 집, 가정이라는 뜻도 되는데 집에 있는 상태도 될 수 있고요.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뜻, 집에 관련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home. Home. 우리 house라고 집을 나타내는 단어 있잖아요. 그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고 여기에 home은요, 내가 돌아갈 곳 집, 가족이 사는 곳 집,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Mom, I'm home. 엄마 저 집에 왔어요. 즉, 다녀왔습니다. 엄마가요, 어땠니? What's your day? 물어보시네요. Your day, 너의 하루가 되겠죠. 오늘 하루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떠니? 물어보는 말? 그렇지. 물어보는 말 중에 how 사용하면 되겠죠.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면 어땠니? 너의 하루는? 이 되겠어요. 이렇게 how 또는 what, when, why 이런 말로 물어보는 질문은요, 끝을 내려줘요. 질문이지만 끝을 내려준다. How was your day?가 아니라 How was your day?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너의 하루는 오늘 어땠니? 그랬더니 아이가 Good! 좋았어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Go! 가는 거죠. 씻다 Your hands 말씀하셨어요. Your hands는 너의 손이잖아요. Go! 가서 씻으렴 너의 손을,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겠네요. 그러면 씻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 그렇지, wash, wash. wash도 마찬가지로 wa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want 배운 적 있죠. want도 wa가 오기 때문에 a의 소리가 아처럼 난다 그랬어요. 여기도 wish나 wish 아니고요. wa가 만났을 때는 a의 소리가 아와 비슷하게 난다. wash, wash. sh가 만나서 슈, 소리 나는 것까지 기억해 둬요. 이 문장은요, 친구들, 원래는 go and wash your hands예요. 가서 손을 씻으렴인데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and를 빼고 그냥 동작 두 개 붙여서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Go wash your hands. 가서 손 씻으렴. 손 잘 씻어야지. 자, 이제는요, 우리 대화를 리듬 타면서 연습해 볼게요. 의미를 전달한 단어가 무엇일까? 첫 번째, Mom, I'm home. 엄마 저 집에 왔어요. 그렇지. 엄마 부르는 말과 집이 중요하겠죠. Mom, I'm home. 좋아요. 너의 하루는 어땠니에서 어땠니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루가 중요해요. 너는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너, 너의 이런 말은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How was your day? 좋아요. 이렇게 리듬 살린다. Good은 그대로 good. Good. 좋아요. 가서 손 씻으려면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지. 동작 두 개는 다 강조겠죠. 가다, 씻다, 손. Go wash your hands. Go wash your hands. Awesome.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이 리듬 그대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앱에서 오늘도 스피킹 눌러서 가족 주제 눌러서요. 오늘은 씬 3, 3번 씬이에요. 대화 연습 한번 해볼게요.
1: Mom, I'm home.
0: Mom.

0: I'm home.
1: How was your day?
0: How was your day?
1: Good.
0: Good.
1: Go wash your hands.
0: Go wash your hands. 좋아요, 친구들. 억양이요, 100% 똑같이 되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친구들이 원어민 억양과 내 억양이 일치한다면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요, 우리 나만의 문장 더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Talk more. 자, 오늘은 우리 연습할 문장이요. How was예요. How was가 아까 뭐였지? 어땠니? 하고 물어보는 말이었어요. 어땠니?니까 뭔가 행사라든지 일. 예를 들면 파티, 아니면 시험을 쳤어.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갔어. 이렇게 다양한 행사나 일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뭐뭐는 어땠니? 물어보는 말 만들 수 있다. How was는 알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대화 속에 있는 문장. 너의 하루는 어땠니? 어떻게? 그렇지.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요거 잘 기억하면서 친구들도 문장 만들어봐요. 너의 여행은 어땠니? 너의 여행, your trip 넣어서 말하면 되겠죠?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trip? 좋아요. 이번에는 그 파티는 어땠니예요. 너의 파티가 아니라 그 파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파티니까 the 써서 the party 넣어주면 되겠죠. 그 파티는 어땠니? How was the party? How was the party? Alright. 마지막 문장이요. 그 영화는 어땠니? 마찬가지로 그 영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영화니까 the movie라고 하면 되겠죠.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Well done. 이번 시간에도 말하기 연습으로 꽉 채워봤는데 어때요, 친구들? 나의 영어 말하기 실력이 쓱쓱 올라가는 게 느껴지나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앱을 켜서요. 우리 대답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연습해 봤으니까 나머지 하나도 클릭해서 차근차근 연습해 보기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또 만나서 연습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24강 강의고 우리 교재는 20강 마지막 강의네요. 초대와 축하 관련해서 이제 다음에 한강더 있어요. 강의는 25강 우리 교재의 17, 18, 19, 20강의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 마지막 이제 한 강을 남겨놓고 있고 이제 교재에서 오늘은 20강 초대와 축하를 주제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부터 보실까요? 자, 초대, 축하 및 기원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부정. 우리 지금까지 부정 배웠잖아. 자, come. 그렇죠? 그리고 서술어 앞에 come이 붙거나 또는 찌어도 있었죠.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이거는 안 한다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이건 아직 뭐뭐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렇게 서술어 앞에 이것이 오면 부정인데 강한 부정. 전혀 뭐뭐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표현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제안했어. 그랬을 때 그것을 수락해 또는 거절해. 이런 표현들을 오늘 배워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생년, 생일 나왔지? 자, 날 생자야.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년, 날 일자지. 한자어에서 한자어를 날라는 게 아니야. 그 개념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라 이름 중에 이런 나라 있었어. 나라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그치? 자, 녀, 반. 자, 이런 나라가 있었잖아. 이게 날 일자야. 일본. 이렇게 대문자로 썼어. 이렇게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어를 유추해 볼수 있다고 했어요. 한자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야 돼. 우리가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서양인들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처럼 쉽게 배울 수가 없어. 우리한테 유리한 과목을 잘 그걸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낸 하면은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 오다. 그런 뜻이 있고, 즈 하면은 동사로 참석하다. 생일 파티에 참석하다라는 의미로 이게 쓰였어요. 본문에 보면. 자, 띠엑. 이게 잔치 파티야. 그러니까 즈 띠엑 하면은 파티에 참석하다. 자, 또 생일 파티, 디엑, 생년. 베트남은 뒤에서 수식하니까. 그러니까 생일 파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떳니엔, 한자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의미는 당연하다, 물론이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한자어, 티로 끝났지. 필연이다, 라는 데. 필연. 필연적이다 할때 있지. 필연. 필연적이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거기서 온 거야. 자, 티로 끝났어. 리을 받침. 예외가 없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쭉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원래 이 쭉은 뭘 기원하다, 바라다 이렇게 기원하는 거야. 뭐뭐 하기를 바라 이러면서 그게 쭉이야. 뭉은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야, 원래. 그런데 합쳐져서 이것이 축하하다. 그래서 축하하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졸업하는 걸 축하해. 이런 거. 네가 졸업하다. 그럼 네가 졸업하는 걸 축하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이번 주지요. 2주. 자, 일주일 중에 7번째 날 무슨 요일이었지? 토요일. 토요일. 자, 요번 주 토요일에 에이 라 비야.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생년, 생일이야. 생일날이야. 누구의? 나의. 그러니까 친구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밍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자기를. 자, 친구 너, 낸, 즈. 참석하러 오다란 얘기죠. 자, 뭐 어디에 참석해? 디엑, 생년. 생일 파티에. 누구의 생일 파티일까? 내 생일 파티. 그렇지? 자, 여기에도 역시 이 꾸어 쓸수 있죠? 나의 생일 파티. 근데 두번 반복해서 쓸 필요 없어. 그냥 내 생일 파티라고 줄여 쓴 거야. 자, 올수 있어? 느억 할수 있다? 그걸 질문한 거야. 할수 있어? 떳니엔. 그렇지. 우리 필연이라고 그랬지? 당연하게 라 이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느억은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질문하는 게 이거였고. 당연히 할수 있지. 갈수 있어. 이번 주 토요일에 나는, 자, 헨, 약속이죠?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 있단데, 지금 있다에 없다에요?
없어. 그렇지?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까가 이렇게 의문사들과 함께 쓰여서 무슨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까가 어떤 의미가 추가되느냐? 전혀 그런 뜻이야. 강한 부정, 강한 부정이야. 그래서 전혀 무슨 약속이 없어, 아무 약속도 없어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까를 함께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떳까 모든 그런 뜻이지. 깍 복수야, 뭐뭐들, 친구들, 집안 친구. 자, 여기 지금 깍반 하면 친구들이지? 여기 떳가를 써서 모든 친구들. 근데 어떤 친구들이야? 점럽, 우리 학급, 반이지? 반 안에, 반의, 누구의? 나의.

식당으로 와. 응? 이런 얘기. 그래. 내가 biết 알다는 거죠? 알았어. 완료형. 그 다음에 쭉뭉. 자, 축하해주네요. 자, 뭘요? 생년반. 너의 생일을 축하해. 이렇게 지금 생일 축하하는 거야. 쭉뭉. 생년. 누구? 그냥 뭐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생일 축하해. 이렇게. 자, 그 내용. 이제 문법 표현을 정리해 볼게요. 주어, 그리고 서술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서술어를 부정할 때 바로 이런 걸 썼었어. 아직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않는다. 그리고 짱도 더 강한 부정이야, 컴보다.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z가 왔다면 의미 때문에 z가 왔을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도 먹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떤 것도 사지 않는다라든지. 그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까라고 하는 것이 함께 오면 강조하시는 거야. 전혀 아무것도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자, 그러면 이 z 대신에 만약에 다른 의미, 어디를 가는데 그 친구는 어디도 전혀 안 가. 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though를 쓸수 있다는 거야. though가 어디라는 뜻이니까. 그치? 또 의미가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만나. 어떤 사람도 아무도 안 만나.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지금 I가 who잖아. 그치? 누구?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의미에 맞게 쓸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까를 함께, 의문사하고 까를 함께 쓰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디도 뭐뭐 하지 않는다. 누구도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홈나이 오늘이지. 그리고 까나이가 돼 있어. 우리 나이는 원래 몇월 며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 그러면 10일 날. 그렇지? 날짜 얘기할 때. 근데 까나이니까 그 하루 종일 그런 뜻이야. 까를 써서. 까는 그 온, 그런 뜻이었었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번과 너무나 번해. 번은 바쁜 그런 뜻이야. 자, 낸 왔네요. 우리 we A, 낸 B 상관없고 중에 왜냐하면 A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하다 하는 원인과 결과.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A여서 그래서 비하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나는 찌어. 아직 뭐뭐하지 못했어요. 안 먹다. Z 무엇을 먹지를 못했어. 아직 강조해 준 거야. 전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아직. 그렇지? 맷은 피곤하다지.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나는 우리 친구 사이에 나는 짱. 그렇지? 여기서 부정이야. 무언 원하다인데 원하지 않는 거지요. 니는 가다인데 그럼 어디를? 로우가 온 거야. 어디? 어디를 가고 싶지 않아. 어딘가 가고 싶지 않아. 전혀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아라는 표현을 할 때, no 가를 이렇게 써서 강조해 줬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는, 누구라는 말이 이제 와야 되겠지. 여기 I가 왔어. 친구 사이에 나는 무언 역시 원하다는데 원하지 않는 거지. 갑, 만나다. 누구를?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야. 어느 누구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해 내용을 이해하면 아 이건 의미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의문사를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떳까 깍 명사, 그렇지? 모든 명사들 다 뭐뭐하다 그런 뜻이지? 자,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떳가 다음에 모이를 대신 쓸 수도 있어. 이 모이 자체가 모든 뭐뭐, 모이 다음에 명사가 와서 모든 명사. 이것도 모든인데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걸 같이 나란히 썼어요. 역시 다 뭐뭐하다라는 같은 의미야.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선생님이 직역해 볼게. 어떤 명사 또한 뭐뭐하다. 명사는 다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명사는 다 뭐뭐하다.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쓴 하는 거야. 같은 의미. 여기서는 처음부터 모든 명사로 나왔고 여기서는 어떤 명사가 또한 뭐뭐하다. 어떤 명사든지 또한 뭐뭐하다.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 지금 예문 보세요. 모든 학생이

다, 그렇지? 복수의 개념이죠. 모든 학생들이 다 학습, 공부를 하는데 잘해. 자, 요번에 이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어떤 학생이 또한 공부를 잘해. 어떤 학생이든지 공부를 잘한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이렇게. 결국 같은 의미라는 거죠.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이번에는 모의를 썼네요. 여기 꾸엔 싸이기 책이죠. 그리고 책에 대한 분류사가 꾸엔이야. 책 모든 책들이 다 하이. 우리 책이 하이하다 하면 영화나 책이 하이하다. 재미있다. 그런 의미라고 했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명사 now. 어떤 명사이든지 역시 뭐뭐하다. 그 명사는 다 뭐뭐하다. 이런 얘기지. 자, 이것을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서 ngai, 예를 들어서 날, 주, 뭐, 달, 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now, 아까 우리 명사 now 꽁 있었지? 어떤 명사든지 다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어떤 날이든지 어떤 주든지 누군가가 또한 뭐뭐하다. 즉, 날이면 날마다 매주 이 사람은 또한 뭐뭐한다. 매 주마다, 매일마다 뭐뭐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야. 이렇게. 예문 볼게요. 여기 ngai가 나왔네요. 자, 어느 날이나 지의 그 언니는, 그 누나는 또한 녹색 책을 읽는다. 매일 같이 책을 읽는다는 거죠. 매일. 어느 날이나, 날이 왔으니까. 자, 요번엔 주가 나왔네. 어느 주나 나는 또한 니저이 봉다. 우리 축구라고 그랬지? 차는 공이라고 그랬어. 그걸 플레이하다. 공을 차러, 축구를 하러 간다. 매주마다, 매주마다 나는 축구를 하러 간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요번엔 사람이 나왔어요. 떳까 하고 뭐 하고 응어이. 모든 사람이 다 뭐뭐한다. 그렇지? 이걸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죠. 누구죠? 누구 또한 뭐뭐하다. 누구나 뭐뭐하다. 누구나 역시 뭐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자, 베트남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비엣 알아요. 누구를? 박호를. 자, 이 박은 집안에서의 그 호칭인데. 큰아버지, 그렇지? 아버지의 형님 되는 호 큰아버지, 호 아저씨를 안다. 그래서 호찌밍이라고 그랬지? 호찌밍. 베트남 초대 국가주석, 호찌밍 주석을 친밀하게 부를 때호 아저씨,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친밀하게 불러요. 그래서 호 아저씨를 다 안다. 이런 얘기지. 자, 베트남에서 누구 또한, 바로 이거야. 어떤 사람이든지 역시 뭐뭐한다. 이걸 아이 하나로 쓴 거야. 누구나 비엣 바코. 호 아저씨를 안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원리만 이해하면, 자,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응어이. 사람이지. now. 명사 now야. 명사에 사람을 준 거야. 어떤 사람이 또한 뭐뭐하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뭐뭐하다. 그걸 한 단어로 이것을 I라고 준 것뿐이에요. 예, 누군 역시 뭐뭐하다. 누구나 다 뭐뭐한다. 이렇게. 자, 요번엔 쭈꾸묵이 나왔어요. 축하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축하하는 내용이 함께 나온다. 자, 쭈꾸묵 남머이 나왔네. 이 머이는 우리 새로운 그런 뜻이 있었잖아. 새로운 해란 뜻이야. 새해야. 그래서 새해. 새해를 축하한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새해 하는 인사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가 되면. 자, 요번에는 다른 의미를 한번 넣어봤어. 자, 동생이 똇잎 졸업이라고 그랬지? 자, 티로 끝났어. 리을 받침 졸. 졸업. 자, 이거 뭐 한번 해볼까? 한자어 조금 우리가 아, 베트남어가 이렇구나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자, 이런 단어도 있어. 농잎, 뭘까? 이게 졸업인데.
이건 농립하면 농업. 자, 공립, 공업. 그치? 이 공띠 할 때, 우리 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공사, 회사. 그치? 바로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자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거 무슨 뜻이겠구나. 어떤 단어구나라고 알수 있다는 거야. 자, 졸업. 졸업하다야, 그러니까 졸업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졸업한 거 축하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두 번째 대화문. 턴맨 이렇게 썼는데 이게 친애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어떻게 쓰느냐? 이두 번째 대화문이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그래서 좀 보세요. 자, 지금 이 타오가 베트남 친구 이름이거든. 이게 친애하는 타오에게, 즉 우리로 쓰면 타오에게, 뭐 사랑하는 타오에게 이렇게 할때 뭐뭐에게라고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뭐뭐에게라고 하지만 그 에게라고 하는 건 단순한 누구누구에게 뭘 준다 할때그 에게가 아니야. 사랑하는 누구누구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 바로 그 뜻이야, 이 턴맨이. 자, 다시. 이 턴맨 할때이 턴은 친하다 할때 친자에서 온 거야, 한자에서. 우리 그리고 맨은 뭘 귀히 여기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턴맨 하면은 친애하다인데 누구누구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그 편지글에서.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사람 이름과 함께 이 와우는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 들어오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와우 다음에 시간 개념의 단어가 나오면 그 시간대에 들어서 자 그리고 떡태숙 우리 체육이라고 그랬지 체육 그리고 연습하다 할때 습자라고 그랬어 체육을 연습하다야 이게 운동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습은 뭐뭐 할때 어떤 기회란 뜻도 있고 자 떼치라고 했어요 대문자로 썼지 우리 명절이라고 하죠 절 그게 바로 떼시야 명절 할때절 어떤 절기에 따라서 기념하는 떼시 그런데 이렇게 대문자로 쓰였을 때는 특별한 특정한 어떤 명절인데 바로 그게 뭐냐 음력설을 떼시라고 해요 이렇게 대문자로 써서 음력설 베트남의 최대 명절이죠 년은 원래 기억하다에서 나왔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1번으로 기억하다야. 뭔가를 기억해. 근데 어떠한 시절, 과거의 어떤 시절을 기억해, 또 누군가를 기억해라고 할때 그걸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뜻이 나왔어요. 녀가 여기서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 편지글에 쓴 거야.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글에 녀 뭐뭐뭐 이렇게. 그다음에 몽 하면은 바라다, 기대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루온 루온 하면은 항상이란 뜻이 있는데 빈도부사 중에 하나지. 자,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어. 주어가 항상 서술어하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트엉. 그렇지? 보통 일반 할 때, 보통 할때 통짜였어. 평상시 할때그 상자. 평상시 할때 상자지. 일반적으로 평상시 할때 주어는 보통 평상시 뭐뭐 한다 이렇게 했을 때또 하이도 있었지 하이 하이는 자주 주어가 자주 뭐뭐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루언 루언이야 항상 뭐뭐 하다 위외에는 즐겁다 기쁘다 우리가 위만 많이 썼었어요 내가 너를 만나서 기쁘다 즐겁다 근데 위외에도 이것도 한 단어야 즐겁다 기쁘다 자 행복 한자어 행복이죠 행복 행복 자, 이 정도 알고, 이제, 편지글을 한번 볼게요. 이제 편지글은 제일 위에, 오른쪽에 편지를 쓴 장소, 그리고 날짜를 씁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자, 여기 서울이네요. 그리고 날짜는 우리 거꾸로지, 역순이야. 2026년 5월 1일이야. 1일. 자. 그리고 타오 턴맨 친애하는 타오에게 타오에게 만 친구네요 타오가 친구 너 코에 건강하다는 거지 그리고 즈는 여기까지만 하면 친구 너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평서문인데 즈 해서 의문을 만들어줬어 뭐뭐지라고 하는 거죠 너 건강하지
응?

나 역시. 자, 주어, 그리고 하이 동사야. 빈도부사 중에 하이. 자주지? 자주 들어가 본다는 거야. 자, 동사하고 쌤이 왔어. 뭐뭐 해보다. 그런 의미가 있지? 들어가 본다. 시도해 보는 거야. 들어가 본다. 또 쌤은 무슨 뜻이 있어? 뭘 보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 인스타그램을. 그러니까 자주 들어가서 보다. 그런 뜻도 되겠지? 누구의? 친구, 너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봐. 자주, 여전히. 친구, 너는, 등수엔, 어이구, 빈도부사가 많이 나와요. 여기 하이는 자주 뭐뭐하다. 이거는 뭐예요? 늘 그런 뜻이야. 늘 떡해숙해. 너는 운동에 체육을 연습보다. 그리고 형용사와 자가 함께 쓰이면, 원래 자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원래 자는. 근데 형용사와 함께 쓰이면, 뭐뭐해지다라고 하는 변화를 나타내. 형용사해지다. 즉, 뭐예요? 승자니까. 예뻐지다. 예뻐져. 매우 많이. 예뻐졌다고 요즘 네가 그렇게 나는 느껴. 자, 습대 이렇게 돼 있지? 대문자로 썼어. 음력 설 때. 그 중에. 점은 뭐뭐 속에. 위치상으로 어떤 기간, 그 동안. 음력 설 동안 나는 능 서술어 뭐뭐 하려고 해. 그렇지? 우리 작정하다 할때 정자라고 그랬지? 뭐뭐 하려고 해. 리술릭, 여행 가려고 해. 어디로? 베트남으로. 누구와? 여동생과. 자, 동생이지? 여자. 그러니까 여자 동생. 네, 여자 동생. 여동생과 함께 베트남에 여행 가려고 해. 나는 매우 녀해. 자, 우리는요, 뭔가를 기억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나왔다고 했어. 자, 뭘요? 만, 너를. 그리고 멍은 뭔가를 기대하는 거야, 바라는 거야. 쎄, 뭐뭐 할 것을. 느어 값. 자, 값이 만나지? 라이, 다시. 누구를 만날까? 너를. 어디서 만날까? 베트남에서. 딱딱 맞아 떨어져. 그치? 자, 그리고 동사 앞에 드어기 쓰였어요. 동사 뒤에 쓰이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이고, 동사 앞에 나오면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뭐뭐 해진다. 뭐뭐 하게 되다. 그러니까 너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미래형 기대해. 어디서? 베트남에서. 나 베트남에 여행 가니까 그때 너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죠. 너를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쭉 기원을 하는 거야. 뭐뭐 하기를 바라. 이런 얘기. 자, 친구 니가 루원 루원 또 나왔네. 자, 주어 루원 루원 그리고 서술어.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항상. 그렇지? 빈도부사 항상 뭐뭐 하다.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너 시험 잘 봐. 너 시험 잘 보기를 바라. 네가 시험을 잘 보다. 이게 오는 거야, 여기. 그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쭉글 쓰고. 이것이 기원의 표현이에요. 기원하는 표현. 뭐뭐 하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문법 표현 정리로 다시 볼게요. 이 편지는 오른쪽 상단에 장소와 날짜를 써.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장소와 날짜를 쓰는 거야. 그리고 줄을 바꿔서 왼쪽에 수신인 누구누구에게. 그렇지? 줄을 바꿔서 왼쪽에.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누구 턴맨. 친구 같은 경우에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자, 보통 친구에게는 친구 이름과 턴맨. 그러면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그렇지? 이렇게. 친구 이름 타오야. 그리고 발신인 누가 썼나? 누가 썼나라는 게요 밑에 나와요. 자, 볼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 만턴 이렇게 돼 있지. 우리 턴이 바로 이 턴이야. 친하다 할때 친자거든. 그러면 한번 이거 해석해 봐요. 만턴이면 뭐예요? 친한 친구가 되는 거야. 그렇지? 베트남은 뒤에서 수식하니까 친한 친구인 하나가 쓴 거야. 하나가. 그러니까 누가 썼는가를 맨 밑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쓴다는 거야. 친한 친구하고 줄 바꿔서 다시 그 보내는 사람 이름. 발신인 오른쪽 하단, 친구 같은 경우엔 보통 턴 또는 만턴. 우리 오늘

편집글에는 이렇게 썼지. 또 턴맨 여기 이 턴맨만 쓰기도 하죠. 친애하는 누구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주를 바꿔서 자신의 이름, 편지를 쓴 자신의 이름을 쓴다. 자, 여기 지금 예시로 몇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6년 5월 30일에 부산에서 썼다. 그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제일 오른쪽 상단에.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이 뚜원이다. 보통 베트남 남성 이름인데, 그러면 친애하는 뚜원에게. 그리고 이제 글을 쓴 사람이 예를 들어 짱이다. 그러면 친한 또는 친한 친구인 또는 친애하는 짱이. 이건 이제 줄 바꿔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쓴다는 거야. 이런 형식으로. 자, 요번엔 형용사하고 자하고 또는 니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본문에선 자가 나왔지? 여기 지금 쓰잉자 이렇게 나왔어. 예뻐지다. 근데 형용사 다음에 니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차이는 뭘까? 형용사 다음에 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형용사가 증가하고 발전하는 그런 의미야. 긍정적이라고 할까? 예뻐진다. 자, 그런데 형사하고 네가 쓰이는 경우도 있어. 이것은 감소하거나 쇠퇴해. 뭔가 부정적인 느낌? 그런 걸 표현할 때 네를 붙여. 자, 예문 보세요. 그 언니는, 그 누나는 나이깡. 자, 우리 깡 상관없고 기억나죠? 주어가 보통 나오고 깡 A, 깡 B. 이거야. A 하면 할수록 비하다. 그치? 그런데 이 A 자리에 나이를 넣어줄 수도 있다고 그랬어. 응아이가 무슨 뜻인데? 날이잖아.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비하다. 근데 이걸 더 줄여서 이렇게 이걸 줄여서 나이깡, 날이 갈수록 비하다. 이런 의미도 된다고 그랬어. 바로 그거야. 날이 갈수록 그녀는 날이 갈수록 랩자 랩해진다라는 거죠. 이 랩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야. 이 싱하고 비슷한 뜻이야. 예뻐진다. 뭔가 증가 발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야. 마엠, 자, 뭔가 지금 자기를 동생이라고 표현했어. 손 윗사람과 대화할 때, 동생 저의 할머니, 우리 마는 할머니지? 할머니가 자오나이, 요즘 자리, 자, 이 자가 늙다란 뜻이죠. 요즘, 네가 늙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많이. 요즘 많이 늙어가신다, 늙어진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형용사 플러스 니가 되니까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은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쭉 비왔어요. 쭉은 기원하다, 멈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죠. 자, 쭉 다음에 바라는 내용. 자, 친구에게 기원하는 거야. 친구 너에게 뭘 바랄까요? 못나이 하루. 어떤 하루야? 위외한 하루. 즐거운 하루. 야, 즐거운 하루 돼. 이런 말을 베트남 말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요번에는요, 어떤 기원이냐? 아버지에게 하는 거네요. 아버지가 응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응우는 자다란 뜻이지? 잠을 자는 거야. 응원은요, 우리 음식에서 나왔지? 맛이 있다란 뜻이야. 베트남에서는 우리는 푹 잔다, 달게 잔다라고 표현하는데 베트남에서는 맛있게 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푹 자는 거야.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편히 주무신다, 안녕히 주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원하는 거죠. 이번엔 어떤 기원이냐? 까자딩 이렇게 나왔지? 자, 까 다음에 우리 집합명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집합명사는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 구성원이,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집합명사라고 했어. 가정. 가족 구성원이 있잖아. 하나하나. 그래서 친구 너의 가족이, 온 가족이, 까가 붙어서, 온 뭐뭐가 다. 그렇지? 여기까지가 주어야 복수 개념의 주어가 다 행복,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쭉 하나는 기원하는 거야. 멈하기를 바란다. 우리 앞에서 쭉뭉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이 쭉뭉은 축하하는 거였죠? 쭉뭉은 축하하는 거야. 의미가 다소 달라요. 구분해야 돼.
자, 여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전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강에서는 12문항 중에서 4번, 7번, 8번, 11번, 12번 다섯 문항이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서 우리 다음 강 25강에서 수능 따라잡기와 함께 묶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거 다의어 문항이죠. 어휘 문항이 두 문항 나온다고 그랬어. 하나는 다의어. 한 단어가 이게 두 개를 다 만족해. 그렇지? 또 하나는 해석을 해가지고 그 빈칸에 어떠한 뜻을 가진 어휘가 하나 들어가야 돼. 기본 어휘, 기본 의미가 들어가는 거. 그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 형은, 그 오빠는 꾀에 있는 가정을, 가족을 뭐 한다, 이런 얘기야. 자, 몰라도 돼, 꾀에. 친구 사이에 나는, 나이, 날이죠, 날. 어떤 날이야? 생년, 생일날. 생일날. 누구? 친구, 너의 생일날. 자, 너 하고, 거우하고 한 쌍을 이룬다고 했어. 친구 사이에, 거우, 친구, 너. 그리고 그 친구 앞에서 떠, 나. 또 다른 표현이 있었지. 반, 친구, 너. 밍, 나. 이렇게 보통 한 세트로 쓰인다고 해서 서로 바꿔서 쓸수 없냐?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 세트로 쓰인다고 그랬어. 자, 나는 너의 생일날을 뭐 한다? 뭐 할까? 또, 이 꾀에 있는 가족을 그 형은 뭐 한다? 자, 한번 넣어봐. 하나씩. 자. 우리 방금 전에 나왔죠. 할머니, 나의 할머니가 자 하신다. 요새 많이. 자, 늙다란 뜻이지? 아니야. 하이. 자, 하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핫 노래하다. 그래서 핫 하이 하면 노래를 잘한다 할 때. 또 하이가 주어. 하이 서술어 하면 주어가 자주 뭐뭐 한다. 빈도부사 중에 하나. 또 하이가 A 하이 B 하면 자동적으로 의문문이 됐지? 선택 의문문. A냐 아니면 B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이 하이가. 근데 여기 해당하는 건 없어. 여기 해당하는 건 없어. 자, 낸이 나왔어요. 이 낸은 we, a, 낸 b.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비하다. 그래서 a여서 비한다. 이 b를 보통 생략하기도 하니까. 이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상관어구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이 낸이 어떤 뜻이 있냐. 자, 주어가 낸 서술어. 하면 주어는 서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권유할 때,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때. 근데 아니네요. 자, 4번 여 나왔네요. 여는 뭐라고? 사전에 1번이 기억하다. 기억하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그리워하다. 한번 넣어볼까? 자, 여기 한번 넣어봐요. 나는 너의 생일날을 기억해. 생일이 며칠인지 기억해. 또, 자, 꾀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해, 그 형은. 자, 만약에 이게 된다 쳐봐. 그러면 이 꾀가 뭘까? 또 한번 유추해 보는 거야. 우리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논리력, 사고력 동원해서 뭘까? 어디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할까요? 고향, 고향. 꾀가 고향이야. 아, 이게 언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림없어. 대체로 다 맞는다는 거야. 나머지가 상황이 그렇게 되면 거기엔 그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자, 유력해. 턴. 우리 친하다. 그렇지? 우리 턴맨 편집글 할때 이렇게 썼지? 또 반턴 친한 친구. 이렇게 수식해줬지? 친한 친구.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가 되고요. 2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자, 반. 친구, 너. 니도 어디를 가니?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의문문이 돼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회화에서 특히 이렇게 의문사하고 태를 많이 써요. 우리 태는 무슨 뜻이었었지? 영어의 so의 뜻이었어. 그러한. 그래서 같은 뜻이 what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무슨 뜻이냐? 강조해 주는 거예요. 너 어디를 대체 그렇게 가? 이런 말.

어디를 그렇게 가?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야. 참 많이 통하죠? 우리랑. 아까 우리 뭐뭐 해보다 할 때, 쌤도 보단데, 뭐뭐 해보다, 시도해보다, 그렇게 어디를 가? 어딜 그렇게 가? 자, 그랬더니, 나는 당, 현재 진행형이네. 어딜 가고 있어? 리, 티. 자, 베트남어의 특징. 동사가 연이어 나온다고 그랬지? 가다고, 이건 시험 보다란 뜻이야.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영어에서처럼 투부정사나 ing형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어는 연이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야. 시험 보러 가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너, 시험 봐. 시험을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을 tot을 썼어. 우리 tot, 사람에게 쓰이면 사람이 좋다, 선하다. 뭐 어떤 물건에 쓰이면 품질이 좋다. 그렇지? 그리고 뭔가 공부를 잘한다, 뭘 잘한다 할때 tot을 썼어. 시험 잘 보, 잘 봐. 너 시험 잘 봐라 하면서 뭘 할까요? 시험 보러 가는 친구에게. 기원하는 거지, 기원. 그렇지? 네가 뭐뭐 하기를 바라. 이런 말. 자, 들어갈까 한번 볼까? 이 머이는 초대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머이는 초대하다. 쭉. 유력한데 기원이잖아. 쭉 네가 시험 잘 보기를 바라. 유력해. 자, 턴 우리 친하다 할 때, 친밀하다 할 때. 턴맨 우리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편지글에서 나왔죠? 자, 이 쭉뭉. 혹시 우리 미리 본 친구들이 이거랑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쭉이 같이 들어갔어. 자, 이 쭉뭉은 축하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축하하다. 그러니까 이건 달라. 기원하는 것과 축하하는 건 달라. 여기서 뭐 새로운 해, 남머의 새해를 축하한다. 자, 남 그리고 머의 새로운 해를 축하한다. 새해 축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축하한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제 3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역시 4개의 주고 복합 문법이라고 그랬지? 각각의 문법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틀린 게두 개가 있고 맞는 게두 개가 있다는 거야. 문법적으로 맞는 것두 개를 골라보는 거야. 자, 나의 여동생이 ngày càng 나왔네요. 날이 갈수록 응? càng A, càng B. 그렇지? 여기에 지금 ngày가 들어갔을 뿐이야. 그리고 이게 생략된다고 그랬지? 날이 갈수록 뭐하다. 이렇게. 그래서 날이 갈수록 스윙사, 형용사, 자, 예뻐진다. 형용사해진다. 긍정적인 의미일 때, 뭔가 증가, 발전될 때. 이거 맞는데? 자, 나이 나오, 꿈이 나왔네. 그러면 명사마다, 어떤 명사든지 역시 뭐뭐하다. 그 명사는 다 뭐뭐하다. 그렇지? 그런 의미였어. 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든지 나는 축, 이 공을 차러 간다. 그렇지? 축구하러 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그런데 어순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꿈은 주어 뒤에 와요? 주어 앞에 와요? 주어가 먼저 오잖아. 주어 역시 서술어 하다지? 어순이. 그래서 틀렸어, 이것은. 깡아이. 홈나이.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내내. 나는 쯔어. 그리고 서술어지 아직 먹지 못한 거야. 무엇을? 그리고 강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의문사 다음에 까를 쓴다고 그랬죠? 강한 부정. 전혀 무엇도 먹지 못했어. 이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것도 맞는데. 점럽 우리 반이주 학급. 학급 내에서 못 학생 학생 하나가 내우는요. 자, 여기 지금 복수 개념에 주어오고 다 뭐뭐하다지? 그런데 한 명이잖아. 한 학생이 다 비엣 알다. 영국의 소리, 영어를.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렇지? 여기 지금 모든 하는 떴가가 와야 되겠죠. 떴가 뭐 이런 것이 와야 되겠지? 모든 학생들이 다 뭐뭐 한다. 여긴 지금 못은 하나잖아. 한 명의 학생이야.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A와 C 1번이 정답. 옳은 것. 자, 이제 5번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어순문항인데, 어순문항.
보기에서 다섯 개를 지금 제시했어. 빈칸 다섯 개지. 순서대로 배치를 할때이 A 자리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에 맞게 이걸 배치를 해야 되겠어. 너 자주 이거 하러 가니? 라고 지금 물어본 거야. 자, 여기 저 뒤에서 뭐예요? 눈을 미끄러지다. 우리 뭐라고 그랬지? 스키 탄다. 스키 타러 가냐? 그랬을 때 겨울에 뚜원이 나왔네. 주. 그리고 여기 지금 단어들을 보니까, 아, 어떤 주마다 나는 역시 가, 스키 타러. 이런 말 아닐까? 여긴 지금 이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연이어 쓰는 거지. 그치? 여기 니 쓰고 여기 지금 이게 들어가. 그리고 뚜원 나우. 우리 배웠죠? 어떤 주마다. 그리고 여기 주어가 와야 되겠지? 나, 또한, 역시. 이렇게. 어떤 주에 나는 또한 스키 타러 가. 매 주마다 나 스키 타러 가.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now가 되더라 이거야. now. 최근 기출에는 이런 형식의 어순문항은 없어요. 우리가 늘 봤듯이 1, 2, 3, 4, 5번 답지를 줘서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단어는 다 똑같고 어순만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형식으로 한번 나왔네요. 자, 이제 6번. 자, 요번에는 축하하다죠? 네가 졸업한 거 축하해.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했겠지? A가 거기에 대해서 천만에. 천만에 어디서 나왔어요? 고마워 하면은 이 컴꼬지가 나왔지? 천만에. 자, 그러면 쭉은 기원하는 거야. 아, 마이마는 행운이 있기를. 운이 좋은 그런 뜻이야. 그래서 행운이 있기를 기원해. 행운을 기원한다는 거고. 이건 자, 안녕히 주무세요 하는 말이었지? 잘 자라고 할 때. 안 먹다야 응원은 맛있게 먹는 거야. 자, 미행은 원래 입인데 응원 미행하면은 맛있다 그런 뜻이야. 입맛이 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다. 여행을 간다. 즐겁게. 그리고 고마워 친구 많이. 야, 친구야. 많이 고마워. 아주 고마워. 천만에.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9번. 26년 5월 1일 서울이에요.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이야. 타오에게 보내는 거고, 너를 매우 그리워하고, 요번 음력설에, 그렇지? 음력설에 나는 여동생과 베트남에 갈 거고, 너를 거기서 다시 만나길 바라. 그런 내용이 있었어, 우리 본문에. 자, 그러면 편집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찾을 수 있는 거. 언제 하나는 한국에 돌아오느냐?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아마 지금 한국에 있는 것 같지? 서울에서 썼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 맞지가 않아요. 올해 타오는 몇 살인가? 아니고, 타오는 보통 운동을 해. 어디에서? 아, 그런 거안 나와 있어. 타오와 하나는 서로를 알았어. 어느 해부터? 없죠. 자, 하나는 뭐뭐 하려고 해? 베트남에 여행 가려고 해. 누구와? 여기 있잖아. 여동생과. 질문 할수 있어.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5번. 자, 이제 10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게요. 자, 요번 주 7번째 날, 토요일이지? 토요일 날이 나의 생일날이야. 친구, 너는 내 생일 파티에 참석하러 올수 있어? 할수 있어? 자, 그랬더니 이번 주 토요일에 나는 무슨 약속이 있지 않아. 강조해주기 위해서 전혀 어떤 약속도 없어. 그래서 A, 낸 B죠? 그래서 당연히 갈수 있어. 할수 있어. 자,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내 학급의 모든 친구들이 다올 거야. 너는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ABC 식당으로 와. 응? 그래, 내가 알았어. 그리고 축하해. 생일. 너의 생일을 축하해. 자, 그런 내용. A와 B는 주말마다 함께 축구를 한다.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아마 문제를 푸는 학생들한테 좀 쉽게 문제를 풀기려고 쉬운
아주 매력적이지 않은 오답을 이제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축구. B의 12번째 생일은 이번 주 토요일이다.

아마 지금 이것 때문에 숫자 12를 넣은 것 같은데, 이건 12시지요? 12시. 그게 아니고. A는 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러 가는 중이다. 그런 얘기가 없고. B는 이번 주 토요일에 A의 생일 파티에 갈 것이다. 자, B가 그렇게 얘기했죠? 어, 알았어. 생일을 축하해. 자, A가 그러면 이번 주 와라. 그래, 알았어. 간다고 했지? 어, 아무 약속도 없어. 자, 유력한데, 4번이. A와 B는 오늘 ABC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건 아니죠. 어, 여기 지금 ABC 식당이 있는데, 그건 이 내용은 아니야. 이 내용은 아니야.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여기까지. 생각해보니까 선생님도 지금 25강 강의예요. 마지막 한 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의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수능특강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할 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아마 지금 선생님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날은 옵니다. 선생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날이 올까 하는데 그날이 꼭 오더라고. 우리 학생들도 끝까지 힘을 내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강의 25강, 우리 교재의 17, 18, 19, 20강, 수능 따라잡기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25강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은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배우다가 끝났었죠.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주계열성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몇만 켈빈이 될 때였지? 맞아요. 약 천만 켈빈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천만 켈빈에 도달했을 때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따라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그것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 별의 일생 중에서 대부분의 시기를 차지하고 있는 이 주계열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계열성 다음 단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계열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계열 단계에서의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더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가 몇이더라? 맞아요.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 켈빈에 도달할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요것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교재에는 없는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근데 선생님, 수소가 헬륨이 되는데 도대체 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에너지 원인 거예요? 라는 게 궁금할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우리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이 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지금 보면 수소의 원자핵이 4개가 있죠.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 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돼요. 이 과정이 바로 핵융합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거. 우리가 수소 4개의 질량이 요 정도래요. 이거 절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헬륨 하나의 질량이 요 정도래. 여러분들, 우리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완벽히 어때야 돼? 완벽히 같아야 돼.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질량이 조금 더 크죠. 얼마나 더 크냐면, 요 질량을 우리가 100%다라고 하였을 때 생성된 질량은요, 99.3%밖에 안 됩니다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100%에서 99.3%가 됐대. 그러면 얼마만큼의 질량 차이가 나는 거냐? 0.7%만큼의 질량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만큼의 질량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질량이 결손되었다. 이렇게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해요. 0.7만큼의 질량이 사라졌어. 결손됐어. 그럼 그 질량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법칙인데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즉, 질량과 에너지가 등, 같다.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교환될 수 있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질량의 변화량. 거기에다가 빛의 제곱을 곱해주면 에너지가 생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라진 질량이 뭐가 된 거냐면요. 그 사라진 질량만큼, 요게 지금 질량 차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다 빛의 제곱을 곱해주면 생성된 에너지의 양을 구할 수가 있더라. 아,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거. 아,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생기려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 결손되어야 된다. 에너지가 사라져야 된다. 그 에너지만큼에 해당하는,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에너지가 결손되는 게 아니라 질량이죠. 질량이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 사라진 질량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핵융합 반응의 원리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우리 뒤에서 나올 또 별 내부에서의 상황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질량이 결손될 때 에너지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라고 하면요, 4개의 수소가 합쳐져서요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반응,
이것이 바로 수소핵융합 반응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중간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P는요, 양성자, 프로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성자, 양성자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보면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황을 보시면 양성자끼리 막 충돌을 합니다. 양성자끼리 막 충돌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양성자가 또 충돌을 해. 그래서 지금 보면 PP 반응은 양성자 6개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느냐?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어지고요. 양성자 2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양성자 6개가 들어갔는데 2개 그대로 나왔지. 그러니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양성자 4개입니다. 그리고 그게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든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소핵융합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PP 반응은 아, 양성자끼리 작은 입자들끼리 충돌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C 탄소랑 N 질소랑 O 산소가 순환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더라. 근데 여러분들 이때도 잘 봐봐요. 수소, 수소, 수소, 수소 4개 들어갔지. 4개 들어가서 결국에 뭐 생기느냐? 헬륨 원자핵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CNO는요, 결국 사라졌다가 순환하기 때문에 다시 생겨요. 그래서 이 CNO는 반응을 통해서 양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CNO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촉매. 여러분들, 우리 촉매라는 건 반응을 어떻게 만드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 따라서 CNO 순환 반응은요, 촉매의 역할을 하는 CNO가 관여하기 때문에 PP 반응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둘다 공통적으로 어쨌든 네 개의 수소가 사라지고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공통적인 부분인 거다. 하지만 누가 더 효율이 좋으냐? CNO 순환 반응이 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요. CNO 순환 반응은요, 지금 PP 반응은 아주 작은 입자들끼리만 서로 충돌하면 되거든. 근데 CNO 순환 반응은 덩치가 큰 애들, 탄소, 질소, 산소가 반응에 관여를 하거든요. 이렇게 덩치가 큰 애들이 반응에 들어가려면 요거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을 비교했을 때 CNO 순환 반응이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나타낸 그래프가 요 다음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도 있는 그래프인데. 자, 둘다 수소핵융합 반응이더라.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PP 반응은 양성자들끼리 그냥 충돌만 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도 PP 반응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CNO 순환 반응은 질량이 큰 애들이 반응에 관여하잖아.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부터 이 반응이 시작이 되더라. 다만 CNO 순환 반응은 촉매 역할을 하는 CNO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효율을 보시면 CNO 순환 반응은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반응의 효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1에서 100 만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PP 반응도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이 증가하기는 하는데, CNO 순환 반응보다는 덜 효과적으로, 조금 덜 증가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심액의 온도는 왜 이렇게 다르냐? 중심액의 온도는요,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요, 중심액의 온도도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별, 여기를 기준으로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별은 PP 반응이 더 우세할 거고요. 요 지점을 기준으로 질량이 더큰 별은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할 겁니다. 근데 그 지금 중심점이요.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인 지점이에요. 요 지점을 기준으로 이것 이하이면, 중심부의 온도가 이것 이하이면. 근데 그때의 별의 질량이 요거 지금 태양 기호거든요. 태양의 질량이 1.5배보다 작으면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작습니다. 이때는요,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더 위에 있지. 그러니까 이때는 PP 반응이 더 우세해요. 그런데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이면, 즉, 별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의 1.5배 이상이면, 요, 오른쪽에 속하는 것이고요. PP 반응보다 CNO 순환 반응이요, 여러분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정도 오면요, PP 반응은 CNO 순환 반응에서 너무 그게 미비한 거야. 1000배, 10000배 더 강력하게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훨씬 우세하더라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주계열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계열 단계에 도달하기 전 원시별 단계까지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우리 중력이 팽창하려는 힘,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보다 크기 때문에 별이 수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주계열 단계에 도달했잖아. 이 주계열 단계에 도달하면요,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그렇지. 수소핵융합 반응.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수소핵융합 반응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든. 그래서 압력, 내부의 압력이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게 돼요. 즉,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중력이 같아지게 되더라. 우리 이두 힘이 같으면 팽창하려는 힘과 수축하려는 힘이 같으니까 별의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이루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주계열 단계는요, 굉장히 안정적인 단계입니다. 중심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계속 바꾸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천천히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적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태양이 지금 이 주계열 단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천천히 헬륨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주계열성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주계열성의 특징은 별의 질량과 또 수명이 관련이 있는데요. 자, 우리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어떠냐면 중심부의 온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 지금 봐봐요. 예를 들어서 중심액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야. 그럼 그것은 효율이 10분의 1도 안 되거든.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심부의 온도가 2500만 켈빈이야. 그럼 그건 상대적인 효율이 100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막 1000배 이상이 되는 거야. 그만큼 수

호소인융합 반응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계열성이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렇지. 중심부에서 수소인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 그럼 봐봐요. 수소가 계속 헬륨이 되고 있지.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요. 어디에서? 중심부에서. 그 대신 헬륨의 양은 점점 증가해. 그럼 여러분들, 수소의 양이 줄어들다 줄어들다 줄어들다 줄어들다가 0%가 돼. 수소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얘더 이상 수소핵융합 반응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수소핵융합 반응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얘는 주계열성이야? 아니야? 주계열성이 아닌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엄청나게 빨리 태우잖아요? 그러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중심부의 온도가 좀 높아지면, 그러니까 막 질량이 두세 배만 되어도 수소핵융합 반응의 효율은 엄청나게 막몇배 이상 증가하게 되거든. 따라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질량이 커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수소를 너무 빨리 소비를 해버리는 거야. 수소가 너무 빨리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도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특성이에요. 진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계열성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우리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H활도에서 왼쪽 위에 위치한다 그랬지.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왼쪽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첫 번째, 표면 온도가 높더라. 두 번째, 반지름이 크더라. 세 번째, 광도도 어떻더라? 광도도 크더라. 다 크더라. 근데 수명은 어떻다? 수명은 짧더라. 왜냐? 수소핵융합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를, 그걸 우리가 연소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태운다라고 표현하는데, 수소를 연소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단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계열성의 마지막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계열 단계는요, 질량에 따라서 이 내부의 구조가 달라지더라. 요거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주계열성에서 별의 내부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일단 첫 번째 핵, 그리고 핵 외의 부분. 자, 우리 핵이라는 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이 핵이라는 곳에서는 에너지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핵 바깥 부분, 핵 외의 부분에서는 생성된 에너지를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 에너지를 전달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별의 내부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사와 대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구분을 해주어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복잡한 식,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오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좀 접근하기 쉽게, 뭐만 좀 기억해주면 좋냐면, 이 중에 대류라는 거. 우리 빛, 이 복사는, 복사 에너지 할때 많이 배웠었잖아요.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거고, 대류는 무엇이냐? 내가 집이 너무 더워. 창문을 열었더니 찬바람이 싹 들어오고 따뜻한 바람 밖으로 나가. 이렇게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류가 일어나려면 온도 차이가 좀 커야지 대류가 잘 일어납니다. 바깥 온도랑 안에 온도랑 비슷하면 내가 문 열어도 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게잘안 느껴지겠지. 근데 온도 차이가 심할 때 물질의 이동이 잘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대류는 온도 차가 커야 되더라 라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별의 질량이 되게 작다. 0.08에서 0.25. 이것보다 더 작잖아요. 별의 질량이 태양의 0.08, 그러니까 8% 이하면 그 애는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주계열성 단계에 아예 도달할 수가 없고, 0.08부터는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요렇게 질량이 작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류층이 형성이 되더라. 그런데 질량이 좀 커져서 태양만 해. 그러면 중심은 복사핵. 요 핵도 사실 복사가 일어나는 핵이더라. 중심에서는 복사핵과 복사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외곽부에서 표면으로 가면은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지니까, 온도 차이가 클때 대류가 일어나니까요,

요렇게 여러분들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계열성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로 넘어갈 거냐? 후 주계열성. 우리가 주계열 단계 배우기 전에 이름이 전 주계열이었거든. 그러니까 주계열 전 단계. 근데 이젠 후 주계열. 주계열 다음 단계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주계열성일 때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어떤 별이 주계열성이라고 했더라? 중심부에서. 맞아.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에 도달해서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그것이 주계열성이더라. 선생님이 이 그림에서 빗금을 칠하면 이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바뀌어.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의 양이 점점점점 줄어들다가 0%가 될 것이다. 즉, 수소가 고갈될 것이더라. 어디에서? 중심부에서. 그럼 중심부에 수소가 사라지니까 이 수소가 전부 다 뭐가 된 거야? 헬륨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별은요, 이 중심부가 거의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헬륨 핵이라고 해요.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이 존재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 헬륨 핵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이 헬륨 핵은 당장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엔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 근데 우리 아까 주계열성에서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었던 게 수소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중력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거든. 그런데 지금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이 힘이 중력보다 약해져요. 자, 그러면 중력이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보다 커. 그럼 이 중심부 뭐 하기 시작할까? 그렇지. 수축하기 시작하겠지, 수축. 아, 이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이 수축하기 시작할 거야. 근데 이거 아까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한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수축하면 온도 어떻게 된다? 물질이 계속 모이는 거니까 온도 상승합니다. 수축해서 온도가 상승한다. 됐죠? 자, 지금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여러분들,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때 발생한 열이 어디로 전달이 될 거냐면 중심핵을 둘러싼 외곽부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럼 외곽부의 온도가 되게 높아져서 외곽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될 수가 있겠지. 우리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요. 별의 중심이 아니라 별의 바깥 부분 외곽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외곽부에서 중심핵이 수축하니까 이때 발생한 열이 전달되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외곽부에서 발생하게 되더라. 근데 이때 열이 되게 많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커집니다. 팽창하려는 힘이 커져요. 근데 이번엔 중심이 아니라 바깥 부분이니까 이때는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중력보다 더 커지게 돼. 여기에서는 기압 차이에 의한 힘이 중력보다 더 커지게 돼. 그러면 우리 이별뭐 할까? 그렇지. 팽창하려는 힘이 더 세니까 별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 크게 그렸잖아요. 크게 그린 이유가 있는 거야. 별이 커진 거야, 실제로. 자, 별이 커졌어요. 우리 H활동에서 별에 분류할 때큰별 이름들 있었는데? 거성이랑? 그렇지, 초거성. 그래서 요 과정. 발생한 열에 의해서 외곽이 팽창하면서 이때 형성되는 것이 바로 거성 또는 초거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더라라고 체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하나에 더해서 팽창했대. 우리 아까 수축하면 온도 상승한다 그랬지. 그럼 팽창하면 온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아, 주계열성에서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할 때는 별의 크기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도가 감소하는구나. 표면 온도가 감소하는구나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계열 다음 단계를 보니까 아, 두 가지 특징. 중심부는 수축해서 온도 상승하고 외곽부는 팽창해서 온도 하강하는구나. 중심부랑 외곽부가 다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심부가

계속 수축하고 있었잖아요. 온도가 계속 상승해.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가요, 온도가 1억 켈빈이 되잖아요. 1000만 켈빈의 10배. 그러면 드디어 이 헬륨도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부에서 헬륨의 핵이 융합해요. 헬륨의 핵이 3개가 융합되면 헬륨이 원자 번호 2번이니까 6번인 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로 뭐 산소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주로 탄소가 만들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중심에서 핵융합,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도 여전히 외곽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다 시간이 더 지나요. 여러분들 똑같아. 아까랑 똑같아.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 있었지. 그럼 헬륨의 양은 줄어들고 탄소 양은 점점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헬륨이 이제 0%가 됐어. 그러면 중심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렇지. 대부분이 탄소로 이루어지게 되더라. 왜냐? 헬륨이 탄소로 변했으니까. 여기 C라고 쓴 겁니다, 가운데에. 자, 그런데 여전히 이 주변부는 온도가 높고 1억 켈빈 이상이고 헬륨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아요.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고 외곽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요 밖, 어구, 선생님 여기 잘못 체크했네요. 탄소를 둘러싼 바로 그 안쪽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요것을 또 둘러싸고 있는 이 바깥 부분에서는 여전히 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무거운 원소가 존재하는구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구나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거성 또는 초거성으로 지나는 단계. 자, 그러면 어떨 때 거성이 되고 어떨 때 초거성이 되는지 우리 뒤에 자료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H2O에서 주계열성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시별에서 주계열이 되는 그 반대의 경로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원시별에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질량이 클수록 수평 방향의 진화 경로를 가지더라. 질량이 작을수록 수직 방향의 진화 경로를 가지더라라고 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주계열에서 거성이나 초거성이 되는 단계에서도 질량이 원래 컸던 주계열성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해서 다음 단계에 도달하고요. 질량이 작았던 주계열성은 대략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해서 다음 단계로 도달하더라. 이때 원래 질량이 컸던 애들은요, H활동상에서 오른쪽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 거, 위치를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우리 초거성이라고 분류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질량이 원래 컸던 애들은 주계열 다음 단계에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는구나. 근데 예를 들어 우리 태양 같은 애들. 다음 단계로 진화해도 여기에 위치하거든.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별들은 다음 단계로 진화하였을 때 주계열 다음 단계가 거성이 되는구나.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 거성이 될때 항상 표면 온도 낮아진다고 했잖아. 부피가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 낮아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H활동에서의 이동 경로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질량이 큰 별은 초거성으로 진화하고, 질량이 좀 작은 별, 태양과 비슷한 별은 거성으로 진화를 하더라. 그러면 이 뒤에 단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때부터는 이제 질량에 따라서 진화 경로가 상당히 진화 단계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 했었던 거예요. 1번. 자, 헬륨핵이 수축했어. 그러다가 헬륨핵의 온도가 몇에 도달하면? 그렇지. 1억 켈빈에 도달하면. 요거는 지금 주계열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 개의 헬륨이 탄소로 변하니까 탄소가 생기더라. 그리고 일부는 산소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중심부의 헬륨이 다 닳아. 중심부의 헬륨이 고갈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런 상태가 되겠지. 세 번째 그림 한번 잘 봐볼게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심해 탄소와 산소가 있습니다.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우리가 보통 탄소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탄소핵이 만들어져 있고 그 바깥에 헬륨의 껍질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그 바깥쪽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헬륨의 핵융합 반응은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얘네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만약에 높아져.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 그럼 온도가, 핵융합 반응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방출되니까 별이 팽창합니다.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니까 별이 팽창해. 근데 별이 팽창하면 온도 다시 어떻게 돼요? 온도 낮아지지. 그럼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다시 핵융합 반응이 적게 일어나. 온도에 되게 민감하니까.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다시 적게 일어나면서 별이 수축해요. 핵융합 반응이 적게 일어나니까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거야. 그럼 수축했어? 수축하면 다시 온도 어떻게 돼? 다시 높아져. 그래서 또 별이 팽창하고, 다시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과 수축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치 우리 심장처럼, 두, 두, 두, 두.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단계를 우리 지금 교육 과정에 나오진 않지만, 맥동한다. 맥동 변광성이라고 하거든요. 맥동하면서 광도가 변하는 별이다라고 해서 맥동 변광성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막 별이 맥동을 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근데 봐봐요. 계속 맥동을 해. 근데 요거 사실 기체가 중력으로 묶여있는 상태거든, 별이라는 건. 근데 계속 맥동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별의 가장 표면부터 바깥으로 그냥 점점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별의 표면부터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면서 별이 점점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요 다음 단계. 자, 보시면 중심부에는요, 중심부엔 이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전히 요 탄소핵은 존재할 거예요. 왜냐? 여기는 중력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묶여 있거든. 근데 이 탄소핵을 둘러싼 이 주변부는요, 맥동하는 요 과정에 의해서 우주 공간으로 별을 이루던 물질들이 퍼져서 흩어지게 될 겁니다. 요게 바로 행성상 성운. 우리가 예전에 이 행성상 성운을 관측했을 때, 관측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행성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그때 행성상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우주의, 별을 이루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것을 성운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치게 된다. 별의 외곽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서 행성상 성운이 되더라. 근데 이때 별의 중심에 탄소핵은요, 중력에 꽉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으로 퍼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봐봐요. 지금 이 중심은요, 별을 이루던 표면층들이 다 날아가고 아주 별의 뜨거운 중심이 우주 공간에 드러난 거잖아. 그치? 내 중심이 표면으로 드러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중심은요, 표면보다 훨씬 온도가 높을 거야. 온도가 한만 켈빈 정도 됩니다. 우리 온도가 만 켈빈이면 무슨 색깔? 흰 색깔이었지. 흰색이 돼요. 그리고 외곽부는 다 날아가고 중심핵만 수축한 거잖아. 그러니까 크기 어때? 되게 작아. 작다. 왜소하다 할때그 외자. 백색에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H활도에서 왼쪽 아래에 있었던 백색 외성입니다. 그래서 행성상 성운으로 퍼져 나가고 중심부에 탄소핵만 남은 것이 백색 외성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마지막 과정에서 행성상 성운 상태로 우주 공간으로 물질이 방출되고 중심은 계속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라는 별의 잔해. 그러니까 별이 일생을 다 보내고 남은 다음에 찌꺼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 잔해로 백색 외성이 남게 되더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어떤 진화 단계를 거치는지 볼게요. 질량이 태양보다 이번엔 엄청나게 큰 별이다. 자, 이번에는 질량이 태양보다 되게 큽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아까 질량이 태양만한 별은 탄소핵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왜냐? 탄소에서 아무리 수축을 해봐도, 아무리 수축을 해도 질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탄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에 도달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별은 중심에서 탄소,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질량이 엄청 크잖아. 막 10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별들은요, 중심부의 온도가 수축 하면서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력도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계속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계속 상승해가지고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 탄소도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산소, 네온, 마그네슘, 뭐, 황, 규소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까지 만들 수가 있느냐? 철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이 커진 상태에서 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중심에 철까지 만들 수 있더라. 철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형성이 되더라. 근데 사실 철보다 무거운 원소 우리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별의 내부에서는 철까지만 일어날 수 있어. 철의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요게 왜 그런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것도 사실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선생님이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들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려면 질량이 더 생겨야 된다, 아니면 사라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질량이 사라져야지. 그 사라진 질량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그래서 사실 지금 철까지 만들어지는 동안,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계속 별의 질량이 조금씩 감소했었던 거야.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근데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표현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막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핵자당 질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핵이라는 건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하나의 핵당 질량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거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핵자당 질량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의 결손이 일어났다는 건 사실은 무슨 뜻이냐? 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계속 이 핵자당 질량이 감소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감소해야지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부터는요, 이 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철이 핵자당 질량이 제일 작아.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오히려 핵자당 질량이 커져야 돼.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은 오히려 질량이 더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이 결손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더 먹어야 되는 거야. 에너지를 더 흡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너지를 오히려 흡수해야 되는 요 과정은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대략적으로. 자, 요런 거예요. 요런 원리에 의해서 철까지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철까지 일어났는데 철도 계속 수축할 거 아니야.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철의 중력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이 별들이요, 왕! 중심부로 붕괴해버려요. 중력에 의해서 중심부로 막 빠져 들어가면서 우리 낙하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겉에 있던 물질들이 전부 다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중심에서 중력 붕괴로 인해 물질이 모이게 되고 엄청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겉에 있었던 물질이 굉장히 온도가 높은 중심부로 모인 거잖아. 그래서 이때 엄청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방출하게 되면서 엄청난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마치 하늘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로운 별이 빵 생긴 것 같네? 새로운 별이 생긴 것 같네? 초신선 폭발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새로운 별이 생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질량이 큰 별의 마지막 과정에서 중력에 의해 붕괴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생긴 것이더라. 그게 바로 초신선 폭발입니다. 근데 봐봐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이 됐잖아.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된다라고 했어. 근데 봐봐요. 지금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주변에 막 방출이 됐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이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겁니다. 초신선 폭발에 의해서 방출된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금, 우라늄 같은 이런 원소들이 형성되는 과정이 바로 초신성 폭발 과정인 것이더라.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별의 내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별의 내부에서는 계속 질량이 감소하는 핵융합 반응만 일어날 수 있거든. 근데 다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요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생기는 것이더라. 자,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행성상 성운에서도 중심의 별에 잔해가 남았었잖아요. 이번에도 중심의 별에 잔해가 남거든요. 근데 이때 남아있는 잔해가 좀 질량이 작으면 중성자별이 되고요. 질량이 되게 크면은 블랙홀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중성자별이 되냐? 이 중성자별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아까 백색 외성은 중력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중력이 엄청 세진 않아요. 그래서 탄소랑 산소가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어. 원자핵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요,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이 중심, 철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붕괴될 때는 중력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 원자핵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원자핵이 원래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별의 내부에 자유전자, 전자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양성자랑 돌아다니던 전자랑 결합을 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결합했으니까 얘도 중성자 됐겠지. 그래서 이 별이요, 중성자로 아주 가득 찬, 양성자나 전자가 거의 없는 중성자로 가득 찬 천체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크기가요, 한 10kg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작지. 우리 백색 외성은 그래도 크기가 한 지구만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중성자별은요, 백색 외성보다도 질량이 더 커. 거의 태양 질량의 한 1.5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배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크기는 더 작은 거야. 10kg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엄청나게 큰 상태겠지. 그래서 그 엄청난 밀도 중력에 의해서 양성자랑 전자가 결합해서 아주 커다란 중성자 덩어리가 되더라. 요게 중성자별. 근데 이것보다 질량이 더 커. 질량이 막 태양의 3배 이상이야. 요렇게 되면요, 이 물질이 더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중력이 더 커져서요, 이제 빛마저도 흡수를 해버립니다. 우리 빛마저도 흡수하는 블랙홀이 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남아있는 잔해의 질량에 따라 질량이 좀 적을 때는 중성자별, 그리고 질량이 클 때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블랙홀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구나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까지 내용들 살펴보았으니까 개념 체크로 한번 빈칸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번, HR 또는 가로축에 우리가 무엇을 넣었더라? 그렇지. 표면온도 또는 분광형을 넣었고요. 세로축에는? 맞습니다. 절대등급 쓸 수도 있고 광도도 쓸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별에서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팽창시키는 힘이죠. 중력, 수축시키는 힘이죠. 이것이 같아서 일정하게 크기가 유지되는 것, 정력학 평형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력학 평형 상태. 세 번째입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PP 반응과 무슨 반응? CNO 순환 반응이 있더라. 4번입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주계열성의 내부에는 핵, 요 핵도 사실 복사핵이라고 했어요. 복사핵과 복사층, 그리고 그 겉을 누가 덮고 있더라? 맞습니다. 대류층이 덮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라. 자, 5번입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후에 남은 중심부의 질량이 매우 매우 크대요. 그래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대. 이걸 뭐라고 한다? 블랙홀이 되더라. 근데 이것보다 질량이 좀더 작으면 중성자별이 되더라까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둘 중에 고르기 보겠습니다.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주계열성이더라. 자, 그 다음,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니까 수축을 엄청 빠르게 한다라고 했었죠. 수축을 빠르게 하니까 주계열에 빠르게 도달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질량이 크면 성격이 급하다.
원시별에서 주계열 단계에 도달한

하는 시간도 짧고요.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 수명도 짧다. 아, 질량이 클수록 뭐든지 빠르게 빠르게 진화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8번 볼게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결손된 질량,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더라. 에너지가 생성돼서 방출되는 것이더라. 자, 그 다음입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주계열 다음 단계의 거성과 초거성 중에 뭐가 되더라? 그렇지. 거성이 되는 거였지. 초거성이 되려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세 개의 헬륨이 합쳐져서 원자번호 2번이 세개 합쳐졌으니까 원자번호 6번이 되겠지. 탄소가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OX 퀴즈 볼게요. 주계열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 어떻다고요? 성격 급하다, 수명 짧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H 활도를 만든 과학자 허블? 아니지, 저기에서 H는 헤르츠 스프릉이라는 사람이었죠. 허블은 우리 다음 단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3번. 태양 질량의 0.08배 이상인 원시 별은 수축해서 주계열성 될수 있어요. 그 한계점이 0.08입니다. 자, 4번.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K? 이것보다 훨씬 높아야 됐어요. 몇 켈빈? 1000만 켈빈이 돼야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더라. X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금, 우라늄. 요런 거 우리 철보다 무거운 원소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폭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 맞았습니다. 자, 6번. 진화 단계에서 중성자별이 되는 별은 블랙홀이 되는 별보다 질량이 큰게 아니었지. 질량이 제일 크면 블랙홀이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작아야지 중성자별이 되는 거더라. 6번 틀렸고요. 7번입니다. 거성의 크기는 거성이 주계열 단계에 있을 때의 크기보다 크다. 그렇지. 무조건 거성이 된다는 건 외곽부가 팽창하면서 거성이 되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항상 주계열 단계에 있을 때의 크기보다 큰게 맞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답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인 별이 주계열 다음 단계로 진화하면 그 별을 뭐라고 하더라? 주계열 다음 단계는 중심핵은 수축하고 외곽부는 팽창하는 단계였어요. 거성 또는 적색 거성이 되는 거였지. 요 다음엔 무슨 과정에 도달했어요? 맞습니다. 이 다음엔 외곽부가 우주 공간으로 퍼지는 행성 산성은 그리고 중심에 뭐만 남더라? 백색 외성만 남더라. 반면에 질량이 되게 큰 별은 적색 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이 되고 이때 중심은 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폭발이 일어난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별의 잔해가 될수 있는 건두 가지였죠. 중성자별과 블랙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9번 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에 있어요. 초거성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누구? 철이더라. 그래서 마지막 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바르게 연결하기 해보겠습니다. 별의 종류와 H활도상의 위치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1번이 주계열성이에요. 우리 주계열성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분포하는 거죠. C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성입니다. 거성은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였어요. B에 해당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초거성은 거성보다 위쪽에 있는 거였죠. 따라서 A가 초거성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백색 외성입니다. 왼쪽 아래에. 표면 온도는 높고, 그리고 광도는 작은 상태이다. 절대 등급 큰 상태이다. 따라서 D가 백색 외성이구나.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개념 체크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 남겨놓고 있어요. 요것과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 건데, 우리 2시간 동안 배운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 잘 해오시고요. 복습해오시고, 문제도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려운 내용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계란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는 12번째 시간, 그리고 6회의 후반부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보면 지구촌 곳곳에서 막 기상이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우리도 그래서 비가 어느 날 너무 많이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게 땡볕이라서 여러분 뭐 이렇게 더위 때문에 힘들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텐데요. 여러분 주변의 일들이 이렇게 마구마구 변화하고 있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11월 19일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를 꾸준하게 해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핑계가 주어지면 금방 뭔가 다른 데로 정신을 쏟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흐트러뜨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 주변에 너무 많단 말이죠. 꼭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기상이변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이런 일들이 있대 라고 하는 여러분의 흥미를 끄는 일들 굉장히 많지만 자, 우리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스피노자처럼 우리는 11월 19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더라도 나는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굳건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성실하게 공부해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6회의 나머지 부분들 함께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9번 문항까지 살펴봤습니다. 10번, 11번 문항이 세트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10번까지 보지 않았고요. 여기 후반부에서 10번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10번 문항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11번 대화가 나오고 있고요.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 대화에서는 우리는

어떤 내용을 파악해 내야 할지 먼저 10번, 11번의 질문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자, 10번에서는 대화에서 아동 A, B가 사용하고 있는 기억 전략을 분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동 A가 어떤 기억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10번에서는 확인하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서는 가와 같은 기억 전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를 알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 기억 전략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알아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억 전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해서 알아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10번, 11번 대화에 나타난 아동 AB의 대화를 보고 기억 전략 어떤 방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사가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의 왕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태조, 정종, 광종, 성종, 태조, 정종, 태종, 세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순서대로 외워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동 A는 태조, 정종, 광종, 성종, 이렇게 태조, 정종, 광종, 성종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동 A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반복 시연 방법이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아동 B는 조금 다르게 외우고 있을까요? 고려시대의 왕은 태조에서부터 성종까지이고, 조선시대의 왕은 태조에서부터 세종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자, 따로 나누어서 묶어서 지금 외우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동 B는 이렇게 조직화해서 묶어서 외우는 걸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왕의 순서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 시대별로 나누어서 묶어 외우니까 쉽게 외워져요. 라고 하는 조직화의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가에는 조직화의 기억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10번 문항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위 대화에서 아동 AB의 기억 전략을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입니다. 아동 A는 반복 시연이거든요. 자, 반복 시연은 유아기 후반부터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자,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은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동 B는 조직화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자, 아동 A는 반복 시연 방법, 아동 B는 조직화 방법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ㄷ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아동 B의 조직화가 밑줄 친 가였는데요. 자, 이 가와 같은 기역 전략 방법은 언제부터 나타난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분류를 할수 있는 시기가 돼야 조직화할 수 있다라고 우리 앞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묶어서 외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수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분류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 특성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되겠는데요. 이런 분류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조작기인 아동기에 시작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조직화 역시 아동기부터 할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 이야기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동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가 다른 막대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다. 자, 이거 뭐죠? 서열화 할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서열화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적용해서 차례대로 늘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동기인 구체적 조작기부터 할수 있는 발달 특성이죠. 맞습니다.
사고의 과정에서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가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가역성의 개념을 알게 되는 것, 아동기의 발달 특성입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므로 다치거나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뭐죠? 난 너무 특별해. 그래서 내 사랑도 특별하고 내 경험도 너무 특별하고 이렇게 특별한 주인공인데 내가 죽을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 개인적 우화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개인적 우화의 특성은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입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 체계적 조합적 사고에 해당이 되는데요. 체계적 조합적 사고 역시 청소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사고니까 답이 아니네요. 답은 기역, 니은이 해당하고요.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인터뷰에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니다. 자, 가는 뭐고 나는 뭔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학생과 교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식이장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식이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식이장애가 있는데, 먼저 가부터 이야기를 하면, 가는 반복적으로 음식을 폭식을 해요. 먹고 싶은 욕구를 조절할 수 없어서 일단은 먹어요. 먹고 난 후에 체중을 줄이려는 행동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증상이다. 막 이렇게 토를 한다거나, 막 지사제를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폭식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 볼까요? 나는 날씬해지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증상이에요. 아예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을 거부하거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심한 운동, 설사약 복용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네요. 아, 선생님 아까 지사제라고 했는데 지사제는 설사가 날때 설사를 멈추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안에 있는 걸 내보내기 위해서 설사약을 복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극단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증상, 우리 거식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폭식증과 거식증입니다. 자, 간은 폭식증이다. 맞고요. 자, 나는 날씬한 몸에 대한 압박이 그 원인이 될수 있다. 맞습니다. 자, 가와 나는 행동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박증적인 그런 현상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함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티그 모두 다 답에 해당이 되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장애 자체를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볼까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상에는 식이장애 자체를 물어보진 않지만, 자, 청소년기에 이런 식이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청소년기에는 신체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시기이거든요. 키도 막 빠르게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이런 남자로서의, 여자로서의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돼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내 신체에 대해서, 내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 신체에 대해서 내 이미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우리가 신체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체상은 사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신체의 장점을 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급변하는 이런 신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신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너무 이런 그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왜곡된 이런 신체상을 가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이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상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청소년기에 급변하는 신체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청소년기와 여러분이 연결지어서 기억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기의 발달 특성과 연결지어서 2023학년도 6모의 기출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와 연결지어서 두 개의 시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문항이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뜯어보면 하나도 복잡하진 않아요.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의 시기를 한꺼번에 묶고 있으니까 이런 문항도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12번 세트 문항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쓴 편지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 살펴봐야 할지 살펴보면 먼저 엄마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 우리 알아야 되겠고요. 엄마 어떤 시기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딸이 속한 시기의 발달 지원 방안 알아야지 되니까 딸이 속한 시기도 언제인지 우리 알아야겠습니다. 자, 편지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우리 딸. 요즘 부쩍 외모에 신경 쓰느라 시간에 쫓겨서 엄마가 차려놓은 아침밥도 안 먹고 짜증을 자주 내니 아무리 내가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도 엄마는 좀 서운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딸 어느 시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청소년기네요. 그렇죠? 자, 엄마도 최근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잘못 자요. 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안면 홍조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민해져서 화를 많이 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민, 화 등의 이런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엄마의 이런 안면 홍조 대표적이고 불면증, 그다음에 예민해지는 거, 화내는 거 이런 증상들은 중년기에 갱년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엄마는 지금 중년기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딸은 질풍노도라는 것에서 청소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엄마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면 전두엽 발달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답지가 있는데요. 전두엽 발달이 완성되는 것은 성년기입니다. 유동성 지능이 절정에 달하는 거 성년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융에 따르면 남성은 직전 시기에 비해서 아니마가 더 표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년기에 이르르게 되면 자기 성에 반대되는 특성을 표출하기 시작하죠. 남성의 경우에는 그 반대되는 특성이 뭐예요? 아니마예요. 이 아니마를 더 표출한다.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이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딸이 속한 시기에 발달 지원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데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뭘 떠올려야 되죠? 이 시기에 발달 과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걸 떠올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은 뭐였을까? 자아정체감 형성이죠. 자, 자아정체감 형성 어디 있나요?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 자, 이게 딸이 속한 시기의 발달 지원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13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학생 A, B의 자아정체감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자,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은 우리가 정말 모든 시험에서 거의 만나게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자,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 학생 A, 학생 B, 어떤 유형인지 우리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학생 A, 난 학창 시절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자, 위기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전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B 보겠습니다. 난 엄마가 교사셔서 나한테 사범대 가는 것을 계속 권유하셨어.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위기가 없었습니다. 사범대에 진학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범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사범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념을 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처럼 학생 A는 위기도 없고 전념도 없는 어떤 유형이 되겠죠? 정체감 혼미 유형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학생 B 살펴보면, 자, 위기는 없는데 전념을 해서 사범대에 간걸 이뤄냈어요. 그쵸? 자, 이런 유형은 정체감 유실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고, 이와 관련된 답을 골라 볼게요. 학생 A는 자아정체감 혼미 유형에 해당하죠. 자, 학생 A는 삶의 목표와 가치를 탐색하려는 시도, 이게 뭐예요? 이게 위기를 경험하는 거이거든요. 자, 이런 탐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유형에 해당하죠. 그렇죠?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사범대에 어쨌든 진학을 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이뤄냈으니까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민을 하지 않고 결정을 했거든요. 뒤늦게,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뒤늦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맞는 답입니다. 자, 학생 A는 자아정체감 위기의 경험이 없어요. 학생 B는 위기의 경험이 역시 없어요. 그런데 경험이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틀린 답이죠. 자,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아정체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말 많은 기출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동안 모든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한 번, 두번 정도 빠진 거 이외에는 모든 시험에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출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함께 보실까요?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학생 A, B의 자아정체감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에 근거해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어지고 있어요. 학생 A 볼게요. 저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지 않고요. 일단 직업 체험관을 방문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려고요. 다양한 탐색을 하면서 진로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혼란이 와서 이런 혼란을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보면서 탐색하면서 연구해 볼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열심히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념은 없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아정체감 유예 유형이라고 하죠. 유예. 뒤로 밀었다. 결정을 뒤로 밀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학생 B를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직업이 연구원이신데 부모님은 제가 연구원이 되기를 어렸을 때부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 없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위기 없다. 자, 진로를 연구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자, 연구원으로 정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유형이에요. 전념하고 있어요. 이런 유형이거든요. 이건 유형은 자아정체감 유실 유형이다. 자아정체감이
사실은 you

0: 실됐다, 없다라는 거죠.
1: 왜? 자기 스스로의 뭐 이런 생각을 통해서 결정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이식받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유실유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학생 A가 속한 유형은 구체적인 과업에 몰입 아직 하지 않죠. 학생 A가 속한 유형은 자아정체가 위기 경험합니다. 자, 학생 B가 속한 유형은 자아정체가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요. 학생 B가 속한 유형은 선택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전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학생 A가 속한 유형은 정체감 유예 유형, 학생 B가 속한 유형은 정체감 유실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도 우리 기출 11번의 기출 문항도 함께 풀어보실까요? 2024학년도 부모 11번입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학생 A, B가 나오고 있고요. 대화로 형식이 꾸며져 있습니다. 자, 학생 A, B의 자아정체감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골라라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라고 했고요. 학생 A가 이야기하고 있고, 학생 B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포맷이 굉장히 유사한 그런 문항이었네요. 자, 학생 A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서 미래식량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곤충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자, 자기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위기를 경험을 했죠. 그러다가 관심 있는 거 곤충 찾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식용 곤충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전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은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자아정체감을 성취한 유형에 해당이 되죠. 그죠? 정체감 성취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학생 B 볼게요. 학생 B는 제가 조경 사업을 이어받기를 부모님께서 원하셔서 고민 없어요. 자, 위기 없어요. 자, 요즘 주말마다 부모님의 나무 가꾸는 일을 돕고 있어요. 그냥 조경하지 뭐 결정하고 또 일을 돕고 있는, 전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에서도 B가 자아정체감 유실 유형이었는데 요번에도 자아정체감 유실 유형에 해당이 되네요. 학생 A는 자아정체감 성취 유형에 속한다. 자, 학생 B가 속한 유형은 자아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다. 자, 학생 A와 학생 B가 속한 유형은 공통적으로 과제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특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티귿 모두 다 맞는 5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답지가 상당히 여러분 흥미롭죠? 그죠? 다양한 이런 성취 유형, 어떤 유형인지 제목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기와 전념을 경험을 했는지 아닌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함께 물어볼 때는 A와 B 유형이 어떤 공통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주목해서 문제를 풀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14번, 15번 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15번 문항은 세트 문항이네요. 그렇죠? 자, 세트 문항에서 우리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할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건축 설계사가 속한 발달 시기 알아내면 되네요. 그다음에 자, 15번에서는 밑줄 친 가에는 스톰버그의 지능 3원론에 근거한 지능이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지능이 나타나는지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기와 지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제시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나운서와 건축 설계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자, 아나운서가 오늘은 건축 설계사 서준호 씨하고 얘기를 할 거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건축 설계사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 설계 일을 한지

시민들의 공간을 지금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면서 지방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주민 참여 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민 참여 공간에 구성하는데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교과서 지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문제를 다각도로 보고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지능을 우리는 창의적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은 경험적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스턴버거가 지능 3원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번 문항 해결해 볼까요? 14번은 이 건축 설계사 어느 시기냐 물어봤잖아요. 성년기입니다. 성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제2의 성장 급등기 청소년기예요. 자, 남성은 메타포스 신드롬이 나타나는 거 중년기입니다. 근력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요. 최고 수준, 절정, 이런 신체적인 역량에 있어서의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 성년기입니다. 자, 여성의 에스트로겐 생산도 최고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글로부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우리가 밑줄 친 가와 연결지어서 스턴버그의 지능 3원론에 근거해서 어떤 지능인지 알아냈었어요. 어떤 지능이었죠?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창의적 지능이다. 알아냈습니다. 자, 실용적, 상황적 지능 아니고요. 자,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실용적 지능이에요. 아닙니다. 자, 전통의 지능 검사에서 측정하려는 지능은 분석적 혹은 과로하고 구성적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지능이 아니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관련이 되는 거, 이거는 분석적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고 익숙한 문제는 이거 지난번에 풀었던 건데 라고 하면서 쉽게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이 바로 창의적 경험적 지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 17번도 세트 문항이네요. 교육 프로그램 안내문에 일부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 어떤 내용을 알아내야 할지 먼저 문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안내문에 교육 대상이 속한 시기 알아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항에서도 시기 알아내면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안내문에서는 이 안내문의 역할은 이 안내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시기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함께 볼게요. 2025 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부부생활인데요. 자, 50에서 60세 부부 5쌍이 대상이라고 해요. 자, 너무 쉽잖아, 이거. 50에서 60세, 이거 어떡할 거야. 중년기네요. 그렇죠? 자, 중년기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자, 요것만 보고 우리가 이 제시문 넘기면, 그러면 이 제시문 너무 섭섭할 것 같죠, 여러분?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중년기에는, 자, 중년기와 연결지어서 어떤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지를 내용에서 좀 확인을 해보세요. 샌드위치 세대다라고 하는 말 나오는 거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두 부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이런 시기라는 것도 중년기의 특징이라는 거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샌드위치 세대는 위에는 부모님이 있고 아래로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중간에 낀 세대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50에서 60세. 너무했죠? 자, 중년기입니다. 자, 16번 함께 볼까요? 위 안내문에 교육 대상이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데요. 자, 발달 특성 뭘까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 맞고요. 신체 감각이 일생 중 가장 예민하다. 자, 가장 예민하다. 가장 발달되어 있다. 정점이다. 이거는 성년기에 해당하죠. 자, 직업 선택과 배우자의 선택이 주요 과업이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중년에도 직업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배우자 선택을 하기도 하는 일들이 요즘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늦게 결혼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삶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는 정상적인이라고 할수 없지만, 이런 정상 분포 내에서 사람들의 이 분포가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발달의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기준에 의했을 때에는 직업 선택과 배우자 선택이 주요 과업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다? 성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입니다. 자, 17번은 어때요? 위 안내문의 교육 대상이 속한 시기에 성역할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년기에는 성역할 특성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여성은 숨겨져 있던 남성성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숨겨져 있던 여성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숨겨져 있던 반대의 성적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둘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한 군데로 가운데 어느 지점쯤에서 이렇게 수렴되겠죠. 서로의 차이가 줄어드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용어가 있죠. 그죠? 자, 남성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여성성, 아니마예요. 자, 남편은 아니마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성성을 드러낸다라고 했으니까 증가해야죠. 그죠? 자, 남편의 표현적 역할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도구적 역할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것들로 자, 나의 그 역할들을 해결하는 거. 이게 이제 도구적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현적 역할은 들어 감정적으로 듣고 돌보고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적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구적 역할이다라고 하는 걸 사회적인 통념상 남편들이 더 많이 젊은 시절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숨겨져 있던 여성성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구적 역할이 아닌 표현적 역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성은 어때요? 아내의 경우에는 반대되는 도구적 역할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 여성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남성성을 우리가 뭐라 그래? 아니무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아니무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난다. 어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성역할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융이 중년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런 남성의 아니마 증가, 그 다음에 여성의 아니무스 증가. 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있던 이런 반대되는 성 역할 특성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기출문항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2018학년도 구모예요. 그래서 그런 성 역할 특성에 대한 걸 살펴보려고 가져왔는데 세트 문항이니까 두 개의 문항 모두 다 함께 풀어볼게요. A씨 부부의 사례인데요.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씨는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특수 용접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취업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으로

으로 인정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A씨는 지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재취업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여성인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저거 하기 어려울 텐데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이런 특수 용적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전업주부로만 있다가 직장 생활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자, 이 A씨의 지금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도구적 역할이 지금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A씨의 남편은 어때요?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초를 돌보고 있어요. 자신의 직장 일에 대해서 아내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30대였을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A씨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안일에 대해서 잘 돌보고 가꾸고 이러는 거 관심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인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적 역할이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성 역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직장인으로 타인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자, 여기에선 뭐가 나타나느냐면 여러분 자존중감의 욕구가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과 친밀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내와 함께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자, 가족하고 오래 이렇게 있고 싶다라고 하는 소소 애정의 욕구가 드러나는 거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7번에서는 우리 성 역할 특성과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면, 자, A씨 부부가 속한 시기의 성 역할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남편의 아니마 어때요? 증가하죠. 여성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의 표현적 역할 증가한 거볼수 있습니다. 자, 아내의 도구적 역할 증가한 거 우리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아니무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웃기 4번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답지와 지금 아까의 답지가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된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 역할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을 묻겠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연습 충분히 되셨죠? 자, 8번 볼까요? 가나에 나타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이론. 자, 분석한 거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는 자존중감의 욕구입니다. 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는 저축 보험 가입이 있을까요? 이건 안전의 욕구와 관련 있습니다. 자, 나는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욕구인가요? 이건 생리적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자, 가의 욕구는 4단계, 나의 욕구는 3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가의 욕구가 나의 욕구보다 위계적으로 상위에 있다. 이게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다음 대화에서 A씨의 상태를 파렐과 로젠버그의 중년기 적응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입니다. 자, 파렐과 로젠버그의 중년기 적응 유형. 에 적용해서 A씨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됐는데 기분이 복잡하겠어요? 부인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A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월급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기에 감사하고 이제는 제주에 내려가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볼까 해 제2의 인생을 여행하듯이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위기가 닥쳤어요. 하지만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 위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운영해 보면서 제2의 인생을 즐겁게 이것 또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살아볼까 해라고 하는
수용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A씨는 탁월한 생성층 유형의

0: 해당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탁월한 생성층 유형에 해당이 돼요. 노동자나 중하류 계급에서 볼수 있는 유형은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이죠. 통합된 자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생을 통합적으로 저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파렐과 로젠버그의 중년기 적응 유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자주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항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A씨와 B씨의 중년기 적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까요? A씨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자,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해고를 당했어요.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 역시 감사하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앞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A씨는 탁월한 생성층 유형이다라고 우리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B씨는 갑작스럽게 실직 나가서 두려움이 앞서지만 이러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기든 받아들여요. 하지만 만날 친구도 없고 가족들도 저를 외면해서 상당히 고립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B씨는 정체감 위기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A씨가 속한 유형의 사람은 긴장감과 갈등을 은폐할까요? 아니죠. 탁월한 생성층 유형과 맞지 않습니다. A씨가 속한 유형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고립감이 높나요? 아닙니다. 자, B씨가 속한 유형의 사람은 중년기를 성취의 시기로 보나요? 이건 탁월한 생성층 유형에 해당이 되죠. B씨가 속한 유형의 사람은 다시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자기혐오를 나타내나요? 아닙니다.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입니다. 자, A씨는 탁월한 생성층 유형, B씨는 정체감 위기 유형에 속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행 평가 보고서에서 가시기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가식이 언제일까요? 신체 발달에서 숨을 뱉을 때 들이마셨던 숨이 완전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게 돼서 폐활량이 줄어들어서 자주 숨이 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자, 정서 발달 볼까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여겨서 심해지면 건강 염려증으로 발달할 수도 있대요. 자, 인지 발달에 있어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이 더 또렷하다고. 잘 보존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폐활량 줄어들고 자신의 신체가 아무래도 노화되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지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건잘 기억 못해. 이미 일어난 거를 잘 기억해라고 하는 노년기 증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노년기와 관련된 탐구 활동 골라보면 융의 인생의 정오 찾아보면 될까요? 인생의 정오는 중년기인걸요? 아니죠. 자, 수정체 황화현상 나타나요. 그래서 수정체 황화현상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레빈스는 인생을 4계절로 나눴죠. 그 중에 마지막 계절인 겨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대해서 검색하는 거 적절하고요. 에릭슨의 자아정체감 유형 아니고 자아통합에 대해서 탐색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항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A씨의 노년기 노화 적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입니다. 자, A씨 어떤 노화 적응 유형 보이는지 볼게요. 자, 상담사하고 대화하고 있는데요. 나이 드는 게 억울해 죽겠어. 젊을 때는 부모님 부양, 자식들 교육부터 결혼까지 시키느라 죽어라 나만 일했어. 이제 겨우 여유가 생겼더니 여기저기 아파서 바빠. 뭐 이런 거죠. 자,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은 어떤 거인가요? 물었더니 이렇게 읽고 보니 정작 내가 젊은 시절 하고 싶었던 일, 이루고 싶었던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한이야. 화가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남 탓하고 있고 화내고 있는 분노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학형에 해당한다 아니죠? 젊은 세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비판하기도 해요.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런 거죠. 실패의 원인을 불행한 시대와 경제 사정 등으로 돌립니다. 남 탓. 노년기의 수동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계속 활동하면서 신체적 저하를 막아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장방어형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니은을 아까 동그라미로 얘기하면서 X라고 얘기했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20번 문항까지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7회 문항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20강입니다. 정말 3분의 2 지점에 왔네요. 30강 중에서 20강. 특히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의 내용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9과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과까지니까 문제 풀이를 뺀다면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9과 한번 볼까요? As is. 편지 쓸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s is. 예. As is라는 말은 친애하는 이런 뜻이에요. 가깝다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타히예툰, 타히야 그러면 타히이, 타히야입니다. 타히 장모음, 타히야. 발음이 어렵죠? 타히야가 아니고 타히야. 길게 타히예툰, 예, 인사입니다. 그다음 마딘, 마딘 같이 이렇게 인으로 끝난 단어들은 정관사를 넣거나 여성형을 만들면 이게 마디하고 살아납니다. 이 야가 살아나요. 여성형도 마찬가지예요. 마디야툰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게 어디선가 나왔어요. 야가 나왔는데 그 야가 어디서 나왔느냐? 요 숨어있는 야가 살아나온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숨어있는 야가 나온다든지 알리프가 와로 나온다든지 또는 와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글자로 변한다든지 이런 게 수시로 있으니까 그런 규칙에 대해서 너무 뭐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숨어 있나 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달람 투, 투는 내가 배운다. 투 타티 아 아트. 뒤에, 동사 뒷부분에 오면은 주어 표시를 한다 그랬죠? 달람이 공부하다, 배우다예요. 달람 투, 그럼 내가 배웠다. 마칸, 복수는 아마킨. 마칸, 아마킨. 장소죠. 미슬라, 앞에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미슬라, 무어 같은. 그다음, 다음, 아트, 이마툰. 역시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거기다 20과 가까이 가니까 19과쯤 되니까 나왔던 단어가 많네요. 예, 음식들. 다음, 아트, 이마툰. 이거 완전히, 와, 불규칙 복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불규칙도 규칙이 있다 그랬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와운. 그러면 아두위야툰. 아두위야툰. 이렇게 복수가 됩니다. 나와 아두위야툰. 히다, 히다운, 복수가 아하디야툰. 아하디야툰. 구두, 신발이에요. 수알룬. 수알룬, 아스일라툰. 아스일라툰. 이게 왜 쓰느냐? 나와운, 히다운, 수알룬. 공통점이 있죠? 네개 글자 중에 세 번째가 전부 다 약자음이에요, 이렇게. 여기 따문처럼 약자음이에요.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불규칙적인 복수지만 아트 이마툰, 아드위아툰, 아하디아툰, 아스일라툰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불규칙이 됩니다. 아, 이 말이 좀 이상하게 규칙적인 불규칙? 하여튼 불규칙이지만 불규칙도 규칙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면 좋겠어요. 라디다툰 따문 복수는 아트 이마툰이니까 사물의 복수니까 아트 이마툰, 라디다툰 맛있는 음식들이 되겠죠. 사물의 복수는 여성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무시탁 일레. 무시탁 일라 그러면 누구를 그리워하다. 무시탁 일레 일라 그러면 무시탁 일레이카 그러면 너를 그리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마르라탄 오크라 다시 한번 다음번 이런 말이죠. 다음번 다시 한번. 무스타크발 무스타크발 무스타크발은 미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타만나 아타만난 내가 희망한다, 소망한다라는 뜻이죠. 내가 소망한다. 나자훈 성공이고요. 앞에 여러 번 나왔죠. 모클리스. 모클리스는 내가 너에게 신실한 사람이다 또는 뭐 성실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줄 때 쓰는 말인데 주로 아지즈와 모클리스는 편지글에 써요. 편지글에서 많이 씁니다. 오늘날에는 문자에도 많이 써요. 그래서 문자나 메일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쓰는 그 단어들 중에서 아지즈 타히야툰 모클리스 이런 단어 많이 쓰니까 여러분 혹시나 문자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메일을 하게 되면 기억을 하세요. 자, 이런 이제 어떤 그 내용이 서간문이죠. 그러니까 뭐 문자는 아닐 거고 이제 메일 같은 내용 또는 옛날 같은 편지 내용일 텐데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 아하두. 알 아하두는 일요일이죠. 숫자 1에서 나왔어요. 숫자 1은 와헤둔입니다. 와헤둔. 와헤둔이에요. 숫자 1은, 수사의 1은 와하둔이고 명사가 아하둔인데,
한 사람 뭐 이렇게 하나 할때 하나인데 와하드 쓰지 않고 알 아하드를 썼어요. 그렇지만 같은 종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 나온 이 아하드가 여러분 달력을 유심히 보세요. 관찰력 있는 사람은 알 거야. 달력을 보면 맨 왼쪽에 첫 번째 칸에 빨간색으로 뭐가 돼 있어요? 일요일이 있죠. 그것이 1번이야. 그래서 아하드. 월요일은 두 번째 있어요. 일요일 다음에. 그럼 2야. 숫자 2. 알 이스 나인에서 알 이스 나이니. 근데 세 번째는 살라사투에 나와요. 그럼 화요일은 살라사투에 나와서 아술라사. 네 번째 알 아르비아. 다섯 번째 알 카미스. 이런 식으로 숫자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일요일이 아하드고요. 이스 나이니, 아술라사, 아르비아, 카미스. 그다음에 주마, 사프트는 숫자하고 상관없는 그 단어인데 이렇게 일요일 아르바트 민 옥토비어 그러면 10월 4일에 알페인 와 시타틴 와 아슈리나 릴 밀라드 그러면 릴 밀라드 쓸 수도 있고 알 밀라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릴 밀라드 난더 좋아하는 표현인데 알릴 밀라드 그러면 서기 2026년 10월 4일 일요일에 편지 쓴 날이죠. 아, 요새는 이런 편지가 아니라 뭐 문서에도 뭐 쓸까 말까 하니까 이렇게 쓰는 공식적인 레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스타디, 나의 교수님, 나의 선생님 이런 말이죠. 오스타디 아지즈 무함마드. 오스타디 그러면 선생님 알 아지즈 친애하는 선생님께. 근데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무함마드. 그러면 오스타드하고 이가 대명사가 연결이 돼 갖고 한정이 됐죠. 이 한정된 것을 수식하려면 뒤에 형용사가 정관사가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뒤에는 수식이에요, 수식. 그죠? 이하고 우스타드는 연결형이고 알 아지즈는 수식이에요. 무함마드는 뭐예요? 무함마드는 이 전체와 동격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동격이에요. 그래서 우스타딜 아지즈가 무함마드고 무함마드니 우스타딜 아지즈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스타딜 아지즈 무함마드. 친애하는 교수님, 무함마드 선생님께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겠죠. 다히야툰, 따이바툰, 와바도. 다히야툰, 와따이바툰 그러면 좋은 인사를 건네드립니다. 그 다음에 와바두는 암마바두의 줄임말이에요. 암마바드. 암마바두는 그리고 뭘로 말할까?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인데, 암마 바드 해놓고 여기 항상 파가 원래 왔어요. 이렇게. 왜? 여기가 암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와 암마 바드 파 암마 바드 파 이렇게 해갖고 여기 암마가 들어가면 호응으로 문장의 호응으로 파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그 문제 옛날식 그 문장 호응 같은 걸잘그 신경 안 쓰고 편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와 봐도 카이프 하루카. 그리고 너는 어떻게 지내니? 카이프 하루카. 라자투 일라 코리아.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라자투 라자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라자투 일라 코리아. 필 우스부 엘 마디. 우스부 엘 마디는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우스부가 어서 온 말인지? 사 부아툰. 사바툰 7이죠, 7. 사바툰이 7인데 이 사바아가 어근이에요. 사바아. 여기서 나와서 일주일로 구성된 단위가 우스부어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바아가 있죠. 우스부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여러분 외워야지. 일주일을 우스부어라고 외우고 7은 따로 외우고 뭐 이렇게 하면 머리가 복잡한 거죠. 우스부어 마디 지난주에 한국으로 돌아왔어. 쿤투 사이덴 춥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께 하는 편지니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아, 선생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쿤투 사이덴 춥던.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쿤투가 과거 시제예요. 만약에 지금 좋으면 아나 사이둔 쥐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목적어 없이 아나 목적격 아니고 아나 사이둔 쥐딴. 그럼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 아나에서 과거가 가득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가려면 카나 동사가 들어갔어야 되죠. 그래서 아나 사이둔 쥐딴에서 시제가 과거로 가면서 아나가 없어지고 아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투로 갔죠. 투가 아나니까. 그래서 나는 뭐뭐이었다 할때 카나 동사에 쿤투가 됐습니다. 그래서 쿤 카나의 카네 투가 붙어서 쿤투가 됐고, 쿤투 사이단 쥐단.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리안나니, 리안나 플러스 목적격 주어. 뭐예요? 왜냐하면 저는 리안나니 딸람 투 민카. 당신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께 배워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뭐를? 알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를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도 헷갈릴 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편지 쓰는데, 그냥 보통 평서문으로 이렇게 카로 써도 되나? 너에게 배웠다. 이렇게. 카이파 하루카. 이렇게 카로 써도 되나? 네, 됩니다. 아랍어에는 존칭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랍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가능하면 그 아랍어로 할때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쿰, 카, 뭐, 섞어 쓰지 말고, 그냥 일관되게 그냥 카로 이렇게. 그래서 다알람 투 민카,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를 배웠기 때문에. 카나트 아이야미, 아이야미는 야우미의 복수죠. 야움. 야우무니 야움을 아하드 그러면 일요일이에요. 일 하루란 얘기예요. 데이란 말이에요. 아이야미는 이거 복수 형태. 그래서 저의 날들이 언제? 자기가 선생님이 있는데 가서 배울 때, 아랍어 배우던 그 날들, 이런 말이죠. 그 날들이, 아이야미 필 우르둔니, 우르둔, 요르단이라는 얘기죠. 요르단에서의 저의 날들은, 쥐아밀라툰 쥐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아름다웠단 말은 그렇고, 너무 좋았어요. 좋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실제로, 그날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뭐좀 닭살 도는 것 같아서 그냥 좋았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르툴 아마키나 마쇼라탄. 조르투, 저는 방문했습니다. 자라 동사에서 자라 야주루 야주루 이 동사가 야주루가 됩니다. 야주루 자라 야주루 자라 그가 방문했다. 야주루 그가 방문한다. 이런 동사 변화에서 내가 방문했다 쓰려면 자르가 3인칭이거든요. 자르 플러스 투가 돼야 돼요. 투. 투가 돼요. 자르 투.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수쿤이고 여기도 수쿤이에요. 그죠? 그럼 수쿤이 두 개니까 어떻게 돼? 조성모음을 갖거나 약자음이 있을 경우에 약자음이 생략된다 그랬죠.
그럼 이 약자, 이게 약자음이니까.

그러니까 생략돼요, 이게. 그러면 zar2가 아니라 이 약자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략된 흔적을 남기고 생략돼요. 왜? 여기 zar하지만 미완의 동사를 보면 yazur, 우가 나타났죠. 이 알리프의 원래 형태는 우예요. 그러니까 이 우가 이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zur2 이렇게 zar2가 아니라 zur2가 됐습니다. 그래서 zur2 콘투도 마찬가지예요. 아쿠노에서 와가 앞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콘투가 됐는데 Zurutu, Amakina Mashuratan. Amakina, Makane Buksu, Kana의 장소명사. Kana 동사의 장소명사, Makan, 그러면 장소예요. 그래서 Amakina는 형태적으로 이격 형태만 움직입니다. Amakinu, Amakina, Amakina. 그러니까 소유격, 목적격이 똑같은 형태예요. Zurutu, Amakina. 그러니까 이격이니까 탄윈이 없죠. 그래서 Amakina가 됐습니다. 형용사는 뭘 쓰느냐? 마슈라탄 형용사 수식은 장소의 복수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성 단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슈라탄, 주르투 마슈라탄, 그러니까 목적격인 거예요. 여기 아마키나의 아가 목적격이에요. 지금 아마키나 마슈라탄, 유명한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뭐 같은? 미슬랄 바트라 이 와자라시. 그럼 페트라와 자라시 같은. 페트라는 나바트족이 기원전에 요르단 남부 지역에 큰그 이제 그 보통 로즈 그그 뭐야 그 약간 그 분홍빛 바위산 같은 것들을 깎아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것이 그 시크라고 불리는 1.6km의 그긴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의 높이가 70에서 100m거든요. 그 골목을 통과해야지 그 도시를 들어가는데 난공불락이라 한 이유는 아무도 그 공격을 그 골목길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난공불락이었는데 이 나바트족이 부자가 됐어요. 지나간 사람들 통행료 받고 해갖고 대상들 통행료 받고 이렇게 하고 부자가 돼서 힘이 점점 세져갖고 다마스쿠스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 빼놓고 전부 다마스쿠스로 가버리니까 그다음에 로마군이 들어와서 점령해갖고 로마 유적물이 들어간 것이 오늘날 페트라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지만 카즈나 같은 건 이제 나바트족의 이제 그 유적이죠. 이렇게 페트라 같은 아주 유명한 그뭐그 건축물이 많은 그런 그 도시가 있고 자라시는 로마 정확히 말하면 동로마죠. 비잔틴 제국의 10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10대 도시라 하면 암만, 다마스쿠스, 팔미라 뭐 그다음에 뭐 따바카탈 파할이나 펠라나 이스라엘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 벳산 있고 시리아에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2개, 다마스쿠스와 팔미라. 나머지는 거의 다 요르단에 있어요. 제라시, 암만, 뭐 이렇게 해서 에르비드, 뭐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10대 도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방어망을 세운 겁니다.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로마 돌길을 깔고 서로 연결시켜 놓고 급하면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도시들의 일정한 간격으로 도시를 형성해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쥐라시인데 오늘날 쥐라시에 가보면 되게 많이 파 있고 발굴돼 있습니다. 그 발굴된 모습이 유적의 절반이에요. 왜 절반이냐? 언덕이 두개 있는데 그 한쪽 언덕에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발굴을 못하는 거지, 사람이 사니까. 한쪽만 발굴했는데 그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라시하고 페트라가 유명한 요르단 유적지인데 페트라와 쥐라시 같은 유명한 장소들을 방문했었어요. 와 아칼투 아뜨이마탄 라디다탄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아칼투 그죠? 음식이니까 아칼투가 되죠. 미슬라 알만사프 왈 팔라필. 만사프는 요르단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원래 음식인데 요르단에서 보통 많이 먹죠. 잔치 음식으로 보통 손으로 먹는 잔치 음식입니다. 만사프 와 팔라필은 병아리 콩을 갈아서 이제 기름에 튀겨갖고 만든 건데 팔라필. 자꾸 침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만사프와 팔라필 같은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아나 무슈타쿤 일라이크 무슈타크 일라 일 아까 앞에서 단어 설명할 때 일라였죠. 일라 거기다 카가 붙었어요. 그래서 일라 카가 아니라 일라 이카입니다. 왜? 이 알리프 막수라는 원래가 야였어요. 근데 지금 독립 형태에서 이 야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일라로 발음됐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발음되면 아라 플러스 카 하면 아라 카 이렇게 변하고 알리프로 변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돼갖고 카가 붙었는데 일라 이카가 됐어요. 이.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이 글자의 형태 성격이 야였던 거예요. 이거는 알리프였던 거고요. 그래서 알리프에서 알리프 막 맘도다로 올라간 거고 일라의 이 알리프는 야였었는데 점두 개가 없었던 상태예요. 다른 글자가 붙으면 카 같은 것이 붙으면 일라 이카가 돼서 아나 무슈타꾼 엘라이크 너를 그리워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캐시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무척 보고 싶습니다. 우리두 안 아주랄 오르둔 오르둔나죠 오르둔나 잘못됐네요. 우리두 안 아주랄 오르둔나 마라탄 오크라 필 무스탁발. 그럼 앞으로 미래에 다시 한번 요르단을 방문하는 것을 우리드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타만나 락 선생님께 소망합니다. 선생님께 어떤 일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세 하타와 나자 건강하시고 성공하시기를. 그래서 붙이면 뭐예요? 건승하시기를 뭐 이런 말쯤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뭐 이런 말이겠죠? 건승하시기를 야 우스타야디 선생님 늘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걸 여러분에게 표현한 말입니다. 딸리북 할무홀리스 딸리북은 학생이죠. 당신의 학생 알무홀리스 신실한 당신의 학생 민수가 그럼 정황상 뭐예요? 요르단 가서 아랍을 공부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많은 걸 배우고 좋았어요. 그리고 좋은 데도 많이 가보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그리고는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선생님 잘 지내다 와서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라고 쓴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간단한 거라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는 걸 도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써서 EBS 창에다 한번 올려보세요. 고쳐주는 분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썼는데 선생님은 교정을 봐주세요. 그러면 원래는 그냥 공짜로는 안 되는데 EBS니까 여러분에게 찬스, EBS 찬스로 한 번쯤 봐줄 수 있을 겁니다. 편지 서두에 쓰는 편지 그러니까 서간문에 서두에 쓰는 표현들은 항상 정형화돼 있어요. 대부분 이런 표현입니다. 아지이지, 아지이지. 나 같은 경우는 아히라고 많이 써요. 아히라고 쓰면은 나의 형제예요라고 말했는데 이 아랍에서의 아히는 배다른 형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형제인데 육체적으로는 똑같은 엄마 어머니한테 난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랍 사람끼리는 하다 샤키이키 그러면 배가 같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한테 나온 같은 형제하고요. 하다 아히 그러면 일부 다처 세계에서 다른 어머니한테 낳은 자식이다. 형제긴 형제인데 아버지는 똑같은데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편지 쓸때 아히란 말 많이 써요. 아히. 아히 알 아지즈 이렇게 쓰는데 아지즈. 아힐 아지즈 친애하는 형제 누구에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아지즈 라시드 친애하는 라시드에게 이렇게 썼어요. 사디카틸 아지자투 친애하는 내 친구 친애하는 내 친구니까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이런 말이죠. 타히야툰 타이바툰 와 바드 그러면 좋은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편지 앞에 쓰는 정형화된 표현들을 봤고요. 근데 안부 관련해서는 항상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뭐 별게 있겠어요? 카이파 할루키, 카이파 할루키 어떻게 지내니? 근데 하딜 아야마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면 격을 목적 아야마로 쓰면 피가 없어도 괜찮아요. 피가 없어도 피 하딜 아야미 이렇게 쓰면 요즘에라는 말이죠. 그래서 피 하딜 아야미 왜?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돼야 되니까.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돼야 되는데, 전치사 빼고, 목적격으로 쓰면 같은 말이에요. 부사어가 되는 거죠. 이즈,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 카이파 할루키, 너의 상태는 어떠니? 또는, 카이파 할루 우스라티카, 너의 가족의 상태는 어떠니? 이런 인사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스라투카만 쓰진 않고, 카리마트를 쓰는데 알카리마티 이렇게 써요. 우스라투카 카리마티 그러면 그냥 너의 가족 하지 않고요. 이런 그 친절한 너의 가족, 관대한 너의 가족 이렇게 항상 가족 뒤에 붙는 상대 가족 할 때는 항상

우스라틀 가리마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쓸때 그냥 쓰세요. 마치 메카 쓰면 아랍 사람 메카 그러면 메카틀 무카르라마, 마디나틀 무나우와라, 고란을 가리마 이렇게 뒤에 붙는 말들이 있어요. 형용사가 고란을 가림 그러면은 그때 가림은 이 가림이에요. 그죠? 관대한 코란이라고 보다도 뭐 중요한 코란 뭐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쓰겠죠. 근데 가리마 써요. 우스라티칼 가리마티 그러면 너의 가족의 상태는 어떠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랬죠. 전화하면 너는 잘 지내니? 가족은 안녕하시니? 어머니 편안하시니? 공부는 잘 되니? 계속 물어봐요. 학원은 잘 다니고 있니? 뭐 이렇게. 그다 물어보고 나면 이제 힘 빠지면 아 그러면 말이야 내가 할말 잠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질문을 오래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오래 건네는 거죠. 아트만나한테 쿠우누 비하일, 아트만나한테 쿠우나 비하일인 잘 지내기를 희망한다, 소망한다. 아트만날락 아시하투와나자 하야 우스테디 앞에 했었죠. 아트만날락 그럼 선생님께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아세하타 건강과 와나자하 성공 야 우스테디 선생님께 선생님의 건강과 성공을 건승을 기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듯이, 아트만나 안타쿠나 비하이린. 그러면, 여기 아트만나 뒤에 아시하타와 나자하라고 동명사 썼죠. 명사 썼죠. 근데 여기는 이번에 아트만나 안타쿠나 썼어요. 그럼 이게 뭐냐? 동명사 형태와 같은 뜻이에요. 당신이 잘 있는 것, 당신이 잘 있는 것을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풀어 쓴 거예요. 명사로 안 쓰고 동사로 풀어 쓴 겁니다. 괜찮죠? 아트만나 타코나 비하이르 이렇게. 자, 그럼 서간문 마지막엔 또 어떻게 쓰느냐?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이거 말고 먼저 이게 있는데, 살림 리 알라 아스티카. 그러면 친구들에게 나를 위하여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줘. 이거 빼고 살림 알라 이렇게 살림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는 말로 할땐 살림 할수 있어. 살림. 그럼 안부 전해. 뭐 이렇게 살림 그러면 그저 전해줄게 유블락 이렇게 쓸수 있는데 살림 알랄 아스테카 쓸 수도 있어요. 친구들에게 안부 전해. 왜? 말하는 사람 안부 전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말할 때내 안부 전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살림 알랄 아스테카 전체 완전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살림 리 알랄 아스테카 이런 말이에요. 나를 위한 내 안부를 친구들에게 전해줘. 이런 안부 인사를 부탁하는 그런 문구가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사디코칼 무클리스 나빌 너의 친애하는 너의 신실한 친구 나빌이 이런 말이죠. 사디카 투키 알 무클리사 그러면 너의 신실한 친구 여자죠 여성이죠 라일라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맞으면서 살림 하기 전에 내가 너의 답을 기다릴게 사 안타들 알았다 그러면 너의 답을 기다릴 거야. 네가 답 주기를 기다릴 거야. 답 줘. 뭐 편지 줘. 뭐 이렇게 쓸때 서간문에 쓰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에요.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아지이지 나왔었죠. 사디클 아지즈 나왔었고 다히야튼 따이바툼 아바드 나왔고 살림리 알라 아히크 너의 형제에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너의 형제에게 나를 위해서 안부 전해줘. 알 무클리스 신실한 또는 뭐 이렇게 뭐 당신에게 뭐 신실하 이런 말이겠죠. 근데 모르실라 모르살레이 이 말은 기억하지 마세요. 네, 기본 어휘 표현이지만 이거는 보내는 사람 모르살레이는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송신자 수신자인데 옛날식 표현이에요. 편지 보낼 때 겉보기도 알모르실 해놓고 뭐 홍길동 받는 사람 홍길순 알모르살레이 이러면 홍길순 이렇게 쓰는 옛날 시절 표현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텍스트의 두 번째 본문의 단어 보겠습니다. 다우와툰 앞에 계속 나왔었죠. 다우와툰 하스는 특별한이에요. 그 다음에 야타샤라프 비 무엇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타샤라프는 영광스럽습니다요. 내가 영광스럽다. 그럼 그가 영광스럽습니다. 비 이하로 무엇을 가지고 그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영광을 얻는다는 건데 그는 뭐뭐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르카즈, 센터죠. 그 다음에, 사카피윤, 사카파토는 문화예요. 사카피윤, 그럼 문화의. 야도 우, 야가 그 사람이니까 그가 초대한다. 예요. 근데 끝에 보니까 아가 붙었네요. 야도.

우와. 그러면 그가 초대한다의 접속법. 그래서 안 야두와가 된 거죠. 안 야두와 이렇게. 안 야두와. 그가 초대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법인 걸알수 있고요. 호돌 참석입니다. 호돌 그다음에 메하라잔. 메하라잔은 예, 축제죠. 축제. 메하라잔 뭐 앞에 나왔었어요. 메하라잔 모스이키. 모스이키. 사카파툰. 이것의 사카피의 원래 단어가 사카파툰입니다. 문화. 거기서 나와서 사카피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마르부터 떨어지고 야가 붙어갖고 이렇게 그 관계 형용사라고 불리는 한국에서만 불리는 그 단어 형용사 형태가 된 겁니다. 테리흐. 테리흐는 날짜 또는 역사 다 되죠. 그다음 마칸 앞에 나왔습니다. 장소였고요. 무샤라 카툰 휘 참석함. 예, 참석함. 참여, 참석함 이런 말이죠. 참석입니다. 네, 어디에 참석하다. 참여하다. 나샤툰 안시타툰. 알 필요 없는 없어 알지 못해도 괜찮은 단어. 그죠? 나샤툰 안시타툰. 앞에서 설명했는데 기억납니까? 앞에서는 예를 들면 뭐 다와운 아두비아툰, 따문, 아뜨이마툰 이렇게 했어요. 나샤툰 안시타툰 같은 패턴이에요. 불규칙이지만 규칙이 있는. 그래서 이 아프 일라툰 패턴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키타바툰 글을 쓰기, 쓰기예요. 그다음에 이슴 아스마운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같은. 그다음에 이르티다 옷 입기예요. 원래 안 아르타디 안 야르타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동명사로 썼네요. 이르티다 말바스. 보통 옷은 말라비스로 많이 쓰니까 한 개만 입는 경우는 없잖아요. 옷을 여러 개 입으니까 말라비스 많이 쓰는데 이르티다 말라비사 이렇게. 왜? 이건 이격 형태예요. 말바순 그러면 삼격이지만 탄인이 있으니까 삼격이지만 말라비수 탄인 없죠. 그러니까 이격 형태만 변한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격히 두 개로만 표시된다. 그래서 말라비수, 말라비사, 말라비사 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트살룬, 이트살룬은 연락이죠. 앞에 다 나왔던 단어들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나우와툰 하와사툰. 그러면 특별 초대 이런 말이죠. 특별 초대장. 특별 초대. 예타샤라프 마르크 사카필 쿠리. 한국 문화센터. 한국 문화원은 어디에 있는? 피 미스라. 이집트에 있는 한국 문화원. 마르크 사카필 쿠리 피 미스라 또는 마르크 사카필 쿠리 피 아부다비. 아부다비에 있는 뭐 한국 문화원은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 하기를 뭐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타샤라프 비 멀리 있네요. 야타샤르라프 비 무엇을 하는 것을 비 이하의 내용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뭐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야두우와쿰 리호두로 여긴 정확하게 나왔네요. 호두로가 나와서 앞에서 호두로가 안 나와서 굉장히 여러분 고친 적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이야두우와쿰 리호두리 메하라잔 우스부 사카파틀 코리아. 네, 한국 문화 주관 우스부 주의 일주일이죠. 한국 문화 주관 이렇게 돼 있죠. 한국의 문화 주관이라는 그 축제 메하라잔. 메하라잔도 이것은 아랍어가 아니고 외래어예요. 페르시아에서 온 말. 그래서 한국 문화 주관이라는 축제에 참석하시기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림으로 안 야두우와쿰 요청 드리는 것으로서 에트샤르라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예요? 한국 이집트 주 이집트 한국 문화원은 여러분을 한국 문화 주간 행사에 참석하시도록 초청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긴 문장이죠. 그리고 문맥도 정확하게 맞았어요. 야타샤라 비도 있었고 야두와쿰 리 호도르도 있었고 문장이 정확하게 들어왔죠. 리 호도르 메하잔 우스부 사카파트 코리아. 그리고는 이제 아테리흐. 테리흐는 민 사미나 아셔라. 사민 아사미나 아셔라. 아사미나 아셔라. 자, 아사미나 아셔라. 둘다 목적격으로 끝나요. 아사미나 아셔라. 11부터 12는 예외 약간 예외가 있지만 11부터 19까지는 항상 목적격이에요. 아사미나. 아사미나 아셔라. 아사미나 아셔라. 목적격, 목적격 끝나죠? 그래서, 민 아사미나 아셔라 일라 아르바틴 와 아이슈리나.
아르바틴 와슈리나 마. 그러면 마요면 5월이죠. 5월 24일, 5월 18일에서 24일 알페인 알파이니. 여기 이제 암이라고 붙었다고 생각하니까 암이 없어도 이렇게 생각해서 알파이니 이렇게죠. 알파이니. 연결형이니까 아마 알파이니 와시타틴 와슈리나. 그럼 2026년 5월 18일에서 24일에 마카는 어디예요? 다르 오페라. 다르 오페라는 이집트의 그저 가운데 섬에 있는 그저 다르 오페라죠. 자말렉에 있는. 그래서 다르 오베라 메스리야. 일본이 지어준 아주 아주 그 문화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랑하는 다르 오베라 메스리야. 이집트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집트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국 문화 주간을 일주일 동안 개최하오니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초대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Yumkinukum al musharaka, Yumkinukum musharakat fi anshtatul mumtia. 그러면 흥미로운 어떤 activities죠. 흥미로운 행사, 어떤 일들이죠. 흥미로운 어떤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Yumkinukum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행사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시타툰 뭄티아툰 미슬리 이게 지금 수식어거든요. 이게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슬라하고 아클하고 따미 전부 연결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미슬리 아클리 따미 알코올이 한국 음식 먹기와 같은 그런 흥미로운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와 키타바트 아스마 아벨로가틸 코리아티. 그러면 한국어로 아스마 이름을 쓰기. 기타 바툴 아스마 이름 쓰기. 왜 아랍 문화 주관할 때도 아랍으로 아랍 서체로 문화 써 이름 써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비슷한 거죠. 한국어로 이름 쓰기. 와르트다 한복. 한복은 한이 이제 한국을 얘기하고 복은 이제 그 한자로 옷을 얘기하죠. 한복. 그러면 한복, 한옥 뭐 이렇게 한복, 한옥 그래서 한자가 들어가면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한글도 그렇고 모든 게 한자가 들어가면 한국에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복, 한국의 옷이니까 알말라비스 코리아틀 타클리디야. 그러면 전통적인 한국 옷이죠. 한복인데 나도 이해는 잘안 돼요. 아랍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한복. 심지어는 남산도 알자 붙여서 알남산이라 그래요. 저발 알람. 그래서 아니 남산이 고유명사인데 왜 정관사 붙여? 그러면 붙인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그뭐 공부를 해도 잘 이해는 잘안 돼요. 왜 붙이는지는 설명은 잘 못하는데 붙인대요. 자기들은 아랍에서는 한복도 고유명사 같은데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복이 더 이상 고유명사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느냐? 김치가 처음에 김치란 건 세상에 알려졌을 때 KIMCHI를 대문자로 썼어요. 왜? 한국의 음식인데 신기한 거 있어. 근데 얼마 안 알려졌을 때 대문자로 고유명사로 썼어요. 근데 더 이상 김치가 고유하지 않은 거 알았어. 한국에 와보니까 김치가 종류가 많아. 내가 좋아하는 나박김치도 있고, 뭐 물김치도 있고, 뭐도 있고, 많아요. 파김치도 있고. 김치가 일반 명사였네? 오늘날에는 김치를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로 쓴다는 건 정관사 붙는다는 거예요. 그죠? 알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복도 정관사 붙여서 이렇게 일반 명사화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알한복, 알말라비스 코리아 따클리디야. 그러면 전통 한국 의상을 나타내는 한복. 한복을 에르티다 입는 거죠. 근데 미슬리 아클리, 미슬리 기타바티, 미슬리 에르티다이 전부 붙는 말이에요. 연결되는 말이에요. 뭐와 같은, 그러니까 먹어보기와 같은, 그 다음에 써보기와 같은, 그 다음에 입어보기와 같은 흥미로운 행사 또는 활동, 흥미로운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액티비티가 많으니까 와서 여러분 보면 한국식 무슨 뭐 행사들 뭐할수 있습니다. 한걸 강조하는 거죠. 놀라운 거는 한국의 문화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고 이제 그 한번 우리끼리니까 한국 사람끼리니까 한국 문화가 뭐 그렇게 많이 알려졌어 했는데 에미레이트에서 온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년에 매년 여름마다 12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몰려온답니다. 혼자서는 안 보낸대요. 부모님들 허락 안 해서. 그래서 몰려와서 어떤 대학교에서 한국말 배우고 간답니다. 한 달씩.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 벌써 몇 해째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한국 이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서
뭐 먹을 걸 사간답니다. 근데 어느

اتصال연락처입니다. 와하두 이스네인 살라사 아르바 함사 시타 사바. 이거 그냥 번호를 넣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초대장 같은 경우는 꽤 정확한 그 아랍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하고 다르게 이게 미슬라가 아니고 미슬리 비한정이면 안시타트 문티아 나샤테 복수 안시타니까 복수 형태예요. 사물의 복수. 그러니까 활동의 복수니까 문티아틴. 그러면 여성 단수 형태로 수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미슬은 앞에가 비한정이면 격을 따라갑니다. 소유격 따라가요. 여기가 한정이면 미슬라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비한정이니까 미슬리 해놓고 연결형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표현으로 글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콱 넣고 한번 이렇게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고정으로 딱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력 볼게요. 이아타샤르라프는 오형 동사예요. 오형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뭐뭐 하다 이렇게 뭐뭐 영광스럽다 이런 거예요. 자동사기 때문에 혼자서 목적을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전치사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아타샤르라프 비 그러면 무엇으로 영광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아타샤르라프 비 그러면 내가 영광스럽습니다. 아타샤르라프 비. 아타샤르라프 비 그러면 무사아다틱 그러면 나는 당신을 돕게 돼서 당신을 무사아다틱티카 그러면 당신을 돕는 것으로서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아 당신을 도와드려서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게도 도와드렸습니다. 또는 도와드려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타샤르라프 비안 우사아이다크 이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비 뒤에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무사아다티가 왔어요. 이렇게. 근데 아트샤르라프 비 뒤에 이 비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동명사를 몰라. 그럼 어떻게 쓰느냐? 안을 쓰고 안이라는 것이 동명사를 만드는 그 접속사예요. 안 이하가 안 플러스 동사는 동명사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두안 아두르사 그러면 우리두안 아두르사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것이나 기로 표현돼요. 몸하기, 몸하는 것. 우사이다카, 당신을 돕는 것. 이게 이제 동명사 같은 거죠. 당신을 돕는다가 아니고 돕는 것. 이렇게 돕기. 당신을 돕기로 내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도와서 참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 쓸 때 이렇게 동명사로 쓰거나 안 플러스 동사로 쓰되 안 플러스 동사의 접속법을 쓰는 거죠. 안 우사이다카 나타샤르라프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뭐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하는 것이 뭐 좋습니다. 이렇게 나타샤르라프 비 이하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이스티크발리쿰 미스티크발 비가 없으면 원래 이스티크발 그러면 영접하다 뭐 이렇게 환영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을 맞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이죠. 어디에서 피 바이티나 우리들 집이라 그랬는데 그냥 보통 피 바이티 할 것 같은데 우리 집. 그래서 우리 집으로 쓰고 나의 집으로 쓰고 우리 집으로 읽는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 바이티나 이 나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초대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자 피 바이티 했으면 나의 집, 우리 집 이랬을 텐데 여기 진짜 우리 집, 우리들이 사는 집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여러분을 환영 우리 집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게 된 것으로서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이죠. 나타샤르프 비 똑같은데 이스티크발이 동명사예요. 근데 이 동명사를 안 쓰고 안 나스타크 빌라 이렇게 쓰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것 당신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어디에서? 피 바이티나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이런 식이죠. 융키누쿰 했을 때 융키누쿰의 쿰은 당신들이죠. 뒤에 오는 그 말에 주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지 실제 주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은 이게 주어예요.

누가 여기예요? 무샤하다투 드라마 코리아티. 드라마 코리아티는 한국 드라마 시청이에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이가 주어예요. 윰키노가 동사고 쿰이 목적어예요. 그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갖다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죠. 주어가 드라마 뭐 시청이고 윰키니 동사고 쿰이 여러분이 목적어인데 우리말로 한다면 여러분은 뭐뭐 할수 있습니다로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한국 사람끼리 가르칠 때. 근데 실제로 목적어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윰키누쿰 똑같이 윰키누쿰 안 무샤하다라는 동명사 대신에 안 쓰고 투샤히두 썼습니다. 안 플러스 동사는 동명사의 뜻이에요. 무샤하다 뜻이에요. 근데 여긴 투샤히두라고 썼어요. 드라마 꼬리랑 똑같아요. 한국 드라마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말이 여기 주어가 됐어요. 투샤히두 2인칭 복수. 복수. 투샤히두 나였었는데 아니라는 접속사 뒤에서 나가 탈락됐죠. 나가 왜 탈락돼요? 나 바로 앞에 장모음이 있었어요. 우 장모음. 투샤히두 장모음 뒤에 오는 누는 접속법에서 탈락한다. 비단 접속뿐만이 아니라 단축형도 마찬가지예요. 단축형도 뭐 누샤히두 하고 눈이 떨어진 상태로 쓰죠. 아 투샤히두 이렇게 투샤히두 할 윰키누카 당신에게 가능합니까? 지아라투 막타벨리 우스테드 왈리드. 그럼 우스테드 왈리드. 우스테드가 왈리드고 왈리드가 우스테드예요. 뒤에 동격이죠. 두 사람이 동격입니다. 왈리드 교수님. 왈리드 교수님의 사무실 연결형이에요. 왈리드 교수님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또 연결형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세 개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왈리드 교수님의 연구실 방문. 교수니까 연구실로 합시다. 왈리드 교수님의 연구실 방문. 방문 2. 주격이죠, 주격. 지아라투. 방문이 할 윰키누카 너에게 가능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바꾸면 할 윰키누카 안 타주라 지아라를 타주라 카니까 2인칭으로 타를 쓰고 타주라 막타블 스테드 왈리드. 이런 식으로 동명사와 안 플러스 동사 접속법을 쓰면 같은 의미가 된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윰키누니 호도를 하라지 않은 무시이키. 그러면 음악회 참석하는 것이 나에게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윰키누니 안 아하두라. 1인칭이니까, 1인칭 단수니까 아하두라 내가 됐어요. 안 아하두라 하라지 않은 무시이키. 이렇게. 그래서 연결형으로 쓰는 거 말고 목적격을 넣고 동사에 접속법을 써서 표현하는 방법들로 연습해 왔습니다. 자, 동사 형태 볼게요. 동사가 완료 동사에서 다아 라자 아따 다만나 일타까 이렇게 알리프로 끝나는 장모음으로 끝나는 표현도 있어요. 이렇게 아로 끝나는 거, 이렇게 아로 끝나는 거는 원래 와우였어요. 와우. 이렇게 알리프 막수라로 끝나면 야가 숨어 있는 거였습니다. 이두 개가 비슷해 보여도 원래 완료동사 쓸때 타만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아타만나하고 야가 살아 있어요. 그다음에 일타까 알타끼 이렇게 야가 살아 있죠. 이렇게 그죠? 물론 아타만나는 지금 그 앞에가 아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아로 남았는데 야로 살아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프 막수라가 이렇게 되고 알리프 맘두다는 와로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 아두 타두 타디나 야두 타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일괄적으로 쭉다 여러분이 해볼 수 있어요. 마지막 거 한번 해볼까요? 일타까. 일타까란 동사에서 미완료는, 그 다음에 알타키야, 알타키. 탈타키, 탈타키나, 얄타키, 탈타키. 1인칭, 아. 2인칭 타. 2인칭 타. 3인칭 남성, 야. 3인칭 여성, 타. 2인칭에서 탈타키, 탈타키인데 여성형이니까 이나가 붙었습니다. 장모. 그래서 그런 정도만 바뀐다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말약동사 활용 같은 거 지금 나온 걸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두와쿰 아두와쿰 일라 호도르 마리트 두알릴리 기탑. 국제책 전시회 도서전에 참석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표현이 호도르가 들어갔죠. 이렇게 아루주안 타쿠나 비하이리 당신이 잘 지내는 것을 나는 바랍니다. 마타 사투아티나 여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알 하디

이타리 사디카틱, 너의 여자친구에게 그 선물을 너는 언제 줄 거니? 아트만나 안탄자, 성공하시길 빕니다. 필름 티하니, 그러면 시험에 붙기 바랍니다. 얄타키 파리둔 비 아스티카히 꿀라 우스부임, 매주 그의 친구들을 파리드가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사 약동사, 어말 약동사라고 그러는데 아로 끝나고 야로 바뀌거나 와로 바뀌는 거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에 대한 용어 중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슬람 5주라 해서 종교에서 다섯 가지 의무가 있는데 하지, 성지순례, 싸움, 이거는 금식이죠. 라마단에 금식하는 거, 그다음에 자카트, 자기 버는 돈 40분의 1, 2.5% 내는 거, 살라트, 예배하는 거, 샤하다타니, 타니로 써야 됩니다. 샤하다타니. 두 개의 그 신앙 고백,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로 쓰면은 증거가 되거든요. 증거가 돼서 안 되고, 샤하다타니 써야 되는 것을 다시 말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18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항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139번입니다.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8번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빗면의 마찰 구간 1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 하고 있는 물체가 마찰 구간 2를 속력 V로 빠져나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V로 들어가는데 V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는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말은 뭐예요? 감소한 에너지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P와 Q, RS의 높이차가 모두 다 H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1과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우리가 편의상 W라고 한번 둬볼게요. 이 W라고 하는 것은 P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4배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2분의 1 mv제곱인데 우리가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k, 뭐 mgh로 표현되는 형태는 뭐 p,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조건 가면 p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의 4배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w라고 하는 것은 4k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조건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R에서 물체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R에서 S로 가게 될 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R에서 VS라고 한다면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KS, 그리고 마찰 구간 2를 통과하니까 얼마만큼 빠져야 돼? W만큼 빠져야 돼요. 그리고 S 지점에서는 높이 H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P, 속력 V니까 운동 에너지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런데 마찰 구간 1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 W라고 하는 것이 H만큼 내려가면서 이 W라고 하는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MGH가 P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W가 P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 보시면 4K가 P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KS의 식이니까 다 넘기게 되면 P는 얼마? 4K 그리고 K W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4K 해서 총 얼마가 되냐면 9K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2분의 1 m을 다 약분해 버리면 vs 제곱이 9v가 되는 거니까 vs는 얼마? 3v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R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140번 문항입니다. 자, 이 140번 문항은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는 141번도 계산이 꽤나 이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140번에 그림과 같이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 A는 빗면의 점 R에서 정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시면요. 나와 같이 R에 가만히 놓은 A는 빗면의 점 Q에서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에서 내려가서 R에서 정지한 다음에 다시 마찰 구간을 통과해서 이렇게 Q에서 정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P에서 원래 같으면은 마찰 구간이 없을 때 같은 높이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낮은 높이에서 멈추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 다시 Q에서 이제 정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죠. 마찰 구간을 지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P에서 출발해서 다시 Q에서 정지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여기에서 mgh 원만큼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가 감소하게 됐는데 그 감소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그렇죠. 마찰 구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이유는 마찰 구간 원투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줄가 나의 마찰 구간에서 A의 속력은 감소하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3AA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속도가 제시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마찰 구간을 통과할 때, 처음 통과할 때의 속력을 몰라요. V1이라 두고, 통과하고 나서를 V2라고 한번 해볼게요. V2의 속력으로 R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나에 있지? 그러면 나의 마찰 구간 처음 통과할 때도 V2라고 하는 속력일 거고,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속력이 점점 감소해서 V3라고 하는 속력이 됐을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속도를 줬어요. 가속도가 원에서는 왼쪽에서는 올라갈 때는 3A이고 내려올 때는 A이다. 이렇게 가속도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가속도와 처음 속도, 나중 속도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처음으로 요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요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가의 A에다가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가의 A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속도가 V1이고 낮은 속도가 V2잖아요. 우리 지금 크기만을 보고 있으니까. 자, 2 곱하기 3A의 L은 V1에서 제곱 빼기 V2 제곱을 빼게 되면 크기를 결정지어서 쓸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를 보시게 되면 나에서는 2 곱하기 A 곱하기 L은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 식에서 둘을 더하게 되면, 자, 왼쪽은 8AL이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게 될 거고, 그지? V2가 없어지게 되네요. 그러면 V1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계식이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쵸? 자,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마찰 구간을 여러분들이 통과를 하게 되잖아요. 이 마찰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같다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마찰 구간 통과할 때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각양 끝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차이와 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에서와 나에서의 차이를 우리가 각각 식을 세운 다음에 등식을 두게 되면 어떤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차이여야 되니까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를 뺄 건데 더큰 에너지는 그렇죠. 위에서 밑에서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손실이 되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2분의 1 mv1의 제곱에서 요거 빼면 2분의 1 mv2의 제곱과 mgh2를 더한 그 에너지를 뺀 것이 바로 손실된 에너지. 어디에서? 가에서. 자, 이거랑 뭐랑 같은 거냐면, 이제 나에서겠죠? 나에서는

더큰 에너지가 V2일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mgh2 요 역학적 에너지하고 마찰 구간 지나고 나서 v3가 될 때의 에너지 2분의 1 mv3의 제곱. 지금 여기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쓰지 않은 이유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이 차이를 정리하면 여러분들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정리해서 써줘 볼게요.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더하기, 아, 이거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더하기 4GH2.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계산이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식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V1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여기 있어요. 그죠? V2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도 여기 있습니다. 그쵸? 자, 이를 넣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 관계식이 하나가 얻어져요. AL이라고 하는 것이 GH2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뭔가 관계식이 지금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볼 거냐면 PQR을 통과하게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자, PQR을 통과하면서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한 에너지가 뭐랑 같다 그랬어요? 마찰 구간을 통과할 때 손실된 에너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PQR이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세 번째. PQR을 통과하게 될 때, PQR을 통과해서 다시 Q로 돌아올 때, 이렇게 나상황까지 왔을 때를 한번 볼게요. 그때 손실된 에너지는 mgh1만큼입니다. 그쵸? 그러면 왜이 mgh1이 발생을 했는가를 초반부에 설명했었죠. 마찰 구간 1, 2 때문에. 그치? 그럼 저기에서의 에너지 차이를 보면 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V1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V3로 나오게 돼요. V3가 당연히 속력이 더 느릴 겁니다. 그쵸? 그러면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의 차이를 빼게 되면, 운동 에너지의 차이를 빼게 되면, 즉,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M을 지웠을 때 GH는 이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V1 제곱 빼기 V3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에 얼마냐면 8AL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4AL이라고 하는 건데 4AL은 우리가 AL이 GH2입니다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4GH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양변에 또 G가 약분이 되면 문제에서 요구한 H1분의 H2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방금 풀었던 그 문항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두지 않고 실제로 식을 쭉 전개해 나가면서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 4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아래에 보면은 이제 141번 나오거든요. 비슷한 문항이에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131번. 그림은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점 QRS를 지나서 빗면의 점 T에서 속력이 0인 순간을 나타냈대요. T에서 속력이 0, 정지했다라는 거겠죠? 자, 물체는 P와 Q 사이에서 가속도의 크기 3A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속도가 3A라고 하는 거예요, 3A. 자, 그리고 빗면의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합니다. 자,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자, 그리고 R과 T 사이에서 가속도의 크기 2A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물체가 마찰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과 R에서 S까지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 요 시간하고 요 시간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로 같다.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놔볼게요. 자, 그리고요. T는 마찰 구간의 최고점 Q와 높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요. T하고 S 사이의 요 높이 차.
높이 차가 얼마입니까? H라고 한번 더 볼게요.

이 높이 차를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높이 차를 구하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체가 S에 놓여져 있을 때 여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S를 기준선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높이를 구하려면 이 물체가 올라가면서 감소한 그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는 무엇이 증가한 에너지가 있을 텐데 무엇이 감소하면서 mgh가 생겼을까? 그렇지. 이때 통과하는 vs라는 속력으로 통과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h를 찾기 위해서는 뭔가 이 vs를 찾아야만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볼 텐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 문항과 비슷하게 이렇게 쭉 내려가서 올라갈 때, 만약에 마찰 구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는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정지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더 아래의 높이에서 정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렇죠, 마찰 구간을 통과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보니까, 바로 이 mgh만큼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저게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를 W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또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할때 감소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 같다고 했으니까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H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높이가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아낸 거지. 그러면 동일한 빗면에 있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P와 Q 사이의 거리, 이 마찰 구간의 사이의 거리는 서로 어떠하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Q를 통과할 때의 속력을 V라고 둔다면 마찰 구간 끝을 나올 때의 순간의 속력도 V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초반에는 속력이 0이었고, 같은 거리 통과할 때 속력 V가 됐고, 같은 거리 통과할 때 등속도니까 V야. 그럼 이동 거리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각 구간 끝에서의 속력이 차이가 있어. 그럼 이때는 우리가 평균 속도를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동한 거리가 두 구간이 모두 다 같습니다. 그쵸? 같아요. 평균 속도를 보니까 2분의 v죠? 0에서 v니까. 자, 마찰 구간은 v에서 v니까 평균 속도가 그냥 v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2분의 v분의 v니까 b가 1대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b가 2대 1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1일 때가 t면 2일 때는 얼마여야 돼요? 즉, 이 P에서 Q는 ET라는 시간이 걸린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인이 됐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저 가속도하고 시간에 대한 정보를 찾았으니까, 요거요. 그리고 속력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V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요세개 있죠? 요세 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렇죠. 가속도의 정의에 따라 3a라고 하는 거는 et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지, v만큼이 변한 거구나라는 관계식을 하나 찾았어요.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에서 S, 여기 있죠. 여기에서 좀 주목해서 볼 건데 총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뭘볼 거냐면 일단 이 R을 통과할 때 vr. S를 통과할 때 VS라고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가속도와 시간 정보가 있으니까, 뭘쓸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 속도 VS라고 하는 거는 처음 속도 VR에서 얼마만큼 속도가 변해야 되냐면, EAT만큼 속도가 변해야 됩니다. 요식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되죠, 여러분들? 등가속도 1번식을 쓴 겁니다. 가속도의 정의에서 나온 식.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입니다. 마찰 구간 없고요. R과 S에서 감소되는 에너지가 있을 것 같고 증가되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감소한 에너지는 뭐냐면 mgh만큼 감소를 하게 돼요. 그죠? mgh만큼. 그리고 증가한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운동 에너지가 지금 감소를 했으니까,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증가한 에너지는 반대로 쓸게요. 증가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니까 이렇게 VR의 제곱 마이너스 VS의 제곱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요 식하고 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가속도의 정의에서 EAT는 3분의 V가 되겠죠? 그러니까 VR-3분의 V라고 식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 식에서 M을 약분하고 이 VS를 넣어서 이제 대입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이 얻어지는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줘 볼게요.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V제곱은 VR의 제곱 마이너스 VS 제곱이라는 식이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고, 왜냐하면 얘가 2분의 1 MV제곱과 같아야 하니까. 요 상황에서 mgh만큼 감소했을 때 2분의 1 MV제곱만큼 증가하니까.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나오고, 이 1번, 2번 식을 최종 정리하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VS라고 하는 것이 3분의 4V가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다, 그죠? 그러면 이 VS가 3분의 4V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상황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다 넣어볼까요? 2분의 m의 VS니까 9분의 16V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9분의 16에 2분의 1mv제곱 형태인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속력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뭘 찾아야 되냐면 높이를 찾아야 돼요. 높이. 그럼 얘를 높이가 표현된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잠깐만 보면은 이 조건에서 2분의 1mv제곱이 증가한 것만큼 mgh만큼 감소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이 9분의 16 mgh와 같은 거예요. 그럼 양변의 mg 약분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large h라고 하는 것은 9분의 16 small h가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해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41번 23학년도 수능 20번 문항을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식을 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14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42번입니다. 자,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이고요. 자, 그림 볼게요. 그림은 질량이 각각 m, em인 물체 AB를 실로 연결을 했어요. 서로 다른 빗면의 점 픽 R에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냈고요.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가 점 P를 지나는 순간, Q를 지나는 순간 실이 딱 끊어졌대요. 자, Q를 지나는 순간에 실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A 따로 B 따로 이제 운동을 하겠죠. 그쵸? 자, AB는 빗면을 따라 가속도의 크기가 3A, 2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빗면의 기울기가 다르니까 가속도가 이제 다르게 됩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B는 마찰 구간이 시작되는 점 S부터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A의 운동 에너지는 마찰 구간에서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빗면에서 물체의 가속도를 이야기를 할 때, A라고 하는 거는 G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해서 쓸수 있다라는 거 알죠, 다? 자, 그런데 중력 가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A나 B나 당연히 변함이 없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AB의 가속도가 3A, 2A라고 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B가 3대 2임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사인 세타가 3대 2임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빗면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지? 자, 이 물체가 P에서 Q까지

올라가는데 높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와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R에서 S까지가 아니겠죠? 더 짧겠죠? 더 짧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해당되는 이 높이. 자, 이두 거리는 지금 길이는 같고요. 사인 세타에서 그러면은 3대 2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높이가 3대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3H, 2H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가 있겠지. 왜냐면 지금 각이 요 각이 이 각이랑 같고 오른쪽 빗면의 각이 이 각이랑 같으니까, 그치?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속도 조건을 통해서 아, 저 높이가 저런 식으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볼수 있고, 만약에 A가 Q를 지나게 될 때에 속력을 V라고 한다면 B는 요 점, 이 점을 뭐 X라고 한번 해볼까요? X를 지날 때의 속력도 V가 된다. 이렇게 하나 이제 세팅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H1분의 H2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AB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P에서 Q까지 이동을 하게 될 때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증가된 에너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감소된 에너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AB가 이렇게 하나로 쭉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증가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증가한 에너지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겠죠? 3P. 그 다음에 또 증가하는 것은 정지했다가 움직이니까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거예요. 그럼 감소하는 것은, 맞아요. 감소하는 거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질량 EM. 주의해야 되죠? 높이 EH. 그래서 얼마? 4P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A하고 B의 그 운동 에너지의 그 증가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V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는 요 kb라고 하는 것을 EK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KA라고 하는 거는 정지 상태에서 V가 된 거니까 K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식을 넣어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3K라고 하는 것이 3P를 넘겼을 때 P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나 해보고요. 일단 B가 X 위치에서 S까지 갈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X에서 S까지 갈 때, 이때의 속력을 지금 현재는 뭐 모르죠? VS라고 한번 세팅을 해놔 볼게요. 자, 저 때는요, 증가된 에너지, 감소된 에너지를 살펴볼 건데, 증가된 에너지는 무엇일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치? 운동 에너지는 KS로 증가할 거고, K에서 KS로 증가했으니까 증가량은 요만큼. 감소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량. 아주 땡큐 조건으로 우리가 여기 3H를 찾아냈기 때문에 X에서 S 이 빗면에 해당되는 높이인 요만큼은 H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 합쳤을 때 3H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의해야 되죠. 질량이 2니까 EP와 같은 거예요. EP. 그지? 자, 그러면 여기도 EK라고 넣어야 되겠네요. 미안해요. 질량이 2니까. 자, 그러면 KS라고 하는 것이 P가 3K니까 6K가 될 거고, 2K가 넘어가면 8K가 된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쵸? KS가 8K구나. 이렇게 하나 찾아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게 얘네들의 어떤 그 높이 B니까 그 높이와 관련되어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좀 찾아야만 될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자, 일단 KS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8K라고 했습니다. 8K.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8K. 그리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숲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A의 운동 에너지는 마찰 구간에서 B의 운동 에너지 8K죠? 이것의 몇 배이다? 두 배. 그러니까
16K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쵸? 근데 이 P를 지날 때는 여러분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었을 거고, Q를 지날 때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K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올 때 상황을 또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H1만큼 내려오게 될 때는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만큼이 있겠죠? 그게 16K로 바뀐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H2 같은 경우에는 K에서 16K만큼 바뀌었으니까 이 H2에 해당되는 탄성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 감소한 게 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K에서 16K로 15K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P2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긴 것이고요. P2가 감소하면서 15K만큼 생겼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 3H만큼 내려온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 3K가 P라고 했기 때문에 3H면은 3P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3P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는 9K가 되는 거예요. 3P만큼 변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9K만큼 변한다. 그 말은 K에서 9K만큼 변해서 10K가 된다란 뜻이고, 그지? 이 H1에 해당되는 것은 10K에서 16K만큼, 그렇죠. 6K만큼 변한 결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P1이죠. H1이죠. H1분의 H2니까 P1분의 P2를 쓰게 되면 되고, 여기에서 mg를 다 약분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6분의 15라는 결과가 얻어져요. 그 값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2분의 5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빗면의 조건을 이용해서 일단 각 구간에서 PQ, 그다음에 R에서 X까지 빗면을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하게 될 때의 해당되는 높이의 P를 먼저 찾을 수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1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3번 볼게요. 자, P를 원래 길이에서 ED만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쵸? 그리고 네 번째 줄 보시면 B는 높이차가 EH인 마찰 구간을 등속도로 지나서요. 등속도라는 게 지금 계속 자주 나오고 있죠. 수평면에 놓인 용수철 Q를 원래 길이에서 루트 ED만큼 압축을 시킬 때 속력이 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AB가 분리된 다음에 P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댓값은 B가 마찰 구간에서 높이차 EH만큼 내려가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질량비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압축된 순간에 그 P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ED만큼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ED만큼 압축이 되어 있으므로 2분의 1 K4D제곱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볼 거예요. 2분의 1 KD제곱을 P 프라임으로 쓸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4P 프라임에 해당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될 거고, 이게 분리되는 순간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B는 높이차가 EH인 마찰 구간을 등속도로 지난 다음에 수평면에 놓인 용수철 Q를 원래 길이에서 루트 ED만큼 압축을 시킵니다. 속력이 0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다음 조건 보시면 A와 B가 분리된 후에 P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댓값. 자, 분리된 후에 P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댓값은 결국에는 분리 후에 A의 운동 에너지와 같게 되는 거고요. 그 운동 에너지는 무엇과 같다라고 지금 조건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B가 마찰 구간에서 높이차 EH만큼 내려가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라고 했어요.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A가
EP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볼게요. 자, B가 분리되고 나서 이제 B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KB였고요. 그리고 H 높이에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고, 거기에서 마찰 구간에서 EP만큼 빠지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루트 ED만큼 압축을 시켜서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곱하면은 EP 프라임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2 곱하기 2분의 1 KD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KB 마이너스 P는 EP 프라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요 EP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대입을 하면 EP 프라임 대입하면 두배 하면 되죠. 이 KB는 B에서 EP를 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EP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KA네요. KA. 요게 이제 KA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KA를 넘기게 되면 EKA가 될 거고, 그죠? KB를 넘기게 되면 그냥 KB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자, 분리된 직후에 A하고 B의 속력은 같을 테니까 질량의 B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2분의 1 M하고 V를 다 지우게 되면 EMA는 MB.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MA분의 MB라고 하는 것은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문항 우리 14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0번 문항이고요.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2A 치인 평면, 수평면에서 각각 물체 AB로 용수철 PQ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을 시켰습니다. 가만히 놓으면 A와 B가 높이 3A 치인 평면에서 충돌을 하게 된대요. 자, 충돌이 나왔습니다. 충돌. 자, A의 속력은 B와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의 4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충돌 직전.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의 4배이다. 그럼 충돌 직후를 V라고 한다면 충돌 직전에는 4V 이렇게 세팅을 해놔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A의 속력은 B와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의 4배이다라는 거 방금 적용을 해놨고, B는 높이 차가 H인 마찰 구간을 등속도 운동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마찰 구간을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mgh만큼 손실이 된다라는 거겠지. 자, 그리고 이후에 AB는 PQ를 원래 길이에서 최대 2분의 D 그리고 X만큼 압축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B의 질량은 각각 EM하고 M이고요. 질량비가 나와 있어요. EM, M. 그리고 용수철 상수의 값은 각각 K하고 EK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요, D분의 X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X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PX, P'X라고 두고요. PX 프라임. 그다음 D에 해당되는 것을 탄성 포텐셜 에너지 P 프라임이라고 뒀을 때 결국에는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를 찾기 위해서 일단 A 물체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A 물체가 충돌하기 전의 상황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D만큼 압축됐으니까 P 프라임. 그리고 2m짜리 물체가 2h 높이에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4p. 그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3h 높이에 가게 되죠. 그래서 6p가 될 거고, 질량 2m인데 속력이 4v니까 2m 곱하기 16v 제곱해서 32가 되겠죠. 32k. 이렇게 식을 하나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식을 정리하면 P'이라고 하는 것은 32k 플러스 2p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A가 충돌하고 나서입니다. 자, 충돌하고 나서는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6P로 같은데, 속력이 바뀝니다. 몇으로 바뀌냐면, V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EK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물체가 최대 2분의 D만큼 압축시키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분의 1p 프라임과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4p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2k 더하기 2p는 4분의 1p 프라임.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식을 얻어낸 다음에, A를 분석했으니까 이제 B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B는 그 A하고 충돌을 할 때의 속력을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조건에서 충돌을 할때 A 속력의 그 속력 조건이 나와 있었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 물체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될때 A는 운동량이 충돌 전에는 8mv고 B는 뭐 모르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충돌 이후에 마이너스 2mv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지금 B의 운동량을 뭔가 찾아야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B의 속력을 결정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럼 일단 B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쓰면서 과연 충돌 직전에 B가 얼마만큼의 속력을 갖게 되는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B 충돌 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D만큼 압축이 되어 있었는데 용수철 상수가 2K예요. 그러면 2P 프라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 에너지에서 MgH만큼 빠집니다. 마찰 구간 지나니까 그럼 P가 빠지겠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3H만큼 위를 갔으니까 3P 그리고 더하기 속력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KP 이렇게 세팅을 해놔 볼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KB라고 하는 것이 넘겨서 정리를 하면 2P 프라임 마이너스 4P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요 식을 또 정리하기 위해서는 P 프라임하고 P를 우리가 K로 뭔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요거를 1번식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해볼게요. 1번. 요 1번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하면요. 두 배를 해야 되죠? 그러면 64K 플러스 4P가 두 배한 값이고, 거기에서 4P를 빼야 돼. 근데 4P가 이렇게 없어지네? 그럼 KB가 64K라고 하는 거죠? 근데 B는 물체의 질량이 M이기 때문에 뭘 제곱해야 64가 나올까? 그렇지. 8V여야 제곱해서 64가 나오겠죠? 아, 그 말은 충돌 직전에 B의 속력이 8V가 된다라는 거고, 그 말은 운동량이 마이너스 8MV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합쳤을 때 운동량의 합이 얼마예요? 운동량의 합이 0이 나옵니다. 그럼 충돌 후에도 몇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 후에 B의 속력은 2V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B가 충돌을 하고 나서 그 충돌 이후에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P가 될 거고요.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지금 2V니까 4K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마찰 구간 한번 지나니까 P만큼 빠질 거고, 그게 문제의 조건에서 X만큼 압축을 시켰대요. X만큼 압축을 시켰을 때 2분의 1 K, 2K의 X제곱인데 2를 빼고서 PX 프라임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식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PX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4K만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식이 이렇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요 4K를 이제 해결을 할 건데, 여기서 2로 또 약분이 되니까 P 더하기 2K는 PX 프라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요식을 2번 그리고 요식을
3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2번 마이너스 3번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2K 없어지죠? 소거가 되고 2P에서 P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좌변은 라지 P가 될 거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P 프라임에서 PX 프라임을 빼면 되겠죠? PX 프라임. 그죠? 자, 그럼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또 해결을 해야 될게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PX 프라임하고 P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 P를 다른 형태로 또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1번식과 2번식을 좀 활용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32K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K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1번식에서 2번식에 16을 곱한 것을 한번 빼볼게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P'은 1번식은 32K,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번식 같은 경우에는 32K 더하기 32P가 4P 프라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빼게 되면 이렇게 좌변 우변 바뀌었다 생각하면 또 편하겠죠? 밑에서 위에 거를 빼버리면 30P라고 하는 것은 3P 프라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P 프라임이 돼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P를 넣게 되었을 때, 아, 이제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었을 때, 자, 요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P 프라임에서 지금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10분의 1P 프라임을 빼면 됩니다. 맞죠? 그럼 정리하면 20분의 5 빼기이니까 3. P 프라임이 될 거예요. 근데 P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KX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X라고 하는 거는 P 프라임인 2분의 1 KD 제곱에서 루트만 씌워버리면 20분의 루트 20분의 3 D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D분의 X가 얼마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D로만 나눠주면 D분의 X라고 하는 것은 루트 20분의 3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이 144번 문항도 상당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 물체가 충돌을 하는데 그 충돌 전후에 속력을 A만 제시를 해줬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충돌 전과 후둘중 하나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하나를 찾는 방법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VB가 8V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이걸 찾고 나면 충돌을 하고 났을 때 B의 충돌 후 속도를 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또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안에 뭐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이 융합돼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와 B의 충돌 전후의 상황을 역학적 에너지를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d분의 x 값을 찾아내는 거죠. d분의 x 값을 찾을 때는 그 x하고 d를 찾기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 내가 사용해야 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관계식을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44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마무리를 할 거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열역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권유정입니다. 이번 30강에서는 이제 자연과 윤리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 앞에서 두 강 동안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 마지막 강이니까 우리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68번 볼게요.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어떤 존재가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밑줄 쳐봅시다.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요거 우리 여섯 글자로 적어보면요. 쾌고 감수 능력이죠.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경계가 된대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익에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들의 관심을 갖는 그 기준점이 뭐가 되냐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냐 없냐가 여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싱어가 되겠네요. 동물 중심주의 학자. 네. 동물은 비록 이성은 없을지라도 살아있는 피조물임을 고려할 때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다. 자,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동물 자체의 내재적인 선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찾고 있어요, 지금?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찾고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고 특히 어떤 의무? 나의 도덕적인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죠. 인간 중심주의. 병.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며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대요. 아, 대지윤리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을 확장시킨 거죠. 원래는 이 토지의 정복자로서 인간에게 이익이 되면 막 함부로 해도 되고 이런 개념들이 좀 과거부터 있었더라면 이 대지윤리라는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 확장해서 범위를 누구까지, 무생물까지도 그리고 생태계 전체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원래는 정복자였다면 아니다. 평범한 구성원일 뿐이다. 그냥 단순히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뭐 돌, 흙, 나무, 동물, 인간 이런 같은 평등한 구성원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구성원들과 약간 하나의 팀인 거죠. 이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되는 하나의 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도 같이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된다. 레오폴드입니다. 생태 중심주의. 자, 그랬을 때 갑, 싱어, 을, 칸트, 병, 레오폴드고요. A에게 지금 들어갈 이야기는 싱어는 맞으면서 칸트랑 레오폴드는 틀린 선지가 들어가야 적절하거든요. 봅시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 자, 먼저 싱어 생각을 해볼게요.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 즉 뭐 동물 중에서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줘야 되는 그런 인간의 행위들, 그런 원리들은 다 어디에 근거해 있냐면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뭐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싱어는. 왜냐하면 싱어 공리주의학자라는 거 우리 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싱어에게는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그리고 칸트.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 뭐 예를 들어보자면 그냥 뭐 수단으로 대해도 되고 뭐 잔혹하게 대하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지만 그 행위들이 공리의 원리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칸트는 공리주의학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틀린 선지. 레오폴드. 동물에 대한 인간 행위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 공리를 많이 가지고 오면 동물 함부로 대해도 되고 공리를 적게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이것이 아니고 그냥 동물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의 팀이라고 했잖아요. 자연 전체를 구성하는 팀.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뭐 공리의 원리에 근거하는 것은 레오폴드 아니죠. 그러면 A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싱어한테만 적절한 선지니까. 니은 B. B는 지금 칸트한테는 맞으면서 싱어 레오폴드에게 틀려야 됩니다.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칸트 볼게요. 모든 동물한테 인간이랑 똑같은 도덕적 지위 부여한다?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칸트 인간중심주의학자잖아요. 그리고 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유를 이성에서 찾는데 동물은 이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당연히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할 거여서 을 정답이고요. 근데 싱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싱어도 모든 동물을 다 도덕적으로 고려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싱어도 레건도 동물중심주의학자다라고 분류는 하지만 그 각각의 기준을 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싱어, 동물중심주의학자인데 어떤 동물? 쾌거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쾌거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냐 마냐의 여부가 이익관심의 여부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동물에게라는 말이 싱어한테는 틀렸고요. 옳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싱어도 동의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이 B는 칸트에게만 적절한 선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수가 없는 선지고요. 디귿 C.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가 있다.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생물이란 뜻이죠. 무생물의 대표적인 거 들어볼까요? 돌, 흙, 이런 것들. 자,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 지닐 수 있냐 지금 묻고 있어요. 싱어 봅시다. 싱어는 기본적으로 쾌거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 도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무생물은 쾌거감수 능력을 지닐 수가 없어요.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싱어 가질 수 없고요. 칸트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거는 이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레오폴드. 레오폴드 생각해 봅시다.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까지였죠. 생태계 전체였기 때문에 개체가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냐? 레오폴드?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디귿 정답인 선지입니다. 자, 릴, 디. 디는 싱어와 레오폴드의 공통점이면서 칸트에게는 틀려야 되거든요. 쾌거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 자, 칸트. 쾌거감수 능력 보유 여부에 의해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나요? 아니죠. 뭘로 결정되죠? 이성으로 결정됩니다. 틀린 선지 칸트에게. 가운데다가 적을게요. 칸트 틀린 선지. 자, 레오폴드 볼게요. 레오폴드 쾌거감수 능력 지녔는지 맞는지 이게 도덕적 지위 결정 여부예요? 아니에요. 생태계의 구성원인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레오폴드에게도 틀린 선지입니다. 자, 싱어한테만 맞는 선지여서 지금 리을 같은 경우는 D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A에 들어가야 적절하겠네요. 리을도 역시 틀린 선지.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볼게요. 갑의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과 관련된 문제네요. 더 어려워졌어요. 꼼꼼하게 봅시다. 생명은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은 도덕성을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키므로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된다. 생명은 없는데 아름다운 것, 무생물인데 아름다운 광물, 뭐 이런 것들, 파괴하는 그런 성향은 나의 도덕성 소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설명, 칸트라는 거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을, 쾌거감수 능력은 이익관심을 갖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쾌거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은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된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누구의 이익? 쾌거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의 이익. 요거, 싱어죠? 병.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 유지, 종의 재생산, 환경, 적응,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일정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래요. 자, 다시 밑줄 그어볼게요. 생존 유지, 종의 재생산, 환경 적응, 요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생명체라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은 각자의 고유한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다. 데일러. 자, 이제 이 지문을 보고 이 학자는 누구다, 이 학자는 누구다, 이렇게 판별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선지가 문제죠.

우리 현지 와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자, 지금 이거는 비판 문제여서 비판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우선 이름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갑은 칸트였고, 을은 싱어, 병 레오폴드였습니다. 아, 아니네요. 테일러네요. 테일러였어요. 자, 그랬을 때 비판 봅시다. 칸트가 싱어한테 할수 있는 비판이 지금 A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1번 선지 보면 AF여서 칸트가 싱어와 테일러에게 할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지를 살펴봅시다. 의식은 도덕적 행위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임을 간과한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는지를 같이 묻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려면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그렇거든요. A는 A면 B다. B면 A다. 이랬을 때 우리가 A와 B는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어서 이 지금 의식과 도덕적 행위 주체, 요두 가지를 연결 짓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려면 의식만 있으면 다 도덕적 행위 주체다. 이게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칸트 입장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도덕적 행위 주체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그 조건은 뭐예요? 이성이죠. 이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가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니 마니 이것의 여부거든요. 여부를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의식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애초에 칸트에서부터 출발할 수 없는 그런 비판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볼게요. 2번은 지금 싱어가 칸트에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함을 간과한다. 먼저 싱어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는 선지인지 봅시다. 싱어, 인간에게 인간 의무 있죠. 인간한테 뭐 존중해줘야 되고, 당연히 도덕적 의무 발생하고요. 그리고 동물에게도 인간의 의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동물 중에서 우리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가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싱어한테 출발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칸트의 입장에서 이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칸트, 당연히 인간에 대한 의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칸트는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다고 봐요. 나머지 의무들은 뭐냐?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부터 파생된 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 칸트에게도 있습니다. 동물과 관련한 의무, 어떤 의무? 동물한테 막 일부러 학대하고, 동물 괴롭게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나의 도덕적 소질에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간접적인 의무다라는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는 싱어한테 출발을 할수 있지만, 칸트도 이 이야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비판의 방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자, 3번. B와 D. BD는 싱어가 칸트와 테일러에게 동시에 할수 있는 비판. 인간을 위해 동물에게 친절한 것은 종차별주의 입장이 아님. 이야기를 싱어가 할수 있나 봅시다. 자, 동물한테 친절해야 되는 그 이유, 싱어의 입장에 따르면 동물도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고, 그리고 동물의 그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이익을 우리가 똑같이 인간과 동등하게 고려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동물에게 친절한 그 이유를 인간을 위해서다? 애초에 싱어의 입장에서 출발할 수가 없는 그런 비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틀렸기 때문에 3번도 우리가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가 있겠고요. 4번. 4번은 비판의 방향이 테일러가 싱어에게 할수 있는지의 여부네요. 어떤 개체가 이익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냐 생각해 봅시다. 테일러. 어떤 개체가 이익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테일러의 입장에서 식물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식물은 이익 관심을 갖는다라고는 할순 없어요. 뭔가 어떤 고유의 선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쾌락과 고통을 느끼지는 않기 때문에 이익 관심의 여부에 대해서는 식물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테일러 입장에서 식물 도덕적 지위 지니잖아요. 생명 중심주의여서. 그래서 테일러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는 비판. 싱어.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려면 반드시 이익 관심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가 조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테일러 입장에서 싱어에게 야, 너 이런 거 간과하고 있어. 하는 비판?

수입할 수 있겠죠. 야, 싱어, 너 어떤 개체가 이익 관심 안 가져도 도덕적 지위 지닐 수 있는데 너 그거 모르고 있어. 라는 비판 타당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C, E 봅시다. C는 테일러가 싱어에게 그리고 테일러가 또 칸트에게 할수 있는 비판인지 살펴보면요. 생태계를 조작하여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됨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태계를 조작해서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테일러, 우리 개체론의 입장이라고 했었죠. 생명중심주의까지.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는 없습니다. 물론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 간접적으로 성립할 수 있죠. 그치만 그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애초에 테일러부터 출발할 수가 없는 비판이기 때문에 5번도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거는 4번이 되겠네요. 70번. 가해 갑을병 사상가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 골라보면요. 갑.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정말 칸트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지문인 것 같아요. 칸트, 쉽게 골라낼 수 있고요. 을, 유기체는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어떤 종을 다른 종보다 선호하는 편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 뒷문장이 약간 싱어인 거를 조금 헷갈리게 하고 싶은 출제자의 의도인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 골라낼 수 있죠? 자기의 선을 고유의 방식으로 추구한다? 생명체가? 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구나. 누구죠? 테일러. 생명중심주의이고요. 병. 동물이 인간과 다른 종에 속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종차별주의이며,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과 다를 바 없이 부도덕하다. 우리가 동물이라는 것이, 동물이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인간과 달라. 너네는 인간과 다른 존재야 하면서 차별을 하면 부도덕하다는 거죠. 뭐와 같이 인종차별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동물의 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싱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칸트, 테일러, 싱어 적어두고 기억부터 봅시다. A.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가? 칸트. 동물에 대해 폭력적으로 행위하면 인간의 의무에 어긋날 수 있어. 왜? 인간에게는 간접적인 의무까지도 있거든. 할수 있고요. 테일러, 당연히 어긋납니다. 생명중심주의 학자니까. 싱어, 당연히 어긋나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인데 함부로 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지금 A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고요. 니은, B는 지금 테일러에게는 정답, 싱어에게는 오답인 선지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생명체에 대한 종차별주의. 테일러? 그렇죠.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 다 지닙니다. 동물, 식물, 인간 상관없이. 싱어? 아니죠. 생명체라고 해서 종차별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들에 대한 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싱어는 반대할 선지. 그래서 B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디귿. C. 생명체의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가? 테일러, 물론 불간섭의 의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불간섭도 역시나 조건부 의무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 생명체의 고유의 선을 보호한다라는 그 조건 하에서는 이 불간섭의 의무도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간섭이 허용될 수 있냐? 네, 언제?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할 때. 디귿 맞는 선지고요. D 볼게요. 싱어에게만 맞는 선지면 됩니다.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양의 고통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되는가? 그렇죠. 인간, 동물, 고통은 동일하면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냥 싱어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잖아요. 종차별주의 반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쾌고감수 능력, 요런 키워드들. 살펴봤을 때 리을까지도 정답인 선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봤던 문제에서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가 인간의 의무에 어긋난다라고 했었거든요. 첫 번째 선지에서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가? 모두 다 어긋난다라는 그 동의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달랐던 거죠. 이 선지엔 동의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이유

예를 좀 적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칸트. 동물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서 아니었죠. 뭐 때문이었어요? 내가 동물을 함부로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동료 인간들한테까지도 막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칸트. 인간의 도덕적 소질이 악화될 수가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동물에게 학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싱어의 입장은 뭐였냐면요.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 안 돼. 왜냐하면 동물의 고통이나 인간의 고통이나 우리가 동일한 양이라면 동일하게 고려해야 돼. 동등한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싱어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동물에 대해서도 안 된다.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니까. 자, 테일러도 마찬가지로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 인간의 의무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명체들 전체는 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당연히 생명체 전체라고 했으니까 동물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겠죠. 요런 개체들의 고유한 선을 해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가 안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도 그들만의 선이 있고, 인간도 인간의 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동물들도 그런데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들의 고유한 선을 우리가 해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테일러에게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첫 번째 선지는 모두에게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선지라는 것. 넘어가서 71번 볼게요.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유기체는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기능도 모두 목표지향적이고 생물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경향을 지닌다.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유기체, 테일러 입장에서 생명체, 이런 생명체들은 외적 활동도 그렇고, 내적 기능도 그렇고, 뭔가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선을 지향한다는 거죠. 자신만의 목적들을. 그래서 생물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경향을 지닌다. 내가 나의 기능, 뭐 생존이라든지 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지닌대요. 누굽니까? 테일러죠. 생명 중심주의.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은 삼가야 하며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동물을 부려야 된다. 조금 더 약간 추가적인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포인트는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 우리 보면 칸트라는 거 쉽게 골라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칸트가 그래도 인간중심주의 학자잖아요. 그리고 인간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는 이 이야기를 이 뒷문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동물을 부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자, 병. 삶의 주체는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요 지문은 지금 삶의 주체를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삶의 주체로서의 동물들을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육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레건의 입장입니다. 동물 중심주의 학자고요. 자, 적어보면요. 갑 테일러, 을 칸트, 병 레건. 그랬을 때 A의 적절한 선지는 테일러에게만 적절한 선지여야 됩니다.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테일러, 그렇죠. 왜? 생명체들이 도덕적 지위 고려의 대상이었으니까. 칸트,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데 인간의 전제 조건, 생명이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칸트 입장에서도 생명이 지녀야 된다는 게 조금 더큰 범위예요. 그래서 생명을 지녀야만 그 안에서 인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칸트 정답. 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주체라는 것 자체에 진짜 기저에 깔린 조건은 생명이 있다라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레건에게도 정답.
근데 지금 A에만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기억 틀렸고요. 니은 B.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라는 선지가 B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칸트.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칸트 인간 중심주의 학자였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부터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인들 혹은 나 자신들 이런 존재들, 이성을 지닌 존재들은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돼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할수 있고 동물은 거기 바뀐 거죠. 그래서 칸트에게 정답. 테일러 아닙니다.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 지닐 수 있죠. 생명체 전체가 그럴 수 있었어요. 레건도 마찬가지로 동물 중에서 삶의 주체인 존재들은 독립적인 가치 지닙니다. 따라서 B에 적절한 선지여서 니은 정답. 디귿 C.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정말 길죠? 그치만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칸트와 테일러의 공통 선지면서 레건이 동의하지 않을 선지여야 되는데 우선 레건을 살펴보면 레건은 삶의 주체에 정말 많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믿음, 지각, 기억 등등 미래에 대한 어떤 의식. 거기 중에 하나가 바로 쾌고 감수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레건의 입장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이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맞습니다. 지금 이 선지에서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레건 틀림. 칸트는 아니죠. 왜냐? 도덕적 지위를 갖냐 마냐는 이성을 지니고 있냐 마냐였기 때문에 테일러도 마찬가지로 맞는 선지죠. 왜냐하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테일러는 그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냐, 고유의 선을 갖고 있냐 마냐, 요거였기 때문에 이 선지 테일러랑 칸트만 동의할 선지 맞습니다. 리을 D. D는 테일러랑 레건만 동의할 선지여야 되는데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요 선지가 22학년도 수능에 나왔을 때 많은 친구들이 정말 이 선지 뭔 소리냐 도대체 생각했어요. 근데 이젠 좀 익숙하죠. 우리가 기출 분석을 많이 했으면 이제는 이 선지가 되게 많이 변형이 돼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칸트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의무만 사실 존재하는 거다. 인간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의무는 뭐냐? 다 여기서 파생된 거야. 요거로 다 환원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게이 칸트의 논지였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였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했던 얘기들에서 뽑아오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의무 중에서 구체적인 의무들 했을 때뭐 자살 금지의 의무, 선행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였거든요. 자, 그중에서 또한 가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서 나의 도덕적인 소지를 증가시키는 자기 개발의 의무도 칸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무도 있어요. 동물과 관련된 의무. 어떤 의무?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되는 의무. 근데 그 의무는 왜 있냐, 도대체. 다 인간의 의무라며. 그 의무도 어쨌든 결국 인간의 자기 개발의 의무에서부터 파생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 칸트 입장에서는 없어요. 모든 의무는 다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될 수 있다. 끌어올 수 있다. 다 여기서부터 파생이 된 거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나머지 테일러 레건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아닌 의무들이 있어요. 생명체에 대한 의무, 삶의 주체에 대한 의무, 이런 의무들은 인간 때문에 삶의 주체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주체 자체가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일러에게 맞고, 칸트에게 들리고, 레건에게 맞으니까 D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려웠죠, 여러분? 이걸 처음 접하면 어려운데, 이제 정말 많이 변형이 되고, 이 칸트의 기본적인 개념, 인간에 대한 의무밖에 없다!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또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아닙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거 중요해서 또 볼게요. 칸트,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다, 사실. 이 의무 외에 다른 의무 없다. 그래서 모든 의무는 다 따지고 보면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파생된 그런 의무들이고, 인간에 대한 의무라는 것은 직접적인 의무, 즉, 인간 안에는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 있죠. 이런 의무들이 인간에 대한 의무들인 거고,
간접적인 의무는 여기서부터 파생된 거. 어떤 거?

예를 들면 동물, 식물, 무생물과 관련한 의무들이 간접적인 의무들이고 얘는 결국 왜 있는 거냐?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있는 거다. 결국 다 인간에 대한 의무인 거다. 이 내용 아시겠죠, 여러분? 넘어갑시다. 72번.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갑.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방금 전 문제에서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인 소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뭘 약화시킨대요? 다른 사람이랑 내가 관계를 맺을 때그 사람 도덕적으로 대우하는 게 칸트의 기본적인 어떤 의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동물 막대하고 자연물 막대하고 나무 꺾고 막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소질도 깎이게 된다라는 칸트의 입장. 인간중심주의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우리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자,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는 일종의 종차별주의적 태도이다. 동물들 안에서는 그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인간의 쾌락과 고통은 정말 높고 고귀한 것, 동물의 고통 별거 아닌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종차별주의적 태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싱어입니다. 병. 개인은 상호 의존적으로 이뤄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구성원. 우리는 대지윤리를 통해 이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동식물을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된다. 자, 인간은 인간의 공동체 속해 있는, 그래서 인간 서로에 대한 의무만 지녀야 되는 그런 구성원이 아니고요. 대지윤리를 통해서 범위를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자연 전체,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지윤리 레오폴드입니다. 생태, 중심주의. 자, 갑 볼게요. 갑, 칸트, 을, 싱어, 레오폴드, 병. 했을 때, 지금 약간 그림이 좀 새로워요. A는 칸트와 싱어만 공통적인 거. B는 또 레오랑 싱어만 공통적인 거. C는 칸트, 레오, 마지막 D, 세 모두의 결합 상태. 자,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 A는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에 대해서 레오폴드는 동의하지 않고 나머지 둘만 동의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칸트 동의할 수 있죠. 자연은 뭐 도덕적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을 뿐더러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싱어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레오폴드는 자연 자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데 그러면 이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우리가 자연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용을 안 하면 그러면 원시 시대에 그냥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레오폴드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봅니다. 언제 그러냐면 이것도 우리 뒤에서 많이 보겠지만 심미적인 관점, 그리고 윤리적인 관점, 이 관점과 동시에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자연을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경우. 자연 뭐 아무렇게나 이용하면 되지. 그냥 다 개활해버려. 이렇게만 보는 경우는 안 되고, 경제적 관점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이고 심미적인 관점으로 직관할 때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허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봤으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A에 들어갈 순 없고요. 니은, B는 레오폴드와 싱어만의 공통 입장이에요.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싱어, 그렇죠. 도덕적 지위의 기준은 쾌고감수 능력이었고, 레오폴드? 그렇죠. 도덕적 지위의 기준은 이 생태계 전체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존재들을 인정을 했었고. 칸트! 아니죠.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이성을 지녔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칸트는 반대할 수가 있는 선지네요. 그래서 어쨌든 B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은 정답. 디귿. C는 칸트와 레오폴드의 공통선지면서 싱어는 동의하지 않을 그런 선지가 돼야 되고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자, 또 이렇게 풀어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또한 단어로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칸트,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인

사람만 그렇지는 않아요. 고통을 느끼는 거는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칸트 입장에서 동물이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죠. 그쵸? 권리를 갖는 것은 누구뿐이다? 인간뿐이다. 그래서 칸트는 동의할 수 있고요. 레오폴드,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다? 아니에요.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생명체 전체, 그리고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오폴드가 동의할 수 없는 손지여서 C의 칸트와 레오폴드의 공통점으로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싱어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는 존속할 권리를 갖죠. 싱어 입장에서는 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었어요. 뭐 어쨌든 레오폴드에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선지. 리을.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이셋 모두의 공통점이 돼야 됩니다. 자, 싱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을까요? 싱어, 그 궁극적인 기본 입장 뭐라 했죠? 공리주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면 동물에게 해를 끼쳐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칸트,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죠. 인간중심주의 학자니까. 레오폴드도 가능합니다. 레오폴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생태계 전체의 선, 전체의 안정성, 통합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동물에게, 이 개체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셋 모두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리을까지 적절한 선지. 니은 리을이 정답이네요. 73번 보겠습니다. 갑을병 사상가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자, 늙은 말, 말 그대로 늙은 말이 어떤 뭐 짐을 옮겨줬다고 해봅시다. 짐을 옮겨줬을 때 얼마나 고마워요. 늙었는데 이렇게 짐도 옮겨주고 너무 고마워.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도 그말 자체에 대한 도덕적인 존중이 아니고 뭐다? 다 나의 도덕적 소지를 위한 것이다. 지극히도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이죠. 칸트입니다. 칸트. 인간중심주의. 인간만이 아니고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존재의 이익과는 독립적으로 개별적 복지를 갖는 것과 같은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인간도 당연히 삶의 주체이면서 또 동시에 그 일부 동물들, 이 학자에 따르면 한살 이상의 포유류 같은 그런 동물들은 삶의 주체래요. 왜냐하면 그 존재들은 다른 존재한테 뭐 도움이 되고 말고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어떤 복지, 스스로 편한 거, 스스로의 이익 관심도 가지면서 스스로의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도 있으면서 믿음도 있고 지각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이 삶의 주체라는 거죠. 레건입니다. 동물 중심주의. 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니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실제로는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작용이었다. 사실 여태까지 과거에서 쭉 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하고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 이것만이 아니고 인간과 대지의 상호작용이었다. 라는 레오폴드 입장입니다. 생태중심주의. 자, 그랬을 때 갑, 칸트, 을, 레건, 병, 레오폴드. A에는 칸트만 동의할 수 있는 선지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인간 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자, 이거 전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가치 안에는 본래적인 가치도 있으면서 수단적인 가치도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외의 존재, 라고 했을 때 동물, 식물, 무생물 이런 존재들에게 수단적인 가치는 부여돼요. 칸트 입장에서. 그렇죠. 인간만이 이런 본래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거지 다른 가치들은 또 부여될 수가 있거든요. 칸트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A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은 B. 인간은 동물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실현해야 된다. 자, B는 지금 레건에게만 적절한 선지가 돼야 되는데요. 동물 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실천한다. 자, 이

이야기를 레건의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레건은요, 개체론이죠. 적어볼게요. 개체론. 자, 이 개체론과 반대에 있는 입장이 뭐였죠? 전일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학자들은 이 개체론에 속해 있는 큰 범위 안에, 같은 그룹 안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레건이 동물 중에서 삶의 주체인 동물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 종을 고려해야 되냐? 요게 아니고요. 이 개체 하나하나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뭐, 한살 이상의 포유류라고 했으니까, 고래. 고래 한 마리 한 마리의 그런 존재들의 삶의 주체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지, 고래 집단에 대한 존중, 뭐, 이렇게 전체적인 묶음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종, 요 부분이 틀렸고요. 어쨌든 레건에게 틀렸으니까 B에 들어갈 수 없고요. 디귿, C. C는 레오폴드에게만 적절한지를 봐야 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우선 칸트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 동식물 다 도덕적으로 존중하는 거 아니죠? 레건 마찬가지죠. 동물까지인 거지 식물 그리고 삶의 주체가 아닌 동물들은 필요 없습니다. 도덕적인 존중 고려 안에서 포함되지 않아요. 레오폴드 살아있는 모든 존재, 즉 생명체는 다이 생태계라는 어떤 팀에 소속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들을 다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래서 레오폴드에게만 적절하냐라는 걸 물었기 때문에 디귿 정답인 선지고요. 리얼 디 레건과 레오폴드의 공통점. 인간만이 아니고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가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칸트에게는 우선 인간만이 권리를 지닌 존재인 거죠.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는 없어요. 레건 동물 중에서 권리를 지닌 존재 있죠. 삶의 주체로서의 존재들이 가능했습니다. 자, 레오폴드. 그렇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존속할 권리라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레오폴드에게도 적절한 선지. 레건과 레오폴드의 공통 선지니까 리을까지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넘어가서 74번.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 골라볼게요. 갑. 돼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돼지를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심미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된다. 자, 중요한 개념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문에서 개념들 나와주면 좋은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부할 또 지평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자, 봤을 때 우리가 돼지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지.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면 가능한 거예요. 요거 레오폴드 입장이죠. 생태 중심주의 학자입니다. 을, 자연 존중의 태도를 이해하는 신념 체계가 생명 중심 관점이다. 생명 중심 관점에서는 모든 유기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생각한다.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 그리고 뭐 생명 중심 관점, 요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테일러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병, 동물 해방의 관점에서 우리는 종차별주의를 벗어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동물 해방론, 누구죠? 싱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레오폴드, 테일러, 싱어가 각각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도식들을 따라서 되는 그런 형식의 문제인데요. A에는 우선 레오폴드는 동의하면서 테일러와 싱어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선지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생명체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가? 자, 이 이야기 지금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밑줄 쳐볼게요. 이렇게 괄호 쳐볼게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가? 자, 요 이야기를 이제는 우리가 이걸 보면 치환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 혹은 내재적 가치라고도 설명을 할수 있는데 그냥 그 존재 자체 안에 지니고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종이라고 했을 때 이런 종이는 인간에게 유용하니까
좋은 거다라는 어떤 의미,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때의 가치가 수단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뭐, 동물들 혹은 다른 타인들, 인간들은 제가 나한테 유용해서, 제가 나한테 뭐 문제를 알려주고, 돈을 주고, 이래서 유용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생명체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레오폴드? 네, 그렇죠. 생태계 전체가 다 그런 어떤 하나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일러도 그렇죠. 왜냐하면 테일러 생명중심주의학자잖아요. 동물, 식물 모두 다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고유한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싱어? 생명체 전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어쨌든 상관없이 테일러에게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A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은, B. 유정성이 없는 생명체들은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는가? 자, 유정성, 뭐냐면요. 감정을 느낄 수 있냐, 마냐의 여부입니다. 자, 그런 게 없는 생명체라고 하면 식물이죠. 그런 식물들은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는가? 테일러, 유정성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고유한 선을 추구하냐, 마냐가 중요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테일러에게 긍정적인 선지입니다. 자, 그리고 싱어 볼게요. 싱어는 생명체 안에서도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유정성이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어 입장에서 보면 유정성이 없으면 도덕적 지위 지니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싱어한테는 틀렸고 테일러에게는 맞았으니까 B에 들어갈 선지로 니은 적절하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C. 모든 생명체는 의식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가? 자, 모든 생명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테일러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귿 선지를 보고, 테일러? 모든 생명체? 그치, 그치, 맞지, 맞지. 할수 있지만, 틀린 포인트는 여기죠. 의식적으로. 자, 테일러 지문들 보면, 지금 이 지문은 아니지만, 테일러 지문들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 뭐냐면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테일러한테 되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으면 있는 존재라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뭐 우리가 의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여야지 의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식물들이나 나무들, 이런 개체들에게는 우리가 의식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테일러에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D 볼게요. 자, 싱어의 입장에서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는가? 싱어 입장은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했었잖아요. 인간의 고통을 크게 고려하고 동물은 실험 대상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존재다. 이게 아니고 동물도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간과 동등하게 고려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는가? 같은 말로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는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리을까지도 정답인 선지.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이 테일러, 의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게 우리 지문에서 바로 끌어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어가지고, 그 문제에 해당하지 않았어가지고, 이렇게 지문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읽어볼게요. 나무와 단세포 원생동물 같은 유기체에게는 의식적인 삶이 없다. 그쵸? 나무. 이런 존재들 의식적인 삶 없잖아요. 그들은 그들 주변의 세계를 의식하지 못하고요. 생각이나 감정이 없대요. 그래서 그들한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은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 그래도 그들한테는 고유의 선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그 선을 중심으로 조직된대요. 의식이 있든 없든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목표지향적으로 활동하는 통일되고 일관성 있고 질서정연한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상관없다. 뭐가 중요하냐? 그들이 고유한 선이 있고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의식적인 사회

사람이 있든 없든 요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테일러 입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디귿 선지, 이 씨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겠는 거죠. 자, 75번 보겠습니다. 강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뒤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 골라보면요. 갑,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갖는다. 인간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물의 이익관심을 무시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이다. 동물의 고통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싱어의 입장을 인간은 돼지를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남용하고 있대요. 돼지를 우리가 속한 생명 공동체로 바라보면 돼지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돼지 윤리에 속해 있는 레오폴드입니다. 생태 중심주의. 자, 병. 유기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로서 그 존재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존재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것은 그들이 각자의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생명체 전체에 대한 도덕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테일러의 입장이죠? 생명중심주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와 비슷한 문제인데 우선 적어볼게요. 갑, 싱어, 을, 레오폴드, 병, 테일러. A에는 지금 싱어는 동의하면서 레오폴드와 테일러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선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A,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고려를 위한 유일한 기준인가? 자, 이런 유일한, 이런 말들 나오면 약간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뭐 생윤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유일한, 절대, 모두, 뭐 이런 단어들. 근데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유일한 기준 말고 다른 기준들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고 문제를 봐야 되는데, 싱어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것이 도덕적 고려를 위한 유일한 기준인가?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쾌고 감수 능력만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다. 이것만 그렇다. 싱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싱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죠. 우리 왜냐하면 싱어한테 도덕적 고려 기준 진짜 한 가지 봤잖아요. 쾌고 감수 능력.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고, 동물 중에서도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서, 그런 동물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논리였기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유일한 기준인가?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을 믿으세요. 유일한 기준 맞습니다. 자, 레오폴드 볼게요. 레오폴드는 이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기준도 아닐 뿐더러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더더욱 아니죠. 레오폴드 생각해 보면요. 레오폴드는 생태중심주의 학자여서 이 생태계 전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 레오폴드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쾌고감수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이 생태계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존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쾌고감수 능력은 당연히 기준이 아니죠. 테일러도 계속 봤지만요, 여러분. 이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의식이 없어도 고유한 선을 추구하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봤었잖아요. 쾌고감수 능력은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 아니, A에 들어갈 선지로 기억 적절한 선지고요. 니은, B. 생명이 없으면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 개체가 있는가? 요거는 레오폴드랑 테일러한테만 보면 되고요. 레오폴드 먼저 볼게요. 무생물 중에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 개체? 있죠. 토양. 이런 생태계 구성원들 있습니다. 자, 테일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테일러의 도덕적 지위를 지니려면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생명체여야 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서 지닌 그 개체는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네요. 레오폴드에게 맞고 테일러에게 틀리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선지로 적절합니다. 디귿 C는요, 레오폴드한테만 보면 됩니다. 자연에 대한 의무는 인간 간의 의무에서 비롯되는가? 자,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의무를 지녀야 되는 거, 뭐 자연의 어떤 통합성을 유지할 그런 의무들, 그런 게 인간 때문에 파생되는 그런 의무인가요? 아니죠. 레오폴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의 선 자체가. 그래서 레오폴드에게 긍정할 수 없는 선.

0: 선지고요. 뭐 요런 선지는 자연의 대안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과 관련한 예로 바꾸면 칸트에게 적절할 수 있는 그런 선지가 되겠네요. 자, D.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가 지닌 본래적인 가치는 동일한가?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 동물, 식물, 인간, 이 지닌 본래적인 가치, 그 자체로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동일하죠. 왜냐하면 테일러는 우리 생명중심주의학자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이 존재들이 우리가 인간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유도 어디서 나왔냐면 고유한 선을 추구한다는 그 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존재들은 다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구 있냐? 동물, 식물. 그래서 이 셋의 그 종들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본질적으로 다 같은 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D에 들어갈 선지, 니을 적절해서 정답이 3개네요.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 정말 오랜만에 보는 형식이죠. 우리 계속 그런 벤 다이어그램 봐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조금 그래도 쉬어가는 느낌의 형식인 것 같습니다. 자, 가.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와 달리 정당한 것이다. 종차별주의가 정당하대요. 보통 우리가 종차별주의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거의 99% 확률로 싱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차별주의를 지금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싱어일 리 없죠? 도덕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동물보다 인간을 더 고려하는 차별은 정당하다. 그렇대요. 도덕적 능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동물보다 인간이 더 위에 있는 건 맞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인간을 더 고려하는 차별, 오케이, 정당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잘 나오지 않는 사상가이기는 하지만 코헨이라는 사상가입니다. 자, 나와볼게요. 일부 동물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가진 삶의 주체가 될수 있으므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자, 이 나의 학자는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학자네요. 누구죠? 삶의 주체, 믿음, 지각, 기억, 감정, 요런 것들. 레건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동물 중심주의 학자인 레건이 코엔, 그 인간을 더 고려하는 차별이 정당하다고 바라보는 인간 중심주의 학자인 코엔에게 할수 있는 그 비판보다는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골라보면요. X 먼저 보겠습니다. 동물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코헨은 동물 수단으로 대우해도 됩니다. 레거는 아니죠.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되고, 마치 인간처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레건이 더 강조하고 있는 입장 맞고요. Y.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정도, 동물을 막 실험의 대상으로 이용해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은 권리를 강조하는 레건의 입장에는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겠죠. Z, 동물과 인간이 모두 도덕적 권리를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 레건의 입장에 따르면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과 그 중에서의 동물은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는 동물 권리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레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죠. 우리가 이 가라는 가의 학자를 코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를지라도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충분히 유추해서 풀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X와 Z가 높고 Y가 낮은 거는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디귿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자연과 윤리 정말 많은 문제들 봐왔습니다. 그치만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있었죠. 이 자연과 윤리의 개념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연과 윤리 개념은 그냥 반복되는 개념들인 거고, 말, 선지들이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뭐 예를 들어 가치라고 했는데 수단적인 가치가 포함되네, 만에. 이 정도의 어려움인 거지. 앞에 봤던 롤스, 노직, 이런 어려움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만 또 확실하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이제 산업 구조가 3차 산업 중심 2차이기 때문에 1차를 경험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막 어떤 친구들은 보리와 밀 이런 거잘 구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내용만 잘 숙지하고 개념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 어렵진 않은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데? 이건 진짜 꼭 기억을 해야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노트에다가 미리미리 수능 직전에 볼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문제를 풀어 볼 텐데,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래프 지표들을 좀 봤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또좀이 내용들이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것은 주요 작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요 작물은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쌀 당연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맹류, 보리죠. 그다음에 채소, 과실. 과일,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를 보니까 가가 제일 많아요. 우리 가가 뭘까요? 쌀이겠죠. 우리나라 자급률 1위면서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제일 많은 거 쌀입니다. 벼.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다하고 라 중에 뭐 맹류도 있고, 과실도 있고, 채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과실을 찾아낼 때 활용해야 될 것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과일. 이 경북하고요. 제주를 한번 보세요. 경북하고 제주. 더불어서 제주는 쌀 데이터가 없죠? 네, 그것도 힌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물론 나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나 같은 경우에는 쌀과 대조적으로 쌀이 제일 많다면 나, 맹류는 전체가 제일 적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거 그냥 그럼 미리 적을게요. 맹류. 그럼 남아있는 게 채소하고 과실이니까 좀더 수월해지는데, 이 제주가 채소하고 과실이 그럼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확실한 1등이 어디냐? 우리나라 전국에서 과실 생산량 1위 지역은 경지 면적도 많고 다양한 과실을 생산하고 있는 경북이, 네, 경북이 1등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 1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실이고요. 그래서 라에 과실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지금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채소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채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원도 고랭지 배추,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채소하고 과실은요, 채소하고 과실은 맹류에 비해서는 많은데, 두 데이터가, 그 전체 양이 큰 차이가 뚜렷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자료를 주면서, 혹은 뭐 힌트를 주면서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오늘 풀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료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우리 전업농가가 있었고 겸업농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제주를 보시면 이두개 비슷해요. 네, 다른 데는 뭐 비슷한 것도 있고 혹은 A의 비중이 더 살짝 높은 데도 있고 B의 비중이 높은 데도 있는데 여러분들 전남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줌에 문제를 풀었는데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전업농가의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촌락의 형태가 과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유지되는 그런 전통 촌락의 모습이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 전남을 통해서 A가 무슨 데이터라는 거? 전업이라는 거. A가 전업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B가 겸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고요. 알아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경기하고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겸업 비중이 높죠.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제주도와 비슷하게 관광업이 발달했잖아요. 관광업 혹은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은 경기, 이런 지역들이 겸업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세 군데는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해두세요. 경기, 강원, 제주. 요거 체크해 두시고.

바로 오늘의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3월 화평이었고요. 그래프는 주요 작물의 전국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라, 과수, 맹류, 벼, 채소인데요. 지금 가나다라를 일단 여기 가운데 있는 그래프에서 가하고 라를 알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방금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나하고 다는 이걸 줬어요. 왜?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데이터로는 큰 차이가 안날 때고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국 생산 1위 쌀이라는 거 아셔야죠.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밥을 먹을 때 가장 안 먹는 게 뭐냐? 이네 가지 중에 평소에 식사를 할때 볼이 제일 안 먹죠. 그쵸? 자,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 볼이 제일 많이 안 먹는 거 떠올리면 라가 맹류인 것도 아실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도 있어요. 제일 많이 먹는 걸 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채소하고 과실을 이 어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비율로 재배되는지를 가지고 과실하고 채소를 구별할 건데, 노지 재배 면적만 고려했고요. 그러니까 시설 재배 말고요. 온실이나 하우스에서 키우는 거 말고 노지 재배만 고려했다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나와 다의 시도별 비율 그래프의 면적은 시도별 재배 면적에 비례하고 재배 면적 상위 4개 시도만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면적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경북과 강원과 경남과 전남에서 네, 좀 넓게 재배가 되는데요. 다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고마워요. 자, 일단 경북이 딱 그죠? 아주 넓은 비중. 네, 여기가 또 경지 면적도 넓죠, 경북이. 그리고 제주가 지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그럼 채소예요? 과실이에요? 경북하고 짝지어진 제주는 네, 과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채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떠올려줘야 될 게, 지금 노지 재배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래도 뭐 다양하게 할 수도 있지만, 강원도는, 아, 고랭지 채소, 그거 노지로 재배한다고 했지, 고랭지 배추, 그거를 함께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름철에 하는 거 알고 있죠, 당연히? 네. 자, 동그라미 1번 가겠습니다. 가는 주로 논보다 밭에서 재배된다. 자, 가는 여러분 쌀은 논농사죠. 쌀은 논농사. 자, 그다음 2번. 나는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원이다. 여러분 채소를 곡물이라고는 하진 않죠. 네, 곡물은 이제 쌀과 맹류 이런 게 곡물입니다. 다는 가의 그루가리 작물로 주로 재배된다. 자, 이런 표현이 선지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면 쌀을, 즉, 벼농사를 끝내고, 벼를 추수한 다음에 심는 게 뭐라고 했죠? 이제 보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루갈이라는 거는 똑같은 땅에서 한해 동안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작물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쌀을 업고 거기다가 과일을 심을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그럼 과일나무 그 다음 뽑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벼의 그루갈이는 맹류입니다. 맹류.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다음 다는 즉 과실은 맹류보다 전국 생산량이 많다. 그렇죠? 여기서 이미 우리가 해결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정답 4번이죠. 가에서 라중 국내 자급률은 자 뭐가 그냥 100%를 넘죠? 네, 쌀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농업은 뭐 이런 거다 분석하는 거죠. 자원 파트는. 정답 4번이었고요. 3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그래프는 새 작물의 시도별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그리고 그 해당하는 내용들은 과실이냐, 쌀이냐, 채소냐 이거 찾아내는 건데요. 워낙에 이게 재배되는 지역의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힌트를 주는 것도 있잖아요. 자, 일단 평야가 넓은 전남 지역은요. 뭐 여기저기 다 있네요.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에 전남 다 적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가, 나에 보시면
가하고 나의 전남이 둘다 1위에 지금 네,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과 어떻게 지금 짝지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전남은 1위입니다. 1위인데 쭉 보니까 여기 강원이 있어. 그쵸? 강원이 있죠. 전남이 있어요. 충남, 전북, 또 경북도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상위권의 지형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형. 전남. 충남, 전북, 호남 평야, 뭐 김제 평야, 뭐 평야의 그 가장 높은 비중이 여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쌀이고, 강원도 고랭지 채소, 그쵸? 어마무시한 생산량을 또 자랑하는 편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소이고, 사실 아껴두고 있었는데, 이거 보는 순간 이거 먼저 과시를 하고 지나간 친구들 있죠? 물론 경북이 전국 1위고요. 그쵸? 그래서 이 제주를 통해서 과실을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어디가 채소이고 어디가 쌀인지는 상위권에 나와 있는 지역들의 지형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쵸? 강원이 쌀에서 저렇게 상위권에 있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채소, 쌀, 과실 다 찾았습니다. 그럼 바로 1번 갈게요. 다해 재배 면적은 제주가 가장 넓다. 여러분, 재배 면적? 경북이 제일 넓어요, 과실.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가 전체 면적 자체가 작은데, 거기서 경지 면적률이 한 30%거든요? 제주도 전체 면적의 30%가 경지율이에요. 당연히 더 작죠. 자, 그래서 당연히 아닙니다. 가는 논, 나는 밭에서, 아니, 거꾸로 됐죠? 자, 그다음 3번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전남은 가보다 나의 재배 면적이 넓다라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 혹시 이 수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전체 이 주요 작물들의 생산량에서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뭐 다른 채소, 과실, 맹류에 비해서 여전히 월등히 높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쌀을 제일 많이 제주를 빼고 생산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전남 안에서 채소를 더 많이 생산하냐, 쌀을 더 많이 생산하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재배 면적하고 비례할 테니까 당연히 모르겠어요. 가보다 나예요. 근데 이 수치를 보고 적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강원은 가보다 다의 생산량이 많다가 아니라 네, 가가 더 많습니다. 강원은 채소, 고랭지 배추 계속 생각하세요. 가에서 다중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다이다. 여러분들, 이거 과실이에요. 과일나무 뭐 가끔 정말 가끔 선생님도 보는데, 그래봐야 제주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는 감귤나무들, 그 정도 봤지. 보통 과일나무들은 노지에서 햇빛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설 재배라고 했을 때는 보통 채소하고 꽃, 원예 작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가 아니라 가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아니고. 자, 그래서 가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3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은 2025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다음 자료에 A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가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인데, 자, 일단 A 지역을 우리 지난 시간에 풀어봤죠? 이 A 지역을 가나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하나씩 지운 다음에 남은 지역 A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가나를 먼저 찾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은 참외의 최대 재배 지역으로 그러면 여기 지도에 어딘가에 성주가 있어야 돼요. 그쵸? 자, 성주가 어디예요? 경북 성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북에서 하나 나와 있어요. 대구에서 옆에 보시면 여기가 성주입니다. 여러분 또 성주랑 또 상주랑 헷갈리면 안 돼요. 상주는 곶감. 자, 일단 참외 최대 재배 지역으로 전국 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육질이 단단하고, 진짜 초여름에도 엄청 맛있긴 하더라고요. 단맛이 강한 참외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상업적 농업에 성공하면서 이 지역의 대표 과일이 됐죠. 성주 참외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주 참외는 모르는 친구들이 없는데 성주가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은 있어. 그래서 여기에요. 자, 그다음 이 지역은 카르스트 지역 분포 지역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가였고, 카르스트 지형이 어디 있죠, 여러분? 강원도 남부 지역부터 충

북부 지역에, 충청북도 북부 지역에 걸쳐 있잖아요. 이라인이냐, 이라인. 단양, 제천, 그런데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기온의 일교차가 크고 배수가 양호한 토질 특성을 활용해서 마늘 재배가 활발하다. 그래서 또 마늘 나왔다고 해가지고 의성, 또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의성. 아는 마늘이 의성 마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슬픈 일인데, 여러분들, 단양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이 카르스트 지형의 그 토양, 테라로사 토양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지역의 일교차, 배수가 양호한 토질 특성,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도 마늘이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가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A가 여기가 되는 거죠? 새만금 있고, 여기 사이에 넓은 김제평야가 있습니다. 이 김제평야는 정말 유명한 축제, 지평선 축제를 매년 하죠. 그래서 가을에 그 노랗게 물든 그 밭, 논을 배경으로, 그쵸? 논을 배경으로 막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막 축제를 엄청 크게 하는데 그게 지평선 축제이고요. 서해안 그 노을 보면서 엄청,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김제 찾았고요.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채소 생산량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여러분, 김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가 서해안 평야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과실보다는 그래도 시설 재배의 그 입지가 좋잖아요. 평지니까. 그래서 따뜻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전북 김제거든요. 그래서 이 따뜻한 기후, 그리고 평야라는 지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과실보다는 네, 채소 재배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경지 면적 좀 밭보다 논이처럼 비율이 높죠. 지평선 축제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너른, 노랗게 물든 논을 배경으로, 쌀을 배경으로 하는 축제라고 했어요. 가보다 경지 면적 중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자, 가가 지금 성주 참외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설 재배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하고 있고, 한데, 이걸 줬다는 거는 우리가 전체 경지 면적 중에서 이 지역이 시설 재배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을 키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여러분, 시설 재배하고는 있지만, 논이 포인트라니까요, 김제는. 지평선 축제, 논이 메인이에요. 여기 전북, 전남 지역은 쌀 농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전체에서는 비중이 낮은 거죠, 가에 비해서.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맹류 생산량이 가장 높다. 자, 맹류. 이세 지역이 어디예요? 자, 충청북도 단양, 그 다음에 경상북도 성주인데요. 여기는 이런 밭농사,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성주 참외 완전 특화돼 있잖아요. 시설 재배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김제 논농사를 짓고 따뜻하니까 겨울에 또 보리도 심어서 키워서 봄에 또 수확하겠죠. 자, 그래서 맹류 생산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지역이 높은 게 맞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김제를 잘 찾고 평야라는 특징에서 키우는 작물들, 그리고 기후 특징 이런 걸 떠올리면서 니은 선지하고 리을 선지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38번 가겠습니다. 2025학년도 9월 모평이니까 38번 문항을 풀고 수능을 쳤겠네요. 그쵸? 그 당시 수험생들이.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주요 작물의 특성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가에서 다는 맹류, 쌀, 채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 읽으면서 볼게요. 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 여기서 끝났어요. 그쵸? 자, 가는 쌀이라는 게 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남부 지방의 평야에서, 즉, 논이라는 공간에서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야가 유리하겠죠? 식생활 변화로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쌀의 또 1인당 소비량과 재배 면적은 아주 많이 감소했습니다. 나는 주로 가의 그루가리, 자, 쌀의 그루가리는 뭐? 맹류.

무조건 맹유예요, 여러분들. 술은 그냥 맹유만 생각하면 됩니다. 쌀의 그루갈이. 남부지방에서 재배가 된다. 과거에 쌀과 함께 대표적인 주곡 작물이었죠. 1980년에 비해 맹유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뭐 수익성도 낮고 하다 보니까 그 농사 자체를 많이 포기한 편이죠. 자, 단은 식생활 변화에 따른 소비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했고 대도시 주변 그리고 원교 농촌 지역에서도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자, 고위 평탄면과 같은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도 재배된다. 뭘까요, 여러분? 여기 다른 보기도 없기도 하고 채소겠죠. 뭐 과실하고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는 이제 조건이 저거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 나, 다를 다 찾았습니다. 1번 볼게요. 자, 맹류의 생산량은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많다. 자, 맹류. 이게 쌀 생산량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쌀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맹류 생산량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남, 전북이 경남에 비해서 그걸 합쳤을 때 많기 때문에 호남권이 더 많습니다. 가는 다보다 재배 면적이 넓다. 자, 재배 면적은 어디서? 네, 당연히 쌀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이 좀 수월하게 2번에서 나와요. 사실 이거 쌀만 찾아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그냥 네, 쌀이거든요. 자, 정답 2번이고요. 나는 가보다 식량 작물 중 자급률이 높은 게 아니라 네, 자급률 매우 낮아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나는 다보다 생산량이 많다. 생산량이 많지도 않죠. 주요 주곡 작물 그리고 채소 과실 다 합쳐서 데이터 보셨을 때 우리 앞에서 오늘 첫 번째 문제로 풀어봤던 문제에서도 보셨지만 네, 맹류가 제일 낫습니다. 제주에서는 가재배 면적이 다 재배 면적보다 넓을 리가 없잖아요. 쌀 농사 거의 못 지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배수가 아주 잘 되는 네, 수직 전리를 자랑하는 기반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주는요, 논농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채소가 그래도 재배 면적이 넓다는 거. 그래서 제주도 전체에서 한 30%가 경지 면적이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과실 그리고 또 절반 정도가 채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제주도도 막 브로콜리라든지 단호박 이런 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선생님이 이번 여름에 몇달 전에 이번 여름에 올레길을 좀막 이렇게 걸었는데 올레길 걸으면서 논그밭 두렁을 이렇게 지나갔던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요. 거의 올레길이 아닌데 밭 두렁을 막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재배 수확을 끝내고 남은 막 단호박들이 굴러다니고 감자가 굴러다니고 브로콜리 이렇게 박혀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그 밭농사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38번까지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39번입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이고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다는 과수, 맹류, 벼 중에 하나이다. 뭐세개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막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역은 경북, 전북, 제주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별 재배 면적 비율을 보면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얻으면서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ABC가 경북, 전북, 제주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A, B가 있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B, C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 A가 있습니다. 그쵸? 일단 두 개, 뭐 빠진 거 없이 어딘가에 두 번씩 들어있어요. 두 번씩. 자, 그래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 주시는데 이것만 보시면 어려워요. 이걸 줬잖아요. 이거 봐야죠. 자, 이거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요거도 함께 보는데요. 지금 전업농가 및 논면적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 X축이 논면적 비율이고요. Y축이 전업농가 비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보이나요, 여러분? 논면적 비율 0. 0. 이거 보셔야죠. 아니, 웬만한 지역에서는 우리가 논농사, 그러니까 쌀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데, 저희 제로예요. 어디죠? 제주죠? 이 전업농가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거 보이나요? 이 말은 경업농가 비율이 다른 지역에서 높다. 오, 제주다. 또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주. 여기 제주. 그 여기 제주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 제주가 없다는 거는 벼는 여기에
제주가 없다는 거는 이게 벼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도 바로 찾아냈습니다. 여기 제주 하면서 이게 벼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표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벼라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부터 보시면, 지금 전남, 넓죠? 막 충남, 넓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아있는 게 경북하고 전북인데요. 경북하고 전북이 남았을 때, 그래도 전북이 경북에 비해서는 쌀에 있어서 면적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른 데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나를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뭐가 과수이고, 뭐가 맹류인지. 자, 요거 보이나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자, 맹류는, 쌀농사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맹류 같은 경우에는 쌀농사의 근로가리 작물이긴 하지만 남부 지방에서 주로 해요. 겨울이 따뜻한 지방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커진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더 커졌죠. 그리고 같은 남부 지방이면서 쌀의 근로가리로 가장 적합한 지역. 경남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C가 전북이라는 거더 확고하게 우리가 이야기, 생각할 수 있고요.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맹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제주도가 있으면서, 그리고 상당히 상위권이죠. 그런데 전국 1위, 과실 전북 1위는 경북이라는 거. 자,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다 찾을 수는 있는데요. 과실 혹은 과수라고 여기 제시가 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또 이런 표현도 많이 썼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여기서 제주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먼저. 제주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경북이고, 그 다음에 C가 전북이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X축, Y축에서 그냥 확인을 하는 거지, 여기서 찾아주는 게더 좋습니다. B만 좀 여기서 찾고, 나머지들은 여기서 그 특징들을 활용하면서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을 해볼게요. C가 전북이잖아요? 네, 논면적 비율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죠. A가 경북이잖아요? 그래서 논면적 비율은 여기가 워낙에 과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네, 전업 비중은 또 높습니다. 경북 지역이.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다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를 빨리 캐치한 다음에 다른 거에서 또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내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찾아 한 군데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러면 오류 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과수인데요. 우리나라 주걱작물. 여러분 과일은 주걱작물이 아니에요. 1번 틀렸고요. 자, 다는 노지 재배 면적보다 시설 재배 면적이 넓다. 자, 다 같은 경우는 이게 쌀이었는데요. 쌀은 네, 노지에서 맨땅에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나는 가보다 전국 총 생산량이 많다. 여러분, 나는 맹류였어요, 맹류. 자, 꼴찌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C는 나보다 다의 재배 면적이 넓다. C가 전북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다의 재배 면적이 넓겠죠. 나가 맹류고요. 이게 지금 쌀인데요. 여기서 또 속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약간 위험한 선지인데 이게 답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정답이 4번인 거 체크하셨나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이 크기 자체가 아니라요. 일단 전체에서 찾아는 이거. 전체에서 찾아는 이거. 여러분 100만 원 중에 50% 가실래요? 1000만 원 중에 10% 가실래요? 뭐이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당연히 1000만 원 중에 10% 가지는 친구가 똑똑한 친구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작물에서 찾아내는 그 지역의 비율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맹류하고 쌀의 전체 생산량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쌀에서 찾아내는 전북의 비중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당연히 맹류보다 쌀의 재배 면적이 전북에서도 넓을 거예요.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A에서 C 중 전체 농가 수는 B가 가장 많다.
자, 지금 제주예요. 아까도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제주는 전체 인구가 70만 정도예요. 근데 다른 도단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양가 비율이죠. 전체 인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 농가 비율은 큰 차이는 없어요. 전국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인구를 봐야겠죠.